0.96에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42%,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0.09% 상승해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의 한 야산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72살 김모 씨가 3m 높이의 낭떠러지에서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김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산나무를 캐러 강원도를 찾은 김 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는 동료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는 6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합니다. 종합특검팀은 어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법무부 호송 차량에서 내려 특검 사무실로 이동하는 모습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입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태풍 장미의 간접 영향으로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오늘 최대 80mm 안팎의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서울 33도, 춘천은 32도까지 오르는 등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지방선거일인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겠고 남부 내륙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 바다와 동해 남부 남쪽 먼 바다에서 2에서 6m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더 깊은 곳까지 갑니다. 말을 잘 타는 사람은 더 속도를 높이죠. 투자를 잘한다고 믿는 사람은 더 큰 베팅을 합니다. 능력이 높아질수록 혹은 성과가 커질수록 겸손은 줄어듭니다. 실력이 쌓일수록 방심이 따라오죠. 익숙함이 짙어질수록 조심성이 떨어집니다. 무언가에 숙련됐다는 건 큰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만이 되면 그 자산은 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한비자는 난세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고 말을 잘 타는 사람이 말에서 떨어진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6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조혜영님, 김서중님, 8461님 등등 많은 분들이 또 벌써부터 출석 체크 해주고 계시네요. 김도철님도 방금 오셨고. 자, 오늘 화요일이니까 또 원탁의 기자들 K와 함께 토론도 하면서 지식도 쌓아가는 시간이죠. 반도체 시장을 그야말로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가 이번에는 PC, 컴퓨터까지 진출한다고 하죠. AI 종합기업의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요. 또 이번 주 후반에 우리나라를 찾죠. 제2의 깐부 회동도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뭐 벌써부터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주가에 엄청나게 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증시에서 정말 오늘도 뜨겁습니다만 반도체를 빼면 시장의 성적표는 반토막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업종별 극심해지고 있는 양극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지금 나갑니다. AI가 증시 또 기술 발전, 산업 발전에 엄청나게 호재가 되고 있는데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우리나라 청년 중에서 취업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실업자가 5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1년 사이에 24%나 급증한 건데요. 기업들이 아무래도 AI를 더 많이 쓰면서 초급 화이트칼라 직군 채용을 줄이고 있는데요. 주변에서도 정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주변의 사장님들이 이제 직원 안 뽑아도 된다고. 근데 이게 또 좋은 것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기술 도입에 반대하는 현대판 이 운동이 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에 역사 교과서에서 우리가 들었던 말인데요. 19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 당시에 노동자들이 기계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긴다. 기계를 파괴하자. 이런 운동을 벌였었죠. 네 글자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0399님이 빛의 속도로 제일 먼저 맞춰주셨습니다. 이거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가 객관식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객관식으로. 자, 1번 다이어트, 2번 러다이트, 3번 다이너마이트. 예, 요 보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기를. 1번 다이어트, 2번 러다이트, 3번 다이너마이트. 예, 이 셋 중에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6,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는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증시 상황이 오늘도 뜨겁죠?
2: 그렇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다 뜨거운 것 같습니다. 미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호재보다 악재가 많은 날이었죠. 전야 구강, 이란이

0: 건 트럼프의 한마디 플러스 기술주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이 AI 관련주들이 이제 반등의 주역인데, 주요 지수 나흘째 사상 최고고요. S&P500 지수는 8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6%가 넘게 올랐습니다. 뭐 어디 가나 이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노트북용 CPU 칩, 슈퍼칩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AI 노트북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다 보니까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가 6% 넘게 급등하면서 반도체 AI 업종 지수 상승을 좀 주도했고요.
1: 근데 우리 증시가 개장 초에 8,933까지 갔다가 8,900 넘어서면서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쭉 쏟아지네요.
0: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제유가는 한 달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어요. 일단 브렌트유가 4% 넘게 올라서 94달러대, 서브텍사스산 중진유도 6%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92달러대입니다. 이란이 지금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이 작전 확대를 이유로 미국과의 비공식 회담을 중단하겠다라고 경고했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회담은 지속될 것이다 라면서 일단 안도 랠리를 이끌었는데요. 코스피 어제 지금 좋았습니다. 뭐 9000선에 거의 한 210포인트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개장하자마자 8900 찍고 다시 지금은 하락세로 들어섰는데,
1: 변동성이 커요.
0: 지금 개장한 지 지금 10여 분밖에 안 지났는데 개인이 1조 5천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1조 7천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야 너무 많이 올랐어. 좀 조정받을 수도 있겠는데 어떤 트리거가 있으면 차익 실현하려는 숨고르기 들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상당한데요. 사실 지금 불안 요인이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게, 어제도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사실 상승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에 170여 개. 하락 종목이 오히려 730여 개.
2: 네.
0: 더 많은 장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지난달 45조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도했는데 어제도 3조 가까이 또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실제 시장의 불안과 변동성 수준을 나타내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지금 74까지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한 20여 포인트 이상 올랐는데, 아, 오르긴 올랐는데 언제 급락할지, 급락 장세가 연출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불안감이 동시에 표출되고 있습니다.
2: 지난번에 8000선 처음으로 돌파하고 나서도 거의 7000 초반까지 단기간에 조정이 있었고, 오늘도 거의 9000 육박하게 갔다가 한 400포인트, 500포인트 가까이 또 순간적으로 조정을 받고, 아까 코스피가 한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3%까지 또 갔었었는데 지금은 또 보합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변동성이 참 큽니다. 이럴 때 본인만의 기준 아니면 이제 펀더멘털 좀 분석하지 않으면 여기 흔들려서 이제 휩싸여버리기 십상이죠.
0: 이게 레버리지 ETF라면 변동성 때문에 엄청나게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2: 그렇죠. 또 그런 레버리지 투자가 더 많아지면서 변동성은 더 커지고 있고. 자, 그리고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좀 크게 났더라고요, 사고가.
0: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제 로켓 추진체 제작에 사용된 공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당시 현장에서는 화학성분이 묻어있는 공구를 세척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서 안타깝게도 이제 인명피해로 이어졌는데요. 지금 사망자 중에는 20대 계약직 근로자 2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이 해당 공정이 회사 내부에서도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크지 않다. 그런 작업으로 좀 분류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 측은 과거 사고 이후에도 자동화와 안전 투자를 확대하긴 했지만 이번 공정은 주요 위험 공정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뭐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담팀을 좀 꾸려서 정확한 폭발의 원인 또 소방자체 점검의 부실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2: 과거에도 또 사고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번이 더 뼈 아픈데요. 뭐 재발 방지 약속을 또 하긴 했어요.
0: 맞습니다. 하나그룹이 이제 사고 발생하자마자 이제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를 했는데 김승현 회장도 직접 애도 메시지를 냈죠. 애통한 심장을 밝히면서 여승주 부회장을 이제 팀장으로 하는 그룹 차원의 특별 대응 TF 구성을 지시했고요. 환아 측은 이제 고인에 대한 최고 예우,

0: 또 부상자 치료를 책임지는 한편 현장 진입로가 확보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이제 전하고는 있는데요. 이번 참사를 계기로 그룹 전사의 안전관리 대책을 전면 점검하겠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국민들이 궁금한 건 사과 자체보다는 왜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반복되고 있느냐라는 점인데요. 해당 사업장 과거에도 폭발 사고로 인명피해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단순한 사고 수습을 좀 넘어서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1: 또 어제 SK하이닉스 청주 사업장에서도 화재가 났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비슷한 시간대 대기업 사업장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공장 내 가스룸에서 이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에 스파크가 튀었고 이게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불은 일단 이 스프링클러가 즉시 가동이 되면서 10여 분 만에 진화가 됐고 반도체 생산 라인까지는 확산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화재 과정에서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이 불소가스가 이제 일부 누출됐다라는 점인데요. 이에 따라 작업자 11명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있는 종사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안전을 위해서 청주 공장 내 직원들 3,600여 명 당시 긴급 대피했고요. 현재도 이제 생산에는 큰 차질이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이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가 같은 날 발생하다 보니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중요성을 다시 한번 또 일깨워 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1: 그리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 때문에 그 대출 규제 강력하게 옥죄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직원들에게 해주는 사내 대출은 또 이게 또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와요.
0: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임단협에서 우리는 상여금만 들여다봤는데 거기 깨알같이 악마는 네. 디테일에 있다고 복지 규정을 보면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5% 초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금융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DSR 규제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단협을 앞둔 이제 다른 SK하이닉스가 우리도 삼성처럼 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만에 하나 두 회사가 모두 5억 원 수준의 복지를 마치게 되면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좀 큽니다. 직원 중 10명 가운데 1명만 대출을 받아도 적어도 부동산 시장이 무려 8조 원에 달하는 뭉칫돈이 풀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직원들이 선호하는 지역들 동탄 광교 용인 일대 주택은 뭐 적극적인 매수세다 보니까 신고가 행진을 또 이어가고 있고요. 네. 셔세권 셔틀버스가 머무는 곳 역시 인기 지역인데 이게 사실은 이게 결국 직원 복지라는 이제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특정 집단, 특정 계층에만 이제 혜택이 집중이 되고 이게 또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또 피해가고 있다 보니 이게 오히려 양극화를 더 키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또 이거는 민간 기업이 임직원에게 빌려주는 거다 보니까 금융 규제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것도 그러면 이거 금지하면 민간 사이에 돈 빌려주고 갚는 것도 금지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한국은행에서도 신호를 줬는데요. 대출금리 오르면 오히려 단독 다가구 세입자들의 타격이 더 크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0: 맞습니다. 지금 대출 문턱이 엄청 높은데요. 그래서 아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요구하고 있는 이제 조건 없는 연 1.5% 지금 대출금리 하단이 5%대요. 고정형은. 상단은 7% 이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근데 하반기 이미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제 시사했기 때문에 금리가 실제로 인상이 되면 서울에서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에서 빚을 내 집을 산 집주인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서울의 단독과 다가구 매입할 경우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52.3% 절반 이상 집 돈을 빌려서 샀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아파트나 연립주택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자 문제는 금리가 올라서 집주인이 대출 상환 압박을 받게 되면 지금은 이자만 무는 게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충격은 고스란히 이제 세입자한테 전가될 것이다 라는 점인데요. 대출이 꽉 찬 이제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집값 하락기에 맞물리게 되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역전세나 깡통전세 리스크로 좀 번질 수가 있어서 선제적인

0: 모니터링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1: 어려운 분들이 더 힘들어지니까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임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

0: 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드 홈미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원탁이 꽉 찼습니다. 원탁이 기자들 K, KBS 김준범, 송락규, 황현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 젠슨 황은 참 어디 가든 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특히 IT,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뭐 증시와도 연관성 있고 계속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게 되더라고요. 기자분들도 최근에 동향 계속 보지 않습니까?
3: 지금 어디서 회동을 할 거냐, 금요일 날 예. 이제
1: 또 우리나라 오니까
3: 한국 기업 총수들이랑 어디서 만날 거냐, 이게 또 기자들의 또 초미의 관심사여가지고
1: 누가 갑니까?
3: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1: 가야 됩니까? 누가
3: 가야 되지 않을까?
1: KBS도 취재 당연히 가겠죠. 지금은 타이완에 있죠, 제스나니.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그 GTC라고 하는 글로벌 AI 개발자 회의인데, 오, 여기에서 내놓은 게 굉장히 좀 스펙트럼이 더 넓어졌더라고요. 이제 AI 종합 인프라 기업이 되겠다는 거던데요. 좀 쉽게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황영규 씨.
4: 그러니까 네. 뭐 이제까지 엔비디아라고 하면 일종의 뭐 GPU 회사로 많이 알려져 네.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AI 인프라 회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가령 뭐 부품부터 뭐 아예 뭐 플랫폼 뭐 AI로 구형할 수 있는 일종의 뭐 지금 LG전자만 오르는 것처럼 피지컬 AI까지 진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뭐 과거에는 엔진만 만드는 회사, 자동차로 치면 뭐 엔진만 만드는 회사였다면 지금은 도로도 깔고 그 위에 자동차도 다닐 수 있도록 자동차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뭐 전체 다 만들겠다. 우리가 생태계를 아예 구축하겠다. 엔비디아로만 우리는 다 AI를 먹겠다. 뭐 이러한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네.
1: 종합기업으로. 우선은 그 차세대 AI 가속기. 이제는 뭐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부른 사람은 없고, 사실 GPU가 그 그래픽의 그 G 뜻이었는데, 베라 루빈이 차세대 제품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잘 되고 있답니까? 또 신호를 좀 줬죠? 송락규 기자.
3: 일단은 이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 중에 하나고, 또 사실 이렇게 기술 난도가 엄청 높은 그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첨단 패키징도 필요하고

0: 특히 또 이런 비중이 커지면서 메모리 탑재량도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니까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호재가 되지 않을까. 네.
1: 베라루비는 엔비디아의 신상품이죠. 그 지금 주력 상품은 이제 블랙웰이라는. 네. 근데 뭐 베라루빈이든 블랙웰이든 이름들이 좀 애매해서 저게 도대체 뭐야 싶은데.
2: 뭐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이름을 계속 따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1: 그 뭐 CPU, 네. GPU, HBM 사실 이것도 좀 잘 안 와닿는 개념인데 사실 뭐 저도 이제 문과생이어가지고 공부하고 까먹고 공부하고 까먹합니다만 다시 이제 까먹기 전에 공부한 걸 말씀드리면. GPU는 그래픽 처리 장치죠. 네. 그러니까 우리 게임 아주 비디오가 화려한 게임을 비디오를 잘 구현해주는 원래 그렇게 만든 칩인데,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계산을 너무 잘하네요. 그래서 이제 AI 때 총화가 된 건데, GPU는 아주 비유하면 일종의 계산을 빨리 하는 천재 수학자죠. 근데 천재 수학자가 수학을 하려면 그러니까 계산을 하려면 뭔가 작업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HBM이란 메모리고, 그래서 GPU랑 HBM을 잘 묶어놓은 게 실제로 그 구조를 봐도 GPU 두 장이 있고 그 주변을 HBM이 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네. 블랙웰이에요. 지금의 이제 엔비디아의 주력 상품인데 여기다가 GPU 플러스 HBM에다가 CPU를 더하겠다는 게 베라 루빈입니다. 그래서 베라가 CPU 이름이고요. 베라 CPU. 그다음 루빈은 GPU 이름입니다. 루빈 GPU. 그러니까 베라 CPU 더하기 루빈 GPU 더하기 HBM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의 일종의 덩어리 패키지가 베라 루빈이라는 칩인데 얘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 공개한 사양을 보니까 베라라는 CPU가 베라 루빈 한 개에 베라라는 CPU가 36개가 들어가고요. 루빈이라는 GPU가 72개가 들어가고 그것들을 도와주는 저장 공간인 HBM이 공개된 게 한 864개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HBM 최신 칩 하나 가격이 물론 비공개입니다만 대량 시장에서 추정하기로는 500달러 정도 해요. 그럼 대략 계산하면 한 75만 원 정도인데 그럼 HBM이 864개니까 500달러 곱하면 HBM 가격만 6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CPU, GPU, 베라 CPU, 루빈 GPU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HBM만 6억 원이니까 이 베라 루빈이라는 칩 하나가 최소한 몇십억 원이 되는 뭐 괴물 칩인 거죠. 그래서 어제 그 제스마이 공개하면서 이게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 이걸 쓰는 게 어중간한 칩 뭐 수만 개 수십만 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가성비가 나올 거다라고 물론 자기 신상품 자랑하는 거지만 그렇게 설명은 해서 예. 이제 블랙웰을 잇는 주력으로 만들겠다는 게 엔비디아의 계획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비싼 칩을.
2: 그러니까 네. 덤프트럭으로 따지면 최신형 덤프트럭 훨씬 더 큰 덤프트럭인데 네. 이거 한 대 사시면 용달차 서른 대 사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투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는 네. 거죠. 그걸 또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 또 현실로 그 성능으로 입증을 또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기업들은 앞에서 말씀하신 그 HBM 공급을 또 하고 있으니까 그 시장이 그럼 더 넓어진다고 보는 건지 또 그 시장 내에서도 또 마이크론도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점유율 경쟁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건 또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의 경쟁이기도 하고요. 송락규 기자.
0: 네, 뭐 점유율 경쟁을 합니다만은 사실 지금 거의 뭐 삼강 체제잖아요. 삼강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SK랑 없죠. 삼성이 네. 사실 거의 다 HBM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작년만 해도 SK 하이닉스 한 뭐 59% 뭐 업계 추정치입니다만 삼성이 뭐 20%대 마이크론도 뭐 그 정도 때였는데 뭐 올해는 뭐 삼성 점유율이 조금 더 올라갔다고 하고. 내년쯤 되면 이제 뭐 SK 하이닉스랑 삼성이 뭐 40%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20%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경쟁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어쨌든 그 괴물칩이 나오면서 HBM 수요가 더 커지면은 당연히 뭐 우리 기업들로 봤을 때는 사실 호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네.
1: 진짜 호재죠. 왜냐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공개한 베라 루빈의 하나의 HBM이 864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HBM 수요도 만약에 베라루빈이 정말 시장에서 잘 팔리면 HBM 수요도 당연히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거고 플러스 어제 이제 또 주목받았던 게 젠슨 황이 아까 우리 엔비디아가 종합기업이 되겠다고 하면서 PC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AI용 PC. AI의 시대의 PC는 지금 시대의 PC와 다를 거다라고 하면서 PC를 내놨는데 어쨌든 PC에는 메모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HBM이 아닌 보통 DRAM이라고 하는 구형. 레거시 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삼성전자가 잘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대호 기자님 여러 차례 비유 들어

0: 주셨지만 캘리포니아 금광 러시 때 청바지 파는 사람은 무조건 돈을 벌잖아요. 네. 누가 금광이 나오건 말건 어쨌든 노동자들은 청바지를 입어야 되니까 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가 베라 루빈이 정말 성공할지 아니면 엔비디아의 또 다른 경쟁자가 성공할지 누가 성공할지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상관없다. 어쨌든 저들은 메모리가 필요할 건데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메모리를 만드는 거의 탑2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거죠. 네, 확실히.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지금 예상을 하는 영업이익 컨센서스 평균치 삼성전자 한 350조 내년은 한 450조 나오고 있고 28년도에는 성장세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뭐 골드만삭스나 노무라 증권 같은 데서는 28년도에도 훨씬 더 많이 벌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또 여러 가지 이제 차세대 또 그거에 대한 수요가 또 있다라는 걸 테고요.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가 띄운 것 중에 화제가 되는 게 PC. 퍼스널 컴퓨터니까 사실 컴퓨터 하면 그 CPU 칩은 그냥 인텔이 장악하고 있었고 AMD가 많이 따라가고 있었고 그 시장에 이제 엔비디아가 도전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이미 뭐 계획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PC 시장을 엔비디아가 인텔의 AMD 이쪽 시장을 또 이제 많이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통할 것인가?
2: 가능성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또 독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또 다른 경쟁 업체들도 워낙 쟁쟁하니까 뭐 말씀하신 뭐 AMD도 있고 인텔도 있고 또 화웨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또 그 이게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규제로 인해서 사실 또 화웨이로 재편 중이기도 하고 이래서 이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선점하겠다는 그런 전략이지 이게 바로 이걸 뭐 독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 다른 기업들도 가만히 뭐 손 놓고 있진 않을 테니까요.
0: 네. AI PC라는 게 사실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정확하게 감은 안 잡히는데 아무튼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뭐 또 다른 생성 AI 뭘 쓰시던 간에 창을 열고 저희가 AI한테 야 이거 좀 알아봐 줘. 이거 좀 정리해 줘라고 시키면 그 명령어가 망을 타고 데이터 센터로 날아가잖아요. 네. 거기서 막 계산해 가지고 결과값이 저희한테 날아와서 화면에 뜨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 센터를 토대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게 이제 AI 생성 AI가 구동되는 시스템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하나하나의 AI 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계산하는 그 덩어리를 각 PC에 심어두겠다 마치 우리 스마트폰에도 AI 기능을 좀 인베디드 심어놓듯이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고 이게 그런 게 제 추정입니다 그런 것 같고 근데 아마 이제 그걸 떠나 추정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몇 달 전에 서너 달 전에 나왔던 그 중에 주식시장에서 되게 화두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AI 거품론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참 화려한데 멋있는데 니들이 돈은 버니? 실제로 오픈 AI 계속 적자고 뭐 제미나이는 구글의 구글 전체 사업에 묶여 있어서 제미나이의 순수익은 알 수는 없지만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보이고 클로드는 조금 낫다고 하지만 그래도 클로드도 큰 흑자는 못 보고 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과연 돈은 버니? 이게 거품론의 핵심 근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다 AI를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방향성을 나온 대답을 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 세계로 나오는 거죠. AI는 추상적인 존재가 로봇에 심고 핸들로. PC에 심고 스마트폰에 심으면 그 AI의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결국 다 항상 그 이용료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린 돈을 벌 수 있어 라는 이제 답변들을 하나씩 꺼내놓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렇죠. 이해되더라고요. 네.
1: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낯설지만 그때부터 듣기 시작을 했던 게 IoT라고 인터넷 온 띵스라고 해서 모든 것에 인터넷이 연결된 사물 인터넷 네. 배웠잖아요. 근데 그 온 디바이스 AI가 되면 인터넷에 연결이 되지 않고도 노트북으로 와이파이 잡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AI를 이제 뭐 에이전트처럼 시킬 수 있고 부릴 수 있다라는 거다 보니까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엔비디아가 진출을 직접 하겠다. 그럼 이제 엔비디아 노트북.
0: 그럴 수 있죠. 네, 충분히 가능하죠. 네.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그 엔비디아에게도 사실 또 고민이 있습니다. 이번에 타이완에 가서 발표를 했고 뭐 젠슨의 또 고향이기도 하니까요. 또 이번에 보면 유니트리라고 하는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하고 같이 피지컬 AI 협력하는 것도 발표를 했던데 중국 시장이 또 어마어마하게 큰 고객의 시장인데 GPU. 그래픽 처리 장치, 그 AI 가속기를 중국 시장에 이거는 팔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거는 여전히 불투명하더라고요. 어떻게들 보십니까?
3: 여전히 불투명한 건 맞는데 이번에 네. 이제 그

0: 허영 기자 말했듯이 중국 정부가 못 사게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기술로 자력 경쟁해야 된다는 게 중국 정부 입장이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댄슨 황도 중국이 우리 칩을 사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정 저기 국제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최신형 최고 사양 차세대 칩은 미국 정부가 아예 팔지 못하게 하고 저사양 칩만 팔아라고 승인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그냥 화웨이도 할 줄 알아 이제. 안 사. 이렇게 또 있는 거라서 그 중간에서 엔비디아는 좀 끼어 있고 중요한 거는 이번 주 후반에 5일로 일단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를 찾는다는 겁니다. 사실 젠슨이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자주 오진 않았었는데 작년에 워낙 그 치킨 먹는 회동이 유명해졌다 보니까 이번에도 대략적인 일정이 막 나오더라고요.
2: 예. 예. 그 아직 조율 중이긴 한데 일단은 LG랑 네이버 쪽 이제 총수들 만나는 걸로 지금 뭐 나와 있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와서 뭐 그 성수동인지 뭐 아니면 장소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녁을 같이 하고 주말에는 또 시구를 한다는 뭐 그런 이제 일정까지도 지금 조금 뭐 조율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1: 근데 이게 뭐 100% 예. 어디서 확인이 되고 공식 예, 발표가 뭐. 된 게 아니라
2: 예. 그렇지만 이제 업계 쪽에서는 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를 완전히 반박하진 않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뭐 회동은 뭐 비공개가 됐든 공개가 됐든 있을 걸로 보이고 다만 어제 또 사실 대만에서도 만찬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 로보틱스가 또 한국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의미심장하게 젠슨 황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만나는 자리를 보면 LG랑 네이버도 있고 한 걸 보면은 새 얼굴들인데 요거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네이버는 클라우드 쪽이고 LG는 좀 로봇 쪽에 좀 방점을 맞춘 그런 행보로 보이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뭐 그런 메시지가 오갈지나 이런 거는 뭐 회동을 해봐야 이제 그렇죠. 결과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건 비즈니스적인 거고 이 사업 파트너로서 어떻게 서로가 뭔가를 주고받을 것이냐를 봐야 하는데 사실 지난번 작년에도 그랬고 그 부자들이 뭐 먹느냐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이야기부터 살짝 해볼게. 이번에 뭐 삼겹살 먹는다고 해서
2: 삼소라 그래서 삼겹살과 소주를 이제 같이 곁들인다는 아니, 얘기가 나오는데
1: 보통 우리가 네. 뭐 에이펙 정상회담이나 정상들의 만찬에서는 그 메뉴가 무슨 어떤 뭐 화해의 상징, 뭐 비빔밥이 특히 뭐 정치권에서 화해의 상징,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CEO들이 뭐 먹느냐도 어떻게 이렇게 다 관심사가 됐을까요?
0: 젠슨 황은 기본적으로 약간 연예인 기질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약간
1: 본인도 네. 락스타라고 불러요.
0: 실제로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네. 미중 정상회담 때문에 그 중국 방문할 때 네. 젠슨 황도 같이 가서 젠슨 황이 베이징 거리를 막 돌면서 먹거리를 막 한 게 많이 화제가 되더라고요.
1: 그런 거를 좀 좋아하더라고요.
0: 즐기는 것 같고 기질 자체가. 근데 이제 어쨌든 작년에 치맥 회동을 했고. 이번에 만약에 이제 알려진 설대로 이루어진다면 삼겹살 소맥 회동을 하는 건데, 일단은 저는 우리나라에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아주 편하게 얘기해서 어떤 인간 대 인간의 사회 만남에서 정말 두 거물들, 보스들이 만날 때, 네가 와, 내가 갈게. 이거는 결국은 아쉬운 놈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결국 작년에 젠슨 황이 어쨌든 한국에 와서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과 만났다는 것은 그 두 회장에게 요청할 게 있었다는 뜻일 것이고 아마 삼성에게는 우리 HBM 좀 많이 달라, 메모리 좀 많이 달라라는 거였을 거고요. 또 이번에 와서 LG, 네이버, 두산 등등을 만난다는 것은 또 그 각 기업이 요청할 게 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물론 뭐 반대로 최태원, 이재용 등 회장도 미국 본사 많이 달아갑니다. 다만 이제 그분들은 행보를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움직이니까 알려지지 않는 거고 젠슨 황은 워낙 공개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알려지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거의 국가 원수급인 전순 황이 우리나라에 어쨌든 여러 차례 온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우리나라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다는 뜻이니까 그만 거꾸로 말하면 우리나라에게는 사업 기회, 수익 기회니까 그 자체는 뭐 어쨌든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1: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조 인프라 그리고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또 학습시켜야 하는 엄청난 제조 데이터.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젠슨 황도 되게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한다라고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전남 진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고 하네요. 9시 30분부로 전남 진도 지역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비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또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우리 하던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러면 그 기업들이랑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할 것인가를 봐야 하는데 사실은 지난주부터 LG 그룹 관련주들이 증시에서 막 폭등을 했습니다. LG전자가

0: 연속 상한가를 갈 정도로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인데 뭘 하겠다는 걸까요?
1: 기대감이죠, 기대감. 그러니까 결국 아까 결국 이제 AI라는 가상 공간에 있는 존재가 결국은 우리의 물리적 공간으로 나와야 될, 결국 그걸 고상하게 표현하면 피지컬 AI잖아요. 그 AI랑 로봇을 붙이고 네. AI랑 가전을 붙이고 AI랑 PC를 붙이고 이래야 이제 AI가 정말 돈이 되는 거니까 그 붙이는 작업을 할 때 파트너를 막 찾고 있는 것 같은데 LG가 LG 그룹이 굉장히 나쁘지 않은 카운터파트죠. 왜냐하면 LG 전자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다 알다시피 가전 하고 있고요. 가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몰라 B2B라 잘 몰라서 그렇지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무인 공장도 네. LG 전자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요. 또 LG 전자가 되게 중요한 것 중 기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데이터 센터는 엄청나게 많은 칩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열이 나옵니다. 그걸 아주 값싸게 식히는 기술이 중요한 건데
0: 에어컨 같은 거.
1: 예, 그걸 뭐 공기로 식히기도 하고 물로 식히기도 하고 심지어 요즘은 기름으로 식히기도 하는데. 네. 그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기술에서 LG전자가 상당히 많이 앞선 기술이 있다고 하고 또 LG 뭐 이노텍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보통 피지컬 AI니까 결국 로봇이니까 사람처럼 봐야 되잖아요. 네. 비전. 그러니까 이 광학 기술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LG가 나름대로 다각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젠슨 왕이 탐내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석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2: 해석되는
1: 건데.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오르니까 뭔가 막 근거를 찾아야 되니까 말을 갖다 붙이는 건데 뭐 이게 가나마 제가 들어본 말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해석입니다. 해석.
0: 그러니까 네. 사실 시장에서 주가는 원체 또 앞서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또 과열됐다가 또 냉각됐다가 이걸 또 이제 반복을 하기도 하고 LG가 만드는 뭐 냉각기보다 더 빨리 냉각될 수도 있는 게 금융시장이기도 하고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깐부치킨 회동에서는 누구를 만났는지 뭔 얘기를 했는지 다 알겠는데 그동안에는 직접 만나지 않았던 그룹들 뭐 네이버, LG, 뭐 두산 시장에 더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없었던 거니까. 근데 요거는 주 후반이 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젠슨이 타이완에서 발표를 할 때 뭐 네이버 화면이 이제 뒤에 띄워지고 데이터 센터 같이 이제 협력할 것이다 이런 것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1: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네이버가 주가가 너무
0: 안 좋았죠.
1: 안 좋고 도대체 미래 먹거리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비관적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0: AI 시대의 피해주 아니냐 이렇게
1: 일주일 사이에 젠슨 황이 와서 만나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 보면 지금의 과연 분석이 맞는 건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 분위기 편승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0: 그러게요. 한 1년 가까이 빠졌던 주가가 한 단 사나흘 사이에 다 회복이 돼요. 뭐 금융시장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투자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이 단기 테마성으로 또 열광을 하다가 뒤늦게 들어가서 하루 만에 물리는 경우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오늘은 또 그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도 나타나서 현재 코스피는 8,759, 0.3% 빠지고 있는데 계속 뭐 아까 초반에는 3%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 전환하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대형주들마저도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본인의 기준, 중심이 반드시 또 필요합니다. 아까 박성길 님이 메뉴 뭐 먹나 막 이런 거 할 때 왜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갖지? 막 이렇게도
1: 그런 게 재밌으니까
0: 보내주셨는데 또 그죠. 근데 그 화제성 속에서 네. 메시지를 찾고 또 무엇이 산업적으로 금융적으로 이득이 되는가를 또 찾아봐야죠.
3: 네, 이게 또 약간 후문이긴 한데 작년에 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제 행사를 어쨌든 숨은 이제 기획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녀 그 메디슨 황이라고 네네네. 그 젠슨 황의 따님 분 있잖아요. 그분이 또 그런 쪽을 되게 잘 설계를 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총수들이나 이런 분들 대부분 이제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걸어 다닌다거나 거기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뭔가 그 이제 군중들과 같이 뭐 소통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는 또 사실 또 메디슨 왕이 또 뒤에서 또 이렇게 조율을 했다는 얘기도 후문도 있긴
0: 마케팅 있더라고요. 전문이라면서요?
3: 예.
0: 근데 또 젠슨 왕이 그런 성향하고도 잘 맞고 그쵸? 길거리 네.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사인도 많이 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네.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과 같이 한번 마주칠 수 있다라는 것도 또 영광이긴 합니다. 시가총액 5조 달러가 넘는 세계 1등 기업의 CEO 창업자다 보니까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한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19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 당시에 기계화, 자동화에 반발해서 노동자들이 기계 파괴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AI 또 이제는 피지컬 AI 로봇까지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좀 줄이고 있다고 하죠. 해서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취업을 한 번도 못 해본 청년 실업자가 5만 6천 명. 1년 전보다 24% 늘었는데요. 걱정입니다. 앞으로 더 청년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아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판 이 운동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러한 씁쓸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객관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번 다이어트, 2번 러다이트, 3번 다이너마이트. 1번 다이어트, 2번 러다이트, 3번 다이너마이트 중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성민님, 취준생입니다. 취업이 참 힘드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8722님이 산업혁명 이후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빈부격차도 심해졌죠.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가 생각납니다. 아 맞습니다. 그 흑백 영화에 이 장면이 또 나오기도 하죠. 배미라님은 중학교 때 배웠던 게 기억나네요. 오늘 휴가라서 침대에 누워서 편하게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3401님. 어휴 영어로도 정확히 맞춰주셨고요. 19세기 기계 파괴운동 같은 지금은 AI 파괴운동을 해야 하나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게 현실인데 또 이걸 또 잘 활용하는 사람이 돼야겠죠. AI를. 1번 다이어트, 2번 러다이트, 3번 다이너마이트 중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2: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 아침에 거의 이러다 9,000피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8,933까지 갔다가 막 차익실현 매물 또 쏟아지면서 한 3% 가까이 급락하다가 어휴 오늘 뭐 계속 상승 반전했다 하락 반전했다 어지럽네요. 어떻게들 보고 계세요? 최근에 시장 흐름 황영유
3: 기자. 코스피가 이렇게 급등락을 했던 게 사실상 이게 뭐 최근에만 그랬던 건 아니고 거의 올해 들어서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0피 넘으면서부터 코스피가 하루에 뭐 3% 이상 급등락하는 거는 뭐 늘 일상이었고 뭐 매주 사이드카 이게 뭐 거의 뭐 하루 걸로 하루 나올 정도였으니까 정말로 변동성이 커지고 실제로 주변에 뭐 여의도 증권가에서 일하는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면 정말로 자기들도 이게 예측하고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지금 코스피에 대한 이러한 좀 불장 뭐는 정말로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네.
1: 전에 없던 장인 건 확실하고요.
0: 네.
1: 그러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의 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 대응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이럴 거야라고 예측하고 움직이는 거는 뭐 10중 8구 100점 100패일 것이다. 그러니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도 이런저런 자료 정리하면서 격세지감을 느낀 게 지금 삼성전자의 시총이 2000조가 넘었는데 2024년에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2300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2000조 원을 넘었고요. 하이닉스가 1700조 원. 합치면 4000조 원 정도 되는데 거의. 지금 코스피 전체 시총이 7200조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 세계 시총 3등이 일본입니다. 전체 시총은 당연히 일본이 훨씬 커요. 일본의 GDP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본의 시총의 1등이 소프트뱅크인데 지금 AI로 엄청 각광받고 있는 일본 안에서 시총이 500조입니다. 우리가 2000조와 1700조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됐으니까 뭐 일종의 국뽕일 수도 있지만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0: 그렇죠. 네. 그렇게 시가총액이 큰 기업을 두 개나 보유하게 됐고 자랑스럽긴 한데 글쎄요. 이게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반도체에만 요즘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줄여서 예전에는 전자닉스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더 줄여서 전닉.
1: 전닉.
0: 두 글자로 줄인다. 그냥 더 줄이기도 힘들다는 거야, 그냥. 아, 그거밖에 없다. 그런 또 과도한 쏠림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더 높아지고 있어요. 어떻게들 보세요?
3: 쏠림을 경계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긴 한데 사실 또 이게 뭐 허황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실적이 실제로 있고 보면은 뭐 수출에서도 뭐 어제 또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사상 최고치 경신했는데 그중에 42%가 또 반도체였고 또 이 반도체 사이클 자체도 이게 과거 같으면 이게

0: 호황과 불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뭐 앞에 계속 얘기했듯이 AI 수요 때문에 어쨌든 계속 수요가 공급을 훨씬 더 압도하는 현상이 이어질 거라고 업계에서도 전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고려는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또 뭐 다른 기업들이 뭐 반도체만큼은 아니지만은 어제 수출 통계에서도 보면은 또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에서도 또 뭐 어느 정도는 또 수출이 증가했다는 그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이제 종합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1: 그 뭐 네. 조선, 방사, 뭐 전력기기 등등도 수출이 참 좋기는 하고 화장품 수출도 좋고 한데 일단 시장에서는 많이 쏠려져 있고 한 증권사에서 반도체 거인의 그림자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빼면 코스피는 4,100에서 4,200 수준이다. 이제 쏠림 현상을 좀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등판을 했습니다.
2: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밝은 버럭 하면서 더 화제가 된 네. 보고서 기사죠. 이게 저도 도대체 무슨 보고서길래 그러나 해서 한번 직접 봤어요. 한 장짜리입니다. 한 장짜리. 아. 한 장짜리. 아주 간단한 보고서고 사실 여기에는 그냥 숫자만 쭉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8,800까지 정도 갔는데 반도체 업종을 빼면 실제 코스피는 4,100에서 4,200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지금 코스피의 한 53%, 절반을 넘기 그렇죠. 때문에 숫자적으로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이런 예를 들면 지금 프로야구 한창이니까 어떤 야구팀에 한 홈런 50개 치는 타자가 있고요. 방어율 0점대인 에이스가 2명 있어요. 근데 나머지 타자와 나머지 투수는 정말 다 그냥 바닥이에요. 그럼 이 두 사람이 그냥 멱살 잡고 하드 캐리해서 팀을 1위로 올려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팀이 과연 잘하는 팀이냐 못하는 팀이냐? 잘하죠. 분명히 1위니까. 그러니까 코스피 좋죠. 근데 그 홈런 타자와 에이스가 삐끗하면 정말 이제 성적도 나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불안한 지점이죠. 그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뭐 댓글 보면 진영간에 막 싸우는 건데, 그러니까 뭐 사실은 사실이고, 근데 다만 제가 미국도 제가 한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쏠림 엄청나요. M7이 다 해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세장에서는 네. 잘 나가는 주가 쏠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고, 왜냐하면 내가 투자자라도 남들이 사는 걸 사고 싶은 거니까. 이게 약세장으로 접어들면 이 쏠리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늘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그러려니 하는 현상인 건데 우리가 코스피가 워낙에 잘 나가다 보니까 워낙에 쏠림도 심해진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죠. 이게 우리가 오늘 경제상식 퀴즈도 산업혁명 당시에 불었던 기계 파괴 운동 그 용어이긴 합니다만 사실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거듭되면서 이제 자본력의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0: 그런 언어 모델이라든지 또 피지컬 AI도 그렇고 사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기업들의 사이즈, 자본력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0: 서비스업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더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손흥민 선수의 빗대기도 했어요, 대통령이.
1: 그렇죠. 축구를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 아니냐.
2: 축구 실력을 빼면 손흥민 선수도 보통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보통 사람 없지 않냐. 네.
0: 그렇게 말하진 않는데 왜 이렇게 보느냐. 그러니까 좀 더 시장 측면에서 이제 아쉬움을 이야기한 거고 뭐가 옳다 그렇다 너무 또 심각하게 받아들일 건 없는 것 같고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다음 달부터 외환시장 거래가 24시간 된다면서요. 원화 거래가.
1: 네.
0: 이거 굉장히 큰 변화죠.
1: 엄청 큰 변화죠. 7월 6일부터 이제 24시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 경제 기사를 유심하게 보시는 분들은 오늘 원달러 환율이 얼마였습니다라는 기사가 오후 한 4시 정도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네. 서울 외환시장이 3시 반에 마감을 하거든요. 우리 은행도 지금은 3시 반인가 4시인가 약간 헷갈리는데
0: 4시 반에 문 닫고
1: 4시에 문 닫고 그 이후에 되게 닫아버리잖아요. 고객들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아, 뭐 도대체 은행은 왜 이렇게 빨리 닫는 거야?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심정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갖고 있었어요. 도대체 한국은 뭐 경제의 규모 뭐 맨날 10등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왜 3시 반에 문을 닫는 거야? 우리 뭐 달러로 원화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불만이 커져서 작년에 연장을 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네. 그래서 새벽 2시까지 연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2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제는 7월 6일부터 완전 24시간. 그래서 편의점처럼 완전 철야 영업을 하겠다는 거고 외국인들이 편해지죠. 그러니까 런던에 사는 제임스가 뭐 뉴욕에 사는 첼리가 이걸 얼마든지 언제든지 바꿔서 이제 한국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이게 우리가 늘 갈구하는 소위 말해서 MSCI 선진국 지수. 여전히 우리나라는 주가가 개도국에 편입돼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환전의 불편함이었는데 이제는 환전의 불편함이 해소되니까 선진국 지수 MSCI 편입도 조금 더 가능성이 원클릭 높아진 거죠. 네,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요구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거래 시간 이제 연장이 나가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1514원대 1514원대인데 원화가 이렇게 약세인 상황에서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이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렵죠 이거는.
2: 이게 사실 뭐 외환당국도 야간에도 어쨌든 시장 모니터링하고 개입체계 갖추고 뭐 대응하겠다고는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예측이 뭐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고 이게 또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분위기에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 신뢰가 있으면은 뭐 환율 방어가 되겠지만은 또 갑자기 뭐 급락하거나 뭐 자금이 급격하게 유입돼가지고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0: 그렇죠. 네. 이건 아마 당국에서도 면밀히 모니터를 네. 할 때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외환 당국이 시장에 제대로 뭔가 개입할 수 있을까 관리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외환 시장을 당국이 관리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의 관념 거기에 그렇죠. 또 젖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2: 당위적일 수도 있죠. 네.
0: 또 얼마 전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한 게 금리 인상이 환율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도 설명을 했는데 뭐 이제 금리를 높이면 그 나라의 화폐 가치를 이제 높인다는 뜻이니까 근데 그러면 또 반대로 영세 상인이나 이제 대출금리에 더 취약해졌던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이게 또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잖아요. 어렵죠.
1: 그렇죠. 사실 그렇죠. 금리는 굉장히 큰 칼이기 때문에 금리를 손대면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 건데 지금 뭐 수출 상황이나 물가 상황이나 코스피 상황이나 환율 상황이나 금리를 올려야 하는 필요성은 분명히 커지고 있고 근데 다만 금리를 올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취약 차주들은 이자를 더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핀셋 대응 그러니까 정부가 그분들에게 특화된 걸로 좀 보완해 주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은 이미 명확하게 올리겠다고 신호를 줬기 때문에 이제 7월에 올리느냐 8월에 올리느냐 그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0: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KBS 김준범, 송락규, 황현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저희가 2부에서는요. 창업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스타벅스의 5.18 마케팅 논란, 지금까지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살펴보고요. 또 자영업자분들도 아마 배우실 게 좀 많이 있을 겁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3: 장애인식

0: 개선 캠페인.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과 1학년 이우영입니다. 저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주최한 2026년 신입장애대학생 노트북 지원사업에 선정돼 노트북을 지원받아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저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창입니다. 몸으로 하는 활동은 어렵지만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고 앱을 만들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대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자연스러운 시선입니다.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현재 서울은 햇볕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종일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 33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춘천의 낮 기온도 32도, 대전 31도, 광주 29도, 대구 27도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한낮에 수도권과 강원도는 자외선도 몹시 강하겠습니다. 지방선거 당일인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도 33도까지 오르며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의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전남과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10에서 3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전북 남부는 오전까지, 전남과 경북 남부, 경남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는데요. 그 사이 제주 산지와 전남 남부에 20에서 70mm, 그 밖에 남부 지방에 5에서 5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남부와 제주 산지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특보가 발효된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와 풍랑특보가 발효된 남해와 제주도 해상에서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조한일이었습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 감식에 들어갑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정밀 현장 감식을 시작합니다. 폭발이 발생한 건물이 완전히 무너진 만큼 합동 감식팀은 먼저 철거를 진행하고 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대로 뛰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상승해 2년 2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중동전쟁과 기저효과 영향으로 4월 2.6% 오른 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휘발유 23.1% 등 석유류가 크게 올랐고 국제항공료 33.5%, 해외단체여행비 26.3%, 컴퓨터 19%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이 이른바 달러 강제 매각설 허위글 유포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을 특정했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고의적 허위 사실 유포로 사회 혼란, 경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공공의 피해를 입히는 허위 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향후 일주일 내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간 1일 미 A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MOU 완성과 합의 시점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초안을 돌려보낸 이유는 이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이란 측의 확약을 원해서라고 미국 CNN 방송이 현지 시각 1일 보도했습니다. 사안에 정통한 제3국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관련 약속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약속에 대해 더 강력한 표현을 써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걸프 해역을 항해하던 화물선 한 척이 피격돼 폭발했다고 외신이 현지 시각 1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영국 해사 무역기구는 이날 이라크 움카스르항 남동쪽 해역을 지나던 화물선 한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도 해당 화물선의 피격과 두 차례의 폭발을 확인했고 폭발 중 한 번은 드론 공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 후속 협의를 위해 방한한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만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후 5시 청와대에서 위 실장이 후커 차관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커 차관 등 미국 범정부 대표단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조인트 팩트시트 합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입국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2027년 예산안에 포함시켜 의회에 요청한 해군 연구개발 자금으로 한국이나 일본에서 군함의 주요 파트를 조달할 수 있다는 백악관 당국자의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 관계자는 누구도 연구에 18억 5천만 달러나 쓰지 않으며 호위함의 경우 제조사에 따라 한 척을 통째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군함 최대 두 척의 선체, 기계, 전기 구조물을 한국이나 일본에서 생산하고 미국 업체가 시스템 통합을 주도하는 방식이라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태풍 장미의 간접 영향으로 전남, 경남과 제주도에는 오늘 최대 80mm 안팎의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서울 33도, 춘천은 32도까지 오르는 등 올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일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KBS
4: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5: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5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내드렸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러다이트 운동이었습니다. 과거 영국에서 산업혁명 시대에 기계가 도입이 돼서 노동자 일자리를 많이 빼앗게 되니까 참다 못한 노동자들이 기계 파괴의 운동을 벌였었죠. 최근에는 이 AI가 워낙에 효율적이다 보니까 기업층에서 특히 이제 신입을 채용하지 않으려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더하죠. 뭐 수천 명, 만 명 단위로 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운동 이야기가 최근에 또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또 그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건 또 과격한 운동이니까요. 정답은 러다이트. 1번이 다이어트, 3번이 다이너마이트였는데 2번 러다이트였습니다. 5628님이 AI 시대에 로봇이 또 대중화되면 나는 과연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이 드네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0716님, 기술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변화에 대한 불만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배우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듯하네요. 거의 뭐 정답같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상기님, 창조적 파괴로 가야 한다죠? 라고. 그죠. 그 물리적인 파괴가 아니라 창조적인 파괴, 파괴적인 혁신으로 나아가야죠. 2211님이

0: 가보내 주셨는데 정답 러다이트. 한수 배우고 갑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러닝하러 갑니다. 뛰면서 듣겠습니다. 라고 아까 보내주셨는데 지금까지 뛰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마 운동이 많이 되셨을 텐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김은주님이 증시가 어지러워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1.5% 내린 8,657. 개장 초에는 또 상승을 하면서 8,930선을 넘어섰다가 뭐 위아래로 이제는 코스피가 뭐 2,000, 3,000, 4,000 이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진폭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또 커져 있죠. 아, 오른 것도 없는 코스닥은 2.6% 떨어지고 있고요. 1,021. 뭐 하기사 900포인트대에서 1,000포인트 넘어서 뭐 10여 퍼센트 오래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코스피 상승세에 비하면 좀 많이 부진하죠. 코스닥은 오늘도 2.68% 코스닥이 더 떨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2.7% 상승세, 하이닉스는 1.9%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삼성전기가 오늘은 12.5% 또 빠르게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의 폭도 깊습니다. 가격 조정을 겪고 있고요.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은 2%대 강세. 조선주, 현대중공업이 5%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 조선, 뭐 자동차 로봇 관련 주들도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KB금융 또 신한지주도 1% 안팎의 약세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내에서도 주성엔지니어링과 코롱티슈진을 제외하면 시총 거의 20위까지 대부분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12원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최근에 그 각 기업들 보면 기업 안에서 어떤 논란이 생겼을 때 주가가 큰 타격을 받기도 하고요. 그 뭐 모기업까지도요. 스타벅스의 5.18 마케팅 논란 가라앉질 않고 있죠. 이제는 충전금 환불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업의 그 위기 관리, 위기에 처했을 때 각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잘한 기업, 못한 기업, 그리고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영업자까지 어떤 걸 좀 반면 교사 삼아 보면 좋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매경 이코노미 노승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스타벅스는 이제 그 충전금 환불해 준다면서요?
1: 네, 이제 6월 1일부터 이제 2주간 그 환불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에 이제 가장 강도 높은 이제 소비자 보상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불매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기존에 뭐 카드 충전금 이런 것들도 이제 환불을 요청을 하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는 60% 이내로 이제 소진이 돼야지 환불을 할 수 있다.
0: 그러니까 만 원 중에 한 6천 원을 써야 나머지 돈 네. 돌려주는 거였는데.
1: 이 정책 때문에 이제 논란이 빚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조건 없이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전향적으로 환불을 시작을 했는데 스타벅스 카드 충전금이 이제 많이 알려졌죠. 4천억 원대 가까이 이제 적립이 돼 있어서 여기서 이자 수익만 한 200억 이상 나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스타벅스가 이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요청을 하면은 환불을 해준다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이것도 이제 스타벅스 충전금 혹은 이제 뭐 기프티콘 이런 거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네. 얼마 전에 정용진 회장이 대국민 사과했잖아요.
1: 네.
0: 노승욱 기자 그 현장 다녀왔어요?
1: 네, 이제 기자 간담회 때 이제 저도 갔는데요. 이제 잠옷 엄숙한 분위기에서 기자들 이제 많이 왔더라고요. 네, 딱 9시 정각이 되니까 정용진 회장이 이제 입장을 해서 바로 일단 고개 숙이고 이제 사과문을 한 3분 정도 낭독을 하고 이제 뭐 질문도 받지 않고
0: 그냥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1: 네, 퇴장을 했죠. 근데 이 사과 내용에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게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 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라 이런 말이 사과문에 어울리지 않게 들어가가지고
0: 좀 사족을 붙였다는 비난이 좀 있었죠.
1: 네,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게 어떤 얘기인지 이게 사과하는 입장문에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지에서 당시에도 뭐 좀 행사장이 좀 술렁였던 분위기였습니다.
0: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이게 5.18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또 확대 해석이 되면 괜히 없어도 되는 논란을 네네. 만들게 되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라는 반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과문만 네. 딱 읽고 고개 몇 번 숙이고
1: 맞습니다.
0: 들어가고.
1: 네. 그래서 이제 그 대국민 사과 이후에도 이제 불매운

0: 운동이 이제 잦아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저도 이제 계속 스타벅스에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업계에서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드라이브 스루점은 상대적으로 좀 불매 운동 여파가 덜하다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보이면 좀 즉흥적으로 들어가는 좀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는 그런 매장이니까 근데 직장인이 많은 오피스 상권은 아무래도 또 이제 그 아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이제 보는 보이니까. 시선들이 있으니까 빈좌석이 뭐 어떤 경우는 진짜 절반 가까이 이제 빈좌석이 있을 정도로 많이 불매운동의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한 2, 3분기에는 적자 전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이 오프라인 매장은 아무래도 뭐 임대료나 식자재나 인건비 이런 고정비 지출이 많아서 매출의 한 10에서 20%만 빠져도 적자로 전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마케팅과 오너 리스크가 겹쳐지면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 또 엄한 불똥이 임직원들한테 튀기도 하고 스타벅스 네.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0: 일단은 직원들이 이제 가장 힘들어하고 또 일선에서 매장에서 또 직원들한테 또 이제 비난을 하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스타벅스 코리아도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본사의 온라인 사업 운영 중에 발생한 잘못이지 매장 파트너 직원들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좀 대하지 말아 달라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데 스타벅스 코리아 직원들 대상으로 그 회사에 대한 이제 만족도 이제 평가를 했더니 5점 만점에 평균 한 2.7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1: 그렇게. 5점 만점에 2.7점이요?
0: 네.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이제 박한 편이었고 특히 경영진에 대한 평가가 1.8점. 으로 이제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제 뭐 정용진 회장이 이제 그동안 이제 뭐 논란이 있었던 뭐 SNS에서 뭐 멸콩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오너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1: 제가 한 10년 전에 스타벅스 코리아 출입할 때만 해도 네. 그때는 이제 미국이랑 이마트 지분이 5대 5였고
0: 네, 그렇죠.
1: 당시만 해도 직원들이 스타벅스 다닌다는 거에 막 자부심도 컸고 네. 기업 문화도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좀 많이 달라졌네요 그 사이에.
0: 네, 그 이제 급여나 이제 복지 항목이 그나마 그 항목 여러 항목 중에 제 점수가 높았는데 그것도 네. 뭐 2점 중반 정도였고 그 저도 이제 신세계 직원 제 친구한테 물어보면 한 30% 정도 직원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네 그래서 그런 게 뭐 백화점이나 이제 편 저기
1: 그룹사
0: 예, 그 스타벅스 이런 데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 이제 그동안은 좀 만족도가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논란이 터지고 나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그 고객 이벤트에 스타벅스 쿠폰이 아니고 투썸 플레이스 쿠폰을 제공을 한다고 이렇게 밝힐 정도로
1: 아이고야, 예, 그 정도예요.
0: 이제 자사 안에서도 조금 비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취재해봤는데 이제 신세계랑 이마트가 지금 계열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근데 아직 이제 완전하게 계열 분리가 안 된 계열사가 습닷컴입니다.
1: 아. 예,

0: 올이 이제 쓱닷컴 안에 입점을 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분류를 하면 신세계 몰의 매출이 이제 쑥 빠져가지고 이제 경쟁사보다 이제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신세계 몰이 이제 자사가 이제 지금 구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축을 해서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열 분리를 완전하게 못하고 이 상태로 이제 동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좀 빨리 하고 싶다라는 직원들의 좀 바람이 이제 강해지게 됐죠.
1: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정유경 부회장하고 정유진 회장하고 각각 이제 신세계 백화점 쪽, 네. 이마트 쪽 지분은 이제 정리가 다 됐습니다만 이명희 총괄회장이 증여해줘서 근데 그 내부의 사업 부문이 아직은 좀 얽힌 게 있고
0: 그 공통 분모가 습닷컴에서 온라인 몰이 이제 입점해 있다 보니까 신세계 몰이 분리가 안 돼 있는 거죠.
1: 그러면은 신세계 쪽 직원들이 네. 이마트 쪽이랑은 얽히고 있을까 막 이런 반응인 거예요?
0: 그렇죠. 이제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1: 그러니까 그거는 또 이제 그 임직원 중에 일부의 또 이야기일 수 있고.
0: 근데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 또 이제 광주에서 지금 현대백화점하고 경쟁 관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에 영향을 미치니까 점점 우려가 커지고 있죠.
1: 그러니까 이마트 산하에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 문제 때문에 네. 광주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까지 불똥이 튀니
0: 불매운동이 번질까 봐
1: 네. 이거니까.
0: 그리고 스타벅스도 이번 사태로 이제 인건비나 이런 부담으로 이제 적자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 제 일각에서는 취재를 해보니까 좀 무인화를 이제 확대하고 있다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이제 원래 작년부터 키오스크를 한 100개 이상 매장에 시범 도입을 했었는데
1: 스타벅스 매장이요?
0: 네네. 이거를 좀 이제 확대하는 움직임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1: 근데 원래 스타벅스는 미국에서도 문화가 네. 진동벨 이런 거 안 쓰고
0: 그렇죠. 닉네임 불러주는
1: 몇 번 고객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얼굴을 마주보고 커피를 전달해 줄 수 있게끔 한 게 문화였는데
0: 네.
1: 이제는 그냥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추세예요.
0: 네네. 그런 게 이제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번 사태로 인해서.
1: 그래요. 네. 오늘은 특히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처럼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기업들 또 네. 반면 교사 삼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준비했는데 어디부터 살펴봐야 될까요?
0: 네. 요즘은 이제 SNS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리스크가 한번 터지면은 금방 확산이 되고
1: 맞아요. 빠르지.
0: 재생산이 되다 보니까 이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리스크 관리를 이제 먼저 잘못해서 좀 더 타격을 입었던 기업들 말씀드리면 남양유업이 대표적이죠. 2013년에 대리점에 물건을 강매한다라는 녹취록이 이제 터지면서 불매운동이 일었고
1: 벌써 13년 전의 일이네요.
0: 네. 그리고 또 이제 2021년에도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한다라는 허위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해서
1: 네. 너무 과장된.
0: 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게 사과를 했는데 오해를 불러 이렇게 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오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제 자기네는 이제 세포 실험 단계에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건 확인을 했는데 인체 실험을 하지 않아서 근데 이런 걸 이제 상세하게 얘기를 안 해서 오해를 하신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연구를 그 지원하고 스폰을 했던 데가 남양유업이어가지고 그런 연구 결과도 좀 믿기 어렵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제 허위 광고로 벌금형을 선고했고 항소 없이 수용을 했습니다.
1: 맞아요. 당시에 근데 그때 워낙에 막 증시도 뜨거울 당시였어가지고 그때 남양유업 주가가 막 폭등하고 그랬었잖아요.
0: 맞습니다. 그 당일에만 한 8% 정도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고 해서 이제 투자했던 분들도 이제 많이 그 배신감을 느꼈고요. 특히 이제 오해라는 표현을 이제 사과문에서 쓰면은 안 되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또는 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내가 사과 논란이 되니까 사과한다. 뭐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고 또 책임을 이제 상대방에 전가하는 나는 뭐 정확히 얘기했는데 너가 오해한 거야. 네, 이렇게 전달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거는 이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요즘 소비자들은 제 사과문을 빨간 펜으로 채점하듯이 들여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잘못된 표현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 사례였습니다.
1: 안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이 좀 격앙되어 있는 상태니까 네. 그 문구 하나하나가 더 예민하게 다가갈 수도 있다는 거겠어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사과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기름을 붓는 사례도 있었어요.
0: 네. 그 2017년에 그 치킨 브랜드 BBQ는 네. 이제 가격을 16,000원에서 18,000원으로 2,000원을 인상을 했었습니다.
1: 2017년에.
0: 네. 네.

0: 그때 이제 가맹점 이윤을 위해서라고 이제 가맹점을 앞세워서 가격을 인상했지만 이제 공정위 정부에서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좀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이제 조사를 시작하니까 바로 이제 사과하고 가격을 이제 다시 원상 복귀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사과문을 발표한 거를 보면 이렇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사나이답게 시원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아량을 베풀어 거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1: 사과문을.
0: 네. 이게 약간 이제 농담처럼 좀 친근하게 얘기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1: SNS 마케팅처럼.
0: 네. 근데 이게 뭐 드립을 칠 때와 안 칠 때를 구분하지 못하냐. 뭐 너무 좀 가볍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댓글에 사나이답게 그럼 안 먹겠다. 뭐 이런 불매하겠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고 이게 사실
1: 바로 정정하긴 했어요.
0: 네,
1: 수정했죠.
0: 그렇죠.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그 사나이답게 용서를 구합니다를 이제 변경했는데 이게 사실 윤홍근 회장 그 이것도 오너리스크일 수 있는데 윤 회장의 좀 스타일입니다. 그 저도 이제 기자간담회 가보면 그 거의 한 100명 가까이 이제 기자들이 오면 일일이 다 악수를 해요. 저도 그런 오너는 처음 봤어요.
1: 굉장히 외향적이고
0: 과시하는 네. 거를 좀 하고 좀 마초적인 약간 그런 성향들이 또 마케팅에 반영이 돼서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1: 또 그게 또 최대 주주 혹은 회장의 성향이
0: 네.
1: 기업 문화로도 이어지고 있고 이게 또 알게 모르게 마케팅을 넘어서 사과문에까지 녹아들고 있고.
0: 네.
1: 근데 그게 반발을 더 살 수도 있고.
0: 맞습니다.
1: 또 뭔가 잘못이 있어서 사과를 하긴 하는데 버티다 버티다 못해서 억지로 사과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도 있잖아요.
0: 네. 그러니까 이 사과를 할 때 뭐 어떤 문구로 사과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타이밍.
1: 그렇죠.
0: 얼마나 빨리 아니냐.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준비해서 발표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쿠팡이 이제 최근에 예, 작년 12월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고서 김범석 쿠팡 의장이 그 청문회 출석을 계속 불응을 하다가
1: 그렇죠.
0: 3개월 만에 지난 2월에 사과를 했죠.
1: 네. 3개월이 지나서.
0: 네, 정말 늦게 거의 100일 만에 사과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형식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직접 등장하지 않고 육성으로 그냥 목소리로만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사과를 한 그 장소가 컨퍼런스 콜이었습니다. 실적 발표하는.
1: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0: 네.
1: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사과였죠.
0: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고객들, 소비자들 대상이 아니라 주주들 대상으로 사과를 한 거냐. 근데 이게 그동안 이제 탈팡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런 불매 운동이 일면서 매출이 실제로 1분기 한 3,500억 정도 영업 손실이 났고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마지못해 사과를 했다는 비판이 일었고요. 그리고 뭐 더본코리아의 백햄 사태도 네. 그때 이제 사과 영상을 올렸지만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죠.
1: 백종원 대표가 되게 뭔가 항변하듯이
0: 네. 그런 것들이 네, 오히려 잘못된 사과의 사례로 꼽힙니다.
1: 그러게요. 그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괜히 사람들의 감정을 더 건드려버리고.
0: 맞습니다.
1: 그러면 반대로
0: 네.
1: 정말 위기였는데 수습을 정말 잘했다. 모범 케이스는 없어요?
0: 네, 성공 사례도 좀 있는데요.
1: 네.
0: 그 공통점은 이제 말만 한 게 아니고 이제 말도 있다는 정확히 인정을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이제 행동으로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그래서 이제 진정성을 보여줬다는 게 중요한데요. 이번 이제 5.18 탱크데이 논란이랑 비슷하게 그 광주 민주항쟁을 조롱해서 이제 논란이 됐던 사례가 온라인 의료 쇼핑몰 무신사의 광고였는데요.
1: 예.
0: 2019년에 이건 이제 박종철 열사를 이제 희화했었던 건데, 이거 이제 뭐 탁 치니까 뭐 이제 억하고 말랐다 뭐 이런 것들이
1: 예, 예.
0: 이제 표현을 써가지고 이제 논란이 일자.
1: 2019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신사에서.
0: 네. 그래서 이때 그 신세계와 달랐던 점이 이제 조만호 무신사 대표가
1: 네.
0: 직접 광주에 내려가서 박종철 이제 열사 유족하고 그 기념사업회 측에 이제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사 규칙에 의거해서 광고를 만든 담당자와 검수 담당자를 징계하는 처분 조치를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그 박종철 기념사업회 관계자도 문제 해결 방식이 건강하다. 라고 호평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스타벅스 사태로 다시 논란이 같이 불거졌는데 이번에도 상대적으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1: 무신사는 그러니까 그 창업자,
0: 네.
1: 최대 주주가 직접 내려가서 사과를
0: 맞습니다.
1: 했다라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케이스랑 좀 그렇죠. 달랐던 거예요.
0: 그래서 이번에 기자간담회에서도 정용진 회장이 직접 광주 내려가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제 상황을 봐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좀 확답을 미뤘습니다.
1: 상황을 본다라는 건 무슨
0: 말이에요?
1: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정영준 회장이 이마트의 최대 주주이긴 합니다만 또 회장이긴 합니다만 미등기 임원이에요. 네. 법적 그쵸. 책임을 지는 자리는 또 안 있으려고 하고.
0: 네. 그래서 그 이제 조만호 무신사 대표랑 이제 행보가 이제 비교가 됐죠. 특히 정영준 회장은 그동안 SNS에 멸콩이나 뭐 세월호 조롱하는 게시글에 올렸던 그
1: 여러 차례
0: 예,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커진 사례였고요. 근데 이런 이제 국민들이 공분하는 문제들이 특히 이제 F&B 업계는 더 불매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1: 그렇죠. 먹을 거니까 당장.
0: 네. 그리고 일단 가서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1: 아.
0: 네. 그 식욕이 이제 떨어지는 그렇죠. 것도 있고 해서 F&B 업계에서 이런 거 이제 특히 그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사과의 정석으로 꼽히는 게 이제 중국의 하이디라오라는 그 훠궈 프랜차이즈인데요. 여기는 2017년에 한번 이제 위생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 기자가 그 직원으로 잠입을 해서 가게의 그 불결한 위생 상태를 다 촬영을 해가지고 막 주방에 쥐가 뛰어다니고 배관 청소를 고객의 숟가락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낱낱이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중국은 특히 좀 그 뭐 쓰레기 만두 사태도 있고 식품 위생에 그렇죠. 민감하다 보니까 믿었던 하이디라고 이렇게 배신을 하냐 해가지고 이제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하. 조짐이 보였죠. 특히 그 맥도날드도 2012년에 중국에서 비슷한 위생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예. 이때 맥도날드가 사과를 잘못했어요. 그 해당 매장에 좀 일탈이다. 이거는 이제 본사와는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니까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이디라도 그런 식으로 넘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문제가 불거진 지 3시간 만에 그 회사 측에서 보도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깨끗이 하고 2시간 뒤에는 근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영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강하게 그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그 진정성을 보였다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1: 오 그래요. 3시간 만에요.
0: 네.
1: 그걸 다 인정을 해버리고.
0: 네. 이게 3시간 만에 하고서도 이제 계속 막 1시간마다 계속 이제 상황을 업데이트 하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줬다 보니까 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죠.
1: 그리고 아예 문을 닫았어요?
0: 네. 한 달 넘게 영업을 중단하고 이제 위생 상태 개선 담당자를 지목을 해서 구체적인 개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게 된 건데요. 일단 위생 상태를 지적받았을 때 매장 직원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직원이나 매장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의 문제다. 예, 본사가 책임지겠다.
1: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시스템의 문제다.
0: 네. 그렇게
1: 스스로
0: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맥도날드와는 이제 대조되는 반응을 보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매장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무려 200억 원을 들여서 정말 오픈 주방으로 스마트 매장으로 또 이제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로봇이나 기계로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1: 이참에 그냥 주방을 더 깨끗하게
0: 아예 이제
1: 최신식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0: 위생 문제가 이제 발생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저도 여기 가봤는데 그냥 베이징의 어떤 그 관광 코스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명물이 됐습니다.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삼았고
0: 네.
1: 고객들은 또 신뢰를 보내준 거고요.
0: 네, 맞습니다.
1: 국내에서는 좀 비슷한 사례 없었습니까?
0: 네, 강원도에서 그 속초에 유명한 닭강정 매장 있죠. 네.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그 뭐 환풍구가 지저분하다 이런 이제 위생 논란이 일었을 때 하이디라오처럼 이제 매장을 싹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은 그 반도체 닭강정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방진복을 입고. 하얀 방진복을 입고
1: 닭강정 튀기는데 방진복까지 입고 들어가요?
0: 네네. 뭐 마스크 쓰고 이렇게 뭐 머리카락도 안 빠지게 이제 모자도 쓰고 그렇게 철저하게 이제 위생을 우리가 개선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이제 호평을 받았고요.
1: 반도체 클린룸처럼.
0: 네네. 그리고 요건 이제 또 잘못된 사례인데 그 SPC 지금은 이제 상미당 홀딩스로 사명을 바꿨는데 여기도 이제 여기는 이제 위생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산재 사고가 계속 났잖아요.
2: 네. 네.
0: 그래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지금도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서 네. 그 또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냐 해서 불매 운동도 계속 일어나는 분위기입니다.
1: 우리가 앞에서 그 사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0: 네.
1: BBQ가 그걸 좀 유머러스하게 하려다가 역풍 맞았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해외 사례는 어때요?
0: 네. 이 해외에서 이제 사과를 잘 해서 좀 분위기를 역전시킨 사례인데요. 이제 BBQ는 이제 좀 사나이답게 이렇게 약간 이제 농담을 하려다가 좀 오히려 영린을 건드린 건데 그 좀 서양은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KPC가 잘했는지 약간 이제 유머러스하게 사과를 해가지고 오히려 호평을 받은 사례인데요. 이 KFC가 2018년에 영국 전역에서 닭고기를 좀 공수하지 못해서 수백 개 점포가 임시 휴업을 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뭐 위생 문제나 어떤 뭐 산재 사고랑 좀 결이 다르기는 한데 이제 운영이 좀 미숙했던 거죠.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이제 헛걸음을 해서 불만이 나오니까 KFC가 신문에 발빠르게 광고를 냈는데 그 KFC의 치킨을 담는 통, 빨간 통이 이제 텅 비어 있는 사진을 이제 싣고 그 KFC의 철자 순서를 좀 바꿔 가지고 FCK로
1: 그 좀 안 좋은 의미잖아요.
0: 네. 이제 가운데 이제 U자만 들어가면은 이제 욕인데. 좀 비속어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이제 비속어를 날린 겁니다.
1: 뭐 저희가 치킨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0: 네. 치킨 없는 치킨 식당이 돼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문구를 적었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신선하다. 이건 사과의 바이블이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호평을 그, 받았습니다.
1: 이거는 영국 사례다 보니까 우리랑은 문화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오히려 이제 냉동 재료를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선육을 이제 쓴다는 사실이 오히려 밝혀지면서 홍보 기회로 삼았던 그 이게 그러니까 참. 나라별로 문화가 또 다르고, 네, 또 사과를 하는 상황이 또 다르건, 뭐 어떤 도덕적인 문제랑은 또 다르니까, 그러면서 이건 통했던 것 같습니다.
1: 또 스스로, 그러니까 누가 크게 지적을 하지 않았는데, 네. 스스로 뭔가를 밝혀내서 홍보하는 경우가
0: 네.
1: 있다고요?
0: 이거는 이제 사과랑은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한데, 네. 논란이 될 거를 미리 예방해 차단할 수도 있고, 노이즈 마케팅일 수도 있는데요. 이 스스로 자사 제품을 비하를 하거나 자학을 해서 더 큰 비판을 맞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략적인 노이즈 마케팅일 수 있는데 2018년에 LG 생활건강의 마케팅 사례인데요.
1: 네.
0: 이 세제 신제품을 광고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제목이 본격 LG 빡치게 하는 노래입니다.
1: 광고주를.
0: 네. 이게 광고 제작자가 광고 제작자 시점에서 만든 영상인데 토요일에 쉬고 있는데 회사에서 급하게 일이 생겼다. 퀄리티는 상관없으니 화요일까지 광고를 만들어서 올려달라라고 휴일에 업무를 지시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0: 100만 건에 육박할 만큼 화제를 모았고요.
1: 이게 2018년에?
0: 네. 근데 이런 게 사실 일본에서는 좀 더 대중화된 마케팅 기법이더라고요. 그 아예 일본에서는 SNS 기업 계정에 자사 제품을 자학해봤다라는 해시태그를 다는 게 유행일 정도로 자학 마케팅이 이제 인기를 끌었는데
1: 자기 제품이 어떤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네. 알리지 못했던 지점들일 수도 있고요.
0: 맞습니다. 근데 일본은 좀 또 이게 그러니까 나라마다 정서가 다르다는 걸 유의를 해야 되는데 일본은 정말 높임법이나 이런 게 더 철저하고 이제 겸양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제 스스로를 낮추는 네. 그런 게 이제 기업 마케팅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콤비프라는 콤비프 통조림이라는 이제 소고기 통조림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마케팅하면서 이런 문구를 썼어요. 솔직히 고기보다 비싸다. 그리고 콤비프로 만든 맛있는 건 대개 참치로 만들어도 맛있다. 굳이 우리 제품 아니어도 또 우리보다 더 싼 소고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학을 한 거죠.
1: 근데 그러고 나서 뭔가 장점을 살짝 흘렸겠죠. 뭐 이거는 비싸지만 이제 더 뭐 맛있다라든지
0: 그렇게 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노이즈 마케팅 이렇게 해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사례였고요. 그리고 뭐 이런 자학 마케팅도 있습니다. 주류 회사인데 술병 사진에 이 술의 80%는 물입니다.
1: 술의 80%는 물입니다.
0: 네. 그러니까
1: 주정에다 물 섞는 거니까.
0: 그렇죠. 네. 좀 솔직하지만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주머니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주머니인데 멍게를 닮았다. 이렇게 또 비하를 했고요. 또 돈키호테가 또 좀 재밌는 문구로 마케팅을 하는 기업으로 유명한데 네. 뭐 이런 식입니다. 진짜 볼품없고 재미없는 우산이 또 들어왔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맛없는 콜라입니다. 이런 자학 문구들을 썼습니다.
1: 그러니까 되게 궁금하게 만드는 거네요.
0: 네.
1: 못생긴 우산은 얼마나 못생겼을까? 저 콜라는 얼마나 맛이 없길래? 막 그렇죠. 이렇게.
0: 근데 이런 게 사실 제품에 자신이 없으면은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학을 잘못하면은 진짜로 이렇게 자학이 돼버리는데 소비자들한테 평가를 받을 자신이 있다. 한번 써봐라라고 이제 은연중에 암시를 하는 거죠.
1: 그러게요.
0: 근데 자학을 뭐 마케팅을 했는데 효과가 없었던 건지 좀 안 좋게 된 사례도 있는데
1: 네.
0: 그 2013년에 샤프 전자가
1: 예.
0: 스마트폰 신제품 SNS 광고를 하면서 이런 문구를 썼어요. 너는 투톱이 아니니까. 라고 선고되는 순간을 상상하는 것도 의외로 시원해질 거야. 여기서 투톱이라는 건 삼성과 애플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삼성 애플이 스마트폰의 투톱이고
1: 네.
0: 샤프 너는 상위권이 아니다. 네,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을 한 거죠. 네, 근데 실제로 뭐 스마트폰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죠.
1: 글쎄요. 뭐 별로네요. 들어봐도.
0: 네네.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1: 근데 이게 일종의 자학 개그
0: 네.
1: 같은 거기도 한데
0: 네.
1: 이게 참 화제가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0: 이 사실 마케팅만큼 트렌디하고 이제 아이디어 싸움이 치열한 데가 잘 없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무리수를 쓰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제 노이즈 마케팅으로 조금이라도 이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시도를 해보는 게 이런 자학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라별로 또 제품별로 그 상황에 맞게 써야지 잘못 쓰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자학 마케팅을 했던 사례가 그 넥슨이 게임 회사인데
1: 네.
0: 이제 부분 유료화 모델을 처음 도입해서 이게 이용자들한테 너무 돈을 밝힌다. 그래서 넥슨이 아니라 돈슨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는데 이거를 이제 자기네 마케팅에 스스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영상에 돈슨이라는 이제 표현도 썼고 또 이제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바람이 이제 그 바람 분다의 바람이 아니라 발암 암을 일으킨다 해서 발암의 나라 이런 식으로 자학을 해서 좀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1: 근데 또 어찌 됐든 간에 기업이니까 과금을 해서 유료화해서
0: 네.
1: 수익을 또 남겨야 하니
0: 네.
1: 근데 또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유료화하는 게 또 달갑지만은 않고. 네.
0: 근데 이제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거는 이제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부정하는 대신에 오히려 깨끗이 인정하면서 오히려 더 심하게 자기들을 자학을 하면 소비자들이 너네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이제 오히려 위로를 해주고

0: 동정을 이제 보낼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서 이런 마케팅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좀 유머러스하게 자학개그도 넣고 재밌게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이게 네. 잘못 쓰면 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역풍 맞을 수 있잖아요.
0: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일상적인 소모품 같은 거는 그렇게 관여도가 낮으니까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기술 집약적인 업종, 이제 기술력이 중요하거나 제품력이 중요한 또 이제 고가의 관여도가 높은 제품들에서 자학 마케팅을 잘못 쓰면 이거는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는데 이거 진짜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샤프처럼 그런 제품들은
1: 첨단 제품이나 고가품에서는 자학 개그가 먹힐 수가 없겠네요.
0: 네. 그래서 그런 건 조심해야 된다라는 업계 관계자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어허. 그리고 네. 재밌는 게 또 이게 마케팅이 이제 화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마케팅만 화제가 되고 제품 구매로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1: 맞아요.
0: 네. 그 최근에 그 지마켓에서 뭐 얼마나 좋아 뭐 이렇게 이건 연예인들을 자학을 시키는 거죠. 뭐 되게 좀 희화화해서
1: 네. 또 희화하고 이런 뭐 재미는 있었습니다.
0: 재미는 있었고 그래서 뭐 조회수가 천만 뷰 넘게 나오고
1: 아이디어 좋았고.
0: 했는데 지마켓의 1분기 실적은 또 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력과 또 어떤 나라별 정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맞아 떨어져야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제품, 상품 혹은 플랫폼의 경쟁력은 별론데
0: 네.
1: 광고만 재밌으면 그냥 사람들이 그렇죠. 광고만 재밌게 보고 끝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결국 기본은 네. 제품, 상품, 그 네. 플랫폼의 경쟁력이라는 거고.
0: 어렵습니다.
1: 또 제일 중요한 건 애초에
0: 네.
1: 잘못을,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네. 이것도 어려워요.
0: 그렇죠. 뭐 모든 네. 리스크를 다 미연에 방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태가 터졌을 때 이거를 빠르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이제 약속하는 그런 어떤 매뉴얼을 이제 마련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위기관리 컨설팅 회사의 한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를 정확하게 스스로 서술을 해야 된다. 책임을 회피하듯이 두루뭉술하게 사과를 하면 통하지 않는다. SNS 시대에는 전파 속도가 더 빨라졌고 특히 요즘은 사과를 잘한 기업의 사례도 많이 알려졌고 잘못한 맞아요. 기업의 사례도 많이 알려져서 비교 대상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 감수성도 중요해졌고 그래서 그 특히 F&B 업계는 이제 민감한데요. 이 트렌드 모니터라는 회사에서 이제 식음료 프랜차이즈와 오너 리스크 관련해서 소비자 인식 조사를 했는데
1: 네.
0: 식음료 프랜차이즈에서 어떤 부정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적이 있느냐 했을 때 83%가 그런 적이 있다고 답했고 특히 이제 여성 소비자들이 87%로 높게 나왔고요. 젊은 세대보다는 중장년층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이슈 유형으로는 이제 조리시설이나 식재료 위생 문제가 63%로 이제 제일 높았고 오너 리스크, CEO 갑질 이런 것들이 60%로 두 번째 뒤를 이었습니다.
1: 이게 사실 기업의 사례를 우리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만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그냥 동네 소문이 아니라
0: 네.
1: SNS로 퍼져버리다 보니까 작은 실수 하나로 엄청난 타격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0: 맞습니다.
1: 댓글도 그렇잖아요. 막
0: 네.
1: 그 배달 플랫폼에서요. 우리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네.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그 일본에 한 150년 정도 된 스키야키 전문점이 있어요.
1: 네.
0: 거기 대표로 인터뷰하면서 인상적으로 들은 게 지진 같은 게 발생을 하면 다른 건물들이나 매장들이 이제 경쟁점들이 다 무너지고 자기만 이제 운 좋게 안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요가 몰려서 가격을 올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지매를 당한다. 그만큼 이제 여론이 중요하다. 일반 자영업 매장들도
1: 일본 이제 집단주의가 네. 강하니까.
0: 근데 그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SNS로 그런 게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충북 청주의 백다방 가맹점도 그 직원한테 어떤 폭언을 하고. 그 커피를 이제 뭐 몇 개 좀 제조해서 마셨다는 이유로 550만 원의 합의금 고소하지 않겠다 이런 협박을 해서 그런 게 이제 논란이 돼서 사과문을 밝힌 적도 있고
1: 특정 점주가
0: 네. 네 그래서 일반 자영업자들도 그 기업 못지않게 이런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한 고깃집 사장님은 이제 할인 마케팅을 하는데 그 전 세대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상한테만 할인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군인, 경찰, 소방관, 임산부 이런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분들. 네. 근데 이제 특정 성별이나 특정 세대만 타겟으로 하면 우리는 왜 안 해주냐?
1: 그 역풍이죠.
0: 예, 이건 뭐 무슨 차별이냐? 이런 논란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이런 마케팅을 기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식품 위생 안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방에 실시간으로 이제 CCTV를 항상 보여주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주의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 이제 뭐 식품의 어떤 원산지 이력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또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노력을 하는 매장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맞아. 예전에 노수 기자랑 같이 출연했던 분이 주방의 CCTV 모습을 계속 생중계한다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0: 네네.
1: 그런 것처럼.
0: 그쵸. 그런 프랜차이즈도 있고요.
1: 그러니까 소비자의 감성을 또 감정을 잘 이해해야 네. 되겠고 또 공감 능력도 또 필요합니다.
0: 맞습니다.
1: 오늘은 그 실수를 통해서 또 기업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배워볼 수 있는지 노승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이 달러 강제 매각설 허위글 유포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을 특정했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고의적 허위 사실 유포로 사회 혼란과 경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9.92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습니다. 물가지수가 3%대로 올라선 것은 2년 2개월 만입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편의점과 무인카페 30 곳이 시각처에 적발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다였습니다.
1: 아까 전에 박원진 님이 광주광역시에 현재 현대백화점은 없고 29년도에 더 현대가 개장할 예정입니다. 라고 아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AS를 또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이 또 콘텐츠가 되는 시간이 있죠. 애프터 서비스 코너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어떤 질문들이 또 들어와 있나요?
3: 네. 어제 퀴즈 정답이 기준금리 2.5%였는데요. 7818님 금리가 오르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하고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1: 저는 금리를 이제 쉽게 돈의 가격표 라고 네. 빗대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돈에 붙는 그 가격표가 더 비싸진다라고 하면 돈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 돈을 이제 쫓으려는 흐름들이 돈의 네. 흐름이 이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예금만 하셔도 5% 드립니다. 10% 드립니다라고 하면 왜 위험 자산의 사람들이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안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냥 예금으로 다 맡겨버리지.
3: 네.
1: 채권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금리가 높아지는 쪽으로 돈의 흐름이 흘러가버리니까 주식 같은 이제 위험 자산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금리가 올라가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채권 금리도 이제 같이 올라가게 됐는데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3: 그렇죠.
1: 게. 그러면 더 많은 이자를 들여야 하다 보니까 기업의 재무 부담은 커지는 거고 우리 가게도 마찬가지죠. 대출받은 것들 원리금 이자 부담이 더 커지다 보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자 부담 커지는 만큼 소비나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경기가 네. 둔화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금리를 인상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면 되는데 수요를 위축시키려는 겁니다. 돈 못 쓰게 하려고. 왜? 물가를 잡아야 하니까. 사람들이 네. 너무 많이 소비를 하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소비를 못하게 하려고 금리를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역설적이게도 수요가 너무 과열이 돼서 경기가 활황이어서 그걸 좀 진정시키려는 게 아니라
3: 네.
1: 22년 때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렇고 대외 전쟁 때문에 공급망 문제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데 내부에서는 어떻게 전쟁을 종식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3: 네.
1: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금리라도 올려서 그나마 있는 수요라도 더 잡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고육지책입니다. 이럴 때 네. 금리를 올리는 거는요. 다음 질문은요?
3: 네. 어제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선거 관련 이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9997님 선거 전에 걸린 현수막은 선거 후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하셨습니다. 알아봤는데요. 일단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이 현수막은 선거일 후 1, 2일 이내에 철거가 원칙이고요. 주된 처리 방식은 안타깝지만 소각입니다. 그러나 재활용하려는 시도는 있는데요. 지난 2020년에 환경부에서 현수막 등 총선 선거 홍보물 재활용 대책을 추진한 바가 있고 서울시는 2025년에

0: 전국 최초로 중랑 물재생센터 내에 폐현수막 전용 집화장을 설치하고 폐현수막을 100%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폐현수막은 좀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장바구니, 모래주머니, 마대자루 등으로 다시 만들고요. 뭐 에코백, 파우치, 우산 등으로 업사이클링하기도 하는데 이게 다시 쓰려면 노끈이나 나무막대, 쇄고리 등을 사람 손으로 일일이 분리를 해야 하고 또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이 크게 나와 있다 보니까 재활용을 해도 또 소비자가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 소각의 비율이 7, 80%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1: 아이고야, 아깝네요.
0: 네.
1: 또 다음 질문은요?
0: 네, 손태만님. 휴대폰으로 선거 관련 메시지가 오던데 제 개인정보를 어디서 얻은 걸까요? 하셨습니다.
1: 요즘에 그런 문자 정말 많이 오죠. 저도 네. 좀 스트레스인데 아니 내 번호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렇게 보내는 거야? 혹은 내가 살아본 적도 없는 지역인데 어디서 이런 문자를 나한테 보내지? 네. 그러니까 특히 지방선거다 보니까. 일단은 뭐 선관위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다양한 입수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은 합법적으로는 어떤 정당 행사,
0: 네.
1: 온라인 서명, 설문조사를 하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셨다면 이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뭐 하나 뭐 선물을 받는 대가로 개인정보 이벤트 활용 동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리고 또 이거는 좀 좋은 방식은 아닐 텐데 친인척, 동창회, 향후회 아니면 어디 왜 졸업 앨범 이런 네. 데 나와 있는 걸로 이제 무단으로 스크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무작위로 번호를 조합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받기 싫으시면은 일단 그런 홍보 문자가 왔을 때 맨 밑에 있는 무료 수신 거부 번호로 연락을 해서 바로 수신 차단할 수가 있겠고 너무 심하다 싶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를 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유혜진 리포터 함께했고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9시 5분에 알찬 소식도 많이 들고 올게요.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 (목소리) 안녕하세요. 평촌에 살고 있는 2살 하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박세계입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고 친구들 놀고 있는 거 보면 부럽긴 한데 그거를 넘어선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 전에 제가 꼭 안아주고 자고 하거든요. 그럴 때 제 얼굴을 어루만져 줄 때가 많아요. 네, 하진이가 제 얼굴을 어루만져 줄 때 정말 너무 행복해요. 저는 유도 분만을 15시간 했는데 15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고 배도 너무 고팠는데 하진이를 안 낳았을 때 모든 게 다 힘듦이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뭐 둘째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진아 사랑해. 엄마한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3: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종필 감독의 박하경 여행기와 함께합니다. 제목에 여행기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하경이 떠나는 여행의 실상은 장거리 당일치기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합니다. 긴 휴식은 엄두도 낼 수 없고 그렇다고 하던 일을 모두 집어치워버릴 수도 없을 때 떠나는 외출이죠. 주말 중에서도 토요일. 하루짜리 일탈을 왜 굳이 감행하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는 하경의 한마디는 일상의 시계추에 매일같이 피로하게 붙들린 시청자들의 마음 안으로 곧장 파고들어버립니다. 아무데도 안 가면 못 견딜 것 같고 동시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인 하경은 매회 오프닝마다 사라져버리고 싶은 순간을 만납니다.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보다 책상에 엎드려 자는 학생이 훨씬 많을 때, 하필이면 그때 운동장에 날리는 비닐봉지가 지금의 나보다 자유로워 보일 때, 학교 측의 강경함과 학부모들의 등쌀과 학생들의 애원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일과만으로 분주한 어느 날 연로한 부모님이 인터넷 연결 문제로 전화를 걸어와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할 때,

하경은 이 모든 순간에 치솟는 스트레스를 잠시 사라지는 요령으로 달래기로 합니다.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 떠나는 딱 하루의 여행. 걷고 먹고 멍 때릴 수 있다면. 매회 반복되는 하경의 내레이션은 새로운 여행에 앞서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땅끝마을 해남, 부산국제영화제가 한창인 부산, 속초, 대전, 군산, 제주, 경주. 하경이 택한 여행지들입니다. 때론 그저 집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가 선택되기도 합니다. 제주의 유명한 빵집들을 하루에 돌아보는 빵지순례처럼 철저히 계획하는 하루도 있지만 하경의 여행은 대부분 즉흥적인 선택과 우연에 자신을 맡겨보는 방식입니다. 가령 오화의 배경인 대전은 애초에 정했던 목적지도 아닙니다. 예매해둔 기차는 놓쳤고 가장 빨리 출발하는 것을 잡았다 꾸벅꾸벅 졸다가 충동적으로 하차한 지역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평범했던 하람이의 하루는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몇 달 전 기차선로의 고압전선 감전사고로 온몸에 중증 화상을 입은 하람이. 몸 절반 이상이 손상되며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피부 이식 수술과 많은 치료들, 억 단위로 예상된 병원비 앞에 가족들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어머니는 하루 24시간 하람이 곁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 암담한 내일 앞에 막막하기만 한 하람이 가족. 친구들과 학교에 가고 싶다는 하람이의 말에 부모님의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람이의 눈물이 내일의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현재 일부 제주 산지와 전남 남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20mm가 넘는 장대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 남동쪽 해상을 향해 북상하는 제6호 태풍 장미가 끌어올리는 수증기로 인해서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전까지 제주 산지와 전남 남부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그 사이 제주산지와 전남 남부에 20에서 70, 그 밖에 전남과 영남에 5에서 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30도 이상의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광명, 고양 등 33도까지 오르며 수도권 지역은 올해 들어서 가장 덥겠고요. 춘천의 낮 기온도 32도, 대전 31도, 광주 29도, 대구 27도가 예상됩니다. 지방선거 당일인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대구도 33도까지 오르며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의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0: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제 타이비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를 만나 인공지능 메모리의 미래와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타이베이 모처에서 진행된 양사 경영진의 회동 사진을 자사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관련 게시글에서 AI 메모리 분야에서 함께 이뤄낸 성과를 되새기고 AI 인프라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대로 뛰었습니다. 국가대이처처가 오늘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상승해 2년 2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중동전쟁과 기저효과 영향으로 4월 2.6% 오른 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휘발유 23.1% 등 석유류가 크게 올랐고 국제항공료 33.5%, 해외 단체 여행비 26.3%, 컴퓨터 19% 등을 기록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여러분의 한 표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성해달라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한 선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대도약과 지방에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을 망치고 무책임한 지방 권력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면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에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장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호소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번 선거는 나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라고 밝혔습니다. 장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방정부도 넘어가면 이재명의 오만은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을 것이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원유 수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각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너지 기업들의 선박 추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월 미국의 원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560만 배럴로 기존 최대치였던 4월의 하루 평균 520만 배럴을 넘어섰습니다. 수출 증가는 이란 전쟁 발발 후 중동 지역의 공급 불안으로 미국산 원유 수요에 대한 아시아와 유럽 정유사들의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동 지역을 오가는 항공편들이 이란 전쟁으로 시리아 영공을 통과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시리아가 수수료 횡재를 맞았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각 1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시리아 민간항공총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시리아 영공을 통과한 항공편은 11,801편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5% 증가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올해 초 자국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편에 부과하는 요금을 편당 499달러, 약 75만 4천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현지 시간 2일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이 이어지면서 아파트가 일부 붕괴되고 곳곳에 화재와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키이우 곳곳에서 거대한 연기 기둥이 치솟았으며 폭음이 속출했습니다. 이날 공격으로 24층짜리 아파트 한 동이 미사일 피격으로 일부가 무너져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주민 고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키이우 당국은 밝혔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 후속 협의를 위해 방한한 앨리슨 쿠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만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후 5시 청와대에서 위 실장이 후커 차관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커 차관 등 미국 범 정부 대표단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서 도출된 조인트 팩트시트 합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입국했습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태풍 장미의 간접 영향으로 전남 경남과 제주도에는 오늘 최대 80mm 안팎의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은 서울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대만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 방문 직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협상 칩, 즉 거래의 대상으로 언급했고요. 대만 독립을 원치 않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을 키웠는데요. 최근에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도 미국 국방장관이 이례적으로 대만을 언급하지 않아서 미국의 입장이 달라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중국에 가장 강경한 듯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 이후 이란 전쟁을 거치면서 대만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더 나아가 대만을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미국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주권은 미국이 체류하면서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본국에 돌아가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미국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민자들의 미국 내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최대 변수로 떠올랐던 레바논 사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입으로 급격히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통해 헤즈볼라의 공격이 중단되지 않으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앞서 공격 지시를 직접적으로 내린 데서 한 발 물러섰고 레바논 정치권에서도 긴장 완화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A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앞으로 일주일 내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MOU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추가로 몇몇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양국이 연례 군사소통 채널을 통해 해상 공중의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에 따르면 미중 양국 군 대표단은 지난달 28일에서 29일 미국 하와이에서 2026년 미중 해상군사안보협의체 워킹그룹 회의를 열었습니다. 중국군은 양측이 지난달 미중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건설적 전략 안전관계 구축 합의로 지침으로 삼아 평등과 존중의 기초 위에서 현재 중미 해상 공중 안보 형세에 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교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두 차례 유럽연합 EU 합류를 거부한 노르웨이가 국제질서의 급격한 재편 속에 EU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에스펜 바르트 에이데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세계가 혼란에 빠지면서 유럽연합의 매력도가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데 장관은 마지막 국민투표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 안정적인 세계는 사라졌고 우리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노르웨이 국민들은 그동안 유럽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체 가입을 안건으로 1972년과 1994년 두 차례 실시된 노르웨이 국민투표는 유럽연합 규제가 적용되면 핵심 산업인 어업에 손해를 볼 거라는 우려 탓에 두 차례 모두 부결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쿠바 제재를 강화하면서 유엔의 구호물자 배송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스페인 EFE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식량계획 WFP는 현재 식량과 영양보충제 약 11,000톤을 쿠바 서부 마리엘항과 동부 산티아고 데쿠바항에 보관 중이지만 운송에 필요한 연료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엔은 향후 1년간 구호활동을 통해 약 500만 리터 이상의 경유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현재 소식통들은 해외에서 유조선을 통해 들여오는 방안의 경우 비용 부담이 크고 무엇보다 미국 제재에 따른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동북지방 헤이룽장성 하얼빈에 거대한 모래폭풍이 덮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강풍이 몰고 온 거대한 모래폭풍이 도심을 덮치면서 가시거리가 100m도 되지 않아 도로가 마비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얼빈 시내 곳곳에서 가로수가 쓰러지고 각종 구조물이 강풍에 날려 차량을 덮치거나 전신주가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일 저녁 하얼빈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예정됐던 콘서트장에도 강풍이 덮쳐 공연이 취소되고 관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밥상에 날아든 재.
1: 네, 급물살을 타다가 다시 난항에 부딪힌 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서 레바논 사태가 최대의 변수로 갑자기 급부상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각 1일 레바논 수도인 베이루트 남부 지역을 공격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네.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도시와 시민을 공격하는 헤즈볼라의 테러 본부가 성역으로 남는 일은 결코 없을 거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 일대의 공습 예고와 함께 주민 대표령 필령까지 내리면서 큰 혼란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서 이 3주간 멈췄었던 베이루트 공습이 이미 지난주부터 재개가 됐었는데요. 이스라엘 지상군도 레바논 국경 안쪽으로 약 10km 들어간 지점에 위치한 통제선 옐로라인을 넘어서 깊숙이 진격했고요.
2: 네.
1: 최근엔 국경선으로부터 30km 이상 밀고 올라가면서 유서 깊은 전략 요충지인 보포르선까지 점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네, 레바논 상황이 좀 진정이 돼야 종전협상도 쉬워지지 네. 않을까 싶은데 통제가 양쪽이 가능할까요?
1: 네, 이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모두 미국과 이란 양측 핵심 동맹인 동시에 완전한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게 협상의 걸림돌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1: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그리고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접촉해서 새 휴전 구상을 제안했는데요. 앞서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조건으로 한 양국 정부 간의 휴전 협상이 이번 사태로 사실상 또 수포로 돌아간 꼴이 됐습니다.
2: 네.
1: 정작 분쟁 당사자격인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사실상 레바논 정권 입김이 거의 미치지 않고 있고 헤즈볼라는 이란 입장에서는 종교 정치적인 동맹이고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대리 견제 세력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핵심 카드인 거죠.
2: 네.
1: 그래서 지원도 멈출 수가 없는 대상이고 통제가 어려운 건 이스라엘도 역시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 네.
1: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전부터 몇 차례 네타냐후 총리를 자제시키겠다 뜻을 밝혔는데 지금 보니까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스라엘 측과 이에 동조하는 미 행정부 관료들이 방어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현재로서는 공격과 선제적 방어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교통정리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란 측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휴전 위반으로 보고 그 책임이 미국에게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레바논 상황이 앞으로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2: 네.
1: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종전 협상을 위한 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2: 이번엔 좀 되나
1: 네.
2: 싶으면 또
1: 문제가. 되나 하면서 이제 고개를 넘듯이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릴만 하면 제가 자꾸 밥상에 날아드는 꼴이니까
2: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게 또 진화에 나서긴 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려서 자신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 중단을 중재했다라고 급히 밝혔는데
2: 네.
1: 휴전을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기 위한 이란과의 협상이 다음 주 중에 타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방송 인터뷰를 통해 또 밝혔습니다.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으로 이제 급격히 이번 사태는 진정이 되는 분위기인데 이제 좀 다른 에피소드를 보자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호통을 매우 쳤다고 전해졌습니다.
2: 네.
1: 네, 미국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에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격노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서 내가 아니었으면

0: 감옥에 있었을 거다라고 네. 굉장히 높은 수위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재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점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에 이번 통화가 두 정상의 대화 중에 가장 험악한 수준이었다고 전해집니다.
1: 그렇군요. 네. 다음 키워드 어부지리.
0: 네, 이번 이란전에 어부지리로 득을 보는 쪽이 있다고 하는데 네. 바로 베네수엘라라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지금 전쟁 때문에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덕분에 세계 원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의 수출 증가세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네,
0: 현재 시각 1일 로이터통신이 유조선 이동 경로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의 자료를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지난달 베네수엘라의 원유 및 정제 제품 수출량이 1일 125만 배럴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작년 동월 대비 61% 나 급증한 규모라고 하고요.
1: 네.
0: 지난 한 달 동안 총 67척의 화물선이 수출길에 올랐는데 또 5월 수출량이 전월 대비로도 0.7%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수출 국가를 보니까 미국이 55만 8천 배럴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인도와 유럽이 뒤를 잇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지지를 얻은 델시 로드리게스 정부 체제 아래에서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과 수출이 올해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미국 당국이 베네수엘라 제재를 완화하고 또 외자 기업들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올해 말에 원유 일일 생산량을 137만 배럴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
1: 네.
0: 이게 작년 말 생산량보다 22%가량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완화를 해주니까 베네수엘라는 부상하는 반면 이제 반대로 미국의 옥죄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1: 쿠바죠.
0: 맞습니다. 네. 쿠바의 경우에는 나날이 상황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일례로 캐나다 글로벌 호텔 그룹인 블루 다이아몬드 리조트가 미국의 이 봉쇄 조치 때문에 관광 사업이 붕괴 상태에 놓인 쿠바에서 결국 철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블루 다이아몬드는 쿠바 전역에서 62개의 호텔 리조트를 운영하면서 쿠바 관광 사업을 지탱해온 외자 기업의 핵심 축인데요.
1: 네.
0: 뭐 이 철수 배경에 대해서는 당연히 쿠바행 항공편도 없고
1: 그렇죠. 네.
0: 감소하고 있고 중단되고 있고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복합적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캐나다를 비롯한 다수 국가가 쿠바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있고요.
1: 네.
0: 주요 항공사들이 이제 쿠바 현지에서 연료 보급 불가 등을 이유로 운항 노선을 대거 축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쿠바를 찾는 관광객의 40%가 캐나다인인 거를 보아서는
1: 네.
0: 쿠바 관광 사업에 캐나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데 못 가니까 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박빙 승부.
0: 네, 이번엔 콜롬비아로 가볼 텐데요. 오는 6월 21일에 열리는 콜롬비아 대선 결선 투표에서 극우와 극좌 성향의 후보가 맞붙게 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현재 매체에 따르면 대선 1차 투표 개표 결과 아벨라르도, 에스프리에야, 조국의 수호자들 후보가 43%가량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고요. 현재 여당인 역사적 동맹의 이반 세페다 후보가 그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1: 네.
0: 이 콜롬비아 선거법상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50%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되는데
1: 네.
0: 그래서 이 조국의 수호자들의 에스프리에야 후보랑 역사적 동맹의 세페다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 우파인 민주주의 센터 팔로다 벨렌시아 후보는 6.9%에 그쳤는데요. 이게 미국으로 치환하면 공화당 정통 후보가 나온 건데 기대 이하의 성적을 더둔 것 같습니다.
1: 네.
0: 아무튼 이제 선거전 초반만 하더라도 세페다가 앞서 나갔는데

0: 꼴이었거든요. 네. 이 에스프리에야의 인물을 좀 살펴보면 콜롬비아 정치계의 핵폭풍으로 등장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그랬듯이 이 정치계의 이단아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합니다.
1: 네.
0: 스타 변호사 출신이고 그간 콜롬비아에서 그 어떤 공직 경험도 없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네, 장차관을 역임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지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에스프리에야 같은 경우 이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아마존 밀림의 거대 교도소 10개를 짓겠다. 공약을 하고 네. 네, 대통령과 군대에 광범위한 권한을 임시 부여하는 계엄령을 찬성하는 등 강성 우파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선거 내내 주목을 끌었습니다.
1: 네.
0: 반면 하원과 상원 의원을 거쳐서 이번 정권에서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의 최고 보좌관을 지냈던 세페다 후보는 빈민들에게 농장을 나눠주고 이 사회적 지출을 늘리면서 코카인 밀매 조직의 무장 해제를 유도하는 평화 협상을 추진하겠다라는 강성 좌파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후보입니다.
1: 네.
0: 뭐 이번 결선 같은 경우 콜롬비아의 정권 교체가 될까도 포인트지만
1: 그렇죠.
0: 최근 중남미를 휩쓸던 이 핑크타이드의 퇴조 또 우파 회기 그러니까
1: 그렇죠.
0: 네, 블루타이드의 정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됩니다.
1: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봉줄 AI.
0: 네, 프랑스 소식인데요.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례 투자 유치 행사, 이 행사 이름이 굉장히 재밌어서 프랑스를 선택하세요. 입니다. 네. 이 서밋에서 930억 유로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1: 네, 네.
0: 우리 돈으로 약 163조 원에 달하는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분야에 집중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1: 네.
0: 이 마크롱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이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희 회장과 회동한 후에 공동회견을 열었고요. 이 사상 최대 규모다라면서 투자 유치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1: 네.
0: 이제 그러면서 이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센터에 투입되는 돈이 총 15,000개 이상의 일자리도 창출할 거다라고 기대감을 밝혔는데 이 큰 돈의 투자 금액의 상당 부분이 소프트뱅크에서 나온다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소프트뱅크는 2031년까지 450억 유로 우리 돈으로 79조 원가량을 투자해서 프랑스 북부에 1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1: 네.
0: 이후에 수년간 투자 금액을 총 75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31조 원가량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손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프랑스를 AI를 탑재한 로봇 등의 수출 거점으로 만들 수 있다라면서 프랑스가 첨단 제조업 거점으로 유망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는데
1: 네.
0: 이 소프트뱅크 그룹이 어제 도쿄 증시에서 일본 최대 기업 도요타 자동차를 제치고 일본 기업 시총 1위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요타는 2003년에 일본 1위에 오른 뒤로 2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었는데 소프트뱅크가 도요타를 시총에서 앞선 게 일본 인터넷 버블 절정기였던 200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에 대한 대규모 지분 투자를 중심으로 AI 분야에 집중 베팅했기 때문에 일본 AI 붐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견장에서도 물어봤어요. 시총 1위 하셨지 않냐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유한 재산 가치보다 여전히 싸다고 생각한다. 디스카운트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1: 네네.
0: 하지만 1위 1비할 수 없고 마음을 다잡아 성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마크롱 대통령이 이런 강력한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의 매력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아끼지 않았고 승부사인 손 회장의 프랑스 투자가 이번에도 성공할지 주목이 됩니다.
1: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다음 키워드 월드컵은 처음이라.
0: 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벌써 코앞으로
1: 그렇습니다.
0: 다가왔습니다.
1: 예, 다음 주면 개막을 하겠네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월드컵이 각 지역 예선을 통과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꿈의 무대로 꼽히기 때문에
1: 네.
0: 어떤 축구가 펼쳐질지 감상하는 게 큰 묘미일 텐데요. 특히 이번 대회는 본선에 처음 진출한 역사적인 첫 월드컵을 앞둔 나라가 네 팀이나 된다고 합니다.
1: 네.
0: 네, 이게 아무래도 출전팀이
1: 많아졌죠.
0: 네. 네, 확대됐기 때문에 그동안 번번이 예선에 문턱 그럼지 못했던 나라들이 쪼세를 본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긴 한데요. 일단 첫 번째 나라는 아시아에서도 주류에서 좀 벗어나 있었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은 이제 한국 축구와 많이 얽혀있는 나라라서.
1: 요르단이 잘하지 않나요?
0: 맞습니다. 요르단이 2025년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아컵 4강에서 우승을 노리던 우리나라를 2-0으로 완파하고 네,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국과 요르단이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에 같은 조로 묶여 있어서 눈길이 끌고요. 두 번째는 우즈베키스탄인데 네. 우즈베키스탄은 뭐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월드컵 참가국 확대의 최대 수혜국이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1: 네.
0: 이게 1991년 소련

0: 스웨덴에서 독립한 뒤에 줄곧 월드컵 문을 두드렸는데 아시아 톱5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유독 월드컵과 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처음으로 월드컵에 진출하는 나라라서 네. 뭐 이번에 처음 가다 보니까 리스크가 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월드컵 영웅 파비오 칸다바로 감독을 선임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1: 네.
0: 세 번째 나라가 카리브해 남부에 위치한 퀴라소인데요.
1: 퀴라소?
0: 네.
1: 좀 낯서네요.
0: 맞습니다. 네. 이 퀴라소는 이번

0: 보유하게 됐습니다.
1: 네.
0: 하나는 역대 월드컵 본선 최소 인구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인구가 15만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작죠.
1: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인구 15만 명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전라북도 완주군 정도의 규모라고 하니까 가장 작은 인구를 가진 나라로서 진출을 하게 됐고
1: 네.
0: 여기에 더해서 1947년생인 딕 아드보카트 퀴라소 감독이 역대 최고령 월드컵 본선 지휘 지도자로 또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1: 아드보카트 감독. 익숙한데요?
0: 맞습니다. 아드보카트 감독이 2006년에 독일 대회에서 한국을 네. 이끌었던
1: 맞아요.
0: 감독으로 네,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할 것 같습니다. 또 최고령 타이틀까지
1: 그렇군요.
0: 네, 가져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에서도 첫 월드컵 팀이 나왔는데
1: 네.
0: 이렇다 할 이제 국제 무대에서 성적을 낸 적이 한 번도 없는 이름조차 낯선 카보베르데라고 합니다.
1: 카보베르데.
0: 네, 여기도 퀴라소가 워낙 조그만 나라라서 그렇지 카보베르데도 인구 50만에 불과한 외부 교류가 좀 적었던 섬나라라서 낯선데요.
1: 네.
0: 근데 선수 개개인의 능력은 한 방을 가지는 무시 못할 팀이라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퀴라소, 카보베르데.
0: 맞습니다.
1: 새롭게 본선 진출한 네 개 나라까지 예, 열심히 잘 싸워주셔서 좋은 경기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알아볼까요? 네. 지옥행 버스 탑승하세요.
0: 네. 가톨릭 국가 폴란드에서 지옥행 버스가 있어서 이슈입니다. 네, 폴란드의 크라쿠프와 헬이라는 곳을 잇는 666번 고속버스가 부활했다는 소식인데요.
1: 네.
0: 이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 여행으로 불리는 버스 노선이 3년 만에 재개된 건데 버스가 666번이지 않습니까?
1: 666이 뭐 악마를 상징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0: 맞습니다. 특히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네. 악마의 숫자로 통하는 숫자 에다가 지역명이 헬, 지옥으로 붙여놓으니까 마치 악마를 찬양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게 과거 폐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편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마케팅 활성화 차원에서 다시 재개를 한
1: 오히려,
0: 건데
1: 네네.
0: 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는 한편 이 소식에 보수 성향의 종교단체는 이거 악마 숭배 아니냐라면서 또 같은 이유로 반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 네. 자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 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러버보이의 Heaven in Your Eyes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1: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달러 강세 매각설 허익을 관련 경찰 수사를 언급하며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들의 현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또 최근 호황업종 중심의 긴급 안전점검도 지시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9.92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습니다. 물가지수가 3%대로 올라선 것은 2년 2개월 만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던 섬유 제조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편의점과 무인카페 30 곳이 식약처에 적발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다였습니다.

0: 최신원 취재수첩.
1: 통신원 취재수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영주권 취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새 지침을 내놓으면서 합법적인 미국 이민의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분위기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DC 노정민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1: 자, 그럼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할 때 이전과 어떤 점이 좀 달라지는 건가요?
2: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때 이제 네.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었거든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이제 제 예를 들면 이제 저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1: 네.
2: 제가 회사에 취직을 하고 그 회사가 저에 대한 이제 영주권 신청을 이제 보증을 서주면 이제 도와주면 제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1: 네.
2: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하는 동안에 시간이 지나면 노동 허가증이 나오고 뭐 지문도 찍고 하면서 영주권까지 받는 거고요.
1: 그렇죠.
2: 또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살면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대체적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은 받는 절차가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1: 네.
2: 그런데 미국 이민 서비스국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을 조정하는 절차, 그러니까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만 허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거든요.
1: 네.
2: 그러면서 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겁니다.
1: 네.
2: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미국을 떠나라라는 뜻으로 일단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민사회에 큰 혼란이 좀 일었고요.
1: 네.
2: 실제 이제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 중인 제 지인들도 가뜩이나 뭐 시간 오래 걸리는데
1: 맞아요.
2: 앞으로 이거 영주권 취득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신청해서 뭐 일주일 만에 나온다, 한 달 만에 나온다, 아니면 뭐 1년 만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2: 맞습니다.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1: 맞아요. 근데 이제 네네. 자기 나라에 가라.
2: 예.
1: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얘기인가요?
2: 그러니까 영주권이라는 게 사실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또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을 말하는 건데
1: 네.
2: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이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했다거나 아니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다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을 통해서 초청을 받았다거나 이제 이런 사례가 있는데
1: 네.
2: 만약에 이제 미국 회사에 취직을 했다면 미국에 있는 회사에 다녀야 되는 거고
1: 그렇죠.
2: 또 미국 시민권자 결혼을 했다면 미국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2: 그런데 이 지침에 따라서 영주권 신청자들이 미국을 떠나서 본국에서 수개월 또는 수년간 영주권 심사를 기다려야 된다면
1: 네.
2: 과연 이 과정에서 뭐 직장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미국 내 생활 기반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1: 그렇죠.
2: 뭐 취직한 회사는 어떻게 하고 또 가족 간의 생이별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1: 네.
2: 결국 이것은 뭐

0: 예, 그런데 이제 전문직 취업 비자나 주재원 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수년간 뭐 미국 밖에서 영주권 심사 절차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지만
1: 네.
0: 뭐 이제 이민 변호사 이야기로는 뭐 당장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영주권 심사 과정이 더 엄격해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을 더 내놓고 있고요.
1: 네.
0: 아까 말씀드린 유학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이민을 전제로 한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취업이나 결혼 등을 통해서 영주권을 좀 받고자 하려는 유학생들의 그 문턱이 더 높아지고 그 문 훨씬 더 좁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1: 그렇구나.
0: 그러니까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1: 유학생들이.
0: 예. 그렇죠. 네.
1: 자,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특히 2기 행정부 출범하면서 이미 뭐 이민 정책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뭐
0: 네.
1: 많이 어려워진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되면 미국 이민의 문 더 좁아지겠네요.
0: 맞습니다. 뭐 솔직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그 명분이 있죠.
1: 네.
0: 이렇게 이민 심사를 강화하면 이제 불법 체류자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 미국 사회가 안전해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 이것도 이제 그 공화당원들의 어떤 민심 잡기용 정책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사실 미국에 필요한 고급 인력들이 사실은 영주권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 체류하고 이제 그만큼 미국의 경제와 산업에 많이 이바지해 왔는데
1: 그렇죠.
0: 이렇게 영주권의 문이 좁아지면 확실히 이제 그 인재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 이런 지적이 있고
1: 네.
0: 궁극적으로는 이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민 사회가 당연히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1: 네.
0: 그러다 보면 그 이민 사회와 함께 돌아가던 미국의 경제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 네.
0: 근데 이런 우려의 목소리 때문인지요. 지난 주말에 국토안보부에서 하나의 좀 답변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본국에 돌아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 일단 담당 심사관의 재량권을 상기한 것이지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아니다 뭐 이렇게 뭐 확인을 하긴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여전히 이제 모호하고 아직도 좀 불투명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1: 네.
0: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민의 문을 좁게 만드는 미국의 이민 정책 또 이런 그 기준도 모호한 정책 발표 때문에 많은 이민자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좀 역력한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미국 워싱턴 DC에서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중국 방문 이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유보하고 대만 독립을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죠. 그런데 이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미국 국방장관 역시 예년과는 달리 대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대만 문제를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변화 짚어보겠습니다. 한겨레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에 논란이 됐었죠. 이 대만에 대한 발언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을 끝낸 날인 15일 날 미국으로 귀환한 기내에서 대만에 대해 무기를 추가 판매하는 것을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한테 매우 좋은 협상 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협상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역대 행정부의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시사를 한 거죠.
0: 네.
1: 또 대만이 매우 작은 섬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미국이 우리를 밀어주니 독립하자 이런 말을 하는 상황은 좋지 않다.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물론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한다는 발언은 한 적은 없고 또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공식 지지해왔으나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명시적인 정책이나 발언도 한 적도 없었어요.
0: 그렇죠.
1: 그냥 모호하게 표현했는데 트럼프가 약간 좀 달라진 태도를 보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시진핑과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이 만약 대만 독립 문제가 잘못 처리되면 미중 관계가 큰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시진핑의 이런 경고가 먹힌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추측이 나왔습니다.
0: 자 그런데 31일에 끝났죠. 아시아 안보 대회 네. 샹그릴라 대회 대화에 네. 참석한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또 대만에 대한 어떤 언급을 피했다고요.
1: 네.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라고 하는데 싱가포르 샹그릴라에서 열려서 이렇게 부릅니다.
0: 네.
1: 아시아 태평양

0: 지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오래된 안보 민간회의입니다.
1: 네.
0: 미 국방장관이 보통 참석을 하는데 이 회의에서 공식 연설에서 대만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한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1: 네.
0: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지 2주 만에 열리는 회의에서 그 뭐라 그럴까 해마다 두드러졌던 미중 갈등이 다시 누그러졌다 이번에는 이런 평가도 나왔고요.
1: 네.
0: 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30일 연설에서 중국의 아시아 태평양 패권을 저지하겠다 이렇게 천명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강경한 발언은 자제했어요. 그래서 특히 또 헤그세스 장관은 미중 관계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주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런 헤그세스의 발언은 지난해 자신이 이 안보회의 연설에서 중국의 대만 정복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며 대중 압박과 나선 것은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죠.
1: 네.
0: 그래서 헤그세스 장관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불필요한 대립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중국과도 군사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 그래서 자주 만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상당히 유화적인 발언을 했어요.
1: 네.
0: 특히 중국에 대한 어떤 해명도 적극적으로 했어요. 얼마 전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네. 사령관이 한국은 중국 입장에서 단 겁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네.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중국 쪽이 그런 입장이 국방부의 승인을 받은 공식 입장이냐 하고 헤그세스 장관에 따져 물으니까 헤그세스 장관이 브런슨 사령관에게 직접 해명해라 이렇게 해서 브런슨 사령관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처한 작전 환경을 설명하려던 것이었다. 그래서 당시 자기가 전쟁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한반도 중앙아시아 안보 정세를 설명하는데 우리의 관점보다는 다른 사람의 관점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뜻에서 말한 것이다. 즉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바꾸고 우리가 처한 위치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점도 이해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만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좀 입장을 이해를 하려면 네.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0: 네.
1: 예, 언제부터 마찰이 시작됐는지 보시죠.
0: 대만 문제는 1970년대 초반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할 때, 관계 정상을 할 때부터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이고 그래서 베이징 당국의 통치하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1: 네.
0: 미국은 대만의 독자적인 통치라는 현실이 인정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이 문제를 갖고서 갈등을 벌이다가 1972년 상하이 공동성명 때 마오쩌둥 당시 중국 주성이 중국을 방문했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게 작은 문제는 대만이다. 큰 문제는 세계이다. 우리는 현재 그들 즉 대만 없이도 살아갈 수 있으니 100년 뒤에나 한번 이 문제를 거론해보자 이렇게 말해서 이제 타협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1: 네.
0: 당시 공동성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미국은 대만 해협 양안에 모든 중국인이 하나의 중국에 있으며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함을 인지한다. 미국 정부는 이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 네.
0: 이거는 상당히 이제 해설이 좀 필요한데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표현을 말을 하고 있고
1: 네.
0: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1: 단어가 이렇게
0: 단어
1: 중요합니다.
0: 좀 달라요. 네.
1: 네.
0: 그래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고 협상 불가한 주권이라는 중국의 인게 중국의 입장인데
1: 네.
0: 미국은 이런 중국의 입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1: 예.
0: 인지한다.
1: 인지한다.
0: 즉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았어.
1: 알고는 있겠다.
0: 야, 이런 뜻이죠. 네.
1: 네, 인정은 아니고.
0: 이런 그래서 이런 전략적 모호성이나 이런 전략적 모호성 때문에 양국 관계가 출렁일 때마다 대만 문제가 항상 불거지게 됐죠.
1: 네.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네, 문제니까요.
0: 네, 네.
1: 인지와 인정이 인정. 이렇게 차이가 네. 있다는 걸 또 네. 생각하게 되고 결국 양국 입장 차에 따라서 대만을 둘러싸고 계속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1972년에 이제 미중은 수교한다 하는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네. 1979년에 이제 직접 수교를 하는데 양국 수교 성명에서도 같은 입장은 물론 반복됐어요. 하지만 같은 해 미국 의회가 대만 관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만에 방어적 무기를 계속 제공하고 대만 안전이 미국의 중대한 관심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약간 입장을 달리한 거죠.
1: 네.
0: 수교의회도 그래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 문제로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2년에 미중 3차 공동성명이라는 8월 17일 공보를 체결했습니다.
1: 네.
0: 이른바 보통 8.17 공보라고 하는데 여기서 미국은 대만에 판매하는 무기를 수교 초기 즉 1979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하고 또 중국은 대만을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을 위해 평화적 방식으로 통일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 입장을 확인했어요.
1: 네.
0: 그런데 이 8.17 공보 역시 미국과 중국이 각자 입장을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전략적인 보고성을 남겨놨었습니다. 즉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감축은 중국이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약속을 지킨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내부 주장했고 실제로 내부 지침에서 이런 내용을 명시했어요. 또 8.17 공보 발표 전에
1: 네.
0: 대만 안보를 계속 지원할 것임을 약속한 6대 보장을 대만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6대 보장이란 무기를 계속 수출해 준다. 이 무기 수출을 대만 중국과 협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만의 주권을 인정한다. 대만 관계법을 유지한다. 이런 거 이런 내용들이죠. 와. 이거 6개 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에 트럼프가 말했던 대만에 판매하는 무기 문제 무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그렇죠. 이 6대 부재가 약간 위배하는 거죠.
1: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더 심화하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그래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양국은 내홍을 겪었습니다.
1: 네.
0: 양국 관계는 1989년 천안문 사태 때 아주 바닥을 친 데 이어 그렇죠. 1996년 빌 클린턴 행정부 때 대만의 총통 선거를 앞두고서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미사일 훈련을 감행해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이때 미국은 항모 두 척을 대만 해협에 파견해서 지금 뭐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올라갔었죠.
1: 네.
0: 그런데 2년 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대만 독립, 두 개의 중국, 대만의 국제교육 가입 모두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삼불 정책을 공개 천명해서 관계가 좀 회복됐어요. 조지 부시 행정부 때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했습니다. 클린턴 때는 전략적 동반자였는데 이거 입장 약간 적으로 약간 취급한 표현이죠.
1: 달라졌어요.
0: 그리고 하지만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미국이 수행해야 되니까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니까는
1: 네.
0: 그때 대만 독립하지 말아라. 입장 표명하지 말아라고 자꾸 대만을 또 견제했습니다.
1: 네.
0: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는 이른바 아시아 태평양으로 기한 아시아로 중심 측 이동이라고. 즉 중국 견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이때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집권한 뒤에 2012년 집권을 했는데 미국과 중국은 동등한 지위의 대국이다. 그래서 21세기형 신형 대국 관계를 요구를 했는데
1: 네.
0: 오바마가 아직 무시해 버렸죠. 그래서
1: 네.
0: 그리고 다음 트럼프가 집권했는데 일기 때
1: 네.
0: 취임 직전에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직전에 당시 차잉인홍 대만 총통과 통화도 하고
1: 네.
0: 왜 우리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발이 묶여야 되냐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전례 없는 행동을 한 거지. 물론 대통령 신분 아니었지만은
1: 네.
0: 사실상 대통령이 그래서 격렬하게 항의하니까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뒤에 다시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고서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 그때 입장을 바꿨어요. 어쨌든 트럼프는 하나의 중국 정책도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줬고
1: 네.
0: 또 특히 그 다음에는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분리하려는 디커플링 정책, 이른바 가장 강경한 대중 압박 정책을 시작한 장본인입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임기 중에 네 번이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 이렇게 말해서 미국이 이제 대만에 대한 모호성을 전략적 모호성 벗어던진 것이 아니냐
1: 네.
0: 이런 추측을 하는데 물론 미국 국무부는 공식적으로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해 왔었습니다.
1: 네, 쭉 살펴보면 역대 행정부 중에서 중국의 가장 강경한 정책을 펼친 게 트럼프 대통령.
0: 그렇습니다. 네, 디커플링 정책을 시행했으니까요.
1: 예. 다시 집권을 한 거죠. 2기 행정부니까. 네. 대만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사실은 더 강화돼야 되는 쪽인데.
0: 근데 이제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면서 그 우선주의 관철 외에 거래주의적인 대외정책에서 주고받게 하는 거.
1: 예.
0: 그런데 대만도 그래서 거래주의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 트럼프의 국무부 국방부 실무부서에는 중국 억제를 대외정책에서 최우선시해야 된다 하는 이른바 우선론자들이 다 채웠어요.
1: 네.
0: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국방부 차관인 엘브리지 콜비인데 이게 네. 우선론자의 좌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난 4월 자신의 의회 취임 청문회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대만은 미국의 아주 중요한 이익이긴 하나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실존적 이익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대만 놓고 전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 네,
0: 이건
1: 네.
0: 대만 입장에서 충격적인 말이었죠.
1: 그렇죠.
0: 딴 사람도 아니고 우선론자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이번에 애초 4월 초로 예정됐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란 전쟁을 감행했습니다. 즉 이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중국 가서 우리가 베네수엘라도 잡았고 이란도 잡았다. 원유는 석유는 우리 손에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하려고 하지 않았냐 했는데
1: 네.
0: 그냥 이란 전쟁의 발목이 잡히면서 방중도 한 달이나 늦춰졌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에 가서 협상 성적이 많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중국은 이번 트럼프 방중에서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의 미중 관계라는 구호, 그러니까 규정을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이만 사실상 시진핑이 2012년에 요구했던 21세기 신형 대국 관계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의 담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이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만 문제라고 말했는데 이에 트럼프가 대만은 대만의 무기 판매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1: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조금 유화적으로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지난 4월에 트럼프가 관세 정쟁을 시작해 전세 관세 정쟁을 시작해 특히 중국을 아주 심하게 겨냥을 했는데 중국이
1: 네.
0: 희토류 수출 규제하고 미국 농산물 수입 중단하면서 크게 미국이 후퇴를 했죠.
1: 그렇죠.
0: 그래서 중국이 미국과 이제 맞서고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1: 네.
0: 또 이란 전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특히
1: 네.
0: 이란 전쟁에서 미국 군사력이 아주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충격적인 것은 미국 정보기관에서 최고의 중국 통으로서 동아시아 정세를 분석해왔던 존 컬버 전 중앙정보국 동아시아 정보분석관이 지난 5월 12일 워싱턴포스트와 이런 회견을 충격적인 회견을 했어요. 그 이란 전쟁에서 드러난 미국의 군사력으로는 중국과 싸움은 백전백패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지금
1: 네.
0: 군사력에서 중국이 미사일 등에서 웬만한 분야 다 앞서고 있고 특히 매해 프랑스 전체 해군력 정도가 더 보강되고 있다. 중국은. 근데 미국은 지금 군함 한 대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
1: 어렵죠.
0: 아니냐.
1: 네, 네.
0: 그리고 또 특히 대만 유사 사태 때 미 군사력의 핵심인 항공모함과 주변 기지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중국 공격이 노출되어 있고 취약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항모가 전투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려면 약 반경 약 1,000마일 내에서 미국이 공군력의 우세를 가져야 되는데
1: 네.
0: 미국은 항모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미군기 전체가 중국의 공격에 취약한 상태다 이런 얘기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만약에 대만 해협을 놓고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임박하게 된다면 일단 고가의 해군 자산을 전장 밖으로 빼내고 그다음에 다시 전장으로 진입해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부터 진입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1: 네.
0: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전쟁 나면 미군은 일단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괌 역시 안전한 지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지금 열세다.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한 거죠. 네.
1: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포기하는 상황도
0: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해석할
1: 네네.
0: 필요는 없고 미중 수교일의 역대 행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공식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며 강조점을 달려왔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일관성이죠. 큰 맥락에서 본 트럼프 역시도 그런 일관 예외는 아닙니다.
1: 네네.
0: 다만 트럼프는 2기 취임 이후 관세 정책, 동맹들의 균열, 그리고 이란 전쟁으로 중국과의 대결에서 그 어느 역대 행정부보다 열세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최근에 대한 대만 공약에 대한 완화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글로벌 이슈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대만을 포기할 것인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네. 네, 한겨레 정의기 선임 기자와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이 3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꿈입니다. 우리가 어느덧 세계 도시 경쟁력 삶의 질 6위 도시에 올랐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바탕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반드시 포용성장의 도시, 약자동행의 도시, 더 따뜻한 도시, 더 건강한 도시, 그래서 삶의 질 세계 제1의 도시, 4년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파리, 런던, 뉴욕 이 도시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3위의 도시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1: 기호 2번 오세훈입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2: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3: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2: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3: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2: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3: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2: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58분 날씨.
5: 어제부터 제주 산지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전남 진도에는 시간당 20mm가 넘는 장대비가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일본 남동쪽을 향해 북상하는 제6호 태풍 장미에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태풍경보도 발효 중이고요. 제주 해상과 남해 먼바다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빗줄 기가 약해지면서 비가 잦아들겠는데요. 그 사이 전남 남부와 제주 산지에 20에서 70, 남부 그 밖에 남부 지방에는 5에서 50mm의 비가 더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중부 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특히 몸으로 느끼는 체감 온도도 31도 안팎이 되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33도, 광명 34도까지 오르며 수도권은 올해 들어서 가장 덥겠고요. 춘천도 32도, 대전 30도, 광주 29도, 대구는 25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대구도 33도까지 오르며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방선거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일부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6: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7: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모두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접전지를 중심으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나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주문했습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지난달

0: 소비자 물가가 3%대로 오르며 2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주일 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군사적인 수단보다는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두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하루 전인 오늘 여야가 모두 투표에 나서달라며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 뒷받침을 위해서, 또 국민의힘은 오만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한 표를 달라고 각각 요청했습니다. 이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선거운동 마지막 날 민주당은 일자라는 이재명 정부란 말을 앞에 내세웠습니다. 주가 오르고 수출도 늘고 이런 국정운영 뒷받침하려면 투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만큼 절박하고 간절하다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여당에 힘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등에 업었던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방 권력을 바꿔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강원과 수도권, 전북 등 접전지를 중심으로 막판 총력 유세전을 벌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잇따라 대국민 호소문으로 읍소에 나섰습니다. 주식 말고는 환율, 물가, 집값, 일자리 모두 엉망인 정부를 표로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중앙정부, 의회에 이어 지방정부도 민주당에 넘어가면 이재명 대통령의 오만이 레드라인을 넘을 거라며 정권 심판해달라 말했습니다. 특히 기성 정치권이 청년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부족했다, 반성한다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2030 표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접전지로 판단하는 충청과 영남권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입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선거운동이 끝나는 자정까지 서울 전역을 돌며 유권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0: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시작됐습니다. 감식팀은 최초 발화 지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위험 물질이 규정대로 보관돼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백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의 폭발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합동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34명이 참여합니다. 합동감식팀은 현장 안전을 확보한 뒤 진입해 피해 상태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초 발화 지점과 현장 내 인화성 물질의 유무를 집중적으로 살핀 뒤 수집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 의뢰할 예정입니다. 합동감식에는 유가족도 참여했습니다. 합동감식팀은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해 신속하게 감식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빈소는 아직 차려지지 못했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인해 아직 정확한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 유가족과 사망자의 DNA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오늘 오후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강조하고 유사 사업장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예비군 훈련 사망 사고 등에 대해선 신속한 진상 규명과 투명한 공개를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박찬 기자입니다.
3: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이재명 대통령은 또다시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됐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있는지, 나의 생명만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사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서둘러달라며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경우를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포천 예비군 사망 사건 등 군 훈련 과정에서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국민께 투명하게 내용을 공개하고 병사들의 상태나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훈련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라의 부름을 받은 청년들이 안전하게 일상

0: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대로 오르며 2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석유류 가격 급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1% 올랐습니다. 최근 26개월 사이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 물가가 많이 오른 건 석유류 때문입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석유류 가격은 24.2%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9%포인트가량 끌어올렸습니다. 비싸진 기름값에 국제 항공료는 33% 넘게 올라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또 해외 단체 여행비와 승용차 임차료, 세탁료처럼 유가에 영향이 큰 개인 서비스 요금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3월과 4월 하락세를 보이며 물가를 끌어내렸던 농축수산물도 지난달에는 2.2%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채소류 가격은 4.9% 내렸는데 축산물과 수산물이 5% 넘게 올랐습니다. 변동성이 큰 석유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2.5%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가 5월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정도 눌렀다며 추가적인 물가 안정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한국은행은 유가 충격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3%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주일 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교전 중단을 직접 중재했다고 강조하면서 합의가 안 되면 곧바로 군사수단을 쓰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두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김경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MOU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일주일 안에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A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사안이 남았다며 아직 합의에 이르진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MOU 초안을 이란에 돌려보냈는데 이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그 이유라는 CNN 보도도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이와 함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 중지를 직접 중재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작은 문제를 빠르게 반전시킨 사례라고 했습니다. 교전 중단이 발표되자 곧바로 이란과의 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라는 글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미국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대화가 중단되더라도 미국이 곧바로 이란에 폭탄을 퍼붓기 시작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협상이 깨지면 곧바로 군사적 해법을 쓰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합의 직전까지 갔던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의 관건은 그간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었는데 레바논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협상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최대 변수로 떠올랐던 레바논 사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입으로 급격히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예고했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격을 연기했고 헤즈볼라도 휴전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두바이에서 김계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4: 이스라엘이 예고했던 베이루트 공습을 전격 연기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베이루트 다이의 공습을 예고하고 주민들에게 대피령까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전략 요충지인 보포르성을 26년 만에 재점령한 데 이어 리타니강을 넘어 작전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이란도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에게 공격을 경고하며 맞대응에 나서 전면전 우려가 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한 직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통해 헤즈볼라의 공격이 계속될 경우 베이루트를 공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공습을 예고했던 기존 입장에서 조건부 경고 수준으로 수위를 낮춘 겁니다. 레바논 정치권도 긴장 완화에 나섰습니다. 베리 레바논 의회

0: 의장 측은 헤즈볼라가 전면 휴전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미국의 압박으로 군사작전이 제약받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걸프 해역을 지나던 상선을 순항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늘 오만만에서 미국이 이란 선박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으로 미국 이스라엘 상선에 순항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루 전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이라크에서 40마일 떨어진 걸프 해역에서 화물선 한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의해 피격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현지 시간 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를 만나 인공지능 메모리의 미래와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대만 타이베이 모처에서 진행된 양사 경영진의 회동 사진을 자사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관련 게시글에서 AI 메모리 분야에서 함께 이뤄낸 성과를 되새기고 AI 인프라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800억 달러, 약 120조 원 규모의 유상 증자에 나섰습니다. 알파벳이 약 700억 달러는 공모 방식으로, 100억 달러는 버크셔 해서웨이에 의한 해서웨이에 대한 제3자 배정 사무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인도를 추월하며 세계 6위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기준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올해 86% 급등해 7,550조 원으로 인도의 시총을 눌렀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규모는 올해 들어 캐나다와 독일, 영국, 프랑스를 연이어 제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이 이른바 달러 강제 매각설 허위글 유포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을 특정했다는 기사를 언급하면서 고의적 허위 사실 유포로 사회 혼란, 경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서 공공에 피해를 입히는 허위 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한미 외교부의 차관을 중심으로 한 대표단은 오늘 오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회의를 열고 내일까지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조선업 협력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에어컨 설치에 대해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설명자료를 내고 노인과 장애인, 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예산 12억 원을 투입해서 교정시설 냉방설비를 보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범죄자에게 세금으로 에어컨을 설치해준다는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구름이 차차 걷히겠습니다. 다만 오후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부와 제주 산지 최대 70mm, 경남 남해안 최대 50mm, 전북 남부와 경북 남부 5mm 안팎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3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축구대표팀이 이강인이 합류하며 모든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대표팀은 완전체로 첫 훈련을 실시하면서 월드컵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강인은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마치고 가장 늦게 대표팀 사전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이강인은 첫날부터 팀 훈련을 소화하면서 월드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밝은 갈색으로 염색한 이강인은 시종일관 웃고 떠들며 훈련장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이강인의 합류로 완전체가 된 축구 대표팀은 오는 4일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월드컵 전 마지막 평가전인 만큼 대표팀은 전력을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황인범을 중심으로 한 최적의 미드필드진 구성과 손흥민과 조규성, 오형규와 황희찬 등 최상의 공격 조합을 시험합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수비진 역시 김민재를 중심으로 마지막 실전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또한 고지대 적응 중인 이강인을 활용한 전술 변화 등도 최종 평가전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입니다. 대표팀은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 뒤 5일 조별리그 1, 2차전이 열리는 결전지 멕시코 과달라하라로 이동합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커피와 치킨 등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 카페들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 판매한 13곳, 건강진단 미실 시 10곳, 폐기물 용기 뚜껑을 비치하지 않은 한 곳이었습니다. 무인 카페의 경우 3곳은 기준 규격 위반, 2곳은 일일 점검표 미비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한 곳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판매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중동 지역을 오가는 항공편들이 이란 전쟁으로 시리아 영공을 통과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시리아가 수수료 횡재를 맞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민간항공총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시리아 영공을 통과한 항공편은 11,800여 편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75% 증가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올해 초 자국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편에 부과하는 요금을 편당 499달러, 약 75만 4천 원으로 인상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한국 대표 대기업 주식이 국내 증시가 아닌 해외 가상자산 시장에서 선물거래 상품으로 출시됐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이들 기업의 주가를 추종하는 무기한 선물 계약을 상장해 오늘부터 거래를 시작합니다. 이 상품들은 기초자산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의 주가 추이를 추정하고 최대 2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카카오 노조가 카카오톡 개편을 주도했던 홍민택 최고 제품 책임자의 퇴사를 두고 경영 실패에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오늘 성명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조용한 퇴장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문제들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사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가수 싸이와 싸이의 매니저 그리고 세브란스병원 A 교수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를 맺은 뒤 140년 동안 두 나라 정상 사이에 오간 선물과 기록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가 열립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과 공동으로 내일부터 8월 2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선물과 기록 한국-프랑스 우정의 140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8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일주일 내로 이란과의 종전에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급등한

0: 국제 유가 다시 진정될 수 있을까요? 잠시 뒤에 경제인사이트 픽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지난 8년간 비슷한 폭발 사고만 3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안전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이제 딱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 변수는 무엇인지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잔 코너에서 털어보고요.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1타 강사 김인만 소장과 함께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삶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선거일이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 오늘입니다. 문득 지난날의 선택들 돌아보게 되는데요. 꼭 선거가 아니더라도 살면서 그때 이 선택은 정말 잘했다 싶은 순간 있으시죠. 첫 직장일 수도 있고 또 뒤늦게 시작한 공부나 학교 혹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평생의 동반자를 만난 결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었는지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주유권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과 입맛을 채워드립니다. 6월 2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1: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0: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2: 오늘도 상승장으로 문을 열면서 8,900선까지도 뚫었다가요. 9,000선까지 불과 66포인트 남기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0: 8,900까지 갔었어요?
2: 예, 8,900도 뚫어냈었는데 상승세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이제 하락폭 키우면서 마이너스 2.3% 파란불 켜고 8,50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수급 상황 보면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심은 지수 기록 자체보다 수급 변화에 쏠리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고 벌써 18거래일 연속으로 팔아치우고 있거든요. 시장 방향이 바뀌었다 단정하긴 어렵겠지만 이 상승장을 주도했던 외국인 자금의 움직임이 달라졌다는 점은 분명한 변화로 평가가 됩니다. 또 어제 신현송 한은 총재의 매파적 발언 이후에 금리 인상 우려가 부각된 점도 투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여전히 치솟는 원달러 환율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0: 네, 현재 8,570.22 조금 떨어졌네요. 보이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번 주에 또 한국에 오죠. 이게 또 우리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콕 집어서 투자 의지를 내비쳤어요.
2: 예, 지금 젠슨 황이 대만에서 행사에 참석 중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도 이례적으로 대만인데 코리아 파트너 나이트라는 자리를 마련하고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애정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만찬 자리에는 깐부 중에 깐부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 LG사이언스파크,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들도 함께 젠슨 황과 소맥을 마시면서 친분을 다졌다고 하는데 특히 주목되는 건 한국의 로보틱스 분야를 콕 짚어 언급했고요. 또 이제는 전 세계가 눈여겨보는 행사가 됐죠.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회의 GTC도 원한다면 서울에서도 기꺼이 열겠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찾기 전부터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는 걸 보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엔비디아의 AI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여실히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0: 네, 그래서 그런지 젠슨 황이 만났다, 만날 거다 하는 회사들의 또 주식들이 널뛰고 있죠?
2: 네, 말 그대로 스치기만 해도 이 주가가 불기둥을 내뿜고 있는 요즘인데요. 만남이 예정된 제2의 깐부들, 뭐 LG라든지 네이버 같은 곳들뿐만 아니라요. 엉뚱하게 뛰는 곳들도 꽤 있습니다. 예로 젠슨 황이 두산 야구 경기에 시구자로 나선다는 소문이 돌면서 관련주가 또 급등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구체적인 계약이나 실적에 기반한 게 아니라 단순히 유명 인사의 방문과 회동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존한 묻지마 급등 테마주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일회성 주가 과열이 펀더멘털 정세에 찬물을 끼얹거나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걱정도 또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0: 네. 중동 사태는 좀 어떻습니까? 그 트럼프와 이란 간 협상이 잘 되고 가고 있나요?
2: 아, 이번엔 진짜겠지. 이번엔 진짜겠지 하던 게 벌써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요. 간밤에도 진통이 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한 이란이 미국과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이란발 보도가 나왔는데 이 소식에 국제 효과가 다시 또 큰 폭으로 치솟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얼마 뒤에 트럼프가 ABC 방송하고 인터뷰를 가졌는데 오늘 작은 문제가 있었지만 자신이 아주 빠르게 상황을 반전시키고 있다면서 합의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일주일 내로라고 또 답을 했습니다. 다만 레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핵무기라든지 하는 이슈들 때문에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진통이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잡음이 있긴 하지만 이제 협상의 최종 단계까지 온 거는 분명해 보이고 또 널뛰던 국제효과도 일부 상승포 반납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0: 그래요. 서민연료라고 부르죠. LPG 가격이 또 크게 뛰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또 택시도 LPG 많이 쓰지 않습니까?
2: 그렇습니다.
0: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2: 네, 최근 이게 석 달 내리 인상됐거든요. 특히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140원이나 올랐고요. 또 이달도 물가 안정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추가로 30원이 오르면서 그 여파가 노점상부터 푸드트럭, 택시업계 그리고 학원들의 어린이 통학 차량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0: 네.
2: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감이 상당하다고 한데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노점이나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가스통 하나하나가 곧 원가라고 해요. 가뜩이나 재료값도 오른 상황에 연료비 부담까지 더해져서 수익이 크게 줄어도 혹여 바가지 소리 들을까 봐 가격도 쉽게 올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국에 돌아다니는 택시 10대 중 8대 이상이 LPG 차량인 만큼 택시업계도 울상인데 정부가 최근 부탄 유류세 인하폭을 넓혔지만 이 택시는 유류세 전액을 보조금 형태로 돌려받는 구조라 유류세가 내려가면 보조금도 같이 줄어들어서요. 결국 인상분은 기사 개인이 감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민 생활과 밀접한 연료인 만큼 좀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0: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최근에 일부 어르신들 중심으로 치매 환자 재산을 국가가 가져간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2: 네, 정부가요 올해부터 치매 안심 재산관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걸 두고 치매 환자의 재산을 관리해준답시고 나라가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돈을 통째로 가져간다는 가짜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0: 가짜뉴스군요.
2: 그렇습니다. 결국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 치매 환자의 재산을 탐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기나 재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본인 의사나 법적 권한이 있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문처럼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고요. 또 재산이 국민연금기금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들도 보이던데 이 부분도 사실이 아닙니다. 맡긴 재산은 별도로 개별 계정에 안전하게 보관이 되고요. 또 병원비나 요양비 같은 꼭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또 취약계층의 노후를 지키는 공공사업인 만큼 이용료도 받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득을 보려한다는 의혹 역시도 사실무근입니다.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런 근거 없는 괴담에 흔들리기보다 공단 대표 전화나 치매 안심 콜센터 등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0: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잘 관리해주겠다는 게 이제 해드리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인 거죠.
2: 맞습니다.
0: 자, 배달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소식 좀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배달기사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요?
2: 네,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데요. 이 배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기사와 시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당장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대인배상은 무한보장, 대물배상은 2천만 원 이상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요. 사업자는 기사들의 가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배달업체와의 새 계약을 맺을 수 없고 기존 계약도 해지될 수 있는데요. 정부는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 할인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안전한 배달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 잘 정착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요즘 술자리 문화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 이게 통계로도 확인이 된다면서요?
2: 네, 전에는 만나서 한잔하는 게 흔했는데 요즘은 좀처럼 술을 안 마시는 분위기더라고요. 실제 숫자만 봐도요. 올 1분기 가구의 주류 소비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기간보다 9%나 감소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벌써 10분기 연속 줄어드는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 이유는 뭡니까?
2: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 이후 회식 문화가 많이 바뀌었고 또 건강 많이들 챙기시잖아요. 의식적으로 술을 줄이는 이 분위기가 번지면서 그 틈을 또 무알콜 주류가 채운 것도 한몫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량 자체도 줄고 있는데 작년 국내 주류 출고량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20%나 넘게 줄었고요. 월간 포급률도 최근 다시 낮아지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보다는 자기관리를 우선하는 소비 문화가 자리 잡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내일이 이제 지방선거일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지방선거 앞두고 애청자분들께는 야 내가 살면서 이때 이 선택은 정말 잘했다 하는 게 무엇인지 인생 최고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는지 여쭤봤습니다. 이성호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말로 배우자 선택은 너무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사랑한데이 영수가 하시면서 집사람도 아마 라디오 방송 듣고 있을 것 같아요. 꼭 읽어주세요. 오늘 저녁 밥상이 달라질 것 같은 느낌 팍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이성우님 배우자분 잘 듣고 계시는지요. 영숙 씨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저녁 그 반찬이 어떻게 나왔는지 내일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546님 금연 20년 흡연 후 22년 1개월 금연 중인 것이 내 인생 잘한 것 중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셨고요. 6230님께서는 2012년도에 공기업이랑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두 곳 합격해서 어딜 갈까 고민했는데 야 이건 뭐 행복한 고민이셨네. 삼성전자 입사한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앞으로 성과급이 몇 년간 잘 나올 것 같아서 당시 선택을 잘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축하드립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1365님 인생 후반에 생각해보면 최고의 선택은 나의 삼형제 자녀인 것 같습니다. 키울 때는 힘들 때도 많았지만 지금은 저의 기둥이 되었네요 하셨고요. 1507님 내 최고의 선택 사회복지사의 길을 걷게 된 점입니다. 현미경 세상이 아닌 현미경 밖의 인간에 관심을 갖고 복지를 공부하고 직업 선택한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최고의 선택 축하드리면서 또 응원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니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일찌감치 사전투표를 마치고 오늘부터도 쉬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오늘 출근길부터도 무난한 편이었는데요. 지금은 도로 작업 구간 많은데다 전남 해안을 따라선 호우주의보가 여전히 유지 중입니다. 빗길 감속 운행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울 시내 잠실 쪽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부근 3차로 작업으로 차단돼 있어서 여의 하류부터도 답답한 흐름이고요. 고속도로 중에선 부산 쪽 경부선 남사 5차로 작업 여파 오산 나드목부터도 받고 있습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 안성 쪽 포곡 2터널 안에선 대형 화물차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 차량은 옮겨졌지만 지금도 포곡 2터널 안 2차로가 차단돼 있어서 뒤로 꽉 막힌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영동성 강릉 방향 강원권인 동두내 하이패스 부근 2, 3차로에서 작업하면서 둔내부터도 속도 줄이고요. 더 가서도 대관령 3차로 고장난 차로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생활경제 97.3%.
1: 사랑하는 우리님들과 경제를 한층 더 깊이 보는 꽉 잡히는 생활경제 97.3% KBS 김준범, 이화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었는데 이화진 기자가 먼저 사고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3: 네, 어제 오전 11시쯤에 대전 사업장이 폭발했는데 저희 KBS에 제보가 들어온 거에 따르면 폭발 직후에 큰 소리가 났다, 연기가 마구치 솟는다 이런 신고가 잇따랐고요. 소방당국이 바로 대응 1단계를 발령해서 불길은 30여 분 만에 잡히긴 했는데 인명피해가 너무 큽니다. 현재까지 노동자 5분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네. 사망자들은 모두 생산팀 소속 현장 근로자들이시거든요. 이 중에 2명은 20대 계약직이고 나머지 3명은 정규직이지만 30대 1명, 50대 2명 이렇게 사상자 보고가 되었습니다.
1: 네. 이 폭발이 엄청 크게 있었나 봐요. 이렇게 많은 그 희생자들이 나온 걸 보면 말이죠. 이게 무슨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겁니까?
3: 네, 아시다시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표 방산 기업이잖아요.
1: 그렇죠.
3: 로켓, 미사일 이런 거 개발하고 이제 생산하는 곳인데 이제 핵심 시설 중에 하나죠. 이 추진체를 세척하거나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걸로 보는데 하나 측에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이 로켓 추진체 제조 과정에서 다양한 공구를 제작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묻은 화약을 세척하는 공정 중에 폭발했습니다.

0: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또 사고가 난 것이고 이 사업장에서는 그 이와 유사한 사고들이 몇 차례 있었다면서요?
1: 네, 이게 단순히 우발적인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게 이 똑같은 사업장에서 벌써 세 번째 사고가 났기 때문인데요.
0: 예.
1: 8년 전 2018년도에 이 사업장에서 이번엔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생겨서 노동자 5분이 사망하셨고 그 다음에는 또 폭발이 발생했는데 이번엔 연료를 추진체에서 분리하는 작업에 스파크가 튀면서 노동자 3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이 정부에 여러 가지 재발 방지 대책이 있었어요. 정부 특별 근로 감독도 있었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7년이 지난 어제 또 발생을 해서 사실 이번 사고까지 합치면 같은 사업장에서만 8년간 모두 13명이 사망했고요. 이제 하나 측에서는 나름 과거 사고를 통해서 개선했다고는 주장을 해요. 뭐 큰 비용을 들어서 위험 부담이 있는 공정은 자동화를 일부 시켰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또 사고가 난 거죠.
2: 네. 이게 보통 그 산재가 났을 때 가장 이제 처벌을 할 때 가중 처벌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반복 발생이거든요.
3: 반복
2: 같은
3: 발생.
2: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정말 이건 사업주가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거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눈여겨볼 포인트는 우리 이화진 기자 말했지만 방위 사업체이기 때문에 방위 사업체는 산업체는 기본적으로 보안 이런 게 너무 중요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업장이라면은 노동부 감독관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런 걸 했겠지만 방위 사업체는 분명히 출입 자체가 힘들었을 거고 이런 훨씬 더 그런 것 때문에 감독 관리 감독이 더 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줘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2018년 2019년에도 사고가 있었다는 건 저는 솔직히 기억은 못했고요. 어제 기사 보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알게 됐는데 저는 예전에 그 사고 떠오르더라고요. 보통 한화가 이제 젊은 분들 잘 모르겠지만 한화가 한국화약이잖아요.
0: 그렇죠.
2: 한국화약 1위역 폭발 사고라고 1977년에 엄청나게 큰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기록 찾아보니까 59명이 현장에서 돌아가실 정도였는데 그만큼 이제 화약을 다루는 이 공장이다 보니까 정말 안전 또 안전 또 안전해야 되는데 지금 2018년, 2019년, 2026년까지 벌써 세 번이나 사고가 났다는 것은 이건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1: 사실 네. 준범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외에 2023년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사고가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요거는 이제 언론 보도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해상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이 포항 앞바다에서 카브2라고 해서 한국형 장갑차를 개발을 했는데 해상에서 시운전을 했거든요. 이때 운전하던 직원 두 분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때 중처법,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정부에서 합동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법리를 보면은 해상 사고는 사실 조율이 좀 어렵습니다.
0: 이게 뭐 작업장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1: 지상 사업장이면은 적용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해상 사업장은 판례도 없고 이래서 법리 적용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 사고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 사고 사업장이고 대형 인면 사고가 계속 반복됐으니까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쩌면 방산 업계 최초로 중대재해 적용 사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0: 글쎄 이게 뭐 그동안 개선 작업을 했는데도 이런 사고들이 똑같은 작업장에서 반복되는 이유는 뭡니까?
1: 아까 김준범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산 업체 특유의 폐쇄성, 보안성 이게 사실 가장 크고요. 노동부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방위산업은 보안 문제 때문에 감시와 견제가 사실은 작공하기가 어렵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고 근데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위험이 아주 큰 작업이죠. 게다가 최근에 한국이 방산 강국이 되면서 수출이 굉장히 늘고 생산량이 늘어서 이른바 공사 현장에서는 공기라고 하는데 현장에선 납기라고 합니다. 납기 압박이 커진 거죠.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전 점검이나 작업 절차가 어쩔 수 없이 축소 운영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또 있었어요.
0: 네.
1: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 기자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7, 8년 전 사고를 조사했더니 당시 안전수칙 위반이 568건이었습니다.
0: 네.
1: 아주 많은 안전수칙 위반이 있어서 책임자들이 모두 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모두 넘겨졌어요. 근데 대부분이 집행유예, 금고형. 그러니까 실형은 받았지만 징역은 안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노동자가 이렇게 많이 숨졌지만 현장에서는 결국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0: 네. 근데 공교롭게 어제 또 SK하이닉스 공장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1: 네. 사고 발생 30분 전에 한화 사고 발생 30분 전인 오전 10시 반쯤

0: 네, 충북 천주에 있는 SK하이닉스 공장에서도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이 반도체 생산시설 내에 가스 공급 설비가 있는데 여기서 불이 나면서 직원 3,600여 명이 대피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불소라는 독성가스가 나오면서 7명 정도가 대피를 했습니다. 이게 뭐 사망까지 이르는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또 자칫하면은 아주 큰 대형 참사가 될 수도 있었고 이게 속상한 게 대한민국 첨단산업 현장이잖아요. 둘 다 네. 방산과 반도체. 근데 위험성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났다고 보여졌습니다.
1: 그러니까 어제 그 하나스페이스 폭발에 이어서 또 사고가 있었다 그러니 가슴이 또 철렁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이 두 회사가 이제 잘 또 우리 주가를 선도하는 기업들 아닙니까?
0: 예, 네, 맞습니다. 이게 둘 다 대표적인 방산 반도체 수혜주인데 사실 코스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어제 나왔던 사고 기사들의 연이어서 나왔던 조회수가 가장 많았던 기사가 슬프게도 코스피 기사였습니다. 해당 관련 주식이 뭐 하락세를 보였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봤었는데 아시다시피 한화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후에 유럽에서 이제 국방비나 방위비를 대폭 올렸기 때문에 방산 수출이 아주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난 3년간 837%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가가 뛰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성장과 수익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주가 등락보다는 이제 현장 안전을 조금 더 민감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성장이 중요하지만 근로 현장의 희생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2: 우리가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가족이 돈 벌려고 일터에 갔는데 그날 저녁에 못 돌아오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나를 대입해보면 얼마나 이게 큰 일인지를 좀 공감을 해야 될 것 같고 이화진 기자 말했듯이 처벌 문제 물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 건 분명히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큰 사건이 났을 때 처벌 문제가 지적을 안 할래 안 할 도리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물론 판사들이 이제 판례에 따라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약하게 처벌해두는 거를 갑자기 일거에 끌어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측면은 있겠지만 최근에 한 달 정도 전이죠. 그 아리셀 사고의 그 사업주도 2심에서 대폭 감형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이제 사법부 안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업주에게 처벌을 묻는 거기에 대해서 좀 주저주저 머뭇머뭇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게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들고 우리나라가 산재가 꾸준히 줄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 꾸준히 줄고는 있지만 같은 경제 규모의 OECD에 비해 보면 현저하게 여전히 많습니다. 그건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다들 공감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네. 대통령도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제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이 경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수사도 철저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안타깝다면서 문자 보내주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3029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선진국이라면서 이런 후진국형 중대재해사고가 더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셨고요. 5492님께서는 같은 곳에서만 세 번이라니요. 철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김준범 기자가 가져온 소식 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이제 어렵게 또 임금과 성과급 협상을 마무리했는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죠?
2: 제가 딱 2주 전이 저희 출연했을 때가 5월 19일에 그때 출연했을 때 아이템 제목이 삼성전자 파업 어디로 가나였거든요. 근데 5월 19일 바로 다음 날 5월 20일 밤에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1: 그 다음날부터가 이제 파업이었던
2: 5월 21일부터였는데 그렇죠. 보통 그래서 뭐 90분 전에 극적 타결 혹은 뭐 더 정확하게 세면 87분 전에 극적 타결이라고 해서 노사가 이제 협상은 해서 마무리는 됐는데 제가 마무리는 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파업은 피한 건 맞는데 매우 많은 숙제를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사업장 회사 안에도 숙제를 남겼지만 우리 사회에 던지고 간 과제가 매우 많아서 이거는 지금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요. 제가 뭐 이렇게 표현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폭발성이 있는 인화력이 매우 높은 숙제를 남기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임금교섭이라는 거는 매해 하는 거고 네. 모든 기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이 유사 사례가 터질지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슈의 폭탄들을 깔아놓고 갔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두고두고 되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1: 어떻게 합의가 된 거죠?
2: 일단은 뭐 굳이 따지자면은 노조와 회사가 원하는 것의 중간쯤에서 만났는데 일단 노조가 계속 요구했던 영업이익 대비 몇 퍼센트의 성과급을 달라. 이건 노조 쪽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영업이익 대비 10.5%의 성과급, 특별 경영 성과급을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 규칙을 10년 동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노조 측 의견이 받아들여졌고 회사 측 의견이 받아들여진 부분을 꼽자면은 노조가 원래는 현금으로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주식으로 삼성전자의 자사주 주식으로 주기로 했고 주식을 예를 들어서 300주를 주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쪼개서 첫 해에 3분의 1 팔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3분의 1 팔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3분의 1 팔 수 있게 해서 장기 보유를 유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과만 받고 튀어버리는 이런 일을 못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직원들도 일을 열심히 하는 유인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점에서 합의가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일단 금액입니다. 이게 물론 주식이니까 정확하게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주가로 대비하면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중에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은 내년에 대략 한 1인당 평균 6억 원 어치의 주식을 받을 걸로 보이고 지금 삼성전자 주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환산액은 올해 연말 되면 뭐 8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성과급이 뭐 몇억 원이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생경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노동자들한테는 당연히 엄청난 뭐 배아픔 혹은 뭐 위화감을 줄 수 있는 거고 뭐 다른 회사 직원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삼성전자 안에서도 제가 아까 6억 원 어치의 주식을 받는 그 주체를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의 메모리 사업부라고 한정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삼성전자는 굉장히 큰 회사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국내 직원이 13만 명인데 이걸 크게 둘로 쪼개면 반도체 부문이 있고 완제품 부문이 있습니다. 완제품 부문 쉽게 말하면 가전 부문입니다. 네. TV 냉장고 같은 거. 그런데 지금 우리 다 아다시피 삼성전자 올해가 이렇게 뜨거운 것은 결국 반도체가 돈을 벌기 때문이지 뭐 TV 냉장고가 돈을 벌기 때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과급이 대부분 반도체 부문으로 몰아가지는데 또 반도체 부문도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크게 나누면 우리가 아는 HBM, DRAM 지금 메모리를 만드는 사업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하죠. 대만의 TSMC가 잘한다는 다른 고객의 주문을 생산 주문을 위탁 생산해 주는 그 파운드리 위탁 생산 부문이 있는데 여기는 적자예요. 그러니까 네. 오로지 반도체 부문의 메모리 사업부가 완전히 지금 하드캐리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직원들이 엄청난 성과급을 받고요. 제가 여러 가지 구분해 드렸지만 완제품 부문은 특별 경영 성과급으로 600만 원 받습니다. 6억 대 600만 원. 거의 KBS 안에서 차이. A본부, B본부 이렇게 많이 100배 차이가 난다면 회사 분위기가 어떠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이제 한 지붕 두 삼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게 그럼 조직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고 두고두고 생산성에는 발목이 잡힐 거고 네. 숙제죠. 삼성 경영진이 해결해야 돼.
1: 오늘 네. 뉴스를 보니까 또 현대차 노조도 이제 이 그 성과급에 대한 예. 이 얘기를 했던데.
2: 그러니까 이게 네. 하나의 이제 노동계 입장에서는 좋은 선례 교과서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은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주기로 했고 삼성전자와 차이가 있다면 거긴 노사가 순조롭게 타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니 하이닉스가 저렇게 많이 받는데 왜 우리는 안 줘? 그래서 삼성전자가 또 영업이익의 10.5%를 성과급으로 주기로 했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 노조들이 아니 저게 다 영업이익 곱하기 얼마 주는 우리도 달라. 그래서 지금 나오는 공식은 영업이익 곱하기 N%가 이제 노조의 임금 교섭의 하나의 성과급 공식이 돼버렸고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현대차 뭐 최근에 나오는 카카오 네.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등등이 다 뭐 숫자는 좀 다릅니다. 어디는 영업이익 곱하기 뭐 15% 어디는 순이익 곱하기 30%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하나의 선례가 돼서 경영계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경영계의 기본적인 입장은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경영을 잘해서 나온 성과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눠줄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많이 나눠줄 거냐 조금 나눠줄 거냐는 경영진이 판단하는 경영 판단이지 왜 이걸 임금처럼 요구하느냐라는 게 기본적인 경영진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노조의 입장은 아니 그렇게 성과가 잘 나오는 것은 우리들이 일 열심히 했기 때문 아니냐. 우리도 당연히 과실을 나눠가질 권리가 있다. 너무 간극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 전에 없던 이 갈등 구조여서 이게 어쨌든 빨리 해결이 안 되면 거의 매년 이럴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0: 네. 네. 그 방금 준범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측의 입장이 주주 연대랑 굉장히 일치하거든요. 주장이. 그 주주 운동 저 법원 기자라서 이제 항상 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항상 챙기는데 지난주에 대법원 앞에서 주주 운동 본부가 기자회견을 대규모로 왔었어요. 네. 거기서 말씀하신 것도 두 가지예요. 삼성전자 법인세 등 세금 징수하기도 전인데 어떻게 성과금을 산정하느냐. 세금 다 떼고 산정하자. 그 이거는 조세권을 우회하는 위법성이 있다. 이걸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세후 배당 가능 이익의 분배권도 모두 주주에게 기속이 되는데 이거 우리 주총 열어서 성과급 산정에 대한 의결을 받아야 된다. 아. 이렇게 하고 계셨거든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가처분 신청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1: 어떻습니까? 이거는 주주들의 반발에 의해서 막힐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은 이거는 노사 간의 합의로 그냥 밀고 나갈 수 있는

0: 사실 모릅니다. 왜냐면 이건 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노사 간의 임금 다툼은 임금. 그러니까 정기적인 급여를 가지고 올려달라 말라 이 싸움을 했었지 기대하지 못한 영업 수익이 나왔을 때 이익이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나눠가져야 되느냐. 주주가 먼저 가져가야 되느냐. 노동자가 먼저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 누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느냐. 이거 결정을 경영진이 전적으로 해야 되느냐. 노사가 협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주의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주주연대에서 당연히 소송을 냈기 때문에 법원에서 선례들이 생기겠지만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이게 관련 논문도 거의 없고요. 관련 판례도 거의 없습니다. 해외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출발은 행복한 고민이에요.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엄청 많이 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나눠 가질까 갖고 이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돈이 많으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이 싸우는 거지. 돈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기본적으로는 행복한 고민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기업들이 워낙 다들 실력이 좋으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면 규칙을 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파업을 하니 많이 뭐 어떻게 되니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들이 생길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는 빨리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1: 이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수령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블라인드 같은 약간 익명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네. 최대 6억의 돈을 받았을 때 거의 50% 가까운 소득세를 미리 지불을 하고 받아야 되니 우리 이거 받는 거 사실 축복이 아니다.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것도 봤습니다.
2: 네. 자, 앞으로 이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고 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이게 뭐 주주냐 노동자냐 그다음에 가 노동자대로도 삼성전자를 다니냐 아니냐에 따라서 너무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그러니까 지금 노동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이제 성장통을 알았고 어떤 식으로 사회적 대화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또 협력업체의 공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함께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거의 사회적 타협에 되게 잘 안 되는 나라이긴 합니다만은 이거만큼은 사회적 타협으로 좀 해법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분쟁이 생길 것 같다는 불안한 예감은 듭니다.
2: 알겠습니다. 네. 자, 김준범, 이화진 KBS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블랙 아이드 피스의 Where is the Love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1시 2부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무리를 지어서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가 하면 때로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는 폭주족들의 문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데요. 이같이 목적이나 행동을 같이 하는 무리를 가리켜 떼라고 합니다. 이것은 떼를 지어 다니다 또는 떼로 몰려다니다 같이 단독으로 쓸 수도 있고 소떼나 양떼처럼 다른 말 뒤에 붙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떼라는 말을 약간 속되게 이르는 표현이 떼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난 지점에 사람들이 떼거리로 모여 있었다. 한 떼거리의 사람들이 큰 길을 향해 우르르 몰려가고 있었다 같이 말할 수 있죠. 간혹 떼거리와 비슷한 형태인 떼거지와 혼동해서 떼거지로 몰려온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떼거지란 말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떼거지는 떼와 거지가 합해져 나온 말로 떼를 지어 다니는 거지라는 뜻도 있고 천지지변 따위로 졸지에 헐벗게 된 많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쟁으로 그 도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떼거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2016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6월 3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투표. 내가 살아가는 하루,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 그리고 소중한 우리 동네의 4년을 위해 투표하세요.
1: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16 지방선거 개표방송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제6호 태풍 장미의 간접 영향으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제주도와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계속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도 발효 중이고요. 제주 해상과 남해 먼바다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남 진도에는 현재 시간당 20mm 이상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지만 오후 들어서 그 밖에 남부지방은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전남 해안과 제주 산지에 내려졌던 호우특보 모두 해제됐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후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는데요. 전남 남부와 제주 산지에 20에서 70mm, 경남 남해안에 10에서 50mm의 비가 더 예상됩니다. 한편 비가 내리지 않는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는데요. 특히 몸으로 느끼는 체감온도도 31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3도, 광명 34도까지 오르며 수도권은 올해 들어서 가장 덥겠고요. 춘천의 낮 기온도 32도, 대전 30도, 광주 29도, 대구는 25도에 그치겠습니다. 지방선거일인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32도, 대구도 33도까지 오르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의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일부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미 양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등 정상회담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본격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중동전쟁의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대로 오르며 2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물가 안정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의 폭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 등 유관기관의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의 첫 조사 대상으로 최근 검찰의 본격 수사선상에 오른 금융 전문가 일당이 DI 동일 외에 건자재 기업 벽산의 주가도 조직적으로 움직이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가수 싸이, 본명 박재상 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세 차례 대신 처방한 세브란스 병원 의사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역대 최고 수준의 사전투표 열기, 과연 본투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지원 유세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부산 북갑, 전북, 서울 등 주요 격전지의 막판 판세까지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에서 시원하게 털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세제 개편부터 전세시장, 집값 전망까지 부동산 1타 강사 김인만 소장과 함께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3: 진영 논리에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의 정치 이야기.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2: 복잡한 정치권의 소음 속에서 숙취 없는 진실만을 골라냅니다. 오직 명확한 팩트로만 승부하는 시간.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사전투표 하셨어요? 내일 본투표 하십니까?
4: 저는 사전투표했습니다.
5: 저도 사전투표했습니다.
2: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전투표 하시는데 내일 좀 편하게 네. 편하시려나 아니면 내일 네. 오히려 더 긴장하시려나
4: 네, 방송도 많이 하고
2: 자 이제 드디어 6.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사전투표율은 꽤 높게 나왔습니다. 23.5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장 변호사님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이 나온 거 어떻게 보십니까?
4: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좀 고무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거나 보수 강성 이제 유권자분들 중 일부가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걷어내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중도, 뭐 합리적인 뭐 이런 유권자층에서는 사전투표를 마다하는 분위기가 없다면 보수 유권자층에서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것 자체는 객관적으로 보면 민주당에 좀 유리한 신호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근데 지난 이제 지방선거 당시에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은 했는데 본투표율은 또 약간 낮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추이가 완전히 동일하게 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본투표율도 상당히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숙제도 이제 민주당이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 말이라면 사전투표가 높다고 본투표율 높다는 건 아니라는 네. 거죠? 김경 대변인.
6: 그러니까 본투표에 해야 될 사람들을 그냥 미리 하는 거냐 아니면 사전투표를 통해서 투표 안 할 사람을 더 하는 거냐 그런 부분인데 실은 4년 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대선 이기고 나서 죄송합니다. 거의 몇 달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50대 네. 초반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60%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왜냐하면 저는 생각보다 사전투표율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23.51%가 55%나 60%까지 가려면 저는 25%는 넘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이 있고 저희 쪽의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분석하는 것처럼 본인들이 직결해서 많이 나왔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본투표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 어떤 후보를 관련해서 선택하지 못한 중도 무당층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한테는 지금 더 열심히 하고 며칠 동안에 있었던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한테는 더 기회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 그러니까 김 대변인은 보수층에서는 사전투표를 많이 안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6: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특별히 저희가 사전투표를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거를 하지 말고 본투표해야 된다는 얘기 안 하고요. 저희는 사전투표 원래도 계속 강조를 했고 다만 저는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제 조금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과도하게 선택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뭐 사전투표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제도 시스템을 어떻게 본다면 과하게 부정하지 않는 이상은 본인들의 그냥 선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 네. 본투표율이 60% 넘긴 게 딱 지방선거 치른 동안 두 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0: 신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1: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대치가 나온 것은 뭐 늘상 그래왔습니다. 사전투표율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알려지는 홍보의 효과도 있는 것이고 또 편리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심만 빨리 결정을 하신 분들은 그냥 사전투표일에 가서 투표를 하고 오겠다라는 그 편리성을 이용하는 부분이 매우 높은 것 같고 네. 전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굉장히 지금 재보궐선거도 14지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의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좀 빠져 있는 게 뭐냐면 핵심 쟁점과 이슈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정권에 힘을 실어줄 거냐 아니면 정권을 견제할 거냐 이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보통 선거 때마다 뭐 무상급식 이슈라든지 어떤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방향성을 정하는 어떤 하나의 거대한 담론과 이슈가 원래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내란을 극복하고 그 이후에 처음 맞이한 이 전국단위 선거에서 어떤 이슈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저는 전반적인 투표율이 뭐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진 않고요. 예년보다 조금 저는 상회하는 밑도는 선에서 전 투표율이 형성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0: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또 유세 현장에 네.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보수층을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 전직 대통령들을 네. 모신 거 아니겠어요?
2: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제 공간이 생기니까 그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이제 신은규 대표께서는 큰 이슈가 없다고 보지만 중도 보수층 입장에서는 저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제가 유세 때문에 조금
0: 막바지라서 네. 바쁘시죠. 코드
2: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소 취소 특검이란 걸 통해서 본인의 재판을 삭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했을 때 민심의 역풍이 불었기 때문에 시차를 두지만 결국 하겠다는 의지를 저는 표명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이라는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도 군림할 수 없다는 그런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도 보수층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했을 때 청계천도 있고 또 어제 저기를 갔지만
0: 서울숲
2: 그 서울숲을 갔고 그다음에 또 버스 전용 차로 그다음에 환승 할인 이런 부분이 있고요. 대통령을 할 당시에 한미 FTA 관련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당시에 2008년 금융위기 극복도 있고 뭐 원전 바라카 원전 수주도 있고 그래서 실용적이고 어떻게 본다면 나중에 어떤 사법 리스크 때문에 부정적인 게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 임기 시절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과에 대해서 또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중도의 호소가 되지 않고 악재가 될 것인가 전 그보다는 여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등판함으로써 지금 저희한테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선거에 대해서 내가 투표를 해더라도 이른바 대세에 지장이 없을 거라 무기력감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된다. 터닝 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0: 장 대변인, 네. 김 대변인이 말한 대로 이렇게 보수의 무기력감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두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보십니까?
3: 일단 원론적인 차원에서는요. 전직 대통령이에요.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시민의 전반적인 어떤 정파를 아우르기를 기대하는 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유권자분들이 바라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상당히 낮은 가치라고 보면서 활동을 하시는 거죠. 이런 광폭 행보들. 더더군다나 이 두 전직 대통령 국민으로부터 정치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심판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던 대통령이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개인적인 비위, 뇌물 등등과 관련해서 17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재건할 달라, 이 호소해 달라, 이 밀어 달라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본인의 치적을 다시금 이야기하면서 선거 운동을 하신다. 이거 보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수논객 조갑재 대표 같은 분도 오히려 중도층, 합리적인 무당층 그리고 진보 유권자층 역결집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고 이건 역설적이게도. 장동혁 대표 얼굴로 이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두 전직 대통령이 소환이 된 겁니다. 이 두 분이 장동혁 대표가 전국을 후보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누빌 수 있으면 이 두 전직 대통령 결함도 있고 흥결도 큰데 전국을 이렇게 누빌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선거 캠페인의 대단히 한계를 오히려 노출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뭐. 세 분이 지역을 안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랑 두 전직 대통령이랑
1: 아니 근데 뭐 두 전직 대통령의 뭐 공과가 있다는 말에 저는 동의는 하는데 네. 그분들의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뭐 굉장히 오래전에 사실은 정권을 운영했던 분들이고 그 공과에 대한 평가는 그 이후에 있었던 선거들을 통해서 전 어느 정도 다 이미 평가는 이미 끝난 상황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이 전직 두 대통령이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 여지는 없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무엇보다 이게 아마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아마 저는 나오셨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지지층은 두 전직 대통령이 나와서 결집시킬 수 있는 전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요? 결국에는 윤석열 씨라고 하는 이 내란 수괴와 관련된 관계 설정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지층이 투표 포기를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서 갑자기 전직 대통령들을 보면서 결집이 된다라는 건 좀 논리적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지지층 결집이 설사 된다고 쳐도 중도에서 이름표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총량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이 이해가 되는 면은 있지만 별로 이렇게 유효한 선거에 도움이 되는 전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네. 그 서울숲 갔는데 왜 오세훈 시장은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2: 그거는 오세훈 시장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천을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충분히 두 분이 이른바 이제 저희가 화면에 투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충분히 누렸고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갔던 이유는 서울숲에 갔던 이유는 이른바 이제 정원호 후보가 얘기했던 성동의 어떤 성공 스토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정하러 가신 겁니다.
0: 그러니까 뭐냐면 본원은 나였다?
2: 예, 왜냐하면 2005년도에 그 지역이 원래 상업용지하고 주택용지로서 5조 원 정도로 팔릴 곳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원래 경마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5조 원을 어떻게 보면 하지 않고 2천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서울숲을 만든 겁니다. 그럼 2005년도에 서울숲을 만들고 2008년에서 오세훈 시장이 그 당시에 준공업지역이었거든요. 거기를 IT지구로 만들고 2012년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분당선이 만들어집니다. 서울숲까지.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이 등판한 게 2014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숲을 일대가 어떻게 보면 이미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됐고 또 거기 보면 갤러리아 4인가요? 그 높은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도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대위에서 어떻게 보면 정원호 구청장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앞단에 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뭐 본인 입장에서는 굳이 뭐 설명할 이유는 없겠지만 저희는 정원호 구청장이 얘기한 후보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에 스토리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0: 그러니까 정원 후보가 다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다. 성동구란 예. 곳이. 네. 흥미로운 거는 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부겸 네. 후보를 응원하고 있는 모양이세요.
3: 그렇죠. 바로 전직 시장이었어요. 누구보다 이 대구시장에 대한 이해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대선 출마 등으로 중도의 그 임기를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구 시민분들의 평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과 별도로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한 정파에서 평생 정치를 해오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미래, 대구의 경제, 대구의 먹거리, 대구의 청년들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는 진짜 김부겸이다라고 누차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거는 진영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33년째 GRDP가 최하위권이에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계속 밀어주시고 응원해 주셨을 때 그 결과가 굉장히 정체된 그리고 이 대구 경제의 침체로 이 화답이 온 겁니다.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대구 시민분들 만나 생각해도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 굉장히 크시죠. 보수에 대한 애정이 더 클수록 지금 보수가 망가진 부분에 대한 분노도 크신 거예요. 그런데 추경호 후보를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는 연장되는 겁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명분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보수의 심장을 지켰다는 부분으로 버티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민주당을 견제해야 된다는 심리가 대구에 상당히 강력하게 작동하는데 저희가 공소취소나 뭐나 어떻게 보면 보수층 유권자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김부겸 후보가 나서서 제동 걸고 이건 고쳐야 된다라고 의견 개진하고 실제로 반영이 됐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 견제하기 위해서 추경호가 필요할 것이냐 김부겸이 필요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번에 또 녹아져 있는 선거라는 생각입니다.
0: 장 대변인께서 대구 다녀오셨다면서요.
3: 대구 다녀왔습니다. 예,
0: 어떻게 보세요 합니다. 그 판세를.
3: 저희가 이 뭐 여러 여론조사 추세들이 이제 엎치락뒤치락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벽치기 유세라고 해서 대구분들한테 앞에서 목소리 높여서 저희 말씀드리지 않아요. 조곤조곤 왜냐하면 불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벽치기 유세를 할 때 아파트에서 손은 들어주시고 멈춰서서 엄지 치켜 세워주시는 거 격세지감입니다. 저희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서문시장에 민주당 후보로서 들어가지도 못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환호해 주시고 이거는 민주당을 좋아하셔서 응원하셔서 아닐 수 있다는 거 저희 압니다. 김부겸이라는 후보한테 내거는 그 기대 총리까지 했던 분이 대구시장 출마하는 건 이례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구에 은혜를 갚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고 민주당이 삼고초려해서 모셔온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답을 당으로서도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0: 신 변호사께서는 대구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저도 매우 지금 중요한 저는 변곡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0: 박빙인 거죠?
1: 뭐 지금 박빙으로 봐야 되겠죠. 원래는 초반에 이제 김부겸 후보가 좀 앞서가다가 이제 후반전으로 오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이제 결집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 결국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기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원하시거든요. 그러려면 대구 경북이 바뀌어야 되고 또 호남이 바뀌어야 되는 이런 우리가 하나의 숙제들을 다 갖고 있는 건데 사실 호남 지역에서는 그동안에 민주당이 아닌 선택을 많이 했었어요. 뭐 국민의당 돌풍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역동적인 선택을 많이 해왔던 걸 놓고 본다면 이제는 좀 우리가 내란까지 겪고 나서는 좀 TK 지역도 한 번쯤은 좀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전반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전 지금의 이재명 정부의 이름이 국민 주권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선택지를 가지고 정치 세력을 선택해서 국민들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야 될 상황인데 이번에도 상황이 이 지경인데 또 TK 지역에서 또다시 국민의힘을 또 선택을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 소속의 그 TK 지역 정치인들은 바뀔 동인이 전 전혀 안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김경 대변인의 표정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표정.
1: 아니, 그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은 제가 이해는 하지만 저는 정치 발전의 관점에서는 한 번 정도는 전 이번에는 정말 민주당에 한번 기회를 줘서 한번 좀 이렇게 국민들이 주권자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번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한국 정치 전반의 발전 차원에서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전 대구에 계신 분들도 아마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끝까지 표심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제가 추경호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됐잖아요. 추경호 후보를 대구시장 후보로 만든 게 누군지 아십니까?
0: 누구예요?
2: 특검입니다.
0: 특검?
2: 아, 그때 특검이었나요? 아니면 수사기관이었나요? 저도 헷갈리는데 그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다른 것 떠나서 그때 그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어떤 것까지 있냐면요. 최고위원 때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도 그 구속사유에 들어갔고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만찬 때 화이팅했던 내용 그런 것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당연히 기각이 될 거라고 했고 기각이 됐습니다. 저는 내란을 극복하셨다고 민주당이 얘기하시고 이재명 정부가 얘기했다면 왜 전 정부 죽이기에 그렇게 올인을 하느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그 여기에서 탄핵이 되고 그다음에 정권도 바뀌었다고 한다면 저는 본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런 거를 하면 되는데 과도하게 저는 무리를 뒀다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TK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는 겁니다. 이미 절멸의 대상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보면 내란 후보라 그런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탄핵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제가 볼 때는 40% 넘은 경우도 있지만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이 부분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계엄은 반대해요.
0: 네.
2: 그리고 헌재 결정도 존중합니다. 근데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문제가 있는 식으로

0: 계속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모두의 대통령을 얘기하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좀 더 포용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또 선거 앞두고 투표 독려하면서 굉장히 말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진영의 수장으로서의 말 정도 야당 대표로서의 말 정도가 되지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언어는 구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도리어 TK가 민주당식으로 변하는 원하는 식의 어떤 변화가 더 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래서 대구를 놓칠 수 없다.
0: 놓칠 수 없고요. 않겠다. 저희는 정치적인 걸 떠나서 이 모든 것들은 대구 뭐 TK 뭐 경북 그분들의 마음이겠죠. 뭐 네. 저희가 부족하고 그렇다 저희를 뭐 살려달라 저희를 살려주는 게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는 데 있어서 한쪽으로 권력이 좀 많이 집중되고 모아졌을 때 자잔의 절제보다는 조금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2: 저는 짧게만 보강하면 네. 사실 추경호 후보를 후보로 만든 데에는 저는 특검의 영향보다는 저는 장동효 대표와 이정현 공관위 체제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 2 후보를 다 컷오프를 시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경호 후보가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좀 고보는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법률적으로 지는 책임도 당연히 져야죠. 그거는 말 그대로 비례의 원칙대로 가담한 만큼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건 사법처리의 영역인 것이고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은 정치적 영역에서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다시는 이 땅에서 어떤 지도자로 돼서는 안 될 그런 인물에 대해 가지고 그 당이 만들 그런 책임과 또 그 지경까지 내란이라고 하는 극단적 상황까지 간 데에는 국민의힘의 당시 여당으로서의 책임도 분명히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물론 김기영 대변인 말씀대로 뭐 민주당에 너무 권력이 쏠리는 거 아니야? 이런 견제 심리도 있겠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그래도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이 저는 선거의 기본 원리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북갑도 이게 막판으로 갈수록 좀 후보들이 굉장히 예민해질 것 같아요.
3: 네. 막 네. 기자회견 연달아 하고 또 뭐 박민식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말 갖고 나쁜 사람 갖고 막 설전을 엄청 이어가기도
1: 나쁜 사람이 누구냐?
3: 예, 한동훈이다. 아, 아니다. 민주당 얘기하는 거다. 이제
1: 장
3: 그렇게.
1: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나쁜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3: 저는
1: 겁니까?
3: 저는 상식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네. 하정우 후보를 평가를 나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실 요량이었으면 뭐 정치 신인이다. 경험이 없다. 뭐 이렇게 평가지 나쁜 사람이다. 이건 그 사람을 몇 면을 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는 어쨌든 삼파전을 만들어서 보수표가 갈리게 한데 장본인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보수 출신 대통령으로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박민식 후보가 또 대통령 전직 대통령 워딩까지 왜곡하면서 아 사실 나쁜 사람을 한동훈이 아닌데 그렇게 읽히도록 한다. 그것도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될 문제인데 이른바 스몰 정치를 이렇게 한동훈 대표 후보 측이 좀 하는 게 아닌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1: 그 한동훈 후보 측 지지자가 주민 폭행했다고 하정우 후보가 지적했다는 건 무슨 일이에요?
3: 맞습니다. 이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의 캠페인 방식이 그러니까 지역의 연고나 뿌리가 얕고 없다 보니까 외부의 그 팬덤이 와서 지역을 누비고 그런데 시장에서 물건 사시면서 굿즈 드리고 호소하고 이게 선거법에 또 위반되는 거 아닌지 논란도 있어요. 이제 그런 식의 양태 선거 캠페인을 계속 폈는데 한동훈 지지자의 그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이 주민과 폭행이 있었던 주민이 폭행을 당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뭐 모르는 일이다 우리랑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꼬리표 자를 일 아닙니다.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 조치까지 했거든요. 나는 모른다 아니다 거기서 뭐 포스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복합기 복사기 다 나왔다는 의혹 보도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라면 최소한 모른다 모르쇠로 할 게 아니라 본인을 향한 의혹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부산 북갑에서는 그 무소속 김성근 후보는 사퇴하고 박민식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네요.
0: 네. 지금 저는 이제 내일 결과가 나오겠지만 네. 지금 여론조사보다는 박민식 후보가 선전할 것이다 저는 분명히 자신할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0: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거기 여론조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침묵의 나선 효과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대세를 형성한 사람이 아니고 일정 부분 내가 소수라고 하면 그거를 표현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여튼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이른바 새를 보는 건 있습니다. 그런 멘트 외건 효과가 있고 그쪽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딱 어떤 뭐 제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누군가 지시를 하면 그걸 딱딱딱 잘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돌렸을 때 응답률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현장에 있는 계신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의 여론조사가 한동훈 후보 측에 좀 과표집된 부분이 있을 거고 저는 이 선거라는 건 저도 뛰어봤지만 안쓰러움이 굉장히 좀 막판에 조명이 네. 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누구 다른 후보를 하더라도 한 지금 박민식 후보가 100시간인가요? 98시간 지금 뚜벅이 유세하고 잠을 거의 못 자고 있는 상태고 굉장히 제가 봐도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안쓰러움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발도 했고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딱 동떨어져서 하나의 선거가 아니라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넘버 2라는 2번이라는 것도 좀 조직적인 표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2강 1중으로 이렇게 조사 수치상으로는 나오지만 저는 실질적으로는 3강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안쓰럽게도 박민식 후보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뒤처지는 걸로 나왔는데.
2: 근데 이제 부산 북구갑 같은 경우가 이제 재보궐선거 지역 중에 가장 또 핫한 지역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도 우리가 많이 보면서 결국에는 하정우 후보가 1강 그리고 나머지 두 후보가 2중으로 처음에 분류를 했다가 이제 한동훈 후보가 좀 치고 올라오는 기세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하정우 후보가 정치 신인으로서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었는데 뭐 초반에 좀 뭐 오빠 발언 논란이나 뭐 손털기 논란 등으로 해서 이 기세가 좀 꺾여서 출발한 부분이 끝까지 이렇게 좀 추세 자체를 상승 곡선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 싸움이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가 얼마만큼 선전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하정우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이 될 수도 있는 이런 3자 구도 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으로서 상당히 기세 있게 치고 올라오는 건 현실입니다만은 이게 과연 투표장까지 그 민심이 그대로 다 전달될 것이냐. 부산 북구에 계신 또 어르신들의 민심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그래도 국민의힘으로 또 표가 쏠리는 경향이 일부 나올 걸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박민식 후보의 선전 여부에 따라서 하정우 후보의 당선 여부도 좀 결정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예, 부산 북구 가면 정말 이게 몇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예. 수도 있겠네요. 끝까지 잘 봐야 되겠네요. 네. 여기는. 네. 자, 전라북도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의외로 또 무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문제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곳이기도 하죠.
3: 그러니까 전북 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승리를 놓친 적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1: 원래 김건영 지사 민주당
3: 소속이었죠. 그런데 네. 왜 무소속 출마하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상당히 호도한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CCTV에 현금을 살포하는 영상이 잡혔고 보도가 됐을 때 당 지도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출당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본인의 비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 하지 않고 마치 이 지도부의 희생양인 양 공천의 희생양인 양 프레임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를 직격하고 공격하면서 나아가서는 대통령까지 이 선거 한복판에 끌어들이는 이 금도를 넘은 정치 행동.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환하면 당으로 복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니요. 당헌당규상 불가능하고요.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의 인재 영입 1호라고 하는데 얼토당치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을 떠나 갔다가 국민의당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당을 한번 떠나면 복당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대통합의 기치 아래 다시금 복당을 허용했던 건데 이게 어떻게 인재 영입 1호일 수 있습니까? 이런 어떤 선거 캠페인에 대한 저는 전북 도민의 어떤 평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런데 네. 송영길 전 대표는 또 김관영 후보를 네. 이렇게 지지하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3: 아마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도 민주당 총장도 언급했듯이 후보가 상당히 바쁩니다. 그런데 뭐 유튜버 포함 여러 언론에서 이제 막 인터뷰를 요청하고 현안에 대해 물었을 때 이게 당의 기조와 같이 그 고민을 해서 말씀하신 걸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건 당의 결과는 다른 의견이라는 점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1: 네.

0: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관영 후보가 만약에 전북지사로 당선이 된다면은 정청래 대표의 연임은 힘들어질 것이다?
1: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경북 선거에서 만약에 패배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이 민주당도 전북지사에서 만약에 공천한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라고 하면 거의 정청래 대표는 제가 볼 때는 당 대표로서의 아마 책임론에 직면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지금 연임을 위해서 호남 지역에 공도 많이 들인 걸로 알려져는 있는데 아마 연임을 위한 당 대표 경선 출마 자체가 좀 어려워질 정도로 심각한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걸로 좀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저는 지금 이 전북도민 그 사전투표율도 지금 1위를 할 정도로 지금 전북의 민심이 굉장히 들끓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김관영 후보 무소속 후보의 어떤 그 대립이 관련된 현금을 나눠준 문제만을 삼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민주당의 이원태 후보가 그 제3자 대납과 관련돼서 지금 수사를 또 받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이 이중잣대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전 불만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안호영 의원도 단식을 12일이나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단식 기간에 찾아보지를 않았어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전북 도민들의 감정선을 좀 심하게 건든 거 아닌가 싶기 때문에 지금 도민들 전북 도민들의 이런 높은 사전투표율과 또 김관영 무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은 정청래 대표가 공천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대표로서 1년 동안 민주당을 제대로 이끌어오지 않았다라는 그 심판 여론으로 읽어야 이게 읽히는 것이지 그냥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늘 해왔고 전북지사도 이번에 민주당 뽑아서 발전시켜보자. 이 논리만 갖고는 지금 돌파가 안 되는 상당히 전 심각한 상황으로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0: 초반에 얘기했던 뭐 대구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또 이건 또 다른 민주당의 버전.
1: 그러니까 이제 공천의 실패로 저는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요 전북 지역에 가지도 못해요. 지금 한 번밖에 안 간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북의 민심이 안 좋다라는 거를 아마 정청래 대표 본인은 알 텐데 그렇다면 그 민심이 왜 그렇게 나빠졌느냐 그 본질적 원인을 저는 성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0: 자 서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영 대변인? 많은 분들이 또 접전 지역으로 분류를 하던데.
2: 접전 지역이죠. 그래서 최대한 누가 지지자들 많이 투표장에 나오게 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금이라고 봅니다. 세금. 우리가 올 2월, 2월, 3월까지 그 세금 문제가 많이 있다가 공소 취소 특검 문제 때문에 조금 사그라든 부분이 있지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지방채 있는 분들이 노무현 정부 때 가장 크던 게 종부세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 중과였고요. 세 번째 지금 이재명 정부 때 들어선 거는 1주택자도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 부분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 일종의 이제 양도세 그리고 또 보유세. 보유세 중에서도 종부세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50% 늘었고요. 특정 지역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부세는 12억 이상의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평균가가 12억이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집을 가진 사람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전월세 시장까지 세금이 전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 문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이 만들었던 로드맵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서울 수장이 바뀜으로 해서 시간이 늘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랄까 회피 본능이 작용하면 그것이다. 저는 오세훈 네.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0: 장 대변인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3: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강금실 예전 후보나 한명석 후보도 다른 전 지역에서 승기를 잡았는데 강남 3구에서 상당히 좀 열세를 면치 못해서 패배하고 이런 패턴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정원호 후보는 다르다는 점. 강남권에서도 어떤 행정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오세훈 후보는 시장을 사선이나 하는 동안 재개발 재건축 문제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시장에 도전하면서 전 정부 탓, 전 시장 탓, 이번 정부 탓 그럴 거면 어떻게 이 시장이라는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유권자분들이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안전 문제 해소되지 않습니다.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아요. GTX 철근이 절반 가까이 누락이 돼도 문제 없다라는 인식으로는 서울시장 맡길 수 없다는 점을 유권자 유권자분들이 그 누구보다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자, 오늘 세 분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0: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당신에게 윤 부장의 복덕방.
1: 어서 오세요.
2: 월급은 꼬박꼬박 받지만 등기부등본엔 제 이름이 없습니다. 윤 부장의 복덕방. 여기서 부동산 시장 한 방에 싹 정리하고 우리 같이 집 걱정 끝내보시죠. 대한민국 부동산 1타 강사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과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네. 방금 전에도 이야기 나눴지만 서울시장 그 선거는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또 민감하게 유권자들한테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3: 중요하죠. 물론 뭐 고정 지지자들은 뭐 어떤 경우라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요. 중도 스윙 보터에서는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 같고요. 서울은 그래도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공급이 잘 안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제 2011년이었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0년 기간을 두고 이제 많이 격돌을 하거든요. 그때 389개인가요? 구역을 이제 해제한 게 한 40만 호 정도 물량이 되는데 그때 추진을 했더라면 지금 공급이 이렇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번 시장 선거도 이제 그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쪽은 착착 개발, 한쪽은 뭐 패스트 신통 트랙 이렇게 네. 하는데 사실은 뭐 뿌리는 같은 얘기고요. 재건축 재개발
2: 늘리겠다.
3: 재건축 재개발 빨리 해서 공급을 서로 똑같습니다. 31만 호 하겠다. 그리고 정원 후보는 뭐 5만 호 매입 임대 하겠다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를 이제 공공 주도냐 민간 주도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공약이 아니고 나중에 누가라도 됐을 때 일관성 있게 공약 내용대로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2: 네. 이제 우리 소장님 일주일 만에 다시 보는데 서울 집값 추이는 뭐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3: 살짝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상승폭이 좀 컸죠. 우리가 3주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이 0.15%에서 0.28, 0.31%까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5월 4주차는 0.25% 살짝 상승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해석을 상승은 상승이에요. 네. 전주 대비 0.31% 상승을 하느냐 0.25 상승하느냐 상승은 상승인데 상승폭이 확대되지 않은 점은 자동차로 따지면 가속을 하지 않고 속도가 한 70km에서 한 65km 됐기 때문에 그래도 가속하지 않는 게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과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좀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약간씩 조정이 됐습니다. 서초구는 0.26에서 0.2%, 송파구는 0.38에서 0.28%, 나머지 구들도 소폭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한 8월까지는 이런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 0.3%에서 0.2% 사이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정부가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어떤 카드를 꺼내드느냐에 따라서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매수자들은. 지금 매수자들이 막 따라붙으면 호가가 올라가는데 매수자들이 관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매수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2: 네. 뭐 수도권 포함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떤가요?
3: 수도권은 인천은 0.01에서 0.03%인데요. 뭐 이게 큰 변화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송도가 있는 연수구가 0.07%까지 올라갔고요. 전반적으로 뭐 안정적인 흐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전세는 여전히 뭐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천은 비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좀 굉장히 희소한 상황이고요. 경기도는 이천시가 마이너스 0.22%. 하이닉스 성과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과급이 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에 집값을 오히려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천에 집 사야 되는 분들이 인센티브를 받다 보니까 아, 나 차라리 그냥 동탄으로 갈래? 용인수지로 갈래?
2: 그래서 동탄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3: 네. 동탄이 지금 어우 제가 어제 저한테 카톡 오신 분 얘기 보니까 동탄역 주변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2013년인가 14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제가 한 달 반 전에 임장 갔을 때 전용 팔사가 14억 정도 했거든요. 네. 지금 18억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 강남보다도 서울 어느 지역보다도 상승폭이 확대가 그러네요. 됩니다. 결국 인센티브하고 사내 대출의 영향이 크게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지역도 이렇게 남부축 위주로 성남시 뭐 동탄이 있는 곳 용인수지 이런 지역 위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방은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0.01%니까 지난주도 마이너스 0.01%고요. 뭐 지역에 따라서 뭐 광주시는 마이너스 0.1%, 대전은 마이너스 0.03. 여전히 수도권과는

0: 격차를 줄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상승폭이 좀 둔화됐다는 거는 집값이 안정됐다는 신호보다는 그 이제 선거 이후에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 거.
0: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정이 되려면 상승률이 계속 내려와야 되는데 집주인들은 여전히 호가를 올리고 있고 매물이 회수되고 제일 문제가 이제 전월세는 아니거든요. 전세 월세가 안정이 돼야 굳이 집을 안 사고 싶은 사람. 구매 욕구가 낮은 사람들은 그냥 전세 월세 가서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돈 모아서 집을 사야 되는데 지금 신혼부부들이 많이 호소하는 게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야 되는데 마침 성과급도 받았어. 대출도 나와.
1: 성과급 받은 분들은
0: 뭐 그런 분들은 아주
1: 극히 일부잖아요.
0: 그리고 또 주식도 올랐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대다수가 아니야. 뭔가 추가 대책이 나올 거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집값이 좀 안정될 거야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다릴 것 같고요. 추석 전에 8월까지는 저는 정부가 어떤 특단의 대책, 심리를 안정시켜줄 수 있는 대책이 좀 나와줘야 안정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 후에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0: 일단 제가 볼 때는 세제 개편안하고 이제 금리 두 가지가 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세제 개편안 또 우리가 다 예상은 하고 있잖아요. 보유세,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줄일 것인가인데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 정도 나와가지고는 뭐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보유세를 우리 생각보다 많이 올리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유세는 올리는 대신에 뭐 양도세를 중과세를 폐지하고 또 조건부로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가시는 분들은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라든지 이거 뭐지? 약간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온다면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갈 수는 있는데 예상하는 대로 나오게 되면 큰 효과는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변수는 금리입니다. 지금 금리가 지금 대출금리는 오늘 보니까 4.8%에서 거의 8%까지 상당금리는 8%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한국은행 이번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올해 말까지 한 두 번 정도 금리 인하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안 올라도 대출금리가 4%에서 최대 상단이 8%까지 가는데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게 더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집값이 또 강남권이나 다른 지역들은 충분히 고평가가 된 상태에서 정부가 세제 개편도 하는데 금리까지 올리게 되면 집값 안정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미 기준금리 대비 대출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도 대출금리를 천정부지 올리기는 힘들 거다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좀 지켜보면서 금리와 세제 개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거고.
0: 힘들죠.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양날의 칼이거든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긍정이 있으면 부정의 효과가 있는 거죠. 토지 거래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작년 11호 대책 때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묶었을 때 토지 거래가가 실거주자 아니면 전세 끼고 사고 팔고는 못하니까 취지는 좋잖아요. 실거주 않는 집을 왜 사? 전세 끼고 사면 안 돼. 취지는 굉장히 좋았고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전체를 묶었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이제 전세의 난, 전세 매물이 실종되는 이런 부작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저는 항상 좋은 효과와 안 좋은 효과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좀 저울질도 하면서 신중한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그 이제 이재명 정부도 출범 1년째 맡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와 상당 부분 겹친다는 또 뭐 그 보도도 있더라고요.
0: 네네.
1: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최근에 뭐 평행 이론이라는 뭐 그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저도 좀 보긴 했는데요. 일단 다른 점 문재인 정부 때와 뭐가 다를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금리가 다릅니다. 금리. 문재인 정부 때 2021년 같은 경우는 대출 금리가 2%대 그거 우리 코픽스 금리가 1.5에서 1.5%대 그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저금리였고요. 지금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픽스가 2.5% 정도 나오고 대출금리는 4%에서 8%까지 나오기 때문에 금리는 문재인 정부 때는 저금리, 지금은 고금리니까 집값 안정 차원에서는 지금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입주 물량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또 불리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연 4만 7천 호 정도 입주 물량이 나왔는데 지금은 한 2만 8천? 2만 5천 호 사이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은 좀 부족하다. 요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본다면 왜 평행 이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냐면 이제 타임 라인에 따라서 좀 가보게 되면 이것도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사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건데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조기 대선으로 됐잖아요. 5월 장미 대선을 그렇죠. 했었고 네. 이재명 정부도 장미 대선을 했었고 지방선거까지 각각 이제 1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출범하고 1년 후인데 처음 대책이 아마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5월에 출범하고 첫 대책이 6월 19일에 나왔는데 대출 규제가 나왔습니다. 첫 규제가 대출을 줄이는 거고 현 정부도 627 대책으로 대출 한도 6억 원까지 제한하는 대출 규제가 나왔고요. 그다음 나온 대책이 규제 지역 지정입니다. 네. 파리 대책이라고 아마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파리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묶었는데 이번에는 11호 대책 작년에 서울 전역을 또 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행이론 아닌가 비슷비슷하다. 규제 지역 대출하고 규제 지역 지정하고 이제 남은 게 세금이 남았는데 아직 세제 개편은 나오진 않았고요. 중과세는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를 좀 빨리 올렸고요. 지금은 아직은 보유세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건은 보유세를 문재인 정부와 비슷하게 올리느냐 아니면 다른 카드가 또 나오느냐가 아마 차별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그 이제 지방선거 지나고 나면은 세제 개편이 될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계시잖아요.
0: 네네.
1: 어떤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0: 지금 정부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보유세를 올리긴 올리는데요. 다주택자하고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이 타깃으로 하겠다라고 네네. 계속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나 비거주 1주택.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특 공제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주택자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 한도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80% 이상은 이런 방향으로 좀 흘러갈 것 같고요. 저 개인적인 바람은 여기서 한 단계 더 한번 틀어가지고 좀 더 획기적으로 보유세는 뭐 당연히 올리는 대신에 양도세는 좀 감면 혜택이 나와서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은퇴 세대들이 좀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나온다면 의외로 호응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1: 5029님께서 이제 7월 세제 개편 이후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으셨거든요.
0: 이거는 섹터를 좀 나눠야 됩니다. 고가 아파트 시장, 비고가 아파트 시장 나눠야 되는데 왜냐하면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느끼려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초고가나 다주택자들이 이제 주타깃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 뭐 10억, 8억 아파트의 보유세를 많이 올리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보유세 개편하게 되면은요. 7, 8월에 아마 세제 개편안이 나오고 올 가을에 법 통과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게 되면 언제 세금이 나오냐면 내년 2027년 12월에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1: 네.
0: 2028년 4월이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저가 아파트의 보유세를 좀 많이 올리는 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초고가 다주택자가 나오기 때문에 강남권이나 한강벨트 지역들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보유세도 올라가고 장특공제 혜택도 축소가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10억 이하 3분위 이하 시장은 지금 전월세 난에다가 세금을 많이 올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 약간 3분위 이하의 층들이 사는 구조기 때문에 이쪽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세 시장을 빨리 안정시키지 않으면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전세가 불안하니까 성과급을 받거나 주식이 올랐는 거. 지금은 주식이 올라가니까 좀 더 기다려봐. 주식 더 올라가면 그때까지 기다릴 거야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하반기에 전세 주식이 조정이 되고 전세난이 심해지면 주식 돈을 빼서 내 집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세금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전월세 시장 안정에 좀 총력 투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대통령이 그 SNS 통해서 부동산 불법 또 불법 투기 또 탈세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전히 편법 불법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있나 보죠.
0: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와 이게 최대 40억 포상금이거든요. 그래서 네. 신고가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40억이면 저도 있으면 한번 신고를 한번 하고 싶은데 아직 찾지는 못했는데 10건 중에 8건이 수도권이었다고 해요. 작년 11월에 이제 신고센터가 출범을 했는데 11월부터 3월 말까지 780건이 제보가 됐다고 합니다.
1: 어떤 형태가
0: 가장 많은
1: 탈세를 하는 거예요?
0: 편법 증여. 이제 자녀한테 돈을 주는데 뭐 우리가 그냥 돈을 다 주게 되면 이제 증여세가 꽤 많이 나옵니다. 증여세가 1억 이하는 10%인데 이게 30억 넘어가게 되면 50%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강남에 집을 살려면 증여 40억 정도 해줘야 되는데 세금이 한 40% 정도는 내야 되니까 네.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죠. 뭐 대출을 끼고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 부담은 줄일 수가 있는데 이쪽 이런 과정에서 편법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차명으로 뭐 부동산을 보유한다든지 다양한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불법은 절대 하면 안 되고 불법 편법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세청도 그렇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정말 꼼꼼하고 철저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하신 분들도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소명 자료가 다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약간 탈세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면 이거 반드시 적발될 수 있다. 적발될 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게 항상 그렇게 엄격하게 보고 있는데도 항상 이렇게 탈세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은
0: 이게 돈의 유혹이 당장 세금을 뭐 5억 10억 내야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유혹에 좀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1: 그럼
0: 같습니다.
1: 그럼 이걸 근절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대체 방안이 필요한 겁니까?
0: 결국에는 정부는 뭐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 강남권하고 일부 신도시들은 뭐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전수조사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은 전수조사하게 되면 사실상 빠져나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애당초 절대 혼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세무사 찾아가셔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세를 해야지 탈세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절세는 괜찮은데 탈세는 불법적인 거니까.
0: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이게. 네, 몇 년 안에 다 추징되기 때문에 나중에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요. 가산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1: 그 지난달 말에 구윤철 부총리가 이제 성남 신규 택지 6,300호 착공을 1년 당기겠다 했는데 이거는 주택시장 안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거예요?
0: 일단 시그널을 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겠죠. 정부가 열심히 하겠다. 뭐 태릉시도 2030년에서 2029년 착공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건 좋고요. 장기적으로 아마 2033년 이후 시장에는 도움이 되는데 지금 전월세난 해결에는 지금이 문제인데 2032년까지 기다리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네. 단기 대책으로 정부는 이제 매입 임대 빌라를 사서 임대를 놓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라는 의미를 그 정책을 내고 있는데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또 누군가는 민간에서 그 집을 사서 또 임대를 놔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아닌 강남권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빌라, 비아파트, 빌라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서 좀 빼준다든지 임대 사업자를 좀 장려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질문 하나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802님께서 주신 질문. 지금 집을 사기는 부담스럽고 전세도 불안한데요. 무주택자들은 하반기에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0: 무주택자들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뭐 작은 범위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감당 가능한 대출이 있다면 뭐 언제라도 투자가 아니라 그냥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은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내가 갈 수 있는 지역, 수도권 지역들도 좋고 뭐 외곽 지역들도 좋으니까 주거 안정이 좀 우선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자녀가 한 3명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 특별 공급 대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이 높으니까 공공 분양이 올해 한 2만 9천 호 정도 나오거든요. 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거 청약을 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륙공구님께서 매주 듣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바람은 김인만 소장님이 언젠가 국토부 장관. 아유. 만약에 되신다면은 저희 세상의 정보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일조했다는 그렇게 해주시고.
0: 여기서 제가 네. 뭐 취임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스위스로우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띄워드리며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서울 등 수도권 어제보다 더 덥습니다. 현재 31.4도까지 올라있는데 오늘 낮 기온 33도로 예보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23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 들어 최고 기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이렇게 맑은 날씨 속에 고온이고요. 충청 이남은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오후까지 이미 많은 비가 온 제주에도 비가 이어지겠고 남부지방으로도 계속해서 비가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내일 될 비의 양은 제주 산지와 전남의 경우 10에서 70mm로 비교적 강하고도 많은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또 내일까지 제주 해상과 남해 먼바다에 파도가 높겠습니다. 이 태풍 영향 때문인데요.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현재 태풍 경보가, 완도군 여서도에는 강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남해와 제주의 거센 풍랑도 역시 태풍 영향이고요. 내일 전 내륙의 낮 기온이 최고 체감 온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32도 등 전국적으로 23에서 33도가 되겠고요. 아침 기온 서울 21도 등 15도에서 21도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 해안과 남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지속적으로 높고요. 또 오늘 제주도와 남해안 중심으로 강풍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접전 지역을 돌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를 내세웠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오늘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폭발 사고와 관련해 돈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주문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1% 오르며 2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20% 넘게 오른 석유류 가격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은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원희 기자, 오늘이 유세 마지막 날, 그리고 내일이 선거일입니다. 각 당이 내놓은 마지막 메시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알아볼까요?
2: 네, 민주당은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라는 말을 앞에 내세웠습니다. 주가 오르고 수출도 늘고 이런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려면 투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가 정상화를 완성하고 대한민국 대도약과 지방이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지난 대선 때만큼 절박하고 간절하다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여당에 힘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등에 업었던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방 권력을 바꿔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1: 네,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2: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잇따라 대국민 호소문으로 읍소에 나섰습니다. 주식 말고는 환율, 물가, 집값, 일자리 모두 엉망인 정보를 표로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의회에 이어서 지방정부도 민주당에 넘어가면 이재명 대통령의 오만이 레드라인을 넘을 거라며 정권 심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일이 지나면 가장 먼저 재판 취소 특검을 밀어붙일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범죄를 지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기성 정치권이 청년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부족했다, 반성한다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2030 표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1: 네, 여야 지도부 유세 마지막 날인 오늘은 어디를 집중 공략합니까?
2: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강원과 수도권, 호남 격전지를 찾습니다.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강원도 정선과 영월을 방문해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 그리고 군수 후보들의 유세를 지원합니다. 이후에 국회로 돌아와 대국민 투표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경기와 서울에서 마지막 일정을 진행합니다. 함경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격전지 전북 곳곳을 돌며 막판 총력전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충청과 수도권을 찾아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장동혁 선대위원장은 충남, 청양, 공주, 당진 등을 찾은 뒤 경기 화성으로 이동해 시민들을 만납니다. 마지막 유세는 다시 충남으로 돌아와 천안에서 진행합니다. 송원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대구와 부산, 경남 등 영남 지역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1: 네, 서울시장 후보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민주당과 지방정부 원팀을 강조했다고요?
2: 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정원호 후보는 서울 강서구부터 송파구까지 곳곳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오전에 민주당 서울구청장 후보 25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원호와 민주당 구청장 후보가 함께 당선돼야 이재명 정부와 서울이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강북 지역 시장을 돌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마포구로 이동해 퇴근길 인사에 나섭니다. 이어 저녁 7시부터는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가운데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필승 총력 유세를 펼칩니다. 마지막은 밤 11시 40분 송파구 복정역 환승센터에서 소회를 발표하면서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 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최후의 보루, 서울만은 남겨달라 이렇게 호소했다고요?
2: 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야당에게 잘못이 있다 한들 견제와 균형마저 포기할 수 없다면서 최후의 보루, 서울만은 남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야당이 부족했던 책임을 뼈아프게 통감한다면서도 유권자들이 균형을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정원호 후보를 향해선 준비가 안 된 초보 운전자라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서울 서북 서남권 유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 여의도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데 이어서 서울 용산구와 마포구, 중구, 은평구 등 서울 서북권 지역에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마지막 유세 장소로는 서울 신촌역 일대 광장을 택해서 2030 표심을 겨냥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감식팀은 최초 발화 지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위험 물질이 규정대로 보관돼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망자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부검도 함께 진행됩니다. 백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0: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의 폭발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합동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34명이 참여합니다. 합동감식팀은 현장 안전을 확보한 뒤 진입해 피해 상태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초 발화 지점과 현장 내 인화성 물질의 유무를 집중적으로 살핀 뒤 수집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 의뢰할 예정입니다. 합동감식에는 유가족도 참여했습니다. 합동감식팀은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해 신속하게 감식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빈소는 아직 차려지지 못했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인해 아직 정확한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 유가족과 사망자의 DNA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오늘 오후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강조하고 유사 사업장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예비군 훈련 사망 사고 등에 대해선 신속한 진상 규명과 투명한 공개를 지시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이재명 대통령은 또다시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됐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있는지, 나의 생명만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사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서둘러달라며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경우를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포천 예비군 사망 사건 등 군 훈련 과정에서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국민께 투명하게 내용을 공개하고 병사들의 상태나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훈련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라의 부름을 받은 청년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대로 오르며 2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류 가격 급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1% 올랐습니다. 최근 26개월 사이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 물가가 많이 오른 건 석유류 때문입니다. 중동전쟁의 여파로 석유류 가격은 24.2%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9%포인트가량 끌어올렸습니다. 비싸진 기름값에 국제 항공료는 33% 넘게 올라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또 해외 단체 여행비와 승용차 임차료, 세탁료처럼 유가에 영향이 큰 개인 서비스 요금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3월과 4월 하락세를 보이며 물가를 끌어내렸던 농축수산물도 지난달에는 2.2%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채소류 가격은 4.9% 내렸는데 축산물과 수산물이 5% 넘게 올랐습니다. 변동성이 큰 석유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2.5%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가 5월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정도 눌렀다며 추가적인 물가 안정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한국은행은 유가 충격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3%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일주일 안에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교전 중단을 직접 중재했다고 강조하면서 합의가 안 되면 곧바로 군사수단을 쓰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두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5: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MOU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일주일 안에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A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사안이 남았다며 아직 합의에 이르진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MOU 초안을 이란에 돌려보냈는데 이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그 이유라는 CNN 보도도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이와 함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 중지를 직접 중재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작은 문제를 빠르게 반전시킨 사례라고 했습니다. 교전 중단이 발표되자 곧바로 이란과의 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라는 글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미국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대화가 중단되더라도 미국이 곧바로 이란에 폭탄을 퍼붓기 시작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협상이 깨지면 곧바로 군사적 해법을 쓰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합의 직전까지 갔던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의 관건은 그간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었는데 레바논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협상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최대 변수로 떠올랐던 레바논 사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입으로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예고했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격을 연기했고 헤즈볼라도 휴전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이스라엘이 예고했던 베이루트 공습을 전격 연기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베이루트 다이의 공습을 예고하고 주민들에게 대피령까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전략 요충지인 보포르성을 26년 만에 재점령한 데 이어 리타니강을 넘어 작전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이란도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에게 공격을 경고하며 맞대응에 나서 전면전 우려가 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한 직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통해 헤즈볼라의 공격이 계속될 경우 베이루트를 공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공습을 예고했던 기존 입장에서 조건부 경고 수준으로 수위를 낮춘 겁니다. 레바논 정치권도 긴장 완화에 나섰습니다. 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 측은 헤즈볼라가 전면 휴전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미국의 압박으로 군사작전이 제약받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가수 싸이와 싸이 매니저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A 교수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처방받고 매니저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의 첫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NH농협증권과 기업 간부로 구성된 일당이 코스피 상장사 DI 동일 외에도 두 번째 표적으로 건축자재 기업 벽산의 주가를 조직적으로 움직이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수십 개의 차명 계좌로 벽산 주식을 통정 매매를 통해 시세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말 DI 동일 주식을 매도해 272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한미 외교부의 차관을 중심으로 한 대표단은 오늘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열고 내일까지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조선업 협력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한국 대표 대기업 주식이 국내 증시가 아닌 해외 가상자산 시장에서 선물 거래 상품으로 출시됐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이들 기업의 주가를 추종하는 무기한 선물 계약을 상장해 오늘부터 거래를 시작합니다. 이 상품들은 기초자산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의 주가 추이를 추종하고 최대 2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최승돈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7: 카카오 노조가 카카오톡 개편을 주도했던 홍민택 최고 제품 책임자의 퇴사를 두고 경영 실패에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오늘 성명에서 홍 CPO 재임 기간, 카카오톡 빅뱅 프로젝트 등 무리한 사업 추진이 이어지면서

0: 5.18 탱크데이 행사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2주 동안 충전식 선불카드의 잔액을 조건 없이 환불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14일까지 고객이 요청하면 충전금액 사용 비율과 무관하게 선불카드 잔액을 100% 환불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스타벅스는 60% 이상을 사용한 카드에 대해서만 환불해줬지만 5.18 탱크데이 행사 이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한시적으로 무조건 환불을 결정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문화와 콘텐츠, 관광 분야에서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가 지난해 콘텐츠 수출액이 149억 달러, 22조 5,66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체부는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의 문화와 영화 계정을 올해 7,318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해외 자본 기반인 글로벌 리그 펀드도 1,5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특화 정책 금융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커피와 치킨 등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 카페들을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 판매한 13곳, 건강진단 미실 시 10곳, 폐기물 용기 뚜껑을 비치하지 않은 한 곳이었습니다. 무인 카페의 경우 3곳은 기준 규격 위반, 2곳은 일일 점검표 미비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곳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판매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지만 오후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부와 제주 최대 70mm, 경남 남해안 최대 50mm, 전북 남부와 경북 남부 5mm 안팎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또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2도, 광주 30도, 대구 33도 등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봉입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이것 철을 맞아서 논마다 이양기가 아주 부지런히 오고 가고 있던데요. 보통 이것을 마친 뒤에는 벼의 생육을 돕기 위해서 비료를 두세 차례 더 뿌려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에 개발된 스마트 이양기는요. 오늘 정답인 이것과 동시에 비료도 뿌릴 수 있어서 농가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 스마트 이양기는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뿌려서 우선은 벼가 균일하게 자라는 데 도움을 주고요. 비료 사용량도 최대 30% 줄일 수 있어서 뭐 경비 절약은 물론이고요. 불필요한 비료로 환경에 오염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똑똑해졌죠. 네, 어쨌든 뭐 요즘 농가마다 일손이 부족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던데 특히 올해는 중동 사태로 이 농사 짓는 비용도 늘어나서 농가마다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쪼록 스마트 이양기가 하루빨리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돼서 농가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인데요. 모를 모짜리에서 논으로 옮겨 심는 일. 모를 모짜리에서 논으로 옮겨 심는 일 이런 뜻을 지닌 세 글자 단어입니다. 초성 힌트 드리면 미음, 니은, 기역이에요. 미음, 니은, 기역. 뭔지 아시겠죠? 자, 오늘의 정답과 함께 혹시 직접 이걸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것처리면 생각나는 일부터 하여간 뭐 이것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많이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그 농활 뭐 이런 것 기억들 나시는 분들

0: 또 많이 계실 것 같고 하여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긴 글 100원, 짧은 글 50원의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문자 이용 가능하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려 보겠습니다. 물론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서 먼저 교통 상황부터 전해 듣겠습니다. 임초희 씨 전해 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오는 제주와 남부지방과는 달리 서울은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매우 덥습니다. 전국의 고속도로는 1시간 전보다는 조금씩 교통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강원지역 둔내 부근에선 오전부터 작업하느라 1대 3km가량 정체고요. 반대 인천방향은 광교터널 부근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쪽 남이천 나들목을 앞두고 5km 구간 정체가 심한데 1차로를 막고 이동청소 작업 중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은 기흥동탄에서 수원 사이 밀리기 시작했고 더 가서는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또 매송에서 용담터널 사이 교통량 많아지고 있고요. 이후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교 쪽으로 더딘 흐름 보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원효대교부터 여파로 정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한국과 미국이 오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한국의 핵 추진

0: 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조선업 협력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인도를 추월하며 세계 6위로 올라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한국보다 큰 주식시장은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등 다섯 곳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한국 대표 대기업 주식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선물 거래 상품으로 출시됐습니다. 투자자들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6.3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만 18세 고등학생 유권자 수가 19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2: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3: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의견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퀴즈 정답인 이것과 함께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 비료의 양을 조절하는 스마트 이양기가 개발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전국 70만 헥타르 논에 이 스마트 이양기로 오늘 정답인 이것을 하면 연간 무려 5,600억 원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리고 오는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스마트 이양기를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이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모쪼록 우리 농업의 경쟁력도 팍팍 높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모를 모짜리에서 논으로 옮겨 심는 일을 뜻하는 이 세 글자 단어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였는데요. 또 이와 관련된 사연들 어떤 내용들 보내주셨는지 한번 좀 보죠. 끝번호 2211님, 저는 중학교 때 이걸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거머리가 많아서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때 일이 새록새록 기억납니다 하셨어요. 어우, 거머리 무섭죠. 네. 1231님, 이건 마친 논에는 밤이 되면 개구리 울음소리로 엄청 시끄러워요 하셨는데요. 아, 개구리 울음소리. 사실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는 익히 들을 수 있는 소리인데 많은 곳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듣기는 어려워진 소리 아닙니까? 아, 개구리 울음소리. 참 그립네요. 예. 1635님은 일주일 전에 저희 집도 이걸 끝냈어요. 무럭무럭 잘 자라길 기원합니다 해주셨네요. 4364님은 여기는 울진인데요. 요즘 이게 시작돼서 요즘 많이 바쁘네요 하셨습니다.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참 걱정입니다. 뭐 기계가 많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 손이 필요한 부분이 꼭 있잖아요. 저런 많은 분들이 좀 봉사활동도 해주시고 관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994님은 저는 고향인 부여에서 29년 동안 이걸 했어요. 이거 처리면 허리 한번 펼결을 없이 일했던 생각이 납니다 하셨는데 와,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오셨네요. 많이 힘드셨었겠습니다.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리고요. 조성행님 한 번만 더 보죠. 군대 있을 때 대민지원 나가서 이걸 해봤습니다. 이양기가 들어갈 수 없으면 손으로 해야 해요. 이라고 주신 세찬 막걸리 참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셨습니다. 아, 대민지원, 그렇죠. 군인들의 이 봉사도 큰 도움이 되죠. 네, 좋습니다. 참 많은 기억들이 나시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라고요. 이제 지역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오늘 먼저 청주로 갑니다. 김은지 리포터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청주입니다.
3: 네, 오늘 청주 날씨 어떻습니까?
4: 네, 현재 청주 기온은 27도로 덥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름은 늦은 오후부터는 거치면서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구름이 거치면서 자외선 차단에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나 양산 챙겨서 나가주시면 좋겠네요.
3: 네. 아, 볕이 셉니다. 아주 잘 발라주시고 관리를 해주셔야겠어요. 오늘은 어떤 지역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4: 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제는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없이는 일상이 어려울 정도로 이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자리 잡았잖아요.
3: 맞습니다.
4: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이런 변화가 편리함보다는 또 다른 장벽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 3월 장애인이 가상현실을 통해 스포츠를 체험

0: 체험하고 또 일상 속 디지털 환경을 익힐 수 있는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를 흥덕구 신봉동 복지타운에 개관했습니다.
1: 네.
0: 이곳은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1층과 2층으로 나눠서 먼저 1층은 도전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가상현실 속에서 스키와 휠체어 레이싱, 또 양궁 등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바리스타나 세차 같은 직업 훈련도 가능한데요.
1: 네.
0: 이 먼저 청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디지털 빌리지 팀 정수미 팀장과 함께 이 장애인 디지털 세상에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과 또 1층 도전 공간부터 함께 둘러봤습니다.
2: 아무래도 그 이용 거리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안전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컸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을 하다가 다칠까 봐 한 번도 체험을 생각해 보지 않았고 이런 스포츠가 있다라는 거를 TV로만 봤는데 직접 체험해 보니까 너무 좋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계세요. 화면에 나오는 과일 맞춰 주시면 됩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수박, 이번에 수박 맞춰 주시면 돼요. 두 가지 종류의 총이 있는데요. 장총이랑 단총이 있고 이 총에서 나오는 레이저를 사격하는 것처럼 그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결도 하실 수 있고 개인이 점수로 내실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게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손을 잡고 네, 워밍업을 조금 해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못 잡으시는 반대쪽은 제가 잡으면서 같이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당기시면서 운동하시면 됩니다. 으쌰!
3: 네. 으쌰! 야,
4: 이렇게 격한 운동은 오랜만인데요. 스키 풀대를 찍는 것처럼 이거 당겨가지고 스키 타는 체험인 것 같아요. 수동일체를 타도 천천히 다니는데 이건 아주 격하게 진짜 운동이 되는 것 같은 느낌.
1: 네, 뭐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물론 우리 삶은 한층 편리해졌습니다만 뭐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높은 장벽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이 가상현실이나 디지털 체험 공간은 사실 뭐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잖아요.
0: 네.
1: 혹시 이곳만의 차별화된 특징이라면 뭘 좀 꼽을 수 있을까요?
0: 가장 큰 차별점은 이 장애인의 특성과 수준에 맞춘 맞춤형 디지털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1: 네.
0: 발달 장애인이나 이 지체 장애인의 경우 새로운 활동을 익히기까지 반복적인 학습과 체험이 중요한데요. 이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에는 각 층마다 전담 강사가 2명씩 배출해서 이용자의 연령과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또 필요한 설명과 체험을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네.
0: 또 1층 이 도전 공간에서는요. 스포츠 체험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스타와 또 세차 같은 직업 훈련도 가능한데요. 카페 주문하기, 또 패스트푸드점의 키오스크 이용하기, 터미널에서 버스표 발권하기, 스마트폰으로 택시 호출하기 등 이 실제 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을 가상 환경으로 구현해서 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아주 큰 특징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다음으로는 2층 상상 공간 둘러봤는데 소리로 함께 만나보시죠.
2: 2층은 사실은 유아동을 대상으로 한 체험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발달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연령이랑은 사실은 상관없이 체험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성인분들이시긴 한데 장애인분들이 2층에서 체험을 하고 계세요.
5: 자, 핸드폰 잠깐만요. 사람 맞추면 안 돼요. 사람 맞추면 안 되고 그럼 꼬리 하실 수 있겠죠?
6: 네.
5: 여기 빨간 네모칸 안으로 오셔서 네, 던져주세요.
2: 미끄럼틀이라 이런 트럼플린이 있거든요.
5: 네.
2: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왔을 때 이런 디지털 기기랑 접목되어 있는 공간에서 실체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이런 공간이에요.
7: 지금 여기는 트램펄린 존이라고 여기서 뛰어놀면서 앞에 있는 스크린을 터치하고 그렇게 노는 공간입니다.
1: 2층 상상 공간은 영유아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놀이 공간이군요.
0: 네, 2층 상상 공간에는 아이들이 몸을 움직이며 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세면을 화면으로 가득 채운 공간에서 볼링이나 양궁 같은 스포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3XR 스크린을 비롯해서 AR 기술을 활용한 이 터치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아이핏존, 또 트램펄린을 뛰면서 화면을 터치해 다양한 미션과 게임을 즐기는 디지털 트램펄린 존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1: 네.
0: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 디지털 기술을 익히고 또 신체 활동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1: 예, 근데 심지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성인과 어린이까지

0: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는 거죠.
1: 맞아요. 특히 그동안 이 성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이 많지 않았고 또 프로그램 역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서 비슷한 활동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0: 네.
1: 이곳이 성인 장애인에게도 새로운 경험의 장이 되면 좋겠는데요. 그럼 이곳에 이용해본 이 성인 장애인의 실제 소감까지 들어보시죠.
2: 아, 청주시 신봉동에 사는 이창배라고 합니다. 심한 지체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많이 참여를 좀 하고 싶었는데 네. 밖에 돌아다니는 것과 활동하는 게 많은 제약이 있었거든요. 그냥 공원 같은 데 가서 여가 시간을 즐기거나 그랬었는데 근데 이런 데 와보니까 이게 보는 것보다는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 여기 와서 했던 거는 스키 타는 거. 스키는 휠체어 타고는 거의 못 해봤는데 폴대를 갖다 찍는 그런 동작을 갖다 구현하게 해놔서 처음에는 솔직히 상당히 힘들었지만 대결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운동도 하게 되고 활동도 하게 돼서 즐겼던 기억이 있어요. 친구들의 몰랐던 면도 좀 알게 되는 것 같고 예전에는 되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던 친구들이 갑자기 게임을 하고 이런 체험을 하다 보면 상당히 적극적으로다가 하는 모습도 저 새삼스럽게 제가 느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1: 네, 이곳에 이용을 원하는 분들은 청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하거나 전화 043-275-741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가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디지털 세상의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저도 함께 응원하겠는데요.
0: 네.
1: 청취자분들도 이곳의 행보를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저희 라디오 전국 일주도 응원합니다. 청주 소식 김은지 리포터가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번엔 안동으로 건너갑니다. 김봉원 리포터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안동입니다.
0: 안동도 날씨부터 전해주시죠.
3: 네, 안동도 흐린 가운데 경북 북부 지역도 아직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온도 23도로 높지 않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 기온은 현재 기온보다 높겠습니다.
0: 예. 오늘은 그 경북 의성에서 열린 전파 체험 교실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3: 네, 대구 전파관리소는 해마다 전파 체험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이해해보는 체험 교실을 마련하고 있는 건데요.
0: 네.
3: 특별히 올해는 지난해 산불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의성 일원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의성관 내 어린이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맞춤형 통합 현장 지원 서비스의 성격으로 이 행사는 전파 오런데이라는 이름으로 나흘간 개최됐습니다.
0: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어떻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뭐 현장에서는 어떤 체험들이 진행됐나요?
3: 네. 저희 라디오의 경우에도 전파를 이용해서 이 주파수를 설정했습니다.

0: 전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안테나를 통해서 이제 전파를 수신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파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1: 저거 좀 특이하게 생겼네. 저게 뭐지? 네모난데.
0: 안테나마다 모양이 다 다르죠?
2: 네.
0: 이런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이렇게 다 수신하는 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안테나별로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1: 이렇게 뭐 철막대기로 받아내는 것도 있고
0: 네,
1: 저렇게.
0: 네, 다 다르죠. 보시고 이제 무전기
3: 체험하러
0: 가면 돼요.
3: 안녕하세요. 무전기. 이게 생각보다 사용하기가 좀 까다롭긴 한데
0: 네.
3: 무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로 서로 통신을 하는 장비예요. 서로 얘기를 하면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장비인데 전파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4: 안 보여요.
3: 안 보이죠. 근데 여기 있는 스펙트럼은 보이지 않는 전파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장비예요.
5: 전파를 한번, 전파로 감지하는...
3: 아니요. 그건 아닌데 한번 자 제가 띄워줄게요. 이렇게 무전기를... 무전기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이 무전기에서 지금 전파가 나가고 있는데 이 전파가 여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장비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이용해서 서로 교신하는 거를 체험을 해볼 건데 한 사람이 먼저 말을 하고 한 사람이 듣고
6: 아래 위에 새 색깔의 안에 히티를 입은 그리고
7: 복숭아 마사지요.
8: 예, 사실 뭐 공중에서 여기저기 퍼지는 이 전파의 과학 원리는 어른들도 흥미로워할 수 있는 부분인데
9: 맞아요.
8: 아이들은 오죽했겠어요. 얼마나 저도, 신기했겠습니까?
9: 네, 저도 재밌더라고요.
8: 그렇죠. 예.
9: 네, 일상생활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또 그 원리를 이용해 작동되는 것들에 흥미로워하는 게 보였는데요.
8: 네.
9: 매일 쓰는 휴대전화와 TV, 컴퓨터부터 자동차와 비행기까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쓴다는 걸 직접 확인한 어린이들은 그저 신기 할 따름이었습니다.
8: 네.
9: 이 전파를 보내거나 전파를 이용해 통신 장비 등 일상생활에 어떻게 쓰이는지 등을 배워볼 수 있어 유익했는데요. 특히 재난 상황을 가정한 통신망 점검 과정과 생활 주변 전자파 관리 서비스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산불을 겪은 의성에서 행사가 진행된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이 행사를 주최한 대구 전파관리소 정승원 소장 만나봤습니다.
10: 이게 이제 전파 오런데 있는 26년도에 대구 전파관리소에서 전략과제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 개념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이제 지난해 산불이 나서 이제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그러니까 통신망 관리를 안정화 시키는 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지원들을 하기 위해서 주관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저희가 하는 업무들을 좀 집중화해서 운영 하는 걸로 그래서 방문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전파라는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 당연하시고요. 근데 이제 전파는 사실 공기와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꼭 해나가면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매해 이제 그 각 지역마다 어린이 전파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한테 이제 전파의 소중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험을 해보고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전파가 어떻게 기능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들을 하게 됐습니다.
1: 지금 아마 산불 난 지역에도 네. 보강을 하고 이런 것들도 네. 작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10: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하는 거겠죠. 일단은 뭐 제대로 복구가 잘 하고 해서 그 저희 이제 대구 전파관리소 그다음에 이통사들 또 내지는 지자체 이렇게 관련 협력해서 원활한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그걸 활용하고 하는 대책반들을 꾸려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 예, 뭐 일상생활에서 이 전파의 기능과 역할이 얼마나 다양하고 중요한지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9: 네, 못 느껴요.
8: 예, 이런 체험이 아이들에게 더 소중한 경험이 됐을 것 같습니다.
9: 네, 전파를 느껴보고 눈으로 본 어린이들의 반응도 그랬는데요.
8: 네.
9: 현장에서 참여한 의성 관내 어린이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1: 자, 우리 친구 이거 한번 해봤어요? 무전기 사용하는 거?
4: 네.
1: 네, 어때요? 해보니까?
4: 약간 재밌고 소리가 잘 안 들려요.
1: 안 들려. 휴대폰이랑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4: 이건 삐비빅 소리인데
5: 스피커가 없으니까 좀 아쉬워요.
4: 휴대폰이랑 무전기랑 약간 목소리가 좀 달라요.
1: 이렇게 체험해보니까 어때요?
4: 재밌고 약간 무전기를 처음 하니까 신기해요.
11: 드론 날리는 것도 신기하고 전파에 대해서는 잘 아는 건 잘 없었지만 그 무전기로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해서 재밌고 신기했어요. 전파가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무전기 체험이요.
1: 무전기 체험 왜 신기했어요?
11: 보이지 않는 전파로 우리끼리 막 연락을 주고받는 게 신기했어요.
1: 자, 오늘 여기 전파 탐지기 한번 해봤다면서요.
12: 네.
1: 어땠어요?
12: 되게 신기하고 흥미로웠어요. 수치가 막 올라가는데 찾아보니까 한 곳

0: 뉴스에 되게 크게 나오더라고요.
1: 오, 그게 막 수치로 나왔어? 눈에 보였어요?
0: 네, 전자기파를 받아내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보내는 것도 신기했어요. 과학은 흥미롭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계가 대부분 다 전자기파를 써서 사용하는 걸 알아가지고 전파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생각했어요.
2: 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의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자파 안심 진단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전파에 대한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도 했고요.
3: 네.
2: 이동통신 기지국 안전 점검과 중요 통신 시설 점검 등 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습니다.
3: 네. 특히 의성 군민들 같은 경우는 1년 전 대규모 산불 피해 발생했을 때 그 통신 장애까지 생겨서 더 힘들었었다고 들었는데
2: 네.
3: 그래서 더더욱 이 전파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실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특히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 이후 국가 재난 대비 체계 강화를 위한 기관 간 합동 점검도 벌였는데요. 1년 전 대형 산불로 피해를 겪은 지역의 전파 환경을 안정화시키고 대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 의미를 지녔습니다.
3: 네.
2: 또 다양한 전파 체험을 통해 미래의 세대인 어린이들이 과학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10월에는 또 다른 경북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가게 됩니다. 경북 영덕에서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두 번째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3: 네.
2: 지금까지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네, 뭐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우주 탐사, 뭐 통신, 의료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이 전파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동 소식 잘 들었어요. 김봉원 리포터였습니다.
4: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3: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정진욱 기자 전화 연결해서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이슈들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정진욱 기자입니다.
3: 네. 인천 덕적도와 인근 섬들을 순환하면서 주민들 발로릇을 해왔던 그 여객선 나래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요?
5: 네, 이 나래호는 159톤 규모의 여객선입니다. 이 덕적도 진량에서 출발해 문갑도, 지도, 울도, 백아도, 구럽도 등 이른바 덕적자도 5개 섬을 순환하는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때 5개 섬은 주민들을 나래호를 타고 이 덕적도로 나와 관공서와 마트, 우체국, 은행 등에서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주민들은 나래호로 생필품을 전달받기도 하는데요. 이 사실상 섬 주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발이라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3: 아니 근데 이 배가 왜 존폐 위기에 몰리게 된 건가요?
5: 네, 가장 큰 원인은 지난 2024년 11월에 새로 취항한 해누리호입니다. 이 해누리호는 인천항에서 덕적자도 5개 섬을 곧장 잇는 직항노선인데요. 이 배가 다니면서 관광객들이 굳이 덕적도에 들렀다 갈 필요가 없어졌고 그 결과 순환선인 나래호의 수익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3: 네, 이용객이 감소한 폭이 뭐 어느 정도인데요?
5: 네, 상당히 가파른데요. 이 나래호 이용객은 2024년 4만 2,423명에서 지난해 1만 3,798명으로 67.5%나 급감했습니다.
3: 네.
5: 이 반면 이 직항선인 해누리호 이용객은 지난해 4만 7,638명에 달했습니다. 이 나래호는 원래도 수익성이 낮아 국가 보조 항로로 운영돼 왔는데 이제는 적자까지 떠안게 된 셈입니다.
3: 그렇군요. 그럼 그동안 국가 예산은 어느 정도나 투입돼 왔나요?
5: 네, 해수부는 나래호 국가 보조 항로에 2022년 5억 6천만 원, 23년에는 5억 8천만 원, 그리고 2024년에는 6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특히 해누리호가 본격 운항하면서 승객이 줄기 시작한 지난해에는 당초 잡아둔 예산 6억 900만 원이 일찍 바닥나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넣기로 했습니다.
3: 네.
5: 이 올해 책정된 국가 보조 항로 예산은 5억 8,600만 원입니다.
3: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5: 네, 해수부는 인천항에서 덕적 자도를 직항하는 해누리호와 나레호의 항로가 겹친다는 점을 들어 올해부터는 국가 보조항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당장 운항을 끊을 수는 없어 다음 달까지는 운항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해수부와 옹진군은 진리에서 울도 항로를 내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그 내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나요?
5: 네, 연간 6억 원의 규모의 국비 지원을 내년까지 연장하되 승객 감소로 생기는 손실금 연간 2억여 원가량의 가량을 옹진군이 대신 메우는 방식입니다.
3: 아하.
5: 즉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입해 일단 운항을 유지해보자는 구상인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3: 그렇군요. 뭐 이런 논의에 대해서 주민들은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5: 네, 주민들은 나대호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국가 보조항로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권순학 덕정면 주민자치회장은 이 옹진군이 손실금을 부담해 내년까지 운항을 연장하더라도 이 내후년 국가 보조항로 지원이 사라지면 주민들은 또다시 나대호의 존폐를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해누리호는 인천에서 출발하는 배고 나대호는 덕적도와 자도를 순환한 배로 두 항로의 성격이 엄연히 다른 만큼 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위해 국가 보조 항로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과거에 이제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이른바 미군 위안부로 동원됐던 피해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던데 그 최근에 첫 재판이 열렸다면서요?
5: 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 심리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미군 위안부 피해자 117명이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의 조직적인 성매매 방관 조장 행위를 책임을 물은 소송입니다. 앞서 2022년 대법원 판결로 한국 정부의 책임은 이미 인정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주한미군에게도 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3: 글쎄 뭐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또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5: 네, 재판 내내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한 백발의 피해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 여성은 16살에 미군부대 기지촌에 인신매매돼 미군을 상대하면서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3: 네.
5: 또 미군으로부터 성병 원인자로 지목당해 성병 관리소로 끌려가 무차별적으로 페니실린 주사를 맞았고 다시 부대 안으로 끌려가 미군을 상대해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재판에 참석한 피해 여성들은 내내 눈물 훔치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서로 손을 맞잡은 채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3: 근데 궁금한 게 미군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하는 게 가능한 구조인가요?
5: 네, 한미 주둔 군 지휘협정 즉 소파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구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공무 집행 중인 미군처럼 법률상 책임을 져야 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먼저 우선 배상 책임을 지고 이후 미군 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네.
5: 그래서 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가 된 겁니다.
3: 그 당시 실제로 기지촌의 실태가 어땠나요?
5: 이 소장에 담긴 내용에 따르면 1950년부터 전국 각지의 주한미국 기지촌에서 여성들이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미군 상대 성매매에 동원됐는데요.
3: 네.
5: 인천 부평 일대 자리 잡은 대규모 미군기지 에스컴시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원고 측이 제출한 소장에는 수많은 여성이 이곳 에스컴시티에서 미군 위안부로 동원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건이 포함됐습니다.
3: 어떤 문건입니까?
5: 네, 1973년 3월 기지촌 클럽 주인들의 단체였던 한국관광휴양업협회가 당시 한국외교부와 주한미군 사령부의 양자협의체에 보낸 건의서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동두천과 부평 지역 미군 부대에서 매일 저녁 한국인 여성 200여 명을 버스나 도보로 부대 안 클럽에 들여보내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3: 네.
5: 또 이 소장에는 에스컴시티가 미군으로부터 성병에 걸렸다고 지목당한 여성들이 전국 각지에서 강제로 끌려온 장소였다는 사실도 기재됐습니다. 또 이 주한미군은 성병에 걸렸다고 의심된 여성들을 강제로 부대 내 성병 관리소에 가뒀습니다. 이 제대로 된 성병 검사조차 생략한 채 페니실린을 과도하게 처했고 이 때문에 이 여성들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3: 그 원고 측을 비롯해서 지금 시민단체가 뭐 이번 재판에 대해서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하던데요.
5: 네, 원고 측을 대리하는 이주민센터 친구의 정효주 변호사는 이제는 법원이 과거 국가와 미군이 자행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법적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의 원고들이 국가 차원의 진정한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3: 네.
5: 이 주한미군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첫 재판이 열린 당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주한미군이 기지촌 성착취 구조를 형성하고 유지한 책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정당한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 예, 이 문제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자, 마지막 이슈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오른 인천 청라하늘대교, 이른바 이 제3연륙교의 관광시설 출입문 통제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곧 개방될 전망이라고요?
5: 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육군 17사단과 청라하늘대교 해상테크 출입문에 채워져 있던 쇠사슬과 자물쇠를 제거를 합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인천경제청은 군 당국이 요구한 조치사항을 이해하고 그동안 통제했던 출입문을 이달 15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교각에 침투 방지 시설을 설치해 군의 경계 작전 수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 네.
5: 이 17사단 측도 해상 데크가 공공도로 기능을 원활히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184m 높이를 자랑하는 정만대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데 그동안 출입문이 왜 통제됐던 거죠?
5: 네, 이곳이 과거 철책으로 통제됐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군 당국은 당초 약속했던 폐쇄로 CCTV 카메라와 감시용 드론 같은 보안 장비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상 데크 출입문을 막았습니다. 이 그러다 보니 시민들이 전망대를 이용할 때 해상 데크 대신 교량 위쪽에 자전거도로 겸용 인도로 돌아가야 했고 불편이 컸습니다. 이 인천경제청은 자물쇠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는 공문을 군에 보내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3: 예, 그렇군요. 뭐 청라하늘대교 관광지로서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던데요.
5: 네, 맞습니다. 이 청라하늘대교는 세계 최고 높이의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올랐을 만큼 상징성이 큽니다. 이 전망대뿐만 아니라 체험시설은 엣지워크, 물과 가까이 있는 친수공간, 그리고 여행자 센터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갖추고 있는데요.
3: 네.
5: 이 주말이면 전망대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출입문 개방으로 그동안 반쪽짜리 그쳤던 관광시설이 제 기능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렇군요. 더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한국경제신문 정진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3: 네, 자, 오늘도 1부 마칠 시간이군요. 1부 끝곡으로 마이클 부블레가 부르는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준비했습니다. 이 곡 띄워드리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에는 100mm 안팎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태풍이 몰고 온 고온 다습한 공기를 머금어서 이 강한 비구름대를 형성한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상당히 많이 왔고 지금도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지만 강하게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도 남부와 제주에 비 내리는 곳이 상당 지역입니다. 이에 비해서 중부지방의 경우는 어제보다 더 높아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곳도 꽤 있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이 32도까지 올랐고요. 낮 기온이 서울 33도 등 전국적으로 23도에서 33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낮 기온과 최고 체감 온도가 상당히 높겠습니다. 서울 32도 등 23에서 33도, 아침 기온 서울 21도를 포함해서 15도에서 21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은 대체로 맑겠고요. 충청 이남은 흐리다가 맑아지는데 오후까지는 남부 제주에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 산지나 전남 지역의 경우는 10에서 7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까지는 제주 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파도가 상당히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는 태풍 경보, 완도군 여서도에 강풍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1% 오르며 2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일주일 안에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최대 변수로 떠올랐던 레바논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으로 급격히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예고했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격을 연기했고 헤즈볼라도 휴전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6.3 지방선거 하루 전인 오늘 여야는 모두 투표에 나서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 뒷받침을 위해 국민의힘은 오만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한 표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라디오 전국 일주 2부 시작합니다. 지금 농촌뿐만 아니라 산촌, 어촌도 고령화에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정답인 이것철인 요즘은 농가의 일손을 돕기 위해서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봉사단체에서도 이런 사정을 알고 주말마다 농촌을 찾고 있죠. 뭐 요즘은 이안기로 대부분 이걸 하고 있다지만 그래도 이 모판을 논두까지 운반하고 또 이안기에 모판을 옮기는 작업은 물론 논 가장자리 같은 부분은 손으로 직접 모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뭐 누구라도 일손을 거두면 한결 수월해진다는 건데요.

0: 네, 어쨌든 뭐 스마트 영농으로 농가의 어려움에 대응하고는 있다지만 그래도 농사는 여전히 고되고 힘든 일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이 농가 일손 돕기에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정답인 이 단어 세 글자라고 말씀드렸고 모를 모짜리에서 논으로 옮겨 심는 예를 뜻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는 잠시 후에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 오늘 화요일이죠. 매주 화요일에는 전국 방방곡곡 우리 고장의 문화를 소개하는 전국문화일주 시간이 또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찬 정보 또 전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보내주신 문자 좀 보겠습니다. 끝번호 0764님은 어릴 때 못줄에 맞춰서 동네 사람들이 한 줄로 쭉 서서 모내기 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분들 대부분 돌아가셨고 저희 엄마는 올해 96세신데요. 옛날 이야기 자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다 심어놓고 보면 이렇게 쫙 줄이 곧게 딱 서 있는 거. 이게 참 신기하던 생각이 납니다. 이게 못줄이라는 거 하는군요. 그거대로 이제 심는 거죠. 이게 없으면 또 삐뚤빼뚤 막 심어서 다시 심고 했던 그런 일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8662님, 대학생 때 동아리에서 단체로 농활 갔던 기억이 나네요. 아, 이 얘기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바쁘다 보니 연락도 못하고 다들 잘 살고 있는지 안부가 궁금하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6775님은 엊그제 이것 하는 형님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 양기가 줄을 맞춰서 모를 심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셨어요. 이 기계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1358님은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요즘 이게 한창인데요. 저희도 벼농사 10년째인데 지난 5월 18일에 이걸 했답니다. 올해도 남편이 흘리는 구슬땀만큼 어린 모들이 잘 자라서 풍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하셨어요. 모두의 바람이겠죠. 9268님은 아버지가 장애가 있으셔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엄마와 함께 동트기 전부터 모짜리에서 모를 옮겨서 이것을 했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어릴 적에부터 또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한 번 더 볼까요? 0106님은 지난 주말에 남원 춘향골에 가서 이것 타고 왔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손으로 심었는데 지금은 뭐 이한기가 있어서 아주 편리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제 뭐 기계가 사람의 힘을 대체하는 게 참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만 편리한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아, 계속해서 문자 참여 또 콩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중간중간 또 나누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내일 심어 박준규 기자 이제 연결합니다. 지역뉴스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어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하고 이 관계기관 합동감식과 또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 수사에 나섰다면서요.
1: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무기제조 사업장 내에 있는 56동 세척실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이 반도체, 방산 제조업체 등 최근 호황업종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긴급안전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긴급안전점검은 사고 발생 당일부터 진행된 관계인 등을 조사한 결과 최근 계약 물량이 급증한 측면이 있었고요. 어제 SK하이닉스에서도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불소 누출 사고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0: 네.
1: 이 특히 업황 호조로 인한 이 갑작스러운 생산 확대 과정에서 이 안전관리가 다소 부실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조업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오는 4일 장관 주재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서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0: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해양경찰청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섬 지역의 투표용지를 안전하게 육지로 옮길 수 있도록 점검에 나섰네요.
1: 예, 해경청은 선거 당일에 경비함정 39척을 동원해서 인천 영평도, 군산 어청도 등 전국 93개 섬 지역에서 149개 투표함의 육지 수송과 호송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해경청은 차질 없는 투표함 수송과 호송을 위해서 항로를 사전에 답사하고 항로별 책임 함정을 지정했고요. 선거 당일에는 해당 경계를 강화하는 등 긴급 대응 태세를 유지하면서 이 돌발 사태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0: 네.
1: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투표함 이송이 종료될 때까지 섬 주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당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채용특혜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던 국립인천대학교가 결국 이 전임교수 신규 채용을 잠정 중단했다면서요?
1: 예, 인천대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교수가 지난해 이 무역학부 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 교수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6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2023년 도시공학과 교원 채용에서는 지원자인 A 교수에게 1차 심사 결과가 미리 통보되고 예상 면접 질문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통상적으로 1년에 두 차례씩 전임 교수 채용 절차를 밟아왔던 인천대가 올해는 2학기 전임 교수 초빙 공고를 내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임용 특혜 의혹이 제기된 무역학부와 도시공학과의 경우 2학기 채용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일부 학과는 기존 교수들이 이 기존 교수들의 이직과 퇴직 등 결혼 발생에 따른 충원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대학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네,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서 공분을 샀던 그 섬유 제조업체 대표가 최근 3년 동안 7차례에 걸쳐서 노동자 4명을 폭행한 걸로 드러났다죠.
1: 예, 인천서부경찰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섬유 제조업체 대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서구 가자동 자신이 운영하는 섬유공장 등에서 7차례에 걸쳐 방글라데시 국적의 노동자 4명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4일 공장에서 20대 노동자 B씨를 폭행하는 영상이 언론 보도와 온라인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0: 네.
1: A씨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공장 물품을 파손하거나 노동자들을 모욕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앞서 노동당국은 이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뒤 A씨에게 일반 폭행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근로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0: 확실한 처벌이 좀 적절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뉴스 브리핑이었고요. 내일 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방방곡곡 빛나는 우리의 문화예술을 소개합니다. 전국 문화일주.
1: 네,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전국문화일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우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안재우입니다.
1: 자, 오늘은 어떤 문화예술 현장 소식 준비하셨나요?
2: 네, 오늘은 충청남도 서천군으로 가보고자 하는데요.
1: 네.
2: 자, 오늘 날씨 무척 덥죠.
1: 네. 네,
2: 이제 겨우 6월 초인데 낮 최고 기온은 벌써 한여름 날씨고요.
1: 어쩌려고 이러죠.
2: 그러니까요. 아. 그 바로 지금 그 지점인데요. 얼마 네. 전에 기상청에서 굉장히 좀 무서운 소식을 전했죠. 네, 올해 여름이 역대 최고로 덥고 습한 아. 여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이죠.
1: 네.
2: 네, 바로 이런 시기에 올여름을 조금이나마 더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유산이 주인공인 문화예술 축제에 대한 소개를 제가 오늘 해드리고자 합니다.
1: 네.
2: 네, 이번 주 주제는 여름이 부르는 모시옷.
1: 모시.
2: 네, 그 문화도 함께 입다. 2026 한산 모시문화제입니다.
1: 그렇군요.
2: 네.
1: 아, 모시옷 정말 여름에 입으면 시원하죠.
2: 그렇습니다.
1: 뭐 모시 이불도 좀 생각나고요.
2: 그렇죠. 네.
1: 일단 뭐 축제 이름부터 좀 시원한 느낌이 들긴 드는데
2: 네.
1: 일단 우선 일정과 뭐 구체적인 장소부터 좀 살펴볼까요?
2: 네. 제36회를 맞이하는 올해 한산 모시 문화제는요. 다음 주 금요일인 6월 12일부터 14일 일요일까지 이렇게 사흘간 개최되고요.
1: 네.
2: 장소는요. 우리나라 최고의 모시 특산지죠. 바로 충남 서천군 한산면인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서천이 자랑하는 모시 박물관이자 각종 모시와 관련된 모든 체험을 할 수 있는 한산 모시관 일원입니다.
1: 네.
2: 네, 이 한산 모시관은 제가 언제 기회가 된다면 꼭 별도로 또 우리 라디오 전국 일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싶은 그런 아주 근사한 곳인데요.
1: 네.
2: 옛날 옛적에 모시가 한산면에서 처음 발견된 일. 그 이후에 우리나라 최고의 여름 섬유로 발전한 역사 또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의류와 침구류 등 다양한 공예품과 생활용품의 모시가 활용된 방식 또 아우 군침이 도네요. 이 모시떡,
1: 네,
2: 모시차 등 모시로 만드는 웰빙 식품
1: 네.
2: 네, 그리고 요즘 같은 기후위기 시대의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모시의 친환경적 특징들까지 그야말로 모시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즐기실 수 있는 또 한산면의 대자연과 함께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보물과도 같은 곳입니다.
1: 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모시옷 입고
2: 네.
1: 시원한 모시차 한잔 즐기면
2: 그렇죠.
1: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전국에 모시 재배지가 좀 있잖아요.
2: 네.
1: 근데 유독 이 한산면이 최고의 특산지로 인정받는 이유는 뭔가요?
2: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모시는 말이죠. 그 재배 조건이 제가 제 친구들한테 잔소리 듣는 것과 좀 비슷한데요. 너 왜 여태 결혼 안 했냐? 언제 장가 갈래?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1: 네.
2: 저는 본의 아니게 그런 것 같고 죄송합니다. 네. 저는 라디오 전국 일주하고 결혼을 했죠.
1: 아, 그런가요? 아, 예.
2: 네네. 궁색한 변명이고요. 어쨌든요. 네. 이 모시는 말이죠. 재배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1: 네.
2: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그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특정 지역에서만 재배해오고 있는데요.
1: 네.
2: 주로 충남하고 이 호남 지방의 온화하고 습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충남의 경우에는 말이죠. 저포파릅 또는 같은 뜻을 가진 말인 저산파릅이라는 말이 있죠. 네, 이 저포는
1: 네.
2: 모시 젖자의 배포자 즉 모시로 만든 피륙을 뜻하는 말이고요.
1: 네.
2: 저산은 모시 젖자의 나을산자 즉 모시산지를 뜻하는 말인데요.
1: 네. 네,
2: 따라서 저포파릅과 저산파릅은 모시를 재배하고 모시천을 만드는 8개의 지역을 뜻하는 말이고요. 이 가운데 뜸이 바로 한산인 것이죠.
1: 그렇군요.
2: 네, 이 한산은 안개가 잦고 습도가 높아서 고급 모시풀 재배 그리고 모시 재직에 최고로 적합한 기후적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따라서 조선시대부터 모시가 한산의 특산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 아, 모시하면 한산 모시죠.
2: 네.
1: 어쨌든 이렇게 좋은 모시가 많이 나는 고장이라 또 그와 관련한 문화 같은 것들도 많이 발달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예. 네,
2: 이 한산은 모시의 재배뿐만 아니라 그 채직, 즉 천을 짜는 문화도 엄청나게 발달했죠. 이에 한산 모시짜기가 1967년에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고요.
1: 네.
2: 2011년에는 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즉 한산의 모시 재배와 채직은 농업, 방적업 그리고 방직업을 넘어서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고유의 문화유산으로 발전했고요. 그 문화를 축제로 접하고 즐기는 게 바로 한산 모시 문화제인 것이죠.
1: 네. 농업과 산업을 넘어 문화로 접하고 즐기는 한산 모시라.
2: 네.
1: 그렇다면 이 한산 모시 문화제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로 또 구성되어 있나요?
2: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즉 체험 프로그램하고 공연 프로그램인데요.
1: 네.
2: 자, 제가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제가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문화예술 축제들을 쭉 둘러보니까 말이죠. 때로는 뭐랄까요.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축제들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 지역 고유의 전통 문화를 주제로 한 축제를 하는데 말이죠.
1: 네.
2: 그 문화 자체에 대한 프로그램 기획보다는 뭐 연예인 섭외,
1: 아하.
2: 특히 내 초대 가수 섭외와 같은 부대 행사 기획에 확연히 더 신경 쓴 축제들도 있다는 것이죠.
1: 네.
2: 네, 그래서 뭐 제가 이 축제의 흥행을 위해 이런 기획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뭐랄까요 이 최신형 스마트폰에 고성능 카메라 또 초고속 인터넷 등의 기능이 있는데 정작 휴대전화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 기능인 통화 기능의 품질 관리 또는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뭐 약간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죠.
1: 허가다는 예인데요.
2: 네. 예. 그래서 반면에 이제 또 그런 축제하고는 완전히 완벽하게 반대인 축제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한산 모시 문화제이다.
1: 네.
2: 네. 매해 축제를 할 때마다 방문객들이 와 이렇게 모시 문화를 비롯해서 충남 서천의 지역 예술을 그러니까 지역 고유의 문화 예술을 잘 보여주는 축제가 또 있겠는가라고 극찬하는 축제가 바로 이 한산 모시 문화제다라는 말씀을 네, 벌써 프로그램 구성만 봐도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1: 유난히 오늘 목소리 힘이 많이 들어가서
2: 네,
1: 자신 있으신 것 같아요.
2: 네.
1: 그만큼 이제 지역 문화의 본질에 충실한 그런 프로그램들로 알차게 구성됐다는 말씀이신
2: 그렇습니다.
1: 것 같은데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체험 프로그램 들부터 좀 살펴볼까요?
2: 네, 이 체험 프로그램은 총 10가지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3개만 제가

0: 우리나라 국가 무형 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한산면에는 이 모시자기를 오랫도록 전문적으로 해오신 국가 무형 유산 기능 보유자들이 계시는데요.
1: 네.
0: 예, 이 장인들로부터 모시자기의 전 과정을 짧고 굵게 90분 동안 배우는 오. 프로그램이 바로 이 한산 모시 학교입니다.
2: 90분 만에 배울 수 있나요?
0: 네. 그러니까 오. 이게 저도 사실 말이죠.
1: 예.
0: 이 그 뭐랄까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 네네.
0: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1: 네.
0: 아 장인들은 오. 이게 되는구나.
1: 어허.
0: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1: 그렇군요.
0: 예. 네, 그래서 이 축제 기간 동안 총 8번의 학교가 열리고요.
1: 네.
0: 자세한 일시와 참가 신청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산 모시 문화재를 검색하시면 아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아까 그 다큐멘터리 영상 말씀드렸는데요.
1: 네.
0: 제가 이걸 보니까 말이죠. 이 진짜 한산 모시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적이고 과학적이고 미학적이고
1: 어허.
0: 또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얼마나 시대 초월적인가를 네, 그 매력에 흠뻑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입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저도

0: 배틀짜기 그리고 한산모시 염색체험인데요. 네. 자, 우선 이 미니 배틀짜기는 한산모시짜기의 여러 과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배틀짜기. 이 배틀짜기를 특수 제작된 체험용 소규모 배틀, 즉 미니 배틀을 가지고서 참여자들이 모시 팔찌와 같은 그런 작은 규모의 모시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네, 그런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이 한산 모시 염색 체험은요. 자, 이 모시가 지닌 여러 장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양한 색채로 염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1: 네. 네,
0: 그것을 참여자들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색상으로 해보고 또 널어서 말리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의 모시를 내 손으로 직접 물들이고 그 원리까지 함께 배우는 그런 체험입니다.
1: 아, 이거 좋네요.
0: 네.
1: 체험 프로그램은 뭐 그 정도로 좀 살펴보는 걸로 하고 네. 이번에 공연 프로그램 쪽으로 좀 건너가 볼까요?
0: 네. 사실 제가 앞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축제들이 있는 가운데 그렇지 않고 지역예술에 진정으로 충실한 축제가 바로 한산모시문화제다라고 말씀드린
1: 그러셨죠.
0: 이유가
1: 예.
0: 네, 바로 이 한산모시문화제의 엄청난 공연 프로그램 때문인데요.
1: 아, 그래요?
0: 네, 뭐 초대 가수 공연도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공연들의 대부분은 이 한산면이 속한 충남 서천의 지역 공연 예술로 구성되어 있고요.
1: 네. 네,
0: 그 내용 또한 너무나 알차다는 게 문화연구자인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공연도 제가 이제 지역 예술을 중심으로 딱 두 개만 소개해드리자면 하나는 충남 서천의 전국적인 자랑이죠. 바로 서천 군립예술단 혼 의 공연입니다.
1: 예.
0: 네, 이 혼은 말이죠. 네, 올해 초에 큰 경사가 있었죠. 바로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대표 예술단체로 선정된 일이고요. 네, 서천의 역사와 토속적 소재를 바탕으로 무용, 국악, 그리고 성악까지 융합시킨 그런 아주 독특한 종합예술 공연을 하는 단체입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이 혼의 주요 테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네, 한산 모시짜기입니다. 네, 그래서 한산 모시짜기를 무용과 음악으로 재해석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1: 정말 독특한데요.
0: 네. 네.
1: 가장 좀 주목받는 공연이라면요?
0: 네, 이 한산 모시짜기와 공연예술을 논할 때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네, 한산 모시 문화재 공연 프로그램 최고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저산파름 길쌈놀이입니다.
1: 아, 길쌈놀이.
0: 네. 자, 이 길쌈이라는 말은 섬유로 피륙을 짜는 것을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인데요.
1: 그렇죠.
0: 네, 여기에 놀이를 붙이면 이게 하나의 이제 게임이 되는 것이죠.
1: 네. 네,
0: 그렇다면 어떤 게임이냐. 네. 길쌈이 하도 복잡하고 섬세한 제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말이죠. 옛부터 여러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작업을 했거든요.
1: 네. 네,
0: 그러다 보니 함께 담소도 나누고 이 노동의 고충을 덜고자 노래도 함께 부르고 즉 다양한 문화예술이 꽃필 수 있는 현장이 되기도 했다는 것인데요. 네, 그 다양성을 한 번에 골고루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이 바로 이 길쌈놀이고요.
1: 네. 네,
0: 따라서 각 지역마다 고유의 길쌈놀이들이 발달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게 발달 다른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저산파릇 길쌈놀이의 한산인 것이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네,
0: 이 참여자들이 두 팀으로 나뉜 다음에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즉 함께 노래도 부르고 옆에서 풍물패가 풍물도 치고 또 전통 무용도 하는 동안 더 많은 피륙을 짠 팀이 이기는 그런 일이고요. 과거에는 말이죠. 실제로
1: 네.
0: 이기는 팀이 진 팀의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는
1: 아, 그래요?
0: 네. 그런 또 어떤 뭐랄까요. 벌칙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1: 재밌네요.
0: 네.
1: 오늘 유난히 목소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셨었는데 아, 한산모시 문화재에 대한 총평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0: 네. 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충남 서천의 한산모시짜기 네, 그 기록 과 보존을 넘어서 일상적 즐김을 특히 모시에 대한 수요가 큰 시기인 여름이 막 시작될 때 실천하는 축제가 바로 이 한산 모시 문화제라는 점.
1: 네. 네,
0: 그리고 모시의 공예적 그리고 뭐 모시떡이나 모시차와 같은 그런 식품적 실용성을 넘어서 모시 문화의 예술성과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는 능력을 근사하게 보여주는 축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간단히 첨언을 해드리자면 자 마침 내일이 제9회 전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이잖아요.
1: 네.
0: 네, 우리나라 각 지역의 지방자치 또한 이 상쾌하고 아름답고 또 튼튼하게 잘 짜여진 그런 한산의 모시천처럼 실천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1: 네. 전국문화일주 한산모시문화제에 대해서 자세히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안재우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자, 오늘 정답 알려드리고 마무리해야겠네요. 정답 모내기였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모내기와 관련된 어릴 적 추억을 비롯해서 나눠주셨어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종필 감독의 박하경 여행기와 함께합니다. 제목에 여행기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하경이 떠나는 여행의 실상은 장거리 당일치기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합니다. 긴 휴식은 엄두도 낼 수 없고 그렇다고 하던 일을 모두 집어치워버릴 수도 없을 때 떠나는 외출이죠. 주말 중에서도 토요일, 하루짜리 일탈을 왜 굳이 감행하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는 하경의 한마디는 일상의 시계추에 매일같이 피로하게 붙들린 시청자들의 마음 안으로 곧장 파고들어버립니다. 아무데도 안 가면 못 견딜 것 같고 동시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인 하경은 매회 오프닝마다 사라져버리고 싶은 순간을 만납니다.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보다 책상에 엎드려 자는 학생이 훨씬 많을 때, 하필이면 그때 운동장에 날리는 비닐봉지가 지금의 나보다 자유로워 보일 때, 학교 측의 강경함과 학부모들의 등쌀과 학생들의 애원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일과만으로 분주한 어느 날 연로한 부모님이 인터넷 연결 문제로 전화를 걸어와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할 때, 하경은 이 모든 순간에 치솟는 스트레스를 잠시 사라지는 요령으로 달래기로 합니다.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 떠나는 딱 하루의 여행, 걷고 먹고 멍 때릴 수 있다면, 매회 반복되는 하경의 내레이션은 새로운 여행에 앞서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땅끝마을 해남, 부산국제영화제가 한창인 부산, 속초, 대전, 군산, 제주, 경주, 하경이 택한 여행지들입니다. 때론 그저 집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가 선택되기도 합니다. 제주의 유명한 빵집들을 하루에 돌아보는 빵지순례처럼 철저히 계획하는 하루도 있지만, 하경의 여행은 대부분 즉흥적인 선택과 우연에 자신을 맡겨보는 방식입니다. 가령 5화의 배경인 대전은 애초에 정했던 목적지도 아닙니다. 예매해둔 기차는 놓쳤고 가장 빨리 출발하는 것을 잡았다 꾸벅꾸벅 졸다가 충동적으로 하차한 지역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0: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1: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글쓰기 전문가 강원국 작가와 말씀 나눕니다. 어제는 진짜 공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하는 공부가 맞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진짜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강원국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강원국 작가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진짜 공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진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어떻게 나한테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나요?
1: 저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는요. 써먹는 거예요. 공부한 걸. 써먹는 게 써먹어보면은 아,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0: 그렇죠. 바로바로 쓸 수 있으면 네. 효과가 즉시 나타나면 그렇죠. 공부하고 할 맛이 나겠네요. 네.
1: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 사회가 그걸 이렇게 써먹는 것을 너무 어찌 보면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뭘 이렇게 제 아내만 해도 뭘 제가 이렇게 알게 된 거 공부한 것을 이렇게 말하면은 잘난 체 하지 마라. 나도 안다. 그만해라. 알아. 그렇게 좀 공부한 걸 자랑하고 뭐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써먹을 기회를 줘야 되는데
0: 예.
1: 이거를 우리 사회가 좀 그렇게 반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듣고 배우는 걸 자존심 상해 하는 건지 귀를 기울여 주질 않으니까 우리 뭐 저 서양 사람들 보면 막 자기 PR도 하고 막 그 예. 그런 걸 오히려 권장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 좀 인정받지 못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거 하면 뭐 겸손하지 못하다
0: 예.
1: 뭐 이런 수를 들으니까
0: 뭐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본인이 써먹을 기회를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1: 예.
0: 내가 만들어야지 뭐 누가 가만히 앉아서 제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1: 그 써먹어 보면 예. 이게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예. 발동이 걸려서 동기부여가 됩니다.
0: 근데 공부라는 게 뭐 어떤 분은 머리로 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엉덩이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습관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마음 먹어도 습관이 안 되면 쭉 가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1: 습관 들이는 방법은 저는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저도 글쓰기가 싫어서 예. 쓰기 싫은데 글을 쓰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서 내가 글을 쓰나 봤더니 글쓰기 전에 어떤 일정한 몇 가지 행동을 해요.
0: 흔히 루틴이라는 걸
1: 예,
0: 만드셨어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루틴이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 뭔가 하는 몇 가지 행위 그 행위는 하고 싶은 거야 돼요.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돼. 그래서 그 몇 가지를 두세 가지를 딱딱딱 하면 그다음에는 뒤에는 공부가 붙어 있다는 거를 뇌가 이제 학습을 해야 돼.
0: 어떤 루틴이 있으세요?
1: 저요?
0: 네.
1: 좀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런데 청아 마시고
0: 술 한잔 하시고 약주 한잔 하고
1: 그러니까 뭐 그렇게 거하게 하는 게 아니고 편의점 가서
0: 예, 예.
1: 한 병 사서
0: 예.
1: 마시고
0: 네.
1: 그 상태로 카페에 갑니다.
0: 또 커피 한잔 하시고
1: 카페 가서 그다음에 저는 커피를 무조건 마셔요.
0: 예.
1: 이제 커피를 시키고 그다음에 저는 꼭 안경을 딱 씁니다. 안경.
0: 아 안경을 깨끗하게.
1: 이제 평소에는 안경을
0: 예.
1: 안 껴요.
0: 예.
1: 그럼 얘는 안경을 닦으면은 이 공부하려나 보다.
0: 전투태세로 내가 들어가는 보다. 거네요. 예.
1: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안경의 얼룩과 이런 걸 쫙 먼지를 털어내고 쫙 맑은 눈으로 이제. 근데 안경을 닦고 있으면 어느 시점에 내 마음 안에서 이제 준비됐습니다. 이제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는
0: 예.
1: 게 올라와요.
0: 아.
1: 이제 그때 시작합니다.
0: 아 그렇게 해서 루틴을 만든다.
1: 그러니까 마음을 안 먹고는 안 돼요.
0: 네.
1: 마음을 먹어야 돼요. 먹게 만들어야 돼요.
0: 사실 대통령의 글쓰기 책 나온 게 이제 12년이 됐고 그 뒤에 이제 글쓰기 말하기 작가로서는 정말 많은 인기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바탕이 됐던 게 이제 두 대통령을 모시면서 연설문을 쓰셨던 거잖아요. 가까이서 모셨으니까 그 두 대통령이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시라고
1: 그러니까
0: 들었어요.
1: 한마디로 네. 공부 중독자세요. 공부 중독. 그러니까 그냥 일상이 공부입니다. 모든 네. 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에도 누구에게 이렇게 배우는 걸 즐겨요.
0: 아.
1: 우리 공자 선생님이 공자님이 뭐 논어에 학이 시습지 부력 여루와
0: 네.
1: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그게 이제 첫 문장인데 정말 저는 그분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공부할 때가 제일 즐거워.
0: 식사는 좀 편하게 드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을 활용해서. 네.
1: 그러니까 식사 시간도 주제를 이렇게 정해서 그 관련 주제의 어떤 전문가나 이런 분들 공직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0: 예.
1: 그 얘기를 듣는 것을 재밌어해요. 뭔가 새로운 걸 아는 거를 너무 즐거워하고 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읽다가 자기가 그동안에 다 이게 고민이었는데 그런 걸 이제 그게 풀렸을 때
0: 네.
1: 이걸 막 마음을 주체를 못해서 방 안을 막 뛰어다녔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두 분 다 이제 대학을 못 가셨잖아요.
0: 그래서 더 또 공부에 대한 어떤 열망 갈증. 같은 갈증이 있으셨나 봐요.
1: 정말 있으셨던 예. 것 같아요. 그런 예. 결핍이 이분들을 더 이제 공부의 세계로 이제 빠져들게 한 것 같고 뭐 김대중 대통령 6년 동안 감옥에 계셨잖아요. 그때
0: 네.
1: 읽은 책 옥중서신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고요. 무엇보다 영어를 독학으로 익히셨습니다.
0: 대단하세요. 정말.
1: 그래서 발음이 되게 안 좋으세요.
0: 그런데도 의사소통은 문제가 없으셨잖아요.
1: 의사소통 문제 없는 정도가 아니고 뭐 정상회담 예. 외국 정상들하고 하면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영어를 잘한다는 그 젊은 통역들이 이제 붙잖아요. 대통령 네, 네. 전담 통역들. 그 통역들보다 어찌 보면 영어 실력이 더 있어요.
0: 제가 생각할 때는 영어 실력도 실력이지만 배경 지식이.
1: 그렇죠.
0: 예.
1: 그 배경 지식 플러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어떤 이유와 의도와 어떤
0: 그렇죠.
1: 목적을 헤아리는 능력. 그 영어만 잘해서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0: 맞아요.
1: 어떤 배경과 예. 맥락을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한데 아주 그런 면에서는 통역보다 훨씬 나을 정도로 하여튼 어쨌든 이 공부하는 거를 예.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0: 그럼 그 두 분 대통령과 지난 시간에 그런

0: 공부를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네. 전체 집합을 가지고 내가 네, 네. 그 부분 집합을 써먹는 거지. 아, 그분들이 안 갖고 계신 것을 내가 네. 뭐 만들어가지고. 예. 두 분은 그런 걸 받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1: 아무튼 정말 그 공부 광이라고 할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는 두 네. 대통령을 지근해서 모시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본인의 또 얘기를 또 하면서 글을 쓰고 계시는데 진짜 공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공부하는 그럼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예. 밟아가는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0: 아, 저는 8단계가 있습니다.
1: 예.
0: 8단계는 1단계는 읽고 듣는 겁니다.
1: 예.
0: 아, 뭔가 뭐 학교 다닐 때 했던 그런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수집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읽고 들은 것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반추해 보는 거예요.
1: 네.
0: 내가 책에서 뭘 읽었지?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지? 떠올려 봐요. 그럼 뭔가가 떠올라요. 그럼 세 번째로 메모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메모한 걸 저는 반드시 써먹습니다. 뭘로 써먹냐? 누군가에게 말을 해봅니다.
1: 예.
0: 아는 체를 해요. 내가 책에서 이런 거 읽었는데 이거 아니야. 누가 만나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 그래서 말을 꼭 해봅니다. 주로 아내에게 말을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또 말을 하다 보면은 와, 요 말은 참 괜찮네.
1: 예.
0: 아, 요거 아깝네. 이거 읽기 전에 좀 기록해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다섯 번째로 그걸 글로 씁니다. 그런 글을 뭐 한 3만 개 정도 썼어요. 그거 가지고 여섯 번째로 다시 말을 합니다.
1: 네.
0: 그럼 이제 지금 말하는 게 지금 그런 말하기예요. 어디 강의 가서 말하는 게 그런 말하기입니다.
1: 네.
0: 이 말하기는 돈을 받는 말하기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렇게 말한 걸 가지고 돈 받는 글을 씁니다.
1: 예.
0: 돈 받는 글. 그 어디다 기고하고 연재하고 이게 일곱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 그 글들을 모아서 책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내는 것까지가 이제 저의 공부인데 네.
1: 완벽한 공부가 되긴 책까지 내면은
0: 네.
1: 그렇네요.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네요.
0: 그렇죠.
1: 예.
0: 하나의 어떤 글쓰기와 책쓰기 차이는 어떤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체계. 책까지 이렇게 내게 되면 하나의 네. 큰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순환하는 거예요.
1: 책이 일단 기본이네요. 일단 처음에 시작도 책이고 끝도 책인데요.
0: 그렇죠. 끝도 책이고 다시 또 책으로 돌아가고.
1: 예. 근데 책이랑 도무지 친해지기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0: 저도 친하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독서율이 그러니까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분이 6점 몇 명이에요. 7명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한 권이라도 읽는 분은 예. 3명 좀 넘는다고 봐야 되고 그 나는 통계도 좀 믿을 수 없는 게 좀 창피해서 그냥 읽는다고 하셨던 분도 계시지 않을까?
1: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게 사실 저는 이제 그 직업상 책을 많이 봤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하는데 다 보는 책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0: 그렇죠.
1: 많아요. 그냥 제목만 볼 때도 있고 목차만 볼 때도 있고 뭐 서문만 볼 때도 있고 뒤에만 볼 때도 있고 네. 그런데 그렇게 봐놓고 전 읽었다고 제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 어떻게 읽는 게 책을 잘 읽는 걸까요?
0: 저도 네.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이렇게 책 읽는 체질이 아니에요.
1: 아니 그 거. 지금 책을 15권 쓰신 분이 그런 네. 얘기 하시니까
0: 그래서 예. 이 저의 뭐 책 읽는 방법은 진득하게 이렇게 처음부터 순서대로 완독하지를 못합니다.
1: 그건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0: 그래서 예. 저는 그냥 발췌독 읽고 싶은데 를 하고 책을 자꾸 바꿉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권을 같이 읽는다.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옮겨 다니면서. 이 책에서 한두 꼭지 읽고 또 다른 책 가서 한두 꼭지 읽고 다시 또 그 책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메뚜기 뛰어다니듯이
1: 예.
0: 이 책 저 책을 돌아가면서 읽는 거고 또 하나 저한테 되게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어느 책이건 책에서 한 꼭지 어떤 글을 읽으면 그 읽은 한 꼭지에서 뭐라도 찾아냅니다. 내가 써먹을 거리를. 뭐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글을 읽고 뭐 몰랐던 것을 알게 됐거나 아니면 과거 기억이 떠올랐거나 아니면

0: 깨달음을 얻었거나 네. 뭐라도 찾아요. 그러니까 그 한 꼭지 글을 읽기 전과 후는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내가 그 책 한 꼭지 읽는데 들인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서 뭐라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눈을 부릅뜨고 찾습니다. 그리고 네. 그 찾아진 것을 제 글에 써먹습니다. 그래서 써먹어 보면은 보람이 있고 읽기를 잘했다.
1: 네.
0: 아, 또 다른 거 뭐 또 읽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찾아다니거든요.
1: 저는 책을 후루룩 읽으면 덮으면 끝인데.
0: 아, 그거 안 돼요.
1: 그치, 그거는 아니라는 거.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0: 그러면 독서를 네.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메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읽기와 쓰기의 중간 다리가 메모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1: 네.
0: 메모를 계속해서 그 메모를 내 글에 써먹어야 돼요.
1: 예. 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좀 어렵겠지만은 실천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즉,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 얘기를 했어요.
0: 예.
1: 인공지능이 나를 잘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그럼 인공지능 시대에는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우리가 좀 효율적일까요?
0: 인공지능 시대에는 의외로 우리가요. 자기를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자신을 너무 몰라요.
1: 그럼 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나요? 네.
0: 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에 대한 공부라는 것은 우선 나를 알아가는 공부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좋아하고 뭐를 잘하고 뭐에 관심 있는 사람인지 이거는 공부하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에 꽂히는지. 그래서 그게 이제 꽂히는 주제가 있을 거고 어떤 테마가 있을 거고 이제 그거를 그냥 나를 알아가는 게 이제 한 축이 있고 다른 한 축은 나를 만들어가는 공부입니다. 뭐에 꽂혔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걸 나의 컨텐츠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그 사람 뭐 잘하는 사람이야. 뭐에 미치는 사람이야. 아, 그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아, 그 사람이 그거 그 사람한테 그거 시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최고야. 이런 상태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이제 투명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
1: 예. 공감 능력에 대한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공감 능력. 또 상상력.
0: 예.
1: 네. 어떤 얘기입니까?
0: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저는 이제 필요한 역량들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질문하고 뭔가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뭐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막 뭘 알고 싶어하고 알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성향 그걸 뭐 그래서 질문하고 또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걸 내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있는 것을 어떤 평가하고 해서 그 어느 게 맞고 틀린 건지 어느 게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는 건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방금 말씀하신 이제 공감력, 상상력 이런 것들이
1: 네.
0: 이제 필요한 시기에 되고 이건 정말 앞으로 인간이 해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상상력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이게 메마르더라고요, 저는. 예.
0: 그렇죠. 왜냐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다 진부해집니다. 그냥 식상해져요. 제가 이렇게 나이를 들어보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고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해야 돼요.
1: 네.
0: 근데 그 상상력이 없으면은 그런 걸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어떤 새로운 어떤 일에 대한 자기의 어떤 상상? 어떤 시뮬레이션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이제 그런 그 길로 나를 끌고 갈 수 있는데
1: 예.
0: 이게 새로운 기회를 갖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많은 걸 이렇게 상실하게 되더라고요. 기억력도 잃고 내 주변 사람도 떠나고 뭐 여러 가지를 잃게 돼요.
1: 예.
0: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는 게 되게 재미가 없고 그런데 그럴수록 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 거, 현실의 어떤 거에 내가 뭔가를 잃었을 때 잃은 거에 어떤 의미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 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상상력.
1: 상상력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 고갈된 상상력을 어떻게 하면 좀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요?
0: 상상력을 키우는 예. 길은 뭐 흔히 뭐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뭐 책을 뭐 읽고 특히 특히 이제 뭐 이제 소설 같은 거라든가 예. 뭐 이런 걸 읽고 하라고 그러는데 저의 경우에는 저는 드라마 영화 보는 걸 정말 권해드립니다.
1: 예.
0: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어떤 감성과 어떤 공감력과 이런 것을 키울 때 사실은 저는 이제 상상력도 키워진다.
1: 네. 이건 좀 마음에 드네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예.
0: 그게 제일 저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제가
1: 드라마 보는 게 어떤 분들은 킬링 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0: 그렇지 않습니다.
1: 예. 네. 또 상상력의 보고가 될 수도 있겠네요.
0: 저는 어린 친구들은 저는 만화 보는 거 상상력 키우는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1: 근데 강원국 작가님이 어릴 때부터 좀 상상력이 비범하셨나 봐요.
0: 아니요, 저는 비범하지 않았는데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글짓기 대회를 나갔는데 예. 이제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뭐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도 안 즐거웠거든요. 즐겁고 싶었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즐겁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내가 그리는 원하는 그런 이 생활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 썼는데 사실 거짓말이죠.
1: 그러니까 그 이제 당시에 좋게 말하면 상상이고 네. 나쁘게 얘기하면 거짓말을
0: 뻥친 거죠. 우리 집이 이렇게 즐겁다. 즐거운 우리 집으로 썼는데 덥석 그냥 상을 받아서 그게 언론사 주최였는데 거기서 전제된대요. 그 신문에. 예. 그래서 난 겁이 덜컥 나가지고 이제 거짓말 한 거 이제 들키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 아버님이랑 같이 살진 않았는데 아버님이 그 신문을 가지고 오셨어요.
1: 신문에 난 거를.
0: 예. 예. 그다 이제 진짜 혼날 줄 알았어.
1: 어떻게 뭐라 그러세요?
0: 그때 아버님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아, 그래서 난 거짓말도 상상력이 되는구나.
1: 아, 그 아버지 그때 말이 오늘날의 강원국 작가님을 만든 게
0: 영향이
1: 아닐까.
0: 크죠.
1: 예.
0: 그러니까 상상할 자유 어찌 보면 그런 걸 주신 거죠. 상상해도 된다. 근데 직장에 다녀보면요. 이게 우리가 상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서 상사에게 뭐 제안도 하고 건의도 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예. 하면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거 안 돼. 야 그게 어떻게 해서 돼. 그리고 그거 하면 너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이러니까 이제 상상력의 제약을 받거든요.
1: 그렇죠.
0: 점점 상상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1: 상상으로 쓴 글짓기가 대상을 받았다. 그럼 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 시절의 강원국은 굉장히 좀 엉뚱하고 좀 명랑하고 이런 소년이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땠어요?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은요?
0: 저는 되게 우울했고요. 늘 외로웠고요.
1: 말씀하시는 것도 좋아하고 지금 그런데 말도 좀 많이 하고.
0: 아니 어렸을 때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웃지를 않고 뭐 우울한 성격이고 막 그걸 쓰셨어요.
1: 그런 말은 잘 안 쓰는데.
0: 안 쓰는데 나 되게 충격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엄마가 없다는 없어서 저런 편견을 선생님이 갖고 계신 것 같다.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 받고 나서는 막 일부러 웃고 다녔어요.
1: 일부러.
0: 그 당시에는 스마일 운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1: 예.
0: 제가 노란색 그 스마일 배지를 받았어요.
1: 생각이
0: 우리 반에서.
1: 납니다. 저도 생각이 납니다.
0: 우리 반에서 예. 딱 한 명 주는데 제가 스마일 배지를 그렇게 이제 막 억지로 웃고 다녔는데 사실은 아주 내내 외롭고 눈치 보고 특히 그 강박 남의 시선에 대한 어떤 강박.
1: 예. 예.
0: 뭐 어떤 증상이냐면 그 공부하고 있으면 뒤에서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당연히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 시선을 자꾸 느끼고 이렇게 밖에 뭐 교실에 있는 시계 뭐 초침 소리가 들리기면 그게 너무 이게 의식이 돼가지고 그 소리만 크게 들리고 저 소리를 내가 이렇게 잠재울 수 없다 그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막 숨이 가빠지고 또 날카로운 것도 못 보고 막
1: 어.
0: 그 모서리 난 부분 이런 거 잘

0: 그런 게 좀 심했죠. 그리고 또 어렸을 때는 우주가 끝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면은 도대체 끝이 없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1: 예.
0: 막 그런 게 무섭고 막 공포감을 느끼고 이제 그랬습니다.
1: 그러니까
0: 어른이 돼서도 그랬어요.
1: 어른이 돼서도.
0: 네.
1: 그럼 좀 치료를 받아야 될.
0: 치료도 받은 적도 있고요.
1: 상황까지.
0: 그러니까 불안과 우울, 걱정과 후회 속에서 계속 살았죠.
1: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죽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좀 걱정도 많고 그런데 꿈은 영화 배우셨다면서요?
0: 그건 이제 보시다시피 뭐 잘 생긴 게 어렸을 때는 정말 귀여웠고요.
1: 아, 지금 뭐 목소리도 좋으시고
0: 저희 아버님이
1: 인물도 나쁘지 않으십니다만
0: 아버님이 예.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죠. 아버님이 저를 업고 안고 전주에 있는 다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셨어요.
1: 왜요? 그
0: 다리에 앉은 상인분들이 예쁘다고 애가 귀엽다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려고 왔다 갔다 하셨고 저는 이제 외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외할머니가 늘 너는 인물이 좋으니까 나중에 뭐 외교관을 하거나 하여튼 그러라고 했는데 난 계속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네. 장래 희망을 배우라고 늘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화 배우가 최고였어요. 신성일 뭐 이런 영화 배우.
1: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셨네요.
0: 그런 사랑은 정말 아낌없이 받았죠.
1: 예.
0: 네.
1: 그 사실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셨잖아요. 근데 80년에 그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그때 또 앞장서서 또 활동을 하셨다 그래서
0: 앞장은 안 못 썼고요.
1: 예.
0: 그때 그냥 3학년 일반 반장 해가지고.
1: 네.
0: 일반부터 나가라고 그래서.
1: 근데 광주가 아니잖아요. 전주였잖아요.
0: 예. 사실은 그때 이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최정점. 그게 이제 5월 27일 날 전남 도청에 계엄군이 들어간 날이에요. 그 새벽에.
1: 네.
0: 그날 우리 학교가 시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남 지역 외에서 고등학교가 전교생이 들고 일어난 건 우리 학교가 유일했고요.
1: 네.
0: 휴교령이 내렸고 우리 학교는 문도 닫았고 그 당시에 계엄군이 이제 우리 학교를 다 에워쌌고요.
1: 네.
0: 하늘에는 막 헬기가 사진을 찍고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건 줄 사실 그때는 발포 명령이 떨어졌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나중에 보니까.
1: 그 당시에는 잘 몰랐죠.
0: 네.
1: 예. 그래도 굉장히 의협심이 강하고 좀 용기가 있는 학생이셨나 봐요.
0: 아니요. 그런
1: 거 그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혹시
0: 저는 선생님들이 너는 서울로 도망을 가라.
1: 그 여기
0: 있으면 너는 크게 다친다. 그래서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나 재밌는 게 그 숨어 있던 집이 노영심 씨 집이었어요.
1: 어떻게 노영심 씨 댁을 가게 되셨어요?
0: 아니 노영심은 그 당시 초등학생이어서 내가
1: 유명해지기 전이니까
0: 몰랐고 나중에 이제 그때 그 초등학교 맨 피아노 치던 친구가 노영심이라고 근데 거기 가서 있다가 와서 이제 정학 맞고 이제
1: 정학을
0: 그리고 이제 학교를
1: 크게 큰 징계인 셈인데요.
0: 다음에 복학했죠.
1: 정학까지 맞았는데도 사실은 그 이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좋은 학교를 가셨어요. 외교관이 원래 배우가 꿈이었는데 외교관으로 꿈 바뀌셨나요?
0: 아니, 할머니가
1: 배우에서
0: 매번 그러셨고 그냥 대학 시절은 공부는 거의 뭐 우리 때는 거의 못했고요. 수업도 거의 없었고요.
1: 그때 뭐 수업 거부나 이런 것들이
0: 많았고,
1: 많았죠.
0: 데모 하고. 그래서 그냥 어영구영 졸업했습니다.
1: 네. 그 후에 인생은 어떻게 풀렸는지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강원국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태풍 장마의 영향으로 전남과 경남, 제주에 강한 수증기를 머금은 강한 비구름대에 의해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이렇게 남쪽에 비가 더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일부적으로는 10에서 70mm의 비가 더 오겠는데요. 전남과 제주 산지에서는 피해 없도록 계속.

0: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해상과 남해 먼바다의 파도가 높겠습니다. 현재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완도군 여서도에는 강풍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와 제주의 거센 풍랑 모두 태풍의 영향 때문인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23에서 33도 분포고 오늘도 여전히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인 곳이 많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1도 등 15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 서울 32도 등 전국적으로 23도에서 33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일교차도 계속 크겠고요. 계속해서 낮 기온과 최고 체감 온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 지속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등 충청도 위쪽으로는 대체로 맑겠고요. 충청 이남도 오후 늦게부터는 맑은 날씨 도착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3: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 시장 3거래일 연속 장중과 종가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하루 변동폭은 430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코스닥은 닷새째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3.11포인트 상승한 8801.49에 코스닥은 24포인트 하락한 1026.03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시장 8930선 돌파한 뒤 8,500선까지 밀리는 등 변동성이 극심했습니다. 수급에서 개인과 외국인 매매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개인은 6조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6조 6천억 원 정도 팔았습니다. 외국인 18거래일 연속 순매도 했습니다. 기관은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신고가 경신했지만 삼성전자는 3% 넘는 강세를 SK하이닉스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와 삼성생명, SK텔레콤과 삼성물산은 52주 최고가 돌파하는 등 로봇과 보험주, 통신과 유통주 강세였습니다. 반면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등 반도체 기판주, 스페이스X 관련주와 우주항공산업, 조선 및 조선기자재, 원전주 약세였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2: 한국의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인도를 추월하며 세계 6위로 올라섰습니다. 1위를 기준으로 한국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올해 86% 급등해 7,550조 원으로 인도의 시총을 눌렀습니다. 한국 증시 규모는 올해 들어 캐나다와 독일, 영국, 프랑스를 연이어 제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빚을 갚지 못해 일가족이 집단 자살했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파산 면책을 해줘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금융기관의 장기 연체 채권은 체계적 관리를 하는데 개인 부채에 대해서도 어딘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며 엄청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금융위하고 상의해서 안을 짜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원유 수급과 석유 제품 생산 차질을 줄이기 위해서 운영 중인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이달까지 연장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비축유 스와프 운영 기간을 기존 4월에서 5월에서 이달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축유 스와프는 정유사가 해외에서 원유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정부가 먼저 비축유를 빌려준 뒤 추후 대체 물량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선 가운데 한국은행은 당분간 이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이지호 조사국장은 오늘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6월 물가

유가 상승률도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이어감에 따라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평가하며 유가 충격 파급으로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은 3%대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배달 종사자의 유상 운송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배달 종사자의 유상 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 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됩니다. 젠슨 왕 CEO가 대만과 한국을 비교하는 질문에 대해서 두 곳 모두 특별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젠슨 왕 CEO는 GTC 타이페이에서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과 대만을 선택하거나 비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모두 특별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지만 오후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부와 제주 최대 70mm, 경남 남해안 최대 50mm, 전북 남부와 경북 남부 5mm 안팎입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어질어질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특히 장 초반에 사상 처음으로 8,900선까지 돌파했던 코스피가 2조 원 규모의 매물을 쏟아낸 외국인 매도로 8,500선까지 급락한 겁니다. 올해 외국인이 매도한 코스피는 무려 103조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올해만 해도 코스피 수익률이 누적 100%가 넘었는데 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이어지는 걸까요? 이런 와중에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는 어제는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2000조 원을 돌파하더니 오늘은 장중에 테슬라와 메타까지 제치고 글로벌 9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런 변동성 큰 장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지 또 불안한 장세를 어떻게 봐야 할지 잠시 후 하반기 증시 전망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오늘 국내 증시가 굉장히 어질어질했다고 하는데 증시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2: 예, 어질어질했다는 표현이 진짜 저도 아주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8,900선 초반 말씀하셨는데 오늘 8,933까지 가서 진짜 9,000 앞자리가 그 라운드 피규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앞자리가 9로 바뀌나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하여간 그 지금 가고 난 다음부터 좀 장푼이 갑자기 확 변해서 한때 3.2%까지 코스피가 떨어져서요. 8,500선을 정말 턱걸이를 살짝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장중 등락폭이 5%포인트. 그러니까 오늘도 굉장히 변동성이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컸고요. 외국은 계속 던지고 이거를 개인들이 다 그 물량을 받아내면서 오늘 막판에 살짝 돌아서서 8,801로 8,800선을 이제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다. 오늘 딱 보면은 약간 분지 형태로 약간 U자 형태의 어떤 그런 그래프가 딱 코스피 보면 나타나더라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도 안 좋았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 코스피가 막 달려가면서 코스닥은 바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하루 종일 거의 뭐 회복을 잘 못했고 막판에도 뭐 사실 조금 더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2.2% 하라 그래서 1026까지 내려왔어요. 아, 다시 천선이 좀 위태로워지는 느낌의 좀 그런 장이 좀 진행이 됐고 외국인은 그래도 오늘 또 샀습니다. 3,100억대.

0: 반면에 개인이 코스피는 엄청 사면서 반면에 코스닥은 계속 던지는.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은 코스피,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 갖고 있던 물량들을 팔고 그 물량들을 결국은 계속 이제 코스피의 대장주 쪽 또는 대형주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또 계속 해석을 좀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불안했던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중동 상황이 다시 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랑 네타냐후랑 뭐 고성을 오가는 그런 충돌을 했다 뭐 이런 소식도 사실 시장을 좀 불안하게 했고 나스닥 선물이 오늘 하루 종일 마이너스권이었거든요. 그 부분도 시장에 좀 부담이 됐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오늘 5월 CPI가 나왔는데 3%가 넘었습니다. 2년 2개월 만인데.
1: 아 그렇습니까?
0: 예 이게 사실 뭐 지난번에 뭐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현상 한국은행 총재가 최대한 빨리 금리를 올려야 된다 뭐 이런 뉘앙스 얘기를 했던 거 사실 이제 그건 그때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CPI 이렇게 나오니까 아유 정말 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투자자들이 좀 하신 것 같고요. 그게 시장에서 좀 매물 압박으로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의도들 생각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소위 말하는 젠순왕 테마주들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뭐 로봇주들도 그랬고 네이버도 그렇고 뭐 LG전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오늘 떨어진 종목들도 있었고 장 초반에 20% 넘게 급등을 했다가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된 종목들도 많았고요. 뭐 네이버도 3% LG전자도 3% 정도 이렇게 장 초반에 두 자릿수 이상 급등을 하다가 다 상승폭을 대거 반납을 하면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ADR이라고 그래서 보통 그 시장 강도를 얘기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46까지 떨어졌어요. 금융위 수준까지 떨어져서 코스닥은 정말 시장 심리가 굉장히 좀 악화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오늘 뭐 사실 오늘 조금 상승폭이 줄긴 했습니다만 하루 종일 시장을 좀 결국 버텨주게 했던 가장 큰 힘이었는데 3.3% 올라서 36만 500원. 36만 원 넘어섰고요. 하이닉스는 낙폭이 꽤 커졌다가 거의 대부분 회복을 하면서 보합권에서 마감이 돼서 236만 원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소비자 물가지수 3% 네. 이상 나왔다고 하는 내용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0: 2024년 3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대고 전년 대비 3.1% 이렇게 올랐습니다. 지난 4월 소비자 물가가 2.6% 올라서 신현수 총재도 이 2.6%를 언급을 하면서 물가 불안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5월 달에는 3%를 넘게 올라서 이제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이 부분에 대한 국내 경제 영향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5월부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고유가에 따른 부분들 이것들이 오늘 이번 달 지난달 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인데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일단 석유류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휘발유가 23%, 경유는 33%나 급등을 하는 등이 석유류 물가가 23%가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1%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린 이유가 됐고요. 그다음에 나프타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나프타 가격이 오르게 되면 플라스틱 같은 이런 공업류 제품들 가격이 당연히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업 제품 가격이 4.2%가 올라서 전체 물가를 1.4%포인트 끌어올려서 결국 석유류 그다음에 이런 공업 제품 이 두 부문의 가격이 전체 물가 상승분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가 급등의 여파가 컸는지를 여실히 알 수가 있었고.
1: 그렇네요.
0: 그다음에 국제 항공료도 유류 할증료 때문에 33% 올랐고 심지어 세탁료도 많이 올랐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 올랐습니다. 결국 이게 다 유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좀 정부에서 특히 재정부에서 조금 주목해서 오늘 자료를 냈던 거 하나가 이번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우리가 시행을 했고 또 유류세 인하도 계속 이어갔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정책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0.6%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만약 이 두 가지 정책이 네. 없었다고 치면 이번에 5월 달 소비자 물가는 3.7% 올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1: 엄청난
0: 차이인
1: 거네요.
0: 예, 예. 이게 뭐 정부가 뭐 자화자찬한다 뭐 이렇게 꼭 볼 필요 없이 이 정책 효과가 분명 이번 소비자 물가에는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앞서 잠깐 시장을 할 때도 말씀드려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명분 그런 부분들이 더 쌓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확실히 금리 부분에 대한 부담이 한국에도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어저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그 사고 소식을 전달해 드렸었는데 후속 상황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0: 네, 이제 사고 원인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현장 감식 작업이 들어갔고요. 특히 유가족들도 이번 현장 감식 직접 참여를 한다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사망자 부검도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일단 사고 원인 부분 이게 지금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에서는 발사체 추진체를 만드는 도구에 묻은 화약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검식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오늘 금속노조에서 그 서울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K방산의 대장주인데 주가도 그래서 엄청나게 올랐지만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사업장은 이렇게 후진국형 무사 안일 한 그런 어떤 중대재해 사업장이 좀 됐다.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원인을 파악을 하고 회사 관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경찰도 사안이 워낙 중요하고 다섯 분이나 안타까운 생명을 좀 잃은 사건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사고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장, 그러니까 대전 사업장 2018년과 2019년 연달아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 당시에도 다섯 분, 그러니까 2018년에 다섯 분, 2019년에도 세 분이나 돌아가셨던 사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서 뭔가 위반 어떤 그런 여부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좀 노동부가 굉장히 좀 세밀하게 조사를 할 계획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게 확인이 될 경우 사업주도 그렇고 책임자도 그렇고 징역형, 그다음에 대규모의 벌금형, 심지어 법인 역시 한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있겠고 다만 이게 이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오늘 노동부가 유권 해석을 내려서요.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건은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노동부 입장도 이거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검찰의 기소 과정이나 법원의 판결 과정에서 그 부분이 감안될 거라고 본다 이렇게 또 얘기를 좀 했습니다.
1: 네. 요즘 우리 국민들이 술을 잘 안 먹는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0: 예, 그 예, 주류 관련 실질 소비 지출 이런 지표가 있는데 이게 올 1분기에 13,000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이 이렇게 나왔고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9%가 감소를 해서 2019년부터 이 통계를 잡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좀 가장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2024년 4분기 이후부터 10분기여서 그러니까 2년 반인 거죠. 매분기 지금 우리나라 분들의 주류 소비 그러니까 술 먹는 게 좀 줄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뭐 이유를 좀 살펴보면 코로나19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음주 또 회식 문화 이게 아주 구조적으로 좀 변하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주류 지출 감소의 가장 큰 이유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실제로 회식이 줄다 보니까 포금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 포금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 자리에서 예. 남성이 7잔 이상, 여성이 5잔 이상 술을 먹는 걸 포금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월간 기준으로 포금율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게 이날 24년부터 그러니까 지난 2024년 그다음에 작년 2025년 2년 연속 이 포금율도 줄고 있다. 이런 수치도 좀 나왔고요. 또 요즘에는 또 문화적으로는 소비 소버 큐리어스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주를 지양하는 그런 문화라고 합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술을 좀 덜 먹는 어떤 분위기에 한 편승을 했다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좀 특이 좀 눈에 띄었던 거는 가구 연령대를 봤을 때 50대 가구가 10% 줄어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50대가 제일 많이 먹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제일 많이 줄었고요. 60세 이상도 많이 줄었고 39세 이하 뭐 40대 그러니까 30대 이상의 중장년들의 이 음주가 굉장히 줄고 있다는 게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술을 안 먹으면 당연히 술을 파는 상장사들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좀 찾아보니까요. 하이트진로 참이슬 파는 데죠. 여기 같은 경우 2020년 6월 달에 24,800원이 고점이었는데 지금은 8,000원대입니다.
1: 아이고.
0: 무려 67%나 급락을 했고요. 롯데칠성도 2022년 5월에 20만 원대가 고점이었는데 현재 10만 원대 절반 가까이 하락을 한 그런 상황에서 그만큼 실적도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재미있는 뉴스네요.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여러분 요즘 투자하기 참 어려우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경제쇼랑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 6월 13일 토요일 특집 공개방송 윤쌤과 함께하는 투자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의 본질이 대체 뭔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 현장에서 생생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경제쇼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과 경제쇼 유튜브 채널 영상 클립 내용이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신청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추첨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2: 최근 우리 군의 오랜 꿈이었던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 일명 장보고 N사업의 청사진이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아니, 경제 코너에서 웬 군사무기 이야기냐고요? 그 이유는 이 잠수함의 심장인 SMR 기술에 우리 경제와 산업의 지도를 바꿀 거대한 기회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SMR은 소형 모듈 원자로의 줄임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300MW 이하급 원자로를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기존 대형 원전을 더 작고 유연하게 만든 차세대 미니 원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SMR이 앞으로 전기를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AI 열풍으로 엄청난 전력을 잡아먹는 공용 데이터 센터는 물론이고 반도체 공장, 대규모 산업단지, 전기가 부족한 오지나 바다 위 해양 플랜트까지 어디든 필요한 곳에 쏙쏙 설치할 수 있다는 게 SMR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운영 기술과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해양용 SMR과 차세대 소형 원자로 플랫폼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경제성과 안전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곧 국력이 되는 시대에 SMR은 이제 우리 산업의 지형도를 통째로 바꿀 거대한 물결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기술 SMR.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6월 첫 거래일에는 코스피가 급등하더니 오늘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심장 약한 이들이 투자하기 쉽지 않다는 농담 섞인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하지만 지난 5월까지 코스피 수익률은 누적 100%가 넘어섰다고 하죠. 하반기에도 과연 이런 상승률이 이어질지 한지영 키움증권연구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2: 네, 저도 늘 목소리로만 듣다가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1: 네, 네. 제가 더 영광입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6월이 되니까 네. 일단 뭐 변동성이 네. 잠깐 잊고 있었던 변동성이 다시 네. 찾아왔다는 말이 굉장히 이제 다시 많이 들리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2: 일단은 국내 증시가 돈이 너무 많고 이거는 뭐 뒤에서도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국장을 움직이는 주식 그냥 딱 두 가지를 꼽아보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잖아요.
1: 네.
2: 이게 지금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50%를 넘어가니까 이 두 개가 움직여도 다른 주식들이 휘청거리는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구조적인 변동성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도 시장은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1: 네.
2: 오늘과 같은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네. 장중의 진폭이 굉장히 큰 흐름들, 그런 변동성이 높은 장세 환경들이 수시로 직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월드컵이 다가왔으니까 예. 월드컵에 비유하자면은 경기 내용은 0대0 무승부인, 그 경기 결과는 0대0 무승부인데
1: 네.
2: 경기 내용을 뜯어보면은 네. 페널티킥 나왔다가 실축하고 퇴장 선수 나오고 뭐 싸움도 벌이고 그 안에는 완전히 난타전을 벌이는 게 오늘 하루였고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자주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에 분명히 지수도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1: 네.
2: 근데 이게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별로 조정을 안 받았지만 장중의 위아래 진폭으로 보면은 이거는 뭐 현기증이 여러 번 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최근에 며칠 있었고
1: 네.
2: 앞으로도 있을 거다. 이 점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 청취자분들 좀 염두를 해 두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이거 너무 비유가 확 와닿는 네. 게요. 그러니까 경기를 그러면 지켜본 사람들은 심장이 철렁철렁했다는 거고.
2: 그렇죠. 환장하죠. 이게 진짜 뭐.
1: 결과만 본 사람은 네. 아, 오늘 그냥 재미없었구나. 무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네요.
2: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그 코스피가 저는 일단 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1: 네.
2: 앞으로 올라갈 때는 그냥 약간 뭐 보통 저희가 산무만 해도 본선 진출하잖아요.
1: 네.
2: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2: 그만큼 지금의 시장은 위아래 진폭이 큰
1: 네.
2: 현기증이 나고 롤러코스터가 수시로 나지만 그래도 시장은 올라가는 그 환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 수급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뭐 개인기관 외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원인이 있습니까?
2: 개인들의 돈들이 많은 영향들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상식, 약간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주변에 뭐 어디 식당이나 커피숍 가도 너도 나도 다 주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 맞습니다.
2: 네. 근데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뒤늦게 주식에 들어온 사람들이 왔을 때 보통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금들은 부동산에서 일부 오는 것도 있고 그동안 예적금 했던 거 약간 일부 인출해 가지고 들어온 돈이 있잖아요.
1: 네.
2: 그래도 그런 돈은 뭐 테마주나 작전주에 쉽게 투자할 수 없으니까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아는 주식에 많이 투자하겠죠.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현대차 네. 이게 우리나라 증시의 주도주가 되다 보니까 다들 이 주도주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코스닥이나 다른 업체들,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 이러한 주식들은 다 쳐다도 보지 않고
1: 예.
2: 그게 이제 그 하나의 우리나라 증시의 요즘에 수급상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진정이 되는 거
1: 네.
2: 이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가 옆으로 좀 장기적으로 기어가야 되는데
1: 네.
2: 지금 뭐 쉽게 기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네.
2: 그래서 최소한 우리나라 증시가 고점을 찍는 그 전까지는 이 높은 변동성은 계속 기본값, 디폴트값 이걸로 깔고 가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1: 그리고 요즘에는 네. 뭐 최근에도 그랬지만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방한을 한다던가
2: 네, 그렇죠.
1: 뭐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네. 그 회사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거나 그런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2: 그렇죠.
1: 이게 주식이 이런 모멘텀이나 이벤트에 정말 많이 과거보다 더 휘둘리는 느낌인데
2: 네, 맞죠.
1: 뭐 이런 게 실제로 그렇게 잡힙니까?
2: 네, 잡히죠. 최근에 그 오늘은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네. 올랐던 주식들을 보면 LG 그룹주, 두산 그룹주, SK 네. 그룹주 이거 다 이제 젠슨항이랑 만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시구만 한다고 해도 이제 시장이 움직이잖아 젠슨항 그 루트에 따라서
1: 네.
2: 그렇게 그만큼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 지금 요즘에 최근 1, 2주 동안에는 뭐 실적이나 매크로 변수들 뭐 미중 뭐 미 이란 간 협상 이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야 젠슨항 왔으니까. 젠슨항이 어디랑 뭐 협력한대? 로보틱 사업한대?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만 먹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딱 들었을 때 젠슨항과 대기업 총수가 만난다. 그러면 네. 이거는 뭔가 있다. 이게 이제 또 주가를 상승으로 만들고.
1: 네.
2: 근데 대신에 저도 앞으로도 이제 금요일 날 시구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1: 예.
2: 그러면 이제 뭐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까지도 또 한 차례 뭐 젠슨항 관련 수혜주들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좀 염두를 투자자분들께서 염두를 해야 되는 게
1: 네.
2: 실적이 아니라 그냥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주식은 그만큼 빨리 강하게 오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오늘 겪었던 것처럼 하락의 강도도 거칠 수가 있다.
1: 아.
2: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투자자금의 일부는 떼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뭐 굳이 그 말리지는 않지만
1: 네.
2: 내 그동안에 늦게 들어온 만큼 나는 한 방에 남들의 수익률을 따라잡겠다. 나는 젠슨항과 뭐 함께하겠다. 이런 식의 투자자금을 몰빵하는 전략은
1: 네.
2: 저는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1: 아, 지금 굉장히 그걸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2: 그렇죠. 젠슨항 그 테마 관련해서 이런 뭐 로보틱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유망한 산업이잖아. 잘 아시다시피.
1: 네. 네.
2: 근데 그것들은 지금 숫자는 아직 실적은 잘 안 나오지 않는. 실적은 좀 미래 28년이나 29년 가야지 이제 실제 숫자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업종들인데 오히려 저는 뭐 지금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매번 지금 숫자가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1: 네.
2: 그 추정치들도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의견을 상향하고 있고 그 실체가 있는 숫자가 있는 주식이니까 젠슨항 플레이를 우리가 만약에 한다.
1: 네.
2: 젠슨항 따라잡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반도체 쪽.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은 뭐 깐부회동했던 그런 주식들을 투자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1: 네.
2: 말씀을 드릴게요.
1: 네, 좋습니다. 여기서 좀 잠깐 상반기 코스피부터 네.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올해 상반기 코스피가 누적해서 100% 넘었다고 하는데
2: 네.
1: 진짜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상반기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은요.
2: 네, 그 이렇게 지수가 그 반년도 안 돼서 주가가 두 배 간 거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1: 아.
2: 그 유명했던 장세가 그 삼저 장세라고.
1: 네, 86에서 89년도.
2: 네, 그때 네. 연평균 3년 동안 거의 70%대씩 올랐거든요.
1: 예.
2: 그런데 100% 이상 오른 해가 없었어요. 그만큼 이번 장세는 굉장히 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네. 장세이고 뭐 내년에도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률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뭐 연말까지 가봐야지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뭐 저는 상승 이렇게 코스피가 레벨업을 한 거는
1: 네.
2: 나름의 저는 정당성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너무 빨리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가는 업종들만 가는 흔히 말해서 그 쏠림 현상
1: 네.
2: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논란들이 있는데
1: 예.
2: 그래도 올해 연초 이후부터 지금까지 올라왔던 코스피의 그 힘을 보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 뭐 기대감, 젠슨항 내러티브, 젠슨항 스토리텔링
1: 네.
2: 이런 게 아니라 실적에서 기인해요.
1: 아.
2: 참고로 그 코스피가 올해 연초 이후에 지금 100 오늘까지 하면은 한 102, 103% 올랐었는데
1: 네.
2: 올해 예상된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보면은 연초 대비 지금 130%가 올랐어요.
1: 아 그러면 영업이익만큼도 못 오른 거예요?
2: 그렇죠. 이익이 주가 상승 속도를 앞지르는
1: 아,
2: 네. 흔히 말해서 그게 그 실적 장세라고 하는데
1: 예.
2: 이거 국내 증시에서 간혹가다 찾아오는 뭐 몇 안 되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현재 코스피가 거의 9천까지 와 있고
1: 예.
2: 저는 만 포인트까지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1: 네.
2: 일단은 그 정당성은 지금 그 확보해 둔 상태다.
1: 네.
2: 문제는 지금 단기적으로 높아진 주가 상승 속도란 부담이다.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극복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지금 하반기 전망 자료도 네. 내셨어요?
2: 네.
1: 그럼 하반기 전망에서 지수 전망도 좀 하셨습니까?
2: 지수 전망을 했죠. 근데 만 포인트 전망을 했는데
1: 네.
2: 뭐 만 포인트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시면
1: 너무
2: 되죠.
1: 너무 가까워 보입니다.
2: 그렇죠.
1: 네.
2: 이게 만 포인트라는 숫자가 이제 가보지 못한 숫자이고 앞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라 이제 그 자리가 네 개가 아니라 다섯 개 자리를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체감으로 봤을 때
1: 예.
2: 코스피 2000에서 2300 가는 거예요.
1: 아, 그렇습니까?
2: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천이라고 쳤을 때 많이면은 네. 조금만이면 올라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5월 달에 상승했던 거 절반만 올라가도 네. 만 포인트 간다. 그래서 아. 지금 이제 만 포인트 언제 가는지 만 포인트 정말 갈 건지 이거보다는 만 포인트 찍었을 때 그 이상으로 갈 수 있을까
1: 네.
2: 혹은 이제 만 포인트 찍자마자 바로 아래로 떨어질까 이거를 저는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저는 여기 지금 이 페이지 아마 보이실 텐데 네.
1: 몇 페이지 여기 지금 1페이지
2: 1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의 그 경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코스피 올해 경로이고
1: 네.
2: 그 대략 보면은 7월에서 8월 사이 한 8월 이후가 시장이 한번 좀 그 고점을 찍고서 조정을 받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6월 7월 두 달 정도는 우리가 돈 벌 기회는 더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림을 보여주신 김에 네. 경로가 이제 정점을 찍고 살짝 내려와 보이는 거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2: 네, 이거는 이제 그 2분기 실적 시즌 끝나면은 그러니까 네. 2분기 그 달력상으로 7월 달, 7월 말, 8월 초가 우리나라 이제 주요 굵직한 기업들 실적, 네. 미국의 그 빅테크 실적도 끝나거든요.
1: 네.
2: 그거 끝나고 나면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야 이렇게 좋아지는 이익이 내년도에도 계속 될 수 있을까?
1: 아.
2: 이거 혹시 절대적인 금액 늘어나는 거는 뭐 괜찮은데 네. 상관없는데 증가율이 꺾이면 어떡하지? 제가 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올해 100% 오를 때 이익은 130% 올랐다고 했잖아요.
1: 네.
2: 이 퍼센테이지가 꺾이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좀 우려들은 있을 것 같아요.
1: 네.
2: 예, 그래서 그게 한번 시장의 그 중간에 흔들림 박스권 조정 이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1: 네.
2: 금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불편하게 좀 떠안고 가야 되는데 8월달 9월달에 좀 시장에 헷갈리게 만드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 매년마다 찾아오는 이벤트이긴 한데 네. 연준 그 8월 말에 있는 미국의 잭슨홀 미팅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앞으로 네. 통화정책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의 좀 이야기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1: 네.
2: 그게 9월 FOMC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선제적인 프리뷰? 약간의 예고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저는 올해 6월 FOMC 이제 다다음 주에 있는데 6월 FOMC보다는 9월 FOMC가 굉장히 거시경제 이벤트상으로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1: 네.
2: 8월 달, 9월 달 이 두 달 정도는 매크로에 대한 조금 불안감, 노이즈, 불확실성 그리고 기업 실적이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시장 간의 의견 대립. 이게 한번 증시의 박스권을 만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 6월 FOMC보다 9월 FOMC가 네. 더 중요한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2: 6월 매 분기마다 발표된 시작하는 네. FOMC가 원래 통상 중요했잖아요. 3, 네. 6, 9, 12월.
1: 3, 6, 9, 12월 네. 네. 경제 전망을 하기 때문이죠.
2: 그쵸. 근데 이번 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중요하긴 하지만 9월이 네.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1: 네.
2: 캐비넛이 이제 신임 연준 의장이 6월 달에 처음으로 회의를 주관하겠죠.
1: 네.
2: 근데 그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별다른 그 액션을 많이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지금 높아졌으니까 주식시장은 이미 전쟁은 종전했고 물가는 네. 하반기 때 떨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선제적인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데
1: 네.
2: 정책 결정자들, 중앙은행자들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보고서 그냥 후행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 6월 FOMC 전에 발표된 데이터들을 보면은 물가는 높아 있고 유가도 90달러대 위에 있고 고용은 좀 잘 버티고 있고 이러면은 그들 입장에서는 쉽게 움직이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그렇군요. 전망을 하다 보면은 전망상으로는 분명히 하반기 때는 물가가 떨어질 것 같은데
1: 네.
2: 이거 우리가 지금 뭐 선제적으로 낮을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 같고 더군다나 차기 연준 의장이 지금 신임이 들어왔는데
1: 네, 캐비넛이
2: 네, 네. 내부적으로 아직 반대 의견들이 많잖아요. 캐비넛 체제에 대해서. 캐비넛 씨가 이야기했던 게 아, 연준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예전보다는 덜 해야 되고
1: 예.
2: 물가 지표 흔히 말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말고 뭐 절사평균 물가라고
1: 네.
2: 가장 많이 오른 그 품목들 가장 네. 적게 오른 품목들 이거 제외하고 중간값만 보고 물가를 결정하자라고 이렇게 캐비넛 씨가 제안을 했거든요.
1: 네.
2: 근데 이거는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지금 반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내부 교통 정리하는 시간도 3개월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6월 FOMC보다 중요한 게 그 3주 뒤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되잖아요.
1: 예.
2: 거기서는 이제 세세하게 위원들 간에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게 그 텍스트 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1: 예.
2: 과연 연준 내 지금 캐비너시파랑 반 캐비너시파가 얼마나 엇갈리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6월 FOMC 네. 의사록이어서 저는 6월 FOMC도 중요하지만 의사록도 이전보다는 중요도를 높게 가져가야 된다.
1: 네.
2: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9월 달 FOMC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윤곽과 내부적인 교통 정리가 됐으니까 네. 그때부터는 케빈 어시가 본연의 색깔을 드러낼 것 같아요. 시장은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아 케빈 어시가 정말 긴축하면 어떡하지? 혹은 금리나 하면 좋겠다 이런 식의 논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시장에서도 하나의 화두가 되고 불확실성 노이즈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은 기업 실적단에서는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네. 8월 말 언저리에 FOMC 연준에서 FOMC 하는 것도 9월쯤이 될 건데 네. 8월에 직선으로 있다고 하셨고요.
2: 그렇죠.
1: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신임 연준 의장의 진정한 모습, 진정한 속내를 9월쯤에는 알 수 있게 되고 데이터도 그때쯤 되면은
2: 그렇죠. 안정
1: 방향성을 알 수 있으니까
2: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뭐 소위 긴축으로 갈지 완화로 갈지 이거를 완전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군요.
2: 그렇죠. 맞습니다. 네.
1: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고 가든가 말든가 하게 된다는 말씀이군요.
2: 네, 맞습니다. 근데 9월 FOMC 확인하기 전까지는 약간의 그 뚜껑 열어보기 전에 모르는 그 상태 있잖아요.
1: 네. 네.
2: 그런 식의 그 환경 분위기가 네. 8월 달 9월 달 사이에 저는 조성이 될 거다. 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이게 냄비에 고구마를 끓였는데 고구마를 그쵸. 젓가락으로 찔러보기 전에 지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쵸.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2: 네, 딱 맞습니다. 뚜껑 네. 열기 전까지는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아.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면 다시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요. 네. 하반기 전망을 이제 1만 포인트대를 제시하셨고 네. 이게 하반기 지수의 고점도 사실 저희가 이제 시계열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네. 그래도 하반기 전망을 할 때 지수 상단을 1만 대까지 열어줬다는 거 네. 네. 그러면은 요즘 같은 그런 쏠림 장세가 그런 형태로 계속 1만까지는 쭉 갈 것 같다는 그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2: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네. 시장은 저는 올라갈 건데 올라가는 네. 과정에서 난타전들 상당할 거다. 그러니까 아. 누구는 계속해서 뭐 페널티킥 계속 실축하고 네. 누구는 그거 좋아하고 누구는 이제 서로 간에 퇴장도 하고 네. 이런 식의 난타전들이 있을 거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중간 과정에서 변동성이 있을 때 저는 반도체 말고도
1: 네.
2: 청취자분들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들이 등장을 할 것 같아요.
1: 아 그렇습니다. 네.
2: 이게 뭐 여기서도 뭐 뒤에서도 네.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1: 네. 지금 해주십시오.
2: 네 대표적으로 네. 보면은 저는 그 증권주 같은 경우는 제가 키움 증권 뭐 소속이 아니어서 이런 네. 그런 건 아니고 증권주 같은 경우는 원래 보통 증시가 갈 때 같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1: 그렇습니다.
2: 증시가 올라가면은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은 증권사들 수익으로 그대로 직결이 되거든요.
1: 네.
2: 근데 5월 달 거래 대금을 보면은 역대급을 찍었어요. 4월 달에 비해서 거래 대금 평균 거래 대금,
1: 네.
2: 일평균 거래 대금이 거의 50% 정도 늘어났습니다.
1: 그럼 지금 아 설마 한 8, 90조 되나요?
2: 지금 일평균 거래 대금을 하면은 네. 뭐 5, 60조 정도 됩니다. 네. 근데 5월 달에 뭐 70조 정도 찍었으니까 네. 오늘도 굉장히 거래가 많이 나왔고
1: 엄청나네요.
2: 네, 그렇죠. 근데 5월 달에 증권주가 마이너스 3%인가 4% 하락했어요.
1: 아, 오르질 못했군요. 네.
2: 코스피가 28% 정도 거의 30% 가까이 오르는 동안에 증권주는 거의 못 올랐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흔히 말해서 시장에서 그 간혹가다 제공하는 왜곡 현상이 만들어낸 네. 기회. 다들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삼성전기 뭐 LG그룹주도 이런 거 사러 가다 보니까
1: 네.
2: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다들 잘 안 쳐다보았던 게 저는 5월 달이고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주식들은 어느 순간에 시장이 야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젠스당 이 아저씨의 너무 그 내러티브에 네. 고취돼 있었다. 이제 조금 실적주가 없을까? 그런 찾는 과정들 저는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그 필터링에 걸리는 업종 중 하나가
1: 네.
2: 증권주가 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 유통 주식들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1: 아, 역시 뭘 네. 사야 된다는 얘기가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쵸. 일단 증권 얘기하시고 네, 네. 그다음 유통이라고요. 네,
2: 저는 네. 유통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1: 네.
2: 개인적으로는 백화점 업종들을 가장 선호합니다.
1: 백화점.
2: 네, 이거는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2: 첫 번째로는 다들 이제 명동이나 이런 데 나가보시면 체감하겠지만 외국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1: 네.
2: 이들이 근데 이들이

0: 서울에서 그 베트남에 있는 그 어린 여자친구 여자 그분의 네. 인플 그 브이로그를 봤는데 예. 한국 와서 이제 쇼핑하고 이런 것도 브이로그 찍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남아에 있는 이런 분들조차 네. 한국 오니까 여기 왜 이렇게 싸냐고.
1: 오 마이 갓 그렇습니까? 네. 아 그렇죠. 그렇습니까?
0: 네
1: 정말 아 외국에서 봤을 때도 그러니까
0: 환율이 싸다는
1: 동아시아 국가에서 봤을 그, 때도 우리나라가 환율 고려하면 완전 싸졌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0: 예. 원화가 올해 평가절하된 게 다른 나라 국가보다 더 컸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거는 그 한국인들이 2, 3년 전 지금도 그렇지만 엔화 싸다고 일본 가서 많이 막 그 명품도 사고 뭐 다른 뭐 유명 고가 의류 브랜드 사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환율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도
1: 네.
0: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1200원대 1300원대 이게 되게 어려운 것도
1: 네.
0: 그 혹시 유료 AI 결제 다 하시죠? 쓰시죠?
1: 다 하고 네. 있습니다.
0: 우리가 1년 전에 지출 안 해도 됐던 금액들이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1: 예, 맞습니다.
0: 챗GPT나 제미나이나 유료 클로드 같은 거 이거 지금 한국인들 유료 결제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게 다 달러로 결제되는 거잖아요.
1: 네.
0: 1년 전만 해도 안 나가도 되는 회로 나가야 되는 돈인데 그 안
1: 아,
0: 나가도 되는
1: 그런
0: 돈인데
1: 그런 돈도 환율에 영향을 주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이런 것도 저는 무시 못한다. 그래서
1: 아.
0: 이거 그 다른 카드 데이터를 보니까 카드사 데이터 보니까 작년에 그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지출했던 그 금액에 비해서 금액에
1: 네.
0: 금액이 대략 4천억에서 5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1: 예.
0: 근데 올해 지금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2천억 원이 넘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업무상 좀 더 편의를 위해서 제 일자리에 뺏길 위협을 또 있지만
1: 네.
0: 그걸 위해서 그 월간 그 AI 구독료에 거의 20만 원 정도는 저는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0: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안 나가도 되는 달러들이 빠져나간다. 그 원화가 빠져나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환율은 계속 고환율 구간에 있을 거다라는 거고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자국민들도 국내 증시에서도 지금 다들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 많잖아요.
1: 네.
0: 저는 많았게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또 백화점이나 그 쇼핑몰
1: 네.
0: 가가지고 소비하는 것들도 백화점주 실적에 저는 바로 직결이 된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1: 주말에도 백화점을
0: 네.
1: 나가보면은
0: 네.
1: 정말 사람이 인산인해입니다.
0: 그쵸?
1: 엄청 많더라고요.
0: 주식이 되게 흥미로운 게 부동산으로 투자했을 때 내 집값이 상승하면은 그게
1: 네.
0: 별로 체감은 잘 안 와닿잖아요. 어차피 이거 파던 데도 황금성이 있고 이거 팔아도 어차피 다른 데 가려면은 똑같이 올랐으니까
1: 네.
0: 내 집값 1주택자 기준으로
1: 맞습니다.
0: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 약간 벌었다는 기분을 느끼는데
1: 오히려 주택가격 오르거나 하면은 본인이
0: 네.
1: 뭐 세금 더 내야 된다고
0: 그렇죠.
1: 한다거나
0: 그런 것들 걱정이잖아요.
1: 집을 더 사서 집값이 오르는 경우에는 대출 갚아야 된다면서 주머니를 쪼우는 경우가 있는데
0: 그렇죠.
1: 주식은 정말 시원하게 가격이 좀 상승하면은 다들 밥 산다고 하고
0: 그렇죠.
1: 주변을 보면은 민도가 굉장히
0: 맞습니다.
1: 좋아졌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다들 인심이 후해졌잖아요. 그리고
1: 네.
0: 주식 같은 경우는 굳이 평가 그 실현 이익이 아니더라도 평가 이익만 쌓여도 아 오늘 내가 쏠게 나 이거 지금 살 거야 약간 이런 식의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1: 예.
0: 이게 뭐 부의 효과라고 하는 거죠 경제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그게 지금 국내 백화점주들에게서 그 방문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
1: 네.
0: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뭐 그 증권주나 혹은 반도체 이런 주식들 들처럼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지는 않지만
1: 네.
0: 그래도 중간중간에 내 계좌에 약간 마중물과 빛을 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한재영 연구원님 말씀하신
0: 네.
1: 것처럼 이런 실적이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0: 네.
1: 쏠림 때문에
0: 네.
1: 그 반도체나 유명 기업들에 대한
0: 네.
1: 쏠림 때문에 주가가 아직 재성과를 안 내는 기업들이 말씀하신 그 2분기 실적 시즌을
0: 네.
1: 어간으로
0: 네.
1: 좀 돋보일 수도 있겠네요.
0: 네, 돋보일 수 있고 그 2분기 실적 시즌이 아니더라도 6월 달에도 중간중간 한 번씩
1: 아,
0: 그들에게는
1: 네.
0: 기회가 주어질 것 같아요. 어차피 주가는 저는 실적을 따라가기 마련이다라고 보고 있고
1: 네.
0: 투자자들도 실적을 보니까 그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저는 증시의 좀 위험 요인이나 일단 지수를
0: 네.
1: 만까지 보셨고 그 후에 좀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FOMC 연준 FOMC도
0: 네.
1: 얘기하셨는데 한국만의 어떤 위험 요인 같은 것도 있습니까?
0: 국내만의 위험 요인은 이제 반도체주가 정말로 슈퍼 사이클일지 아니면
1: 아.
0: 이제 예전의 전통적인 그 경기 민감 산업으로 다시 돌아갈지
1: 네.
0: 이게 지금 하나의 관건이죠. 그래서 그게 2분기 실적 시즌 끝나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0: 저는 그 뭐 영원히 성장하는 구조적인 성장주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1: 네.
0: 그래도 시클리커 예전처럼 막 경기 민감 산업 한번 반도체 사이클 올랐다가 꺾였을 때 심하게 꺾이고
1: 네.
0: 증시도 막 급락을 하고 주가도 급락을 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 흔히 말해서 그 장기 공급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0: 네. TA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1: 네.
0: 이게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전체 주가의 그 사이클의 안정성과 이익의 안정성을 좀 제공해 주지 않을까.
1: 아. 그러니까
0: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건 이제 반도체 쪽에서 나오는 용어여서
1: 예. 그러니까
0: 조금 약간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1: 그러니까 저는 건설업을 좀 봤었는데 네. 수주 같은 거잖아요.
0: 그렇죠. 수주죠.
1: 수주죠.
0: 예, 수주죠. 이거는 네. 직장인들 연봉으로 봤을 때 보통 우리 그 계약직 직원들 저도 계약직인데
1: 네.
0: 연봉을 연 단위로 계약하잖아요. 매년마다.
1: 예.
0: 매년 얼마 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매년이 아니라 야 3년에 얼마, 5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5년 정도 연봉을 묶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1: 네.
0: 그렇게 되면은 하나 아쉬운 점은 갑자기 코스피가 막 너무나도 더 좋아져서 직원들 몸값 올라가면은 나는 이제 5년 계약 체결한 사람들은 그 몸값 상승분은 잘 못 누리잖아요.
1: 네, 5년간 연봉이 좀 고정되니까요.
0: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1: 예.
0: 대신에 어느 정도 내 소득의 안정성 확보하고 할 수 있죠.
1: 네, 그건 완전 확보되죠.
0: 그렇죠. 그게 네.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그 LT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0: 반도체 이익의 변동성과 안정성이 이전보다는 좋아지면은
1: 예.
0: 코스피 전체 그 반도체가 코스피 전체 이익의 거의 70%를 대변하고 있으니까
1: 예.
0: 코스피 전체 주가 사이클과 이익 사이클이 이전보다는 진폭이 줄어들 수 있다.
1: 아.
0: 그러면은 이거는 시장의 좀 재평가와
1: 네.
0: 또 향후 조정이 만약에 온다고 했을 때 예전처럼 격렬하게 막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기간 조정이 그치게 만드는
1: 네.
0: 그 역할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1: 비유를 하시니까 체감이 확 되는 게요.
0: 네네.
1: 1년 단위로 실적을 매년 봐야 되는 상황에서
0: 네네.
1: 3년 고정계약했어 이익이 계속 3년간은 이 정도는 계속 나올
0: 그쵸.
1: 거야라고 하면은
0: 네.
1: 이익이 아주 크게 늘지 않더라도 안정성이 아주 높으니까
0: 그쵸.
1: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확 내려가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외국인도 그렇고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
0: 네, 맞습니다. 네.
1: 아, 근데 코스피 얘기를 하면 항상 좋은데요. 네.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208 하나님 저도 이제 이 질문을 드리려고 네. 했었는데 무너지고 있는 코스닥은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0: 진짜
1: 코스닥도 전망하셨습니까?
0: 네, 코스닥도 아. 뭐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1: 네.
0: 코스닥은 지금 힘들죠 이게 사실.
1: 아.
0: 네, 왜냐하면은 시장의 모든 돈들이 지금 코스피로 가고 있고
1: 예.
0: 가끔가다 되게 이제 약간 저도 이거 보면서 야 이게 맞나 싶은 게 그 요즘 지난주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아침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올라가다가
1: 네.
0: 아, 코스피는 조금 쉬고 있고 코스닥이 올라가다가 코스피에서 네. 반도체가 갑자기 주가가 반등을 하면은
1: 네.
0: 사람들이 코스닥에는 돈 팔고 반도체로 가 코스피 반도체로 가더라고요.
1: 아, 그게 보입니까?
0: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대형 그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1: 네.
0: 그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이 있었잖아요.
1: 예.
0: 그러면 이거는 비단 그 주식뿐만이 아니라 예전 같으면은 바이오 전체적으로 야 이제 바이오 간다라는 건데. 바이오 잠깐 가다가 또 장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하니까
1: 네.
0: 다 바이오 팔고 글로 가더라고요.
1: 지금 바이오 살 때가 아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빨리 거기 가야 되겠다 하면서 넘어간단 말씀이신 거죠?
0: 그렇죠. 이거는 예전에 뭐 타짜에서 나왔던 아. 영화에서 나왔던 대로
1: 네.
0: 무슨 기술을 걸어도 안 먹히는 장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 네.
1: 네.
0: 네.
1: 그런데, 네.
0: 그런데 이제 이거 언제까지나 올해가 코스닥이 계속 별로 안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긴 않고
1: 네.
0: 저는 코스닥에도 하반기 때 기회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어차피 실적보다는 정책이나 뭐 바이오
1: 맞아요.
0: 쪽에서 뭐 기술 계약, 대규모 그 계약 그 이전 계약 체결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은 아니지만 한 가을쯤 되면은 정부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종합을 해 보면은
1: 네.
0: 그 9월이나 10월 정도 가을 경에는 3부 리그 승강제 이거 합니다.
1: 아, 지수를 개편한다는 거죠?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0: 그렇죠. 네. 1부, 2부, 3부 리그로 나눠서 1부
1: 1, 2,
0: 리그는 예, 말 그대로 그냥 메이저 리그에 있는 선수들 모아놓은
1: 네.
0: 거고
1: 네.
0: 2부는 마이너 리그
1: 네.
0: 그 3부는 이제 트리플 리그 뭐 야구에 비유하자면
1: 아.
0: 그런 식인데
1: 네.
0: 1부 리그에 있는 지수들, 기업들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부 리그가 만약에 이렇게 3부 리그로 나눠졌을 때
1: 예.
0: 1부 리그에 대해서는 ETF 시장에서도 이쪽 관련된 상품들을 출시할 것 같아요.
1: 아.
0: 그렇게 되면 그 수급에 대한 효과
1: 예.
0: 이것들도 무시를 할 수 없고 일부 리그는 그래도 속아내기 할 만큼 한 주식들 기업들이잖아요.
1: 네.
0: 이전보다는 수질이 개선된 주식들.
1: 맞습니다.
0: 그렇게 되면은
1: 지금 코스닥은
0: 네.
1: 뭐 기업이 1800개가 넘는데
0: 그쵸.
1: 지수는 코스닥 지수나 뭐 다른 여러 지수들이 있지만
0: 네.
1: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좋은 기업이랑 실적 성장이 그러니까 꿈 기업이랑 아닌
0: 네.
1: 기업이랑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그거를 구분해서 하게 되면은
0: 네.
1: ETF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럼 수급이 들어온다. 그렇군요.
0: 그렇죠. 수급도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코스닥의 체질이 개선이 되니까
1: 아.
0: 1부 리그는
1: 네.
0: 그 2부, 3부 리그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1: 그럼
0: 그
1: 더 쏠림이 심해지겠는데요?
0: 쏠림.
1: 다 1부 리그 사고 싶어 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하는 게 2부 리그에 있는 사람들도 너희들 열심히 해서 1부 리그로 올라와라. 약간 이런 식의 자극제로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저

0: 이런 계획 아직 공식적인 일정이나 가이드라인이 확정은 안 됐는데
1: 네.
0: 가을경에는 아마 이제 그 정부 측면에서도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조금 코스피 따라잡는 키 맞추기 이러한 좀 정책들을 유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고려해 보시면은 요즘은 코스닥 계속 힘들긴 하지만
1: 네.
0: 여기서 코스닥이 더 이제 1000 깨고 아래로 더 900가고 800가고 뭐 이런 식의 지금 베팅을 하는 거는
1: 네.
0: 저는 지금은 이제 자제는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코스닥에 대해서 어쨌든 6월 9월에서 하반기 정도 되면은 그런 이슈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신 거니까
0: 네.
1: 그래도 지금 코스닥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들이 지금 방송을 듣고
0: 네.
1: 아주 실망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런데 아, 제도가 좀 네.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0: 네.
1: 그 과정에선 썩 좋진 않아 보이네요.
0: 네, 그렇죠. 그런데 뭐 여기까지 버티셨는데 저는 더 버티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 자금 말고 기존 네. 코스닥 들어간 말고 신규 자금은 이제 코스피의 주도주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실적 대비 주가가 못 오른 그런
1: 네.
0: 다른 대형주들 사는 전략들도 괜찮긴 하죠.
1: 네.
0: 근데 이제 지금 있는 코스닥 주식들을 다 정리해서 코스피로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1: 네. 아까 그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 절반이 네. 결국 반도체고
0: 네.
1: 반도체가 2분기를 기점으로 슈퍼사이클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좀 나야 되는데
0: 네네.
1: 그 기준을 장기 공급 계약건이라고 보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네, 그 어간에 그 계약건들이 나올 예정입니까?
0: 아, 지금 이게 체결은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매달마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1: 예.
0: 분기 보고서상 이제 뭐 계약 부채 잔액 같은 걸로 보고서 우회적 추정하거나
1: 아,
0: 이게 어차피 완전히
1: 네.
0: 오픈되기 힘든 그 사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기업체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 분기마다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1: 그렇군요.
0: 2분기 그 실적치는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이나 미국의 메모리 업체들 혹은 이제 빅테크 업체들 이들이 이제 뭐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 하겠죠.
1: 네.
0: 장기 공급 계약 비중들 앞으로 얼마나 늘려가겠다. 이것들을 우리가 좀 그 확인하는 게 2분기 실적치는 끝나고 나서다.
1: 네.
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지금 6월이 되면서 이제
0: 네.
1: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0: 네.
1: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하고 있지만 오늘도 롤러코스피라는 말이
0: 네,
1: 있을
0: 맞죠.
1: 정도로 굉장히
0: 용어 되게 마음에 드네요. 롤러코스피.
1: 네, 네. 코스피가 롤러코스터
0: 네.
1: 타는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개인들이 좀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이나 아니면
0: 네.
1: 어떤 지표들을 좀 중심으로 봐야 될지 뭐 한 1분 정도로 답변
0: 네.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냥 봤을 때 지금 뭐 그 주도주에 타신 분들도 그렇고 못 사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되게 망설임이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1: 네.
0: 근데 저는 그냥 주도주는 요즘 느끼는 게 발견도 어려운데 보유도 어렵습니다. 특히나 주도주 사이클이 계속 진행이 될수록.
1: 네. 근데
0: 저는 이제 주도주에서 내릴 때에는 주도주를 둘러싼 투자 포인트가 있잖아요.
1: 예.
0: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메모리 사이클이 계속 업사이클이 되고 또 AI 시장이 에이전틱 AI 중심으로 계속 성장을 한다. 그 실적과 내러티브가 지금 같이 돼 있으니까
1: 네.
0: 주도주가 된 건데
1: 예.
0: 둘 중 하나가 탈락을 하게 되면은 그때 주도주에서 더는 내리셔도 됩니다.
1: 아.
0: 근데 아직까지는 이 두 개 실적이나 스토리텔링
1: 네.
0: 이 두 개의 조합들이 유지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반도체 주니까
1: 네.
0: 쉽게 내리지는 말자.
1: 여기서 내리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0: 네. 변동성이 있더라도 네. 다른 데서 내리지 차라리 거기선 내리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내려야 될 정거장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실적이나
0: 네.
1: 그 테마, 그러니까
0: 네.
1: 내러티브
0: 네.
1: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깨지는군요.
0: 네. 거기서 깨지거나 훼손이 나거나 기스가
1: 네.
0: 나면은 그때는 뭐 이제 단계적으로 내려도 되는데
1: 네.
0: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이 변동성에 가격만 보면 주가만 보면 충분히 내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가치로 보면은 지금 내릴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1: 네.
0: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그렇군요. 아, 이게 진짜 그 뭐 자료도 오늘 준비를 엄청 많이 해주셨는데
0: 네.
1: 정말 달변이셔가지고
0: 네. 질문 뭐 다 그 질문대로 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네.
1: 아 예 근데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0: 네.
1: 좀 가지를 쳐가지고
0: 네.
1: 제가 물어볼 만한 부분을 제가
0: 네.
1: 좀 여쭤봤었는데요.
0: 네.
1: 근데 이제 리서치 오래 하셨잖아요.
0: 네.
1: 그리고 오늘 방금 이제 투자자분들에게도 여러 도움되는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그럼
0: 네.
1: 지금 막 주도주를 하냐 마냐 막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많은 시기일
0: 네.
1: 것 같고 여의도에 계시면서도 요즘 리서치 내부 분위기도 좀 달라지셨죠.
0: 네, 뭐. 그 달라졌는데 다들
1: 네.
0: 뭐 요즘 저희들도 똑같아요. 야, 이거 장 이거 어떡하냐 약간 이거 우리 뭐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되지?
1: 네.
0: 다 저희들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 뭐 요즘에 이렇게 그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1: 네.
0: 너무 많이 유념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1: 오늘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6월 2일 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앞서간다 우리의 갓세.
1: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장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무리를 지어서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가 하면 때로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는 폭주족들의 문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데요. 이같이 목적이나 행동을 같이 하는 무리를 가리켜 떼라고 합니다. 이것은 떼를 지어 다니다 또는 떼로 몰려다니다 같이 단독으로 쓸 수도 있고 소떼나 양떼처럼 다른 말 뒤에 붙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떼라는 말을 약간 속되게 이르는 표현이 떼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난 지점에 사람들이 떼거리로 모여 있었다. 한 떼거리의 사람들이 큰 길을 향해 우르르 몰려가고 있었다. 같이 말할 수 있죠. 간혹 떼거리와 비슷한 형태인 떼거지와 혼동해서 떼거지로 몰려온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떼거지란 말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떼거지는 떼와 거지가 합해져 나온 말로 떼를 지어 다니는 거지라는 뜻도 있고 천재지변 따위로 졸지에 헐벗게 된 많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쟁으로 그 도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떼거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남해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또 제주 해상과 남해 먼바다 일부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동해 먼바다 물결도 점차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이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이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돼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했던 남해안과 제주에도 많은 비가 쏟아진 상태고요. 현재는 지금 제주와 전남이 빗방울 정도 떨어지고 있고, 저녁까지 영남 지방으로 5mm 미만 비만 더 뿌려질 걸로 보여집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30도 이상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어제보다 한층 더 더웠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뿐 아니라 최고 체감온도 역시 높으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1도 등 15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 서울 32도 등 24도에서 30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막다가 오전부터 흐려져서 전라동부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을 위시해서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충청 이남으로 5에서 20mm, 강원도 쪽은 최대 40mm 가까이 와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호남권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공항 이용하실 분들은 운항 정보 확인해 주시고, 또 내일 서해와 동해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거센 풍랑에 바다에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의 폭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합동 감식팀은 안전성 여부를 판단한 뒤 폭발 현장에 진입해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발화부 추정 지역과 인화물질 유무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폭발 당시 충격으로 사망자들의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빈소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장에서 수습된 사망자들의 시신은 유성선병원과 충남대병원에 안치됐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김 장관이 합동감식 결과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후속 조치 강구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또 김영훈 장관이 반도체, 방산 제조업체 등 최근 호황업종을 중심으로 긴급 안전점검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빚을 갚지 못해 일가족이 집단 자살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파산, 면책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금융기관의 장기연체 채권은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데 개인 부채에 대해서도 어딘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며 엄청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금융위하고 상의해서 안을 짜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첫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NH농협증권과 기업 간부로 구성된 일당이 코스피 상장사 DI 동일 외에도 두 번째 타깃으로 건자재 기업 벽산의 주가를 조직적으로 움직이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수십 개의 차명 계좌로 벽산 주식을 통정 매매를 통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2024년 말 DI 동일 주식을 매도해 272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 정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탄 교수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가 고 김새론 씨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희 대표가 구속적부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는 오늘 오후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에 대해 구속적부 심사를 열었습니다. 구속 상태인 김 대표는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경찰관 3명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시가 적자 상태인 한강버스 운영사에 2년간 135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영사 한강버스에 지급할 초기 운항 결손액을 135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용 추계서를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급하는 운항 결손액은 2027년 82억 8,700만 원, 2028년 52억 5,500만 원으로 모두 135억 원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지만 오후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부와 제주 최대 70mm, 경남 남해안은 최대 50mm, 전북 남부와 경북 남부 5mm 안팎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드디어 딱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 가시면 됩니다. 여야는 지금 마지막 총력 유세 펼치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저녁 8시쯤 서울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이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저녁 8시쯤 충남 천안에서 마지막 공식 유세를 벌입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 호소하는 여당과 오만한 정부를 심판해달라는 야당 중 어디에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할지 오늘 정치 토크 코너에서 6.3 지방선거 판세와 선거 이후 정국까지 분석합니다. 지방선거 이후 정부 경제정책이 어떤 모습을 띌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선거 이후 국내 경제를 전망해봅니다. 법률 코너 손변이 정해드립니다 코너에선 자체 투표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조심할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야, 우리가 D-30입니다. 아,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네. 드디어 뭐 사실 선거는 시작된 거긴 하죠.
2: 그렇습니다.
1: 투표는 그렇지만 네. 내일 이제 본투표 남아있고 자, 막 마지막 그 당대표들이 어디서 하냐 서울에서 피날레하고 뭐 충남 천안에서 피날레 한다는 얘기는 했으니까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 정은호 후보 보니까 마지막 피날레는 송파 복정환승센터에서 하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차분하게 마무리 짓는 것 같고 사실상의 총력 유세 마지막 총력 유세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합니다. 네. 정은호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신촌 일대에서 이제 광장에서 피날레 유세 펼친다. 김상일 평론가님 네. 어떤 전략입니까?
3: 일단 기본적으로 그 두 예. 장소는요. 많이 하는 곳이에요. 옛날에 이제 명동이라든가 신촌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1: 광화문.
3: 광화문이라든가 예. 많이 예. 하는 장소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의미가 있는 것이 뭐 그동안에 시민혁명 하면은 떠오르는 곳이 광화문이죠. 그래서 광화문에서 지방선거로 이 어떤 시민의 혁명 이걸 이어가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지방선거의 상징은 또 서울입니다. 서울. 지방선거의 상징이 서울이라는 것은 단순히 서울이 아니라 이 전국선거 지방선거 자체의 네. 승리. 왜냐하면 이제 그 전국에서 이렇게 쫙 돌다가 서울로 집중해가지고 마지막 집중 요새를 통해서 힘을 쫙 전국으로 이렇게 네. 발산해주는 그런 의미를 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이제 당이 다 모여가지고 정원호 후보만이 아니라 이 민주당의 마지막 피날레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네. 오세훈 후보는 뭐 신촌이라는 곳이 뭐 젊은 곳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유동하는 네.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효과 집중 효과.

0: 효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집중 유세 피날레인데 누가 빠졌냐? 장동영? 당이 빠져 있죠. 당이. 네. 예. 당이 빠져 있는 나홀로 유세. 서울시장 후보만의 유세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오로지 서울시장 후보 선거용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은 전국에 에너지를 발산시켜주는 전국 지방선거의 상징적인 피날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1: 네, 네. 양당을 이제 비교해서 해주셨습니다. 예. 강찬호 의원님.
2: 뭐 지금 이상 김상현 평론가 말씀대로 이제 민주당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세훈 시장의 마지막 그 유세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 네.
2: 신촌이라는 건 젊음의 역시 그 거리이고 20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20대가 과거 20대가 아니에요. 민주당 굉장히 반감이 많은 세대이고요. 그래,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표밭으로 노려볼 만한 그런 지금 세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가 됐어요. 옛날 같으면 이제 국민의힘은 젊은 층은 일단 피하고 보는 그런 정당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오히려 20대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민주당에 대한 반감, 비판 의식도 강하고, 국민의힘이 좀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을 보인다면 충분히 한번 그 표밭으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1: 네.
2: 마지막 이제 그 유세를 신촌에서 한다. 변화되고 있는 여야 지지층의 어떤 지형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자, 아까 김상인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대표는 일단 충청 지역에서
2: 네.
1: 뭐 왜냐하면 후보가 본인들이 원하는데 이제 약간 가는 그런 경향이 네. 있는 것 같으니
2: 예.
1: 마지막에는 그렇게 뭐 역할 분담이랄까 약간 피하는 그런 것도 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2: 아니 후보들이 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좀 전에 이제 얘기하신 게 아니 민주당은 정청래 정원호가 이렇게 같이 마지막 유세하는데 왜 국민의힘은 오세훈 혼자 하냐. 그거 당연한 겁니다.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따라 붙은 거예요. 지금 박빙으로 이제 싸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장동혁 프리 선거를 그 유세를 그나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지금 판단 이렇게 해서 평가가 잘 평가가 되고 있고요. 결국 그게 먹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장동욱 대표는 제가 듣기로는 오세훈 캠프 쪽에서 듣기로는 여러 차례 서울에서 좀 유세 좀 할 뜻을 비쳤다고 하는데 굉장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았다고 합니다. 예, 그 오세훈 후보 쪽 캠프 쪽에서
1: 그래요.
2: 아니 뭐 뜻은 감사한데 뭐 다른 데 가서 해주는 게 도와주시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1: 마음만 받겠습니다.
2: 마음만 받겠다. 예, 이제 그래서
1: 마음만 받겠다는 건 그런 데도 쓰는 거예요.
2: 네, 그래서
0: 혼신의 힘이 약권입니다. 혼신의 힘.
2: 네, 그래서 약간 굉장히 이제 그렇게 해서 말렸다는 얘기가 되고요.
1: 네.
2: 뭐 장동욱 대표의 경우 이제 충남이 해볼만하다고 본인 고향이기도 하고요. 지역구가 거기이기도 한데 지금 충남이 상당히 핫합니다. 굉장히 초반하고 다른데
1: 네네.
2: 충남의 경우에 왜 이렇게 그 박수현 바로 그 정청래 대표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1: 네.
2: 그래서 이 박수현 이 후보가 상당히 힘을 받을 거로 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는 까보니까 특히 이제 막판에 갈수록 이게 지금 쉽지가 않은 게임 되고 있어요.
1: 만만치 않다.
2: 만만치 않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우선 김태흠 지사가 예. 당뇨로 오랜 정책 생활을 해와가지고 상당히 좀 이제 그 민심 행보가 좀 상당히 되고 보니까 뭐 세수라든가 예산 이런 것도 또 외자 도입 이런 것도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 같고, 이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구도에는 특히 이제 피해자 이제 약간 그 이제 뉴스들이 피해자인 어떤 구도들이 먹혔다는 얘기가 있는데
1: 네.
2: 첫 번째로 MBC 저 그 지역 MBC에서
1: 네.
2: 그 토론을 하는데 모두 발언을 박수현 후보 것만 내보내고
1: 네.
2: 김태훈 후보 걸 안 내보냈잖아요. 뭐 기술상의 실수라고 근데 답득하기가 어렵죠. 그 어떻게 그렇게 녹화하는 걸 통째로 뺍니까? 그다음 두 번째 선관위가 또 김태훈 후보 그 벽보만 저 김수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김태현 후보 벽보를 무려 3일이나 지금 안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충남 도민들한테 이거 왜 이렇게 불공정하냐 이런 것들도 지금 먹혔고, 그다음에 이제 공소 취소 이것이 상당히 원래 그 충청도가 상당히 그런 어떤 의라든가 공정 이런 거 좋아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박빙이고 민주당도 굉장히 힘을 많이 쓰는 걸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그 지도부라든가 의원들이 많이 내려와서 유세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1: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민주당은 그때 네. 접전 지역 여섯 네. 개 꼽을 때 뭐 충청, 뭐 대전, 강원 이런 데는 안 넣었거든요.
2: 네.
1: 그래도 어쨌든 그쪽은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시나요? 충청 쪽도?
0: 아무래도 여론조사상 이게 올라오는 거는 이제 거기에서 저지선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1: 네,
0: 신경을
1: 네.
0: 쓸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도까지 이게 번지기가 어려워요. 선거 뒤로 가면 갈수록 진영 결집이라는 거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1: 네.
0: 여론조사상의 결집인 거예요. 그것도.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여론조사에서 응하는 층은 중도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중도의 그 샘플을 뽑아내는 데는 좀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0: 그런데 이게 12사람 불법 개혁과 내란 이후에는 중도가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런데 이제 우리 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슈 관리에 좀 실패한 부분들이 몇 개 있잖아요. 특히 이제 공소취소 특검법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도가 이렇게 막 편안하게 아 우리 이번에 당연히 민주당이에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견 표명을 안 하고 뒤로 빠지는.
1: 그래서 저기 예. 그 부동층이 많았죠.
0: 부동층이 20% 많아지고
1: 아주 최근까지 예. 20%였으니까
0: 예. 그렇게 되는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박빙으로 보이나 그 중도의 성향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네. 사회에 큰 사건이 있을 때 한 번씩 출렁출렁 스윙을 하지만 고관여층과 다르게 모든 이슈를 다 팔로우해서 사안사안별로 출렁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 박근혜 탄핵 이후에는 탄핵 연대가 결성이 되고 네. 그다음에 조국 사태 이후에는 또 이제 보수 쪽으로 이렇게 스윙이 되고 윤석열 12.3 불법 개헌과 내란 이후에는 또 진보 진영으로 이렇게 스윙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많이 불편한 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12.3 불법 기업 내란을 제대로 심판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다음 총선에서는 이 이슈들이 상당히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2: 그건 제가 볼 때 내란 프레임을 지금 네. 정청래 대표 여러 번 계속 발동 걸었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회자가 안 돼요. 뭐 언론이 안 받았었다.
1: 민심이 최근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2: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보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섭니까? 선거 개입 논란을 무릅쓰고 막 5.18 뭐 이제 스벅이니 그다음에 막 일베 토벌이니 뭐 마구 나오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당 차원에서 내란 프레임이 지금 그렇게 생각만큼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층 결집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라고 정치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1: 투표 동료 메시지도 그렇다.
2: 다 그렇다고 보고요. 저는 네. 오늘 그리고 굉장히 이거 상당히 진짜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자영 검찰총장 대행을 네. 불직접 그 지금 국무총리 국무회의에 지금 출석하게 한 것부터 말도 안 되는 이거 일입니다. 유사일에 이제 전례가 없는 일이고요. 이런 행태를 하다가 오늘 심지어 불러 이렇게 세워가지고 뭐 검찰이 무오유가 아니고 그래서 뭐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취소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 검찰이 취소할 일이 뭐가 있죠? 검찰이 지금 기소 공소 유지하고 그러는 집단인데 거기서 지금 취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본인 지금 저 공소들 지금 취소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지금 들릴 오해를 낳을 상황이 충분히 정황이 되잖아요. 네. 뭐 어떻게 본인 걸 저 검찰총장 지금 대행하는 사람 불러 이렇게 세워놓고 취소 잘못이 있다면 취소를 이 얘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 구자영 검찰총장 대행은 오늘 당장 사퇴하고 앞으로 말입니다. 저는 법의 심판 받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검찰총장은 기본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둘째 전임 저 예를 들어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출석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 임명할 때 대통령실에서 이거 필요할 때 쓰라고 비화 전화폰을 줬는데 그 포장도 안 뜯고 그냥 자기 서랍 속에 넣고 잠갔다가 퇴임식 날 그대로 포장된 상자를 그대로 그냥 대통령실에 돌려줬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역대 문재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검찰총장이 네.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을 수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1: 네. 네. 자. 예상치도 못했던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김상일 평론가님도 그냥 한 말씀은 해주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놓고 자기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2: 그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지금
0: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예. 그렇지 않고 검찰의 그동안의 과거를 좀 반성하고 거듭나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뭐 성향에 따라 그리고 또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모범적이진 않죠. 그것이 그럼 주구장창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좋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될 거거든요. 그럼 다음 정부에서도 또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불러요? 또 논란이 될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범적이진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비판, 우리 오늘 강 의원님의 비판, 강한 비판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도 또 수용을 또 하시는 또 넓은 마음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있으리라 보고요. 네. 이런 얘기 듣고 좀 약간 앞으로는 그런 일은 뭐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네. 지금 하신 그 전에 앞부분에 하신 말씀은 제가 드린 설명을 무색하게 하더라고요. 뭐냐면 아니 중도는 의견 표명을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쫙 빼시고 다 쫓아왔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2: 저는 여론조사랑 분명히 추세가 있는데 네. 분명히 저 이제 김태현 후보라든가 국민의힘
0: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중도가 많이 빠졌다. 네,
2: 그렇죠. 네. 네. 결과를 보시죠.
1: 네. 결과 봐야 돼서 제가 네. 녹취 두 개 듣고 그거를 네. 여쭤볼게요. 네. 거예요. 네.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네. 지금 네. 준비하고 네. 계시네요. 네. 자. 양당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는지, 뭐라고 간절히 호소했는지. 자, 먼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3: 1년 전만큼이나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입니다.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정 동력을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4년 전 윤석열을 등에 업고 나타나 지역을 망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방 권력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심판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가 정상화를 완성하고 대한민국 대대학과 지방이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절실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표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성해 주십시오.
1: 이번에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4: 사다리 걷어차기식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아예 월세 살이도 못하게 만들어 서울 외곽으로 경기도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정부들어 기성노조와 좌파 기득권 세력에 밀려 청년의 삶은 팍팍해져만 가는데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이익을 지킬 힘이 부족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청년과 미래 세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민하는 정책적 방향성만큼은 확고하게 지켜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확고하게 지켜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1: 자,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보면 지금 16개잖아요.
0: 네. 네.
1: 강찬호 의원님.
2: 네.
1: 몇 대 몇?
2: 그런 10만 아시지 않겠습니까? 10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모르겠습니다. 저 아까 저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대목인데 여론조사를 갖고 저희가 추이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 네.
2: 우리 김상일 평론가의 말씀대로 이게 중도가 이 여론조사에서 뭐 표심을 잘 안 드러내서 이게 국민의힘 쪽이 다소 우상향하는 지역들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럼 사실 여론조사 보고 제가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현실을 반영하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뭐 한 네다섯 곳 정도를 그 민주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1: 어디요?
2: 지금 결국은 이제 영남에서 말입니다. 대구, 경북, 그다음에 부울경이잖아요. 이게 다섯 곳인데 이 중에서 한 뭐 네 곳 정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생각. 그리고
1: 서울은 어떻게 되는
2: 거예요? 그리고 서울하고 서울이 정말 중요합니다. 서울 가능성은 국민의 뭐 박빙인데 국민의힘이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투표율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래서 내일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좀 많이 올랐다고
1: 그 의미는 그런데 뭐냐, 저는 서로 해석이 다르잖아요.
2: 그런데 사전 투표율이 오르긴 올랐는데요. 한 3%포인트 올랐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전 투표라는 게 정착이 돼 가지고 라이프스타일을 볼 때 이제 추세 일반적인 추세, 정치적인 어떤 경향성을 띈다는 추세보다는 어떤 투표의 편의성을 좀 더 고려하는 그런 생활적인 추세가 반영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전년 저번 지방선거하고 대비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에 있어가지고 사실 너무 판세가 뻔하다 보니까 전체 투표율이 50% 선에 불과한 그런 것이었거든요.
1: 네.
2: 그런 것인데 그런 거에 비교해서니까 당연히 그때가 가장 사전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사전 투표 당시의 투표율에 비교할 때는 이 2.몇 %, 3% 이제 가까이 오르는 정도인데 이것은 그 추세 정도라고 봐야 되고, 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총선과 대선입니다. 총선과 대선에 비교하면 현격히 떨어져요. 총선과 대선의 그 투표율에 비하면. 그러니까 총선하고 대선 때는 확실하게 진영 결집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이번에 진영 결집이 특별히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5: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한
2: 그렇다면은
5: 거예요?
2: 이거는 그건 뭐 근데 아전 인수죠. 이건 그건 뭐 보수가 특별히 결집한 것도 아니고 진보가 특별히 결집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진보는 지금 아무래도 사전투표의 속성상 아마 까보면 이제 아마 열어보면 진보 진영 민주당 표가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그게 민주당이 기대하는 만큼 사전투표에서 그냥 엄청나게 갖고 갔기 때문에 그게 결정타가 됐다 수준이 될지 그 아닐지는 저는 그건 약간 회의적이고요. 대신에 본투표가 굉장히 지금 그래서 중요해졌다. 본투표 투표율이 만약에 예를 들어 50% 중반대 지난번이 50%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50% 중반대 내서 좀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저는 이 경우에는 어떤 예측들이 많이 빗나갈 수 있다. 민주당이 완전히 우세하다라는 예측에서는 좀 빗나갈 수 있다.
5: 투표율이 중요하다. 네,
2: 투표율이 왜냐면 일반적으로 본투표에는 아무래도 이제 보수층이 좀 더 많이 나와주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그 본투표의 투표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뭐 어느 장도 지금 다 투표율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절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집권 초기라는 그 프리미엄.
0: 그럼요.
5: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때 처음에 그 집권 초기에 치러졌던 그때 사실 50% 때였는데
0: 그렇죠.
5: 경기도 같은 데도 네. 자치단체장 많이 휩쓸었거든요.
0: 그렇죠.
5: 자 그런 걸로 보면 와 이게 그 야당의 어떤 기대가 생각보다는 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제가 중도 분석을 그냥 드린 게 아니고요. 예. 저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한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전국 선거들을 본 경험을 가지고 제가 나름 분석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5: 김상희 평론가님은 그러니까 몇 대면?
0: 그 전례를 보면은 예. 중도는 특별하게 정권을 심판해야 될 이슈가 없으면 정권을 좀 밀어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뭐 12-1의 세 곳 경합. 네. 그러니까 한 곳 지는 곳은 경북. 경합은 대구, 경남, 전북. 뭐 이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유와 근거는 설명해드린 중도가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다. 예, 저는 우세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얼마 전에 소소문에 아주 좀 그 인명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뭐 이게 유불리를 따지거나 책임 소재를 지금 따질 일은 아니지만 뭐 이태원 참사도 떠올리게 하고 이런 저는 그런 연쇄 이미지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선거에 저는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거기에서 많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오세훈 후보 측의 기세가 많이 꺾였을 것이다. 또 이렇게 보는 측면도, 예, 측면도 저는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것은 뭐 12곳은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네. 그리고 세 곳 경합, 한 곳은 국민의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5: 그러면 지금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에 의하면 서울은 민주당이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많이 얻어도 전북은 국민의힘하고 상관없는 데니까 네. 국민의힘이 아무리 많이 얻어도 경북, 경남, 울산인가요? 어디였죠?
2: 대구.
5: 아, 네. 대구 해가지고 네. 세 군데가 맥시멈일 거다. 네. 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0: 네. 네.
5: 자. 알겠습니다.
2: 제가 잠깐 참고만 첨언 드리면
5: 예, 뭐 이제 짤막하게
2: 참사를 정치 연결시키는 건 뭐 당연히 부적절합니다. 뭐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5: 네.
2: 그렇다면 그 뒤에 일어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라든가 또 그다음에 또 어디서 지금 그 무슨 누출 사고도 나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참사를 정치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저 이 안전 이슈에 대해서는 뭐 이런 큰 사고가 터지면은 아예 그 뭐 그 책임도 하는 장을 아예 그냥 뭐 아주 그냥 다 경질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안전 정책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분명히 그 우리 유권자들의 표심에서 정부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에 대해서도 저는 그 아마 그 좀 생각하는 바들은 있으실 것 같아요.
5: 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한번 살펴볼게요. 최대 격전지 부산 북가. 자.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본래는 질문을 하나하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늘어질까봐.
2: 네, 네, 네.
5: 이 세 분의 지난 선거운동.
2: 네.
5: 자,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킨 이미지, 선거운동, 능력, 도덕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우, 질문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하네. 최대한 짧게. 네. 최대한 짧게 말씀해주세요.
2: 자, 세 사람의 능력과 도덕성. 그 최소한 여섯 문장 얘기.
5: 네. 약간 비교 분석. 아, 이거 논문이다.
0: 기본적으로 논문. 선거는 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프레임을 만들고 어젠다를 세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5: 네.
0: 한동훈 후보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의 프레임과 어젠다를 세팅해버렸다. 그거를 하정우 후보가 엎어야 되는 과제가 남았고 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몇 시간 남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 그 얘기

0: 거예요? 아니 뭐 AI 관련 메가 플랜 같은 거라도 발표를 네. 하지 논란이 돼. 근데 일주일이 지나서 여기 나와 있는데 메가 플랜이 발표돼서 그게 논란의 중심이 됐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듣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1: 근데 오히려 네. 쫓아다니는 그 약간 한동훈 지지하는 분 같은데 유튜버가 네. 물어봐가지고 아, 그게 오히려 논란이 네, 됐어요.
0: 그러니까요. 그런 네. 거는 논란이 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건 필요가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보수 노선 심판이 어떻게 될까. 과연 장동혁의 미래는 한동훈에 의해서 끝날까 이런 게 훨씬 더 재밌는 이슈가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유권자들도 그걸 중심으로 투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1: 한동훈의
0: 때문에.
1: 한동훈의 기세는 만만치 않았다 이제 보시는 거네요.
0: 그렇죠. 그래서
1: 이슈 선점을
0: 예.
1: 했다.
0: 그리고 박민식 후보는 뭐 모든 면에서 최악이었죠. 예, 모든 면에서 과거를 반성하고 책임지지 않는 오만함도 보였고 그리고 거기에 뭐 전직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뭐 그냥 참 딱해 보이는 딱한 모습도 보였고 뭐 전반적으로 저는
1: 그 부분이
0: 뭐
1: 약간
0: 예, 기세도 없고
1: 그 어머니가 머리 깎아주고
0: 예, 그것도 좀 딱해 보였고
1: 어머니가 머리 깎아주고 그 중간 부분부터는 딴 분이 깎는데 어머니가 예. 막 눈물 흘리면서 이러고 있는데 야 정치가 저런 건가? 저도 정치 오래 봐왔지만
2: 맞습니다. 네.
1: 그런 장면은 처음이었던 것 같긴
0: 그러니까 그런 게 네. 지난번에도 제가 논평을 드렸지만 만약에 너무너무 도전자의 위치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의기투합해가지고 하는 거라면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박민식 후보는요. 거대 양당 중에 한 당의 제1야당의 후보예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 아, 저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안타까움을 더 자아낼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강찬호 의원님.
2: 차정우 후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 정장, 에르메스 넥타이, 손털기, 그 다음에 이제 오빠, 그 다음에 또로 이제 그 대변되는 그 유권자 주민과 이렇게 다툼하는 모습. 그리고 이명박 보낸 사람 했는데 그게 안 되다니까는 갑자기 전재수 동생 하다가 갑자기 김어준 저 뭐냐
1: 이명박이 아니라 이재명.
2: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재명 보낸 이분 왜 이렇게 그 헷갈리지 모르는데 이재명 보낸 사람 했다가 안 되니까 전재수 동생 하다가 그다음 김어준 유튜브에 연속해서 계속 출연해서 노래 부른 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화제가 되잖아요. AI라든가 정말 하정우만에 뭐가 없고 계속 이런 것들만 계속 터지니까 정말 이분 그 콘텐츠는 어디 갔나 이게 굉장히 그동안 문제가 됐던 거예요. 본인이 저는 애초부터 공격적으로 본인 콘텐츠를 어떻게 북갑이라는 그 일반적으로는 A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북갑을 어떻게 연결시켜갖고 북갑을 잘 살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보여줬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좀 전에 이제 김상표 의원도 지적하셨지만 예를 들어 공소 취소라는 거. 지금 김부겸 후보가 뒤늦게 어저께 그 얘기 하고 나섰어요. 나 뽑아주면 공소 취소가 맞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저께. 아니 그런 거라도 좀 하든지 영남 민심을 생각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점에서 김상을 평론가가 아쉬워하는 거에 저도 괴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1: 네, 예, 예, 말씀하세요. 네,
2: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도 뭐 김상을 평론가 이제 그 분석이 다 맞고요. 저는 한 가지 대별해서 본다면 이 박민식 하정우는 자꾸만 남의 기대예요. 남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박민식은 예를 들어 90대 노무 그 월남 떼기. 그게 이제 내가 북구 사람이라

0: 그래서 굳이 따라가가지고 이제 그런데 매달리는
1: 그런 모습. 게 표심에 살짝은 영향이 있을까요?
0: 아니 그게 이제 뭐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강성 보수층에 조금 소구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지만 반대로 중도가 떨어져 나가죠. 예.
1: 아, 그런 아, 게 왜냐하면 있을 그게 하정우 후보한테 이로울 수도 있으니까.
0: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게 예. 그런 게 있고 예. 하정우 역시 마찬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청래 그냥 따라다니다가 오빠 그냥 동조해 버리고 네. 그다음 전재수 동생이라 그러고 막 김호준 조카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여간 주민들은 눈은 냉정합니다. 뭐 다 좋은데 네가 당신이 어떤 그 뒤에 배후에 훌륭한 인물들이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고 당신을 보여줘라. 전 거기에서
1: 너의 브랜드가 뭐냐?
0: 네, 그게 그런 데서 저는 박민식과 하정우 후보가 주민이 원하는 만큼을 보여주지 못했다 봅니다.
2: 네. 짧게 두 가지.
1: 김상일 평론가님.
2: 일단 아까 지방선거 지난번 투표율이 제가 알기로는 56.8%인데 50%를 하셔가지고 그건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1: 50%
2: 좋겠고.
1: 50%
2: 때. 네. 아니. 네. 그리고 또가 유권자가 아니고 한동훈 지지자가 다른 지역에서 온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유권자가 맞는지도 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그 유튜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박소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오늘 평소보다 퇴근길 정체가 조금 이르게 시작됐습니다. 지금 곳곳으로 정체 빠르게 길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강변북도 구리 방향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는 사고가 났습니다. 3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원유대교부터 속도 떨어지고요. 이후 청담대교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반대 동호에서 가양대교까지는 1시간 정도 생각하셔야겠고요.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도 사고가 있는데요. 이 구간 1시간 넘게 처리 작업 이어 지면서 복정부터 많이 답답합니다. 파주 포천고속도로 파주 방향으로 은현 1터널에서도 조금 전 화물차 관련 사고 났습니다. 2차로 막고 처리하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내촌 부근에서도 사고를 처리하면서 지금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 안성에서 안성 휴게소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는데요. 그 사이 안성 부근에선 4, 5차로에 걸쳐 사고를 처리하고요.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쪽 남원터널 부근에서도 2차 차로 막고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2: 좀 전에 그 제가 말씀드린 지방선거 투표율이 50.9%가 맞네요.
1: 지난번 2022년
2: 4년 동안 예. 검색을 해봤더니 예.
1: 50.9%였고요. 예. 이번에 경기 평택 을로 가봅니다. 자, 범진보 진영 후보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졁니다. 조국혁신당에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당적 쇼핑하는 카멜레온 후보. 민주당이 이 오물을 어떻게 덮었을까요?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야, 이게 선거 이후가 더 걱정된다 이런 네. 분들도 있는데 김상일 평론가님 네. 지금 저를 꼭 이겨야 되겠다는 건 좋은데 네. 조금 상상 못했던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2: 뭐 제가 뭐 이 비판을 김재현 대표가 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네, 네. 조국혁신당이 이런 비판을 그러면, 할 자격을 네. 있는지는 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조국 대표, 조국 후보 이러면은 떠오르는 게 내로남불의 상징, 네. 네? 위선의 상징. 뭐 저는 이렇게 뿐이 떠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리고 또 뭐 민주당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정당이 이렇게까지 비난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는 않고요. 네. 그렇지만 뭐 내용으로 들어가서 대법 관련 이슈는 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유권자에게 예, 유권자에게 네. 영향을 이게 왜냐면 확실하게 이 짧은 기간에 소명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보면은 아시겠지만 대부업체의 90%를 농업 법인이 가지고 있는데 그 농협법인의 100% 지분을 또 김영남 후보가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1: 그리고 녹취 내용에서도 그것과
2: 연결시킨 또 의혹이 네.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 지지층 중도층 정서에는 과히 그렇게 썩 이렇게 맞는 정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가뜩이나도 김영남 후보가 아 우리 당

0: 후보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뭐 100% 내켜서 이렇게 하지 않는 지지층도 꽤 많을 거예요. 네, 그냥 네. 우리 당이니까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이슈가 좀 있어서 영향을 좀 줄 거는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1: 자, 근데 네. 조국 그다음에 김영남 이렇게 머리 터지게 싸우는 와중에
2: 예.
1: 유이동 후보가
2: 예.
1: 이득을 보는 겁니까? 못 보는 겁니까?
2: 이득을 일단 보죠. 왜냐하면 그래요? 어쨌든 단일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세 명이 거의 뭐 저 뭐 거의 1대1대1대1대1대1의 구도 네.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그 1대1대1의 구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유이동 후보가 조금이라도 선전을 하면 본인이 조금이라도 치고 나가면 당선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근데 같이 1대1대1이었는데 그 1을 차지하고 있던 조국 1을 차지하고 있던 김용남이 합쳐버리면 거의 2가 되잖아요. 이론상으로는 2대1이 되니까.
1: 제가 보기에는 범보수 범진보 다 합치는 거 어려운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애초에 예. 어려웠던 게임이에요. 근데 예. 이제 이론상으로는 그래도 같은 범 여권이니까 네. 그럴 수 있다 해서 이제 그 논의가 되어 온 거고
1: 예. 예.
2: 정말 이해가 안 된 거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당 이런 뭔지 모르겠는데 이 당 그 단일화에 대해 뭔가 그래도 미련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눈을 돌리는 듯한 인상을 주니까 지금 친명계가 굉장히 그 정

0: 지도부가 좀 강한 오조로 조국 이제 후보를 질책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조금 이제 의혹은 사그라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판까지 어쨌든 민주당 이제 이번에 보면 말입니다. 자 정청래 대표가 처음에 김영남 후보 출전 준비하라 연락했었고 처음에는 하남에 보낼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또 이광재 분당에서 지역 사무 지역 위원회장 하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불러서 일으켜서 아 이 선당우사의 영웅이다 이번에 출전시킨다 하더니 막 두 사람 놓고 막 고민하다가 결국 그 원래는 하남에 가려는 게 김용남인데 네. 이 사람 빼고 거기다 이광재 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처음부터 이게 무슨 장기판 말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 이 공천 처음부터 이런 그 한 것 자체가 우선 거기서부터 어떤 나중에 저러다가 불안정한 검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지 않을까 근데 결국에 사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의석도 많고 이런 무소불위 아주 집권 정당이라는데 지금 공천 가만히 보면요.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제대로 검증되고 정책 무슨 능력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당권 본인의 당권이라든가 개파적인 안배 이런 것들이 더 우선된 이번에 공천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달이 나는 겁니다. 네.
1: 저는 좀 아쉬운 게요.
2: 예. 김찬희
1: 평론가님.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을 모두 생각해서 네. 종합해 보면 이번 평택은요. 진보당하고 단일화 해 주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김재현 대표를 단일 후보로 내세웠다면 이 모든
0: 당선되나요? 김재현이 당선되나요?
1: 그럼? 민주당이 밀면은 될 수 있죠.
0: 될 수 있다.
1: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울산은 또 그쪽에서 대승적으로 또 양보를 했잖아요.
0: 네. 네,
1: 뭐 논란까지 크게 우리가 여기서 김상욱 후보가 이미 다 알고 룰미팅 해놓고서 그랬다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도 결국에는 대승적으로 양보했잖아요. 그런 거였다면 차라리 민주당이 이런 모든 논란 그리고 이후에 있을 또 명청
0: 전쟁
1: 네, 뭐 이런 시대에 뭐 도래 이런 거를 감안했다면 차라리 정청래 당대표가 뭐 단일화를 김재현 그런 아쉬움도 남아요.
0: 저는 이번에 조국 후보 이렇게 하는 그 선거 마케팅을 보니까 정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대권 주자고 뭐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뭔가 본인이 앞으로 단지 평택을 넘어서 뭐 국가의 전체적인 어떤 뭔가 좀 이런 비전도 좀 보여줄 수 있는 좀 그런 도량이 되나 아마 우리 국민들이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 유세 기간 내내 보여준 게 뭐가 있습니까? 오로지 같은 집안 출신인 김용남 그냥 그 흠집 내고 그냥 공격하는 거 이거 봐 이거 왜 뭐가 있어 용모닝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자가당착인 게 본인이 네. 지금 나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보다 더 민주당스러운 사람이다 이러는데 자 그러면 지금 그래놓고선 김영남은 오물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오물 원래 이 조국 대표 말 조국 후보 말대로 원래 국민의힘 사람입니다. 민주당 데리고 온 사람 누구죠?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가지고 본인이 데리고 와서 지금 이렇게 좀 그 민주당 파란 잠바 입혀주고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하고 해서 이번 공천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재명 정부 그렇게 성공 바란다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 뜻이 있어갖고 중도 확장을 위해서 데리고 온 사람을 지금 오물이라 그러고 아주 그냥 입에 정말 듣기도 좀 힘든 그런 지금 비난을 막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본인이 말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 맞습니까? 전 그것도 되게 이상하다고 봅니다.
2: 네. 네. 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만약에, 야, 이게 그 다음에 그 양당의 어떤 그 당대표 권력구도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네. 그 거대 집권 여당 경우에는 전북지사 선거가 또 그거야 바로미터인데, 여튼, 지금 시간 관계상 전북 지사는 좀 지나갈게요. 그래서
0: 아유 전북이 핫한데
2: 핫해요. 짧게만
0: 핫하죠.
2: 그러면 전북의 판세.
0: 지금 기소를 김관영 지사 후보 무섭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게 지금 이미 당권 전당대회가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게 송영길 전 대표가 참전을 해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지금 당력을 집중해야 될 평택이나 부산은 놔두고 전북에 지금 이원택만 당선시키려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쳤잖아요. 거기다 지금 심지어 오늘은 김민석 저 총리까지 지금 정청래 대표 비판하는 글에 뭐 좋아요 눌렀다가 지금 좀 취소하는 이런 일도 나오는데
2: 자, 그럼 제가
0: 다 나왔어요. 저는 이미
2: 3자 구도가 되는 거예요.
0: 네, 어디가요?
2: 김민석 송영길까지 그 당권
0: 지금 국가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 저 송영길 전 대표가 네. 아주 평택하고 전북에서 김용남 김관영을 사실상 밀면서 힘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이 미는 행동 자체가 이미 정청래 대표하고 전당대회 예비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네. 김민석 총리도 살짝 참전했거든요. 이제는 제가 보니까는 명나라, 청나라, 송나라 그리고 이제 금나라까지 이렇게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명청전쟁 그냥 활극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2: 네. 자, 김민석 총리 네. 사임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0: 정도 팩트에 가깝게 잡혔죠. 보죠. 네. 그럼 그러면은
1: 그 이전부터의 이게, 흐름을 보면 뭐 맞다고 봐야 되는데 뭐
0: 김민석, 송영길 둘 다 나오고 정청래. 네.
1: 저는 네.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0: 그래요? 네.
1: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가 나온다면 단일화를 전제로 하고 나오는 것일 것이고 그렇지, 네. 양쪽에 한 사람은 페이스메이커가 된다라는 전제를 하고 나오는 것일 거고요. 제가 알기로 송영길 대표는 뭐 장관직에 관심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네. 네, 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1번 높고 2번 나온다면 뭐 단일화를 전제로 나오는
0: 송영길 전 대표는 장관하고 싶은 건 그동안의 정치 궤적을 보면 경제 아니면 외교인데
2: 그렇죠.
0: 둘 중에 하나인데
2: 외교를
0: 그런 얘기
2: 여기서 첨언하면 이렇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장관을 하고 싶어도 나옵니다. 나와야지
1: 자본이
2: 레버리지가 생기죠. 진짜. 그리고 둘째 친명 진영이 지금 힘이나 숫자가 약해요. 김민석 총리가 그동안 내각에 있다가 이제 뒤늦게 나와서 몸 푸는 시간이 부족할 때 아무래도 저 이 중량감 있는 정치인인 송영길이 나와서 친명 진영의 파이를 키우면서 특히 호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저는 친명 진영의 인재풀이 넓어지면서 나중에 단일화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봐요.
1: 요새 네. 그런 전략을 많이 써요.
2: 네. 네.
1: 그 장원호 후보가 뜬 것도 네. 네. 김민석 총리가 페이스메이커를 하고 그걸 이게 앞지르면서 가는 그렇죠.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방식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옛날에 고민정 의원이 오세훈 후보 이기잖아요. 그때 임종석 후보가 페이스메이커로 달리는 그렇죠. 거를 고민정 후보가 앞서가면서 이게 승리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그 전례를 많이 활용하는 전략이 그렇죠. 많은 네. 상황입니다.
2: 아주 볼만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0: 강찬호 위원이 언급하신 이른바 오물 발언한 당사자는 조국 후보가 아니라 이혜민 조국혁신당 선대위 총괄 선대본부장.
2: 네 알겠습니다. 예. 네.
0: 이혜민 의원이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자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와서 만약에 이거 if입니다. 뭐 누가 될지는 전혀 모르고 이제 이쪽에서는 김관영 될 경우에 이 파장 우리가 얘기했다면. 이쪽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됐다. 국민의힘에는 어떤 뭐 당권 구도나 향후 제1야당 권력 구도나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권력 구도의 재편의 서막이 열리는 거죠. 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부산에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홀홀 단신 간 거잖아요. 왜 부산을 갔습니까? 경기나 수도권에 가면 더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팬클럽도 풀리 활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죠? 네. 그건 뭐냐. 보수 노선 심판을 받겠다고 간 거고 부산의 유권자들이 그 전략적 판단을 다 하면서 투표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전국이 쳐다보고 있어요.
2: 그렇죠.
1: 전국의 보수층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
0: 네.
1: 그럼 그거는 보수 노선이 바뀌는 것이다. 그 바뀌길 원한다라는 거를 보수층에서 선거를 통해 가지고 결론을 내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0: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셨고.
2: 네.
0: 이제 동의하십니까?
2: 정확한 분석이고 네. 보수가 그 중도 보수 또 상식 보수들은 당연히 민주당이 끝없이 내란정당이라고 공격하는데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길은 결국은 한동훈이란 그 이제 후보 한 사람만은 아니지만 한동훈으로 상징되는 어쨌든 간에 분명하게 계엄의 선을 긋고 그건 잘못이었다. 이렇게 또 계엄 해제를 하고 이러한 그 이제 노선에 섰던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야권이 재편돼야만
0: 네.
2: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의 어떤 그 초장부터 밀림이 없이 대등한 경기를 펼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0: 네.
2: 그게 지금 부산 북갑 유권자들 보수 성향 유권자들한테도 다 그게 이미 각인이 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자 문제는 그 이후에 장동혁 지도부의 대응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0: 네.
2: 이러한 지금 김상일 평론가의 저는 분석에 맞는 맞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장동혁 지도부는 그렇게 분석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당분간 충돌은 불가피합니다만 저는 그러나 만약 한동훈 후보가 승리한다면
0: 네.
2: 그 승리가 갖는 의미는 결국 민심인 거고 또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이 이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재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래요. 네. 일단 장기적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네. 보수 재편의 서막이고
2: 네. 그렇습니다.
0: 그게 아마 가속화될 거라는
2: 그렇습니다.
0: 얘기인데
2: 네.
0: 여튼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한동훈 쪽을 지지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2: 그렇습니다.
0: 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것들은 약간 해소가 될까요?
2: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선 비한계, 그러니까 네. 친한계 뭐 당연히 이제 한동훈 대표 빨리 복당시키자 하겠지만 한동훈 후보 비한계는 좀 복잡해요. 현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측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한동훈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나 그동안 한동훈 편 안 들어왔는데. 나 그럼 다음 공천 못 받잖아. 이거예요 지금. 이거에 꽉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이 뭐냐면 나도 장동혁 싫어. 나도 이번에 계속 장동혁 우리 지역구 오지 말라고 하고 그랬는데 네. 자 그런데 장동혁은 싫지만 그렇다고 한동훈이 오면 한동훈이 만약에 당권을 잡으면 나는 아예 공천을 못 받아. 이런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본인의 그냥 본인의 앞으로의 그 거취에만 집착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장동혁이 문제가 있고 이번에 정당성 이런 것도 사실이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고집하고 막 계속 버틴다는데 모르는 척 방관하면서 그냥 일정하게 시위를 끌다가 다음 전당대회 이제 시점 돌아오면 그때 뭐 나경원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든 또 한동훈을 뭐 이제 좀 영향력을 감소시키면서 나중에 복당이라는 들지 모르지만 네. 당권은 못 갖게 한다. 아마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누가 봐도 이번에 한동훈이 당선이 되면 장동혁 지도부의 국민이 레드카드 꺼내 들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상식인데 아까 말한 이런 비한파 의원들이
0: 저항.
2: 그런 그 당리
0: 저항 어떤 중간지대
2: 본인의 어떤 당리 당략적인 계산만 해서 국민의힘이 여전히 그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이도 저도 아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사실 본인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냥 일종의 좀 유령선처럼 계속 그냥 이렇게 가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 역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네. 그렇게 되면 다음 총선도 네.
2: 민주당한테 혼납하는 거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네.
0: 야, 그건 또 2년 후니까 네.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네. 시간을 두고 이제 앞으로 보기로 하고요. 자, 이건 짧게 여쭤볼게요. 조국 당선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 아니 당선됐을 때. 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한적입니까?
1: 이제 당세가 약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떨어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조국혁신당은 저는
0: 당 자체가
1: 마침표라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의원들이 전부 다 비례대표들이에요. 그럼 다음에 비례대표로 달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은 지역구를 지금 민주당 의원들 지역구 가가지고 경쟁을 하겠다고 할 겁니까? 아니면 지분을 받고 합당하자고 할 겁니까?
0: 그러니까 합당을 하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그런 것도 그런 있겠네요. 거잖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뭐 패배한다면 마침표고 당선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추진하려고 할 텐데 그 역시도 지난번 합당 때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친문 세력, 친김어준 세력의 재등장 급부상을 의미하는 걸로 느끼는 또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0: 듭니다. 네. 강찬호 위원님.
2: 그 조국 후보 이번 단일화 평택에서 이제 지도부가 뭔가 미지근한 태도를 보면서 단일화를 할 가능성도 있는 것 신양 조금이라도 이렇게 눈치를 보이면 거기 강력하게 바로 반발 들어가는 데가 친명계더라고요. 그다음에 청와대도 그런 기류랍니다.
0: 그래요.
2: 청와대도 그런 기류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단일화가 안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결국 청와대도 지금 조국 후보의 민주당 진입을 절대 반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후보가 평택에서 선거운동할 때 그 얘기 많이 해요. 저 찍어주시면 어차피 합당하기 때문에 어차피 민주당 찍어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지금 민주당에서 경계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럴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네. 만약에 이렇게 이제 선거에서 떨어지고 위기를 하게 되면 저는 공소 취소를 적극 저희가 우리 당은 지지하고 같이 하겠다. 네. 아마 이런 지금 이제 이슈잉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은 더 여론의 역풍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0: 네. 자, 시간 지금 1분 남았으니까 한 20초씩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투표 동료라든지 강한 어조로 얘기했고 뭐 영남도 많이 방문했고 부산 이틀 연달아 방문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 본격적으로 등판했고 이게 선거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1: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등판한 거는 과거의 갈등을 미래로 다시 가져오는 효과가 있고 네. 장동혁 지도부를 연명시키고 면제부를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역풍이 굉장히 강할 거라고 봅니다.
0: 네.
1: 근데 반면에 네. 이재명 대통령 논란은요. 국민의힘이 오히려 그 논란 논란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정창래 대표가

0: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슈가 별로 없어요.
1: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거를 언급해 준 측면이 있다.
0: 그렇죠. 네. 그러면 오히려 이 지방선거가 이재명 대통령 선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 민주당을 오히려 돕는 꼴이 될 겁니다.
1: 강찬호 의원님 죄송합니다. 15초.
2: 네. 아니 근데 네. 저는 당장 이재명 대통령 공수 취소 문제가 좀 저 뭐냐 상당히 그 보수 결집하는 효과를 불러오는 어떤 원인이 됐지 않습니까? 벌써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선거에 연루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중도 이탈이라든가 보수 결집에 오히려 호재가 된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박근혜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온 측면도 굉장히 강하다.
1: 네.
2: 왜냐하면 이거 정말 견제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막 공소취소냐 저거 안 되겠다. 이런 게 있다고 봅니다. 네.
1: 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평범했던 하람이의 하루는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몇 달 전 기차선로의 고압전선 감전사고로 온몸에 중증 화상을 입은 하람이. 몸 절반 이상이 손상되며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피부 이식 수술과 많은 치료들, 억 단위로 예상된 병원비 앞에 가족들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어머니는 하루 24시간 하람이 곁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 암담한 내일 앞에 막막하기만 한 하람이 가족. 친구들과 학교에 가고 싶다는 하람이의 말에 부모님의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람이의 눈물이 내일의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내일은 제9회 동시 전국적인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내 투표소에서 선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선거일인 내일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전국이 15도에서 20도 분포로 서울은 2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아주 선선한 기온이 되겠고요. 전국적으로도 활동하기 좋은 아침 기온으로 출발해 낮더위가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전국이 24도에서 32도까지 오르면서 서울 대구가 32도까지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과 거의 엇비슷하겠고요. 세종 대전이 30일, 광주 30, 강릉은 26도 등 전국적인 더위는 대부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고요. 내륙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 31도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라권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대부분 낮 기온이 상당히 높이 오르면서 역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내일은 일부 내륙으로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1% 오르며 2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일주일 안에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8월에 필요한 원유 물량의 80% 이상을 7월에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밝히며 시장 일각의 8월 위기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6.3 지방선거 하루 전인 오늘 여야는 모두 투표에 나서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 뒷받침을 위해 국민의힘은 오만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한 표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시작됐습니다. 사망자들의 신원 확인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내일 지방선거일까지는 그야말로 정치의 시간이었다면 지방선거 이후엔 경제 시간이 펼쳐질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반도체가 주도하는 증시 활황이 향후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또 부동산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부동산 세제 카드를 꺼내들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지방선거 이후 한국 경제를 조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정환 교수님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세요.
3: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 아예 감사합니다.
3: 최근 한국 증시 반도체 중심으로 큰 호황 누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만피가 멀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경제학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4: 아, 이제 보통 밸류에이션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네. 이제 주식, 흔히 말하는 주식 가격 대비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네. 아, 이런 것들을 많이 중심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3: 네.
4: 그래서 price earning ratio, 그러니까 PER이라는 뭐 흔히 용어로는 퍼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네. 하는데 가격 대비 이제 수익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그래요.
4: 왜냐하면 수익 같은 것들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은 보통 기업의 성장 곡선상 한동안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이런 관점들이 있고요.
3: 네.
4: 왜냐하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것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징하거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잘 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수익 대비 가격 비중 같은 것들을 비율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 그래요.
4: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뭐 코스피의 어떤 네. PER 같은 것, 퍼 비율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일단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3: 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기업들, IT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에 비하면 혹은 삼성전자 혹은 하이닉스가 같이 경쟁을 하는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3: 네네.
4: 지금 세계 메모리 반도체 3강이라고 하는 마이크론 반도체가 있는데 이 마이크론에 비해서는 아직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한 20% 수준까지 뭐 어떻게 보느냐에 그러니까 이거 지표들이 여러 가지라서 뭐 12개월 전 지표를 가지고 가격 네. 예측한다든지
3: 네.
4: 이내 수익을 가지고 예측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마이크론 같은 주식에 비해서는 20% 적어도 뭐 20%는 모자란 것 같고 많으면 50% 크게 보면은 80%까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3: 아,
4: 그런 이야기는
3: 그거는 뭐, 다시 말해서 더 그만큼 오를 여력이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4: 예, 그만큼 아무래도 오를 여력이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어떠한 생각들이 지배적이고요. 결국은 이러한 수익이란 게 실적인데 네. 실적 대비 아직 가격은 안 오른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또 한 가지 좀 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한국의 이런 주가 대비 수익의 비율이 과거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과거에 굉장히 안 좋았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뭐 일단은 뭐 지배구조의 문제라든지 기업이 얼마나 주주에게 돈을 잘 주고 소액 주주에게 환원하는 이 지배구조의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뭐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를 좀 꺼리는 이런 여러 가지 수요나 공급 측의 요인에 따라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3: 네.
4: 지금 수치상으로는 아직까지 오를 여력이 있지만 이런 구조적 요인들이 다 해결되느냐 그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수익 대비 가격이 아직 낮기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더 오를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지만 과거에 한동안 뭐 한동안 아니라 사실은 2000년대 이후에는 한국의 네. 주식 가격 대비 수익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이슈들 이슈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네. 지금이 또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그래요. 여력은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 약간 뭐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같은 그런 부분들 또 여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교수님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같은 게 잘 병행이 된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뭐 밸류업 되고 그런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기도 한가요?
4: 예, 보통 이제 이렇게 주가, 수익 대비 주가가 낮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식이 저평가된 경우에는,
3: 네.
4: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소액 주주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3: 네.
4: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돈을 많이 벌더라도, 회사 내부에 현금을 많이 쌓아놓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보통, 흔히 말하는 자회사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3: 네.
4: 특히나 증여를 위한 자회사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게 되면, 이제 수익 대비 주주들이 가져가는 목들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3: 그렇죠.
4: 주가가 오르지 않는 현상들 가격이 저평가된 현상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 네.
4: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 하는 지배구조 개선 같은 것들은 이런 것을 좀 막자. 그래서 이제 무분별한 자회사를 만들어서 상장을 한다든지 이게 물적 분할 이슈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3: 네.
4: 자회사를 무분별하게 만들어서 상장을 한다든지 혹은 뭐 배당을 적게 주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뭐 강제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좀 평가를 하고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거나
3: 네.
4: 아니면 제도적으로 소액주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많이 넣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 대표적인 얘기가 상법 개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3: 네네.
4: 예전에 이사들은 기업의 경영에만 사실 책임을 지면 된 거였는데
3: 네네.
4: 이제는 소액주주까지 범위를 넓혀가지고 주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러니까 회사의 이사란 것은 경영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3: 네.
4: 이런 책임의 범위를 조금 넓히는 그러니까 대표이사 말고 일반 이사들의 책임 경영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소액 주주의 권한 같은 것들 주주의 가치 네. 같은 것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법 개정안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는 뭐 좀 더 발전시켜서 더 어떻게 보면은 주주들이 수익을 제대로 받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뭐 최근 정부의 흐름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수출 호조 속에서 최근 환율이 1,500원대 계속 머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환율 1,500원이 이제 뉴노멀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까?
4: 뭐 사실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종의 조금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게 뉴노멀하기보다는
3: 네.
4: 일시적인 현상에는 의견이 조금 많은 것 같고요.
3: 아, 그래요?
4: 예, 이게 정부 측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최근에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등을 통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 있고
3: 네.
4: 특히나 이제 주식시장에서 예전에 싼 가격에 샀던 해외 자본들이 이제 수익이 뭐 우리나라 올해 이제 주가가 100% 이상 오르다 보니까
3: 네.
4: 수익을 환원해 가면서 다시 달러로 환전을 하게 되죠. 달러로 환전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시중에 있던 달러가 해외로 나가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예, 달러가 있는 것이 줄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달러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이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네.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이런 달러 유출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있고 글로벌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1,500원 이상의 환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3: 네. 네.
4: 다만 이제 예전처럼 뭐 사실 5년 전에 코로나19 기간쯤에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

0: 환율이 1,100원대로 굉장히 안정돼 있었거든요.
1: 네네.
0: 안정돼 있었는데 아, 그 수준으로 내려갈 거냐.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라도 이제 내려가는 폭이 문제일 텐데 이런 현상들이 조금 뭐 잠재워지면은 환율이 뭐 내려가긴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긴 하지만 아 그때만큼 못 내릴 것 같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해외 투자 같은 것들 개인이라든지 네. 기업의 해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미 투자 금액 역시 뭐 200억 달러 예상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달러 수급 자체가 아주 빠르게 좋아지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 환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뭐 떨어질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떨어지더라도 뭐 1,300원 아래로 빨리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뭐 1,400 네. 그 우리나라 올해 초가 1,400원대 초반이었는데 뭐 내려가면 그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번엔 부동산 문제 짚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뭐 양도세 문제, 장특공 뭐 이런 부동산 세제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선거 이후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을 일부 이제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어떤 부동산 시장 조금 뭐 잘 그 부동산 값이 잘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세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 이제 부동산 가격이 잘 안 잡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한데,
1: 네.
0: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의견들은 공급이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2023년, 2024년 이제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리고 또 물가 상승에 따라서 공사비도 괜히 굉장히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1: 네.
0: 주택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주택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신규 주택 수요가 있는데, 그걸 못 막다 보니까,
1: 네네.
0: 주택가격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비교적 선호하는 서울하고 경기에 이제 주택들이 네. 많이 공급이 돼야 주가 그 집값이 안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1: 네네.
0: 월세 가격도 올라가고 집값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양상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만 강남 가격들은 안정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실주거를 하려는 이쪽에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국민들의 좀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이런 것을 사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정부가 지금 굉장히 많은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1: 네.
0: 지금 시작해도
1: 시간이 걸리잖아요.
0: 예, 네. 시간이 걸리고 최근 뭐 친환경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수칙 같은 것들이 강화됨에 따라서 주택 공급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0: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자고 하면은 다주택자의 물량들이 조금 나와야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0: 다주택자들의 물량을 시장에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세제적인 검토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거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것의 양도세라든지 주식 흔히 말하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 좀 중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시장의 공급이 단기간에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 늘려간다면. 다주택자로부터 일부 나와야 되고
1: 네.
0: 다주택자에 대해서 일부 이런 것들 제공해주는 채널들 그런 세금들을 좀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1: 네.
0: 환경상 공급이 급하게 늘긴 어렵고 근데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이야기들 뭐 또 실거주 조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대출 규제 완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정부가 손대기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0: 지금 오히려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1: 네네.
0: 금리를 올리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올린다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1: 네.
0: 유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자극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조금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1: 네.
0: 주택 가격을 좀 잡으려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림으로써 주택 가격을 잡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 네.
0: 금리를 오르면서 대출 규제를 푸는 것은 사실 정책의 효과를 중립화하는 정책이죠.
1: 네네.
0: 하나는 대출을 못하게 함으로써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인데 대출 한도를 늘린다는 것은 또 이게 푸는 신용을 늘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게 밸런스를 맞기가 어려워서 아마 두 가지를 같이 쓰는 일은 없는 것 같다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시장에서 인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을 많이 형성돼 있고
1: 네.
0: 그거와 결부돼서 아무래도 대출 한도를 늘린다 이런 것은 사실 정책의 효과상 조금 조합하기가 어렵다 이런 네.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네. 자, 시중은행 주택담보 대출 금리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요. 가계 부채는 아마 계속 좀 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 호황으로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 우려하는 또 목소리도 있고요. 가계 부채 문제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향후 우리 경제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세요?
0: 사실 이제 이 2000년대 2023년 2024년 이후에 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조금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아,
0: 예전에 지나치게 빠르게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지금 좀 완화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성이 주택담보대출이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네. 많다는 이야기는 국가의 안정적인 부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안정적인 부채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뭐 이것이 신용리스크 국가 경제의 전체적인 어떤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데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일단 말씀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택 수요가 늘게 되면은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게 되고 특히나 최근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신용대출 같은 것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B2를 위한 신용대출 같은 걸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거든요. 특히나 네. 금리를 또 인상하게 되면은 금리 인상하는 것만큼 변동금리를 내셔야 하는 분들은 또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1: 네.
0: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관리를 아마 할 텐데 지금의 뭐 가계 부채 수준이 뭐 예전보다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일단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 네.
0: 다만 이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가계 부채 따라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리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 대출 금리 같은 것도 올릴 때 가계 대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소비 위축 같은 것들이 늘어날 수도 있어서
1: 네.
0: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최근 발표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3.1% 기록했습니다. 한은의 뭐 목표치라고 할까요? 2.0%는 크게 웃돈 수치인데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저기 물가가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0: 뭐 이게 100% 그러니까 많은 비중은 유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소비에서 유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것도 계속 소비를 하다 보니까
1: 네.
0: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기름뿐만 아니라
1: 네.
0: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 결국 흔히 말하는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고요. 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기료 상승 압박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1: 네.
0: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라는 말씀이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또 환율을 안 될 수가 없는데
1: 네네.
0: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실 세계에서 결제할 때 쓰는 돈은 달러인데
1: 네.
0: 달러의 값이 올라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달러의 값이 올라가게 된다는 이야기는 그 비싸게 물건을 사고 비싸게 물건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고
1: 네.
0: 비싸게 물건을 산 것들이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입 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큰 부분이 이제 이 유가 상승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환율 부분에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가장 빠른 방법은 아무래도 지금 이란 미국 사태, 미국 전쟁이 좀 안정화되는 것이 물가 안정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이것이 장기화만 되지 않는다면 보통 이제 한 6개월 정도 가면은 이런 그 올라갔던 유가에 따라서 올라갔던 또 환율에 따라서 올라갔던 효과들이 잠재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1: 네.
0: 장기화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이제 한국은행이 목표했던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또 특히나 금리를 올릴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지는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또 다른 스토리로 가기 때문에 아직 물론 이제 지금 굉장히 평화 모드로 가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길 뭐 바랄 뿐이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김에요 금리 얘기를 하셨으니까 최근에 한국은행의 기조를 보니까 금리 인상에 확실히 무게를 실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게
0: 예.
1: 일시적 좀 인상을 하려는 건지 추세적으로 좀 이렇게 가는 길인지 어느 쪽입니까?
0: 이제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국가
1: 네.
0: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고요. 워낙
1: 예, 예.
0: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뭐 20, 30%를 차지하고 있고 20%는 보통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1: 네.
0: 이게 절대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수준이기 때문에
1: 예.
0: 결국 이제 경제 성장률 자체는 좋을 것이다. 그래서 2% 이상이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1: 네.
0: 또 물가도 많이 오를 가능성, 아까 3% 이야기를 하셨는데 유가
1: 예.
0: 상승 때문에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또 부동산 가격까지 걱정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1: 네.
0: 금리를 조금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런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보통 이제 3, 6, 9, 12엔 없고
1: 네.
0: 7월, 8월 그러니까 그 이런

0: 그 분기의 마지막 달에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7월, 8월에는 금리를 한번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정책들은 이 한번 금리 오르고 어떻게 효과가 나는지 보고 이런 또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잠재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 한번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말씀은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그 정부라든지 한국은행 역시 흔히 말하는 소상 우리나라 지금 K자로 가고 있다. K자라는 것은 반도체는 잘 되지만 나머지는 좀 어렵다는 의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금리를 한 번 정도는 올릴 수 있지만 그걸 뭐 적극적으로 많이 올릴 것이다. 이런 것을 또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주가가 저렇게 오른다는데 왜 나는 딴 세상에 살고 있을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이 지금 대한민국은 삼전 하이닉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다 두 부류로 나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주가 상승의 뭐 그늘이랄까요? 뭐 어떤 이게 주가가 저렇게 화랑이라고 해서 한국 경제 전체가 무조건 이게 지금 좋은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이게 착시현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0: 이제 아무래도 주가 지금 뭐 최근에 데이터에 따르면 이제 5월달에 이제 주가 오른 기업들과 뭐 안 오른 기업들 세봤더니
1: 네.
0: 20%만 오르고 80% 떨어졌다라고 이야기 통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1: 네네.
0: 그러면 어떤 거냐면 사실 개인들은 이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도 많이 투자를 하지만 코스닥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1: 네.
0: 원래 개인들의 투자 성향상 좀 공격적이고 되게 혁신성이 높고 성장성이 좀 높은 흔히 말 코스닥 같은 데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 코스피 지수는 많이 오르지만 본인들의 계좌는 좀 어려운 경우들이 좀 많다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1: 네.
0: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좀 소외를 받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소외를 받고 아예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은 더 소외를 받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은 그거는 뭐 현상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주식 흔히 말해 주식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이쪽에 반도체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용 측면에서는 좀 효과가 약하거든요. 이렇게 첨단 산업이다 보니까 고용 측면의 효과가 약하고 고용 측면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은 약하다는 이야기는 이 과실들이 멀리 퍼져나가기 조금 쉽지는 않은 산업입니다. 쉽지는 않은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개인들의 소비, 그 개인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라든지 제조업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경기에 굉장히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경기가 민감하게 되면 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국가 경제적으로 보면은 산업이 여러 개 있으면서 A 산업이 잘 되면 뭐 그때 또 얘기고 B 산업이 순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A, B, C, D 산업들이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경제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것들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를 육성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바이오라든지 이런 다른 산업들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쏠리는 것은 뭐 경기 변동을 키우게 되고 경기 변동을 키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서민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첨단 산업은 더 그렇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우리가 막 너무 서울 수도권 쏠림 현상이 국토 균형 발전 이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산업에 있어서도 조금 이렇게 주요 산업들이 골고루 같이 발전해야 전체적인 경제에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말씀 중에 이제 고용 얘기를 하셨잖아요. 첨단 산업의 이제 고용의 효과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산업 전반에 반도체를 비롯해서 AI가 더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고용 문제 교수님 보시기에도 좀 더 뭐 어떻게 그 우리 청년층들이 걱정하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0: 조금 이런 것 AI 발전이라든지 대기업의 임금 인상들은 사실 청년층 고용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 대기업에 관련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임금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퇴직률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들이 데이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청년들 예전에는 10%가 나갔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은 5%밖에 안 나간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 10%만큼 충원을 해야 됐던 기업들 역시 충원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흔히 말하는 입사의 문들이 닫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의 임금 격차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했는데 많이 늘어난다는 보고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청년층이 가고자 하는 직장들, 그러니까 좋은 직장.

0: 미래에 대한 어떤 벽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좀 네. 취업의 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AI가 발전하게 되면은
1: 네.
0: 그 흔히 말하는 이 지식들이 많은 과연 배경 지식들이 많은 아, 이미 그러니까 경력직들이 유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AI란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아, 잘못했을 때 어떤 이유에 잘못이 됐는지 우리가 백그라운드 달리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1: 네.
0: 이런 것들을 판단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아, 신입보다는 경력직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경력직들은 계속 일자리 얻을 수 있지만 신입들의 어떤 문턱들이 입사 문턱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다. 이런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정부에서는 뭐 청년층들이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창업이라든지 다른 어떠한 교육계를 통해서 인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청년층들은 원래 이제 일하고 있던 좀 나이 드신 분들, 저도 나이가 좀 든 축에 속합니다만 이분들은 또 안 나가는 경향이 있고 또 새로운 어떤 그 부문에서는 AI가 활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우리 청년층들이 참 쉽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좀 안쓰럽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마 잘 헤쳐나가리라고 보고 아울러서 또 이 반도체 주도하는 수출의 온기. 뭐라 그럴까요? 반도체 대기업의 역대급 실적이라든지 역대급 성과급 잔치가 내수시장 뭐 자영업자들한테 이렇게 전달되는데 좀 이게 제한적이다,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 내수시장이 좀 활성화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으면 좀 활성화되기가 좋습니까?
0: 아무래도 이제 산업이 전반적으로 발전할 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예, 우리나라 이제 지방 경제를 보면은 제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는 거는 제조업 전반의 성장이 왔을 때 이런 낙수효과 같은 것들. 그래서 사실 상인분들이 어렵다, 소상공인분들이 어렵다라는 것은 이제 돈이 흐름이 안 흐른다는 이야기인데
1: 네네.
0: 전반적으로 죄송합니다.
1: 네.
0: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 같은 것들이 활성화돼야 소상이 핏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동맥뿐만 아니라 모세혈관까지
1: 네.
0: 돈이 잘 흐르게 되고 그런 낙수효과 같은 것들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이고 이 입지상 수도권에 입지할 수밖에 없는 또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방 상인분들이 훨씬 어렵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내수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간다라는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을 전체적으로 육성함을 통해서 이제 낙수 효과 같은 것들 전 그러니까 지방 균형 발 일부 지방 균형 발전을 시키면서 낙수 효과 같은 것들 늘릴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만들어야 된다. 물론 이제 이게 하루 아침에 되는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여러분들 이제 순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효율성이 좋은 산업들을 계속 육성하는 이런 정책들 그러니까 한 산업만 가지고는 흔히 말하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최근 성과급 잔치는 셀러리맨 양극화의 가장 극적인 장면을 보여줬다. 이런 뭐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 과정이라든지 그 이후 임금 성과급 합의 과정 이게 우리 사회에는 어떤 과제를 좀 던져줬다고 보십니까?
0: 이제 사실 삼성전자의 성과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흔히 말해서 그냥 이익 배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과급이란 것은 사실 개인이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받는 게 성과급인데 그런 이익 배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은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익 배분 자체가 특정 근로자들한테 또 쏠리다 보니까 이제 소외를 당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게 소외를 당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 부러워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 것들을 결국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슈가 있는데 사실 뭐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임금으로 활용되면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소비를 늘리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1: 네.
0: 중장기적으로는 또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1: 그렇죠. 예.
0: 예,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서 많이 본 돈들이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이라든지
1: 네.
0: 대학 육성 그다음에 R&D 이런 쪽 그다음에 벤처 육성 큰 틀에서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돈을 더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이제 결국은 국민들한테 혜택이 가진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이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많다라는 네.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익 공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나오는데 이익 공유가 단기적으로는

0: 뭐 혜택을 줄 수 있겠지만 뭐 꼭 왜 누가 받아야 되는 누가 또 못 받느냐 아까 이 종업원 이슈랑 비슷한데 누구는 네네. 받고 누구는 못 받느냐 이슈가 분명히 생기게 되기 때문에
1: 네.
0: 보다 뭐 범용적으로 활용하려는 방법들이 많이 연구가 돼야 된다. 그것이 이제 국가와
1: 네.
0: 산업과 기업들이 함께 가면서 지금 갑자기 늘어난 수익들을 미래를 위해서 잘 남겨주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
1: 네.
0: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청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 잘 도울 수 있는 방법들로 아마 써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이게 같은 주제인데 약간 다른 측면에서 이제 그 삼성전자 안에서도 이번에 이 과정에서 보니까 노노 갈등이 좀 생각보다 심각한 모습이 이게 노출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는 그 초일류 기업 안에서도 노노 갈등인데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더 열악한 대부분 기업들의 노동자들이 있고 또 노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우리가 귀족 노조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많은 성과급도 받을 수 있고 임금도 높고 이런 그 노동자들이 있고 그렇다면 그런 노동자들과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도 뭐 협력 사들이 여러 그 뭐랄까 뭐 여러 수준으로 있는데 이런 그 노동자 안에서의 노조 안에서의 어떤 관계 설정이랄까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한번 좀 사회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0: 예, 그 사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해서
1: 네.
0: 이런 관계자들을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이걸 나눠줘야 되냐, 이걸 나눠주면서 장기적인 가치 늘려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1: 네.
0: 굉장히 활발합니다.
1: 네네.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이것을 일회성 임금으로 설정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학자라든지 재무하시는 분이나 이런 이론을 만드신 분들이 조금 부정적이긴 하거든요. 결국은
1: 네.
0: 이게 임금 형태로 나누면 누군 또 받고 누군 또 못 받고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1차 벤더한테 주면 2차 벤더는 또 못 받고 이게 굉장히 가르마를 많이 타는 일이다. 사실 회사 직원인 경우에는 이미
1: 네.
0: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과급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이것들이 자꾸 퍼져 나가게 되면은 사실 사회적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많고요.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기금 형식이라든지 다른 방식,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 형식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니야. 애시당초 이게 분배를 하기 시작하면은
1: 네.
0: 문제가 너무 심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근로자, 결국 회사 내 근로자,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DS하고 DX 부분이 그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1: 네.
0: 확실히 명확하게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계약 관계가 아니고 기존의 계약 관계가 아니고 새로이 계약을 해야 되는 관계로 나가서 이익을 배분하기 시작하면은 일단 아까 주주들의 권한들이 굉장히 훼손이 됐고요. 주주들이
1: 네.
0: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주들의 권한들이 훼손이 되고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슈만 생길 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뭐 기존 계약 테두리 내에서 하면 괜찮은데
1: 네.
0: 새로운 계약을 할 때는 또 계약 비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또 못 받고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1: 네네.
0: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자라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의 방향이 학자들은 적어도
1: 네.
0: 생산적 방향으로 뭐 어떤 펀드라든지 R&D 투자라든지 대학 창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의견 정도는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어제 5명이 숨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 오늘 오전에 합동 감식에 들어갔죠?
1: 예, 오전 10시부터 대전 유성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합동 감식을 시작을 했는데요.
0: 네.
1: 경찰을 비롯해서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조사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화재 현장 상태를 확인해서 발화부 추정 지점을 조사하고 네. 인화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폭발로 건물 일부가 파손되긴 했지만 추가 붕괴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0: 판단이 됐습니다. 유가족도 감식 현장에 직접 참여를 했고요.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서 유가족과 사망자의 DNA가 어제 국과수에 분석 의뢰가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부검이 진행되는데 신원 확인 결과는 이르면 내일 오전 정도 나올 거라고 합니다. 경찰은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정밀 수집한 증거물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할 계획이라면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만큼 신속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해서 감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추진체를 만드는 도구에 묻은 화약을 세척하는 작업 중에 폭발이 일어나는 것으로 하나측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현장 내부에 사고 상황 등을 기록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원인 규명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56동 건물 외부 CCTV 등을 우선 확보해서 폭발 당시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나측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손재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서 형식적인 대책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했고요. 특히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우리의 안전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유가족 지원과 부상자 회복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정부는 방산이나 뭐 반도체 이런 호황 업종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0: 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중앙산업재해대책수습본부 2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를 했고요. 특히 반도체 그리고 방산 등 최근 호황 업종 전반에 대해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최근 계약 물량이 급증한 정황 그리고 같은 날 발생한 청주 SK하이닉스 불소 누출 사고 등을 함께 고려한 판단인데요. 호황으로 공장 가동이 빡빡해지면서 안전 뒷전으로 밀린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화한 셈입니다. 네. 노동부는 전국 기관장 회의도 열어서 지방 관서장의 사업장 지도와 점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 정부가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했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어요?
0: 네, 1년 전보다 3.1% 올랐는데요. 네. 작황이 좋지 않아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던 2024년 3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고요. 3%대 도달도 그때 이후 처음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지난 1, 2월에 2.0%였다가 4월에 2.6%까지 오르고요. 한 달 만에 0.5%포인트 점프해서 3%대까지 진입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직격탄은 중동 전쟁발 국제 유가 급등인데요. 석유류 물가가 24.2%나 올랐습니다. 네네. 이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휘발유는 23.1%, 경유는 33.3% 상승해서 역시 2022년 7월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등유도 21.7% 상승을 했고요. 항공유 가격이 함께 뛰면서 국제 항공료가 무려 33.5% 올랐습니다. 1995년에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 폭 상승입니다.
1: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생활 물가도 덩달아 뛰게 됐다는 건데, 자 한국은행이 물가 전망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전망했습니까?
0: 예, 한국은행은요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3%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식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네네. 유가 충격이 점차 파급이 되고 있다. 경계심을 갖고 면밀히 점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6월 물가도 석유류 가격 오름폭이 이어지면서 5월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특히 한은이 강조한 게 생활 물 물가 상승의 파장인데요. 한은은 생활 물가 상승률이 3% 초중반까지 오르면서 소비 지출에서 필수재 비중이 큰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커졌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특히 통화 긴축의 무게를 싣고 있는 한은이 생활 물가 오름세를 핵심 지표로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신현송 한은 총재가 지난달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생활 물가 지수가 기대 인플레이션에 가장 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측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거론될 수 있는 국면입니다.
1: 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번 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이번엔 누굴 만납니까?
0: 일단은 5일에 그부터 이제 일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네. 4일 저녁에 입국을 해서 5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제일 주목이 받는 게 국내 주요 그룹 총수회동이거든요. 네. 참석자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구광무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거론되고 있고요. 정의산 현대차그룹 회장도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네. 해외 일정으로 이번엔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동에서는 AI 반도체 협력은 물론 로보틱스와 피지컬 AI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1: 그래요. 자, 그 전에 이제 깐부치킨 깐부 회동 덕분인지 회동 장소가 이미 좀 알려지고 있는데 성동인가요? 성수인가요? 어디서 그 삼겹살과 소주,
0: 예.
1: 이른바 삼소 회동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0: 회장 정혜선 회장과 함께 치킨집에서 이제 격이 없는 그 대화를 나눴었어요.
1: 그래요. 그렇죠? 그때 또 눈에 띄는 게 골든벨을 울렸거든요. 아, 네. 여기 공짜라고. 예. 야, 그러니까 이게 다 예약이 또 찼군요, 또. 자, 그렇다면 빽빽한 일정 줄줄이 잡혀 있다는데 또 다른 일정들 어떤 게 있어요?
0: 예, 8일에 일단은 경기 성남 분당구에 네이버 제2사옥 네이버 1784를 방문을 하는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곳은 로봇과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5G 특화망 등 미래 기술이 집약된 곳입니다. 그리고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 홈 경기 시구자로 나설 가능성도 네. 있다라고 합니다. 신라호텔에서 국내 기업인 간담회를 여는 일정도 추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내일 잘 아시는 대로 6.3 지방선거 본투표 날입니다. 투표 날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0: 일단 더위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 네. 따르면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까지 올라갈 전망인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5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이 23에서 33도로 예보가 됐습니다. 서울이 32도, 대구가 33도, 청주, 대전, 세종이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부산은 27도, 제주는 25도로 비교적 선선한 편입니다. 일부 지역은 우산을 챙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후에 전북 동부, 전남 동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북 동부가 5에서 20mm, 전남 동부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이 5에서 10mm입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것도 있겠다고 하니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는 게 기상청의 당부입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0: 어렵고 헷갈리는 법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정해드리는 코너 손변이 정해드립니다. 오늘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차고 유익한 법 이야기 나눠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0: 그럼 오늘 손정혜 변호사님이 정해주신 이슈 어떤 겁니까?
1: 네.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6.3 지방선거 바로 하루 앞이죠. 지금 네. 퇴근길에서 들으시는 분 많을 텐데 내일 빨간 날이다. 쉬는 날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선거하는 날이다. 선거하실 그렇죠. 때 중요하게 짚어볼 것들 한번 정해봤고요. 특히 사전투표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네. 이 부분 설명드리려고 정해봤습니다.
0: 그래요. 자. 투표하는 거 사실 간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한순간 아차하면 내 소중한 한 표가 이제 날아갈 수가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내일 본투표 날인데 일단 기본사항 꼭 지켜야 될 기본사항을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1: 네. 일단 시간 중요합니다. 시간 네. 미루다가 미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꼭 가셔야 되고요. 네. 사전투표는 어느 투표소나 방문해서 가능했지만 본투표는 다릅니다. 주민등록 주거지 그러니까 주소지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만 이루어지고 인터넷에 검색이 가능하니까 내가 어디 투표소로 가야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또 사전투표는 7장을 한꺼번에 받아서 한꺼번에 이 투표함에 넣거든요. 하지만 본투표는 먼저 3장을 받습니다. 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으시고요. 다시 지역구 강역위원, 지역구 기초위원, 비례대표 강역위원, 비례대표 기초위원 용지 4장을 받아서 다시 투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총 7장을 받아서 굉장히 많아서 좀 집중해서 찍으셔야 그러네요.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기초단체가 없는 세종시, 제주시는 4장만 받으신다고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는 부산 북갑, 대구 달성 등 14개 지역구 유권자는 7장에 또 플러스 1장이 더해진 8장을 받게 됩니다. 네. 실제 선거를 해보면 기초의원 선거 과정에서 이 무효 투표 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일반 투표는 1.6%만 무효

0: 가 나오는데 기초의원은 네. 5.4%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호가 1-가, 1-다, 2-가, 2-다 이러니까 아, 두 명 뽑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두 명에게 이렇게 찍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게 아닙니다. 이 기초의원 선거는 또 반드시 한 명에게만 기표하셔야 됩니다.
1: 그래요. 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서 국회의원 후보. 이 선거 용지에는 정당 표시, 정당 그 넘버 있는데 유일하게 교육감 선거 용지에는 정당 표시 같은 게 없고 이제 이름만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겁니까?
0: 네, 일단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네네. 이 교육감은 교육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정당이다, 무슨 몇 번이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온전히 어떤 그 교육적인 관점에서 투표하도록 권장하기 네. 때문에 1, 2, 3, 4가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예를 들면 무슨 당, 무슨 당, 무슨 당 표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 보고 찍으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시기도 해요. 더군다나 보통 투표용지는 세로인데 이거는 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어떤 교육감을 뽑아야 되는지 모르고 들어갔다 놀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1: 혹시 그 핸드폰으로 막 네이버 검색하는 거 아니에요?
0: 실제 그렇게 네. 투표하신 분들이 사전투표 만났습니다.
1: 아, 그래요?
0: 내가 누구 투표해야 되는지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내가 지지하는 당에 나온 사람 찍어야지 했다가 몰라서
1: 당이 없네.
0: 네, 혼동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내일 가시기 전에 교육감 한번 찾아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고요.
1: 그래요.
0: 특히 1, 2, 3번 중에 앞순번이 좀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A, B, C, B, C, A, C, A, B식으로 순환 배열하는 방식까지 고려를 했다라고 합니다.
1: 그래요.
0: 네, 최근에 이걸 모르고 들어갔던 한 투표자께서 왜 교육감 선거 정당 표시가 없냐 막 따지시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사무원들과 말다툼이 벌어진 소동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투표지를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동에 나아가서 투표지를 찢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세요?
0: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일단 일반 재물손괴랑 달리 선거 관련 서류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짜증나서 화가 나서 정당 표시가 없어서 찢었다라고 변소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화나더라도 투표지는 절대 손에서는 안 됩니다.
1: 그렇군요. 자, 만약에 제가 이제 기표를 하다가 찍고 나니까 이거 나 아닌데 나 이 사람 찍으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하고 가면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겁니까?
0: 네. 투표지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1: 아, 불가능하군요.
0: 그리고 잘못 찍었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지를 찢어서도 안 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네. 머릿속에 이 사람 찍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 사람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1: 네네.
0: 그냥 무효표 처리하셔야 돼요.
1: 그럼 딴 데 한 군데 더 찍어서?
0: 한 명, 두 명 더 찍어서 그냥 아예 무효표를 만들어야지 그걸 어떻게든 살리려고 투표지 달라 마라 선거 사무원에게
1: 항의하다가는 피우고,
0: 또
1: 찍고,
0: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절대로 안 된다 이거죠?
0: 네.
1: 네. 그리고 이제 사진 찍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걸 막 이렇게 자기 SNS에 올리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거 법 위반이라는 건 이제 많이 알려지긴 한 것 같아요.
0: 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위반이고요. 2년 네. 이하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지뿐만 아니라 이 기표소 내부를 찍는 분도 계신데요. 이것도 네. 불법이고 금지이다. 실제로 이런 사안으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표소 안에 또는 투표지를 촬영하시지 마시고 다만 인증샷은 꼭 찍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기표소, 투표소 밖에 포토존, 표지판, 무슨 무슨 몇 동 선거 사무소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배경으로 촬영을 하실 수는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네. 표시하거나 V자 등은 허용된다. 그리고 SNS에 올리는 것도 허용된다라고 보셔야 돼서 인증샷도 내부에서 하시지 마시고 나와서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1: 그래요. 인증샷을 하려면 나와서 그 내부에서는 하지 말고 투표지 뭐 이거 찍지 말고 그런 말씀하셨고요. 자, 투표 인증샷 뭐 금지하거나 하지 말라는 게 이제 비밀 투표 원칙 이게 이제 제일 큰 건데 최근에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요 사전 투표 하던 중에 이와 관련한 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투표용지에 도장 이제 반만 찍혔나 봐요. 이게 동그랗게 찍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진짜 물어보러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투표용지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일단 비밀투표 원칙이 있고 투표용지 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논란이 됐던 상황이고 네. 국민의힘에서도 비밀투표 원칙이다라고 고발 조치도 현재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일단은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이 투표 행위는 유효하다라고 이미 이제 판단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일부러 공개를 하거나 고의성이 있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비밀투표 원칙은 내가 누구 찍었다고 뭐 공개를 한다거나 사진을 찍어서 대중들에게 알리거나 이런 행위들을 보통은 일컫는데 일단 이게 유효투표인지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면 네. 이 과실로 볼 수 있다. 이미 선관위가 판단을 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에 시비가 불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발 조치까지 되어 있으니까.
1: 국민의힘이 고발했더라고요.
0: 네. 예. 이게 육안으로 누구에게 찍었는지만 확인되면 유효표 처리가 됩니다. 반만 찍어도 유효표 처리가 되고요. 네. 그리고 구이 한 번 더 찍으시면 됩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궁금하다고 하더라도 나와서 물어보시고 공개적으로 이걸 공개해서 물어보시기보다 몰래 그 종이를 접어서 나오셔서 선관위 직원한테 공개되지 않게 문의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래요. 좀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물어본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던데 자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고의성 여부 뭐 이런 것들 이걸 뭐 자기가 찍은 거를 공개했는지 여부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재명 대통령이 문의한 상 동그라미 표시가 완전하지 않고 이렇게 동그란 게 한 절반만 찍히고 요 조체 그런 정도의 아 이거는 그 도장으로 찍었구나 하는 게 보여지기만 하면 괜찮은 겁니까?
0: 네.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면 네. 이 인식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흐릿하거나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예,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심사집계부에서 재분류해서 육안으로 이제 확인해서 누구에게 찍었는지가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네. 한다면 유효투표를 처리한다는 것이고요. 이 무효표가 되는 것은 사람 두 명에게 겹친다거나 이 경계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데 한 사람에게 찍었음이 명확한 경우 반만 찍더라도 그거는 인식 가능한 유효표에 해당합니다.
1: 네. 자, 꼭 지참하셔야 할 게 신분증입니다. 뭐 주민등록증, 무슨 뭐 운전면허증, 여권 뭐 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모바일 신분증 앱 실행해서 보여주셔도 되고요. 자, 근데 이번에 보니까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를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0: 네. 한 여성이 자신의 사촌 네. 그리고 요양보호사와 함께 한 복지센터에서 사전 투표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평소에 본인의 사촌인데 거동이 불편했던 친척의 신분증을 대신 보관하고 있는 계기로 사촌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사의 투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명을 사칭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 변조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속여서 투표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굉장히 범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서 선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차피 내 사촌은 거동이 어려워서 투표소에 못 나와서 투표를 못하니까 아까워서 내가 대신 투표해주겠다. 이런 어떤 선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범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1: 네.
0: 일각에서는 지문을 다 찍는데 어떻게 이게 다른 사람 신분증으로 가능하냐라고
1: 가능하냐?
0: 예. 할 수 있겠는데 이 지문 인식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그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중복 투표를 방지하는 목적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이 투표 참여 기록을 남기기 위한 용도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 네.
0: 무튼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투표는 범죄입니다.
1: 네. 본인의 신분증으로 꼭 신성한 주권을 행사해 주십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엔 KBS 1라디오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이 방송됩니다. 저는 뉴스레터 K와 함께 목요일 오후 5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서울이 31.8도로 올 들어 가장 더운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인 내일은 지정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실 수 있는데요. 내일 새벽 시간대에는 활동하기 좋은 20도 안팎의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강릉, 부산이 20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 분포. 하지만 내일 낮에는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서울, 대구가 내일 32도까지 낮 기온이 예상되고요. 세종, 대전 30일, 광주 30, 강릉 28도, 부산, 제주 26도 등 대부분 24도에서 32도까지 올라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이맘때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높겠고 내일 낮 동안의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라권역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남부 내륙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모레 목요일은 제주에 비 예보가 있고 그 밖의 지역 곳곳에 목요일 소나기 예보도 있습니다. 오늘 일부 제주 해상과 남해 먼바다 풍랑특보, 태풍특보 내려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저녁 종합 뉴스. 6.3 지방선거 하루 전인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국정운영 뒷받침과 정권 심판을 내세우며 접전지를 중심으로 마지막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 폭발 사고를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0: 한 주 안에 합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가운데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거친 표현을 써가며 화를 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수 사이가 수면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았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사이와 매니저 의료진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하루 전인 오늘 여야는 모두 투표에 나서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 뒷받침을 위해 국민의힘은 오만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한 표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접전지를 돌며 마지막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원희 기자입니다.
1: 선거운동 마지막 날 민주당 정청래 선대위원장은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힘 실어주고 지역 발전시키려면 힘 있는 여당 후보 뽑아달라. 당대표가 책임지고 지역 예산 끌어오겠다 외쳤습니다. 한병도 선대위원장은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란 말을 앞에 내세웠습니다. 주가 오르고 수출도 늘고 이런 국정운영 뒷받침하려면 투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만큼 절박하고 간절하다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여당에 힘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선대위원장은 대국민 호소문 읍소로 마지막 날 유세를 열었습니다. 주식 말고는 환율, 물가, 집값, 일자리 모두 엉망인 정부를 표로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충남 격전지를 찾아서도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실망했더라도 한 표를 행사해달라, 그 이후에 채찍질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원석 선대위원장은 그간 정치권이 청년 목소리 대변하는 데 부족했다, 반성한다면서 2030 표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선거운동이 끝나는 자정까지 서울 전역을 돌며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투표만이 서울을 바꿀 수 있다 호소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최후의 보루 서울만이라도 남겨달라고 읍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0: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시작됐습니다. 감식팀은 최초 발화 지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사고 현장에 CCTV가 없어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망자들의 신원 확인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백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과 소방 등의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감식팀은 특히 최초 발화 지점을 찾는 데 주력하는 한편 현장 내 인화성 물질의 유무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폭발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식팀은 건물 주변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등을 최대한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합동 감식에는 유가족도 참여했습니다. 감식팀 관계자는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해 신속하게 감식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사망자 5명 가운데 20대 계약직 근로자 2명은 올해 2월 입사한 뒤 석 달여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빈소는 아직 차려지지 못했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인해 아직 정확한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 유가족과 사망자의 DNA 분석을 의뢰하고 오늘 오후엔 부검도 진행했습니다. DNA 분석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0: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SK하이닉스 등에서 연달아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방산 제조업체 등 후항 업종에 대해서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노동계는 후진국형 중대재해라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황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폭발 사고. 근로자들은 로켓 추진체 제조 과정에서 공구에 묻은 화약을 세척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무기 만드는 곳에 덜 위험한 현장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반도체, 방산 제조업체 등 최근 호황업종을 중심으로 긴급 안전점검도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조사해보니 최근 계약 물량이 급증한 측면이 있었고 어제 SK하이닉스에서도 불소 누출 사고가 발생해 장관이 긴급 지시를 내렸다는 게 노동부 설명입니다. 노동부는 합동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해 예방에 필요한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0: 전국 금속노조 등 노동계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K-방산이라며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지만 여전히 후진국형 중대재해가 연일 터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두 차례나 폭발 사고가 있었지만 당시 책임자들은 집행유예를, 회사는 벌금 5천만 원을 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올해 하나그룹에서는 중대재해 사망자가 확인된 것만 10명이나 된다며 한화그룹의 안전보건 체계가 총체적으로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각별히 챙겨달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주일 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격화하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을 자신이 직접 중재에 멈춰 세웠다고 자평했는데 그 과정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거친 표현까지 쓰며 격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MOU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일주일 안에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A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사안이 남았다며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MOU 초안을 이란에 돌려보냈는데 이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그 이유라는 CNN 보도도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이와 함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 중지를 직접 중재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자금 문제를 빠르게 반전시킨 사례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중재 통화에서는 트럼프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격노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통화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미친 것 아니냐는 거친 표현까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교전 중단이 발표되자 곧바로 이란과의 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라는 글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의 관건은 그간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었는데 최근 레바논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협상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 공습에 대한 보복 조치로 걸프 해역을 지나던 상선 MSC 사리스카호를 미사일로 타격했다고 밝혀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8월 원유 도입 예상 물량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추세를 고려할 때 7월 중에는 평시 대비 80% 중반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발발 95일째를 맞아 주요 에너지 수급 동향에 대해서 이같이 보고하고 5월에서 7월 원유는 전년 대비 86%, 나프타는 83%를 확보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수 싸이가 수면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아온 의혹, 지난해 KBS가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10개월 만에 싸이와 싸이 매니저, 의료진 등 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3: 가수 싸이는 세브란스 병원 교수 A씨에게 2022년부터 3년 동안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았습니다. 수면제인 스틸녹스와 불안장애 치료제인 자낙스입니다. 이 과정에서 싸이는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처방받았고 처방 전 역시 매니저가 병원 무인 단말기를 통해 발급받았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달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와 매니저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싸이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대면 진료로 처방해준 세브란스 병원 A 교수와 후배 의사 3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10개월 만입니다. 후배 의사 3명은 A 교수가 자리를 비우거나 휴가를 간 사이 A 교수 부탁을 받고 처방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각각 한 차례씩 싸이를 대면 진료하지 않고 약을 처방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교수는 싸이의 지인으로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향정신성 의약품은 비대면 진찰을 통해 처방을 받는 것도 가족 등 법령에서 정한 수령자 외에 다른 사람이 약을 받아가는 대리 수령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싸이 소속사 측은 바쁜 일정 때문에 비대면으로 계속 처방받아왔다며 안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

0: 입니다.
1: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되는 미인가 국제학교가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가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제재를 본격화했는데 일부 학교는 법 테두리 안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모호한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미인가 국제학교 130곳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인가받지 않은 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건 불법입니다. 정부는 수사기관 고발을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장 이달에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구체적인 제재가 본격화됐습니다. 미인가 국제학교는 시설 폐쇄를 막기 위해 학교 형태의 운영을 포기하거나 법적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부 학교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모호한 규정이 문제입니다. 당장 외국어 교육 비중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어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던 기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도 현실적인 걸림돌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전환을 위한 지원은 강화하되 불법 운영을 지속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1: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과 방미통위 등의 국정성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선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당부했고 일부 방송 보도의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보도되는 만큼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손소영 기자입니다.
3: 대검찰청 국정성과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공익과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고 엄청난 권한도 가졌다며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과와 취소 언급을 두고 향후 조작기소 특검 법안 추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자 청와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국정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방송사 제어가와 재승인 절차를 꼼꼼히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중파나 종편 등은 다른 사업자들이 들어오지 않게 보호해 주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방송의 편향성 문제를 언급하며 제대로 된 제재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 행정을 주문하며 공정한 질서 조성에 힘쓰겠다는 방미통위 위원장 답변에 꼭 그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1: 일본 오키나와를 훑고 간 6호 태풍 장미가 이 시각 현재 제주도 동남쪽 일본 규슈 남부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3년 전 태풍 마와르처럼 큰 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어 태풍 영향권에 놓인 지역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진우 특파원입니다.
4: 6호 태풍 장미는 일본 규슈 남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시속 35km의 속도로 북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심기압은 975헥토파스칼, 크기는 반경 380km입니다. 최대 풍속 초속 25m,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5m의 강한 태풍입니다.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오늘 하루 규슈 지역에는 항공편 33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집중호우를 동반한 비구름대 발달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태풍 진행 방향 동쪽으로 대량의 수증기가 유입돼 3년 전 큰 피해를 낳았던 태풍 마와르 때와 움직임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6월 태풍 마와르는 수증기의 영향으로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일본 곳곳에 집중호우를 퍼부었습니다. 당시 침수와 토사 붕괴 등으로 6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고 건물 만 채 이상이 파손됐습니다. 이번 태풍 장미도 진행 방향 오른쪽 지역에 집중 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 장미가 혼슈 해안선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해 내일 정오쯤 일본 수도권을 지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1: 한국과 미국이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후속 안보협의의 발족회의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미는 오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을 양측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 간 회의를 가졌습니다. 한미는 오늘 회의에서 핵잠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뤘고 내일 농축 재처리 사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대로 뛰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상승해 2년 2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중동전쟁과 기저효과 영향으로 4월 2.6% 오른 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휘발유 23.1% 등 석유류가 크게 올랐고 국제항공료 33.5%, 해외단체 여행비 26.3%, 컴퓨터 19% 등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전장보다 13.11포인트 0.15% 오른 8,801.49의 장을 마치며 전날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 넘어서서 8,800대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94.81포인트 오른 채 출발해 상승폭을 키우다 8,933.62까지 오르는 등 장중 사상 처음 8,900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인도를 추월하면서 세계 6위로 올라섰습니다. 1위를 기준으로 한국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올해 86% 급등해 7,550조 원으로 인도의 시총을 눌렀습니다. 한국 증시 규모는 올해 들어 캐나다와 독일, 영국, 프랑스를 연이어 제쳤습니다. 네이버가 엔비디아와 손잡고 산업현장 적용을 목표로 AI 팩토리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오늘 타이완에서 열린 관련 서밋에서 자사의 풀스택 기술 역량을 엔비디아의 AI 팩토리 전략에 결합해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의 호황 패턴이 2000년 닷컴 버블 정점 당시의 상황과 닮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미국 경제방송 CNBC가 보도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은 최근 보고서에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지난달 29일 지수 편입 종목 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기업은 20곳에 불과했다며 이처럼 짚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빚을 갚지 못해 일가족이 집단 자살했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파산 면책을 해줘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금융기관의 장기 연체 채권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개인 부채에 대해서도 어딘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또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전남과 경남 지역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방선거일인 내일은 전국에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후부터 강원 내륙과 충북, 남부 내륙 지역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동안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고 일부 산간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호남 지방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상협이었습니다.

0: KBS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6.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각 당은 마지막 한 표를 잡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총력 유세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국정안정과 지방정부의 연속성을, 그리고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 견제와 보수 결집을 앞세웠고요.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도 거대 양당의 팀에서 제3의 선택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숨은 표심은 내일 투표소에서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까요?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만큼 잠시 후 여당 각 당의 유세현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 패널과 함께 막판 판세 짚어보면서 선거 이후의 전망까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9730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토론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고요.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또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사전투표율이 23.51%로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기록했잖아요. 여야 해석이 많이 엇갈립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바라는 민심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심판표심, 이렇게 있다라고 말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이 투표율, 사전투표율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영주 소장님.
4: 일단 뭐 사전투표 부분이 지금 현재 그 해를 거듭할 때마다 편리성, 그다음에 효율성 때문에 조금씩 네.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고 보더라도 네. 사전투표가 좀 심판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사실 이 사전투표는 이 지역별로 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대구가 사전투표가 어떻게 어느 정도 올랐는지, 뭐 전북, 서울, 뭐 이렇게 경북, 경남. 왜 그러냐면 이게 권역별로 스토리를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이지, 다른 지역에 투표를 많이 한다고 해서 네. 전체의 합산이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되거나 변수를 주진 않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칸막이가 쳐져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좀 유심히 봤던 게 대구 사전투표율인데, 대구가 전국에서 절대적인 수치는 낮지만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3.88%포인트가
1: 올랐죠.
4: 올랐어요.
1: 네네.
4: 이게 한 4%포인트 정도 되는 건데 꽤 높이 저는 사전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양 민주당 국민의힘의 이 어떤 그 접점이라는 부분에서 이 경합이라고 따진다 하더라도
1: 네.
4: 왜 사전투표가 높지? 그리고 사전투표보다는 대구는 본투표가 원래 성향인데.
1: 그렇죠.
4: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심판 대상이 심판하려면 본투표해야죠. 민주당을 심판하려면.
1: 그렇게들 많이 하시죠. 대구에서는.
4: 그렇죠. 그런데 네. 사전투표를 많이 했다는 건 심판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1: 그렇다면 김부겸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다.
4: 저는 김부겸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의 사전투표가 쏟아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1: 그렇군요.
4: 이제 3.88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 외면 한 2에서 3% 정도는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고 국민의힘의 장동혁 지도부, 윤호경의 국민의힘을 심판하자. 정신 차려라. 라는 이제 사전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는
1: 네.
4: 저는 공이 조금 사전투표가 올라간 데는 늘 그 지역의 스토리에서 심판 대상에게 심판하는 것이 뚜렷한 곳은 사전투표가 높았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전투표를 해서 대구 쪽은 아무래도 민주당 유리하다고 지금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3: 아니 그냥 네. 그 양쪽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다 아니다 이거 여당 독주 견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아전인수고요.
1: 네.
3: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올라갈 만큼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전투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하거든요. 이틀 동안 하고.
1: 그렇죠. 네.
3: 그다음에 과거에는 야 이거 부정선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있어 들어서 그 보수 정당에서는 사전 투표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사전 투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 네네.
3: 그래서 뭐 과거처럼 거부감도 사라졌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올라가는 거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5: 그래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다.
3: 그렇죠. 한 2~3% 정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전체 네네. 투표율 그 정도 올라간 것 같고서 이게 뭐가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하고
5: 네.
3: 단지 전북에서 35% 이거는 확실하게 아 이거는 응징 투표구나라는. 네.

0: 생각이 들어요.
1: 대구 얘기했을 때 전북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0: 아니 그리고 네. 대구도 네. 조금 올라갔잖아요. 네. 뭐 3.몇% 정도 올라갔잖아요.
2: 3.8.
0: 3.8 정도 네. 올라갔는데.
2: 꽤 올라갔어요. 네.
0: 예를 그렇게 되면 북값도 마찬가지예요. 북값도 그 대구가 부산이 21%인데 거기 25%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거기도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는 화재 지역이니까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이 되어 져요.
1: 네네.
0: 근데 대기의 경우는 그 투표율이 높으면 쫓아가는 쪽이 유리하고 응징 투표 성격이 강하니까
1: 네.
0: 투표율이 낮으면 방어하는 쪽이 유리하고 지금 방어하는 쪽은 여당이잖아요.
1: 네.
0: 그 공격하는 쪽은 야당이고 이렇게 바뀌어 버렸으니까.
1: 네.
0: 근데 지금 정도의 뭐 저 뭐야 저 사전 투표율이 올라간 걸 가지고서 뚜렷한 징후를 찾기는 좀 어렵고 아까 네. 말씀드린 전북하고 또 하나는 대구의 신공항 예정지가 거의 무슨 그 사전 투표율이 엄청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그때 아 그 지역에서도 어쨌든 그 저 김부겸 후보의 여당 후보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구나. 근데 그 지역은 전체적인 여론에서는 추경 후보가 좀 이제 뒤집었다라고 얘기하는데.
1: 네.
0: 그래도 안심할 수 없구나. 지금 달성에서 그 이 저 누가 저 이진숙 후보하고 박형룡 후보인가요? 민주당 후보가 서로 뭐 그 오차범위 내라는 걸 보면 아 대구 민심이 옛날 같지는 않구나. 그래서 추경 후보가 이겨도 아주 큰 차이로 이길 수는 없고 박빙으로 이기든가 지든가 뭐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네네. 그런 예상을 하게 돼요.
1: 전북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북이 높은 거 아무래도 김관영 무소속 후보 때문인 걸로 맞아요.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0: 네, 그럼요. 김관영 후보에 대한 동정론이에요.
1: 분노의.
0: 네, 그렇죠. 아니 뭐 이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네.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당대표 말이야. 당신 멋대로야. 뭐 이런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1: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한 거를 그대로 얘기하시면서도 단지 사전투표가 올라간 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혼재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마다 이 투표 성향이 지방선거는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진행이 됩니다.
1: 네.
2: 말씀한 대로 전북은 스토리 자체가 이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힘 아니 민주당과 무소속인데 그 무소속 후보가 전직 민주당 후보의 도지사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1: 네.
2: 근데 이렇게 사전투표가 왜 높아? 누구를 심판할 건데 심판 대상이 국민의힘이 아닌 거예요.
1: 그렇죠.
2: 그런데 전북에서 뭐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한 대로 이 정부를 심판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사전투표의 성향이 기본적인 거를 깔고 나서라도 심판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심판 대상이 두 가지겠죠. 하나는 김관영 후보에 대해서 너무나 모질고 야박하게 공천 기준이 조금 불공정하게 했던 정청 대표일 수도 있고
1: 네.
2: 아니면 김관영 후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좀 당에서 그렇게 제명을 했는데 무소속까지 나오고 그런단 말이야?
1: 아.
2: 당신 안 되겠구만 혼내야겠어.
1: 양쪽 다 있다라고
2: 그렇죠.
1: 보시는군요.
2: 사실상 팽팽하게 붙어 있는 거라서
1: 네네.
2: 심판의 성격은 두 쪽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구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까 군이 신공항 쪽에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달성에 지금 박형룡 후보라든지 이인숙 후보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1: 네.
2: 사전투표가 전국의 평균치보다 높은 곳, 특히나 원래 사전투표를 잘 하지 않는 그 관성적인 대구가 그래도 지난번보다 거의 3.88이면 4%포인트 높았다는 건 스토리가 있는 거라고 저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죠.
1: 알겠습니다.
0: 근데 호남에서 보면 그 전북 지사뿐만이 아니고요. 그 순천 등 몇 개 기초단체장에서도 무소속이 선전하고 있어요.
1: 네네.
0: 그리고 또 조국당도 선전하고 있고
1: 네.
0: 그 얘기는 지금 호남 민심이 민주당 현 지도부에 대해서 아마 그게 그 호남의 대통령 지지도를 보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만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지도부 그 당 지도부에 대한 거부감인 것 같아요.
1: 당대표에 대한 거부감인
0: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저는 뭐 그 35%나 전북이 올라간 것이 양쪽 모두에 대한 응징의 성격이 있다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1: 네네.
0: 그건 제가 보기에는 명백히 현 지도부의 당 지도부에 대한 응징 투표인 성격이 강하고 그건 뭐 이제 내일 지나면 알 수 있겠죠.
1: 그렇죠. 어쨌든 뭐 분노의 투표다라는 의견이 많긴 한 것 같아요. 원래 전북이 전남보다는 높지는 않았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전북이 더 높은 거는 전 처음 봤던 네,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2: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이 한 번도 다른 타당에 자리를 내준 적이 없었던 것이기
1: 그렇죠.
2: 때문에
1: 네.
2: 더더욱 뭐 지도부에서 많이 신경을 썼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 투표에 가까운 사전 투표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은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1: 민주당 입장에선 좋은 시도는 아니다.
2: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심판할 거야? 그러면 김관영을 심판하는 거 아니야라고 민주당 지도부는 읽을 수 있겠으나 사실 이 지역의 현장 분위기를 보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표함이 열어져 보면 이게 상당 부분 그 이변이 속출될 수 있는 전북 선거가 있다. 그래서 대구도 저는 좀 이변이 속출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대구와 전북을 좀 두 분이서 유심히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직선거운동 마지막 날 강원과 수도권을 돌았고요. 마지막 유세는 서울의 청계광장에서 마무리합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욱 대표가 충남 청양, 공주, 당진, 경기 화성을 거쳐서 충남 천안에서 피날레 유세를 하는데요. 여야 지도부가 택한 마지막 유세 장소가 좀 다릅니다. 거의 보통 서울에서 많이 하는데 일단 장동욱 대표는 끝까지 서울에는 안 올라오네요. 오늘은.
0: 일단 오세훈 시장이 별로 원치를 않잖아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재미있는 거는 장동욱 대표는 충청도에 엄청 많이 내려갔어요.
1: 네.
0: 그 이유는.
1: 원래 고향이 거기잖아요.
0: 고향이 거긴데다가 네. 거기 지금 김태흠 지사가 나와 있잖아요.
1: 네네네.
0: 박수현 그 후보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만약에 김태흠 지사가 떨어지면 김태흠 지사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장동혁 대표로서는 내가 물려줬는데 이제 내가 찾아갈래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1: 내년 총선에 영향이 있다.
0: 그렇죠. 네. 내부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김태흠 지사를 당선시켜서 이거 내 보령의 내 지역구 이거 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내면의 어떤 요구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런지 충남도 지금 박빙으로 마지막까지.
0: 뭐 충남이 박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본인이 가서 공을 세우고 그래서 형님 나 때문에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아요. 뭐 농담이지만 네네. 뭐
1: 농담 아닌 것 같은데
0: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1: 네네네.
0: 그리고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별로 이렇게 뭐랄까 그 환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는 개소식에 그 장동혁 대표가 와서 뭐 사람들이 뭐 극우 청년들이 몰려와서 뭐 장동혁을 연호했잖아요.
1: 네.
0: 거기 지금 박형준 시장 선거에 와서 장동혁 뭐 윤호개인을 외치고 갔고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1: 네.
0: 그때 쫙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회복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 또 양상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울경에서도 별로 원하지를 않고 박민식 후보 때도 개소식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박민식 후보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1: 네.
0: 그 여론조사를 보면
1: 그럼 유일하게 오른 곳은 충남이네요.
0: 충남은 뭐 그래서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 결과적으로는
0: 네, 그래서 네. 지금 자꾸 충남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0: 그다음에 네.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두 대표 모두 이번에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별로 환영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대표가 그 본인의 리더십으로 혹은 본인의 인기로 그 지역을 이렇게 부흥시켜주고 그 지역의 그 후보들의 어떤 지지도가 올라가게 하고 하는 것들을 별로 못했어요.
1: 네.
0: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 여론이 제기될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청계광장으로 마지막 유세를 네. 정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2: 기본에 충실하자.
1: 기본에 충실하자.
2: 원래 이제
1: 원래 많이 했죠,
2: 전통 거기서. 방식이요.
1: 예.
2: 서울에서 시작해서 서울에서 마치는 거죠. 지방선거의 이 백미는 서울입니다.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
1: 네.
2: 결국에는 그 큰 축에서 서울시장을 탈환하는 쪽이 지방선거에서는 상징적으로 이겼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서울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1: 그럼요. 네.
2: 그런 부분. 서울 경기. 그다음에 이제 부산도 있겠으나 사실 민주당은 늘 서울 청계광장에서 뭐 대선 때도 그랬고 총선 때도 그랬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서울의 중심이라고 봤을 때
1: 네.
2: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는 거고 이 광장 정치에 있어서 우리가 민주주의와 연결지어서 했던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정청래 대표가 저는 기본에 충실했다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갈 데가 없다 보니까 충청도에 갇힌 거다.
1: 네.
2: 기왕 갈 데도 없는데. 결국에는 충청도에 가서 아까 말씀한 대로 본인 지역구에 김태흠 후보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오는 거잖아요. 근데 또 최선을 다해줘야 떨어져도 아 형님 내가 최선을 다해줬는데 설마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주고 떨어지면 그래도 할 말이 있어서 충청도에 사실 공을 들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1: 네.
2: 사실 선거 전략상으로는 중원을 지키는 것이 이제 충청도라고 하지만 정말 마지막에 중원을 지키는 건 서울입니다.
1: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예. 지금 속보가 들어갔거든요. 예.
2: 옮겼대요.
1: 예, 장동욱 대표 원래 충남 천안 마지막이었는데 서울 청계천과 홍대 입구역 앞에서 시민 인사 일정으로 유세를 끝마칠 예정이다라고 방금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서울로 오네요.
2: 그러니까요.
0: 예. 아, 귀가 좀 가려우셨나 보다.
2: 그게 아니라
1: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0: 여기저기서 예. 얘기하니까
2: 아무리 생각해도 네. 본인도 이게 ABC가 있는데 기본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1: 서울로 오는 게 기본이다.
2: 아, 기본이죠. 네네. 왜냐하면 공이 사실상 뭐 국민의힘 자민련도 아니고 네. 마지막을 왜 충청도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전국정당이라고 봤을 때는 네네네. 서울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고 민주당도 전국정당을 표방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서울에서 하는 게 기본에 충실하는 거다. 뭐 뒤늦게 뭐 이래저래 옆에서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래요 갑시다 뭐 했겠죠. 뭐 네. 근데 너무 정돈이 안 된 듯한 그런 일정이다.
1: 너무 좀 갑자기 바뀌는 그렇죠. 것 같다. 예. 네. 어쨌든 서울로 와서 마지막 유세 일정 마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제와 오늘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일단 뭐 수도권 특히 경기 지역과 충청권 일부가 초접전 양상이라고 합니다. 뭐 재보궐 지역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두 분이 꼽는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최대의 승부처는 어디로 보시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 먼저 김종혁 최고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0: 아니 근데 그 한 군데를 꼽기는 참 어려워요.
1: 그렇죠. 예, 예.
0: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그 네 명의 후보가 생각이 나는데 네 명 이 네 사람이 당선되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여당과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치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1: 네.
0: 북갑의 부산 북갑의 한동훈 후보 이분이 당선될 경우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 대구의 김부겸 후보
1: 대구.
0: 이분이 당선되면 민주당은 또 상당히 또 민주당에 있어서 향후에 대선 뭐 후보 경쟁이라든가 그렇겠죠. 이런 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일단 또 그 대구시장에 당선되면 국민의힘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1: 네네네.
0: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평택에 다른 두 분도 있지만 조국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1: 네.
0: 만약에 조국 후보가 당선이 되면 민주당 골치 아파질 겁니다.
1: 그렇죠.
0: 떨어지면 조국장이 아주 앞날이 캄캄해질 겁니다.
1: 네.
0: 그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다음에 김관영 후보. 전북지사 김관영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정청래 후보의 앞날이 깜깜해질 것이고 그다음에 떨어지면은 그러면 한숨 돌릴 것이고
1: 네네.
0: 뭐 이렇게 돼서 이 네 분의 이 후보가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는 굉장한 정치판에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알겠습니다. 재보궐 지역 중에서는 평택과 북감, 부산 북감 이야기 해주셨고, 그리고 대구와 전북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서영주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저도 뭐 이제 사실 보면은 우리가 언론들이 주목한 만큼 평택을 그다음에 부산 북감 이 두 개는 당연히 중요한 곳이니까
1: 그렇죠.
2: 스포트라이트를
1: 네.
2: 받았겠죠.
1: 네네.
2: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한동훈 후보가 거기에 북갑에 나왔기 때문인데 한동훈 후보가 왜 주목을 받겠어요. 사실 보수 진영 내에 차기 대권자로서의 이름 올려놨기 때문에
1: 네.
2: 이번에 못 들어오면은 정치가 힘들 것 같은데 되려나? 그러면 되면은 장동혁 대표와 대척점으로 이제 다시 또 원내에서 여러 가지의 갈등을 빚을 텐데 그 결과 궁금한 거거든요.
1: 네.
2: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중요도가 있다고 보고 평택일은 조국 후보 때문에 또 주목이 됐던 거죠. 조국 후보가 진보 진영 내에서 조국혁 신당을 이끌고 이번 선거를 지역구에서 처음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것인데
1: 네.
2: 여기에서 조국 후보가 원내에 입성을 못하면 조국의 정치 인사는 어떻게 되지? 그리고 이게 당선이 되고 나서 민주당 진영 내로 들어오면 이 구도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 포인트거든요. 향후에 이게 양쪽 보수 진보 내에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관심도라서
1: 네.
2: 그 결과가 저는 국민들한테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1: 평택과 부산
2: 북과 누가 이기냐 지냐의 문제는 이제 차후에 여론조사를 보면 되지만
1: 네.
2: 인물로 봐서는 한동훈과 조국 두 사람의 포인트가 뭐 국민들의 제일 큰 관심사일 거고
1: 네.
2: 저는 이제 그 지역만 보면 대구.
1: 대구.
2: 그다음에 부울경을 저는 꼽아요.
1: 부울경이요. 네.
2: 왜 부울경을 꼽냐면 부울경이 이 말하자면 그 메가시티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오국삼특 지방균형발전에 교두보를 놨던 겁니다. 2018년도에.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거의 6년이 지나서 그 지방시대 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지방균형발전을 주도했던 김경수 후보 지사, 전 지사가 후보로서 지금 경남지사를 따지는데 경남의

0: 아,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이 부분을 잘 살려주는 도시 역할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한국 정치에서 보수는 한 10년은 퇴행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구가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는 의미보다는 보수를 재건하고 제대로 된 전통 보수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네. 대구가 좀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대구를 좀 지켜보고 있다.
1: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같은데 좀 다르네요. 한쪽에서는 일단 전북을 택하셨고 다른 한쪽은 부울경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현장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각 당의 유세 상황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그러니까 집권여당인 민주당부터 이제 연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급하게 선거 유세 연설이 잡히셨다고 해가지고 좀 뒤로 순서가 밀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수저 대변인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2: 네, 반갑습니다.
1: 네, 현재 어디서 유세 활동 하고 계십니까?
2: 아, 지금은 상주에 있습니다. 경북 상주입니다.
1: 아, 경북 상주에 계시는군요.
2: 예, 예.
1: 네, 공식 선거 운동 마지막 날이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현장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2: 네, 일단 마지막 피날레 유세인 만큼 제가 오늘 경남 김해 그리고 또 부산 그리고 문경 상주 이렇게 쭉 지나고 있는데요.
1: 네네.
2: 각 지역마다 이제 우리, 이제 지역 분들을 많이 집결하는 그런 피날레 유세하고 있고요.
1: 네.
2: 그리고 무엇보다 투표장으로 많이 모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투표 독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투표 독려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때요? 거리에서 유권자들 지금 이제 하루 전날 만나보시고 계신데 무슨 네. 말씀 많이들 하시나요?
2: 주로 저희들이 만나 뵙는 곳이 시장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2: 예, 예. 시장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 안 좋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요.
1: 네.
2: 또 오늘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 비가 왔었는데 비가 오니까 또 손님이 더 안 계시고 해서
1: 아이고, 그렇죠.
2: 그런 예, 예 경기 문제 많이 말씀하시고요. 또 특히나 국민의힘 이제 저희들한테는 이제 꾸짖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1: 네네.
2: 좀 더 가열차게 싸우지 못하냐, 좀 제대로 하라는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1: 네, 마지막 날 선거 유세인데 또 태풍의 영향까지 있어서 비까지 내리고 있군요.
2: 네네.
1: 네네. 아, 이번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최종 결과는 손수저 대변인님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2: 예, 아무래도 초반에는 15대 1 정도의 민주당 압승을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지만
1: 네.
2: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또 보수 대결집도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또 이제 후반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또 이제 등장을 하시면서 보수의 결집도 많이 저는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네.
2: 그래서 15대 1보다는 더 좋은 스코어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1: 그렇다면 15대 1보다는 몇 대 몇 정도 예상하십니까?
2: 아, 그래서 끝까지 겸손해야 되니까요.
1: 네.
2: 저희가 한 6군데 정도는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1: 6군데요? 오, 그러면 네. 9대 6을 생각을 하신다는 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2: 네, 그 정도 되면 참 좋겠고 더 한 10군데까지 가면은 더 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1: 네, 희망사항을 얘기를 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2: 네,
1: 지금 뭐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소영주 소장님이 저희 이제 자리에 나오셔서 부울경을 최대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떠세요? 네.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2: 예, 초반에는 조금 저희들이 열세인 측면도 있었고 진영 내의 어떤 갈등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1: 네.
2: 근데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대구의 어떤 공천 문제도 그렇고 또 이제 부산 쪽에서도 사실 많은 결집 그리고 이제 하나로 이제 뭉쳐야 한다는 그런 이제 대의 명분이 조금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1: 네네.
2: 그래서 보수의 결집도 이뤄졌고 또 상대 이제 후보 민주당 후보의 후보 결점들이 조금 많이 부각된 면도 있습니다.
1: 네네.
2: 그래서 특히나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면 참 재밌는 현상인데요. 2030 분들이 SNS를 통해서 많은 이제 국민의힘에 응원을 좀 보내주시고
1: 네.
2: 현장에서도 2030 분들이 화이팅을 많이 외쳐주십니다.
1: 경남 지역의 2030들이 화이팅을 많이 외쳐주고 있다.
2: 네네.
1: 네네.
2: 전국적으로 제가 이제 마포 연남동도 어제 갔다 왔는데 젊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현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운 게 사실이고요.
1: 네.
2: 반면에 전통 보수 지지층이셨던 60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많이 꾸짖으십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예.
2: 제가 당내에서도 조금 오래 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분위기는 사실상 뭐랄까요? 조금 낯설고
1: 처음이죠.
2: 신기한
1: 예.
2: 경험이기도 합니다.
1: 그러네요. 이게 재밌는 현상이긴 하네요. 이게 네네. 유세할 때 원래 2030들을 많이 좀 피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좀 모여있는 모습이 그동안은 많았는데 2030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뭐

0: 사진을 찍는다거나 SNS에서 뭐 사진 올린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군요.
1: 네, 맞습니다. 연남동에서 저희가 유세를 할 때도 이 10대 분들이 카메라를 꺼내서 팍 찍으시는 연출을 내는 게 굉장히 많았고요.
0: 네.
1: 또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공고물을 받은 다음에 이제 첫 페이지에 보면은 정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 부분들을 또 찍어서 공유하는 그런 캠페인들도 자발적으로 많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열기가 관심이 2030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0: 네, 2030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현장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국민의 입장에서 마지막 가장 마음을 놓지 못하는 곳, 뭐 초접전지나 반드시 좀 승리해야 된다 하는 곳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변인님?
1: 네,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부산 북갑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아, 역시 가장 핫한 지역인 부산 북갑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군요.
1: 예, 네. 제가 또 부산 사산구가 바로 북구 옆인데요.
0: 네.
1: 저희 집이 있기도 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요.
0: 그렇군요.
1: 자주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0: 네.
1: 오늘 그 박민식 후보가 또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뤄냈습니다.
0: 네.
1: 예, 그런 만큼 끝까지 정말 판세를 읽기가 힘들고 또 그간에 나왔던 여론조사의 모습과 현장에서 또 느끼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서요.
0: 네.
1: 그런 부분들이 정말 개표가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많이 관심이 가기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세하시냐 고생 많으십니다.
1: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네, 곧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구미 유세 현장의 국민의힘 손수저 대변인이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개혁신당 유세 현황,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천하람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천하람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기호사범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0: 네, 어떠십니까? 현장 분위기 느끼고 계신데 분위기에 네.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2: 네,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오만 또 국민의힘의 무능에 실망한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좀 그래도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많이들 공감을 해주시고요. 앞서서 이제 손수조 대변인도 2030 세대 얘기도 해주셨는데
0: 네.
2: 저희 개혁신당이 이제 원래 좀 2030 세대에서 지지세가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재밌는 게 반대로 중장년층에서도
0: 오, 네.
2: 국민의힘으로는 민주당을 앞으로도 계속 이기기 쉽지 않은 것 아니냐 뭔가 새로운 세력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준석 천하람 뭐 이런 사람들 좀 더 잘해봐라.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0: 네.
2: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그건 또 새로운 모습이네요. 원래 개혁신당이 20, 30대의 지지를 많이 받았었는데 오히려 중장년층 쪽에서 개혁신당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2: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방금도 제가
0: 네.
2: 그 장승배기역에서 지금 동작구청장 나온 박일아 후보 또 서울시장 나온 김정철 후보랑 같이 유세를 했는데요.
0: 네.
2: 특히 이제 박일아 후보 같은 경우는 현직 구청장이거든요.
0: 네네.
2: 그러다 보니까 중장년층의 지지세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도 개혁신당이 조금 더 잘해서 우리 정치의 핫 일각을 좀 더 강하게 담당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개혁신당에는 조금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군요.
2: 네,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소수정당으로 체감한 어려움이나 이런 지점들은 없었나요? 천하람 위원이 보실 때?
2: 아유, 저희 뭐 비웃음 많이 당했죠.
0: 비웃음이요? 어떤 비웃음이요?
2: 아, 이번에 그 경기도지사 예. 그 후보 토론회를 하는데
0: 아, 양양자 의원의 말씀하시는
2: 네네,
0: 거죠?
2: 네, 예. 양양자 후보가 나오셔가지고 뭐 무슨 공보물을 한 장밖에 못했다고 뭐 돈도 없냐고 막 타박하시는 그런
0: 네네네.
2: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0: 네.
2: 이게 국민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이 공보물 두툼하게 하고 유세차 수십 대 다니고 운동원들 줄줄이 다니고 이거 다 세금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지금 그 공직선거법 이런 게 그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처럼 큰 정당에게 되게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0: 네.
2: 그쪽은 아마 이번에 선거 보조금이 200억씩 넘게 받을 겁니다.
0: 그렇죠. 15%가 넘으면 받을 수 있죠.
2: 아, 그거 말고도 그냥 기본으로 선거 보조금 아, 200억이 추가로 나갑니다.
0: 기본으로도 200억이 추가로 나갑니까?
2: 네, 네.
0: 이건 제가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2: 네, 그래서 예, 예. 이게 네. 아니 저희도 아니 세금 펑펑 써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새롭게 도전하는 정당이 정말 국민들 세금 아껴가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뛰는데 돈 없고 조직 없다고 괄세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들으시는

0: 국민들도 불쾌한 부분 아닌가. 네네네.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개혁신당 같은 곳을 조금 응원을 해줘야 우리 정치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수가 있는데
1: 네.
0: 계속 기성정당들은 뭐 기득권 정당들은 계속 깎아내리려고 비웃으려고만 하니까
1: 네.
0: 이게 한국 정치의 지금 어떤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이번에 투표할 때 이준석 대표가 저희 줄 서서 하세요. 이것도 꽤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은 이준석 대표는 오해였다라고 밝힌 것 같아요.
0: 네. 그때 이제 뭐 그걸 처음 보도한 언론사에서도
1: 네.
0: 실제 줄이 없었고 그 이제 줄 서라고 하신 분이 착각하신 거라는 거를 이제 명확하게 잘 밝혔습니다.
1: 네.
0: 이게 저희가 이준석 대표의 이 어떤 논란을 강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그냥 평상시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준석 이미지 나빠지는 문제인데
1: 네.
0: 이게 선거철에 선거 직전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희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들 특히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기초광역의 젊은 후보들 많거든요.
1: 네.
0: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1: 네.
0: 많은 국민들께서 이거는 전혀 오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혁신당 후보들이 조금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1: 네.
0: 그걸 감안하셔서 개혁신당 더 많이 찍어주셨으면 좋겠다.
1: 알겠습니다.
0: 말씀드립니다.
1: 네, 마지막으로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내일 선거니까요. 한 말씀 해 주십시오.
0: 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아인슈타인이 똑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원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한
1: 네,
0: 적이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순화해서 표현해 주셨네요.
0: 네. 네네. 잘 아시죠?
1: 네네.
0: 예,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서 한국 정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1: 네.
0: 기권하시거나 1, 2번 찍지 마시고 새로운 선택, 기호 4번 한번 선택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1: 네. 현장에서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유세 상황은 윤재관 조국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2: 윤재관입니다.
1: 네네. 오늘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잖아요.
2: 네.
1: 지금 윤재관

0: 하실 수 있을까요?
1: 민심의 도도한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0: 네네.
1: 국힘제로 내란 청산을 원하는 국민들이 정말로 많으셨고, 그리고 지난 선거와 좀 비교를 해보면 선택의 기준을 당보다는 인물로 정하신 유권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누가 절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국민들께 다가가는 후보가 누구인가, 그리고 누가 말꾼이고 일꾼인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성숙한 시민들을 뵈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0: 네, 현장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조국혁신당에 주로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1: 당부 말씀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요.
0: 네.
1: 이번에 이명박근혜로 불리는 과거의 그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이 선거판에 뛰어드는 이런 모습을 또 보면서,
0: 네,
1: 내란 청산 정말 확실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민주개혁진영이 더 건강해지도록 애써달라라는 말씀, 그런 당부들이 많으셨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조국혁신당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뿌리가 겹치는 지층이 많잖아요.
1: 네,
0: 그렇다
1: 그렇습니다.
0: 보니까 호남이나 뭐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 후보가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진보 진영의 표 분산 아니냐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해주고 계십니까?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견입니다. 네. 전형적으로 사실과 다른 단순 프레임이고요.
0: 프레임이다.
1: 2년 전에 증명됐지 않습니까? 비례정당 투표에서 양당이 경쟁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개혁 진영의 더 큰 승리를 견인한 바 있었습니다.
0: 네네.
1: 이번 선거에서도 국힘제로 실천을 위해서 조국혁신당 단체장 후보가 무려 12명이 단일화를 선언하고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단일화한 것이죠.
0: 네.
1: 이렇게 가장 진정성 있게 진보개혁진영의 표의 결집을 위해서 노력한 정당은 바로 조국혁신당입니다. 그런 정당에게 표분산 얘기하시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0: 네.
1: 국민의힘이 당선될 수 없는 지역에서 양당이 경쟁하는 것은 국민을 정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난 총선 때처럼 양당이 건강한 경쟁을 하는 것은 민주개혁진영의 표의 확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0: 네.
1: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정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호 3번 조국혁신당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상대당의 단순한 프레임이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1: 예. 결과가 말해주고 있고, 지금도 역시 민주개혁진영의 표의 확장성을 위해서 큰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 조국 대표 개인에게 집중되는 부담도 좀 있지 않으세요?
1: 반대이죠. 부담이
0: 반대입니까?
1: 아니라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기회다라고 평가하시는군요.
1: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조국 대표의 출마가 크게 기여했고,
0: 네,
1: 그 결과로 인해서 조국혁신당 후보들에게도 플러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조 대표는 당의 상징이자 최고 전략자산 아니겠습니까?
0: 네.
1: 이런 분이 가장 어려운 구도의 선거에 뛰어들고 특히나 이제 깜깜이라고 불리는 선거 여론조사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조국혁신당에 힘을 좀 모아줘도 되겠구나라고,
0: 네,
1: 하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꽃무늬 빼지 않고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당대표의 모습에 조국혁신당 후보들도 더욱 힘을 내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또 투표소를 향할 유권자분들에게 간단하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다양성이 건강함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양당의 가본만 믿고 판단하면 진짜 중요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0: 네.
1: 인물을 보고 꼭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고 싶고요.
0: 네.
1: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무려 513명이 나왔습니다. 지방정치가 주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게 아니고,
0: 네,
1: 당이 지명하는 임명직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0: 그렇죠. 네.
1: 양당 정치의 폐해이자 거대 정당이 정치개혁을 외면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있어야 지역정치가 살고, 지역정치가 살아야 지역이 살지 않겠습니까? 기호 3번 조국혁신당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0: 네.
1: 한눈 팔지 않고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전화 연결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윤재관 조국혁신당 전략기획본부장 현장 유세 내용을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0: 이어서 민주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의원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1: 아닙니다. 네.
0: 네, 오늘 6.3 지방선거 공직선거 마지막 날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지금 어디에서 유세하고 계십니까?
1: 아, 지금은 청계광장에
0: 청계광장
1: 후보,
0: 예.
1: 서시장 후보의 집중 유세가 있습니다.
0: 네, 네, 네.
1: 여기 와 있다가 차 안에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요거 네. 끝나면 저의 지역구인 은평으로 넘어가서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0: 네네. 오늘 정청래 대표도 마지막 유세 현장이 청계광장이더라고요.
1: 맞습니다. 조금 있으면 도착하실 겁니다. 예.
0: 그렇군요.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분들이 모여 승리한 후보를 돕는 오뚝이 유세단 단장이 있잖아요.
1: 오뚝 유세단입니다.
0: 오뚝 유세단이군요. 오뚝. 예. 골목골목 선대위와 함께 전국의 험지와 오지 뭐 직접 방문하는 게릴라 유세를 펼치셨어요.
1: 네.
0: 어떻습니까? 거리에서 이렇게 직접 유권자들 만나보셨는데 어떤 이야기 하시던가요?
1: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일을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셨고요.
0: 네.
1: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이번에 민주당 쪽에 일할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게 영남에서도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0: 영남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네. 보고 계시는군요. 네. 100명 안팎의 유세단원들과 별동대로 활동하시면서 전국 누비셨는데 네.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실까요?
1: 글쎄요. 뭐 사실은 저희가 오늘 뽑아보니까 선거운동 기간 동안 대략 50곳에 가까운 곳을 방문했더라고요.
0: 아유, 많이 다니셨군요.
1: 다 기억나는 곳인데
0: 네.
1: 특히 기억이 나는 게 어제 부산 북구갑 하정우
0: 네.
1: 보궐선거 지역 방문했던 게 좀 기억이 나네요.
0: 오, 네네.
1: 어제 좀 밤늦게 이제 도착을 해서 그 북구갑에 있는 젊음의 거리라고 불리는 상점가를 좀 돌아다녔는데요.
0: 네.
1: 굉장히 많은 이제 인파들이 있었고 그 인파들이 상당히 뜨겁게 이제 하정우 후보를 지지하는 것들을 보고 또 현지에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상점 상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제 하정우에 대한 지지세가 강하다. 수치로 드러나는 것과 달리
0: 네.
1: 하정우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0: 네, 부산 북갑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정우 후보의 굉장히 뜨거웠던 유세 현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거 결과 전체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1: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가 매우 긍정적인 가운데 치러지는 지방선거고
0: 네.
1: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제가 곳곳을 다니면서 들어봤을 때도 지역 어느 곳 상관없이 다 이 현재 정부가 일 잘한다라는 평가는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0: 네네.
1: 그래서 그런 기조하에 지금 치러지는 선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판세를 본다면 민주당에게 좀 유리한 그런 결과 유리한 흐름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선택해야 되는지 박주민 의원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1: 예,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역의 일꾼이 일을 잘하려면 당연히 중앙정부라든지 또는 국회와 협력이 잘 돼야 됩니다.
0: 네.
1: 따라서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속해 있는 민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고요. 그런 어떤 일 잘하는 자치단체장을 통해서 지방소멸의 위기라든지 또는 AI 변환 같은 큰 변화를 잘 헤쳐나가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일 잘하고 또 중앙정부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민주당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바쁜 유세 현장에서도 전화 연결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자, 네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렸네요.
2: 아니, 잘 들었습니다.
0: 네. 아니, 죄송합니다. 어떠세요?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 들으니까 그 현장의 분위기가 좀 느껴지긴 하죠.
3: 네, 그럼요.
0: 네네. 네,
3: 다들 애쓰시네요.
0: 네.
3: 각당 모두가.
0: 네. 직접 유세도 하시죠, 두 분도?
2: 그렇죠. 많이 했죠.
0: 네네. 네. 어떠셨습니까? 직접 유세할 때는 어떤 기분이 드세요?
2: 네, 현장 나가면 네. 좀 다르죠. 앉아서 있는 것보다는 사실상 그 직접 눈을 마주하고 현장에서 악수를 하고 그 호응해 주는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야 이게 사실 그 각자의 지지자들과 있는 현장은요 이거 내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0: 그렇죠. 내 편만 모여 있으면 그렇게 생각이 들죠.
2: 네. 아니 지금 이게 말하자면 네. 유세를 그 집중 유세를 하는데 네. 저쪽에 있는 다른 당 사람들이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운을 받고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인데 네. 아마 오늘 이제 선거 마지막 날이라서 모든 지지자들이 다 결집해서 그 후보자를 뭐 이렇게 응원하고 하는 상황이라서 아까 보면 다들 네 분 다.
0: 네.
2: 공이 지금 현장에서는 모든 지지를 그 지지자들에게 받고 있을 거라서
0: 그렇죠.
2: 잘 될 거예요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제 투표함 열어봐야 하니까 겸허한 마음으로 절박한 쪽이 이긴다. 마지막까지 절박하게 호소를 하다 보면 한 표라도 더 오는 쪽이 이긴다는 마음으로 그냥 임했으면 좋겠다고
0: 그렇군요.
2: 말씀드립니다.
0: 네 분 다 목소리가 많이 상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좀 지지자분들의
2: 그렇죠, 그렇죠.
0: 앞에 계시면 큰 소리를 네, 이야기해야 되니까. 되고 뭐 그런 그래. 네. 아 그러다 보니까 목이 좀 많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최고위원님도 이번에 유세 다녀오셨죠? 북갑 다녀오셨나요?
4: 저는 유세를 간 건 아니고 북갑에 이제 자 매주 내려가서 어떻게 상황이 변하고 있는가 이제 봤었는데요.
0: 네.
4: 오늘은 보니까 오늘이 30도가 넘어요.
0: 오늘 서울은 3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4: 네, 그래서 예. 저도 우리 제가 고향 병이니까 우리 지역에 이제 시의원, 도의원 출마하는 분들한테 다 이제 전화를 해서
0: 네.
4: 괜찮냐. 근데 다들 고생하더라고요. 여기서 만약에 유세차 타면서 이 더운 날씨에 뙤약볕 맞으면서 돌면서 유세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0: 네.
4: 뭐 하여튼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하는데 그 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된 후보들이 뽑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저에게 내일 또 선거를 맞아서 문자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제구레군님께서 우와 소용주 소장님이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2: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0: 네. 네. 예, 예. 고견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2: 고견까지요.
0: 네. 아, 저도 네. 고견 잘 듣고 있습니다.
2: 아유,
0: 예, 예. 선님께서는 김종영님 파이팅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4: 감사하죠.
2: 목소리 좀 크게 하세요.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0: 네, 저도 역시 귀 기울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다른 주제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막판 유세 현장 이야기 들어봤는데 특히 격전지에서 소수정당 후보들이 이제 거대양당 후보의 당락을 가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4: 아니 조국혁신당은 지금 조국 대표가 나왔잖아요.
0: 네.
4: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그 호남에서 아마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네.
4: 근데 개혁신당은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뭐 개혁신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혹은 뭐 캐스팅 보트를 하고 있다라든가 그런 건 그렇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0: 경기도 쪽에 좀 힘을 실었던 것 같은데.
4: 조응천 후보가 이제 경기도에 나왔는데
0: 네.
4: 거기는 추미애 후보 원래 이제 민주당 지지도가 워낙 지지가 그렇죠. 강세잖아요.
0: 예, 예, 예.
4: 그러니까 양영자 후보가 조응천 후보의 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지지도가 낮아서 두 후보가 매우 고전을 하고 계신 건 사실이죠.
0: 네. 어떻게 보세요? 조국혁신당이 전남에서 그래도 괄목할 만한 성장, 뭐 성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2: 현재는
0: 있습니까?
2: 현재는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0: 네,
2: 무소속
0: 네.
2: 후보들이 더 사실 약진하고 있다.
0: 오히려 무소속이 네, 약진하고 있다.
2: 호남 쪽은 지금 무소속 후보들이 약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사실 이제 조국혁신당의 운명은 평택을의 조국 후보의 당선에 달렸다. 그러니까 모든 당력을 평택을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렇겠네요. 네.
2: 왜냐하면 조국 후보가 평택을에서 배치를 달지 못한다면 사실 민주당과의 합당 문제도 이 말하자면 그 이 몸값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0: 네.
2: 근데 원내에 진입하고 나서의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문제가 진행된다면 뭔가 서로 간에 우리의 몸값을 높게 쳐달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0: 네.
2: 제가 봐서는 그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헐값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막자라는 차원에서 조국 후보의 총력전을 기울이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 평택을 해서 좀 무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정상 호남에는 좋은 영향력은 좀 못 끼치고 있다. 왜 그러냐면
0: 네네.
2: 이게 적당하게 이 검증과 네거티브가 있는 걸 인정해요. 선거니까
0: 네.
2: 친한 사람들끼리 링에 올라가면 싸워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게 거의 뭐 다시는 안 볼 상황의 감정적 싸움으로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민주당의 귀책 사유를 자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조국혁신당이라는 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민주당 참칭 후보임을 주장해버리니까 이게 사실상 너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재보궐이 끝나고 나서도 조국 혁신당과의 그런 이 잔 감정들이 네. 좀 사라지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0: 그래서 저도 그 부분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오늘 좀 강력한 단어까지 나왔잖아요.
2: 아, 그렇죠.
0: 민주당이 오물을 뒤집어
2: 사이코 예. 얘기도 나오고
4: 예. 오물 사이코.
0: 와. 아니 이 정도까지 가면 민주당 감정 많이 상할 것 같은데 서영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0: 이게 이제 그 원래 말로 비친다고 하는데 네네. 이 말빛이 오래가요.
1: 아유, 이거
0: 차라리
1: 말이 무섭죠.
0: 돈빛은요, 네. 돈 갚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1: 그렇죠.
0: 말은 이게 한번 뱉은 말은요 주워담기가 쉽지 않아요.
1: 저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 혼냈던 말도 기억납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게 말이란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0: 비수가 돼서 오는 거거든요.
1: 아, 그럼요.
0: 그래서 저는 이게 선거라면서도 그 수위를 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저는 너무 버려서 저는 이게 이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의 개인 간의 평택을의 어떤 그런 설전이라든지 아주 극한 상황의 감정의 골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골이 좀 파여버린 결과까지 온 것 같아서
2: 질문을 해도 돼요?
0: 네, 조금 좀 우려가 돼요.
1: 네네.
2: 그 저는 잘 몰라요. 호남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무소속보다 더 힘을 못 쓰고 있나요?
0: 그렇습니다.
2: 아,
0: 지금 현재 이제 이 무소속으로 나온 분들이 사실 그 당내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되거나
1: 네.
0: 여러 가지 경선에 대한 이 불공정을 주장했던 분들이 무소속 튀어나왔어요.
2: 네. 근데 무소속으로 나와서 조국혁신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소속으로 나갔고.
0: 무소속으로 나와서 지금 무소속 후보들이 약진하는 지역들이 꽤
1: 그렇군요.
0: 전남 쪽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그 사전투표율이 높은 영향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김종혁 최고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건 개혁신당과의 단일화는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2: 그렇죠.
1: 거의 이제 뭐 마무리가 됐다라고 봐야겠죠.
2: 개혁신당에서 지금 오세훈 후보님을 좀 도우려고 하는 제스처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1: 네네네.
2: 결국 거기 또 김정철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뭐 갈 수가 없었던 것이고
1: 네.
2: 결과적으로는 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그 협조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되게 힘들 거예요. 지금 개혁신당.
1: 개혁신당.
2: 네, 지금 처지를 네. 보면 아까 네네. 천하람 의원님 뭐 굉장히 밝은 목소리로 얘기하시긴 했지만 속은 썩을 거예요.
1: 네. 사이 보수 이야기도 있고 대구 쪽에서는 뭐 사이 진보 이야기도 있고
0: 네.
1: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투표장에서 뭐 마지막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결집할 거라고 보십니까?
2: 아니 결집은 항상 이루어지죠.
1: 결집은 항상 이루어진다.
2: 예. 언제든지 이루어지죠. 선거 막판에 가면 다 결집은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1: 네.
2: 근데 지금 처음에 15대 1로 시작해서 아까 손수조 대변인도 얘기를 하더만 많이 쫓아갔잖아요. 많이
1: 네.
2: 쫓아갔는데 결국은 선거에서는 한 표를 이겨도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1: 그쵸.
2: 그러니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많이 쫓아 올라갔는데 지난번
1: 네.
2: 총선도 끝나보면 다 마찬가지잖아요. 한 5%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의석은 완전히 뭐 7대 3 이렇게 가져가고 막
1: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죠.
2: 네, 위너 네. 텍스 올이에요.
1: 네네.
2: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피를 말리는 거죠. 한 표라도 이겨야 되는데 광역단체장이 한 뭐 예를 들면 한 몇천 표 차이로 완전히 이렇게 당락이 갈린다면 아 정말 고통스럽겠죠. 진 쪽에서는.
1: 아까 손수조 대변인 10대 6 정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뭐 희망이죠.
1: 희망사항이다.
2: 예. 희망하고 있는 거고
1: 예.
2: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 11석 얻을지도 모른다라고 오늘 방송에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
1: 네네.
2: 그다음에 뭐 희망하기는 한 7석 정도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내일 어쨌든 유권자의 심판들 이미 그리고 저 사전선거를 통해서 일부 내려졌지만
1: 네.
2: 내일 저녁에 결정이 되겠죠.
1: 김종인 최고위원은 몇 대 몇 예상하십니까?
2: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5개 정도 되지 않을까.
1: 10대 5 정도 예상하십니까?
2: 네. 뭐 그렇게쯤 되지 않을까. 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1: 5는 어디를 이제 평가하고
2: 계십니까? 아니, 서울을 이겼으면 좋겠고.
1: 서울이요?
2: 네. 네. 서울을 이겼으면 좋겠고.
1: 네.
2: 부산도 이겼으면 좋겠고.
1: 부산.
2: 대구 이겼으면 좋겠고.
1: 네.
0: 다 이기세요.
1: 아니 예상을 내달라고 했더니 좋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셔서.
2: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1: 그렇죠. 모르죠 사실. 네,
2: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1: 네네.
2: 그러니까 뭐 막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그리고 지나고 난 다음에 우연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확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도 없고 과거에 무슨 뭐 그 점 보는 사람들이 자기가 다 맞췄다 역대 대통령 다 맞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엉터리고
1: 네.
2: 그러니까 일단 끝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막판에 지금 이명박 박근혜 두 분 대통령 또 나와서 유세를 했는데 네.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반대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1: 알겠습니다. 11대 6을 예상하셨고 서영주 소장님은 몇 대 몇을 예상하십니까?
0: 저는 그냥 뭐 한 예. 14대 1대 1
1: 14대 1대 1
2: 예. 뭐 무소속 하나 무소. 그다음에 뭐 저
0: 경북 하나 뭐 그렇게 하나? 저는 예. 보고 있어요.
2: 아, 너무 짜다.
0: 근데 이제 저는 그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유권자를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그래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야. 저는 무슨 생각이 분뜩 들냐면 정치의 수준을 낮추는 건 정치인들이 아니라 유권자일 수도 있겠다.
1: 네.
0: 왜 그러냐면 혼내주지 않을 때 정신 차리게 못하면 그 정치인들은요 유권자를 무시해요. 그리고 표를 줄 때만 뭔가 겸손하고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건데
1: 네.
0: 권성동 의원이 예전에 김재수 의원한테 했던 말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아유 괜찮아. 그거 우리 국민들이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정확히 2024년 12월 3일을 정확히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1: 네.
0: 2년이 지났나요? 2년 6개월이 지났나? 하여튼 사실 보면은 이 자체로 국민들이 금방 있는구나. 아, 권성동 의원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2: 권성동이 아니고요. 윤상현 의원.
0: 아, 맞아요. 죄송합니다.
1: 네.
0: 저기 하여튼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 김재섭 의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정치인들의 오만한 생각을 유권자들이 심판을 해야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한치도 못 갖게 되는데 이번 선거를 보면 각 진영에서 결집을 하게 되고 그 결집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반성하지도 않았는데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되돌려 되는 거고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거는 결국에는 그 기회를 주는 유권자들이 주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기대하에 14대 1대 1인 거예요.
1: 그래서 결론이 14대 1대 1로
0: 그래서
1: 보신다.
0: 저는 네. 사실 대구의 이 보수 유권자들이 저는 이번에는 보수의 회복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고 믿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면 간판 효과라는 게 있어요. 대기업 좋다는 게 뭐냐면 사실상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유권자들에겐 대기업 같은 거예요.
1: 그렇죠. 대기업이죠.
0: 그렇죠. 예. 거대 정당이니까
1: 그럼요.
0: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고 보증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마지막에 이제 표의 그 선택은 간판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소정당은 이제 무소속을 포함해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1: 네.
0: 그런 점을 감안할 때는 제가 아주 맥시멈으로 잡아서 14대 1대 1이다.
2: 근데 이건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1: 반박해 주십시오.
2: 예를 들면
1: 예.
2: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입만 열면 내란 정당이잖아요. 그 1년 6개월 전에 있었던 그 비상기업 사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된 대통령은 무기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 뭐 국방장관부터 시작해서 국무위원들 다 지금 재판받고 있고 아주 강한 형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 내란 정당이니까 해산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오만을 떨고 있습니다.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한동훈 저도 그때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저도 나가서 이거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열심히 싸웠는데 국민의힘 내에서 그걸 지지한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네.
2: 그리고 이미 그 관련자들은 다 처벌을 받고 있는데 무슨 기승전 내란이야. 기승전 내란. 그래서 본인들이 한 것들을 생각 안 하시나 봐요. 대통령이 다섯 개나 되는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 재판을 갑자기 특검을 이용해서 특검을 임명을 해서 다수당을 앞세워서 그래서 다 공소를 취소하겠다.
1: 네.
2: 이게 도대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15대 1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뒤집어진 게 공소 취소 특검하겠다고 하면서 교만을 떨고 권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또 법 왜곡죄라는 걸 만들어서 본인들에게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옥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그 스타벅스 건도 마찬가지죠. 스타벅스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스타벅스를 대통령이 나서서 불매운동 벌이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1: 네.
2: 그리고 무슨 저 각 공무원들한테 니들 스타벅스 얼마나 먹었는지 다 보고해. 여기가 무슨 북한입니까? 이런 걸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오만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런 권력의 오만을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그 보수가 결집하는 거 아닙니까?
1: 네.
2: 입만 열면 내란정당 내란정당 하면서 본인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시냐라고 저는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4대 1대 1이라는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좀 오만에 가깝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선거의 전체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좀 정리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내란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뇌란 상황인데 코스피가 9천을 바라보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국민의힘 네. 의원 중에.
0: 뇌란 상황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1: 네.
0: 그러니까 뇌란을 그대로 인정하고 뇌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아직 남아있다.
1: 네.
0: 그러니까 잔불이 남아있다는 거죠. 사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윤호균이라고 해도 누가 반론합니까? 예를 들면 명확하게 얘기할게요. 한동훈 후보 자체는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찬성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당론은 탄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1: 네.
0: 바꾸지 않고 있죠. 결국엔 그거는 뭐냐면 윤석열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은 완전히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한길 씨, 뭐 김현태 옛날 친구 단장 그분 지금 윤석열 운영하면서 출마했잖아요.
1: 네.
0: 부정선거인자인 황교안 후보 지금 평택에 출마해 있잖아요. 그런 게 광범위하게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용인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은 이번 선거 끝나고 또 장동윤 지도부가 1년이 남았는데 그대로 유지돼서 간다면 과연 대한민국 정치가 제대로 들어갈 것인가?
1: 네.
0: 그게 이제 지역 일꾼까지 확대돼서 보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알겠습니다. 이게 내란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오늘 끝날 때까지 얘기하고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북갑 이야기 네네. 좀 마무리로 하고 예 마치도록 할 텐데 네. 또 다녀오셨잖아요.
2: 네.
1: 예, 예. 다녀오셨는데 여러 번 갔습니다. 분위기 어떠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부산 북갑의 분위기요.
2: 그 사실 부산 북갑 선거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1: 맞아요.
2: 그렇잖아요. 그 특히 한동훈 후보가 벌였던 그 유세들 있잖아요. 으쌰라 으쌰 유세.
1: 네.
2: 거기 무슨 뭐 누구는 또 봉춤이라고도 얘기하던데.
1: 봉춤 영상도 많이 올라왔어요.
2: 네, 유세차 네.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뭐 저 홍보하고 그러는 거. 저도 많은 선거를 봤지만 그렇게까지 열기가 있는 선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1: 열기가 어마어마합니까?
2: 어마어마하죠.
1: 실제로?
2: 그러니까 네. 1985년도에 그때 이제 212 총선 때 신민당 돌풍이 일었었거든요. 두 달 된 신민당이 그 민한당이라는 1.5도 야당을 깨버리고 그리고 민한당이 제1야당으로 섰을 때 그때 유세 현장에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었어요.
1: 네네네.
2: 그때를 제외하고는 나중에 이제 1987년도에 육공화국이 만들어질 때 일로 삼김 씨가 그 경쟁을 할 때 그 여의도 광장이었죠 그때는
1: 어마어마했죠. 막
2: 어마어마했죠. 뭐 80만 명, 100만 명 뭐 예. 이런 사람들이 막 모였다고
1: 그때 막
2: 얘기를 했었죠.
1: 앞에서 돌 막는 뭐 이렇게
2: 맞습니다.
1: 이런 것도 있고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2: 예, 그거는 네. 이제 대선이었으니까 그리고
1: 네.
2: 이제 군사 정권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거였으니까 그렇게 치는데 총선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212 그 85년 212 총선 외에 이렇게까지 뜨거운 걸 본 적이 없는데 더군다나 이거 재보궐 선거잖아요.
1: 네네.
2: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갑이라는 선거를 통해서 이 북갑 선거는 그냥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보수 재건을 하겠다는 후보와 그걸 막으려는 후보 그리고
1: 네.
2: 또 지금 대통령의 이른바 아바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실례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대통령의 후광을 얻은 후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의 권력과 그리고 장동혁과 윤석열이라는 그 과거의 권력으로부터 그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 그리고 또 본인은 그 이 두 권력을 다 깨고 미래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
1: 네.
2: 이 그 세 개의 권력이 지금 거기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북갑 선거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북갑에서 벌어졌던 그 다양한 선거 운동들은 나중에 그 아마도
1: 네.
2: 정치 평론가뿐만 아니라 정치 전략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거 운동은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앞으로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2: 네,
1: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프레임 자체가 좀 이례적이긴 하잖아요. 사실 현직 대통령과 현직 야당 대표를 동시에 겨눌 수 있는 선거가 그동안 있었나 싶기도 한데 서영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유권자 중심으로 보고 싶어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북갑 주민들은 사실 지역을 발전시킬 그 일꾼을 뽑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정치인이요. 북갑 주민들을 일꾼으로 부려요. 본인의 정치적인 도구로서 북갑 주민을 쓰는 그런 좀 해괴한 선거가 된 거예요.
1: 네네.
0: 내가 북갑에 와서 뭐 일을 해서 열심히 북갑에 뭐를 가져오겠다가 아니라 저를 뽑아주면 제가 여기에서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키워주십시오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 조금 기형적이기도 하고 그러면 한동훈 후보라든지 국민의힘 후보가 전 지역에서 그러겠지만 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부 1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1: 네.
0: 북한에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유권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득이 되지 않는 북한 선거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의 선거 방식은 나름대로 그 뭐 기발할 수도 있고
1: 네.
0: 여러 가지 뭐 재밌는 뭐 케이스가 될 수는 있으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1: 없다?
0: 선거 방식은 아니 선거의 풍토는 아니다.
1: 네, 네. 원래 선거 풍토는 아니다.
2: 근데
1: 네.
2: 이거는요 네. 그런 식의 논리면요 그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여당 국회의원이 돼야 됩니다.
1: 네네네.
2: 야당 국회의원이 되면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없어. 그러면 모두가 다 여당이 돼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뭐 어떤 특정 정당의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됐지만 그분이 받는 그 예를 들면 월급은 우리 국민 모두가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부에 있는 그 국무위원들이 받는 월급도 자기를 지지한 사람이나 지지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낸 것으로 본인들의 월급을 받아요. 국민의 대통령인 겁니다. 그런데
1: 네.
2: 지금 얘기하시는 얘기들을 야,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야 민주당 후보 안 뽑으면 니네 지역은 발전할 수 없어. 이건 일종의 협박 아닙니까?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또 하나 뭐냐면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만약에 거기서 그 당선이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대선 후보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을 지켜야 돼요.
1: 네.
2: 그래야지 자기가 대선에 나갈 때도 제가 이렇게 그 당선이 된다면 이렇게 약속을 지켰습니다라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갑은 가장 부산에서도 정체되어 있는 지역인데 지난 20년 동안 아니 지금 전재수 그 후보가 세 번인가 다 거기서 후보를 하고 됐죠. 국회의원을 하고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가 두 번 했습니다.
1: 네.
2: 근데 그 하정우 후보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지난 20여 년 동안 북갑은 다 소외되고 발전이 정체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다음 얘기가 우리 전재수 형님 정치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1: 네.
2: 지난 20년간 이렇게 발전을 못했는데.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반론도 듣고 싶었는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0: 일부러 그러셨죠?
1: 예.
2: 어떻게 알았어요?
1: 아니 진짜 이 북갑이 이렇게까지 핫했던 적이 없었잖아요.
0: 네,
1: 확실하게 핫 이슈였던 건 이번 선거에 핫 이슈였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현정 님께서요. 저는 서영준 님이 반갑고 저희 엄마는 김종혁 님이 반갑대요. 두 분 말씀 정말 유익합니다. 모두 응원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두 분 다 오랜만에 보니 너무 보기가 좋네요. 자주 나와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1: 자주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 소장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6.3 지방선거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까지는 정치가 말했고 내일은 이제 유권자가 답할 차례죠. 안적이든 견제든 그 한 표에는 각자의 현실과 지역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오늘로 끝나지만요. 민심의 판단은 내일 투표함에서 시작되는 거죠.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뻔한 말 대신 투표가 정치를 바꾼다는 사실을 내일 투표소에서 직접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가 오후 5시부터 진행됩니다. 저는 내일 개표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촌에 살고 있는 2살 하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박세계입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고 친구들 놀고 있는 거 보면 부럽긴 한데 그거를 넘어선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 전에 제가 꼭 안아주고 자고 하거든요. 그럴 때 제 얼굴을 어루만져 줄 때가 많아요. 네, 하진이가 제 얼굴을 어루만져 줄 때 정말 너무 행복해요. 저는 유도분만을 15시간 했는데 15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고 배도 너무 고팠는데 하진이를 안 낳았을 때 모든 게 다 힘듦이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뭐

0: 진아 사랑해. 엄마한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프로야구 경기 상황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우울한 5월달을 보낸 SSG와 키움이 6월의 첫 3연전에서 마주했습니다. 12연패 SSG, 8연패 키움, 연패를 끊을 팀은 어디일까요? 또 반대로 오늘 또 연패를 쌓을 팀은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경기 진행 상황은 SSG의 13연패가 더 짙어 보입니다. 7회 말 현재 키움이 3회 말에 석점, 또 방금 전에 있었던 7회 초에 5점을 추가하면서 8대1로 크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1, 2위 간의 맞대결도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단 0.5경기 차에서 LG와 KT가 수원에서 만났습니다. 주춤하던 LG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그 상승세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발 임창규가 여전히 잘 던져주고 있고요. 7회 초 현재 6대0으로 잘 맞고 잘 쳐서 아직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위 KT와 반경기차 3위 삼성은 NC와의 홈경기로 주중 3연전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후라도, NC는 토다가 선발 투수로 나서는데요. 공격력의 삼성이 오늘은 밀리는 경국입니다. 6회 초 현재 NC가 6대3으로 석점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주말 3연전 스위패를 당한 4위 기아는 웨인 투수 내일이 선발로 나선 가운데 롯데와의 주중 3연전을 시작했습니다. 양팀 모두 득점포가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2회 말 기아의 1득점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득점이 양팀 없는 상황입니다. 7회 말 현재 기아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대0으로 기아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5위 하나는 6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두산과의 경기, 7회 말 경기가 진행 중이고요. 오늘은 두산이 3대0으로 하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나설 야구 국가대표 24인의 명단이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됩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류지연 대표팀 감독과 조계현 전력강화위원장, 그리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경기력향상위원이 참석해 대표 선수 발탁 배경 등을 설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스타전 팬투표를 진행 중인 KBO가 올스타 후보 선수들의 포지션이 잘못 분류된 점을 인정하고 팬투표 재실시를 결정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축구대표팀에 미드필더 이강인이 합류하면서 26명이 처음으로 모두 모이게 됐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일정을 소화한 후 합류한 이강인은 솔트레이크시티 사전 캠프에 도착해 곧바로 팀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호가 미러키와의 경기에서 4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하며 9경기 연속 안타를 쳤습니다. 하지만 우익수 수비에서는 실책을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겼고 팀은 2대16으로 크게 패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 배구단을 인수한 숲TV가 V리그에 합류합니다. 한국배구연맹은 임시이사회 및 총회를 열고 숲TV의 연맹 신규 회원 가입 안건을 심의 후 승인했습니다. 2026-2027 시즌부터 V리그 여자부에 참여하게 된 숲TV는 구단면과 연고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0: Spots.
1: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2: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월간 점프볼의 조영두 기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 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자, KBL FA 시장 소식으로 오늘 방송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A 자율 협상이 마감이 됐지요?
3: 네, 그렇습니다. 이제 48명 중에 22명이 계약을 성공했습니다. 12명이 잔류를 했고 10명이 이적한 시장이 됐는데요. 함지훈과 김근현, 차바이 등 3명이 은퇴가 확정됐고 나머지 26명은 또 잔여 일정을 통해서 새 소속팀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2: 네, 말씀대로라면 자율 협상에서 반 정도가 이동을 하고 반 정도는 잔류를 했는데 일단 잔류를 선택한 선수들 명단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조영두 기자.
4: 네, 변준영, 오세근, 정혁은, 정인덕, 조한진 등 12명이 원수석 구단에 잔류를 했는데요. 최대어로 꼽혔던 변준영이 정관장과 계약기간 3년 첫해 보수총액 8억 원에 사인하면서 최고 대우를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정인덕이 계약기간 4년 첫해 보수 3억 5천, 그다음에 정효근은 DB와 계약기간 2년 첫 시즌 보수 3억 6천만 원에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2: 네. 변준영 선수가 일단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일찌감치 정관장과 재계약을 하면서 사실상 이 FA 시장이 조금은 시근득한 느낌이 있긴 네. 있었어요.
3: 맞습니다. 정인덕 선수와 변준영 선수가 이 개장 이틀 만에 모든 절차를 마치면서 약간은 좀 흠이 좀 식었다고 할까요? 네. 대어들이 재계약하다 보니까 약간 아쉬웠는데 뭐 그래도 그 와중에 뭐 박준영과 전성현, 허일영 등 뭐 그래도 주전급 선수들 좀 이적을 하면서 또 시장에 활기를 더해줬습니다.
5: 네. 사실 변준영 선수가 만약에 이적을 고민한다 아니면 계약을 좀 뭐 소식이 잘 안 들려온다 그러면 아마 판도가 요동을 쳤을 텐데.
2: 그렇죠. 이제 눈치 싸움도 네, 빛을 그렇죠. 발하게 되고.
5: 근데 변준영 선수가 사실 플레이 스타일 보면 아시겠지만 좀 이제 쿨합니다. 이런 것도 사실 계약에서 그냥 고민 안 하고 아 저 뭐 있던 팀에 금액 아니 뭐 1, 2억 올리는 것보다 아 그냥 갈게요. 네. 뭐 그런 어떤 뒷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쿨하게 계약을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상당히 어쨌거나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네. 구단 팬들이 무엇보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그 조영두 기자가 지난번에 전성현 선수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결국 행선지는 KT였네요.
4: 네. 제가 복수의 수도권 팀이 전성현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KT와 계약기간 1년 이제 2억에 사인을 했는데 사실 계약기간과 이 연봉 측면에서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성현이 가장 우선시했던 게 이제 출전 시간으로 좀 자존심 회복을 노리고 KT를 선택을 했고요. 또 문경환 감독과 이제 전성현이 만나서 그 문경환 감독이 핸드폰 메모장에 굉장히 좀 열심히 준비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내가 너를 어떻게 쓰고 네. 네가 우리 팀에 왜 필요하고 이런 걸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좀 이런 거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2: 뭐 진짜 뭔가 이제 마음을 움직일 듯한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은 기간이 좀 길던가 금액이 높던가 두 가지 둘 다 아니잖아요.
3: 네, 뭐 전성현 선수 같은 나이 생각하면 좀 안정적인 계약이 필요했을 텐데 네. 뭐 그럼에도 일단 1년 계약을 한 거는 좀 본인이 좀 더 뛸 수 있었던 걸 바랐던 것 같습니다. 뭐 지난 시즌에도 정관장에서 이 본인 컨디션을 떠나서 출전 시간이 좀 상당히 적었었는데 좀 많이 뛰면서 좀 본인의 가치를 다시 높이고 다시 네. FA 시장에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 뭐 이제 숫자 써져 있던 게 아닐까요? 35분 뭐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KT에서 떠나는 선수도 있습니다. 박준영 선수가 가스공사로 팀을 옮기죠.
4: 네. 가스공사와 계약기간 3년 이제 첫 시즌 보수 4억 원의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사실 박준영 선수가 지난 시즌 보수 1억 5천으로 이제 보상이 걸리지 않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비보상 최대어로 꼽혔는데 결국 마지막에 행선지는 가스공사로 결정이 됐습니다.
2: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선수의 행보가 눈길을 모았나요?
3: 네. 2024년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10순위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지명됐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관장의 소준혁 선수인데 이번 FA 시장을 통해서 고향 손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적하면서 연봉 8천만 원을 받게 됐는데요. 계약 기간도 3년으로 또 상당히 좀 많은 걸 보장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20순위로 지명되면 사실상 1년을 뛰고 은퇴하는 선수 뭐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선수였는데 그래도 아주 피난 노력 끝에 또 가치는 가치 인정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이적이 아닌가 싶고요.
2: 네.

0: 또 LG가 재계약한 장민국 선수 역시 이 36세 노장 선수인데 최근에 은퇴 이후에 LG에서 좀 약간 새로운 인생을 핀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우승에 또 공헌하면서 LG와의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자율 협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직 남은 선수가 23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율 협상이 마무리되면 이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네, 지금 최진수, 배병준, 두경민, 뭐 김영현 등 이제 23명이 남았는데 네. 이제 2일부터 4일 낮 12시까지 이제 10개 구단의 영입 의향서를 받게 됩니다.
3: 그렇죠.
2: 뭐 이제 단일 구단으로 받게 되면 이제 무조건 그 팀과 계약을 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복수의 구단이 영입 의향서를 제출하면 이제 반대로 선수가 고를 수 있게 됩니다.
1: 네.
2: 네, 그리고 영입 의향서를 받지 못한 선수는
3: 어쨌다, 그러면.
2: 이제 5일 부터 8일까지 다시 원 소속 구단과 이제 재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3: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1: 네. 그렇죠. 네. 8일까지도 원 소속 구단과 원활하게 풀리지 않는다면은 안타깝게도 이제 그렇죠.
2: 은퇴나 이제 계약 미체결로 네. 남게 되겠죠.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선수 재계약 결과도 나왔습니다.
0: 네, 지난 29일이 이제 재계약 마감일이었습니다. 외국 선수 5명, 아시아 쿼터 5명이 이 재계약에 성공했는데 뭐 원주 DB를 3위로 이끌었던 앨런슨, 또 삼성의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캐럼 칸터, LG 아셈마레, 또 KCC의 우승 주역이었던 쇼농, 그리고 SK는 8년 연속으로 자밀원이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1: 자밀원이 은퇴 얘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3: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처음 듣습니다.
0: 네. 네. 또 아시아 쿼터도 아반도, 그 칼타마요, 렌즈 아바, 그다음에 알바노, 벨랑겔, 뭐 최근에 가장 또 주목을 받아왔던 아시아 쿼터 선수들 5명이 소속팀과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1: 네,
3: 아시아 쿼터는 그런데 정말 성공적인 이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이게 재계약이 네. 잘 이루어진다는 건 그만큼 선수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1: 그렇죠. 네. 네. 자, 말씀드렸던 이제 원희가 이번 시즌 은퇴 이야기 없이 재계약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시즌은 사실 좀 이제 오는 시즌 다시 다가올 시즌에서는 조금 더 명예 회복을 해야 할 텐데요.
3: 그렇죠.
0: SK가 6강 플레이오프에서 소노에게 네. 망신 아닌 망신을 당했었고 네. 원이 역시나 뭐 공헌도가 적었기 때문에 이 본인도 약간 좀 서력이 필요한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다만 이 외국 선수가 두 명 뛸 수 있는 쿼터가 있다 보니까 이 원이의 파트너가 누가 될지도 상당히 중요할 그렇죠. 것 같고 뭐 지난 시즌처럼 원이 일변도로 가다가는 SK가 이번 시즌에도 사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기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원이든 SK든 다 절치부심해서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3: 확실히 원이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진짜 절치부심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은데 지난 시즌에 이제 SK가 6강 플레이오프에서 손호를 고르기 위해 일부러 저조한 경기력을 마지막에 펼쳤다 이런 이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구단에서 사과도 하고 했는데 뭐 진위 여부는 모릅니다.
1: 그렇죠.
3: 다만 우리가 느끼는 부분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됐습니다. 라거나에는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 한국가스공사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KBL의 징계를 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KBL은 일찌감치 데드라인을 정해놨습니다. 5월 29일까지 가스공사가 이 세금 납부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1라운드 선발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드래프트 지명권도 박탈시켰고요. 또 라거나 선수의 재계약도 등록을 보류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거 한동안 잊고 있었거든요. 그냥 잊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결이 됐나 보다 했는데 해결이 전혀 되지 않았던 거군요.
2: 그렇죠. 네. 가스공사는 그쵸. 사실 KCC와 라거나의 이제 1차 공판 결과가 나오면 좀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이 1차 공판이 한 달 또 연기가 됐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가스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제 1라운드 지명권 박탈과 이제 라거나 등록 보류라는 좀 제재를 또 받게 됐죠.
3: 어쨌든 구단이 지금 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구단이 됐건 간에 선수가 아니라 구단이 내는 게 맞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 안에서 선수가 구단을 옮겼기 때문에 이제 누가 내는 게 맞냐 이 문제인데
0: 네.
3: 사실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그럴 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일단 낼게. 네. 나중에 그러면 공판 결과에 따라서 니네가 우리 이제 뭐 보전해 줘. 근데 사실 돈이라는 게 내가 일단 낼게. 그럼 나중에 이제 못 돌려받을 뭐 그런 기약 없는 그렇죠. 일이 있을 수 있겠죠.
0: 규정상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내는 게 맞는데
3: 그렇죠.
0: 법적으로는 또 KCC가 맞단 네. 말이죠.
3: 그렇죠.
0: 그거 갖고 이제 시비가 걸린 네. 거고 또 한국가스공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함부로 또 집행이 안 될 수 없기 네. 때문에요. 거기서 좀 약간 불거진 이슈 같습니다.
3: 그 라거나 선수만 저는 좀 안타까워요.
1: 아니 근데 이게 그 반대급부로 1차 지명권을 잃는 거잖아요.
3: 네, 그렇죠.
1: 이건 너무 크지 않나요?
2: 그렇죠. KBL 역대 뭐 최고 제재 수위라고 봐야
3: 네.
2: 되죠.
3: 네. 네.
2: 그리고 네. 2라운드 지명도 가장 마지막인 20순위이기 때문에
1: 네.
2: 거의 뭐 신인 드래프트는 이제 뭐 전력 보강의 기회가 사라졌다고 네. 봐야 될 정도입니다.
0: 가스공사가 이번에 플레이오프를 못 나갔기 때문에 그래도 상위 지명권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상위 4명이 이번에 3X3 대표팀에 나갈 정도로 또 뛰어난 선수들이거든요. 황금 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기량이 좋은 선수가 많은데 그런 선수를 놓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가스공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치명적인 또 징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3: 이게 굳이 돈으로 환산을 하자면 뭐 1라운드 선수가 이제 잘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지금 몇 억짜리 티켓 한 장이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2: 맞아요.
3: 네. 네, 이게 몇 억짜리 티켓 한 장을 세금 문제 때문에 날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스공사는 굉장히 계산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1: 근데 이미 뭐 이걸 되돌릴 수가 있나요, 혹시?
2: 뭐 지금 가스공사는 사실 또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
1: 예.
2: 이번 징계에 대해서 KBL과도 또 약간 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말이 어떻게 될지 네. 좀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좀 예상이 안 됩니다.
1: 약간 분쟁의 소지는 있긴 있군요.
3: 그렇죠. 네,
1: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국인 선수 계약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재계약에 실패한 선수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빈자리가 생긴 겁니다. 새롭게 계약을 맺을 자리들이 생긴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그러면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3: 어우, 대단해요.
0: 아, 프림 선수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3: 네.
0: 이 선수는 지난 1년 동안 농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했던 선수예요.
3: 맞아요. 그만뒀는데
0: 다시 코트로 돌아오게 됐고 또 중국 리그에서 뛰던 NBA리거 다리우스 베이즐리 선수를 영입하면서 베이즐리 또 프림 체제로 다음 시즌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뭔가 걱정되는 게 베이즐리 역시나 좀 프림 못지않게 성격이 좀 약간
3: 네.
0: 다루기 힘든 성격이라
3: 그렇죠.
0: 들었는데 이런 것도 참 탐지하는 레이더가 있는지 정말 기량만큼이나 성격도 개팍한 선수들 잘 데리고 오는 것 같고요.
3: 2019년 NBA 드래프트
0: 맞습니다.
3: 네.
0: 그리고 그러니까 2023년까지 오클라마에 뛰었죠.
3: 그렇죠. 그러니까 꽤나 NBA 경력이 있는 선수인데
1: 네.
3: 뭐 현대 모비스 입장에서도 이런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을지 몰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거물급 선수를 데리고 온 건 맞은데 이게 지금 다루기 쉬운
2: 네.
3: 어떤 자원일지 아니면 정말 다루기 어려운 이거 안 될 거는 게 나을 법한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소노 역시나 스카티 제임스라는 아까 조용두 기자가 말했던 이 제임스 선수가 왔는데 이 선수 역시나 뭐 득점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소노의 챔프전 도전에 또 도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팬들 말로는 이제 스카티 피펜과 르브론 제임스 이름을 합친 거다. 하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1: 이런 얘기 불안합니다.
3: 그래요.
1: 썩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3: 맞아요. 이도 저도 아닐 수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1: 알겠습니다. 대표팀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부상 이슈로 결국엔 명단에 교체가 있었습니다.
2: 네, KCC의 주축이었던 이제 허훈과 송교창이 낙마를 했고
3: 그러니까요.
2: 또 안영준 선수도 발목 수술을 받으면서 낙마한 상황인데요. 대신에 지난 시즌 신인으로서 KT의 앞선을 이끌었던 강성욱 선수가 처음으로 탱크마크를 달게 됐습니다.
1: 네. 자, 뭐 선수들의 부상 소식이 이어지다 보니까 뭐 이현중 선수의 활약이 좀 더 중요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뭐 최근에 나가사키를 또 우승으로 이끌었고 또 비리그 시상식에서도 3관왕에 이르렀던 이현중 선수인데 이현중 선수가 대표팀에 입고 없고에 따라 상당히 무게감이라든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걱정

0: 되는 게 이 선수가 일단 합류 자체도 늦고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일정이 더 늦었기 때문에 게다가 NBA 서머리그 또 도전할 거기 때문에 과연 이 대표팀의 일정과 어느 정도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을지 약간 걱정되는 면도 있습니다.
1: 네. 대표팀이 그 소집 훈련을 이미 하고 있죠?
2: 네. 6월 1일에 소집을 했고요. 네. 일단 예정은 이현중, 여준석, 최준용, 이정현은 8일에 합류가 예정인데 일단 이현중 선수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표팀이 이제 7월에 홈에서 대만과 일본을 상대로 만나는데요. 지난 원정 경기에서 두 경기 모두 패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월드컵 2라운드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이번에는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준비할 시간과 뭐 여러 가지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두 분들은 세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궁금합니다.
2: 저는 이현중 선수의 출전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1: 그런데 그렇죠. 네, 이현중 선수가 이제 출전을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2: 그렇죠. 네. 네.
0: 일단 귀하 선수도 없기 때문에 네. 이현준 선수마저 빠진다면은 약간 좀 험난한 일정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약간 남은 선수들이 좀 더 주인의식을 갖고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네.
3: 다만 어쨌거나 지금 대표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세대교체가 이뤄졌거든요. 완전히 세대교체가 이뤄졌기 때문에 뭐 에디 다니엘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강성욱 선수도 이제 들어오는 등 젊은 선수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역량을 뽐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서
1: 그렇죠.
3: 어쨌거나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사실상 뭐 지난번에 이미 경기를 펼쳤습니다만 마주수 대표팀 감독의 진정한 데뷔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NBA 소식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월간 점프볼의 조영두 기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NBA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죠. 드디어 두구두구두구두구 NBA 파이널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2: 네, 어우, 제 예상 그대로 적중해서 정말 지난주에 정말 자랑하러 나오고 싶었는데
1: 그러니까
2: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1: 기분 좋다기보단 조금 불쾌하더라고요.
3: 언급하셨나요?
1: 너무 들어가죠. 네. 네, 언급하려고. 언급한 것도 사실 좀 그렇게 쏙 기분이 유쾌하지 못했습니다.
2: 네, 네. 99년 이후 첫 만남이 됐습니다. 뉴욕 닉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재대결이 마침내 성사가 됐는데 뭐 뉴욕 입장에서도 그렇고 샌안토니오 입장에서도 그렇고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한 파이널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정말 화제였는데요. 결국 끝에 끝까지 갔습니다. 7차전까지 갔죠.
4: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끝까지 물고 늘어졌고 어쨌거나 OKC 입장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내놨었고요. 뭐 제이드업처럼 이제 부상이 있지만 일찍 복귀했던 선수들까지도 뭐 6차전에 나왔는데 결국은 부상 때문에 못 나온 선수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OKC의 공격력에 비해서 샌안토니오의 정신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비력이 돋보였던 7차전이었습니다. 결국은 샌안토니오의 웬반야마를 넘지 못하고 OKC는 결국 뭐 셰일 기저스 알레산더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번 시즌은 실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속상한 결과가 네. 나왔고 어쨌거나 NBA는 새로운 챔피언을 8년 연속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1: 그렇습니다. 연패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또 그 시즌 중에 보여줬던 모습만 본다면 OKC 최강이었거든요.
2: 네. 그렇죠.
1: 거부할 수가 없는.
2: 역시나 부상이 단기전에서 그렇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잘하긴 했지만 제일런 윌리엄스가 일단은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들락날락거렸고 그렇죠. 또 건강이 뛴 경기에서도 생산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를 AJ 미첼 선수가 잘 메워왔지만 미첼마저 다치다 보니까 네. OKC가 더 이상 꺼내들 창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카루소 선수가 굉장히 빛나는 활약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카루소 선수 역시나 뭐 원래는 스코어러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꾸준히 뭐 20점 30점 올리긴 힘들었거든요. 결국에는 승부처에서의 기싸움 한 골 싸움에서 샌안토니오가 앞섰습니다.
1: 네. 결국에는 진짜 그 상위권 팀들의 그 실력 상향 평준화가 이렇게까지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되짚어 보면은 저희 그 스포츠 출연진 중에 파이널 이렇게 두 팀이 갈 것이다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었나요?
2: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뉴욕은 거들떠 담팠던 팀인데
4: 그렇죠. 뉴욕은 저는 큰 무대에서는 약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1: 네.
4: 브런슨 선수가 인디애나를 상대로 지난 시즌에도 뭐 분전을 했지만 결국 못 넘었던 게 저는 지난 시즌이 뉴욕의 어떻게 보면 정점이었다. 그 이상 성적 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아 뉴욕이 이렇게 일을 냅니다.
1: 그러니까요.

0: 또 심지어 이번 시즌 뭐 샌안토니오라는 어마어마한 팀을 만나긴 했습니다만 휴식 시간과 기세 이 두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뉴욕 절대 무시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1: 그렇습니다. 12연승을 달린 덕분에 네. 샌안토니오 스퍼스보다 상대적으로 좀 긴 휴식기를 가졌거든요. 다만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역시나 몸 상태입니다. 모지 아누미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에서 100% 회복된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또 웬반야마를 커버해야 될 미첼 로빈슨의 이 손가락이 골절됐기 그렇죠. 때문에 이 선수의 출전 여부 그리고 이 선수가 얼마나 뛸지도 뭐 사실 뉴욕 닉스의 또 시리즈 향방 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와 근데 만약에 닉스가 우승하게 된다면 73년 이후 첫 우승이네요.
1: 그렇죠. 아 굉장히 네, 긴 세월이죠. 53년이면은 53년. 진짜 오랜만에 우승하는 거고 뭐 90년대에도 94년과 99년에 파이널 올랐지만 이때도 사실 정상 문턱에서 넘어졌거든요. 뭐 그런 만큼 뉴욕 팬들의 염원이 또 뜨거울 것 같습니다.
0: 네. 현재 뉴욕 분위기 뭐 어마어마하다고.
2: 아우, 장난 아닙니다. 예. 가장 저렴한 티켓이 한 화로 아마 한 500 몇십만 원.
0: 가장 저렴한 게요?
2: 네. 네. 그것도 아예 접근이 안 됩니다.
1: 꼭대기 3층 구석탱이가
2: 200만 원.
0: TV로 보는 게 나은 훨씬, 그런 자리에.
1: 네, 그렇죠.
2: 아. 아니 차라리 그 돈으로 500만 원짜리 TV를 사겠어요.
1: 그래서 뉴욕 팬들이 뉴욕에서 농구를 볼 바에는 차라리 비행기 타고 샌안토니오 가가지고 거기서 경기 보는 게 낫겠다.
2: 그렇죠.
1: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간의 그 티켓 가격이 굉장히 천정부지로 쏟고 있고 또 뉴욕시 역시나 축제 분위기인 게 지하철 이 출구를 닉스 색깔로 다 바꿔버렸어요. 뭐 그만큼 닉스가 이 뉴욕을 대표하는 팀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만큼 진짜 이 뉴욕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승이 간절할 텐데 53년 만에 우승 네. 굉장히 간절할 텐데 두 분께서는 이 파이널의 향방 아니 세 분께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맨날 두 사람이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파이널 어디 어떻게 갈지.
1: 먼저 조현일 위원이 그 유튜브에서 뉴욕이 우승할 거라 했거든요. 딴 말 못하게 미리 제가 말하는 거 맞습니다.
2: 저는 형편이 없습니다.
1: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4승 1패로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0: 4승 1패? 네.
2: 저는 샌안이 4승 2패로 우승할 거라고 봅니다.
3: 저는 샌안토니오가 스윕으로
2: 스윕으로
3: 어렵지 않게 우승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2: 네. 야 이게 지금 서구 동저 현상도 예. 있고요. 그리고 웬반야마의 저는 이번 시리즈를 보면서 네. 이건 막을 수가 네. 없다. 네. 막을 수가 없습니다.
0: 결국에는 웬반야마의 웬반야마란 존재 때문에 세 분, 네 분 다 네. 어찌 보면은
2: 아니죠. 저희랑 같이 역전
0: 안 하겠네요. 이제 여기 계신 세 분께서는 뉴욕의 완승을 사실상 완승이나 다름없는 경기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2: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자원이 뉴욕이 없습니다. 맞다. 그나마 네. OKC는 챗 홈그랜이 있었 그 삭제가 됐지만 네. 그래도 존재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뉴욕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쉽지 않죠.
0: 웬반야마가 언젠가는 이 리그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예측은 사실 NBA에 입성하기 전부터 우리가 했었습니다만
2: 그렇죠.
0: 이렇게 빠를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것 같은데
1: 그렇죠. 네.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1차전에서는 뭐 팀 덩컨도 기록하지 못했던 이 플레이오프 40득점 22바운드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뭐 경기 내내 기록을 떠나가지고 존재 자체가 이 상대를 좀 더 회피하게 만드는 그런 높이 위력감을 보였고 덕분에 최연소 만장일치 컨퍼런스 파이널 MVP가 되기도 했습니다.
0: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한번 세 분께는 질문을 바꿔보도록 하죠. 뉴욕에게 승산이 있다면 어떤 지점이 있을까요?
1: 일단 카앤서니 타운스 그렇죠. 빅맨이 사실 뉴욕이 이번 여기까지 온 거는 앤서니 타운스가 이 외곽에서 요키치처럼 피딩도 해주고
2: 맞아요.
1: 또 수비도 적극적으로 해준 덕분인데 만약에 카앤서니 타운스가 경기 내내 웬반야마를 굉장히 피지컬하게 수비해주고 또 인사이드 30점씩 올려준다 그럼 뉴욕이 정말 대등하게 혹은 더 이상으로 전력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카앤서니 타운스가 인사이드 자원이 아니에요. 계속 바깥에 도는 심지어 네. 찰스 버클리랑 샤킬 오닐이 엄청 비난을 했을 정도로 뭐하냐 들어가라고 얘기 할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땐 카앤서니 타운스가 저는 열쇠라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1차전의 향방 어디로 갈지 궁금한데요. 1차전 언제 열리나요?
1: 1차전 6월 4일에 6월 4일에,
0: 6월 4일에. 그럼 내일 모레
1: 네. 네. 네. 3월 2일에도 네. 2차전 열립니다. 네.
0: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NBA 이슈들이 우리의 눈길을 보고 있는지 박지민 위원이 정리를 해주시죠.
2: 일단 뭐 MVP를 땄던 길저스 알렉산더는 시즌은 뭐 실패했다고 얘기했지만 캐나다 대표팀에 합류를 했고요. 자말 머레이가 또 어쨌든 제외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가 많은데 그리고 이제 아델만 감독 킹스를 이끌었던 뭐 명실상부한 레전드 감독인데 기사가 떴죠. 이제 작고를 했고 이제 다만 뭐 굉장히 또 오래 사셨습니다. 세크라멘토 시대를 정의했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크고 작은 일들이 NBA의 한 줄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뭐 이제 승부가 몇 차전까지 갈 수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6월 4일부터 시작해서 NBA도 그 대장정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NBA 소식 또 즐겁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전문기자, 월간점프볼의 조영두 기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내일 스포츠스포츠는 6.3 지방선거 개표방송 관계로 하루 쉬어갑니다. 목요일 저녁 8시 반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서울은 31.8도까지 올랐습니다. 올 들어 가장 더웠고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인 내일은 새벽 시간대에 활동하기 좋은 20도 안팎의 기온이 대부분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오늘만큼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은 전국이 15도에서 20도 분포, 서울, 강릉, 부산 20도, 내일 낮 최고기온 서울,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고 세종, 대전 31, 광주 30, 강릉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2도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이맘때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높겠고 내일 낮 동안에 오존농도, 자외선 지수가 모두 나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라 권역에 안개가 짙겠고요. 오늘은 밤까지 남부지방과 제주에 빗방울 예보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남부 내륙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목요일은 제주에 비 예보가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모레 목요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5에서 60mm의 소나기 예상됩니다.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상을 지나 일본 도쿄 부근 해상을 향하고 있는 6호 태풍 장미의 간접 영향으로 오늘 새벽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그 밖에 제주 해상과 남해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부근 해상에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내 지역의 미래와 내 삶을 좌우할 결정,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내일 치러집니다. 각 정당과 주요 지역 후보들의 마지막 총력 유세전부터 오늘 전해드립니다.
1: 먼저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선 무능 10년을 심판해달란 구호와 정권 견제 보루를 지켜달란 구호가 맞섰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2: 마지막 날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심판을 외쳤습니다. GTX 공사 현장 철근 누락 등 안전 문제 책임을 앞에 내세웠습니다. 오세훈 시장 10년, 이젠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3: 무사한 일 오세훈 시장을 바꾸고
4: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3: 후보입니다. 행복한 서울시 만들려면 반드시 투표로.
2: 민주당 구청장 후보들과 한자리에 앉아선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 한 명이 아닌 이재명 정부의 힘을 싣는 선거라면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5: 정은호와 민주당 구청장 후보들이 함께 당선돼야 이재명 정부와 서울이 원팀으로.
2: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야당이 부족했다, 사과 먼저 했습니다. 그래도 오만한 정부 여당 견제할 마지막 보루, 서울만은 지켜달라고 읍소했습니다.
6: 최후의 보루 서울만은 남겨주십시오.
4: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6: 마지막 남은 안전판 하나를.
2: 준비 안 된 초보 운전자에게 서울을 맡길 수는 없다며 상대 후보 견제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만든 전월세난 표로 꾸짖어달라고 부동산 문제로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7: 주택 정책을 비롯해서 잘못된 길을 들어선 이재명 정부의 서민을 어렵게 하는 정책이 제자리로.
2: 정 후보는 송파구 환승센터에서, 오 후보는 동대문 도매상가 일대에서 자정까지 유권자들을 만나며 선거전을 마무리합니다. KBS 뉴스 현희.

0: 기자실입니다.
1: 본 투표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접전 지역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여당 후보를 당선시켜 내란을 심판하고 정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예린 기자입니다.
0: 선거운동 마지막 날, 민주당 정청래 선대위원장은 접전지 강원부터 찾았습니다. 지역 예산 듬뿍 챙겨주겠다. 뽑아만 주면 뭐든 다 하겠다고 아직 망설이는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2: 필요한 법률이 있다면 그것도 민주당에서
3: 정청래
2: 다
3: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의 말입니다.
2: 민주당 기호 1번.
0: 최대 승부처 서울에선 내란 종식을 외쳤습니다. 내란을 심판하려면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고 아직 투표 안 한 지지층을 독려했습니다.
4: 부정부패, 국민 분열, 내란 정당, 국정농단 등 국민의 힘을 심판해 주십시오.
0: 한병도 선대위원장은 일자라는 이재명 정부 구호를 앞세웠습니다. 주가 오르고 수출 늘고 이렇게 일자라는 이재명 정부 뒷받침하려면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5: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성해
3: 한병도
5: 주십시오.
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5: 가족,
3: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5: 지인에게 말입니다. 전화로 투표 참여를.
0: 무소속 후보에게 흔들리는 전북도 찾아 지지층 이탈을 단속했습니다.
6: 이원택 지사님 됐다고 상상해보십시오. 여러분. 머리 맞대고 현안을 챙길 수 있는.
0: 정선대위원장은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청계천을 찾는 걸로 마지막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하루 조국혁신당은 정치 독점 타파를 외치며 호남을 중심으로 유세를 벌였고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1: 국민의힘 역시 접전적으로 보고 있는 충청과 영남 지역에 집중했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다고 사과하면서 정권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효빈 기자입니다.
7: 선거운동 첫날도 마지막 날도 국민의힘 장동혁 선대위원장은 충남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부족했다고 몸을 한껏 낮추면서도 살려달라, 외면하지 말고 투표장으로 나와달라, 읍소를 거듭했습니다.
8: 뒤에서 조지하고 계신 그 아설
3: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의 말.
8: 쏘셔야만 우리가 이재명과 민주당의 오만함을 막을 수 있습니다.
7: 지도부가 잇따라 대국민 호소문도 발표했습니다. 주식 오른 거 말고는 집값도, 환율도, 물가도, 경제 다 망가졌다면서 투표로 폭정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투표로 막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취소부터 밀어붙일 거라고 특검법 심판론을 다시 꺼냈습니다.
9: 지방정부까지 넘어가면 이재명의 오만은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7: 누가 청년의 편에 섰는지, 누가 청년의 이익을 챙기는지 고민해달라면서 2030 보수민심의 투표도 독려했습니다.
10: 청년 여러분을 위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6월 3일 말입니다. 반드시 투표장에 나와 청년 여러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7: 개혁신당은 광역단체장 후보를 낸 서울과 경기에서 대안을 선택해달라며 마지막 총력 유세를 벌였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1: 네, 지금부터는 전국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격전지 마지막 날 유세 현장을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는 경기 평택 을입니다. 넓게는 5명, 좁게는 3명이 치열하게 맞붙은 이곳에선 오늘까지도 단일화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민주당 김용난 후보는 마지막 선거운동, 상대 후보 견제부터 했습니다. 민주당을 참칭하는 후보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11: 마치 자신이 기호 1번 후보인 것마냥 행세를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고
7: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는 보수 민심 결집하고 있다는 판단에 단일화를 막판 승부수로 던졌습니다.
12: 누가 하나를 뭉쳐서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이렇게 압도적으로 저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7: 조국 후보는 김용남 후보 견제를 받아치면서 분열된 민주 진영을 통합하겠다고 했습니다.
13: 평택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 혁신을 위해서 누가 가장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있는지 실천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7: 선거 전 초반부터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됐던 곳이지만 마지막까지 신경전만 이어졌습니다. 진보당 김재현 후보는 진보 진영 신경전에 끼지 않고 막판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14: 진흙탕 선거판이 이어지면서 많은 유권자들께서 판단을 보류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깨끗한 정치를 선보이기 위해서 진보당 김재현은 끝까지.
7: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도 단일화 제안이 사퇴 압박 아니냐,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15: 선결과제를 주었어요. 뭐 그건 하나도 안 하고 딴 짓만 계속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나로 단일화하자 이거 아닙니까?
7: 진보, 보수 진영 모두 결국 단일화는 무산됐습니다. 이대로도 해볼 만하다는 계산 때문일 텐데 선택의 결과는 내일 나옵니다. KBS 뉴스 오한솔입니다.
1: 부산 북감 역시 거물급의 3파전으로 전국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는 없었고 세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방위로 충돌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총력전을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 전 청와대 AI 사령탑과 지역구 출신의 초대 보훈부 장관,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 국민의힘 대표, 거물급 후보들의 마지막 유세 현장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 막판 합동 유세를 펼치며 북구의 발전을 이어갈 사람은 본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7: 이제 북구 전재수
3: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가
17: 우리 모두 같이 당선돼서 우리 북구 한번 바꿔보자 라고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16: 보수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여권 독주 견제론과 함께 마지막까지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18: 진짜 백이 북구 사람과
3: 박민식 국민의힘 가짜 부산 북구 사람의 대결입니다. 후보입니다.
18: 진짜 북구 사람인 박민식만이 북구 발전을
16: 선거 막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나쁜 사람 발언을 놓고 박 후보와 신경전을 벌였던 한 후보는 자신을 향한 흑색 선전이 이어진다며 정권 심판과 보수 재건을 앞세웠습니다.
19: 이건 단순한 지역의 선거를 넘어섭니다.
3: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가
19: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보수를 재건하는 위대한 승리가.
16: 야권 단일화 무산에 이은 각종 의혹 제기와 공방으로 과열 양상을 보였던 부산 북구갑. 11만 7천여 명 유권자들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1: 보수의 심장이다가 이번에 격전지가 된 곳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이번엔 힘 있는 여당으로 바꿔보자고 했고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보수가 뭉쳐 정권을 견제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7: 출마 선언일과 마지막 유세일을 모두 빗속에서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대구의 정치 1번지 수성구에서 마지막 지지를 끌어모읍니다.
20: 여러분 김부겸에게 투자해 주십시오. 다시 부탁드립니다.
7: 김 후보는 자신을 TK 신공항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이끌 적임자라고 호소했습니다.
21: 공항을 이전하고 대기업 유치에 일원해서 우리 대구의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어내겠습니다. 대구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냥 정체로 주저앉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7: 송원석 원내대표와 함께 집중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전통시장을 잇따라 찾아 지원해 준 가운데 추 후보도 팔달 시장에서 보수층 결집을 노렸습니다.
22: 빼앗긴 정권을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7: 대구 경제 살리는 일에 온 힘을 쏟겠으니 정권의 폭주를 견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3: 대구 경제를 꼭 살려달라. 또 하나는 보수의 심장 대구를 꼭 지켜달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저한테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 전례 없는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대구시장 선거. 민선 이후 줄곧 이어져온 대구의 정치 지형이 유지될지 아니면 변화의 계기를 맞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복입니다.
1: 전현직 지사가 맞붙은 경남지사 선거도 여야가 접전 양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에선 인공지능 딥페이크 영상 논란이 막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7: 8년 동안 전직 경남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현직 경남지사인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빗속에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출신 김경수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의 고향 경남 김해부터 찾았습니다.
2: 경남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과 했던 지역 균형 발전의 꿈 꼭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4: 재선에 도전하는 박완순 후보는 보수 강세 지역을 돌며 마지막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5: 지난 4년의 성공한 도정을 지속적으로 이어받아 우리 경남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박완순과 꼭 이번에
4: 선거 막판 최대 변수는 김경수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불법 AI 딥페이크 영상 제작 유포와 관권 선거 논란입니다. 김 후보 측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6: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은 사실입니까? 박완수 후보는 어디까지 보고를 받고 관여했습니까?
4: 박 후보 측은 허위 공세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24: 해당 영상을 제작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조직적으로 유포한 사실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사실도 없습니다.
4: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박 후보 캠프 관계자 등 9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277만 경남 유권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25: 여야가 선거를 준비해온 지난 몇 달간 전국 표심을 출렁이게 한 쟁점도 여럿 있었습니다. 선거 전 초반부터 표심에 영향을 미쳤을 사건들을 이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6: 선거전이 본격 시작되기 전 국민의힘은 노선 문제로 뜨거웠습니다. 이른바 전륜해야 이긴다, 그럼 강성 지지층이 돌아선다, 공방 끝에 전륜 선언문을 발표했지만 잡음은 계속됐습니다.
27: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국비를 용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26: 공천 국면에선 여야 모두 내홍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에선 대리운전 비건넨 현직 도지사가 제명됐고 공천 후 폭풍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8: 처음부터 누구에게는 길이 열려있고 누구에게는 닫혀 있었던 것 아닌가.
26: 국민의힘에선 중진 컷오프로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 파열음이 났고 대구는 접전지가 됐습니다.
29: 악의적 공천 결정, 보복, 표적 공천의 망령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되살아났습니다.
26: 선거 전 중반을 강타한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특검법 추진, 민주당 내에선 사법정의 실현이다, 선거에 영향 없을 거다 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셀프 면죄라며 정권 심판론을 본격 띄웠습니다.
30: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
31: 장동윤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30: 범죄입니다.
26: 민주당 험지 후보들도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32: 우리 후보자들을 처질 생각한다면
31: 김부겸
32: 더불어민주당
31: 시장 후보입니다.
26: 선거 후반 등장한 스타벅스 논란까지.
33: 스타벅스 출입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3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의 말입니다.
34: 우리의 자유, 스타벅스 커피 들고 격려장으로 갑시다.
26: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유세 등판을 두고도 여야는 막판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25: 이렇게 여러 사안으로 흔들렸을 표심에 여야 선거전은 더 치열했습니다. 이번 선거 판세, 여야는 각각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또 특히 공을 들인 지역은 어디였는지 민정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은 경기 인천과 강원, 충북, 대전, 세종, 전남, 광주와 제주까지 8곳을 우세로 판단합니다. 서울과 충남, 전북, 부산, 울산, 경남의 대구까지 7개 지역은 접전 우세 혹은 접전 열세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대구와 경북 두 곳에선 수성이 가능할 거다 예측합니다. 서울과 강원, 충남과 충북, 대전 그리고 부, 울, 경까지 8곳은 경합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야의 판단 같은 곳도 있고 다른 곳도 있는데 종합해보면 민주당은 우세 8, 경합 7, 국민의힘은 우세 2, 경합 8입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많게는 14곳, 국민의힘은 최대 7곳에서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경합지로 꼽은 5곳 가운데 충남은 특히 한표 승부, 즉 초박빙이라는 게 양당 관계자들의 얘긴데요. 그래서인지 13일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여야 지도부는 충남에 특히 공을 들였습니다. 이 선거운동 첫날부터 정청래 선대위원장은 모두 6번, 장동혁 선대위원장은 4번 충남을 찾았는데 최대 승부처 서울보다도 더 많이 찾은 겁니다. 접전지 승패, 이젠 투표율이 결정할 거다 여야는 말합니다.
0: 어느 지지층들이 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느냐,
31: 더불어민주당 총괄 선거대책본부장
0: 승패를 결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 지금 격전지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본투표 여부에 따라서 그 부분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25: 누가 더 많이 이겼느냐와 상관없이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 결과가 여야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8: 이처럼 치열한 선거전, 사전투표에 이어 이제 내일 본투표에서 유권자들 모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텐데요. 그런데 여전히 장애인 유권자는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 요양보호사 경모 씨,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70대 김모 씨와 함께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시 사전투표소를 방문했습니다. 경 씨는 홀로 거동이 어렵고 앞도 잘 보이지 않는 김 씨를 도와 기표소에 들어가려 했지만 현장 사무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10: 두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투표를 할 수 없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했고 이제 법이 그런 걸 저희한테 뭐 따지면 어떡하냐고.
9: 김 씨는 결국 투표용지만 받아든 채 기표하진 못했습니다.
10: 투표용지를 그냥 받은 상태에서 그냥 아무 투표도 못하고 그냥 버리고 온 거죠. 그냥 투표함에 그냥 넣고 온 거죠.
9: 경 씨가 지난 대선 때도 같은 방식으로 투표했다며 항의하자 담당자는 그제야 규정을 잘 몰랐다고 사과했습니다. 현행법상 장애로 인해 스스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가족이나 자신이 지명한 투표 보조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장애인의 투표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에선 투표 보조를 요청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선거사무원이 우편 투표하면 되지 않냐는 취지로 말해 장애인 단체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 인력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을 하고 지침을 배포한다면서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선관위에 즉각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8: 한편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후보들의 고소고발전이 이어졌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데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옵니다. 정혜주 기자입니다.
11: 과거 폭행 의혹부터 GTX 철근 누락까지 각종 의혹에 맞서 여야 후보 모두 고소고발전을 벌인 서울시장 선거.
12: 오세훈 후보 측에서 조직적으로 저에 대한 비방 서울시장 콘텐츠를 유포했다는 의혹이,
13: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31: 오세훈 국민의힘
13: 천군
31: 서울시장
13: 괴담을 만들어서 이 하락하는 지지율을 회복해보겠다고.
11: 부산과 인천, 경남 등 격전지에서도 상대 진영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경찰과 검찰은 이런 고소고발 사건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가 넘긴 사건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오는 12월 3일까지. 그런데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들어서는 건 당장 오는 10월입니다. 통상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는데 이번엔 수사체계 개편까지 겹쳐 혼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넘기는 선거사범 사건을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경찰 수사가 불충분해도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는 선거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검찰이 기소한 선거사범은 1,400여 명에 달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8: 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결전의 날. KBS는 내일 K컬처와 최첨단 방송 기술을 결합해 민심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문화의 자부심 국립중앙박물관과 손을 잡았습니다. KBS 개표 방송 미리 만나보시죠. 이유민 기자입니다.
14: 연간 650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문화 성지이자 K컬처의 중심, 국립중앙박물관의 KBS 개표 방송 특설 무대 K존이 들어섰습니다. 지역별 출토 유물은 3D 그래픽으로 살아나고 개표 데이터는 증강현실을 타고 눈앞에 펼쳐집니다. 서울시장직을 건 한판 대구, 초롱성 대구를 놓고 펼치는 결투, 부산 북갑의 진검승부까지 최첨단 AI와 그래픽을 활용한 주요 격전지의 판세 변화가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너비 30m, 높이 7m. 역대 최대 규모 K월에서는

0: 벽과 바닥을 가득 채운 화면이 실시간 개표 상황을 시원하게 전달합니다. KBS만의 당선자 예측 시스템 디시전 K플러스는 이번 선거에서도 정확도 100%를 목표로 달립니다. 24년간의 노하우로 개표 데이터를 세밀하게 분석해 당선 가능성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가려낼 전망입니다.
1: 관내, 관외 그리고 당일 투표율 그리고 개표 현황을 반영을 해서 최종 그 후보자들의 예상 투표율을 산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고도화된 그런 디시전 K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0: KBS 개표 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은 내일 오후 3시 50분부터 KBS 1TV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2: 7명이 숨지거나 다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현장에서 오늘 정밀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화약을 다루는 장소였지만 내부 소화 설비는 소화기 하나가 전부였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3: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폭발 현장에 합동감식반이 들어섭니다. 유가족이 참관한 가운데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이 정밀감식에 착수했습니다.
4: 발화부 추정지역 조사, 그리고 이남물질 유무 여부 등과 함께 인체 조직물 수색 여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3: 화약류를 다루는 위험시설이지만 내부엔 20kg짜리 소화기 한 대가 전부였고 스프링클러도 없었습니다. 현장의 경고도 묵살됐습니다. 노조가 꾸준히 환기장치 개선을 요구했고 사측도 이를 접수했지만 대형 환기시설 도입은 미뤄졌습니다.
5: 대단위 환기시설과 관련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지난 5월 20일 이후경 정도에 구매를 하기 위한 방법하고 업체 협의를 끝내놓은 상태.
3: 그 사이 방산 수출 호조로 작업량은 급증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최근 늘어난 계약 물량과 안전관리 부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 심하게 파손된 데다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정확한 폭발 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장에선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노동자 8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수사 결과에서도 사측의 관리 소홀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2: 어제 폭발로 숨진 희생자 5명은 부검을 해서 신원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20대 직원 2명은 입사 석 달 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박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폭발이 일어난 세척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5명은 모두 생산팀 소속 노동자였습니다. 사망한 50대 2명은 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한 화약 전문 베테랑이었습니다. 20대 청년 2명은 지난 2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동기로 현장에 배치된 지 석 달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5: 작업 전 40분간 30분 안전교육 및 정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충분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6: 전신 2도 화상을 입은 20대 청년은 여러 번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위중한 상태입니다. 희생자들의 시신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빈소는 아직 차려지지 못했습니다. 폭발 충격과 화재로 시신이 크게 훼손돼 신원 확인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같은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가족을 잃었던 유족들은 또다시 반복된 참사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7: 이렇게 그 추모비가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거기가 공동묘지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회사에서 단속이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어떤 안전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던 것 같고
6: 경찰은 희생자들의 시신을 부검한 뒤 DNA 분석을 거쳐 이르면 내일 오전 신원이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들의 신원이 확인되면 유가족 확인을 거친 뒤 장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은영입니다.
2: 광주에서 집에 가던 여학생을 살해한 장윤기는 애초 성범죄가 목적이었던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피해 학생을 미행했습니다. 유족은 다신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한다며 숨진 학생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3살 장윤기는 체포 직후 줄곧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해왔습니다.
9: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10: 기획한 거 아니에요?
8: 하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처음부터 성범죄가 목적이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장윤기는 독서실에서 나와 홀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15분가량이나 미행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차량으로 억지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흉기를 휘두른 거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장윤기의 범죄 패턴에 주목했습니다. 범행 이틀 전 직장 동료를 성폭행할 당시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제압했던 겁니다. 또 압수수색 결과 장윤기의 집에서 훼손된 성인용품이 다수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성적 동기가 개입된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11: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1% 오르며 2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8월에 필요한 원유 물량의 80% 이상을 7월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시장 일각의 8월 위기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오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양국은 오늘 회의에서 핵 추진 잠수함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뤘고 내일은 우라늄 농축 재처리 사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부터 배달 종사자의 유상 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 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됩니다. 20일째 단식 중인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홈플러스 정상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홈플러스 직원들은 지난달 월급을 아직 받지 못했고 4월 월급도 4분의 1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인도를 추월하며 세계 6위로 올라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한국보다 큰 주식시장은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등 다섯 곳입니다. 이번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만 18세 고등학생 유권자 수가 19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글쓰기 전문가 강원국 작가와 말씀 나눕니다. 어제는 진짜 공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하는 공부가 맞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진짜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강원국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강원국 작가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진짜 공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진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어떻게 나한테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나요?
1: 저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는요. 써먹는 거예요. 공부한 걸. 써먹는 게 써먹어 보면은 아,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0: 그렇죠. 바로바로 쓸 수 있으면 네. 효과가 즉시 나타나면 그렇죠. 공부하고 할 맛이 나겠네요. 네.
1: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 사회가 그걸 이렇게 써먹는 것을 너무 어찌 보면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뭘 이렇게 제 아내만 해도 뭘 제가 이렇게 알게 된 거 공부한 것을 이렇게 말하면은 잘난 체 하지 마라. 나도 안다. 그만해라. 알아. 그렇게 좀 공부한 걸 자랑하고 뭐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써먹을 기회를 줘야 되는데
0: 예.
1: 이거를 우리 사회가 좀 그렇게 반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듣고 배우는 걸 자존심 상해 하는 건지 귀를 기울여주지를 않으니까 우리 뭐 저 서양 사람들 보면 막 자기 PR도 하고 막 예. 그런 걸 오히려 권장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 좀 인정받지 못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거 하면 뭐 겸손하지 못하다
0: 네.
1: 뭐 이런 수를 들으니까
0: 근데 뭐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본인이 써먹을 기회를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1: 예.
0: 내가 만들어야지 뭐 누가 가만히 앉아서 제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1: 그 써먹어 보면 예. 이게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예. 발동이 걸려서 동기부여가 됩니다.
0: 근데 공부라는 게 뭐 어떤 분은 머리로 한다 그러고 어떤 분은 엉덩이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습관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마음 먹어도 습관이 안 되면 쭉 가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1: 습관 들이는 방법은 저는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저도 글쓰기가 싫어서 예. 쓰기 싫은데 글을 쓰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서 내가 글을 쓰나 봤더니 글쓰기 전에 어떤 일정한 몇 가지 행동을 해요.
0: 흔히 루틴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루틴이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 뭔가 하는 몇 가지 행위 그 행위는 하고 싶은 거야 돼요.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돼. 그래서 그 몇 가지를 두세 가지를 딱딱딱 하면 그다음에는 뒤에는 공부가 붙어 있다는 거를 뇌가 이제 학습을 해야 돼.
0: 어떤 루틴이 있으세요?
1: 저요?
0: 네.
1: 좀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런데 청아 마시고
0: 술 한잔 하시고 약주 한잔 하고
1: 뭐 그렇게 거하게 하는 게 아니고 편의점 가서
0: 예, 예.
1: 한 병 사서
0: 예.
1: 마시고
0: 네.
1: 그 상태로 카페에 갑니다.
0: 또 커피 한잔 하시고
1: 카페 가서 그다음에 저는 커피를 무조건 마셔요.
0: 예.
1: 이제 커피를 시키고 그다음에 저는 꼭 안경을 딱 씁니다. 안경.
0: 아 안경을 깨끗하게.
1: 이제 평소에는 안경을
0: 예.
1: 안 껴요.
0: 예.
1: 그럼 얘는 안경을 닦으면은 이 공부하려나 보다.
0: 전투 태세로 내가 들어가는 보다. 거네요. 예.
1: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안경의 얼룩과 이런 걸 쫙 먼지를 털어내고 쫙 맑은 눈으로 이제. 근데 안경을 닦고 있으면 어느 시점에 내 마음 안에서 이제 준비됐습니다. 이제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는
0: 예.
1: 게 올라와요.
0: 아.
1: 이제 그때 시작합니다.
0: 아 그렇게 해서 루틴을 만든다.
1: 그러니까 마음을 안 먹고는 안 돼요.
0: 네.
1: 마음을 먹어야 돼요. 먹게 만들어야 돼요.
0: 사실 대통령의 글쓰기 책 나온 게 이제 12년이 됐고 그 뒤에 이제 글쓰기 말하기 작가로서는 정말 많은 인기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바탕이 됐던 게 이제 두 대통령을 모시면서 연설문을 쓰셨던 거잖아요. 가까이서 모셨으니까 그 두 대통령이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시라고 들었어요.
1: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공부 중독자세요. 공부 중독. 그러니까 그냥 일상이 공부입니다. 모든 네. 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에도 누구에게 이렇게 배우는 걸 즐겨요.
0: 아. 어.
1: 우리 공자 선생님이 공자님이 뭐 논어에 학이 시습지 부력 여루와
0: 네.
1: 어,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그게 이제 첫 문장인데 정말 저는 그분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공부할 때가 제일 즐거워.
0: 식사할 때는 좀 편하게 드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을 활용해서. 네.
1: 그러니까 식사 시간도 주제를 이렇게 정해서 그 관련 주제의 어떤 전문가나 이런 분들 공직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0: 예.
1: 그 얘기를 듣는 것을 재밌어해요. 뭔가 새로운 걸 아는 거를 너무 즐거워하고 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읽다가 자기가 그동안에 다 이게 고민이었는데 그런 걸 이제 그게 풀렸을 때
0: 네.
1: 하, 이걸 막 마음을 주체를 못해서 방 안을 막 뛰어다녔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두 분 다 이제 대학을 못 가셨잖아요.
0: 그래서 더 또 공부에 대한 어떤 열망 같은 갈증이 있으셨나 봐요.
1: 정말 있으셨던 예. 것 같아요. 그런 예. 결핍이 이분들을 더 이제 공부의 세계로 이제 빠져들게 한 것 같고 뭐 김대중 대통령 6년 동안 감옥에 계셨잖아요. 그때
0: 네.
1: 읽은 책 옥중서신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고요.
0: 예.
1: 무엇보다 영어를 독학으로 익히셨습니다.
0: 대단하세요. 정말.
1: 그래서 발음이 되게 안 좋으세요.
0: 그런데도 의사소통은 문제가 아니, 없으셨잖아요.
1: 의사소통 문제 없는 정도가 아니고 뭐 정상회담 예. 외국 정상들하고 하면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영어를 잘한다는 그 젊은 통역들이 이제 붙잖아요. 대통령 네, 네. 전담 통역들. 그 통역들보다 어찌 보면 영어 실력이 더 있어요.
0: 제가 생각할 때는 영어 실력도 실력이지만 배경 지식이.
1: 그렇죠.
0: 예.
1: 그 배경 지식 플러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어떤 이유와 의도와 어떤
0: 그렇죠.
1: 목적을 헤아리는 능력. 그 영어만 잘해서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0: 맞아요.
1: 어떤 배경과 예. 맥락을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한데 아주 그런 면에서는 통역보다 훨씬 나을 정도로 하여튼 어쨌든 이 공부하는 거를 예.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0: 그럼 그 두 분 대통령과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셨고 예. 그렇게 글을 쓰셨다.
1: 네.
0: 공부 많이 하셨겠어요 작가님.
1: 아, 제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그분들이 공부한 거를 아, 그분들이 알고 있는 거
0: 네네.
1: 그분들의 생각 예? 예. 이런 거를 저는 그냥 읽어내면 돼요.
0: 아.
1: 들으면 됩니다.
0: 네네.
1: 모으면 돼요.
0: 네.
1: 아니 내가 따로 공부해서 알게 된 것은 연설문에 못 넣어요. 그분들 게 아니잖아요.
0: 그렇네요.
1: 그런 걸 네. 넣으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자꾸 자네 글을 쓰는가.
0: 아, 예.
1: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공부를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네. 전체 집합을 가지고 내가
0: 네, 네.
1: 그 부분 집합을 써먹는 거지 아, 그분들이 안 갖고 계신 것을 내가 네. 뭐 만들어가지고
0: 예.
1: 그 두 분은 그런 걸 받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0: 아무튼 정말 그 공부 광이라고 할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는 두 네. 대통령을 지근해서 모시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본인의 또 얘기를 또 하면서 글을 쓰고 계시는데 진짜 공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1: 예.
0: 공부하는 그럼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가는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1: 아, 저는 8단계가 있습니다.
0: 예.
1: 8단계는 1단계는 읽고 듣는 겁니다.
0: 예.
1: 아, 뭔가 뭐 학교 다닐 때 했던 그런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수집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읽고 들은 것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반추해 보는 거예요.
0: 네.
1: 내가 책에서 뭘 읽었지?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지? 떠올려 봐요. 그럼 뭔가가 떠올라요. 그러면 세 번째로 메모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그 메모한 걸 저는 반드시 써먹습니다. 뭘로 써먹냐? 누군가에게 말을 해봅니다.
0: 예.
1: 아는 체를 해요. 내가 책에서 이런 거 읽었는데 이거 아니야. 누가 만나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 그래서 말을 꼭 해봅니다. 주로 아내에게 말을 해요. 근데 희한하게 또 말을 하다 보면은 와, 요 말은 참 괜찮네.
0: 예.
1: 아, 요거 아깝네. 이거 읽기 전에 좀 기록해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다섯 번째로 그걸 글로 씁니다. 그런 글을 뭐 한 3만 개 정도 썼어요. 그거 가지고 여섯 번째로 다시 말을 합니다.
0: 네.
1: 그럼 이제 지금 말하는 게 지금 그런 말하기예요. 어디 강의 가서 말하는 게 그런 말하기입니다.
0: 네.
1: 이 말하기는 돈을 받는 말하기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렇게 말한 걸 가지고 돈 받는 글을 씁니다.
0: 예.
1: 돈 받는 글. 그 어디다 기고하고 연재하고 이게 일곱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 그 글들을 모아서 책을 냅니다.
0: 아.
1: 그래서 이제 책을 내는 것까지가 이제 저의 공부인데. 예.
0: 완벽한 공부가 되긴 책까지 내면은
1: 네.
0: 그렇네요.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네요.
1: 그렇죠. 이제 예. 하나의 어떤 글쓰기와 책쓰기 차이는 어떤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체계. 책까지 이렇게 내게 되면 하나의 네. 큰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순환하는 거예요.
0: 책이 일단 기본이네요. 일단 처음에 시작도 책이고 끝도 책인데요.
1: 그렇죠. 끝도 책이고 다시 또 책으로 돌아가고.
0: 예. 근데 책이랑 도무지 친해지기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1: 저도 친하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독서율이 그러니까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분이 6점 몇 명이에요. 7명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한 권이라도 읽는 분은 예. 3명 좀 넘는다고 봐야 되고 그 나는 통계도 좀 믿을 수 없는 게 좀 창피해서 그냥 읽는다고 하셨던 분도 계시지 않을까.
0: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게 사실 저는 이제 그 직업상 책을 많이 봤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하는데 다 보는 책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1: 그쵸.
0: 많아요. 그냥 제목만 볼 때도 있고 목차만 볼 때도 있고 뭐 서문만 볼 때도 있고 뒤에만 볼 때도 있고 네. 그런데 그렇게 봐놓고 전 읽었다고 제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 어떻게 읽는 게 책을 잘 읽는 걸까요?
1: 저도 네.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이렇게 책 읽는 체질이 아니에요.
0: 아니 그 거. 지금 책을 15권

0: 저 책을 돌아가면서 읽는 거고, 또 하나 저한테 되게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어느 책이건 책에서 한 꼭지 어떤 글을 읽으면 그 읽은 한 꼭지에서 뭐라도 찾아냅니다. 내가 써먹을 거리를. 뭐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글을 읽고 뭐 몰랐던 것을 알게 됐거나, 아니면 과거 기억이 떠올랐거나, 아니면 깨달음을 얻었거나, 네. 뭐라도 찾아요. 그러니까 그 한 꼭지 글을 읽기 전과 후는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내가 그 책 한 꼭지 읽는데 들인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서 뭐라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눈을 부릅뜨고 찾습니다. 그리고 네. 그 찾아진 것을 제 글에 써먹습니다. 그래서 써먹어 보면은 보람이 있고, 읽기를 잘했다. 네. 아, 또 다른 거 뭐 또 읽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찾아다니거든요.
1: 저는 책을 후루룩 읽으면 덮으면 끝인데.
0: 아, 그거 안 돼요.
1: 그치, 그거는 아니라는 거.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0: 그러면 독서를 네.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메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읽기와 쓰기의 중간 다리가 메모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네. 메모를 계속해서 그 메모를 내 글에 써먹어야 돼요.
1: 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좀 어렵겠지만은 실천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즉,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 얘기를 했어요. 예. 인공지능이 나를 잘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그럼 인공지능 시대에는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우리가 좀 효율적일까요?
0: 인공지능 시대에는 의외로 우리가요, 자기를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자신을 너무 몰라요.
1: 그럼 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나요? 네.
0: 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에 대한 공부라는 것은 우선 나를 알아가는 공부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좋아하고 뭐를 잘하고 뭐에 관심 있는 사람인지, 이거는 공부하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에 꽂히는지. 그래서 그게 이제 꽂히는 주제가 있을 거고, 어떤 테마가 있을 거고, 이제 그거를 그냥 나를 알아가는 게 이제 한 축이 있고, 다른 한 축은 나를 만들어가는 공부입니다. 뭐에 꽂혔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걸 나의 컨텐츠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그 사람 뭐 잘하는 사람이야, 뭐에 미친 사람이야, 아, 그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아, 그 사람이 그거, 그 사람한테 그거 시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최고야. 이런 상태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이제 투명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
1: 예. 공감 능력에 대한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공감 능력. 또 상상력.
0: 예.
1: 네. 어떤 얘기입니까?
0: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저는 이제 필요한 역량들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질문하고 뭔가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뭐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막 뭘 알고 싶어하고 알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성향, 그걸 뭐 그래서 질문하고 또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걸 내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있는 것을 어떤 평가하고 해서 그 어느 게 맞고 틀린 건지, 어느 게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는 건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방금 말씀하신 이제 공감력, 상상력 이런 것들이 네. 이제 필요한 시기에 되고, 이건 정말 앞으로 인간이 해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상상력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이게 메마르더라고요, 저는. 예.
0: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다 진부해집니다. 그냥 식상해져요. 제가 이렇게 나이를 들어보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고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해야 돼요.
1: 네.
0: 근데 그 상상력이 없으면은 그런 걸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어떤 새로운 어떤 일에 대한 자기의 어떤 상상? 어떤 시뮬레이션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이제 그런 그 길로 나를 끌고 갈 수 있는데
1: 예.
0: 이게 새로운 기회를 갖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많은 걸 이렇게 상실하게 되더라고요. 기억력도 잃고 내 주변 사람도 떠나고 뭐 여러 가지를 잃게 돼요.
1: 예.
0: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는 게 되게 재미가 없고 그런데 그럴수록 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 거, 현실에

0: 어떤 거에 내가 뭔가를 잃었을 때 잃은 거에 어떤 의미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 부여를 하는 데 있어도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상상력.
1: 상상력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 고갈된 상상력을 어떻게 하면 좀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요?
0: 상상력을 키우는 예. 길은 뭐 흔히 뭐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뭐 책을 뭐 읽고 특히 이제 뭐 이제 소설 같은 거라든가 예. 뭐 이런 걸 읽고 하라고 그러는데 저의 경우에는 저는 드라마 영화 보는 걸 정말 권해드립니다.
1: 예.
0: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어떤 감성과 어떤 공감력과 이런 것을 키울 때 사실은 저는 이제 상상력 또 키워진다.
1: 네. 이건 좀 마음에 드네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예.
0: 그게 제일 저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아, 제가
1: 드라마 보는 게 어떤 분들은 킬링 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0: 아, 그렇지 않습니다.
1: 예. 네. 또 상상력의 보고가 네. 될 수도 있겠네요.
0: 저는 어린 예. 친구들은 저는 만화 보는 거 상상력 키우는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1: 예. 근데 강원국 작가님이 어릴 때부터 좀 상상력이 비범하셨나 봐요.
0: 아니요. 저는 예. 비범하진 않았는데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글짓기 대회를 나갔는데 예. 이제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뭐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도 안 즐거웠거든요. 즐겁고 싶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즐겁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내가 그리는 원하는 그런 이 생활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 썼는데 사실 거짓말이죠.
1: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좋게 말하면 상상이고 네. 나쁘게 얘기하면 거짓말을
0: 뻥친 거죠. 우리 집이 이렇게 즐겁다. 즐거운 우리 집으로 썼는데 덥석 그냥 상을 받아서 그게 언론사 주최였는데 거기서 전제된대요. 그 신문에. 예. 그래가지고 난 겁이 덜컥 나가지고 이제 거짓말 한 거 이제 들키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 아버님이랑 같이 살진 않았는데 아버님이 그 신문을 가지고 오셨어요.
1: 신문에 난 거를.
0: 예. 예. 그래서 난 이제 진짜 혼날 줄 알았어.
1: 어떻게 뭐라 그러세요?
0: 그때 아버님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아, 그래서 난 거짓말도 상상력이 되는구나.
1: 아, 그 아버지의 그때 말이 오늘날의 강원국 작가님을 만든 게 아닐까.
0: 영향이 크죠.
1: 예.
0: 그러니까 상상할 자유 어찌 보면 그런 걸 주신 거죠. 상상해도 된다. 근데 직장에 다녀보면요. 이게 우리가 상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서 상사에게 뭐 제안도 하고 건의도 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네. 하면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거 안 돼. 야, 그게 어떻게 해서 돼? 그리고 그거 하면 너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이러니까 이제 상상력에 제약을 받거든요.
1: 그렇죠.
0: 점점 상상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1: 상상으로 쓴 글짓기가 대상을 받았다. 그럼 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 시절의 강원국은 굉장히 좀 엉뚱하고 좀 명랑하고 이런 소년이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땠어요?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은요?
0: 아, 저는 되게 우울했고요. 늘 외로웠고요.
1: 말씀하시는 것도 좋아하고 지금 그런데 말도 좀 많이 하고.
0: 아니, 어렸을 때 말 안 했어요. 그 제 기억에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뭐 웃지를 않고 뭐 우울한 성격이고 뭐 그걸 쓰셨어요.
1: 그런 말은 잘 안 쓰는데.
0: 안 쓰는데 나 되게 충격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엄마가 없어서 저런 편견을 선생님이 갖고 계신 것 같다.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 받고 나서는 막 일부러 웃고 다녔어요.
1: 일부러.
0: 그 당시에는 스마일 운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1: 예.
0: 제가 노란색 그 스마일 배지를 받았어요. 우리
1: 생각이
0: 반에서.
1: 납니다. 저도 생각이 납니다.
0: 우리 반에서 예. 딱 한 명 주는데 제가 스마일 배지를 그렇게 이제 막 억지로 웃고 다녔는데 사실은 아주 내내 외롭고 눈치 보고 특히 그 강박 남의 시선에 대한 어떤 강박.
1: 예. 예.
0: 뭐 어떤 증상이냐면 그 공부하고 있으면 뒤에서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당연히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0: 뒤에서 누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 시선을 자꾸 느끼고 이렇게 밖에 뭐 교실에 있는 치계에 뭐 초침 소리가 들리기만 그게 너무 이게 의식이 돼가지고 그 소리만 크게 들리고 저 소리를 내가 이렇게 잠재울 수 없다, 그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막 숨이 가빠지고 또 날카로운 것도 못 보고 막 그 모서리 난 부분 이런 거 잘 못 보고 그런 게 좀 심했죠. 그리고 막 어렸을 때는 우주가 끝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면은 도대체 끝이 없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1: 예.
0: 막 그런 게 무섭고 막 공포감을 느끼고 이제 그랬습니다.
1: 그러니까
0: 어른이 돼서도 그랬어요.
1: 어른이 돼서도.
0: 네.
1: 그럼 좀 치료를 받아야 될.
0: 치료도 받은 적도 있고요.
1: 상황까지.
0: 그러니까 불안과 우울, 걱정과 후회 속에서 계속 살았죠.
1: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죽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좀 걱정도 많고 그런데 꿈은 영화 배우셨다면서요?
0: 그건 이제 보시다시피 뭐 잘 생긴 게 어렸을 때는 정말 귀여웠고요.
1: 아, 지금 뭐 목소리도 좋으시고
0: 저희 아버님이
1: 인물도 나쁘지 않으십니다만
0: 아버님이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죠. 아버님이 저를 업고 안고 전주에 있는 다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셨어요.
1: 왜요? 그
0: 다리에 앉은 상인분들이 예쁘다고 애가 귀엽다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려고 왔다 갔다 하셨고 저는 이제 외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외할머니가 늘 넌 인물이 좋으니까 나중에 뭐 외교관을 하거나 하여튼 그러라고 했는데 난 계속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장래 희망을 배우라고 늘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화 배우가 최고였어요. 신성일 뭐 이런 영화 배우.
1: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셨네요.
0: 그런 사랑은 정말 아낌없이 받았죠.
1: 네. 그 사실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셨잖아요. 근데 80년에 그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그때 또 앞장서서 또 활동을 하셨다고 그래서
0: 앞장은 안 못 썼고요. 그때 그냥 3학년 일반 반장 해가지고 일반부터 나가라고 그래서.
1: 근데 광주가 아니잖아요. 전주였잖아요.
0: 사실은 그때 이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최정점 그게 이제 5월 27일 날 전남 도청에 계엄군이 들어간 날이에요. 새벽에. 그날 우리 학교가 시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남 지역 외에서 고등학교가 전교생이 들고 일어난 건 우리 학교가 유일했고요. 휴교령이 내렸고 우리 학교는 문도 닫았고 그 당시에 계엄군이 이제 우리 학교를 다 에워쌌고요. 하늘에는 막 헬기가 사진을 찍고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건 줄 사실 그때는 발포 명령이 떨어졌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1: 그 당시에는 잘 몰랐죠.
0: 네.
1: 그래도 굉장히 의협심이 강하고 좀 용기가 있는 학생이셨나 봐요.
0: 아니요. 그런
1: 건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혹시
0: 저는 선생님들이 너는 서울로 도망을 가라.
1: 그
0: 여기 있으면 너는 크게 다친다. 그래서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나 재밌는 게 그 숨어 있던 집이 노영심 씨 집이었어요.
1: 어떻게 노영심 씨 댁을 가게 되셨어요?
0: 아니 노영심은 그 당시 초등학생이어서 내가
1: 유명해지기 전이니까
0: 몰랐고 나중에 이제 그때 그 초등학교 맨 피아노 치던 친구가 노영심이라고 근데 거기 가서 있다가 와서 이제 정학 맞고 이제
1: 정학을
0: 그리고 이제 학교를
1: 크게 큰 징계인 셈인데요.
0: 다음에 복학했죠.
1: 정학까지 맞았는데도 사실은 그 이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좋은 학교로 가셨어요. 외교관이 원래 배우가 꿈이었는데 외교관이 조금 바뀌셨나요?
0: 아니, 할머니가
1: 배우에서?
0: 매번 그러셨고 그냥 대학 시절은 공부는 거의 뭐 우리 때는 거의 못했고요. 수업도 거의 없었고요.
1: 그때 뭐 수업 거부나 이런 것들이
0: 맞았고,
1: 많았죠.
0: 데모하고. 그래서 그냥 어영부영 졸업했습니다.
1: 네. 그 후에 인생은 어떻게 풀렸는지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강원국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서울 지방의 낮 최고기온 31.8도 기록하면서 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서도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부터 글피 사이에 소나기나 비가 자주 내리면서 기온이 점차 낮아져 고온 현상은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가 오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 충북, 전라 내륙, 경상 내륙에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저기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쌀알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20mm, 강원도에는 최고 40mm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글피는 중서부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광주 18도, 서울 부산 20도 예상입니다. 아침까지 전국적으로 안개 낀 곳이 많겠고 특히 호남 지방은 안개가 더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구 32도, 대전 31도, 광주 30도, 인천 29도, 부산 제주 26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6.1도, 습도 58%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힘을 실어줘야겠다고 생각하면 기호 1번이라며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정 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활기찬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다시금 내란의 망령에 발목 잡히느냐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실망했다고 행사하지 않은 한 표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떨어진다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오늘 충남 청양을 찾아 이같이 말하고 무죄를 만들려고 대법관 수를 늘리고 사심제도 만들고 자기 재판 5개를 취소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 가능 연령인 만 18세 학생이 19만 5,90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선거일 다음 날 만 18세가 되는 2008년 6월 4일생까지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의 폭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합동감식을 실시했습니다. 합동감식팀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발화부 추정 지역과 인화물질 유무를 조사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한편 사망자들의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빈소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3살 장윤기가 애초 성범죄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검찰 보안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오늘 장윤기를 살인과 살인 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지난달 5일 새벽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미행한 뒤 차량으로 끌고 가려다 저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유가족은 피해 여고생 고 이채원 양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지만 원자력 협력 강화가 양국의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의 임갑수 대표는 최근 한 학술 발표에서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통해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한 국가는 소수이며 우리나라의 그러한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새로운 전례를 만든다는 부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농축 역량을 갖춰서 함께 범태평양 핵연료 공급망을 구축해가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6호 태풍 장미가 오늘 일본 열도에 접근하며 강풍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과 NHK 등에 따르면 태풍 장미는 오늘 오후 6시 현재 규슈 남부에 접근하며 미야자키현 니치난시에 시간당 58mm의 비를 뿌렸습니다. 장미는 북동쪽으로 전진하며 내일 오후 도쿄가 있는 간토 지방을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외교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북한이 시 주석의 방북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있다는 관측과 관련한 질문에 이 문제에 대해 현재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평양 김일성 광장에 사열대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전남과 경남 지역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방선거일 내일은 전국에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후부터 강원 내륙과 충북, 남부 내륙 지역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동안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고 일부 산간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호남 지방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백승주였습니다. KBS.
1: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1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288곳에서 치러지고요.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기본투표용지는 총 7장입니다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14개 선거구 유권자들은 추가로 한 장을 더해 8장을 받게 되고요. 기초단체장 선거와 기초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는 세종과 제주 유권자들은 넉 장의 투표 용지,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서귀포는 5장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무투표 당선자가 확정된 선거구는 해당 선거의 투표 용지가 교부되지 않기 때문에 투표 용지의 숫자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잘못 기표하거나 훼손해도 투표 용지는 다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면서 여러분의 한 표 소중하게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6월 2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픽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6.3 지방선거 본투표 이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여야 지도부는 열심히 표심잡기에 분주했다고요?
1: 네,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여야 지도부와 각 후보들은 새벽부터 심야까지 이어진 강행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투톱인 정청래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강원 수도권과 전북을 나눠서 이 민심을 공략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정옥계 강원도 정선에서 최승준 정선군수 후보의 유세를 지원한 데 이어 영월에서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와 함께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어 선거운동 마지막 일정으로는 조금 전 서울 청계광장을 찾아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예.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전북에 이른바 올인하는 일정을 잡았는데요.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와 온종일 동행하면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각각 충남과 영남을 중심으로 표심을 공략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구로 디지털단지역에서 출근 인사를 한 뒤에

0: 곧바로 충남으로 내려가 청양, 공주, 당진을 잇따라 방문하고 이어 경기 화성에서 투표를 독려한 뒤 충남 천안에서 마지막 공식 유세를 펼쳤습니다.
1: 예.
0: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구를 찾아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고 이어 부산에서 박민식 부산 북구가 후보를 지원사격한 뒤에 경남에서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의 피날레 유세에 함께하는 것으로 마지막 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1: 예. 자, 이번 공식 선거 운동은 이제 잠시 후 자정에 마무리가 되고요. 특히 이제 격전지 후보들이 어디서 선거 운동을 마무리하는지도 관심사인데요.
0: 네, 이번 지방선거 격전지라면 아무래도 뭐 서울, 부산, 또 대구, 전북 이런 곳이 꼽힐 텐데요.
1: 예.
0: 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우 후보는 조금 전 정청래 후보 일정에서 전해드린 대로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이 마지막 유세를 함께하고 밤 11시 40분 송파구 복정역 환승센터에서 선거 소회를 발표하며 선거 운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1: 네.
0: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신촌에서 유세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유세를 펼친 데 이어서 이 서울 서남부권 훑으면서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젊은 유권자들을 집중 공략했는데요. 조금 전 8시에 있었던 신촌 유세 이후에도 이 광화문 광장 감사회 정원과 동대문 도매상가 등을 방문해서 이 막판까지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1: 예.
0: 부산시장 후보들도 이 파이널 유세에 돌입했는데요. 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오늘 유세차를 타고 원도시민 영도구와 서구, 사하구, 중구, 부산 진구를 다니면서 지지를 호소한 뒤에 저녁에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 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에서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기장, 금정, 동래, 해운대, 연제, 서면 등지에서 유권자들을 만난 뒤 저녁에는 서면 주디스테와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 최대 그리고 또 의회의 격전지인 대구에서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동성로에서 시간차로 유세를 펼치면서 세과시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이 김부겸 후보 측은 오후 6시부터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이 추경호 후보 측은 오후 7시 30분부터 동성로 CGV 앞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이 민주당 텃밭이라는 공식이 깨지면서 이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는 전북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이원태 후보가 새벽부터 전주 환경미화원들과 차고지에서 만나 한 표를 호소한 반면 무소속 김건영 후보는 오늘 자정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민생 투어를 시작한 데 이어 오후 9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1: 예. 자, 여야 선거의 판세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0: 네, 여야 모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인데요.
1: 예.
0: 민주당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보수 결집이 가시화하는 데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공식적인 승리 기준선 제시를 자제하면서 낮은 자세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요.
1: 예.
0: 당 지도부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전북 등 6곳을 경합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6곳이 여전히 접전이라는 생각이라고 판세를 분석한 바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충청권도 새로 접전지로 올라섰다 이렇게 주장한 데 대해선 선거 전략상 접전이 아닌데 접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 충청권 네 곳은 매우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1: 네.
0: 국민의힘도 승패 기준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장동혁 당대표는 지난 3월 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과 부산 승리가 결국 이 정도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거를 잘 치러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이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는데
1: 네.
0: 이후 텃밭인 대구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심상치 않게 나오고 또 여당이 한석 빼고 싹쓸이를 언급할 정도로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 눈높이를 다소 낮춘 모양새입니다.
1: 네.
0: 현재로서는 이 최악의 지지율에도 TK를 지켜내고 이 부산 울산 경남권 그리고 충청 강원 일부에서 승리한다면 지도부로서는 선방했다 이렇게 주장해볼 여건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아무튼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당 지도부의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나오죠.
0: 네, 민주당에서는 특히 시선이 전북지사 선거와 경기 평택을 그리고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에 쏠리고 있는데요.
1: 예.
0: 전북의 경우에 친청 그러니까 친정청래계인 이원택 후보와 이 정청래 지도부에서 제명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 현직 도지사 김관영 후보가 맞붙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이 전북 도지사 선거가 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신임 투표 성격을 지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0: 또 평택을과 북갑 재보궐의 경우에 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 등 여야 잠룡들이 참전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원내 진입이 허용할 경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들 후보들의 원내 진입을 허용할 경우 이 비당권파는 정청래 대표를 향한 공세 포인트로 삼을 가능성 예정이 있습니다. 또 곧 치러질 그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가 차기 당권 구도에 가세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국민의힘에서는 역시 이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대표의 생원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제명된 한 전 대표는 여러 차례 반드시 복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는데 이에 따라 한 전 대표가 국회에 입성하게 될 경우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강력한 도전 세력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장동혁 대표는 이 최근 윤어게인 논란과 미국 방문 역풍 등으로 이선후퇴 압박을 받다가 이 영남권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거취 문제가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상태인데요.
1: 네.
0: 만약 지선에서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될 경우 이 잠복했던 이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비토론이 다시 솟아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 성적표상으로는 패배를 했더라도 일부 지역에서 선전하는 등 승패의 기준선이 엇갈릴 경우 이 당권파에서는 이 정도면 선전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할 테고 이 비판하는 비당권파 측에서는 지도부가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치열한 내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예. 자, 내일 투표와 관련해서 뭐 주의사항, 안내사항도 함께 전해주시죠.
0: 네, 하루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본투표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고요. 투표용지도 두 차례 나눠받는다는 점에서 사전투표와 차이가 있습니다.
1: 예.
0: 이 본투표는 사전투표 때와 같은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이 진행자께서 조금 전 오프닝에서 전해주신 대로 이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투표 장소입니다. 이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었지만 본투표는 유권자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7장을 한 번에 받아 기표한 뒤 한꺼번에 이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는 사전투표와는 달리 본투표는 기표 과정이 두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 투표용지 3장을 받아서 기표한 뒤에 투표함에 넣고 이후에 지역구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용지 4장을 다시 받아서 같은 방식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세종과 제주는 이 기초단체 선거가 없고 또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는 곳에서는 투표용지 한 장을 더 받아야 되는 등 이제 지역별로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 안내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리 인쇄해준 투표용지를 쓴다는 점도 현장에서 용지를 인쇄하는 사전투표와 다른데요. 때문에 투표용지 인쇄 시작 이후에 사퇴한 후보는 투표용지에 사퇴 여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1: 예.
0: 투표소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요. 이제 여권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투표용지에는 기표용구로 네모칸 안에 한 번만 기표해야 되고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니까 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 일부 방송사들에 대한 보도의 공정성 또 여기에 대한 제재를 지적했다면서요.
0: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성과보고를 받으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용인할 만한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갖고 있지 않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고 공개 지적했습니다.
1: 네.
0: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의 제어가 승인 절차에 대해 자세히 물은 뒤에 예를 들어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거나 공정성을 결여하는 경우 제재가 있는지 또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 일부에서 도대체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사실, 왜곡 조작 등을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을 거듭 질문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심의에 따른 제재와 제재 누적에 따라 불이익이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여태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정말 냉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봤을 때 눈살을 찌푸리고 이게 말이 되나 하는 것들이 왜 장기간 방치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언론에 대한 뭐 겁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관련해서 정당 기관지라는 표현을 쓰며 편파적이다 이렇게 한 것은 이 언론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1: 예.
0: 장동혁 당대표는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대통령이 언론을 비난하면 그 자체로 겁박이라며 모든 방송이 김어준 방송이 되길 원하는 모양이다. 친명 언론만 남기고 모두 없애버릴 기세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국민의힘 언론 자유특위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방송사 제허가 재승인 문제를 직접 거론했는데 이는 정권의 비판적인 방송을 향한 공개 경고이자 협박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말이 방송의 공정성을 바로세우겠다는 원칙의 선언이라면 가장 먼저 MBC부터 국민 눈높이로 심판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 이제 특정 방송사를 거론한 것은 이제 최근 이 충남지사 선거에서 불거진 예. 이른바 이 방송 사고 관련 그 지적으로 보입니다.
1: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또 국무회의를 하면서 대검찰청의 국정성과 업무 보고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0: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검찰청으로부터 국정성과 보고를 들은 뒤 구자영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하면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다. 또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1: 예.
0: 이 대통령은 다만 이 사과나 취소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압박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SNS에 쓴 글에서 오늘 이 대통령 발언은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대통령 공소 취소 시도의 예고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채무 관련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고 하는데.
0: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이 국무회의에서 예. 빚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 채무 관련 시스템 개선을 지시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특히 이 빚 때문에 일가족이 집단 자살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원에 신청해서 빚을 탕감하면 되지 않느냐 또 파산해서 면책을 하면 되지 않느냐며 이를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나쁜 행위로 규정하고 공격하니 끙끙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처리해줘야 한다며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를 하고 이를 해결해주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라면서 금융기관의 장기 원체 채권은 체계적 관리가 되는데 개인 부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사람들의 죽음에 더 관심을 갖고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네,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0: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이번 주에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이었죠. 일명 깐부 치킨 회동에 이어서 이번에 오게 되면은 삼겹살에 소맥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젠슨 황과 만나는 CEO들의 기업의 주가가 며칠 사이 요동을 쳤습니다. 젠슨 황의 방한 일정 또 의미 살펴보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밤의 경제 친구 고란지교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오늘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젠슨 황 CEO 언제 오는 겁니까? 뭐 4일 밤 얘기도 있고 뭐 5일 얘기도 있던데요.
1: 제가 알기로 이제 4일 밤에 도착을 해서요. 예. 공식 일정은 이제 5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으로 보자면 5일 저녁에 이게 아마 다들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총수회동 저녁에 총수회동을 갔는데 예. 이번엔 삼겹살의 소맥이다. 아 제가 보니까 이 엔비디아가 이게 아마 그 딸이 기획하는 건지 아니면 뭐 전문 기획팀이 있겠죠. 예. 정말로 이 한국의 정서에 잘 맞춘 관심을 끌만한 이 회동을 갖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핫하다는 이제 성수동에서 갖는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 회동에는 아마 그 이해진 네이버 의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저기서 현대차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이 올 것 같다라는
0: 지난번보다 더 많이 오시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는 뭐 엔비디아 측에서 요구한 것도 있겠지만 뭐 내부 네. 사정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에 이번 판에 한 발 걸치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그 AI 지금 현재 산업에서 소외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지난번 깐부회동에 나왔을 때 사실 다들 얘기했던 게 아니 왜 LG는 없어? 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때 구강모 회장이 무슨 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LG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엔 역시나 이제 들어가면서 LG그룹이 사실 이번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전에는 지난해 이제 10월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가니까 예. 아 드디어 LG도 그 엔비디아가 구축하는 AI 제국에 편입이 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재조명을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저는 되게 신기했는데요. 주말인 6월 7일에 두산베어스 홈경기 시구가 추진 중인데 이건 아직 잘 확실하지 않아요.
0: 프로야구 네. 시구를 하시겠다.
1: 네. 이게 이제 주말에 키움하고 두산하고 이제 서울 잠실구장에서 지금 예. 경기를 하거든요. 예. 시구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아직 확인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얘기가 할 것 같은데 이게 경호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아직 드러내진 않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네 아직까지는 추진 중이라고 표현드리고요. 그래요? 저는 이게 더 재밌더라고요. 유퀴즈에 나옵니다.
0: 아, 그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1: 네. 네, 예능 프로그램 이게 유재석이 진행하는 이 유퀴즈에 출연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네. 이미 이제 그 TVN 쪽에서 공식 보도자를 냈어요. 유퀴즈 출연하고 이제 6월 중에 방영될 예정이다라고.
0: 이제 녹화를 뜨는 거죠, 그죠?
1: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6월 8일 월요일에는요. 네이버에 1784라는 이제 사옥이 있거든요. 거기를 방문할 계획이면서 네. 그 로봇, 뭐 클라우드 요거 관련된 구체적인 뭐 협업을 논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네. 그 빡빡하면서도 굉장히 이벤트성 짙은 맞아요. 그런 네. 일정까지. 네. 가미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또 회동을 갖고 또 어느 기업을 찾느냐에 따라서 지금 며칠 사이에 그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뭐 요동을 쳤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맞아요. 막 무슨 일이지 했는데 그래? 뭐 그랬다가 또 오늘은 물론 뭐 조정을 또 받는 약간 그런 네네네.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젠슨 황이 언급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주가가 요동을 칠 일인가 약간의 의문과 함께 진짜 이게 이 한마디에 의해서 이 기업의 운명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1: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보자면 AI 뭐 제국의 예. 지금 정점에 있는 게 어쨌든 엔비디아다 보니까 엔비디아가랑 뭔가 친하게 지내야지 엔비디아의 생태계 안에 들어가야지만 지금 현재 AI 산업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 젠슨 모든 종목들이 이제 다 급등한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이게 이제 엔비디아 인장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밸류체인 그러니까 AI 산업의 밸류체인에 진입했다 드디어 라는 이제 인장 효과를 꽝꽝 찌워주는 느낌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I 소외주로 평가받았던 게 그간 LG 그룹이었거든요. LG전자.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만남 갖고 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LG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뭐 클로이드 사실 그 라스베가스에 공개했을 때는 저게 뭐야? 라고 사람들한테 조금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이 그 없지 않았었거든요.
0: 말씀하신 네, 맞아요. 거죠. 가사 로봇이요. 빨래 개는 로봇이었잖아요. 네. 예.
1: 근데 LG전자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가전의 끝판왕은 로봇이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공개했는데 당시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현대차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뭐 물건 나르고 뭐 예.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0: 아 진짜 이 친구는 이제 일을 시켜도 하겠다. 되겠구나라는 네, 수준이었고 LG전자의 빨래개는 로봇은 물론 뭐 대단한 로봇이긴 한데 내가 개면 더 빨리 개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1: 아니 저거 네. 저래가지고 약간 하면서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면이 있었는데 당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10월 깐보회동 때 정의선 회장이 오면서 아 이게 로봇 피지컬 AI 쪽에 협력을 확대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그 젠순왕이 중국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그 피지컬 AI 하면서 이제 로봇 모델을 선보일 때 거기 아틀라스가 있었어요.
0: 예.
1: 거기 모델들이 쫙 서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 엔비디아가 앞으로 향후에는 피지컬 AI 쪽으로 집중을 할 텐데 거기 핵심 파트너로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라스베가스 때 현대차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그때 이제 LG는 소외가 됐었던 거예요.
0: 예.
1: 깐부회동에도 없었지. 거기서 이제 말할 때도 뭐가 딱히 없었지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네, 딱 찍어줬습니다. 이제 그 피지컬 AI 관련돼서 우리가 LG와도 뭘 하겠다라는 이제 인장 효과가 딱 들어간 거죠. 게다가 아까 그 보자면 그 게다가 이제 피지컬 AI 쪽에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거 하기 전에 한국으로 오기 전에 아 지금 아직 대만에 있겠죠. GTC 2026이 열렸는데 여기서 앞으로 엔비디아 핵심 먹거리는 피지컬 AI다, AI다라고
0: 얘기. 피지컬 AI다. 네, 뭐 AI와 로봇의 결합.
1: 그쵸?
0: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1: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생각하는 로봇쯤 예. 되겠죠.
0: 로봇에다가 이제 AI를 심겠다.
1: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요거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거고
0: 예.
1: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또 그 네이버를 만나면서 주목하게 되는 게 이제 소버린 AI 쪽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뭔가 신시장을 개척하려고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소버린 AI는 지금 AI가 미국 주도로 다 되고 있잖아요.
0: 예.
1: 근데 사실 이제 미국 주도로 되는데 또 어떻게

0: 많고 보자면 중국은 또 중국 나름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또 만들고 있어요. 예. 시장이 양분돼 있죠. 1등 미국 AI 산업에서 2등 미국 그리고 한참 떨어진 3등이 우리나라입니다.
1: 2등이 중국인 거죠?
0: 네. 2등이 중국이죠.
1: 아, 그러니까 1등 미국 2등 중국. 중국. 예, 미국이라 그래서.
0: 아 죄송합니다. 네.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한참 떨어져서.
1: 3등인데 좀 차이 많이 나는 사람들.
0: 많이 나죠.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보 문제와 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런 부분은 사실 남한테 좀 맡기기가 좀 그렇잖아요. 미국에도 맡기기 그렇고 중국에도 맡기기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제3국 쪽을 이렇게 보는데 그 가운데 아까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3등이에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아, 미국이나 중국 말고 좀 뭔가 좀 그래도 중립적인 어딘가가 없을까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곳이 한국이고요. 그 소버린 AI의 가장 앞선에 서 있는 게 바로 네이버거든요.
1: 예.
0: 하이퍼클로바엑스 뭐 독자적인 LLM을 갖고 있고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글로벌 디지털 트윈 수출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네이버와 협력해서 이제 소버린 AI 쪽으로 소버린 AI가 딴 게 아니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기네 칩을 팔 수 있는 뭐 어떻게 보자면 구매자가 되는 거거든요.
1: 예.
0: 요거 협력을 이제 구축한다라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LG 같은 경우가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식시장에서 그간 LG가 가장 소외를 받은 그 그룹이긴 합니다.
1: 예.
0: 뭐 저기 한화그룹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1: 한화는 이제 뭐 방산
0: 맞아요.
1: 예. 그러니까 뭔가 있잖아요. 뭐 반도체, 에야. 방산 뭐 코스메틱
0: 맞아요.
1: 화장품 이렇게 뭐 있는데 사실 LG 전자는
0: 뭐 없어요.
1: 그 가전제품.
0: 네. 그래서 LG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그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한 방을 보여줬는데 이게 LG가 어떻게 보자면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 AI 제조업의 수직 계열화를 이룬 그룹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1: 그래요?
0: 이게 이제 주목을 해보니까 일단 이제 실제로 보자면 지난달 말에 젠슨황 CEO의 장녀이자 엔비디아 로보틱스 사업을 이끄는 게 바로 매디슨 황이거든요.
1: 예.
0: 근데 이분이 LG 트윈타워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1: 예.
0: 여기서 이제 뭔가 실무 조율을 마쳤다라고 해요. 일단 피지컬 AI 부분에 있어서 아까 LG 전자가 말한 그 클로이드라는 그 로봇이 있잖아요. 엔비디아의 두뇌와 LG의 신체가 결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피지컬 AI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까 로봇의 신체는 LG전자 클로이드가 되는 거고요. 눈 센서 카메라 있잖아요. 요거는 LG 이노텍.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운영 플랫폼은 LG CNS. 요게 이제 해가지고 담당해가지고 수직 계열화로 딱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엔비디아의 칩을 탑재를 합니다.
1: 예.
0: 그럼 LG 로봇이 전 세계 가정과 기업에 깔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막대한 현실 데이터가 나오겠죠.
1: 예.
0: 그럼 그걸 가지고 엔비디아는 다시 AI를 학습시키는 겁니다.
1: 예.
0: 이러면서 그냥 그룹 하나에서 다 되는 거예요.
1: 근데 그런 이제 밑그림이 좀 그려지어 네. 있는 상황이네요.
0: 이게 지금 그려진 이게 다들 이제 예. 실제로 무슨 협약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1: 그러니까요.
0: 도대체 왜 만나는 거지라고 했을 때 아, 요런 그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평가하는 거죠.
1: 네.
0: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엔비디아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열 문제입니다.
1: 예.
0: 이거 돌리면 너무 열 많이 나잖아요.
1: 예.
0: 그런데 알고 봤더니 LG전자가 대형 빌딩과 데이터 센터형 냉난방 공조 분야에서
1: 아,
0: 글로벌 탑이에요.
1: 에어컨 또 잘 만들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어, 그렇구나.
0: 그러다 보니까 LG전자랑 뭔가 이게 협업이 기대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GTC에서 또 젠슨황이 발표한 게 뭐냐면
1: 네.
0: 이제 그 40년간 우리가 써왔던 그 인텔이 주도했던 PC 개인용 컴퓨터 있잖아요.
1: 예.
0: 이거 개념이 이제 바뀐다. AI 전용 PC를 우리가 내놓겠다라고 했었거든요.
1: 예.
0: 그럼 그 AI 전용 PC 이런 뭐 어떻게 보자면 가전 그리고 더 한 발 나가서 이걸 이제 AI 전용 PC를 좀 줄이면 스마트폰이 되겠죠. 이런 거 관련돼가지고 이것도 안에서 보자면 가전 생태계를 장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가전 인프라가 있잖아요.
1: 예.
0: 여기에다가 엔비디아에 갖고 있는 뇌를 이식을 하게 되면 여기서 또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가 가능하게 하는 그 디바이스 단을 갖고 있는 게 바로 LG전자라는 거죠.
1: 예.
0: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났더니 LG그룹주가 다시 보이는 거죠.
1: LG그룹주 뭐 전체가 다 주가가 폭등했잖아요.
0: 예. 다만 오늘 이제 조금 사실 솔직히 그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1: 예.
0: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그림입니다.
1: 그렇죠.
0: 실제로 뭐가 발표된 게 없어요. 근데 다들 시장에서 도대체 왜 만났을까? 엔비디아가 뭘 원할까? LG는 뭘 엔비디아와 같이 협력할 수 있을까? 라고 그림을 그려봤더니 야, 가겠네. 라고 해서 간 거거든요.
1: 아무튼 뭐 가전 부분에서는 LG가 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네네. 갖고 있는 회사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AI만 들어가면은 네.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겠구나.
0: 네네. 라고
1: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0: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LG는 말씀해 주신 뭐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그 군을 다 그룹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협력하면 잘 될 것 같다. 충분히 뭐 상상은 할 수는 있겠네요. 네네. 생각은 할 수 있겠네요.
1: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발표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0: 네. 그냥 이제 그 그림만 좀 이렇게 그려놓은
1: 근데 발표된 상태. 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젠슨 한국에.
0: 예. 네. 오셔야지 뭐.
1: 네네.
0: 예.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실지. 네. 또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뭐죠? 두산?
1: 네, 두산 로보틱스.
0: 두산 로보틱스. 네. 어이고, 오늘도 뭐 거의 한 20% 올랐던데요.
1: 여기는 네. 이게
0: 로봇 때문에 그 그런 겁니까?
1: 6월 1일 날 네. 그 제가 지금 대만에서 GTC 열린다라고 했잖아요. 그 기조연설에서 젠슨 황이 그 피지컬 AI용 오픈 파운데이션 모델인 코스모스 3를 공개를 했어요.
0: 예.
1: 여기에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로보틱스를 공동 개발하는 글로벌 핵심 파트너사로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를 화면에 공식적으로 딱 디스플레이를 하는 게 뜬 거예요.
0: 아, 그래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1: 맞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얘기 삼성전자 원래 그냥 엔비디아랑 잘 지내고
0: 뭐,
1: 있었고
0: 뭐 이미 말고
1: 네.
0: 있고
1: LG전자는 앞서 말씀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직 계열화 그림 그릴 수 있다는 거고
0: 예.
1: 두산 로보틱스가 여기에 딱 등장한 거예요.
0: 예.
1: 제가 지금까지 만날 예정이다. 논의할 것 같다. 라는 거잖아요.
0: 예.
1: 뭐가 된 건 없잖아요. 그런데 예. 이 두산 로보틱스는 로보틱스 이 그림은 젠슨 황이 프리젠테이션 하는데 거기 떡하니 등장을 한 겁니다.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가 하겠네. 라고 이른바 이제 실체가 있는 거죠.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네, 반응 강력하게 이제 반응을 한 거죠.
0: 예.
1: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젠슨 황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코리아 파트너스 나이트라고 해가지고요. 그 타이베이 이제 대만 현지에서 한국의 주요 이제 여기 이제 최태원 회장도 있고 아니면 그 삼성 쪽은 이제 이재용 회장 못 가가지고 거기 그쪽에 이제 부사장 와가지고 이제 그 파트너스 나이트를 한 다음에
0: 예.
1: 젠슨 황이 한국 취재진과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항상 한국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로보틱스가 한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엔비디아도 한국의 로보틱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어요. 아예 로보틱스라고 딱 꼬집어 말했어요.
0: 예.
1: 그러면 사실 로보틱스 하면은 물론 현대차가 있지만 현대차는 사실 굉장히 그룹이 크고 그 로보틱스는 그 현대차 사업 중 하나잖아요.
0: 예.
1: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는 로보틱스 분야에 있어서 단일 그 로보틱스만 하는 회사 중에서는 제일 1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게다가 프리젠테이션 화면에 떡하니 등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0: 아, 그렇군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또 네이버 사옥을 방문한다는
1: 네,
0: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네이버 주가도 크게 좀
1: 네, 예, 맞습니다.
0: 올랐고 현대차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가 좀 있습니까? 현대차 주가도 어제는 꽤 많이 또 올랐던 것 같은데.
1: 현대차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보틱스 관련돼가지고는 네. 사실 그 제일 뭔가 그 협력을 이룰 수 있는 게 구체화됐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그 작년에 10월에 깜부회동 했었고 1월에 라스베가스에서 비공개 밀담을 했다라고 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비공개 밀담을 한 다음에 이게 현대차 같은 경우에 가장 지금 협업 속도가 빠른 게 뭐냐면 엔비디아가 이제 차세대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요라는 걸 선보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CES에서 선보였어요.
0: 예.
1: 그리고 거기 아까 비밀 밀담을 나눴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0: 예.
1: 그거가 이제 그 독대한 직후에
0: 예.
1: 알려지기로는 이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임원 130여 명을 소집한 다음에
0: 예.
1: 엔비디아의 차세대 자율주행 플랫폼인 알파마요와의 협업을 적극 검토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해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피지컬 AI를 말씀드렸지만 가장 현재 대중화되어 있는 피지컬 AI는 자동차입니다.
0: 예.
1: 여기에 AI가 들어간다는 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사실 어떻게 보자면 테슬라, 반 테슬라 진영으로 이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0: 예.
1: 그럼 그 반 테슬라 진영에 있어서 엔비디아와 합쳐가지고 더 많은 학습을 통해가지고 완벽한 자율주행으로 가는데 엔비디아와 그 저기
0: 예.
1: 현대차의 협업이 이루어질
0: 뭐
1: 수 있는 거죠.
0: 테슬라는 원래 뭐 지금 자율주행으로는 세계 최고고 뭐 중국도 나름의 자율주행 굉장히 잘 돼 있고
1: 중국은 지금 산업 생태계에 있어서 어떻게 예. 보자면 그냥 분리되는 곳으로 이제 네. 가야 되는
0: 현대차는 사실 자율주행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1: 맞아요.
0: 겪고 있는 거 현실인데 네. 자체 개발도 좀 하는 걸로는 알고는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젠슨 황과
1: 이쪽으로 같이 해가지고
0: 근로에서 갈 좀 가능성이 있다.
1: 네.
0: 예.
1: 게다가 이제 지난해 10월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건데 그걸 사실 젠슨 황이 굉장히 생색내듯이 야 우리가 한국에 15만 장 줄게라고 해서
0: 네.
1: 15만 장이었나
0: 몇 장이었죠
1: 팔아
0: 네.
1: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도 이제 5만 장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자체 데이터 학습에 이제 쓴다라고
0: 예.
1: 하고 있습니다.
0: 예.

0: 그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과는 대만에서 이미 지금 만났다면서요.
1: 이분하고는 최태원 네. 회장과는 벌써 올해 만들어서 네 번째 만났습니다.
0: 아, 많이 만났군요.
1: 굉장히 친하게 자주 만나고 계세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사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보틱스는 사실 미래, 피지컬 AI의 미래. 엔비디아가 앞으로 핵심 먹거리를 삼고 싶은 분야잖아요. 현재 먹거리는 아무래도 HBM이죠. 네, 데이터 센터 만든
0: 고대역
1: HBM이죠.
0: 메모리.
1: 네. HBM 가서 사실 제일 지금 현재 납품을 거의 원툴로 하고 있는 곳이 바로 SK 하이닉스고. 그런데 예. 지금 최태원 회장이 왜 이렇게 긴급하게 만났냐를 굉장히 이제 굉장히 치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약간 SK 입장에서도 뭔가 긴장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HBM4 차세대 네. 그 HBM에
0: 삼성전자에서 맞아요. 뭐 하나 내놨던데요.
1: 네, 맞아요. 예. 삼성전자는 지금 도전자입니다. SK는 수성을 하려는 곳이고요. 이 수성을 하기 위해서 뭔가 공급망 원톱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젠슨왕과 만나가지고 뭔가 더 협업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삼성이 아무리 치고 들어와도 도전자로서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는 SK 하이닉스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친밀하게 지내고 올해만 들어서 네 번째 만날 정도로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예. 자, 뭐 엔비디아 젠슨왕 CEO 이제 와서 또 구체적으로 어떤 뭐 행보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할지
1: 또 나오면 뉴스가 또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아요.
0: 어마어마한 뉴스가 나올 텐데 자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게 이제 또 이게 물론 왜 중요하긴 한데 너무 여기에 막 흔들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뭐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1: 아 거의 그 젠슨왕이 아까 굉장히 실리적인 뭔가 협업도 있지만 굉장히 대중적인 행보도 보였잖아요.
0: 맞습니다. 예.
1: 이게 어떻게 보자면 이게 엔비디아는 B2C를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를 만나는 곳이 아니거든요.
0: 그렇죠. 예.
1: 그런데도 불구하고
0: 이게 제가 뭐 엔비디아 칩 살 일은 없지 않습니까?
1: 예. 대중들에게 굉장히 친밀한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결국은 최종 단에서 소비하는 소비 그 기업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이 회사는 엔비디아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도 있고요. 네. B2B 기업이지만. 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행보가 결과적으로 엔비디아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예.
1: 자체 주가에도. 그런데 다만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오늘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0: 엔비디아.
1: 아니, 엔비디아 말고.
0: 아, 우리 주식?
1: 우리 주식이요.
0: 예. 뭐 많이 떨어진, 뭐 지수는 약간 올랐는데.
1: 아니, 그러니까 예. 그 급등했던 종목들 가운데.
0: 그렇죠. 그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죠.
1: 예. LG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18%가 밀렸더라고요. 사실 이게 이제 기대감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던 게 조정을 받은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오늘까지 버티던 종목들도 있었고요.
0: 예.
1: 오늘은 주가가 좀 빠진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엔비디아 묻은 종목들 가운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단순에 오를 수는 있지만 결국 이게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투자를 하실 때는 기대감만으로 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실적이 뒤따라 오는지를 조금 잘 보셔서 투자 종목을 좀 고르셨으면 하는
0: 예,
1: 마음입니다.
0: 너무 이렇게 불나방처럼 맞아요. 몰려가시면 안 된다. 예, 항상 뭔가
1: 네.
0: 예, 기대감도 물론 중요하죠. 주가에서는. 뭔가 실질적인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경제를 알기 쉽게 고란지교 고란경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이제 이틀째인데 이 왜 이런 폭발이 발생했는지 이제 원인 규명이 중요할 텐데 수사 당국이 이 원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1: 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오늘 이제 함께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했습니다. 유족분들이 이제 참관한 상태에서 30여 명이 투입이 됐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건물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폭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고가 발생한 56동 건물 외부의 CCTV를 지금 확보를 해서 폭발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게 경찰의 계획인데요. 또 하나는

0: 오늘 이제 내부 감식을 할 때는 구조물이 붕괴 위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돼서 내부 감식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예. 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네. 있는지 이것도 이제 수사에 착수를 했고 노동조합 쪽에서도 그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0: 네. 이번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은 중대재해고요. 이번에 폭발사고 희생자 중에서 20대 청년이 2명이 있는데 네. 비정규직으로 입사를 했고 네. 달을 조금 넘긴 시점이라고 합니다. 아,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서는 작업 전에 안전 교육을 진행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미흡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회사 측에서 안전 조치를 충분히 했는가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 상황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우선 회사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노조에서 꾸준하게 환기 장치 개선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현장의 경고가 묵살됐다는 정황일 수도 있는데요. 우선 화약류를 다루는 위험시설인데 소화기 한 대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내부에 20kg짜리 소화기 한 대가 전부였고 스프링클러도 없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조에서 여기 이제 대형 환기시설 장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사측도 이걸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형 환기시설 도입이 지금 미루어진 상황이고요. 사측 설명으로는 그게 접수가 됐었는데 5월 20일 이후 정도에 구매를 하기 위해서 업체와 협의를 끝내놓은 상태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노조 입장에서의 얘기는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처벌을 요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K방산이라서 주가는 치솟고 있지만 사업장 안에서는 후진국형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
1: 네.
0: 이번 수사가 폭발 원인을 밝히는 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그리고 위험 공정 관리와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 예방 조치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를 따지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예, K방산의 뒤에는 이런 위험과 네. 어두운 면이 있었다는 얘기고 노조의 주장이 맞다면은 좀 위험성이 좀 있었다라는 네. 얘기잖아요.
0: 현장에서 그렇죠? 위험 인지가 있었다는 거니까요.
1: 예. 이런 부분도 좀 철저히 파헤쳐야겠습니다. 요즘 이제 이른 더위가 이어지면서
0: 오늘도 더웠습니다.
1: 예, 뭐 여기저기서 덥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에어컨이나 또 냉방 가동하는 곳들도 꽤 많고요. 그런데 이런 교정 시설 내에 냉방 문제가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용실 안에 더위가 지금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지금?
0: 여러 명이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열기가 예. 좀 쉽게 빠지지 않고 수용자들이 대부분 선풍기 바람에 의지해서 더위를 견디고 있는데요.
1: 예.
0: 일부 교정시설에서 과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풍기를 50분을 켠 다음에 10분 멈추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 예.
0: 이 10분 동안 공기가 굉장히 금세 답답해진다는 건데 교정시설 과밀 상태도 좀 심각합니다. 교정통계 법무부에서 나온 걸 보면 올해 4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의 교정시설 수용률이 126.9%입니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명 수용인데 12명이 지금 12명 뭐 12명 넘게 들어가 있다는 거군요.
0: 예, 정원을 훌쩍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오밀조밀하게 한 공간에 머무니까 같은 온도라도 체감 부담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 7월에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실 온도가 32도에 34도까지 올랐고 심지어 몇몇 교도소와 구치소에서는 온열질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폭염이 그냥 좀 불편하고 덥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는 점에서 교정시설 냉방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1: 네.
0: 제가 일부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교정시설에서 이게 얼음 페트병 있잖아요.
1: 네.
0: 생수병을 이렇게 안고 온도를 낮췄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1: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항상 나오는 얘기가 사실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고
0: 네.
1: 어떤 뭐 죄를 지어서 가는 곳인데
0: 네.
1: 교정시설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시원한 에어컨을 국민의 세금으로 틀어줘야 되느냐
0: 예.
1: 이런 지적은 또 분명히 나옵니다.
0: 예. 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1: 예.
0: 교정시설 냉방을 특혜로 볼 거냐 아니면 최소한의 생명보호장치로 볼 거냐의 차이점입니다.

0: 온라인에서는 보통 우리 집에서도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 잘 안 트는데
1: 함부로 못 튼다.
0: 범죄자들한테 세금을 쓰는 게 맞냐 이런 반응도 있고요. 예. 그럴 돈 있으면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나 쪽방촌 주민 저소득 가구처럼 냉방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한테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걸 좀 냉정하게 살펴보면 국가가 사람을 구금했다면 생명과 건강을 그 보호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 일정 시설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폭염을 견뎌야 된다.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런 논란이 일면서 법무부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수용실 안에다가 내부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하겠다는 게 아니라
1: 예.
0: 온열 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있는 수용동 복도에다가 간접 냉방 설비를 보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 현재 이 폭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리고 예산이 한 12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하는지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예. 뭐 시원하게 해주는 건 아니더라도 뭐 최소한의 뭐 인간으로서의 기본으로 예, 이게 좀 해줘야 될
0: 온열 질환이 발생하진 않을
1: 부분은 때까지. 챙겨야 되지 않냐 아마 이런 예. 지적인 것 같습니다.
0: 네. 예.
1: 국내 술 소비가 크게 줄었다면서요?
0: 많이 줄었습니다.
1: 그래요? 술을 예. 이제 안 마신다는 얘기인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주류 지출, 이제 술 먹는 데 쓰는 비용이죠. 이게 뭐 통계를 개편한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어느
0: 네.
1: 정도입니까?
0: 그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기 월평균 주류 실질 소비 지출은 13,000원이었는데 이게
1: 예.
0: 1년 전보다 9%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영향을 빼고 실질 지출 기준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에 통계 개편 이후에 가장 큰 폭인데요. 근데 주류 지출이 갑자기 잠깐 줄었다는 게 아니라
1: 예.
0: 2023년 4분기부터 10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 꾸준히 줄고 있다는 거군요.
0: 보통 왜 설이나 추석. 있는 그 분기에는 술 소비가 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명절 특수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1: 예.
0: 그리고 연령대별로 쭉 봤을 때 특정 세대만이 아니라 50대 가구가 제일 큰 폭으로 줄긴 했어요. 10.2%.
1: 예.
0: 그런데 60세 이상, 39세 이하, 40대 가구 모두 다 술 지출이 줄었고 이건 전 연령층에서 술 소비가 줄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읽힙니다.
1: 네. 왜 주는 건지 그 배경에는 어떤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0: 우선 회식 문화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1: 회식을 잘 안 하죠.
0: 예, 저 신입사원이었을 때 생각해보면 지금하고 굉장히 다르고
1: 그렇습니다.
0: 건강을 중시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1: 예.
0: 이게 결정적이었던 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그 당시에 심야 음주나 단체 회식이 많이 줄고 그리고 한번 줄고 나니까 다시 또 예전과 같은 분위기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1: 네.
0: 거기다가 이제 건강을 좀 스스로 챙기는 흐름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소버 큐리어스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버가 술에 취하지 않은 이런 뜻인데 큐리어스는 궁금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1: 네.
0: 내가 꼭 술을 마셔야 돼?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아예 마시지 않거나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가볍게 즐기는 문화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1: 예.
0: 그 무알콜 주류도 주류 지출 항목에 들어가거든요.
1: 무알콜도요?
0: 예. 그런데 그래도 전체 주류 지출이 크게 줄었다라는 거고요. 산업지표도 보면 작년에 국내 주류 출고량이 10년 전보다 17%가 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술자리에서 많이 마시는 포급률도 최근에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술은 줄고 좀 담배는 늘어나는 흐름이 읽히고 있는데.
1: 아, 담배는 또 늘고 있고.
0: 예. 뭐 경기가 나빠서.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음주 문화 자체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1: 예.
0: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1: 오, 예전에는 술 강권 문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0: 있었어요.
1: 너희가 안 마시면 넌 이게 내 친구 아니야.
0: 술잔이 지금 바닥에 그러니까 예. 바닥에 내려놔 뭐 이런 것도 전 선배님들 계실 때 많이 들었는데.
1: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좋은 문화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요즘은
0: 예.
1: 술 강권하고 이런 문화는
0: 많이
1: 거의 사라지다시피
0: 예.
1: 했죠. 그 키오스크라고 요즘은 다 이제 뭐 물건을 살 때도 쓰고 특히 이제 영화관 가서도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터치를 해가지고 표도 이게 뽑고 그러는데 아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은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시민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어르신들을 좀 도와준 사연이 있네요.
0: 예. 이 노부부가 영화관을 굉장히 자주 오셨대요.
1: 예.
0: 근데 직원 없고 무인 발권만 가능한 경우를 못
1: 요즘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0: 제법 많아요.
1: 예.
0: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에 그냥 가신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1: 예.
0: 근데 이 글을 쓰신 분이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매장에서 종이를 구해 가지고 키오스크 쓰는 방법을 이렇게 쭉 알려 드린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분들이 직접 해 보고 싶다고. 왜냐하면 또 배워도 금세 까먹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제 함께 발권을 발권을 하고 그 발권했던 표는 취소까지 같이 해드렸는데 이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영화 관람 포인트라도 내가 적립을 해주고 싶다라면서 이분의 번호를 받아갖고 그 이후로 계속 포인트를 적립을 해주신 거예요.
2: 예.
0: 그래서 VIP 등급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 본인은 영화 보러 1년에 한 서너 번 가신다고 합니다.
1: 예, 그러셨군요. 훈훈한 사연이긴 한데 이 고령층의 키오스크 문제는 뭐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예. 서울 디지털재단 조사를 보면요. 만 55세 이상 고령층의 키오스크 이용 경험은 57.1%로 2년 전에 비해서 11.3%포인트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그래도 주문의 어려움을 겪으시고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뒷사람 눈치가 보여서입니다.
1: 예.
0: 아무래도 이제 속도가 늦다 보니까.
1: 뒤에서 막 보고 있으면 손이 떨릴 때도 있어요.
0: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연의 주인공인 노부부처럼 사용법을 모르니까 계속 뒤로 가시는 거예요. 예, 양보하시고.
1: 예, 예, 예. 먼저 하시라고.
0: 예, 이렇게 되는데 키오스크가 편리한 사람은 빨리빨리 쓸 수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 영화 한 편도 내 마음대로 볼 수가 없는 장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고령자분들이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를 준다든지 글씨를 크게 한다든지 쉬운 화면 구성을 하는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실제로는 원래는 이렇게 안내하는 분이 두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 예.
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되고
1: 그러니까요.
0: 있습니다.
1: 예. 제가 뭐 고령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저도 어렵더라고요.
0: 저도 가끔 헤맬 때 있습니다.
1: 뭘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네. 예. 좀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좀 만들었으면
0: 그러니까요.
1: 좋겠어요. 예. 예. 누르면 바로 나오게. 이현경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밤 일라디오 여기까지입니다. 쿨 앤드 갱의 체리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전국적으로 안개가 낀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호남 지방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과 충북, 전라 내륙, 경상권 내륙에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적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쌀알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20mm고 강원도에는 최고 40mm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모레 경기 동부, 강원도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세종, 광주 18도, 서울 20도 예상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구 32도, 대전, 세종 31도, 광주 30도, 인천 29도, 울산 27도, 부산, 제주 26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5도, 습도 63%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근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딸에게 주고 싶은 금자씨 레시피의 도입부 저자의 말로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이 엄마의 요리를 더 이상 먹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나이 든 엄마가 더 이상 음식을 만들지 못하는 시기가 올 거라는 딸의 위기감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집밥의 따뜻함과 거기서 비롯된 다정함이 고스란히 담긴 책, 오늘 도움되는 책 연구회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요, 클레오파트라와 프랭켄슈타인입니다. 틱톡에서 천만 뷰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소설인데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 화요일에는 작은 연구회가 열립니다. 듣기만 해도 유익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도움되는 책 연구회. 네, 터틀넥 프레스의 김보희 대표님, 북기출판사 함석영 마케터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한 달에 한 번 뵈니까 항상 이렇게 올 때마다 반갑고 그렇죠. 오늘 어떤 주제로 함께할까요?
1: 예, 오늘은 네. 이제 다정해지기에 좋은 책, 다정해지기에 도움되는 책으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0: 다정이요? 네. 오, 다정. 그래요, 다정. 두 분이 굉장히 다정한 스타일이시잖아요. 그죠?
1: 네, 그러려고 합니다.
2: 저도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0: 김은 어떤 뜻일까요? 네. 아니, 그래서 어떤 책 가져오신 건가요? 우선 먼저 책 제목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2: 네. 네,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제목이 딸에게 주고 싶은 금자씨 레시피예요. 네. 네, 장금자 손아비님이 쓰신 책이고요. 네. 부제가 사먹는 밥이 지겨울 때 찾아보는 엄마의 요리수첩입니다.

0: 아까 뭔가 요리와 관련된 책이고 우리 함석영 마케터님이 가져오신 책은?
1: 예, 제가 가져온 책은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대화법이라는 책이고요. 네. 하야시 겐타로 작가가 지은 책입니다.
0: 다정해지기 위해서 잘 먹이고 좋은 대화를 나누고 뭐 이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벌써 네 번째 연구회를 하고 있는데 진짜 약간 이 시간만 이렇게 골라서 계속 쭉 듣다 보면 정말 사람이 되게 서운해질 것 같고 그렇죠? 건강해질 것 같고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김보희 연구원님의 책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정해지기에 도움이 되는 책, 요리책이다. 네. 뭐 약간 조금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다정함과 요리.
2: 다정함이라는 주제를 저희 석영 연구원님이 제안을 주셨을 때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문득 우리가 다정함하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만일 이 세상에서 단 한 명한테 다정해야 한다면 누구한테 다정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그건 나 자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아, 네.
2: 그래서 그럼 나한테 다정해주고 다정한다는 거 의미도 잘해주고 챙겨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던 차에 바로 이 책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뭐 한 끼 정도 나를 잘 챙겨주는 것, 나한테 다정해질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추천해보기로 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정말 요즘처럼 어떠세요? 그 먹는 거와 관련된 얘기니까 하루 세 끼 이렇게 정말 잘 챙겨 먹고 나를 위해서 조금 돈을 더 쓰더라도 뭐 편의점에서 대충 때우기보다는 조금 좋은 재료를 쓴 식당을 간다거나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살기 힘들죠?
2: 맞아요.
0: 네, 두 분 다 좀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저도 그렇거든요. 심지어 그렇게 내가 가장 다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자식에게도 제대로 따뜻한 밥 한 끼 못 해주는 그런 엄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책 그 보니까 딸에게 주고 싶은 그 엄마의 마음을 담은 레시피잖아요. 굉장히 좀 반성하게 되는 또 오늘 대목이 맞아요. 많을 것 같습니다.
2: 네.
0: 근데 수많은 요리책들이 있습니다. 뭐 나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한 번쯤 챙겨봐야 되는 요리책들. 근데 이 책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2: 이 아까 말씀하신 이 사 먹지 마라 30분이면 된다라는 게 이제 책 뒷표지에 어머님 손글씨로 쓰여져 있어요.
0: 이게 직접 쓰신
2: 직접 쓰신 글씨인데 이게 너무 와닿은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5년 다이어리 마치 5년 다이어리 소개하고 간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사이에 이걸 살까 말까 지금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실천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5년 다이어리 전 사람이면 좀 10년 다이어리를 살 건데 그것까지는 결정을 했는데 쌓아놓고
2: 제가 약했군요.
0: 조금 더 나중에 방송 끝나고 좀 더 저를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오늘 아무튼. 조금 더 어필해보자면 제가 5년 다이어리를 최근에 넘겨보는데 오늘 잘 살았다라거나 아니면 뭔가 뿌듯했다라고 쓴 날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제가 세 끼를 다 해먹은 날이더라고요.
0: 아침, 점심, 저녁을?
2: 그러니까 뭔가 사 먹거나 아니면 배달 음식을 먹거나 그게 아니라 간단하게라도 내가 집에서 해먹은 날은 오늘 되게 잘 살았다. 그러니까 일을 잘한 날이 아니라 나를 잘 먹이고 잘 재운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책을 열게 됐어요, 사실.
0: 아, 그렇군요. 아니, 두 분 다 그 요리 같은 거를 좀 하세요? 이 레시피가 좀 다가오는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2: 성형님이 웃으셨는데.
0: 마케터님, 함석영 마케터님.
1: 저는 이제 결혼을 할 때 그 성혼선언문을 읽으면서 이제 다짐을 하잖아요.
0: 네.
1: 이제 매 주말마다 와이프에게 밥을 해주겠다. 얘기했지만.
2: 네. 했지만.
1: 실제로 했던 건 손에 꼽습니다.
0: 아, 그래요?
1: 할 수 있는 메뉴가 한 5개, 6개.
2: 우리 있네요.
0: 있으세요?
2: 저는 요리가 아니라 음식을 해먹는데요. 요리와 음식을 전 나누어 놨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 근데 전 한 가지는 좀 지키려고 하는 게 몸이 한번 크게 아프고 나서 아침은 꼭 챙겨 먹는데 최고로 좋은 걸 나한테 먹이자 해서 좋은 샐러드, 제철 과일은 아침은 꼭 그렇게 챙겨줘요.
0: 그러니까 공복에 좀 좋은 것으로 내 네. 몸을 좀 채워나가는. 네.
2: 한 끼만이라도.
0: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무엇일까? 잘 먹는 거거든요.
2: 그러니까
0: 예전에 뭐 약식 동원이라 그래가지고 약과 음식의 근원은 같다는 얘기를 굉장히 그냥 먼 나라의 어떤 사자성어처럼만 들었는데 그것처럼 중요한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맞아. 아침을 잘 챙겨 먹자. 그래서 뭐 과일, 야채를 잘 갈아서 블루베리에 요거트를 해가지고 뭔가 좋은 거를 담아놓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죄책감을 덜면서 막 먹는데 여기는 지금 엄마가 그래 사 먹지 말아라 30분이면 된다 했잖아요. 아 정말 저 이렇게 챙겨주는 엄마 우리
2: 너무
0: 엄마
2: 부러웠어요.
0: 좀 멀리 사셔서 좀 저를 이렇게 뭐 반찬해 주시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엄마 이름이 금자씨인 거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0: 금자씨 레시피 누구의 어머니신가요 도대체. 부럽네요 이분.
2: 저도 너무 부러운데요. 네. 이 책에 금자씨 그러니까 장금자씨가 어머니이시고 이제 손하빈 딸이 같이 쓰신 책인데요. 정말 우리들의 엄마 같은 분이세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우신 분이거나 그렇진 않고요.
0: 아, 그래요?
2: 네. 근데 요리를 시작한 계기를 여기 써주셨는데 너무 재밌었던 게 금자 씨의 어머니의 요리가 간이 너무 셌대요.
0: 금자 씨 어머니. 아.
2: 그래서 근데 본인은 어릴 때부터 간이 센 요리는 안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서 내 손으로 요리를 하게 된 순간부터 나한테 맛있는 걸 해드시기 시작했는데 그 요리 솜씨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거더라고요.
0: 네.
2: 저는 이 금자 씨를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그 팝업 레스토랑이라 그래서 금자 씨의 부엌을 운영하셨어요. 근데 여기가 하루에 한 테이블만
0: 유행하는 그 원테이블
2: 식당이었고 이 금자 씨의 집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 정말 몇 초 만에 한 달 예약이 꽉 차는 거예요. 그렇게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가고 싶었는데 이제 못 갔다가 이번에 책이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만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화제가 됐던 게 어떤 요리 전공자신 게 아니라 좀 엄마가 해주는 밥인데 너무 맛있다라고 해서 입소문이 났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0: 슴슴하니 뭔가 이렇게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은
2: 맞아요.
0: 제철 재료들로 정성껏 찌고 뭐 삶고 양념 무치고 생각만 해도 그런 음식 먹어본 지도 오래됐고 누굴 그렇죠. 해준 적도 없는 것 같아요.
2: 맞아.
0: 자, 뭐 자꾸 그 개인의 어떤 감정을 좀 억누르면서 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아까 30분이라고 했는데 이 숙련된 분은 30분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면 막 3시간 걸리고 그렇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따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2: 저도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요리책 볼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제 예전에 선배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그런 결심을 하잖아요. 이제 요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초급 요리반에 등록을 했어요. 처음 갔다 온 날, 첫날, 다음날 제가 물어봤어요. 어땠냐 했더니 첫날 만든 음식이 장미김밥이었대요.
0: 오.
2: 장미가 들어간 김밥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했더니 그 속재료를 예쁘게 배치해서 김밥 자른 단면이 장미 모양이 되게 만드는 거래요. 근데 이분은 밥을 할 줄 모르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밥하는 법부터 배워야 되는데 너무 눈높이 안 맞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요리책 볼 때 약간 그런 의심의 눈초를 봤는데 이 책은 정말 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이 대상 독자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생각해 봤더니 카레를 만들 줄 안다 하면 가능하다.
0: 네.
2: 근데 혹시나 요리에 좀 능숙하신 분이라면 좀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더 간단하게 하실 수 있다. 네, 그런 장점이 있는
0: 카레를 책입니다. 만들 수 있는 수준이면 그러니까 전기밥솥에 밥 안 치고 따다다 야채 채소 같은 거 썰어서 소스에 버무릴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레시피다.
2: 그 정도면 할 수 있어요.
0: 근데 이제 30분이면 진짜 충분할 정도의
2: 가능해요. 근데 몇 가지는 아 이건 1시간짜리인데 라고 했지만 지금 금자 씨가 안 듣는 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자면 좀 사서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재료 조금 준비되어 있는 걸 사면 30분 안에 충분히 가는 것도
1: 예를 들어 재료 손질 같은
2: 그렇죠. 이제 요즘 뭐 시래기나 취나물이 손질된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30분 충분.
0: 요즘은 채소도 왜 이렇게 볶음밥용으로
2: 이렇게 잘라 나오잖아요.
0: 다 이렇게 혼합 채소 네. 그런 거 사서도 할 수 있는 약간
2: 인스턴트보다 낫지 않을까.
0: 그쵸.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살짝 살짝 이제 나만의 어떤 편의성을 가미해서 응용해서 하면 되는 네, 거니까. 네네. 네. 아니 저도 아까 그 장미밥 얘기해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도 첫 요리 학원 같은 데 다녔는데 샐러드를 만드는데 파프리카를 굳이 구워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부드럽게 해가지고 파프리카를 썰어서 샐러드를 만들더라고요. 아 나는 이건 아니다. 아니다. 예 그냥 후딱후딱 정말 생존을 위해서 하는 맞아. 요리. 그거 사실 엄마 요리들이 다 그랬거든요. 그쵸.
2: 간단해야 계속 해먹을 수 있으니까.
0: 아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침이 꼴까가. 아무튼 누구든 요리 실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레시피들이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살짝 이렇게 봤는데 은근히 그 굉장히 그 종류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레시피들인데 또 어쩜 이렇게 형형색색 사진들을 아름답게 예. 찍어놨는지 전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2: 그쵸. 이게 오. 금자씨의 실제 부엌에서 촬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왜 그 교회에 살고 계시는데 네, 거기서 촬영하신 것 같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네.
2: 그래서 이렇게 너무 푸릇한 사진들도 있고 실제 네. 금자씨가 이 또 그릇 모으는 걸 좋아하시는데 네.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릇도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쁜 그릇에 담겨서 더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0: 그리고 이제 약간 딸의 노트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읽는 재미도 있는
2: 그렇습니다.
0: 네, 글밥도 좀 있는 네. 그런 레시피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실려있는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2: 네. 일단 네. 이 레시피는 총 5개의 파트로 나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가 한 그릇 밥 요리 네. 그리고 국물 요리 별미 요리 밑반찬, 후식까지 있고요.
0: 후식까지.
2: 후식도 해볼 만한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다 딸에게 해주던 음식들이래요. 그래서 읽을수록 따님이 가장 부러운 책인데요. 네. 이 책 구성이 재밌는 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만드는 엄마 입장에서의 글이 먼저 나와요. 이 요리를 할 때 이야기가 나오고 레시피가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먹은 딸의 이야기가 이렇게 앞뒤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책이지만 좀 읽는 재미가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진

0: 그래요. 요즘 뭐 다들 뭔가 요리가 하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 보고 톡딱 따라하는데 그거와 또 다른 재미를 주는 요리책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약간 지금 이 시간대면 식욕을 한번 눌러야 되는데 우리가 맛있는 얘기하면 벌써 우리 우리 함성희 마케터님은 뭔가 지금 머릿속에 맛있는 음식을 상상하면서 약간 몽롱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네, 왜 그러세요?
1: 제가 오늘 점심을 삼합김밥만 먹어가지고
0: 아, 당이 약간 떨어지셨구나. 어떡하지?
1: 네, 뭔가 네. 딱 저 멀리에서 아. 지금 고이 대표님이 책을 네. 보는 걸 어. 싹 봤는데 네. 맛있겠다.
0: 그러니까
1: 나물 비빔밥.
0: 좀 눈빛이 네. 평소와는 다르다. 아니 저는 이렇게 보니까 딱 그 아까 좀 방송 전에 몇 개 들여다봤는데 전 이거 꼭 해 먹을 거예요. 버섯밥. 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별로 버섯 좋아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기 딸의 노트를 보니까 이거를 이제 도시락을 싸서 가져가면 이 친구들이 부러워했다고 버섯의 그 향긋함과 직접 짠 엄마표 기름에 엄마가 또 직접 기름까지 짜셨어요.
2: 예, 원래는 장도 담그시고 기름도 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0: 그렇군요. 여기들 또 이 버섯 볶음밥을 버섯밥을 하고 감태 또 싸먹는 그 에피소드를 설명하는데 이건 제가 꼭 해보려고요. 아니 지금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 아니 준비물도 많지 않아요?
2: 간단해요.
0: 재료도.
2: 그러니까 네. 그 딸에게 해주실 때는 이제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해주셨을 텐데 네. 여긴 딸이 해먹어야 되니까
0: 30분 정도 있어요.
2: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양념들까지도.
0: 그러게요. 그냥 툭툭툭 썰어서 네. 살살살 볶은 다음에 참기름 좀 넣고 그냥 소금 후추 끝이에요. 통깨 좀 하고 그 부추 좀 넣고 해서 그리고 밥에다 슥슥 비벼 먹으면 이게 버섯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 맛있을까요?
2: 맛있을 거예요. 내가 한 밥이 아니 남의 해준 밥이 제일 맛있나?
0: 그런가? 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뭐 계속 쭉 그냥 빠르게 이렇게 들춰봤을 때 이게 가장 눈에 띄었고 네. 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2: 저는 나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0: 맞아요. 네네.
2: 그리고 이게 어릴 때 제 부모님이 다 일을 하셔서 네. 외할머니가 이제 저를 많이 돌봐주셨는데 항상 식탁에 나물이 네. 세 종류 이상 있었어요. 근데 전 그 수고로움을 그니까 몰랐어요. 수고로움 모르고 네. 근데 어릴 때는 뭐 햄이나 뭐 이런 인스턴트가 더 있었으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네. 지금도 식탁에 나물이 세 개쯤 있어야 잘 사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0: 나물을 집에 세 먹는다는 거는 상상을 못할 일 아니에요.
2: 쉽지 않아요. 네네네. 근데 나물이 세

0: 주먹밥이었어요.
1: 취남을 어디지?
0: 너무너무 간단해요. 네.
1: 네. 아 그래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2: 일단 아, 찾았다. 네. 네.
0: 취나물은 제가 나물을 네. 그래도 집에서 많이 해먹거든요. 네. 다듬기가 굉장히 쉬워요. 다듬을 게 거의 없어요. 네. 흙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일단 취나물을 끓는 물에 데친 다음에 그걸 잘게 잘라서 그다음에 들기름이랑 소금으로 무칩니다. 네. 조물조물. 석영님이 눈빛이
3: 반짝반짝. 네.
0: 그리고 나서 따뜻한 밥이랑 얘를 섞어줘요.
1: 네.
0: 그다음에 먹기 좋게 동글동글하게 말아준 다음에 깨소금 하면 끝.
1: 아.
0: 근데 이게 근데 취나물을 반찬으로 먹는 거랑 뭐가 다를까 했는데 네. 이제 먹어본 딸이 증언을 해줍니다.
1: 네.
0: 이게 반찬으로 먹을 때보다 훨씬 고소한 맛이 더 느껴진다.
1: 아, 밥과 어울려져서.
0: 네. 그래서 저는 좀 간단 버전을 해 먹어봤어요.
1: 네.
0: 만들어진 이제 정리되어 있는 취나물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1: 그래요? 네. 딸의 노트 보니까 이렇게 취나물 주먹밥 하나면 채소 게이지가 충전되는 것만 같아 건강해지는 기분이 절로 든다. 아, 우리의 현대인들의 그 채소 게이지가 거의 바닥이잖아요. 전 가장 그 이제 자녀 한 명을 키우면서 미안한 게 나물 몇 개와 국과 무슨 반찬 그런 게 없었어요. 항상 일품 요리에 큰 대접에 밥과 뭐 공감하시는 알죠, 거죠. 네. 뭐 카레 얹어서 끝. 뭐 고작 하면 뭐 요구르트 하나 이렇게 옆에다 후식으로. 그게 얘는 집밥의 어떤 표준인데 사실 이렇게 좀 나물 몇 개를 해주는 게 얼마나 그게 정성일까요? 근데 그걸 아무튼 조물조물 네. 주먹밥으로
0: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요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가 나물 오늘 나물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요.
1: 네.
0: 나물을 손질하는 걸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 저 머릿속이 복잡할 때 나물을 많이 다듬어요. 일부러 왕창 사서
1: 네.
0: 다듬은 다음에 데쳐서 냉장고에 소분해 놓으면 먹기가 되게 편해요. 그때.
1: 냉동고에 넣어서
0: 냉동고에
1: 해동해도 돼요?
0: 그냥 실온에 놔두면 네. 그 상태로 돌아와요. 물론 네. 바로 데친 것보단 덜하겠지만
1: 네.
0: 그래도 괜찮거든요.
1: 네.
0: 그렇게 해먹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래기, 간장, 볶음밥.
1: 시래기가 참 그 식이섬유도 많고 몸에
0: 그러니까요.
1: 좋은데 여기 약간 그 시래기 뭐 많던데요?
0: 네. 맞습니다. 이 금자 씨가 네. 재료를 일부러 여러 가지를 안 쓰셨어요. 왜냐하면 가진 재료를 가지고 여러 네. 개를 해먹을 수 있게 딸에게 주는 레시피니까 딸이 네. 워낙 바쁘신 분이거든요. 그 사업하는 딸을 위해서 예, 바쁘니까 재료도 간단하게
1: 네.
0: 네, 레시피도 간단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래기 간장볶음밥이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저희가 보통은 볶음밥 하면 뭐 김치볶음밥, 야채볶음밥 이런 생각하는데 나물로 볶음밥이 가능한가? 근데 이건 역시 너무 간단해요. 일단 시래기를 또 잘라요.
1: 네.
0: 그 파가 있다면 파도 잘라요. 볶아요.
1: 네.
0: 볶을 때는 좀 간장이랑 참기름, 마늘 조금. 그리고 나서 밥을 넣고 볶으면 끝.
1: 아 근데 그 간이 너무 그 뭐 약간 참치 액젓도 좀 넣고 뭐 있잖아요. 뭐 표고버섯 말린 가루 같은 것도 좀 뭐 이런 게 전혀 없이 이게
0: 없어요.
1: 맛이 나요?
0: 그런데 이 이 시래기만의 맛이. 맛있었어요.
1: 재료 본연의 맛을
0: 네.
1: 잘 살리는
0: 제가 소개하려고 또 해봤거든요. 다. 근데 김치볶음밥만큼 쉬워요. 네. 그리고 역시 채소 게이지가 올라가고.
1: 그렇군요.
0: 계속 네. 침이 돌아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네. 네.
1: 또 소개해 주실 거 있으세요?
0: 그리고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 인상적인 표현이 있었어요. 만들어두면 빵에 발라먹는 잼처럼 오래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된장 짜글이.
1: 아, 저 아까 전에 그 부분 열심히 네. 좀 봤는데. 네네네.
0: 두부 된장 짜글인데 이게 그 된장에 짜글짜글 끓여놓으면 두부도 이 소비기한이 길어지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딸에게 이제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그때그때 끓여서 밥에만 비벼먹어도 좋으니까 그 방법도 알려주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버섯밥도 굉장히 만들기가 쉽고 콩나물밥도 있어요.
1: 네.
0: 콩나물밥도 굉장히 간단한 레시피로 안내해 주십니다.
1: 사실 저희 어머니도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은 분인데 한 번도 그런 생각 못 해봤어요. 이거 언젠가 이게 또 유효기간이 있는 그쵸? 엄마의 어떤 음식을 이렇게 좀 기록으로 남겨둘 생각을 왜 못 했을까. 지금이라도 가끔 왜 전화해서 엄마 그때 그 고기볶음 먹어 뭐 넣었지? 근데 그게 이제 영원한 기록으로 남는 게 아니니까 어머 네. 이제 또 연세가 드시면 네. 이제 다 까먹었다 그러면서 안

0: 하시려고 맞아요. 그러고 정말 이건 딸이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딸에게 주는 그 다정함이 아니라 제가 그냥 역으로 딸이 엄마에게 줄 수 있는 그 선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래서 필 만든다는 건.
1: 이 앞부분에 프롤로그의 네. 그런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언젠가 음식을 못하시게 됐을 때 그 네. 음식을 내가 해주고 싶다. 근데 그 레시피를 모르니까 그때부터 엄마의 레시피를 기록하기로 했다라는 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딸의 다정함까지 담겨있는 책이었어요.
0: 지금 아까 그 뭐 원테이블 식당을 팝업 스토어처럼 네.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도 네. 운영을 하고 계세요?
1: 아 지금은 하지 않고 계시고요. 그런데 네. 출간 기념으로 네. 아주 잠깐 3일간 깜짝 팝업을 여셨어요. 제가 내돈내산으로 다녀왔습니다.
0: 최근에?
1: 네, 최근에 다녀왔는데요.
0: 어땠어요?
1: 정말 맛있었어요. 되게 슴슴한 하지만 건강한 그 나물 본연의 맛들 지금 소개해드린 것들 다 거기서 또 먹었거든요. 그중에 하나 좀 킥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네. 첫 메뉴가 검정콩 그 콩국수였어요. 그랬는데 이 콩국수에 보통은 오이가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오이를 못 먹거든요. 근데 거기에 김가루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0: 콩국수에 김가루라.
1: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게 킥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네. 이제 집에서 콩국수 할 때 김가루 뿌려야겠다. 조미되지 않은. 그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0: 콩국수 맛있게 먹는 방법 저만의 레시피 있는데 얘기해도 돼요?
1: 네. 얘기해주세요.
0: 집에
1: 그침이 고여요.
0: 집에 있는 두부를 믹서기에다가 갈아요 그냥.
1: 갈갈갈.
0: 그리고 피넛버터 있는 거예요. 땅콩버터 조금 넣어가지고 갈아서 소금 다시 조금 넣고 훅 갈면 그냥 그게 국물이 돼요. 그래서 아무 국수 삶아가지고 말아먹으면 거기다 김가루 얹으면.
1: 진짜 맛있어.
0: 네. 그런 것들.
1: 네.
0: 아, 너무 쉽잖아요. 사실 네. 이거는 뭐 10분이면 다 할 수 있는.
1: 그러니까.
0: 원정 씨의 레시피도 한번 들어봐요. 진짜 부탁하는 거는 제가 좀 전공이거든요. 정성이 좀 많이 부족하지만. 네. 아 이거 정말 어려운 시간이네요. 이 시간에 맛있는
1: 쩝쩝하게 네, 되는데요.
0: 함성경 마케터님 정신 차리시고
2: 인내력이 네. 지금
0: 지금 거론된 이 많은 요리들 중에 뭐가 제일 지금 구미가 당기세요?
2: 나물도 다 좋은데 네네. 아 근데 콩국수가 방금 레시피도 두 개가 있으니까 지금 먹은 것 같은 느낌이
1: 진짜 콩국수의 계절이 네. 왔습니다.
0: 그 이제 MZ세대들 정말 그 뭐 20, 30대들 뭐 사실 나물 되게 좋아한대요. 나물을 처음 경험하면 너무 맛있어하고 좋아해서 그 절밥에 가서 젊은 친구들이 절밥 한 끼 먹는 게 굉장히 그 요즘 유행이라 그러더라고요. 집밥에 다정함이 고스란히 담긴 금자씨의 레시피 근데 아직도 직접 뭐 해먹는 거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네. 김보희 대표님.
1: 일단 제가 그 팝업에 갔을 때 금자 씨께 이런 책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해먹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나만큼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니까 맛있는 걸 많이 먹여줘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책에서 한 부분을 빌려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설득이 되어야 할 텐데요. 네. 금자 씨의 그 문장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재료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딸도 쉽게 해먹을 수 있는 요리를 생각하다 보니 조금씩 장을 봐서 자주 활용할 수 있는 재료를 골라 레시피를 정리했습니다. 남은 재료를 버리게 되어 아깝다는 마음 때문에 집밥을 안 해먹으면 안 되니까요. 한 가지 재료를 잘 사서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해보세요. 그 시간이 곧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예, 다둥님들도 좀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라면서 네. 예, 30분 요 레시피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0: 맞아요. 마음이 뭔가 이렇게 복잡하고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재료 딱 사가지고 잔뜩 사서 막 다듬다 보면 진짜 그 시간이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좋네요. 자 그럼 오늘 이 책과 또 맛있는 정성 가득한 그 요리들과 어울리는 노래 어떤 곡일까요?
1: 네, 네 오늘은 악뮤의 우아한 아침 식사라는 노래를 골라봤어요.
0: 오늘 저기 잠자기 전에 내일 아침 우아하게 차려 먹어야지 엄청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 드는데 잠이 안 오겠네요.
1: 네, 저는 아침밥 먹으려고 일어날 때가 많거든요.
0: 밤에 새벽에 깰 때 있어요. 네. 두 시간만 더 자면 아침을 먹을 수 있겠구나.
1: 네, 아침밥 네.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또 오늘 하루 힘들게 보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내일의 아침밥을 생각하며 예, 이 음악을 함께 네. 듣고 싶습니다.
0: 네. 아, 음악 네. 끝나고 이게 프로그램 끝나는 거 아닙니다. 듣고 다시 오셔야 됩니다. 악뮤의 우아한 아침 식사 띄워드립니다.

0: 악뮤의 우아한 아침 식사에 맞춰서 배에서 꼬르르 꼬르르 같이 또 반주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 책을 통해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김보희 터틀넥 프레스 대표, 함석영 부키 출판사 마케터 두 분을 연구원으로 모시고 다정함을 느낄 수 있는 또 실천할 수 있는 책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배꼬로만 마케팅 들어가는 아닌 척 계속 나서 너무 민망한데 자 빨리 다른 얘기 해볼게요. 자 함석영 연구원님이 골라온 다정해지기에 도움이 되는 책 네 소개해 주시죠.
1: 저희 이번 주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먼저 정하게 됐는데요.
0: 네.
1: 이제 슬슬 날씨도 더워지고 장마철도 오면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0: 네.
1: 이런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내 본심이 아닌데 말실수를 하게 되기도 하고 말 하나로 상처를 줄 수도 있어서
0: 네.
1: 이런 상황에서 좀 도움될 만한 책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대화법이라는 책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0: 근데 사실 아, 이건 불가능한 일 같아요.
1: 아.
0: 너무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배려하고 그쵸, 눈치 그쵸. 보고 아, 말수를 줄이고 그래도 아무도 상처받지 않은 대화법이 존재할까요?
1: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0: 네.
1: 요번 자체가 조금 이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파워풀하게 얘기를 하니까
0: 네.
1: 독자를 그나마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0: 적어도 덜 상처받게 하는 대화법.
1: 예.
0: 맞아요. 점점 말이 이게 비수가 돼서 내 말이 맞아. 비수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꽂히는 거에 되게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뱉고 나서 반성을 하네요. 요즘. 말한 내가 잘못이 아니라 그거를 해서 이상하게 받아들인 저 사람이 잘못이니까 이러면서 자기 위안을 삼는데 이거 좀 고쳐야 될 삶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0: 오늘 이 책 좀 열심히 귀 기울여서 듣도록 할게요. 어떤 책이에요? 우선 어떤 작가가 쓴 건가요?
1: 아, 이 책을 쓴 분은 네. 하야시 겐타로 작가인데요. 네. 대화 코칭 전문가이고 일본 내 대기업부터 외국계 중소기업까지 800여 명을 좀 코칭을 맡으면서 애초에 이제 그 관계에서 어떤 스트레스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리더분들부터 팀장, 또 팀원까지 다 이제 직접 코칭을 하면서 관계를 이렇게 책임졌던 분이고 네, 네. 기업 교육을 15년 동안 하셨고 그 노하우로 이제 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일본 출간되고 나서는 처음부터 한 번에 잘 된 건 아닌데 3년 동안 꾸준히 입소문이 나서 15만 부가 팔렸고 국내에는 2024년에 출간돼서 네. 그때도 연말까지 꾸준히 입소문이 나다가 연말에 베스트셀러가 돼서 지금까지 스테디셀러로 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읽기 편하고 이해도 잘 되는 말하기 기술이 39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0: 39가지나요?
1: 네네.
0: 우선 기업 교육을 오래 하신 분이셔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막 조직 생활에 필요한 대화법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1: 조직 생활이 아무래도 제일 먼저 타겟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상하 관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네네. 조직을 벗어나도 나이도 있고 이제 관계를 어떻게 보면 가져가려면 그냥 가족 말고도 맺어야 되는 인간관계가 많잖아요. 그치,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게 딱 직장으로만 딱 구분하기에는 좀 아쉬울 정도로 좀 괜찮은 책.
0: 괜찮은 책이에요?
1: 네.
0: 이거 좀 읽고 나면 좀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좀 배려심이 툭툭 묻어나는 좀 이렇게 인품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되는 건가요?
1: 되고 싶어지는.
0: 네. 볼까요, 그러면? 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변할 수 있을지? 네. 그 뭐 39가지는 다 소개 못 해드리겠지만 네. 좀 몇 개 알려주신다면요. 네.
1: 사실상 이 39가지가 정말 개인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다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 네. 큰 궤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상대방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포인트인데 사실 저희가 익숙하잖아요. 상대를 깎아내리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네네네. 좋은 말만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본인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좋은 말만 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사실만 얘기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이미 지금 어폐가 있다고 합니다.
0: 네.
1: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 상대방의 감정에는 네.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을 기반으로 저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입고 온 신발이 안 어울려. 그러면 새로 신발 샀나 봐. 근데 좀 너랑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뭐 보스너 컬러도 아닌 것 같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친구 사이끼리는 할 수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게 예스 벗이라는 이런 대화법이에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말이야.
0: 그런데 말이야.
1: 그게 아니라 그런데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가 중간에 바꾸는 거죠.
0: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처음부터 야, 이 신발이 뭐야가 아니라 예. 신발 새로 샀어? 그런데 하면 조금 그게 좀 순화해서 하는 대화법이잖아요. 그거 자체도.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 좀 자제하자는 거예요.
1: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듣는 입장에서.
0: 그런데 말이야. 그 뒷말에 예. 더 사람들이 맞아. 그 여운이 남게 되는 거군요.
1: 예. 어쨌든 그 사람들은 자신을 이제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대화에서 좀 안전함을 느끼는데 그걸 이제 yes, but이라는 이런 화법으로 하게 되면 좀 부정당했다고 느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0: 상대방을 부정하지 않는다. 근데 말이죠.
1: 네.
0: 그래 처음 긍정적이니까 신발 새로 샀구나. 네. 근데 정말 안 어울려요. 누가 봐도 그 신발은 너무 이상하고 가성비도 너무 떨어져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거짓말로 그냥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 사람한테 그냥 기분 좋으라고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사실 네? 이 신발을 예로 들어서 그렇지 네. 뭐 일이 될 수도 있고 네. 정말 중요한 일일 수도
0: 그러니까요.
1: 있잖아요.
0: 어떤 회사의 조직 생활할 네. 때 일을 만들어가는 때는 아닌 건 아니라고 바로 한 번에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1: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자가 네. 팁을 준 게
0: 네.
1: 예를 들어 신발을 바꿨다.
0: 네.
1: 신발 바꿨구나 하고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평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예를 들어 신발에 본인이 너무 만족을 하면 이번에 엄청 어렵게 구했어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좀 아쉬웠다면 아,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신어보니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0: 본인이 그런 네. 얘기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1: 네, 그렇게 딱 평가를 하지 않은 채로 딱 그 사실만 얘기해 준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지켜보고. 더 이어나가거나 근데 이제 만약에 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딱 뭐 예를 들어서 뭐 보고서를 올렸는데 네. 아,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네. 멈추면 일이 안 되잖아요.
0: 그러니까 이대리 보고서 길게 썼네. 수고 많았겠네. 그러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네, 정말 그럼 정말 최악의 상사 같아.
1: 그래서 그럼 네. 책임감이 없는 상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뒤에서 한번 네.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먼저 땡겨서 얘기를 해보면, 네.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좀 밝게. 밝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보고서 제출했구나. 열심히 했네. 그런데 이건 조금 완성이 아직 덜 된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보충해 볼까?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말투를 네. 긍정적으로 네. 하면서 이제 넘겨보려고 하는 예, 행위가 있을 거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도망갈 여지를 줘야 된답니다.
0: 아, 도망갈 여지를 줘라. 예. 네.
1: 솔직히 앞에 이제 긍정적으로 뭐 밝게 얘기한다. 이거는 뭐 성격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는데 도망갈 여지라면 네가 혼자 하기에는 지금 스케줄이 너무 빡빡했지. 라든지 네네네. 이런 그 임의의 상황을 그래요. 만들어서 그래요. 네가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0: 그렇네요. 네네.
1: 그러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상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네. 부족하긴 한데 네. 나한테 기회가 한 번 더 생겼구나.
0: 맞아요.
1: 그러면 그럼 이런 부분 한번 고쳐볼까요? 이런 식으로 좀 바꿀 수도 있고 더 좋은 방법이 또 있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직접 직장생활을 지난 직장생활을 하면서 좀 경험했던 거라 너무 딱 별표를 치고 네,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상대의 잠재력을 인정해주면서 거절하기. 네요. 그 제가 전 회사를 다녔을 때 네? 그때는 이제 출판계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좀 잘 모르는 것도 많고 오해하던 것도 많고 해서 네. 제 나름대로 이게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오면 네. 아무래도 만족스럽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석영 씨한테는 능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다. 뭐 남들과 다른 뭔가 본인만의 시선이 있는 것 같다. 평소에도 그런 얘기를 할 때 좀 사려 깊고 분명 독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이거는 석영 씨가 평소에 하던 것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다.
0: 네.
1: 근데 아마 조금만 더 하면 네. 그 본인답게 잘 할 수 있을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마치 제 능력이 있는데 오늘은 좀 운이 안 좋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분이랑
0: 그 기억이 남겠네요.
1: 예. 그분과 거의 저희 네, 신입생활을 할 때 그분한테 많이 배웠는데 그 말들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고 예, 나중에 뭐 인간관계에 관해서도 좀 많이 여쭙게 되고 한 번도 그렇게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뭐 야근을 할 때도 같이 야근을 해주면서 그냥 직장생활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네네.
0: 근데 이게 비단 직장 생활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이번 시험은 네가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었지. 집안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공부가 집중이 안 됐을 거야. 이렇게 정말 도망갈 여지를 남겨두면 진짜. 이제 이거 듣는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조금 이번에 이런저런 핑계로 공부를 좀 양이 좀 줄었겠구나. 내 다음에는 엄마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을 들태워도 네가 이거보다 훨씬 잘하는 애인데 너 거기서 너무 속상하겠다. 그 아이의 그 잠재력을 이렇게 계속
1: 그렇죠.
0: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좀 대화하는 게 좀 방법이겠네요.
1: 보통 가정에서는 그러면 애 버릇 나빠진다고.
0: 그치. 그리고 그걸 또 겸유하게 이용하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의 그 여린 마음을.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약간 직종마다 어때요? 그 출판계는 좀 이런 식의 서로 좀 조심하고 배려하는 대화가 좀 일상화가 됐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좀 뭐 저희 이제 직종을 얘기하면 우리는 좀 빨리빨리 일을 진행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생방이다. 오늘 빨리 그렇죠. 녹음을 마치고 이제 뭐 내일 틀어야 이게 좀 시간이 좀 촉박하게 좀 진행이 되는 일들을 하다 보면 그냥 미사여구 다 없애고 이거 고쳐. 이건 잘못됐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저 바로 다음.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출판계는 조금 그래도 좀 너그러운 빠져나 도망가 여지를 주는 상대방의 잠재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일까요?
2: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고 케바케이긴 하겠지만 네. 근데 제가 경험한 선배님들은 그래도 서경님의 그 선배님

0: 때부터 아 나는 이미지를 잘 다루는 사람이구나 라는 말이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이야기도 그렇게 따라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들은 그렇게 또 후배들을 계속 성장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렇네요. 그 혹시 이제 마케터 관점에서 좀 이런 어떤 대화법을 다루는 책 어떤 사람한테 좀 추천을 할 만할까요?
2: 이 책이 이제 아까도 말씀 나눴다시피 좀 직장에서 대화 코칭을 전문으로 하셨던 분이 쓴 책이다 보니 직장 생활 관계에서 좀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분들이 제일 먼저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2: 일과 중에 되게 많은 부분을 일에 쏟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행복하지가 않으면 너무 또 힘들고 하니까 이제 좀 상대방의 입장, 그 내 입장을 다 두루두루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1: 네.
2: 그리고 가까운 분과 갈등이 있는 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가족이라든지.
1: 맞아요. 사실 가족과의 대화도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네.
2: 가족끼리 서로 제일 모르잖아요.
1: 맞아요.
2: 이 밖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너는 대체 어떻게 밖에서 생활을 하는 거냐. 집에서도 이러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아요. 아. 네, 네. 아무튼. 네.
2: 뭐 전 사랑으로 자랐는데.
1: 네. 농담이었습니다. 네. 네.
2: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이제 항상 생각은 하지만 말하면 계속 싸움이 되고
1: 맞아요.
2: 이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례들이 조금은 멀리 있는 사람들의 관계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제3자의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보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게 한 3, 4개 정도는 충분히 쉽게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2: 여기서 특히 기억에 나는 게 침묵은 금이다.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뭐 부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1: 네.
2: 그냥 이 사람 생긴 대로 살 수 있게 최대한 배려하고
1: 네.
2: 그러면 또 나의 공간도 넓어지는 거라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1: 그래요.
2: 싶습니다.
1: 네, 네. 혹시 여기 이제 좋은 문장 공유하고 싶은 문장이 있어요? 마케터님?
2: 네.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나가는 말에 있는 말인데요.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네.
2: 무슨 일이 일어났든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저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 즉 과거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고작 해야 저 사람에게 부정하는 말을 하지 말자라는 사소한 결심에서 출발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노력이 쌓인다면 대화는 더욱 풍부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하루하루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눈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1: 네. 아,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거는 뭐 이상적인 얘기지. 근데 이거를 하루하루 계속 실천하다 보면 내게 되잖아요. 습관이 되잖아요.
2: 네.
1: 좋은 대화법을 할 수 있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책과 어울리는 좀 다정한 노래도 아까는 맛있는 노래였다며 한 곡 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할로롯라는 분의 영영. 근데 난 널 버리지 않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저 너머의 우리는 결코 우리가 될 수 없단다. 이런 가사인데 저는 이 할로롯라는 가수를 잘 몰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딱 난 널 버리지 않아 요 부분이 되게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 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좀 위로가 되어주는 곡인 것 같고 우리가 사실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싶고 또 좋은 사람이 또 되어주고 싶은데 오해하고 좀 손절하고 뭐 이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서로 그렇게 안전하고 좀 공감하고 지켜줄 수 있는 관계에 도움되는 책인 것 같아서 이 책과 어울리는 노래로 네, 영영 가지고 왔습니다.
1: 네. 자, 도움되는 책 연구회 김보희 터틀넥 프레스 대표 그리고 부키 출판사의 함석영 마케터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두 권의 책은요. 딸에게 주고 싶은 금자씨 레시피와 또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대화법 두 권이었습니다. 다정함에 좀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 꼭 한번 이 책 읽고 또 주변에 선물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한로로의 영영 띄워드리면서 오늘 작은 서점도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종필 감독의 박하경 여행기와 함께합니다. 제목에 여행기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하경이 떠나는 여행의 실상은 장거리 당일치기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합니다. 긴 휴식은 엄두도 낼 수 없고 그렇다고 하던 일을 모두 집어치워버릴 수도 없을 때 떠나는 외출이죠. 주말 중에서도 토요일, 하루짜리 일탈을 왜 굳이 감행하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는 하경의 한마디는 일상의 시계추에 매일같이 피로하게 붙들린 시청자들의 마음 안으로 곧장 파고들어버립니다. 아무데도 안 가면 못 견딜 것 같고 동시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인 하경은 매회 오프닝마다 사라져버리고 싶은 순간을 만납니다.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보다 책상에 엎드려 자는 학생이 훨씬 많을 때, 하필이면 그때 운동장에 날리는 비닐봉지가 지금의 나보다 자유로워 보일 때, 학교 측의 강경함과 학부모들의 등쌀과 학생들의 애원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일가만으로 분주한 어느 날 연로한 부모님이 인터넷 연결 문제로 전화를 걸어와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할 때, 하경은 이 모든 순간에 치솟는 스트레스를 잠시 사라지는 요령으로 달래기로 합니다.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 떠나는 딱 하루의 여행, 걷고 먹고 멍 때릴 수 있다면, 매회 반복되는 하경의 내레이션은 새로운 여행에 앞서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땅끝마을 해남, 부산국제영화제 간장인 부산, 속초, 대전, 군산, 제주, 경주, 하경이 택한 여행지들입니다. 때론 그저 집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가 선택되기도 합니다. 제주의 유명한 빵집들을 하루에 돌아보는 빵지순례처럼 철저히 계획하는 하루도 있지만, 하경의 여행은 대부분 즉흥적인 선택과 우연에 자신을 맡겨보는 방식입니다.

0: 가령 오화의 배경인 대전은 애초에 정했던 목적지도 아닙니다. 예매해둔 기차는 놓쳤고 가장 빨리 출발하는 것을 잡았다 꾸벅꾸벅 졸다가 충동적으로 하차한 지역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2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남해동부 안쪽 먼바다, 제주도 해상,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내일 새벽에는 동해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에도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기개홍입니다. 내일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후 오전부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남부 내륙 지방에 소나기 내린 것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40mm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것이 있겠고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호남 지방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낀 것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1km 미만의 안개 낀 것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에서 20도, 낮 기온 24도에서 32도의 분포로 내일은 대부분 지역 30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4m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천문조로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사례 기간이고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놀송 파도가 강하게 밀려온 것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 먼바다와 동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낀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는 제주도 새벽부터 낮 사이 5에서 2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60mm고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동부, 강원도,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글피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서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전국적으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밤 사이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에서 비가 온 것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40mm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기온 27도가 예상입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맑은 후 아침부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인천 20도, 수원 18도, 낮 최고 서울 32도, 인천 29도, 수원 31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맑은 후 오전부터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내륙과 산지에서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춘천 18도, 대관령 14도, 강릉 20도, 낮 최고 춘천 32도, 대관령 25도, 강릉 28도가 예상입니다. 충청 남북도. 오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충북 지역에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19도, 충주, 대전 17도, 세종 18도, 낮 최고 청주, 충주, 대전, 세종 31도가 예상됩니다. 전라남북도. 맑은 후 아침부터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지역에서 소나기 오는 것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군산, 광주, 목포 18도, 낮 최고 전주, 광주 30도, 군산 28도, 목포 26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맑은 후 오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에서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울산 18도, 부산 20도, 창원 19도, 낮 최고 대구 32도, 부산 26도, 울산 27도, 창원 28도 예상입니다. 제주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제주 19도, 낮 최고 26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은 후 구름 많이 끼겠고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5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2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4.1도, 습도 65%, 해 뜨는 시각은 5시 12분입니다. KBS 기상 동부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라디오 자정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울에서 마지막 유세를 열고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싣는 선거라며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어제 저녁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집중 유세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면 정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감옥 3인방을 역사 속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내일 안에 잔부를 제거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이 마지막 유세를 충남 천안에서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하자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장 선대위원장은 어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만함을 보고도 심판하지 않는다면 소중한 한 표는 언제 쓰라고 있는 것이냐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지역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오만함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중립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가진 경우가 아니고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고를 받으며 지상파와 종편 채널의 재허가와 승인 절차 등을 묻고 중립성을 잃거나 공정성을 결여한 경우 제재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일위원장이 심의에 따른 제재가 누적되면 방송 재허가와 승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제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 없으며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편파 방송에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비판적인 방송을 향한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은 어제 대통령이 방송사의 허가 승인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정권의 비판적인 방송을 향한 공개 경고이자 협박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허가권과 승인권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은 언론을 길들이는 몽둥이로 사용하겠다는 뜻이라면 이는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시 주석의 방북이 있을지, 있다면 언제일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달 혹은 북중 우호 조약 체결 65주년이 되는 다음 달 11일을 전후해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중국 항공사의 평양행 항공편이 더 큰 기종으로 바뀐 사실을 포착하고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23살 장윤기가 애초 성범죄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검찰 보안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어제 장윤기를 성폭력 처벌법상 성폭행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지난달 5일 새벽 피해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15분가량 미행한 뒤 차량으로 끌고 가려다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유가족은 피살된 고 이채원 양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후부터 강원 내륙과 충북, 남부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동안 돌풍이 불거나 벼락에 치고 일부 산간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호남 지방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국이 15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구가 32도, 광주 30도 등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30도를 웃돌며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자정뉴스를 마칩니다. 백승주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최근 OTT로 공개된 중국 드라마 추곡 옥을 찾아서가 화제입니다. 낯선 배우들 또 40부작에 이르는 기나긴 여정이지만 꾸준히 순위 안에 들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진 것도 이유라고 하는데요. 오늘 영화 이야기 단자 네습의 동명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중국 드라마 중경걸 감독의 추곡 옥을 찾아서 감상하겠습니다. 신의 21의 이다희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드라마 유성화원 주제곡 유진경의 정비득이 보내드립니다.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我繁成女，名正言顺。我杀罪羊羊。生日快乐！你当初的救命之恩，我还没有回报你。你不知是好事，赶紧就把我家里给我开上个大门耶！无论你说什么，我都会答应你的。 我想陪着你。
2: 오늘은 고전적인 로맨스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중국 드라마 중경걸 감독의 추곡 옥을 찾아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신해시빌의 이다혜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네, 40부작이라는 긴 시리즈인데 저는 이제 한 3편 보고 저희 딸이 다 봐서 제가 와 이거 어떻게 40편 다 봤냐 했더니 한번 빠져들면 볼 수밖에 없다고. 네, 엄청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3: 이 추곡 옥을 찾아서라는 드라마가 중국 드라마 전혀 안 보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보면서 지금 화제가 됐거든요.
2: 그러니까요.
3: 그러니까 원래 중국 드라마 보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뭐
2: 당연히 봐야 되는 드라마인데.
3: 네, 뭐 그렇기도 하고 뭐 네. 화제가 되는 작품이라는 느낌 정도였다고 하면 중국 드라마 아무것도 본 적 없다라는 분들이 이 작품으로 입문하시는 걸 너무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너무 이 작품이 인기가 있으니까 넷플릭스 순위에서 한 2위까지 막 올라가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조작이다. 중국 드라마를 누가 한국에서 이렇게 본단 말이냐. 라고 네.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이 봅니다.
2: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요.
3: 네, 오랫동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작품을 저는 원래 이 중국 그 역사 소설 같은 걸 진짜 엄청나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장극이라고 하는 네. 역사 드라마 같은 것들도 원래 그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드는 경우가 진짜 많아서 저는 이제 이런 작품들을 많이 봐왔는데 사실 이 얘기를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전혀 그런 얘기 안 하던 사람들이 뭐 옥을 찾아서 봤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고 봤더니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특히 장릉역 같은 이 주인공 연기한 배우들은 요즘에 이 젊은 관객들 시청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어서
2: 인기 엄청 많더라고요.
3: 얘기를 네.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4: 저는 이 마지막 잘 아는 중국 스타라고는 판빙빙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거의 예.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2: 그렇죠.
4: 예. 한동안 사실 중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없었던 그렇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201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나름 챙겨본 드라마들이 좀 있었다고는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본 적이 없었음에도 이 옥을 찾아서의 정보를 찾아보니까 사실 중국 내에서도 엄청난 히트를 쳤다고 맞아요. 하고 이 영화,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4: 주연이라고 할 만한
2: 너무
4: 인물만
2: 기니까
4: 한 10명이 넘는
2: 팀이 있죠, 팀. 네.

0: 각 층마다 네. 서사도 각자 따로따로 네. 있다 보니까 한 커플당 네. 한 10부작씩
1: 그게 봐서 한 세 커플 주고 네. 네. 잡아야
0: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 많은 배우들이 네. 지금 중국 내에서 전부 탑스타가 되었고 이 드라마를 통해서 완전히 그러니까요. 인생 역전이 되었다고 네. 하고 네. 그런 배우들을 또 어디에 어떻게 발굴을 했는지 그리고 또 학벌도 다 좋더라고요.
2: 네. 이것도 이 중국의 특성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에서는 이 연예인 우리 한국에서의 연예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외모가 뭐 뛰어나거나 재능이 있어서 소속사에서 발굴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전형학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엘리트 코스, 초엘리트 코스.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그냥 한국어로 치면은 무슨 그 최고 학벌의 대학교의 네. 일직선상에 있는 그런 연기학원 같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출신인 배우들이 이제 중국 내에서도 그 가장 좋은 역할들을 맡으면서 승승장구하며 커리어를 쌓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정말 중국 내에서의 인지도 같은 것들은 한국에서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작품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주인공 두 명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 중국의 역사소설 같은 것들의 굉장히 큰 특징인데요. 이제 한국에서 웹소설 특히나 이제 여성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웹소설 같은 경우는 이런 판타지적인 성격이 있는 이게 서양 판타지든 동양 판타지든 판타지적인 성격이 있는 작품들의 경우는 보통 200화에서 300화 정도 분량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성 판타지 같은 경우는 그 무협 같은 경우는 이제 700화, 800화까지 가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 추곡 옥을 찾아서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추곡 소설 뭐 이런 작품을 포함해서 이 언정소설이라고 하는 고대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이런 로맨스 이야기들의 경우는 보통 단편이라고 하는 게 한 600화 정도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700편에서 800편, 1000편 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초장편인 거죠. 단행본 분량으로 하면은 한 10권에서 20권 사이로 보통은 책이 나오기 때문에 분량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럼 그 분량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200편, 300편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주인공들만 관심을 가져요. 독자들이.
1: 그렇죠. 맞아요.
2: 그러니까 네. 주인공 안 나오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공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꾸려가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정말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만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가끔씩 나와서 웃기는 역할, 가끔씩 나와서 가슴 아픈 역할 이렇게만 이제 그 배역이 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중국 소설들의 굉장히 좀 큰 특징이 대가족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가족부터 여러 명이야.
1: 네.
2: 그래서 뭐 큰아버지 댁, 작은아버지 댁, 우리 집, 뭐 막내, 삼촌 댁까지 다 한 집에 살아. 네. 근데 뭐 시집 간 고모도 세 명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일단 이야기가 시작을 하니까 인물이 집에서부터 일단 굉장히 많고.
1: 다 풀어내려면 뭐 길어질 수밖에
2: 맞습니다.
1: 없겠네요.
2: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 하나하나의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는 전개들도 굉장히 많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품 같은 경우도 보다 보면은 주인공들도 매력적이긴 한데 다른 인물들이 더 관심이 간다라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다른 인물들의 로맨스가 궁금해지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가지가 여러 가지 뻗쳐나가면서 이야기의 규모를 키우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40부작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작품들이 이야기가 보통 두 파트로 나뉩니다.
1: 네.
2: 초반은 사부작 시골 파트가 있고요. 후반부는 황궁 파트가 있어요. 여기는 후반부가 전쟁 파트가 되는 거죠.
1: 네.
2: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곳은 농촌인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1: 예, 스케일을 키워나가는 거네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주인공은 뭐 많은 경우에는 이제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초반에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먹고 살면서 동생을 돌봐야 한다라는 게 요 초반의 생존기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무협지에도 항상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 기연이라는 겁니다. 이상한 신기한 인연이에요. 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눈밭에 쓰러진 사람을 구해주잖아요. 네. 그냥 구해줬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엄청난 장군이야. 이런 설정처럼 내가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능력 같은 것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후반부에 이제 뭐 경성으로 가서 뭐 황제와 관련된 무슨 일을 엮인다. 혹은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영웅이 된다.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키운 이야기가 후반부에 등장을 하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죠.
1: 네. 그러니까 주변에 오래전부터 중국 드라마에 푹 빠진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긴 거 더 어떻게 보냐고 물어보니까 중국 드라마에 한번 빠지면 그 스케일과 이야기의 기품 때문에 다른 드라마는 시시해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2: 네. 주인공 두 명 사랑 이야기만 계속하는 걸 뭐하러 보겠어?
1: 그거 보면 딴 거 못 본다고 뭔가 이제 그런 매력에 다들 슬슬 빠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극인 것 같지만 로맨스 드라마의 요소부터 참 많은 볼거리가 있는 드라마인 거죠.
0: 제가 이 드라마 보면서 약간 궁금했던 점이 그러니까 중국 드라마 지금 그 중국 드라마의 어떤 중요한 이 장르의 어떤 경향 같은 걸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꼭 그 로맨스 드라마를 이제 표방한다고 해서 이 남녀의 어떤 로맨스에만 집중하는 건 또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어떤 여성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성장 서사. 예를 들면 그렇죠. 예를 들면 신데렐라 스토리 혹은 뭐 캔디 같은 캐릭터의 어떤 성장 서사 이런 거에 주목하는 거 이상으로 어떤 궁중 암투도 등장을 하고 나중에 후반부에는 거의 전쟁 드라마 네. 같은 액션도 등장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 40부작이라는 물론 이 스케일 자체가 워낙 크고 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고는 하지만 한 드라마에서 이렇게 많은 장르적 요소를 다 담아내는 게 어떤 경향인가 네. 그런 것도 약간 좀 궁금해하면서 보긴 했어요. 이게 요즘 중국 드라마의 트렌드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이제 봤었던 익히 알고 있는 이제 뭐 20세기 중국 드라마 하면은 대표적으로 김용 소설의 연작 소설의 그렇죠, 드라마들 그렇죠. 있잖아요. 뭐 사조영웅전서부터 해서 의천도령기 같은 게 그냥 대표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그냥 중국 무협 드라마의 어떤 효시 뭐 이런 거였고 그 이후에 뭐 드라마 인기 있었던 거라고 하면은 뭐 그 웅정왕제의 연인 같은 뭐 궁중 암투를 다룬 드라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드라마였는데 그러면 그런 드라마들은 무협이면 무협. 뭐 궁중 암투면 궁중 암투, 뭐 현대 로맨스면 현대 로맨스 이런 것들이 장르가 세분화되어 있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렇게 다 대통합이 되어버렸는가 이게 좀 궁금해하면서 보긴 했어요.
2: 네, 사실은 원래 나뉘어 있기는 하거든요. 원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궁정의 이야기를 하는 그 뭐 예를 들면 택투라고 하는 장르가 있는데 이거는 그 대가족이 있는 귀족 집안에서 집안 내 암투를 다루는 이야기라는 식으로 뭐 그런 택투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궁중 암투를 또 다루는 작품들이 있고 다 이제 전쟁의 중심인 이야기가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추곡 같은 경우는 약간 농가물 특징이거든요. 네. 농가물이라고 아예 불러요. 그러니까 농가가 이야기의 무대가 됩니다. 초반에는 먹고 사는 이야기.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집은 지금 뭐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친척 어른들은 이 집을 돌봐주지 않고 지금 동생들은 굶어 죽어가기 직전이고 막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그 천월물이라고 부르는데요. 현대를 살던 주인공이 어떻게 사고로 죽은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고대 중국의 여자의 몸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소설 속 인물에 빙의하거나 고대 중국의 여자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현대인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단추 모양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때는 없었던 농작물 같은 것을 발견한다든가 이런 전개로 가는 게 굉장히 많고 이 농가물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연을 통해서 중앙 정계에 있는 인물들과 연결되고 그래서 이 집이 점점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서 점점 큰 도시로 가서 그 수도까지 가는 이런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는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원작 소설들에서는 다 이런 천월물이 일반적입니다. 주인공이 현대 여성이 죽어서 과거로 갔다. 그래서 이제 뭐 굶어 죽었거나 사고로 죽었거나 이런 그 어린 여자 아이의 몸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데 중국 정부에서 드라마에서 이런 천월물을 금지시킵니다.
0: 아, 이유가 뭐죠?
2: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런 설정이 너무 일반적이었던 거예요. 한국 웹소설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환생 트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웹소설에서 시작하면은 트럭에 치여서 정신 차렸더니 예, 뭐 웹소설로 들어갔다, 뭐 과거로 돌아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차에 치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예 그걸 환생 트럭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중국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현대에서 뭐 과로사 했다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들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드라마들이 너무 인기를 끌고 그런 이야기가 다 일화에서 죽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들은 것은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과거로 가려고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1: 아.
2: 그러니까 그래서 생명을 잃은 거죠.
1: 아. 네.
2: 그러니까 이런 설정이 너무 일반적으로 미디어에 등장하는 것이 이 정서에 좋지 않다라는 식이 되면서 이제 이 천월 설정 자체를 전혀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은 지금도 씁니다. 근데 소설을 쓰는데 소설 역시도 그 죽음 부분은 약간 모호하게 처리해요. 그러니까 환생 트럭 같이는 쓸 수 없는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과로해서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라는 정도로 약간 순화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졌고 드라마는 천월 한 사람이 주인공인 똑같은 이야기를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천월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현대인이 주인공에 들어가서 현대적인 일들을 벌인다라는 게 중요한 줄거리인데
0: 네.
2: 현대인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쓸 수 없고 그냥 과거 인물 이야기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는 이제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 네.
2: 그리고 이렇게 농가에서 시작하는 이야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점점 큰 무대로 나가기 때문에 거의 항상 마지막에는 수도에서 황궁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런 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주인공, 여자 주인공 직업이 도살을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1: 네.
2: 돼지 잡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이 굉장히 센. 그러니까 이것도 좀 사실은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설정이죠.
1: 그렇죠.
0: 맞아요.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험한 일을 한다. 그러니까 너무 뭐 굳은 일을 한다 정도까지는 있지만 힘이 너무 세서 돼지 죽이는 일을 한다? 이런 설정은 사실 보기가 굉장히 드물 거예요. 왜냐하면
1: 그렇죠.
2: 이런 일에 네. 대해서 인식이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당연히 이 추곡에서도 그런 일에 대해서 낮게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작품 속에 존재를 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한 어떤 생존 능력 같은 식으로 이 부분이 설정되고 마지막에 여자 주인공이 남자 잘 만나서 거기에 기대서 성공을 거두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영웅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좀 여성 주인공 서사적인 특성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1: 네.
2: 이제 중국 이야기에서는 꽤 자주 보이는 이야기이긴 하다.
1: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얽힌 에피소드나 뭐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던데 뭐 재밌는 기사가 많아요. 파운데이션 장군 논란, 추곡의 주인공 장릉혁 노메이크업으로 오명 벗었다.
2: 네.
1: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 눈에서 구할 때
2: 네.
1: 어떻게 그렇게 다정한 사람이 그렇게 화장을 할 수 있나 그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예, 네. 그게 근데 사실인가 보죠? 노메이크업이 아니라.
2: 보면서 이제
1: 네.
2: 좋아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넘어야 할 장벽이 하나 있다. 과장된 CG. 과장된 메이크업.
1: 네.
2: 예, 이 부분은 솔직히 견디기 힘들다.
0: 심지어 기술력이 점점 좋아져서 네. 이제 더 뛰어나죠.
1: 아니 그래서 제가 거기 나오는 그 파혼한 약혼자 있잖아요.
2: 네.
1: 주인공이. 근데 그분 얼굴이 너무 심하게 AI 같아서 나 딸한테 너무 AI 같은 거 같아. 엄마 저거 진짜 AI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뭐지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걸 다 찍어놓고 뭔가 논란이 있어서
2: 네.
0: 아.
1: 그 사람 얼굴을 정말 AI로 처리했다는
2: 네.
1: 거예요.
0: 아.
1: 그래서 근데 그렇게 처리한 사람이나 주인공이나 비슷하다는 거죠. 느낌이 너무 완벽해서.
2: 이런 일들이 네. 많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네. 중국은 사전 검열을 합니다. 방영 전에 검열을 해요. 그래서 한국은 왜 쪽대본 쓴다고 하잖아요. 네, 네. 정말 뭐 한 회씩 써도 현장에서 막 정말 한 쪽씩 페이지 주면서 찍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 드라마는 전편을 다 완성해서 심의를 하고 그걸 통과해야 돼요.
1: 그렇군요.
2: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엄청나게 유명한 소설들 다 드라마화 판권 팔렸거든요. 그 다 40부작씩 한단 말이에요. 그 40부작 다 찍어야 한단 말이에요. 찍었는데 공개가 안 돼요.
1: 그러면

0: 완전히 뭐
1: 예, 그냥 엄청난 사라지는 거죠. 예. 뭐 어디서도 볼 수가 없는 아. 상태로 그냥 붕 뜨는 이런 작품들이 꽤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뭐 이런 논란이 있다 이런 것도 찍은 시점하고 공개 시점하고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때 말씀해 주신 것 같은 방법을 쓰기도 하죠.
2: 어쨌든 이 드라마는 이 모든 그 등장인물의 굉장히 그 화사한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과하게 묘사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부 당국의 검열을 통과하긴 한 거네요.
1: 이제 그런 네. 어떻게 보면은 심의를 할 때 기준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혈색을 가지고 있는가는 아니다. 네, 뭔가 다른 걸 보겠죠.
0: 아니 그리고 기사 보니까 네. 원래 피부 미인이라고 하니까.
1: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너무 네. 너무 과하니까 그리고 네. 특히나 이제 이게 전쟁 얘기로 가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 파운데이션 장군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이게 장군이 아니었으면 또 그렇죠. 어떻게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장군인데 저렇게 얼굴 가지고 싸우는 사람처럼 얼굴을 하얗게 분칠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이어서 근데 네. 실제로 이렇게 많은 드라마들이 이 정도 인기를 얻게 되면 정부 당국에서 뭔가를 하더라고요. 항상 이런 일들이 좀 드물지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1: 어디로 이제 그 화살이 향하든 간에 왜냐하면 너무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0: 그렇죠.
1: 영향력이 다른 것들을 압도하는 이제 경향성까지 보이는 나라가 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런 때 이런 식의 지적들이 나오고 그럼 다음번에는 또 그런 것들이 수정되고 약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제가 찾아본 기사에서는 아마 이 추후에 옥을 찾아서 이후에는 네. 이 정도로 파운데이션 장군 같은 묘사는 이제 드라마에서 보기 힘들지 않겠냐. 아,
1: 정말.
2: 그러니까 아마 제재 조치가 있을 것 같은 요소다라는 기사를 또 보기도 했습니다.
0: 제목 그 추국의 옥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2: 이 중국에서 옥이라는 게 되게 온화하고 겸손한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옥의 이미지가 너무 그 단단하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어떤 퓨어한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0: 네.
2: 그 옥을 찾아내는 과정이 그 이 어마어마한 러브 스토리의 여정이다. 그게 어떤 그 주인공들의 어떤 뭔가 정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나타내는 옥을 찾아서라는 제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거든요.
0: 네.
1: 그리고 뭐 이 옥이라고 하는 게 이 중국 소설 같은 데서 사람을 옥에다 비유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 옥이라고 하는 게 저도 뭐 사실은 직접 이렇게 뭐 좋은 옥을 본 적은 없어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0: 네.
1: 이 옥이 이렇게 만지면 따뜻하다고 하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돌이잖아요.
0: 네.
1: 보통 돌이나 금속 같은 귀금속 같은 것들은 차갑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근데 옥은 따뜻하다는 거예요.
0: 오.
1: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옛날부터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0: 뭔가 온화한 느낌
1: 네, 그런
0: 거군요.
1: 것들을 상징하기 예. 때문에 그런 제목을 붙인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로 쓴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네. 아무튼 이 드라마 덕분에 많은 분들이 중국 드라마에 입문하고 오랫동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어때요? 중국 영화 드라마 지금의 화제성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1: 근데 이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화제가 된 작품이 있으면 여기서 연장선에서 많은 작품들이 관심을 받을 수도 있겠다. 당연히 한두 작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는 하고 그다음에 한국 OTT에서도 한국 OTT 중에도 이 중국 드라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0: 네. 그래서
1: 대표작 거의 다 들어와 있는 플랫폼들도 있고 넷플릭스도 중국 드라마 주요 작품들은 이제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길어요. 분량이 다 정말 일단 시작하면 40편은 봐야 되는 작품들이 너무 많으니까
0: 네.
1: 이제 이렇게 아무리 몰아보기가 가능하다고 해도 분량의 압박이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는 전형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 중심이 아니고 이 두 주인공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좀 스케일 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재밌으니까 처음 시작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정착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반복되는 느낌을 받게 되면은 이제 처음처럼 재밌어하지 않을 수는 있겠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추곡 같은 경우는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정말 이 두 배우에 대한
0: 네. 예,
1: 많은 분들의 정말 엄청난 사랑이 있어서
0: 그렇더라고요.
1: 예, 아마도 배우에 따라서 앞으로도 이 인기가 좀 오르내리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이게 미디어가 없을 때는 텍스트 기반의 어떤 창작 세계에서는 이 한중일 삼국이 이 문자를 쓸 때도 너무나 달랐고 각자의 개성이 너무 뚜렷했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이제 미디어가 생겨나고 방송 매체가 만들어지고 드라마 영화가 만들어지니까 그 텍스트 문화의 성격이 그대로 이 화면에 담겨가지고 한중일 삼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뭔가 비슷해 보이지만 또 맞아요, 너무나 맞아요. 각자 다른 개성을 완전히 맞아요. 뚜렷하게 이게 합의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각자의 개성이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드라마로서의 매력은 분명히 계속 있긴 있을 것 같고 이 무협이라는 어떤 소재 같은 것들은 아마 고유의 또 중국 드라마만의 영역이 있을 거니까 그 팬층은 분명히 계속해서 이어지긴 할 것 같다.
0: 네.
2: 근데 그게 뭐 어느 정도 대세가 될지
0: 확장되어가고 있는 과정인 네. 것 같아요.
2: 그런 네.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분명히 이 팬덤이 있는 시장은 분명하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0: 네. 자 이다혜 기자의 추천곡 들어볼까요?
1: 저는 예. 일단 가장 많이 알려진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등려군의 천밀밀 여러분 어떨까 합니다.

0: 드라마 옥을 찾아서 줄거리, 아 이거 하기 힘들겠네요.
1: 네, 줄거리 아주 간단하게 네. 하겠습니다.
0: 네.
1: 일단 이 이야기의 주인공 권장옥이라는 인물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집안의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 도축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이 일을 제법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눈밭에서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엔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조용하게 가려고 하는데 살아있었고 심지어는 어머니 뭐 비녀인가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떨어진 걸 이렇게 꾹 쥐고 있는 바람에 그냥 두고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을 이제 집에 데려가게 됩니다. 근데 씻겨놓고 보니까 잘생긴 거죠. 이 사람은 잘생긴 걸로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잘생겼잖아 라고 네. 생각을 하고.
0: 대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잘생겨서 네. 구해준 거지. 네. 네. 대사가 뭐 계속 나오죠.
1: 그러실 때 사람들이 네. 너무 잘생겨서 약간 이런 깜짝 놀랄 정도로 잘생긴 남자인 거죠.
0: 네.
1: 사실은 그래서 이 잘생김을 연기하는 것도 웬만큼 잘생기지 않으면 오히려 비웃음을 하기가 쉬운데
2: 맞아요.
1: 거기에서 이 사정이라고 하는 무한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실제 전쟁의 신 같은 사람인데
0: 네.
1: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제 여기에서 지금 쓰러져 있는 상황이고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여기에 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정은 자기가 지금 너무 심각한 부상을 당해서 이 부상을 다 수습하는 동안은 번장옥의 집에서 얹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정을 연기하는 사람이 이 장능혁 배우인데요.
0: 네.
1: 그래서 어쨌든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지내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너무 재미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번장옥은 어쨌든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어 같은 생각을 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무한후를 위해서 막 축원 같은 걸 막 올리거든요.
0: 네.
1: 이제 그거를 번장 이 자기 본인이 이 무한후 본인이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근데
0: 네.
1: 내가 무한후야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런 대목들이 이제 코믹하게 연출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 무한후는 자기 원래 위치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때까지도 번장옥한테 자기가 누군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번장옥이 생각할 때는 아 지금 전쟁이라서 징집을 하고 있는데 징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남자가 성인 남자가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 데려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너무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뭔가 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같은 느낌으로 전쟁터에 갔는데
0: 네.
1: 우리의 번장옥은 너무 싸움을 잘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는 전쟁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지고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두 명의 인물만 이야기를 했지만 주변에 정말 수많은 인물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뒤에 더 큰 스토리를 소화해야 되니까 앞에 막 빨리 전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도박빚을 진 큰아버지가 그 주인공 장옥의 집을 노리고 또 그 집을
1: 그렇죠.
0: 지키기 위해서 대릴 사회를 데려야 되기 때문에 언정과 장옥이 바로 결혼을 이외해야 합니다.
1: 이것도 또
0: 네.
1: 역시
0: 네.
1: 그 아주 유구한 이 로맨스 드라마의 설정, 인기 설정입니다. 선 결혼 후 연애라고
0: 그렇군요.
1: 현대 로맨스부터 시작해서 로팜부터 뭐 한국에서도 이런 설정 네. 너무너무 많고 일단 결혼해야 되고
0: 계약 결혼
1: 예, 계약 결혼하고 네. 이제 그 다음에 둘 사랑에 빠지는 설정인데 이것도 좀 재밌는 게 역사물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원래 이 고대 시대에는 여성하고 남성이 남녀칠세 부동석이기 때문에 성인 돼서 이렇게 그냥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집안의 뭐 어떤 합의로 이렇게 결혼한 다음에 둘이 서로 좋아지게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작품도 뭐 그런 구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번장옥은 처음부터 사정이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이고요. 한 가지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동북공정 논란이 있다 정도로 이제 이 작품 가끔씩 이야기가 되는데 이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이 중국의 역사, 항상 한중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역사와 관련되어서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맞아요.
1: 왜냐하면 이 고대사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중요한 이유는 이 고대의 우리 영토는 어디까지였는가 하는 그 경계를 긋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곳의 문화를 우리 것이라고 인정하느냐 아니느냐 같은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대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국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나 우리가 한국 역사에서 다루고 있는 발해, 고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 중국 내에 이제 고대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냐 하면 뭐 이야기 속에서 삼계탕이 등장한다. 이 작품은 그렇진 않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야기 속에서 삼계탕이 등장하는 경우 동북공정이라고 보통

0: 연재하던 작품도 다 내리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한복을 연상시키는 옷의 디자인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동물이 나오는데 그 동물이 뭐 고려에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동물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이제 설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추곡 같은 경우도 이 동북공정 관련해서 항상 이게 중국 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면 이런 부분에서 한번 스캔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 드라마도 보면 이제 뭐 한옥이나 이제 한보다 이제 중국의 그 건축 디자인보다는 뭐 한국의 과거 건축 디자인과 유사한 쪽으로 좀 묘사가 되어 있다.
2: 네.
1: 예전 중국 그 드라마들 보면 더 화려하고
2: 그렇죠.
1: 더 거대한 이제 건축물들이 많이 등장을 했던 거에 비하면 이 드라마는 너무 한국적인 디자인을 좀 차용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후반부로 가면 이 사정과 장옥 이 주인공 이외에 그 왕궁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이제 장군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장군들이 쓰고 있는 뭐 투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고려시대나 고구려시대에
0: 그렇죠.
1: 어떤 장신구를 또 연상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약간 아 이런 거는 좀 알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 최근에 한국 드라마 중에서도 동북공정 논란이 있었던 작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복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2: 네.
0: 이게 참 미묘한 부분인데 전통 복식이라고 하는 게 최근 들어서는 많은 이제 나라들에서 특히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통적인 양식을 개량해서 현대적인 부분을 접합시키잖아요. 이 현대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만 현대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것들도 있고 또 전통적인 뭐 이런 디자인 같은 것들을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아 이거 예쁜데라고 가져왔는데 그게 외색 이라고 이제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고
1: 그렇죠.
0: 그게 이거 너무 중국풍이잖아 라고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연기잖아 이런 경우는 그냥 예쁘다 아니다 라고만 이제 생각하고 이제 작품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민감한 시청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요즘 이런 전통적인 예상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고증을 충실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2: 네,
0: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됩니다.
2: 그래요,
0: 왜냐하면
2: 맞아요.
0: 더 소통이 많기 때문에.
2: 정보가 많고.
1: 네.
2: 예. 지금까지 이야기만 해도 굉장히 스케일이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작에 불과합니다. 뭐 그 이후에 뭐 장옥의 부모님과 언정 부모님의 죽음 거기에 얽힌 음모들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없이 펼쳐지죠.
1: 지금 저희가 주로 이야기한 스토리가요.
2: 네.
1: 1화에서 5화예요.
0: 맞아요.
1: 이게 네. 제가 그쵸. 보다가
2: 네.
1: 아니, 도대체 이야기가 어디로 네. 흘러갈지 이게 종잡을 수 없었던 것이요. 이 장옥과 사정이 어쨌든 초반에 이 두 인물이 이 드라마 전체의 중심 인물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이 장옥이 이제 전쟁터로 떠난 이제 자신의 진짜 신분을 위해서 이제 떠난 그 언정을 이제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동생을 잃어버려요. 그 동생을 찾으러 가거든요. 근데 그게 또 한 세월이 나아요. 그리고
2: 네.
1: 또 그 와중에 이제 뭐 장옥을 도와준 어떤 그 시장의 어떤 큰 손이라고 해야 될까요?
2: 네.
1: 그런 또 여성 주인공이 유천천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유천천하고 그 등계라는 인물이 벌이는 굉장히 완전히 다른 버전의 로맨스 거의 뭐 치정기 가까운
2: 네.
1: 그런 로맨스가 또
2: 그
1: 펼쳐지고요.
2: 로맨스 하나 빼서 또 드라마 만들 수 네. 있죠. 예.
0: 그런 얘기가 진짜 많은 거죠.
2: 아.
1: 거기는 완전히 그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찍고 있거든요. 이게 그
2: 네.
1: 드라마 그 에피소드가 또 한 세월 나오다가 이게 또 장옥이 이제 장군이 되는 스토리.
2: 그렇죠.
1: 그러니까 우리가 1화부터 한 15화까지
2: 마지막에 장군 옷 입고 이렇게 그 말 타고 지나가는 장면 나오는데 아직 저는 안 봤으니까 처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0: 그렇죠.
2: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중간 과정을 거치면 너무
2: 네.
1: 너무 뜬금없는
2: 네.
1: 이제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옥의

0: 장군 스토리도 또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하고 또 이 그러니까 이 사정이 사실은 무한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당대 아주 최고의 장수였는데 이 무한후를 둘러싼 또 이 권력의 암투가 또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 굉장히 무능력한 왕을 둘러싼 이 무한후의 어떤 그 외삼촌이라고 하는 또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그 인물이 그 금중 암투국이 또 한 10화 정도의 또 분량을 차지하다 보니까 와 이게 도대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모르는 채로 계속해서 그쵸? 이제 빨려 들어가면서 보는 과정이 있고요.
2: 이런 얘기인가?라고 하면 그 얘기는 다음 화에 해결됩니다.
0: 그리고 또 제가 보면서 너무 독특했던 것이요. 이 장옥과 원정이 그 초반 2화에 아예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이들의 로맨스가 너무 빨리 이루어지는 정리되는가 싶더니 이 둘의 스킨십은 실제 첫 키스신은 30화 넘어서야 나오더라고요.
1: 고구마인데요, 고구마. 네.
0: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네. 이 증결걸 감독이 이런 연출로 너무 유명한 거예요.
1: 그렇구나. 그러니까
0: 이런 아름다운 이 인물 간의 로맨스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1: 볼 때는 너무 답답하지만 그게 해소될 때는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있죠.
2: 그래서
0: 이 30화 이후부터는 이 두 사람이 정말 쉴 새 없이 빠져들어서 이제 이 시청자들을 완전히 이제 몰입을 시키는데
1: 그렇군요.
0: 이 증결걸 감독의 아주 독특한 이런 스타일이라고 해서 아예 이 중국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는 그냥 증결걸 스타일이다라는 아예 이 명칭까지도 정해서
1: 사실 우리가 너무 스타일이. 재밌는 한국 로맨스 드라마 보면은 아, 저 둘 얘기 조금 더 깊숙하고 자세히 좀 그쵸. 다뤄주면 좋겠는데 뭐 제작비나 이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냥 끝내버리고 해피엔딩으로 그런 거를 굉장히 해소해주는 면이 있네요.
0: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드라마만의 장점이 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아 이런 매력 포인트가 있구나라는 걸 뒤늦게 좀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김현수 기자의 추천곡 들어보겠습니다.
0: 저는 이 대장정 스토리를 보면서 아 이런 러브 스토리는 락으로 담아야 된다. 기타 사운드로 이들의 로맨스를 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드라마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 락밴드의 락발라드 곡을 한 곡 가져왔는데요.
1: 네.
0: 화이트 스네이크의 Is This Love라는 곡입니다.
1: 네.

0: 드라마 옥을 찾아서 한 줄 감상평 들어볼게요.
1: 저는 만리장성처럼 끝나지 않는 롱 러브 스토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회에서는 결국엔 다 풀리더라고요.
0: 아, 다행이네요. 네. 예.
2: 저는 훌륭한 중국 드라마 입문작. 네,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이걸로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0: 그렇군요. 자, 오늘 중경걸 감독의 추곡 옥을 찾아서 이다혜 김현수 기자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호우 시절 두보 좋은 비는 내릴 시절을 알아 봄 되면 내려 만물을 살리네 바람 따라 몰래 밤에 들어와 소리 없이 촉촉히 만물을 적시네 들길은 구름이 낮게 깔려 어둡고 강 위에 뜬 배는 불빛을 비추네 이른 아침 붉게 젖은 곳을 보니 금관성에 꽃들이 활짝 피었네 때를 알고 내리는 비처럼 모든 일에는 적당한 때가 있는 것 같죠 두보의 호우 시절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열린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의 황현입니다. 6.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각 당은 마지막 한 표를 잡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총력 유세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국정안정과 지방정부의 연속성을, 그리고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 견제와 보수 결집을 앞세웁고요.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도 거대 양당의 팀에서 제3의 선택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숨은 표심은 내일 투표소에서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까요?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만큼 잠시 후 여당 각 당의 유세현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 패널과 함께 막판 판세 짚어보면서 선거 이후의 전망까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KBS 네. 열린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9730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토론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고요.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또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사전투표율이 23.51%로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기록했잖아요. 여야 해석이 많이 엇갈립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바라는 민심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심판표심 이렇게 있다라고 말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이 투표율, 사전투표율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영주 소장님.
2: 일단 뭐 사전투표 부분이 지금 현재 그 해를 거듭할 때마다 편리성, 그다음에 효율성 때문에 조금씩 네.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고 보더라도 네. 사전투표가 좀 심판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사실 이 사전투표는 이 지역별로 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대구가 사전투표가 어떻게 어느 정도 올랐는지 뭐 전북, 서울, 뭐 이렇게 경북, 경남 왜 그러냐면 이게 권역별로 스토리를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이지 다른 지역에 투표를 많이 한다고 해서 네. 전체의 합산이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되거나 변수를 주진 않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칸막이가 쳐져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좀 유심히 봤던 게 대구 사전투표율인데 대구가 전국에서 절대적인 수치는 낮지만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3.88%포인트가
0: 올랐죠.
2: 올랐어요.
0: 네네.
2: 이게 한 4%포인트 정도 되는 건데 꽤 높이 저는 사전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양 민주당 국민의힘의 이 어떤 그 접점이라는 부분에서 이 경합이라고 따진다 하더라도
0: 네.
2: 왜 사전투표가 높지? 그리고 사전투표보다는 대구는 본투표가 원래 성향인데.
0: 그렇죠.
2: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심판 대상이 심판하려면 본투표해야죠. 민주당을 심판하려면.
0: 그렇게들 많이 하시죠. 대구에서는.
2: 그렇죠. 그런데 네. 사전투표를 많이 했다는 건 심판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0: 그렇다면 김부겸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다.
2: 저는 김부겸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의 사전투표가 쏟아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0: 그렇군요.
2: 이제 3.88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 외면 한 2에서 3% 정도는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고 국민의힘의 장동혁 지도부 윤호경의 국민의힘을 심판하자. 정신 차려라. 라는 이제 사전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는
0: 네.
2: 저는 공이 조금 사전투표가 올라간 데는 늘 그 지역의 스토리에서 심판 대상에게 심판하는 것이 뚜렷한 곳은 사전투표가 높았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김종인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전투표를 해서 대구 쪽은 아무래도 민주당 유리하다고 지금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3: 아니 그냥 네. 그 양쪽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다 아니다 이거 여당 독주 견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아전인수고요.
0: 네.
3: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올라갈 것 같으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전투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하거든요. 이틀 동안 하고.
0: 그렇죠. 네.
3: 그다음에 과거에는 야 이거 부정선거 아니야 라는 그

0: 그런 의구심들이 있어서 그 보수 정당에서는 사전 투표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사전 투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 네네.
0: 그래서 뭐 과거처럼 거부감도 사라졌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올라가는 거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1: 그래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다.
0: 그렇죠. 한 2~3% 정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전체 투표율 그 정도 올라간 것 같고서 이게 뭐가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하고 단지 전북에서 35% 이거는 확실하게 아 이거는 응징 투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대구 얘기했을 때 전북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0: 아니 그리고 대구도 조금 올라갔잖아요. 뭐 3.몇% 정도 올라갔잖아요.
2: 3.8.
0: 3.8 정도 올라갔는데
2: 꽤 올라갔어요.
0: 얘를 그렇게 되면 북값도 마찬가지예요. 북값도 그 대구가 부산이 21%인데 거기 25%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거기도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는 화재 지역이니까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이 되어 져요.
1: 네네.
0: 근데 대구의 경우는 그 투표율이 높으면 쫓아가는 쪽이 유리하고 응징 투표 성격이 강하니까 투표율이 낮으면 방어하는 쪽이 유리하고 지금 방어하는 쪽은 여당이잖아요. 그 공격하는 쪽은 야당이고 이렇게 바뀌어 버렸으니까. 근데 지금 정도의 뭐 저 뭐야 저 사전 투표율이 올라간 걸 가지고서 뚜렷한 징후를 찾기는 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전북하고 또 하나는 대구의 신공항 예정지가 거의 무슨 그 사전 투표율이 엄청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그때 아 그 지역에서도 어쨌든 그 저 김부겸 후보의 여당 후보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구나. 근데 그 지역은 전체적인 여론에서는 추경 후보가 좀 이제 뒤집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안심할 수 없구나. 지금 달성에서 그 이진숙 후보하고 박형룡 후보인가요? 민주당 후보가 서로 뭐 그 오차 범위 내라는 걸 보면 아 대구 민심이 옛날 같지는 않구나. 그래서 추경 후보가 이겨도 아주 큰 차이로 이길 수는 없고 박빙으로 이기든가 지든가 뭐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예상을 하게 돼요.
1: 전북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북이 높은 거 아무래도 김관영 무소속 후보 때문인 걸로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0: 네, 그럼요. 김관영 후보에 대한 동정론이에요.
1: 분노의.
0: 네, 그렇죠. 아니 뭐 이 사람이 아무리 보세요? 잘못했다 그래도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당대표 말이야. 당신 멋대로야. 뭐 이런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1: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한 거를 그대로 얘기하시면서도 단지 사전투표가 올라간 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혼재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마다 이 투표 성향이 지방선거는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진행이 됩니다.
1: 네.
2: 말씀한 대로 전북은 스토리 자체가 이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힘 아니 민주당과 무소속인데 그 무소속 후보가 전직 민주당 후보의 도지사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전투표가 왜 높아? 누구를 심판할 건데 심판 대상이 국민의힘이 아닌 거예요.
1: 그렇죠.
2: 그런데 전북에서 뭐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한 대로 이 정부를 심판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사전투표의 성향이 기본적인 거를 깔고 나서라도 심판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심판 대상이 두 가지겠죠. 하나는 김관영 후보에 대해서 너무나 모질고 야박하게 공천 기준이 조금 불공정하게 했던 정치인 대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김관영 후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좀 당에서 그렇게 제명을 했는데 무소속까지 나오고 그런단 말이야? 당신은 안 되겠구만 혼내야겠어.
1: 양쪽 다 있다라고
2: 그렇죠.
1: 보시는군요.
2: 그렇죠. 사실상 팽팽하게 붙어 있는 거라서 심판의 성격은 두 쪽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구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까 군이 신공항 쪽에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달성에 지금 박형룡 후보라든지 이진숙 후보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사전투표가 전국의 평균치보다 높은 곳, 특히나 원래 사전투표를 잘 하지 않는 그 관성적인 대구가 그래도 지난번보다 거의 3.88이면 4%포인트 높았다는 건 스토리가 있는 거라고 저렇게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죠.
1: 알겠습니다.
0: 근데 호남에서 보면 그 전북 지사뿐만이 아니고요. 그 순천 등 몇 개 기초단체장에서도 무소속이 선전하고 있어요.
1: 네네.
0: 그리고 또 조국당도 선전하고 있고 그 얘기는 지금 호남 민심이 민주당 현 지도부에 대해서 아마 그게 그 호남의 대통령 지지도를 보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만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지도부 그 당 지도부에 대한 거부감인 것 같아요.
1: 당대표에 대한 거부감인 것
0: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 35%나 전북이 올라간 것이 양쪽 모두에 대한 응징의 성격이 있다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1: 네네.
0: 그건 거는 제가 보기에는 명백히 현 지도부의 당 지도부에 대한 응징 투표인 성격이 강하고 그건 뭐 이제 내일 지나면 알 수 있겠죠.
1: 그렇죠. 어쨌든 뭐.

0: 분노의 투표다라는 의견이 많긴 한 것 같아요. 원래 전북이 전남보다는 높지는 않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렇죠. 전북이 더 높은 거는 전 처음 봤던 네,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1: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이 한 번도 다른 타당에 자리를 내준 적이 없었던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더더욱 뭐 지도부에서 많이 신경을 썼던 곳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 투표에 가까운 사전 투표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높아졌다는 거는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0: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신호는 아니다.
1: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심판할 거야? 그러면 김관영을 심판하는 거 아니야?라고 민주당 지도부는 읽을 수 있겠으나 사실 이 지역의 현장 분위기를 보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표함이 열어져 보면 이게 상당 부분 그 이변이 속출될 수 있는 전북 선거가 있다. 그래서 대구도. 저는 좀 이변이 속출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0: 알겠습니다. 대구와 전북을 좀 두 분이서 유심히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직선거운동 마지막 날 강원과 수도권을 돌았고요. 마지막 유세는 서울의 청계광장에서 마무리합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욱 대표가 충남 청양, 공주, 당진, 경기 화성을 거쳐서 충남 천안에서 피날레 유세를 하는데요. 여야 지도부가 택한 마지막 유세 장소가 좀 다릅니다. 거의 보통 서울에서 많이 하는데 일단 장동욱 대표는 끝까지 서울에는 안 올라오네요. 오늘은.
2: 일단 오세훈 시장이 별로 원치를 않잖아요.
0: 네.
2: 그리고 지금 재미있는 거는 장동욱 대표는 충청도에 엄청 많이 내려갔어요.
0: 네.
2: 그 이유는.
0: 원래 고향이 거기잖아요.
2: 네, 고향이 거긴데다가 네. 거기 지금 김태흠 지사가 나와 있잖아요.
0: 네네네.
2: 박수현 그 후보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만약에 김태흠 지사가 떨어지면 김태흠 지사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장동혁 대표로서는 내가 물려줬는데 이제 내가 찾아갈래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0: 내년 총선에 영향이 있다.
2: 그렇죠. 네. 내후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김태흠 지사를 당선시켜서 이거 내 보령의 내 지역구 이거 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내면의 어떤 요구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런지 충남도 지금 박빙으로 마지막까지.
2: 뭐 충남이 박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본인이 가서 공을 세우고 그래서 형님 나 때문에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아요. 뭐 농담이지만 네네. 뭐
0: 농담 아닌 것 같은데
2: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0: 네네네.
2: 그리고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별로 이렇게 뭐랄까 그 환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는 개소식에 그 장동혁 대표가 와서 뭐 사람들이 뭐 극우 청년들이 몰려와서 뭐 장동혁을 연호했잖아요.
0: 네.
2: 거기 지금 박형준 시장 선거에 와서 장동혁 뭐 윤호개인을 외치고 갔고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0: 네.
2: 그때 쫙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회복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 또 양상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울경에서도 별로 원하지를 않고 박민식 후보 때도 개소식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박민식 후보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0: 네.
2: 그 여론조사를 보면
0: 그럼 유일하게 오른 곳은 충남이네요.
2: 충남은 뭐 그래서 이유에.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0: 결과적으로는
2: 하고, 그래서 지금 자꾸 충남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2: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두 대표 모두 이번에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별로 환영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대표가 그 본인의 리더십으로 혹은 본인의 인기로 그 지역을 이렇게 부흥시켜주고 그 지역의 그 후보들의 어떤 지지도가 올라가게 하고 하는 것들을 별로 못했어요.
0: 네.
2: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 여론이 제기될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청계광장으로 마지막 유세를 네. 정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1: 기본에 충실하자.
0: 기본에 충실하자.
1: 원래 이제
0: 원래 많이 했죠.
1: 전통 거기서. 방식이요.
0: 예.
1: 서울에서 시작해 서울에서 마치는 거죠. 지방선거의 이 백미는 서울입니다.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
0: 네.
1: 결국에는 그 큰 축에서 서울시장을 탈환하는 쪽이 지방선거에서는 상징적으로 이겼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서울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0: 그럼요. 네.
1: 그런 부분. 서울 경기. 그다음에 이제 부산도 있겠으나 사실 민주당은 늘 서울 청계광장에서 뭐 대선 때도 그랬고 총선 때도 그랬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서울의 중심이라고 봤을 때
0: 네.
1: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는 거고 이 광장 정치에 있어서 우리가 민주주의와 연결지어서 했던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정청래 대표가 저는 기본에 충실했다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갈 데가 없다 보니까 충청도에 갇힌 거다.
0: 네.
1: 기왕 갈 데도 없는데

0: 결국에는 충청도에 가서 아까 말씀한 대로 본인 지역구에 김태흠 후보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오는 거잖아요. 근데 또 최선을 다해줘야 떨어져도 아 형님 내가 최선을 다해줬는데 설마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주고 떨어지면 그래도 할 말이 있어서 충청도에 사실 공을 들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1: 네.
0: 사실 선거 전략상으로는 중원을 지키는 것이 이제 충청도라고 하지만 정말 마지막에 중원을 지키는 건 서울입니다.
1: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예. 지금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0: 예. 옮겼대요.
1: 예, 장동욱 대표 원래 충남 천안 마지막이었는데 서울 청계천과 홍대 입구역 앞에서 시민 인사 일정으로 유세를 끝마칠 예정이다라고 방금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서울로 오네요.
0: 그러니까요.
2: 예. 아, 귀가 좀 가려우셨나 보다.
0: 그게 아니라
1: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2: 여기저기서 예.
0: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 본인도 이게 ABC가 있는데 기본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1: 서울로 오는 게 기본이다.
0: 아 기본이죠. 네네. 왜냐하면 공이 사실상 뭐 국민의힘 잠인년도 아니고 네. 마지막을 왜 충청도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전국정당이라고 봤을 때는
1: 네네네.
0: 서울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고 민주당도 전국정당을 표방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서울에서 하는 게 기본에 충실하는 거다. 뭐 뒤늦게 뭐 이래저래 옆에서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래요 갑시다 뭐 했겠죠. 뭐 네. 근데 너무 정돈이 안 된 듯한 그런 일정이다.
1: 너무 좀 갑자기 바뀌는 그렇죠. 것 같다. 예. 네. 어쨌든 서울로 와서 마지막 유세 일정 마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제와 오늘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일단 뭐 수도권 특히 경기 지역과 충청권 일부가 초접전 양상이라고 합니다. 뭐 재보궐 지역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두 분이 꼽는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최대의 승부처는 어디로 보시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 먼저 김종혁 최고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2: 아니 근데 그 한 군데를 꼽기는 참 어려워요.
1: 그렇죠. 예, 예.
2: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그 네 명의 후보가 생각이 나는데 네 명 이 네 사람이 당선되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여당과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치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1: 네.
2: 북갑의 부산 북갑의 한동훈 후보 이분이 당선될 경우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 대구의 김부겸 후보
1: 대구.
2: 이분이 당선되면 민주당은 또 상당히 또 민주당에 있어서 향후에 대선 뭐 후보 경쟁이라든가 그렇겠죠. 이런 것들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일단 또 그 대구시장에 당선되면 국민의힘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1: 네네네.
2: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평택에 다른 두 분도 있지만 조국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1: 네.
2: 만약에 조국 후보가 당선이 되면 민주당 골치 아파질 겁니다.
1: 그렇죠.
2: 떨어지면 조국당이 아주 앞날이 캄캄해질 겁니다.
1: 네.
2: 그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다음에 김관영 후보. 전북지사 김관영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정청래 후보의 앞날이 깜깜해질 것이고 그다음에 떨어지면은

0: 이 후보가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는 굉장한 정치판에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알겠습니다. 재보궐 지역 중에서는 평택과 북과 부산 북감 예약이 해주었고 그리고 대구와 전북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영주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저도 뭐 이제 사실 보면 우리가 언론들이 주목한 만큼 평택을 그다음에 부산 북감 이 두 개는 당연히 중요한 곳이니까 그렇죠. 쇼트라이트를 네. 받았겠죠.
1: 네네.
2: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한동훈 후보가 거기에 북감에 나왔기 때문인데 한동훈 후보가 왜 주목을 받겠어요. 사실 보수 진영 내에 차기 대권자로서의 이름 올려놨기 때문에
1: 네.
2: 이번에 못 들어오면은 정치가 힘들 것 같은데 되려나? 되면은 장동혁 대표와 대척점으로 이제 다시 또 원내에서 여러 가지의 갈등을 빚을 텐데 그 결과 궁금한 거거든요.
1: 네.
2: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중요도가 있다고 보고 평택일은 조국 후보 때문에 또 주목이 됐던 거죠. 조국 후보가 진보 진영 내에서 조국혁신당을 이끌고 이번 선거를 지역구에서 처음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것인데
1: 네.
2: 여기에서 조국 후보가 원내에 입성을 못하면 조국의 정치 인사는 어떻게 되지? 그리고 이게 당선이 되고 나서 민주주의 진영 내로 들어오면 이 구도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 포인트거든요. 향후에 이게 양쪽 보수 진보 내에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관심도라서
1: 네.
2: 그 결과가 저는 국민들한테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1: 평택과
2: 이제 뭐
1: 부산북과.
2: 누가 이기냐 지냐의 문제는 이제 차후에 여론조사를 보면 되지만
1: 네.
2: 인물로 봐서는 한동훈과 조국 두 사람의 포인트가 뭐 국민들의 제일 큰 관심사일 거고
1: 네.
2: 저는 이제 그 지역만 보면 대구.
1: 대구.
2: 그다음에 부울경을 저는 꼽아요.
1: 부울경이요. 네.
2: 왜 부울경을 꼽냐면 부울경이 이 말하자면 그 메가시티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오곡삼턱 지방균형발전에 교두보를 놨던 겁니다. 2018년도에.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거의 6년이 지나서 그 지방시대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지방균형발전을 주도했던 김경수 후보 지사 전 지사가 후보로서 지금 경남지사를 따지는데 경남의 김경수 후보가 되지 않으면 부울경에 대한 이런 오극삼특의 메가시티는 또 무산될 가능성이 커요.
1: 네.
2: 이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국가의 정책이 좌초될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는 김경수 후보가 되는데 여기도 접점 양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대구는 한국 정치 중에 보수를 위해서 김부겸 후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대구라는 곳이 보수의 상징이지만 그냥 보수의 상징이 보수가 잘하든 못하든 그냥 지켜주는 곳이 아니라 보수가 못할 때는 회초리를 때리고 보수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땐 그 길을 잡아주는 게 보수의 상징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 네.
2: 이번에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못해도 장동혁을 감싸고 미호도 다시 한번 했을 때 국민의힘의 윤 어게인. 이 부분을 재살려주는 도시 역할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한국 정치에서 보수는 한 10년은 퇴행되는 그런 결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구가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는 의미보다는 보수를 재건하고 제대로 된 전통 보수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1: 네.
2: 대구가 좀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대구를 좀 지켜보고 있다.
1: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같은데 좀 다르네요. 한쪽에서는 일단 전북을 택하셨고 다른 한쪽은 부울경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현장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 각 당의 유세 상황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그러니까 집권여당인 민주당부터 이제 연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급하게 선거 유세 연설이 잡히셨다고 해가지고 좀 뒤로 순서가 밀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수저 대변인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3: 네, 반갑습니다.
1: 네, 현재 어디서 유세 활동 하고 계십니까?
3: 지금은 상주에 있습니다. 경북 상주입니다.
1: 아, 경북 상주에 계시는군요.
3: 예.
1: 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잖아요.
3: 네, 맞습니다.
1: 현장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3: 네, 일단 마지막 피날레 유세인 만큼 제가 오늘 경남 김해 그리고 또 부산 그리고 문경 상주 이렇게 쭉 지나고 있는데요.
1: 네네.
3: 각 지역마다 이제 우리 이제 지역 분들을 많이 집결하는 그런 피날레 유세하고 있고요.
1: 네.
3: 그리고 무엇보다 투표장으로 많이 모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투표 동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투표 동료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때요? 거리에서 유권자들 지금 이제 하루 전날 만나 보시고 계신데 무슨 네. 말씀 많이들 하시나요?
3: 주로 저희들이 만나 뵙는 곳이 시장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3: 예.

0: 시장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 안 좋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요.
1: 네.
0: 또 오늘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 비가 왔었는데 비가 오니까 또 손님이 더 안 계시고 해서
1: 아이고, 그렇죠.
0: 그런 예, 예 경기 문제 많이 말씀하시고요. 또 특히나 국민의힘 이제 저희들한테는 이제 꾸짖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1: 네네.
0: 좀 더 가열차게 싸우지 못하냐, 좀 제대로 하라는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선거 유세인데 또 태풍의 영향까지 있어서 비까지 내리고 있군요.
0: 네네.
1: 네네. 아, 이번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최종 결과는 손수조 대변인님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예, 아무래도 초반에는 15대 1 정도의 민주당 압승을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지만
1: 네.
0: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또 보수 대결집도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또 이제 후반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또 이제 등장을 하시면서 보수의 결집도 많이 저는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15대 1보다는 더 좋은 스코어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1: 그렇다면 15대 1보다는 몇 대 몇 정도 예상하십니까?
0: 아, 그래서 끝까지 경선해야 되니까요.
1: 네.
0: 저희가 한 6군데 정도는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1: 6군데요? 오, 그러면 네. 9대 6을 생각을 하신다는 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0: 네, 그 정도 되면 참 좋겠고 더 한 10군데까지 가면은 더 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1: 네, 희망사항을 얘기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0: 네네네.
1: 지금 뭐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소영주 소장님이 저희 이제 자리에 나오셔서 부울경을 최대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떠세요? 네.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0: 예, 초반에는 조금 저희들이 열세인 측면도 있었고 진영 내의 어떤 갈등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1: 네.
0: 근데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대구의 어떤 공천 문제도 그렇고 또 이제 부산 쪽에서도 사실 많은 결집 그리고 이제 하나로 이제 뭉쳐야 한다는 그런 이제 대의 명분이 조금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보수의 결집도 이뤄졌고 또 상대 이제 후보 민주당 후보의 후보 결점들이 조금 많이 부각된 면도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특히나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면 참 재밌는 현상인데요. 2030 분들이 SNS를 통해서 많은 이제 국민의힘에 응원을 좀 보내주시고
1: 네.
0: 현장에서도 2030 분들이 화이팅을 많이 외쳐주십니다.
1: 경남 지역의 2030들이 화이팅을 많이 외쳐주고 있다.
0: 네네.
1: 네네.
0: 전국적으로 제가 이제 마포 연남동도 어제 갔다 왔는데 젊은 분들이 응원해주시는 현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운 게 사실이고요.
1: 네.
0: 반면에 전통 보수 지지층이셨던 60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많이 꾸짖으십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1: 예.
0: 제가 당내에서도 조금 오래 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분위기는 사실상 뭐랄까요? 조금 낯설고
1: 처음이죠.
0: 신기한
1: 예.
0: 경험이기도 합니다.
1: 그러네요. 이게 재밌는 현상이긴 하네요. 이게
0: 네네.
1: 유세할 때 원래 2030들은 많이 좀 피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좀 모여있는 모습이 그동안은 많았는데 2030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SNS에서 뭐 사진 올린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군요.
0: 네, 맞습니다. 연남동에서 저희가 유세를 할 때도 20대 분들이 카메라를 꺼내서 팍 찍으시는 연출을 내는 게 굉장히 많았고요.
1: 네.
0: 또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공고물을 받은 다음에 이제 첫 페이지에 보면은 정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부분들을 또 찍어서 공유하는 그런 캠페인들도 자발적으로 많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열기가 관심이 2030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2030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현장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국민의 입장에서 마지막 가장 마음을 놓지 못하는 곳, 뭐 초접전지나 반드시 좀 승리해야 된다 하는 곳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변인님?
0: 네,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부산 북갑이 아닐까
1: 아, 싶습니다. 역시 가장 핫한 지역인 부산 북갑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군요.
0: 예, 네. 제가 또 부산 사상구가 바로 북구 옆인데요.
1: 네.
0: 저희 집이 있기도 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요.
1: 그렇군요.
0: 자주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1: 네.
0: 오늘 그 박민식 후보가 또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뤄냈습니다.
1: 네.
0: 예, 그런 만큼 끝까지 정말 판세를 읽기가 힘들고 또 그간에 나왔던 여론조사의 모습과 현장에서 또 느끼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서요.
1: 네.
0: 그런 부분들이 정말 개표가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많이 관심이 가기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0: 예,
1: 될 것 같습니다. 유세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0: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네, 곧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구미 유세 현장의 국민의힘 손수조 대변인이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개혁신당 유세 현황,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천하람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천하람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기호사범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1: 네, 어떠십니까? 현장 분위기 느끼고 계신데 분위기에 네.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2: 네,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오만 또 국민의힘의 무능에 실망한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좀 그래도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많이들 공감을 해 주시고요. 앞서서 이제 손수조 대변인도 2030 세대 얘기도 해주셨는데,
1: 네.
2: 저희 개혁신당이 이제 원래 좀 2030 세대에서 지지세가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재밌는 게 반대로 중장년층에서도,
1: 오, 네.
2: 국민의힘으로는 민주당을 앞으로도 계속 이기기 쉽지 않은 것 아니냐. 뭔가 새로운 세력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준석, 천하람, 뭐 이런 사람들 좀 더 잘해봐라.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 그건 또 새로운 모습이네요. 원래 개혁신당이 20, 30대의 지지를 많이 받았었는데 오히려 중장년층 쪽에서 개혁신당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2: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방금도 제가
1: 네.
2: 그 장승배기역에서 지금 동작구청장 나온 박일하 후보 또 서울시장 나온 김정철 후보랑 같이 유세를 했는데요.
1: 네.
2: 특히 이제 박일하 후보 같은 경우는 현직 구청장이거든요.
1: 네네.
2: 그러다 보니까 중장년층의 지지세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도 개혁신당이 조금 더 잘해서 우리 정치의 핫 일각을 좀 더 강하게 담당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개혁신당에는 조금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군요.
2: 네,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소수정당으로 체감한 어려움이나 이런 지점들은 없었나요? 천하람 위원이 보실 때.
2: 아유, 저희 뭐 비웃음 많이 당했죠.
1: 비웃음이요? 어떤 비웃음이요?
2: 아, 이번에 그 경기도지사 예. 그 후보 토론회를 하는데
1: 아, 양양자 의원의 말씀하시는 거죠?
2: 네, 예. 양양자 후보가 나오셔가지고 뭐 무슨 공보물을 한 장밖에 못했다고 뭐 돈도 없냐고 막 타박하시는 그런
1: 네네네.
2: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1: 네.
2: 이게 국민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이 공보물 두툼하게 하고 유세차 수십 대 다니고 운동원들 줄줄이 다니고 이거 다 세금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지금 그 공직선거법 이런 게 그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처럼 큰 정당에게 되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2: 그쪽은 아마 이번에 선거 보조금이 200억씩 넘게 받을 겁니다.
1: 그렇죠. 15%가 넘으면 받을 수 있죠.
2: 아, 그거 말고도 그냥 기본으로 선거 보조금 200억이 추가로 나갑니다.
1: 기본으로도 200억이 추가로 나갑니까?
2: 네, 네.
1: 이건 제가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2: 네, 그래서 예, 예. 이게 아니 저희도 아니 세금 펑펑 써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새롭게 도전하는 정당이 정말 국민들 세금 아껴가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뛰는데 돈 없고 조직 없다고 괄세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들으시는 국민들도 불쾌한 부분 아닌가.
1: 네네네.
2: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개혁신당 같은 곳을 조금 응원을 해줘야 우리 정치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수가 있는데
1: 네.
2: 계속 기성정당들은 뭐 기득권 정당들은 계속 깎아내리려고 비웃으려고만 하니까
1: 네.
2: 이게 한국 정치의 지금 어떤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이번에 투표할 때 이준석 대표가 저희 줄 서서 하세요. 이것도 꽤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은 이준석 대표는 오해였다라고 밝힌 것 같아요.
2: 네, 그때 이제 뭐 그걸 처음 보도한 언론사에서도
1: 네.
2: 실제 줄이 없었고 그 이제 줄 서라고 하신 분이 착각하신 거라는 거를 이제 명확하게 잘 밝혔습니다.
1: 네네.
2: 이게 저희가 이준석 대표의 이 어떤 논란을 강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그냥 평상시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준석 이미지 나빠지는 문제인데
1: 네.
2: 이게 선거철에 선거 직전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희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들 특히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기초광역의 젊은 후보들 많거든요.
1: 네.
2: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1: 네.
2: 많은 국민들께서 이거는 전혀 오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혁신당 후보들이 조금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1: 네.
2: 그걸 감안하셔서 개혁신당 더 많이 찍어주셨으면 좋겠다.
1: 알겠습니다.
2: 말씀 드립니다.
1: 네, 마지막으로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내일 선거니까요. 한 말씀 해 주십시오.
2: 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아인슈타인이 똑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한
1: 네,
2: 적이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순화해서 표현해 주셨네요.
2: 네, 네네. 아유, 잘 아시죠?
1: 네네.
2: 예,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서 한국 정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1: 네.
2: 기권하시거나 1, 2번 찍지 마시고 새로운 선택, 기호 4번 한번 선택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0: 드립니다.
1: 네, 현장에서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유세 상황은 윤재관 조국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2: 윤재관입니다.
1: 네네. 오늘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잖아요.
2: 네.
1: 지금 윤재관 위원장께서도 막판 유세 현장 다니고 계실 텐데 현장 분위기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민심의 도도한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1: 네네.
2: 국힘제로 내란 청산을 원하는 국민들이 정말로 많으셨고, 그리고 지난 선거와 좀 비교를 해보면 선택의 기준을 당보다는 인물로 정하신 유권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었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누가 절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국민들께 다가가는 후보가 누구인가, 그리고 누가 말꾼이고 일꾼인가, 가짜와 진짜로 구별하는 성숙한 시민들을 뵈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1: 네, 현장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조국혁신당에 주로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2: 당부 말씀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요.
1: 네.
2: 이번에 이명박근혜로 불리는 과거의 그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이 선거판에 뛰어드는 이런 모습을 또 보면서
1: 네.
2: 내란 청산 정말 확실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민주개혁진영이 더 건강해지도록 애써달라라는 말씀, 그런 당부들이 많으셨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조국혁신당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뿌리가 겹치는 지지층이 많잖아요.
2: 네,
1: 그렇다
2: 그렇습니다.
1: 보니까 호남이나 뭐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 후보가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진보 진영의 표 분산 아니냐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해 주고 계십니까?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견입니다. 네. 전형적으로 사실과 다른 단순 프레임이고요.
1: 프레임이다.
2: 2년 전에 증명됐지 않습니까? 비례정당 투표에서 양당이 경쟁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개혁진영의 더 큰 승리를 견인한 바 있었습니다.
1: 네네.
2: 이번 선거에서도 국힘제로 실천을 위해서 조국혁신당 단체장 후보가 무려 12명이 단일화를 선언하고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단일화한 것이죠.
1: 네.
2: 이렇게 가장 진정성 있게 진보개혁진영의 표의 결집을 위해서 노력한 정당은 바로 조국혁신당입니다. 그런 정당에게 표분산 얘기하시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1: 네.
2: 국민의힘이 당선될 수 없는 지역에서 양당이 경쟁하는 것은 국민을 정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난 총선 때처럼 양당이 건강한 경쟁을 하는 것은 민주개혁진영의 표의 확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 네.
2: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정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호 3번 조국혁신당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상대당의 단순한 프레임이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2: 예. 결과가 말해주고 있고, 지금도 역시 민주개혁진영의 표의 확장성을 위해서 큰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 조국 대표 개인에게 집중되는 부담도 좀 있지 않으세요?
2: 반대이죠. 부담이
1: 반대입니까?
2: 아니라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1: 기회다라고 평가하시는군요.
2: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조국 대표의 출마가 크게 기여했고,
1: 네.
2: 그 결과로 인해서 조국혁신당 후보들에게도 플러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조 대표는 당의 상징이자 최고 전략 자산 아니겠습니까?
1: 네.
2: 이런 분이 가장 어려운 구도의 선거에 뛰어들고 특히나 이제 깜깜이라고 불리는 선거 여론조사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조국혁신당에 힘을 좀 모아줘도 되겠구나라고
1: 네.
2: 하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1: 네.
2: 그리고 꽁무니 빼지 않고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당대표의 모습에 조국혁신당 후보들도 더욱 힘을 내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또 투표소를 향할 유권자분들에게 간단하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다양성이 건강함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양당의 가본만 믿고 판단하면 진짜 중요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1: 네.
2: 인물을 보고 꼭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고 싶고요.
1: 네.
2: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무려 513명이 나왔습니다. 지방정치가 주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게 아니고
1: 네.
2: 당당히 지명

0: 명하는 임명직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1: 그렇죠. 네.
0: 양당 정치의 폐해이자 거대 정당이 정치 개혁을 외면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 신당이 있어야 지역 정치가 살고 지역 정치가 살아야 지역이 살지 않겠습니까? 기호 3번 조국혁 신당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2: 네.
0: 한눈 팔지 않고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전화 연결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윤재관 조국혁 신당 전략기획 본부장 현장 유세 내용을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민주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박주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의원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3: 아닙니다. 네.
1: 네, 오늘 6.3 지방선거 공직선거 마지막 날이잖아요.
3: 네, 맞습니다.
1: 지금 어디에서 유세하고 계십니까?
3: 아, 지금은 청계광장에
1: 청계광장
3: 후보,
1: 예.
3: 서울시장 후보의 집중 유세가 있습니다.
1: 네, 네, 네.
3: 여기 와 있다가 차 안에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요거 네. 끝나면 저의 지역구인 은평으로 넘어가서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1: 네네. 오늘 정청래 대표도 마지막 유세 현장이 청계광장이더라고요.
3: 맞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도착하실 겁니다. 예.
1: 그렇군요.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분들이 모여 승리한 후보를 돕는 오뚝이 유세단 단장이 있잖아요.
3: 오뚝 유세단입니다.
1: 오뚝 유세단이군요. 오뚝. 예. 골목골목 선대위와 함께 전국의 험지와 오지 뭐 직접 방문하는 게릴라 유세를 펼치셨어요.
3: 네.
1: 어떻습니까? 거리에서 이렇게 직접 유권자들 만나보셨는데 어떤 이야기 하시던가요?
3: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일을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셨고요.
1: 네.
3: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이번에 민주당 쪽에 일할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게 영남에서도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1: 영남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네. 보고 계시는군요. 네. 100명 안팎의 유세 단원들과 별동대로 활동하시면서 전국 누비셨는데 네.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실까요?
3: 글쎄요. 뭐 사실은 저희가 오늘 뽑아보니까 선거운동 기간 동안 대략 50곳에 가까운 곳에 방문했더라고요.
1: 아, 많이 다니셨군요.
3: 그래서 다 기억나는 곳인데
1: 네.
3: 특히 기억이 나는 게 어제 부산 북구가 하정우
1: 네.
3: 보궐선거 지역 방문했던 게 좀 기억이 나네요.
1: 네네.
3: 어제 좀 밤늦게 이제 도착을 해서 그 북구갑에 있는 젊음의 거리라고 불리는 상점가를 좀 돌아다녔는데요.
1: 네.
3: 굉장히 많은 이제 인파들이 있었고 그 인파들이 상당히 뜨겁게 이제 하정우 후보를 지지하는 것들을 보고 또 현지에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상점 상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제 하정우에 대한 지지세가 강하다. 수치로 드러나는 것과 달리
1: 네.
3: 하정우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1: 네, 부산 북갑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정우 후보의 굉장히 뜨거웠던 유세 현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거 결과 전체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3: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가 매우 긍정적인 가운데 치러진 지방선거고
1: 네.
3: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제가 곳곳을 다니면서 들어봤을 때도 지역 어느 곳 상관없이 다 이 현재 정부가 일 잘한다라는 평가는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 네네.
3: 그래서 그런 기조하에 지금 치러지는 선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판세를 본다면 민주당에게 좀 유리한 그런 결과 유리한 흐름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선택해야 되는지 박주미 의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3: 예,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역의 일꾼이 일을 잘하려면 당연히 중앙정부라든지 또 국회와 협력이 잘 돼야 됩니다.
1: 네.
3: 따라서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속해 있는 민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고요. 그런 어떤 일 잘하는 자치단체장을 통해서 지방 소멸의 위기라든지 또는 AI 변환 같은 큰 변화를 잘 헤쳐나가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3: 일 잘하고 또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민주당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바쁜 유세 현장에서도 전화 연결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자, 네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렸네요.
4: 아니, 잘 들었습니다.
1: 네. 아, 죄송합니다. 어떠세요?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 들으니까 그 현장의 분위기가 좀 느껴지긴 하죠.
5: 네, 그럼요.
1: 네,
5: 다들 애쓰시네요.
1: 네.
5: 각 당 모두가.
1: 네. 직접 유세도 하시죠, 두 분도?
4: 그렇죠. 많이 했죠.
1: 네네. 네. 어떠셨습니까? 직접 유세할 때는 어떤 기분이 드세요?
4: 네, 현장 나가면 네. 좀 다르죠. 앉아서 있는 것보다는 사실상 그 직접 이 눈을 마주하고 현장에서 악수를 하고 그 호응해 주는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야 이게 사실 그 각자의 지지자들과 있는 현장은요. 이거 내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1: 그렇죠. 내 편만 모여 있으면 그렇게
4: 아무래도 그러지. 네. 아니 지금 이게 말하자면 네. 유세를 그 집중 유세를 하는데 네. 저쪽에 있는 다른 당 사람들이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운을 받고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인데 네. 아마 오늘 이제 선거 마지막 날이라서 모든 지지자들이 다 결집해서 그 후보자를 뭐 이렇게 응원하고 하는 상황이라서 아까 보면 다들 네 분 다.
1: 네.
4: 공이 지금 현장에서는 모든 지지를 그 지지자들에게 받고 있을 거라서
1: 그렇죠.
4: 잘 될 거예요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제 투표함 열어봐야 하니까 겸허한 마음으로 절박한 쪽이 이긴다. 마지막까지 절박하게 호소를 하다 보면 한 표라도 더 오는 쪽이 이긴다는 마음으로 그냥 임했으면 좋겠다고
1: 그렇군요.
4: 말씀드립니다.
1: 네 분 다 목소리가 많이 상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좀 지지자분들의
4: 그렇죠, 그렇죠.
1: 앞에 계시면 큰 소리를 네, 얘기해야 되니까. 되고 뭐 그런 그러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목이 좀 많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김종국 최고위원님도 이번에 유세 다녀오셨죠? 북갑 다녀오셨나요?
2: 저는 유세를 간 건 아니고 북갑에 네네. 이제 자 매주 내려가서 어떻게 상황이 변하고 있는가 이제 봤었는데요.
1: 네.
2: 오늘은 보니까 오늘이 30도가 넘어요.
1: 오늘 서울은 3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2: 네, 그래서 저도 우리 제가 고향 병이니까 우리 지역에 이제 시의원, 도의원 출마하는 분들한테 다 이제 전화를 해서
1: 네.
2: 괜찮냐. 근데 다들 고생하더라고요. 여기서 만약에 유세차 타면서 이 더운 날씨에 떼약볕 맞으면서 돌면서 유세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 네.
2: 뭐 하여튼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하는데 그 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된 후보들이 뽑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습니다. 저에게 내일 또 선거를 맞아서 문자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제구레군님께서 우와. 소용주 소장님이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4: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1: 네네. 예, 예. 고견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0: 하십니까?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1: 아니 조국혁신당은 지금 조국 대표가 나왔잖아요.
0: 네.
1: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그 호남에서 아마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네.
1: 근데 개혁신당은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뭐 개혁신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혹은 뭐 캐스팅 보트를 하고 있다라든가 그런 건
0: 그렇죠.
1: 별로 없는 것 같아요.
0: 경기도 쪽에 좀 힘을 실었던 것 같은데.
1: 조응천 후보가 이제 경기도에 나왔는데
0: 네.
1: 예, 거기는 추미애 후보 원래 이제 민주당 지지도가 워낙 지지가
0: 그렇죠.
1: 강세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양양자 후보가 조응천 후보의 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지지도가 낮아서 두 후보가 매우 고전을 하고 계신 건 사실이죠.
0: 네. 어떻게 보세요? 조국혁신당이 전남에서 그래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2: 현재는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0: 네네네.
2: 무소속 후보들이 더 사실 약진하고 있다.
0: 오히려 무소속이 약진하고 있다.
2: 호남 쪽은 지금 무소속 후보들이 약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사실 이제 조국혁신당의 운명은 평택을의 조국 후보의 당선에 달렸다. 그러니까 모든 당력을 평택을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렇겠네요. 네.
2: 왜냐하면 조국 후보가 평택을에서 배치를 달지 못한다면 사실 민주당과의 합당 문제도 이 말하자면 그 이 몸값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0: 네.
2: 근데 원내에 진입하고 나서의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문제가 진행된다면 뭔가 서로 간에 우리의 몸값을 높게 쳐달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0: 네.
2: 제가 봐서는 그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헐값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막자라는 차원에서 조국 후보의 총력전을 기울이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 평택을 해서 좀 무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정상 호남에는 좋은 영향력은 좀 못 끼치고 있다. 왜 그러냐면
0: 네네.
2: 이게 적당하게 이 검증과 네거티브가 있는 건 인정해요. 선거니까
0: 네.
2: 친한 사람들끼리 링에 올라가면 싸워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게 거의 뭐 다시는 안 볼 상황의 감정적 싸움으로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민주당의 귀책 사유를 자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조국혁신당이라는 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민주당 참칭 후보임을 주장해버리니까 이게 사실상 너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재보궐이 끝나고 나서도 조국혁신당과의 그런 이 잔 감정들이
0: 네.
2: 좀 사라지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0: 그래서 저도 그 부분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오늘 좀 강력한 단어까지 나왔잖아요.
2: 그렇죠.
0: 민주당의 오물을 뒤집어
2: 사이코
0: 예.
2: 얘기도 나오고
0: 예.
1: 오물 사이코.
0: 와. 아니 이 정도까지 가면 민주당 감정 많이 상할 것 같은데 서영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짜?
2: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말로 비친다고 하는데
0: 네네.
2: 이 말빛이 오래가요.
0: 이게 아유 이거
2: 차라리
0: 말이 무섭죠.
2: 돈빛은요. 네. 돈 갚으면 되잖아요.
0: 그렇죠.
2: 그런데 말은 이게 한번 뱉은 말은요 주사당기가 쉽지 않아요.
0: 저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 혼냈던 말도 기억납니다.
2: 그러니까요.
0: 그게 말이란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2: 비수가 돼서 오는 거거든요.
0: 아, 그럼요.
2: 그래서 저는 이게 선거라면서도 그 수위를 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저는 너무 버려서 저는 이게 이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의 개인 간의 평택을의 어떤 그런 설전이라든지 아주 극한 상황의 감정의 골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골이 좀 파여버린 결과까지 온 것 같아서
1: 질문을 해도 돼요?
0: 네,
2: 조금 좀 우려가 돼요.
0: 네네.
1: 그 저는 잘 몰라요. 호남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2: 네.
1: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무소속보다 더 힘을 못 쓰고 있나요?
2: 그렇습니다.
1: 아,
2: 지금 현재 이제 이 무소속으로 나온 분들이 사실 그 당내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되거나
0: 네.
2: 좀 여러 가지 경선에 대한 이 불공정을 주장했던 분들이 무소속 튀어나왔어요.
1: 네. 무소속으로 나와서 조국혁신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소속으로 나갔고.
2: 무소속으로 나와서 지금 무소속 후보들이 약진하는 지역들이 꽤
0: 그렇군요.
2: 전남 쪽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그 사전투표율이 높은 영향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0: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김종혁 최고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건 개혁신당과의 단일화는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1: 그렇죠.
0: 거의 이제 뭐 마무리가 됐다라고 봐야겠죠.
1: 개혁신당에서 지금 오세훈 후보님을 좀 도우려고 하는 제스처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0: 네네네.
1: 결국 거기 또 김정철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뭐 갈 수가 없었던 것이고
0: 네.
1: 결과적으로는 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그 협조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되게 힘들 거예요 지금 개혁신당.
0: 개혁신당.
1: 네, 지금 처지를 네. 보면 아까 네. 천하람 의원님 뭐 굉장히 밝은 목소리로 얘기하시.

0: 하시긴 했지만 속은 썩을 거예요.
1: 네. 사이 보수 이야기도 있고 대구 쪽에서는 뭐 사이 진보 이야기도 있고 네.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투표장에서 뭐 마지막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결집할 거라고 보십니까?
0: 아니 결집은 항상 이루어지죠.
1: 결집은 항상 이루어진다. 예.
0: 언제든지 이루어지죠. 선거 막판에 가면 다 결집은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네. 근데 지금 처음에 15대 1로 시작해서 아까 손수조 대변인도 얘기를 하더만 많이 쫓아갔잖아요. 많이 네. 쫓아갔는데 결국은 선거에서는 한 표를 이겨도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많이 쫓아 올라갔는데 지난번 네. 총선도 끝나보면 다 마찬가지잖아요. 한 5%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의석은 완전히 뭐 7대 3 이렇게 가져가고 막
1: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죠.
0: 네, 위너 텍스 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피를 말리는 거죠. 한 표라도 이겨야 되는데 광역단체장이 한 뭐 예를 들면 한 몇천 표 차이로 완전히 이렇게 당락이 갈린다면 아 정말 고통스럽겠죠. 진 쪽에서는.
1: 아까 손수조 대변인 10대 6 정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뭐 희망이죠.
1: 희망사항이다.
0: 예, 희망하고 있는 거고 예.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 11석 얻을지도 모른다라고 오늘 방송에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
1: 네네.
0: 그다음에 뭐 희망하기는 한 7석 정도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내일 어쨌든 유권자의 심판들 이미 그리고 저 사전선거를 통해서 일부 내려졌지만
1: 네.
0: 내일 저녁에 결정이 되겠죠.
1: 김종인 최고위원은 몇 대 몇 예상하십니까?
0: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5개 정도 되지 않을까.
1: 10대 5 정도 예상하십니까?
0: 네. 뭐 그렇게쯤 되지 않을까. 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1: 5는 어디를 이제 평가하고
0: 계십니까? 아니, 이제 서울을 이겼으면 좋겠고.
1: 서울이요?
0: 네. 예. 서울을 이겼으면 좋겠고.
1: 네.
0: 부산도 이겼으면 좋겠고.
1: 부산.
0: 대구 이겼으면 좋겠고.
1: 네.
2: 다 이기세요.
1: 아니 예상을 내달라고 부터 좋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셔서.
0: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1: 아, 그렇죠. 모르죠 사실. 네,
0: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1: 네네.
0: 그러니까 뭐 막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그리고 지나고 난 다음에 우연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확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도 없고 과거에 무슨 뭐 그 점 보는 사람들이 자기가 다 맞췄다 역대 대통령 다 맞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엉터리고
1: 네.
0: 그러니까 일단 끝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막판에 지금 이명박 박근혜 두 분 대통령 또 나와서 유세를 했는데
1: 네.
0: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반대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참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1: 알겠습니다. 11대 6을 예상하셨고 서영주 소장님은 몇 대 몇을 예상하십니까?
2: 저는 그냥 뭐 한 예. 14대 1대 1?
1: 14대 1대 1.
2: 예.
0: 뭐 무소속 하나, 그다음에 뭐 저
2: 경북 하나, 뭐 그렇게 하나? 저는 예. 보고 있어요.
0: 아, 너무 짜다.
2: 근데 이제 저는 그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유권자를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그래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 아니야.
2: 저는 무슨 생각이 분뜩 들냐면 정치 수준을 낮추는 건 정치인들이 아니라 유권자일 수도 있겠다.
1: 네.
2: 왜 그러냐면 혼내주지 않을 때 정신 차리게 못하면 그 정치인들은요 유권자를 무시해요. 그리고 표를 줄 때만 뭔가 겸손하고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건데
1: 네.
2: 권성동 의원이 예전에 김재수 의원한테 했던 말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아유 괜찮아. 그거 우리 국민들이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정확히 2024년 12월 3일을 정확히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1: 네.
2: 2년이 지났나요? 2년 6개월이 지났나? 하여튼 사실 보면은 이 자체로 국민들이 금방 있는구나. 아, 권성동 의원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0: 권성동이 아니고요. 윤상현 의원.
2: 맞아요. 죄송합니다.
1: 네.
2: 저기 하여튼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 김재섭 의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정치인들의 오만한 생각을 유권자들이 심판을 해야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한치도 못 갖게 되는데 이번 선거를 보면 각 진영에서 결집을 하게 되고 그 결집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반성하지도 않았는데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되돌려 되는 거고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거는 결국에는 그 기회를 주는 유권자들이 주는 거거든요.
1: 네.
2: 근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기대하에 14대 1대 1인 거예요.
1: 그래서 결론이 14대 1대 1로
2: 그래서
1: 보신다.
2: 저는 네. 사실 대구의 이 보수 유권자들이 저는

0: 이번에는 보수의 회복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고 믿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간판 효과라는 게 있어요. 대기업 좋다는 게 뭐냐면, 사실상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유권자들에겐 대기업 같은 거예요.
1: 그렇죠. 대기업이죠.
0: 그렇죠. 예. 거대 정당이니까.
1: 그럼요.
0: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고 보증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마지막에 이제 표의 그 선택은 간판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소정당은 이제 무소속을 포함해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1: 네.
0: 그런 점을 감안할 때는 제가 아주 맥시멈으로 잡아서 14대 1대 1이다.
2: 근데 이건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1: 반박해 주십시오.
2: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입만 열면 내란 정당이잖아요. 그 1년 6개월 전에 있었던 그 비상기업 사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된 대통령은 무기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 뭐 국방장관부터 시작해서 국무위원들 다 지금 재판받고 있고 아주 강한 형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 내란 정당이니까 해산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오만을 떨고 있습니다.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한동 저도 그때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저도 나가서 이거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열심히 싸웠는데 국민의힘 내에서 그걸 지지한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네.
2: 그리고 이미 그 관련자들은 다 처벌을 받고 있는데 무슨 기승전 내란이야. 기승전 내란. 그래서 본인들이 한 것들을 생각 안 하시나 봐요. 대통령이 다섯 개나 되는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 재판을 갑자기 특검을 이용해서 특검을 임명을 해서 다수당을 앞세워서 그래서 다 공소를 취소하겠다.
1: 네.
2: 이게 도대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15대 1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뒤집어진 게 공소 취소 특검하겠다고 하면서 교만을 떨고 권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또 법 왜곡죄라는 걸 만들어서 본인들에게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옥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그 스타벅스 건도 마찬가지죠. 스타벅스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스타벅스를 대통령이 나서서 불매운동 벌이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1: 네.
2: 그리고 무슨 저 각 공무원들한테 니들 스타벅스 얼마나 먹었는지 다 보고해. 여기가 무슨 북한입니까? 이런 걸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오만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런 권력의 오만을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그 보수가 결집하는 거 아닙니까?
1: 네.
2: 입만 열면 내란 정당 하면서 본인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시냐라고 저는 비판할 수밖에
1: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4대 1대 1이란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좀 오만에 가깝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선거의 전체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좀 정리해 주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내란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뇌란 상황인데 코스피가 9천을 바라보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국민의힘 네. 의원 중에.
0: 그러니까 뇌란 상황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1: 네.
0: 그러니까 뇌란을 그대로 인정하고 뇌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아직 남아있다.
1: 네.
0: 그러니까 잔불이 남아있다는 거죠. 사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윤어균이라고 해도 누가 반론합니까? 예를 들면 명확하게 얘기할게요. 한동훈 후보 자체는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찬성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당론은 탄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1: 네.
0: 바꾸지 않고 있죠. 결국엔 그거는 뭐냐면 윤석열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은 완전히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한길 씨, 뭐 김현태 옛날 친구 단장 그분 지금 윤석열 운영하면서 출마했잖아요.
1: 네.
0: 부정선거인자인 황교안 후보 지금 평택에 출마해 있잖아요. 그런 게 광범위하게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용인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은 이번 선거 끝나고 또 장동희 지도부가 1년이 남았는데 그대로 유지돼서 간다면 과연 대한민국 정치가 제대로 들어갈 것인가?
1: 네.
0: 그게 이제 지역 일꾼까지 확대돼서 보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알겠습니다. 이게 내란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오늘 끝날 때까지 얘기하고 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0: 네.
1: 마지막에는 북값 이야기 네네. 좀 마무리로 하고 예 마치도록 할 네. 텐데 또 다녀오셨잖아요.
2: 네.
1: 예예. 다녀오셨는데
2: 여러 번 갔습니다.
1: 분위기 어떠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부산 북값의 분위기요.
2: 그 사실 부산 북값 선거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1: 맞아요.
2: 그렇잖아요. 그 특히 한동훈 후보가 벌였던 그 유세들 있잖아요. 의시하라 의시하 유세.
1: 네.
2: 거기 무슨 뭐 누구는 또 봉춤이라고도 얘기하던데.
1: 봉춤 영상도 많이 올라왔어요.
2: 네, 유세차 네.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뭐 저 홍보하고 그러는 거. 저도 많은 선거를 봤지만 그렇게까지 열기가 있는 선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1: 열기가 어마어마합니까?
2: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네. 1985년도에 그때 이제 2.12 총선 때 신민당 돌풍이 일었었거든요. 두 달 된 신민당이 그 민한당이라는 1.5도 야당을 깨버리고 그리고 민한당이 제1야당으로 섰을 때 그때 유세 현장에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었어요.
1: 네네네.
2: 그때를 제외하고는 나중에 이제 1987년도에 육공화국이 만들어질 때 일로 삼김 씨가 그 경쟁을 할 때 그 여의도 광장이었죠 그때는.
1: 어마어마했죠. 막
2: 돌도 80만 명, 100만 명 뭐 예. 이런 사람들이 막 모였다고 그때 막 얘기를 했었죠.
1: 앞에서 돌 막는 뭐 이렇게 맞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2: 예. 그거는 네. 근데 이제 대선이었으니까 그리고 네. 이제 군사 정권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거였으니까 그렇게 치는데 총선을 기준으로 본다면 212 그 85년 212 총선 외에 이렇게까지 뜨거운 걸 본 적이 없는데 더구나 이거 재보궐 선거잖아요.
1: 네네.
2: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갑이라는 선거를 통해서 이 북갑 선거는 그냥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보수 재건을 하겠다는 후보와 그걸 막으려는 후보 그리고 네. 또 지금 대통령의 이른바 아바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실례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대통령의 후광을 얻은 후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의 권력과 그리고 장동혁과 윤석열이라는 그 과거의 권력으로부터 그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 그리고 또 본인은 그 이 두 권력을 다 깨고 미래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
1: 네.
2: 이 그 세 개의 권력이 지금 거기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북갑 선거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북갑에서 벌어졌던 그 다양한 선거 운동들은 나중에 그 아마도
1: 네.
2: 정치 평론가뿐만 아니라 정치 전략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거 운동은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앞으로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프레임 자체가 좀 이례적이긴 하잖아요. 사실 현직 대통령과 현직 야당 대표를 동시에 겨눌 수 있는 선거가 그동안 있었나 싶기도 한데 서영준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유권자 중심으로 보고 싶어요.
1: 네네.
0: 그러니까 북갑 주민들은 사실 지역을 발전시킬 그 일꾼을 뽑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정치인이요. 북갑 주민들을 일꾼으로 부려요. 본인의 정치적인 도구로서 북갑 주민을 쓰는 그런 좀 해괴한 선거가 된 거예요.
1: 네네.
0: 내가 북갑에 와서 뭐 일을 해서 열심히 북갑에 뭐를 가져오겠다가 아니라 저를 뽑아주면 제가 여기에서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키워주십시오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 조금 기형적이기도 하고 그러면 한동훈 후보라든지 국민의 후보가 전 지역에서 그러겠지만 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부 1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1: 네.
0: 북합에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유권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득이 되지 않는 북합 선거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의 선거 방식은 나름대로 그 뭐 기발할 수도 있고
1: 네.
0: 여러 가지 뭐 재밌는 뭐 케이스가 될 수는 있으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1: 없다?
0: 선거 방식은 아니 선거의 풍토는 아니다.
1: 네, 네. 원래 선거 풍토는 아니다.
2: 근데
1: 네.
2: 이거는요 네. 그런 식의 논리면요 그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여당 국회의원이 돼야 됩니다.
1: 네네네.
2: 야당 국회의원이 되면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없어. 그러면 모두가 다 여당이 돼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뭐 어떤 특정 정당의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됐지만 그분이 받는 그 예를 들면 월급은 우리 국민 모두가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부에 있는 그 국무위원들이 받는 월급도 자기를 지지한 사람이나 지지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낸 것으로 본인들의 월급을 받아요. 국민의 대통령인 겁니다. 그런데
1: 네.
2: 지금 얘기하시는 얘기들을 야,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야 민주당 후보 안 뽑으면 니네 지역은 발전할 수 없어. 이건 일종의 협박 아닙니까?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또 하나 뭐냐면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만약에 거기서 그 당선이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대선 후보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을 지켜야 돼요.
1: 네.
2: 그래야지 자기가 대선에 나갈 때도 제가 이렇게 그 당선이 된다면 이렇게 약속을 지켰습니다라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갑은 가장 부산에서도 정체되어 있는 지역인데 지난 20년 동안 아니 지금 전재수 그 후보가 세 번인가 다 거기서 후보를 하고 됐죠. 국회의원을 하고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가 두 번 했습니다.
1: 네.
2: 근데 그 하정 후보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지난 20여 년 동안 북갑은 다 소외되고 발전이 정체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

0: 우리가 우리 전재수 형님 정치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네. 지난 20년간 이렇게 발전을 못했는데.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반론도 듣고 싶었는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2: 아니, 일부러 아닙니다. 그러셨죠?
1: 예.
0: 어떻게 알았어.
1: 아니 진짜 이 북갑이 이렇게까지 핫했던 적이 없었잖아요. 네, 확실하게 핫 이슈였던 건 이번 선거에 핫 이슈였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오현정 님께서요. 저는 서영준 님이 반갑고 저희 엄마는 김종영 님이 반갑대요. 두 분 말씀 정말 유익합니다. 모두 응원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두 분 다 오랜만에 보니 너무 보기가 좋네요. 자주 나와주세요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자주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 소장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6.3 지방선거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까지는 정치가 말했고 내일은 이제 유권자가 답할 차례죠. 안적이든 견제든 그 한 표에는 각자의 현실과 지역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오늘로 끝나지만요. 민심의 판단은 내일 투표함에서 시작되는 거죠.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뻔한 말 대신 투표가 정치를 바꾼다는 사실을 내일 투표소에서 직접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가 오후 5시부터 진행됩니다. 저는 내일 개표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최근 강세장이 이어지면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사상 처음으로 3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신용거래 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데요. 주가 상승 기대가 커질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대표적인 B2 지표로 통합니다. 물론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에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역사적으로 강한 상승

시장의 이후에는 더 큰 변동성과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주식 명언도 있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도 있습니다. 강세장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싸이와 박정현의 어땠을까로 시작합니다. 내가 그...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는 경제로 하나 되기 순서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이신 이혜정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2: 오늘은 지난 1월 그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그 제안했다라고 알려진 4대 남북 국제협력 사업 구상을 중심으로 다자협력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 네. 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제안했다는 4대 남북 국제협력 사업 구상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2: 예, 지난 1월 5일 한국으로서도 그 2026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정상회담, 그리고 중국으로서도 첫 번째 정상회담으로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서울, 평양, 베이징 고속철 건설, 원산갈마 평화관광, 대북 보건의료 협력, 그리고 GTI라고 하죠. 광역 두만 개발 계획과 관련한 이 4대 남북 국제협력 사업 구상에 대한 중국의 협력과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예.
2: 이 한중 그리고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서 서울에서 평양 그리고 베이징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구상을 추진하고 이와 병행해서 북한 철도의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내용과 이 국제 원산갈마 평화관광 추진을 위해서 2026년에는 우선 재외동포 고향 방문 형식의 개별 관광을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남북 중 환승 관광 프로젝트와 이산가족을 시작으로 한 우리 국민의 북한 관광을 추진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 감염병 대응이나 군 단위 병원의 현대화를 포함 만 보건의료 협력 그 패키지를 마련해서 이를 그 추진하기 위한 그 국제 신탁 기금 설립을 추진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1: 네.
2: GTI 지금은 원래는 이제 한국,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5개 회원국으로 출범이 되었는데 2009년 11월에 북한이 탈퇴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북한의 재가입 유도를 통해서 이 GTI를 활용해서 동북아의 연계성을 증진하는 내용, 이렇게 네 가지를 담고 있는 4대 남북 국제협력 사업 구상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 네 가지 사업을 각각 살펴보면 교통, 관광, 보건, 지역개발 각기 다른 분야의 협력 사업을 각각 제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의 내용을 좀 찬찬히 읽어보면 종합적으로는 결국 북한과의 연계성을 회복하는 복합적인 프로젝트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여다볼 텐데요. 먼저 남북 중 고속철도 연결 구상 이야기부터 해주시죠.
2: 지난 12월에 통일부는 업무 보고를 통해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평화교류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된 프로젝트가 바로 이 다자협력을 통한 남북 중 철도 연결 사업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북한 철도 현대화를 한중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해서 새롭게 추진하겠다 라는 것으로 한중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서 서울에서 평양, 베이징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구상을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서 북한의 철도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통일부는 이를 위해서 2026년에는 이 초기 조치로 기술의 표준화나 운영 시스템을 한중 간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다자협력의 틀 안에서 북한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라는 계획이죠.
1: 이 남북 중 고속철도 연결 구상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2: 먼저 이 한중 간의 공동 연구, 그리고 남북 간의 공동 조사, 그리고 북한의 철도 현대화, 그리고 고속철 사업으로 이어지는 이 단계적인 다자협력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라는 의미가 가장 크고요.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에는 지난 2018년 12월이 마지막이었는데 이때 마지막으로 진행된 남북한 철도도로 공동조사 사업을 다시 재개해서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조사 연구를 우선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그러면 이 4대 남북국제협력사업 구상 중에서 관광 부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2: 그 우리가 뭐 여러 차례 서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김정은 시대 북한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관광 정책을 통해서 네. 외화 획득의 창구를 확보하고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죠. 북한이 2023년 관광법을 제정하고 2025년 원산갈마 해안관광특별구법을 제정하면서 북한 산업 관광산업의 제도화와 이 지역별 개발 전략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관광법과 이 원산갈마 해안관광특별구법은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엄격한 통제와 규율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관광규정은 비교적 간략하게 행정책임과 형사책임만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 관광법은 민형사책임과 행정상 책임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마련하여서 관광객에 대한 규율과 통제

0: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0: 기존 관광 규정에는 규율된 바 없는 관광객의 관광 중지를 명시하는 규정도 별도로 마련해두고 있어서 기존의 민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이 관광 중지를 제재 규정으로 추가한 것도 특징적이죠.
1: 이 원산갈마 해안관광특별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부터 운영이 시작됐죠?
0: 네. 원산갈마 해안관광특별구는 2016년에 착공이 이루어졌고요. 여러 차례 완공이 좀 지연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 작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원산특별구에는 하루 최대 2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4km 길이의 갈마반도를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서 이 명사십리 휴양구역 1, 2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개발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이 작년에 발간된 북측의 안내도에 따르면 호텔, 여관, 뭐 식음료점, 상점, 체육문화시설, 그리고 뭐 별장식 숙소나 수상숙소, 뭐 민박숙소 이런 구획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호텔의 경우에는 17개 건물이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안내도상에는 6개만 확인되고 있어서 나머지는 아직은 내부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1: 예.
0: 특별히 내국인, 외국인 구역을 별도로 설정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서쪽에 위치한 이 구역이 원산 시내와 가깝고 좀 여관이나 민박 같은 천막 숙소 같은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북한의 국내 관광에 중점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동쪽에 있는 1구역은 동해안과도 가깝고 시내로부터도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기가 용이하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 이 구역에 비해서 식당이나 이 상업시설들이 많아서 뭐 보험이나 금융 관련 시설들이 위치해 있다라는 특징을 본다면 이쪽이 좀 외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1: 이 원산갈마 해안관광특별구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개방이 됐죠?
0: 예, 그 북한은 이 원산을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초기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또 건설 성과에 대한 대내외 과시와 함께 주민 결속의 강화를 도모하려 하는 모습인데요. 장기간에 걸쳐서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추진된 원산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좀 과시하고 특히나 여기에 동원됐던 주민들에 대해서 포상 성격의 포상 관광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의도로 이런 국내 관광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원산이 말씀드린 대로 최대 2만 명 수용 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 확보를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국내 관광이 반드시 좀 필요한 상황이죠. 특히나 인바운드 관광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시설이나 서비스 운영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보고 보완해보는 목적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관광의 경우에는 1박 2일에 처음에는 약 $100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되었다라고 알려졌었는데요.
1: 네.
0: 이게 좀 가격이 비싸다라는 의견들이 좀 외부에서도 좀 있었죠. 그러다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이 4박 5일 패키지 상품을 $100에 판매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은 원산에 대해서 이 4박 5일 패키지 상품을 $100에 판매한다라는 보도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로 하나 되기, 현대경제연구원의 통일경제센터장이신 이혜정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전거 탄 풍경이 부릅니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주목받는 경제 현상을 주요 용어를 통해 짚어보는 경제용어 노트 순서인데요. 디지털 경제금융연구원장이신 정유신 서강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최근에 이제 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올랐어요. 예. 어느 정도인가요?
2: 지금 미국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금리 다루는 게 채권 시장이니까 채권 시장이 제일 큰데요.
1: 네.
2: 그 전체 글로벌 채권 시장 규모가 150조 달러라니까 달러 금 우리가 감이 안 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2경. 아, 경도 감이 잘 안 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40%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1: 와, 엄청나네요.
2: 큰 거죠. 미국이 그러니까 영향이 그만 큰데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올해 초에는 4.1%였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한 4.7까지 갔고 30년 같은 경우에는 5% 초과했어요. 5.2% 돌파해갖고 이게 20년 만에 최고. 영국도 10년 만기 국채가 1998년 이후에 최고. 28년 만에.
1: 아, 그렇구나.
2: 프랑스도 17년 만에 최고. 가장 안정적인 독일도 15년 만에 최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지금 선진국 국채 금리는 다 뭐 15년, 20년, 뭐 30년 뭐 이렇게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 진짜 치솟았다는 표현이 가장 예. 적합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든 방아쇠는 뭐예요?
2: 예, 방아쇠는 뭔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유가 이번에 중동 지역에서 이제 이런 뭐 지역적인 불안 때문에 전쟁 때문에 생긴 게 유가 충격이고 이 유가 충격이면은 이제 사실 유가 올라가면은 유가가 뭐 사실 제품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1: 그렇더라고요.
2: 석유가. 네. 그러니까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이때까지도 물가 압력이 계속 있었거든요.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 연준도 막 금리 뭐 떨어뜨리는 것도 굉장히 신경 쓰면서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완전히 그 기름 부은 거죠. 그래서 미국의 4월 달에 그 PCE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개인 소비 지출이에요. 퍼스널 이제 컨슈머 익스펜디처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연준에서는.
1: 네.
2: 근데 이게 이제 전년 동월 대비로 해서 3.8%니까 그 3월 달에 3.5였는데 이게 3.8%인데 이게 사실 미국이 금리를 갖다 올리고 내릴 때 기준이 되는 게 2%거든요. 소비자 물가

0: 지수도 2%고 그다음에 이거 소비 지수 지출하는 거 이것도 2%가 중심인데 3.8이면 거의 두 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말을 못 하죠. 거의 두 배까지 지금 그 한도에서 올랐으니까 그래서 시장을 굉장히 자극했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상반기 중에 미이란 전쟁이 없었으면은 금리를 한번 더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뭐 이렇게 되면은 하반기 될 수 있을래나? 올해는 거의 동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준 거죠.
1: 진짜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근데 뭐 물가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선진국 국채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채권이니까 수요 공급이잖아요. 모든 가격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국채 발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국채 발행을 왜 하냐면 네. 재정이 빵꾸 났으니까 재정을 메꿔야 되니까 이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다 지금 그 엄청난 적자 재정 적자예요. 거의 미국 같은 경우 30년 이상 우리 레이건 대통령 때 생각하잖아요. 그 전부터 적자였으니까 엄청나게 사실은 오랫동안 재정 적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 국채 하여간 공급을 이기는 가격은 없거든요.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과 금리는 역의관계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 그게 계속 만성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야 이거 계속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더 내놔. 더 금리 높여줘 하는 그런 그 프리미엄에 대한 요구가 생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재정자 비율 기본적으로 너무 높아요. 우리가 보통 한 GDP 대비 3% 정도가 한계. 그 이상이면 좀 곤란하다.
1: 네.
0: 컨트롤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미국은 지금 5.8%고 그러니까 매년 우리 저 연말마다 줄다리기 하잖아요. 그냥 우리 그냥 하도 그러니까 그냥 까먹고 있는데 뭐 디폴트니 아니니 막 그러면서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붙었다가 또 뭐 그냥 합의 비슷하게 하면서 계속 넘기고 땜빵질하는 거지. 영국 프랑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이슈 때문에 오르는 그런 요인도 있다. 물가만이 아니라.
1: 이렇게 선진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전 세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0: 근데 채권 금리 이제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그 아무래도 이제 어쨌든 간에 선진국이니까 신흥국보다는 신용도가 높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아비트로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재정 효과 아비트로지 이펙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금리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잖아요. 우리 뭐 은행 같은 경우도 금리 적게 주는 데보다 높게 주는 데 가잖아요.
1: 그럼요.
0: 그런 것처럼 선진국 신용도가 좋은 국가의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거 채권 사야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리고 이제 돈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있는데 그런 정도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아까 제가 채권 가격하고 금리는 역의관계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근데 만약에 그 선진국에서 금리가 막 올라가면은 선진국의 채권들이 가격이 막 폭락할 거 아니에요. 그죠? 폭락하면 보통 그래 우리 자본시장에서 주식보다 채권 비중이 주식이 약한데 20%면 채권은 80%예요. 근데 그게 가격이 폭락하면은 큰일 났네 그래갖고 뭐 기관이든 개인이든 돈을 빼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 환매라고 그러는데 환매 요청이 막 밀어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디폴트 도산 안 하려면 그 펀드는 팔아야 되잖아요. 뭐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있는 걸 파는데 신용도 높은 것보다는 신용도 낮은 걸 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어디겠어요. 신흥국의 신흥국의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의 제일 잘 팔기 쉬운 게 뭐 주식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것들 파니까 그냥 그 이머징 마켓 신흥국의 주가들이 막 폭락하고 난리 나고 그러니까 막 그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1: 그런 식의 도미노 효과가 있군요. 근데 선진국 재정 적자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면은 선진국 통화 가치가 절하돼야 할 것 같은데 달러 강세가 되는 건 뭐예요?
0: 사실상 길게 재정 적자면 이제 길게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게 맞고
1: 그렇죠.
0: 우리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1: 네.
0: 그때는 다른 거예요. 그때 그때는 당장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선진국에 지금 문제가 생기거나 무슨 뭐 도산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안전자산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글로 가고 왜냐하면 이제 그 안전자산인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역하고 자본 수출할 때 우리나라도 원화로는 해외에서 통용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1: 어쩔 수 없이.
0: 그게 무슨 야 이상한데 장기적으로는 그거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환율 기능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절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당장은 우리가 그거 갖고서 무슨 뭐 우리나라 돈하고 무슨 저 아르헨티나 돈하고 막 서로 막 교환하고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일단은 거기에 금리가 올라가면 그쪽으로 일단 몰리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죠.
1: 요즘 이제 뭐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증시가 많이 올랐잖아요.
0: 네.
1: 이런 국채 금리 급등이 기술주 랠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0: 제가 이제 이것도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가치주하고

0: 기술주가 아니라 기술주 또는 이제 성장주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뭐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뭐 작년 올해 내년에 나는 게 아니고 이놈 것은 좀 먼 미래 네. 예컨대 뭐 3년 5년 10년 뒤에 엄청나게 날 거다. 근데 우리가 할인할 때는 복리로 할인하니까 10년은 1 플러스 그 금리에 10승으로 할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금리가 높아지면. 그래서 네. 기술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면 미래 현금이 현재로 올 때는 굉장히 쫄아버리는 거죠. 줄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술주는 금리가 올라가면 굉장히 충격이 큰데 지금 보면은 AI는 뭐 아랑곳하고 막 가잖아요. 그 뭐냐면 어? 금리가 올라가는데 실적 나온 거 발표를 보니까 좋아. 뭐 인텔도 좋고 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 당하는 재주가 없어요. 사실은 아. 이제 지금 뭐 AI 또는 이런 쪽 얘기가 많이 있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AI 경쟁하는 동안은 제가 보기엔 갈 수는 있는데 그냥 AI 업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바로 온다. 그러니까 좀 조심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1: 달러나 환율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0: 그 금리가 올라가면 자금 이동할 때 야 저쪽이 주식이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올라가는 것지만 아까 채권 쪽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80%.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쪽 돈이 80% 돈이 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선진국 금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우리나라나 딴 쪽에서 돈이 빠져가지고 그 신흥국에서 그쪽으로 돈이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를 사는 거 아니에요. 달러 수요가 드는 거. 왜냐하면 달러 표시 채권이니까. 그죠? 그 달러 수요가 드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죠. 그래서 달러 강세가 되고 우리나라나 이쪽에 우리나라 신흥국은 아니지만 금리가 낮은 국가들은 환율이 약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는 거죠.
1: 앞으로 국제 금리 전망은 좀 어때요 그럼?
0: 지금 좀 떨어질 수 있으면 좋은데 미 연준이나 이런 쪽에 지금 네. 보시면 미국이란 전쟁이 뭐 지금 교착이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뭐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땐 빨리 지금 중간선거 11월 달에 있고 그러니까 빨리 좀 합의를 하고 싶을 텐데 그렇다고 또 뭐 그냥 다 내줬다 뭐 이런 식의 합의를 하면 또 욕 먹을 테니까
1: 쉽겠죠.
0: 지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가가 이렇게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고 유가하고 그 금리가 후행이에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간다고 물가가 바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한두 달 걸리고 그다음에 네. 또 물가가 올라간다고 바로 금리 안 올라가거든요. 또 한두 달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 3, 4개월 정도 후행을 한다고 보면 예컨대 지금 저희가 6월인데 한 7, 8월까지가 8월 정도에 합의를 했다 이를테면 그렇다 하더라도 물가는 후행이기 때문에 10월, 11월까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하면 기준을 낮추기가 굉장히 어렵고 기준을 낮추기 어렵다면 금리는 계속 고금리 상태를 유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그 신임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가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늘 있었잖아요.
0: 그러니까 이제 케빈 워시가 누구냐 말해서 맞겠는데 네. 그 사람이 뭐 철학이랄까. 근데 그 사람부터 합리적 맥박 또는 그 공급론자 공급 중시론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야 물가 오르면 금리 올려서 잡아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야 다른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아 이를테면은 AI가 기술이 무지하게 발달한다. 그러면은 물가를 흡수할 수 있잖아요.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생산의 향상이 되면 물가를 흡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그널 줄 수 있잖아. 지금 물가가 높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시장은 정책 방향성 보고서 투자를 하니까 네. 그러면은 금리가 시장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기대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면 투탑으로 간다.
1: 투탑.
0: 예, 지금 저 이전에 그리 저 그 의장이었던
1: 네.
0: 하고 지금 그
1: 파월
0: 파월하고 그다음에 저 케빈 워시하고 약간 그 파월은 지금 민주당이 밀어주고 있는 매파
1: 네.
0: 그다음에 지금 케빈은 그래도 뭐 트럼프가 선임을 했으니까
1: 네.
0: 매파지만 좀 그래도 비둘기적인 어떤 행동을 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갈려 있어가지고 저번에 우리 그 FOMC 회의 그 기록에서 나왔지만 세 명이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케빈 워시는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정리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듯.
1: 예. 이런 선진국 국채금리 상승이 우리나라 금리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0: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좀 우리 중앙은행이 좀 뭐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높으면 당연히 사실은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되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워낙 많고
1: 네.
0: 우리 지금 뭐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지만 배수는 지금 좋은 건 아니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이 금리를 지금 올릴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금리를 안 올리면은 지금 환율이 우리 청취자분들 좀 보시겠죠. 환율이 왜 이렇게 야, 환율이 우리 수출할 때는 왜 이렇게 올라가지

0: 뭐 때문에 올라갈까요? 금리 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린 금리가 낮잖아요. 미국은 지금 지금 4. 몇 프로, 5% 가까이 가고 뭐 30년은 지금 뭐 5% 뚫고 가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 1%포인트 정도 지금 갭이가 있군요. 우리가 신용도가 미국보다 낮은데 우리가 금리가 더 낮아요. 당연히 그럼 글로 나가는 거지.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그 우리나라 환율 올라가는 상승되는 요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부담이 많이 되죠. 지금.
1: 잘 알겠습니다. 오늘 선진국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경제금융연구원장이신 정효신 서강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성시경의 좋을 텐데 듣고 올게요.

0: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앞서가는 기업과 성공한 기업인을 소개해드리는 성공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계속 월트 디즈니에 대한 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이 장편 애니메이션 백설공주가 성공한 이후에

0: 아주 유명하게 네. 유튜브에 짤도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무섭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있는데 월트 디즈니가 무섭다는 얘기는 아니고 월트 디즈니도 이제 달라진 위상이 맞는 거죠. 장편 영화가 됐고 이제 주류가 됐고 세계적인 그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됐고 이미 30대에 애니메이션 사람이 거장이 됐고 또 30대 애니메이션 사건의 최고의 리더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 회사를 더 한 단계 더 점프업 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스튜디오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1: 아.
0: 스튜디오를 다시 만들어서 기존에 이제 15년 동안 있었던 스튜디오를 처분하고
1: 네.
0: 그 이제 LA 지역에 이 시 그 버뱅크라는 곳 좀 가보지 못했는데 거의 20만 제곱미터의 땅을 사들입니다.
1: 와.
0: 엄청난 땅을 사들여서 여기에 이제 자신만의 디즈니 제국에 어울리는 스튜디오를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재미난 것은 보통 건축가를 쓰잖아요.
1: 그렇죠.
0: 총 슈퍼바이저 감독가로. 근데 월트 디즈니는 산업 디자이너로 썼습니다.
1: 오.
0: 그리고 중간중간에 만들면서 필요하면 애니메이터들 밤에도 불러가지고 그 사람과 토론을 시켰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적합한 건물을 아. 어떻게 줘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뭐 한 1년 넘게 공사를 해서 이제 건물을 짓게 됐고, 뭐 규모도 규모인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졌죠. 그래서 거기 안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1939년도 일이에요. 거기에 레스토랑 있고요. 회사에 가면
1: 어.
0: 스낵바가 있고요. 이발소가 있고요. 체육관이 있고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애니메이션 제작사니까. 극장이 있어야죠.
1: 아, 극장까지.
0: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요즘 이제 뭐 가고 싶어 하는 세계적인 기업, 뭐 구글 캠퍼스니 뭐 이런
1: 데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네.
0: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월트 디즈니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저도 월트 디즈니를 공부를 하면서 정말 놀라운 게 이게 39년도에 한 일이에요. 오늘날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하는 일을 이 사람은 벌써 39년이니까.
1: 야.
0: 예, 굉장히 뭐 우리를 얘기하면 39년이면 우리나라 어떤 시절이었던지 아세요, 사회자님? 우리 일제 시대예요. 우리 일제 시대에 이러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이미 기업을 이런 스튜디오를 짓고 여기에 오늘날 그 직원들이 그 회사 캠퍼스라고 불리는 곳에서 일을 하잖아요, IT 기업에서.
1: 맞아요.
0: 그런 거를 이미 30대의 나이에 우리 일제 시대 때 미국에서 그거를 건설을 한 거죠.
1: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0: 예.
1: 조직이 이렇게나 커지면 사실 관료주의가 스며들 예. 수 있잖아요. 디즈니는 어땠을까요?
0: 다 생겨요. 이거는 다 생기고 제가 뭐 짧지만 기업 역사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게 되면 관료주의는 다 생겨요.
1: 무조건인가요?
0: 무조건이야. 인간이 살아가는 이상은 인간이라는 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권력이나 주의를 추구하려는 욕망이 있고 또 인간이라는 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잖아요.
1: 그
0: 인정의 표시가 뭐냐면 세 가지예요. 돈과 지위와 명예거든요. 그러니까 다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돈과 지위 명예는요 희소한 자원이에요.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걸 얻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관료주의는 싹틀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뭐 월트 디즈니 회사도 뭐 반드시 이렇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규모가 커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 항상 서로 동지의식에 기반해서 일을 하잖아요.
1: 네.
0: 규모가 작을 때는.
1: 맞아요.
0: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게 강력한
1: 없이.
0: 사실은 그 디즈니만의 문화였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월트 디즈니가 비서실이 생기고 비서가 있잖아요.
1: 아.
0: 그러면 비서실이 이제 우리가 게이트 키핑을 하거든요. 통제라 이러면서 그것도 보이지 않은 관료주가 싹트게 되는 것이고요.
1: 다가가기 힘들죠.
0: 예. 그래서 애니메이터들이 옛날에는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이 항상 이제 비서실을 통과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많은 직원들이 월트 디즈니가 과거에 그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친근함이 사라진 강박적인 보스. 편집광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텔의 전설적인 CEO였던 한동안 거의 죽었던 반도체 회사지만 최근에 다시 주가가 많이 오르고
1: 맞아요.
0: 있는 인텔의 그 전설적인 CEO였던 앤드류 그루보가 썼던 책 제목이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면들이 있어요. 뭐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거의 다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뛰어난 그 창업자들은 또 편집광적이나 강박적인 것이 있는데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이게 원래는 존경심과 경외심, 동지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관료화가 되면 두려움과 약간 반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1: 아무래도.
0: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생기면서

0: 이제 좀씩 이제 조직의 문화가 약화된 현상이 나타났었다고 그래요.
1: 그런 부분은 좀 아쉽네요.
0: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실패도 하게 되죠.
1: 진짜 지금 실패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엄청나게 성공한 뒤에는 그만큼의 성공을 계속 이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월트 디즈니는 어땠나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매년 3할을 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2할 9푼 9리랑 3할은요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3할을 매일을 치면은요 2할 9푼 9리를 치는 타자와 매년 3할 이상을 치는 타자 연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꾸준함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것 하물며 영화나 그다음에 이런 애니메이션처럼 출판도 마찬가지인데 매년 작품이 성공할 거라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굉장히 운에 많이 운이란 요소에 개입되는 비즈니스에서 늘 성공하기 더 어렵죠. 그러니까 디즈니는 엄청난 성공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 월트 디즈니가 또 예술적인 욕구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도전했던 작품이 판타지어라는 건데 이거는 백설공주보다 길이도 두 배나 길고 그다음에 그 어떤 스토리나 캐릭터나 이런 거 중심에서 이미지와 사운드, 음악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클래식도 많이 집어넣고 그래서 스피커도 극장 앞이랑 중앙이랑 좌우에 다 설치해서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내서 소위 말해서 정말 근사한 애니메이션 예술 작품을 만들고 싶어 했고 이거에 도전을 하게 되죠.
1: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 이 판타지아라는 제목 못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0: 저도 그렇죠. 우리가 기억을 못해. 네.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이 기억을 못하는 거는 백설공주 다 기억하는데.
1: 그러니까요.
0: 미키마우스 다 기억하고. 이게 별로였다는 얘기인
1: 그렇겠죠?
0: 거예요. 돈은 엄청나게 씁니다. 여기에. 돈도 엄청나게 쓰고 음악도 뭐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저전, 뭐 그다음에 바흐의 음악 이런 것도 다 넣고 실제 이런 것도 연주하게 하고 다 만들고.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피노키오도 이때 만들어요.
1: 아, 피노키오.
0: 네, 다 만들었지만 다 백설공주보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돈도 별로 못 벌고요. 근데 그 미디어와 평단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습니다.
1: 아, 그랬어요?
0: 예술적 완성도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게 되죠.
1: 이게 진짜 그 시기에 운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네요. 네. 관객들로부터는 왜 백설공주만큼 인기를 못 얻었을까요?
0: 이게 기술적 완성도보다 더 중요한 게 스토리였던 거죠.
1: 관객들은?
0: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이 판타지아나 피노키오가 백설공주처럼 극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1: 특히 네.
0: 그다음에 그렇죠. 일곱 난쟁이처럼 캐릭터가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1: 다채롭지 않구나.
0: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완성도가 높아도 사람들과 같이 공감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스토리와 캐릭터와 이 조연이 더 중요한 거지 기술적 완성도가 뛰어나다고 그래서 그것들 자체가 대중들로부터 항상 인정을 받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또 손해를 봐요. 피노키오랑 이제 판타지아로 손해를 보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굉장히 월트 디즈니가 큰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근데 여기서 머무르지는 않겠죠. 또 도전을 하게 됩니다.
1: 참 업앤다운이 상당히 많은
0: 비즈니스가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 비즈니스가 사실은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한 비즈니스죠.
1: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네.
0: 예.
1: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경제로 통일로 K2가 부르는 유리의 성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이맘때 산에 가면은 산딸기가 많이 열려 있을 거예요. 열매 생김새가 비슷해서 다 산딸기로 퉁쳐서 부르지만 조금씩 다른 모양과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진보는 꽃과 열매가 줄줄이 달린 건 줄딸기고 논밭 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멍석딸기는 이름처럼 멍석을 깐 것처럼 땅에 바짝 엎드려 자랍니다. 그런가 하면 한여름에 나는 곰딸기도 있는데요. 곰이 좋아해서 혹은 꽃대에 난 털이 털복숭이 곰 같아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장딸기나 복분자도 다 비슷하게 생겼지요. 어린 시절에는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많이 따먹었는데 요즘은 자연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보기도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 먹었던 산딸기의 시큼달큼한 맛이 가끔은 그리워지네요. 블루벨즈의 노래 오늘 첫 곡입니다. 엄마야 누나야.

네, 오늘은 당나라 여성 시인 설도가 지은 한시 춘망사를 준비했습니다. 가곡으로 유명한 동심초의 노랫말이 바로 시인 김억 선생이 이 시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라고 하죠. 꽃이 핀들 네와 함께 기뻐하고 꽃이 진들 네와 함께 슬퍼하리. 문논이 그리운이 어디에 있는가. 꽃은 피고 또 꽃은 지는데. 풀잎 따서 이 마음 매듭지어 그대에게 고이 보내볼거나. 봄날의 수심을 모질게 끊어내도 봄새는 또 슬피 울어라. 바람에 꽃잎은 나날이 시들고 아름답던 기약은 아득하여라. 사람의 마음과 마음 하나로 묶지 못하고 헛되이 풀잎만 맺고 있구나. 권혜경의 노래입니다. 동심초.

0: 네, 무심코 듣고 넘긴 노래 한 곡에도 그 노래를 만들고 부른 사람들의 인생에도 한편의 소설 같은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노래와 가수들의 숨은 사연을 알려주시는 분이죠. 대중가요 평론가 송명아 씨와 함께하는 옛노래 이야기.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송명아 씨도 오래전부터 아주 중요한 책을 쓰고 계시잖아요.
1: 네,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0: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1: 잘 안 되고 있어요.
0: 예정했던 시간을 넘겼습니까? 아니면
1: 넘겼어요.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출판사 쪽에 한 달 정도 여유를 좀 달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0: 예.
1: 이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뭐 좀 더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를 더 찾아보게 되고
0: 예.
1: 누군가를 좀 더 계속 만나게 되고 예, 또 뭐 여쭤보고 전화로 뭐 여쭤보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0: 그러면 그럴수록 출판사 관계자분들은 이제 담당자가 난색을 피하지 않습니까?
1: 좋아하지 않죠.
0: 아니 그 작가님 하면서
1: 예.
0: 이 책이 적당히 무거워야 되는데 너무 굵어 두꺼워지면
1: 네 페이지는 정해놓고 하고 있는 거니까
0: 아, 그래요.
1: 예, 그거는 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썼던 것도 고치고 덜어내고 아, 다시 집어넣고 뭐 이런 과정이죠.
0: 예. 예. 퇴고 작업이 참 오래 걸리죠.
1: 예, 예.
0: 맞아요.
1: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0: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습니까?
1: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책 준비 때문에
0: 네.
1: 얼마 전에 임지훈 씨를 좀 잠깐 만났었어요.
0: 아, 그래요?
1: 잠깐은 아니구나. 저녁 때까지 또.
0: 인터뷰 사용해서.
1: 예, 삼겹살까지 먹고 했었으니까.
0: 예.
1: 그래서 꾸러기들에 대한 좀 이야기, 그리고 당시 소극장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만나가지고

0: 이런저런 저희 뭐 좋은 얘기들 많이 듣고 왔어요.
1: 네.
0: 그래서 오늘은 꾸러기들과 그 멤버들의 음악들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1: 예, 임지훈 씨 저희 방송 나왔을 때도 뵈면은 참 이미지 그대로 편하세요.
0: 예.
1: 예, 사람 참 좋으시고.
0: 사람 좋으시고 신경도 굉장히 많이 써주시고.
1: 예, 예.
0: 저는 그 KBS에서 그 다른 프로그램으로 두 번을 제가 게스트로 출연을 했었거든요.
1: 그분이 DJ 오래 하셨잖아요.
0: 예, 예. 그래서 또 남다른
1: 그때부터 인연이
0: 들고.
1: 있었군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예.
1: 아하. 요즘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0: 올해 아마 그 일본 쪽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실 또 계획을 하고 계신
1: 그래요?
0: 것 같아요. 예. 공연도 하고
1: 예.
0: 뭐 음반도 일본어 음반을 내고 거기서 사인회도 진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1: 예.
0: 뭐 어떤 패키지 같은 걸 만들고 이런 계획을 또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1: 일본어로 임지훈 씨가 노래를 한다.
0: 예.
1: 그 음색이 워낙에 독특하고 독보적이잖아요.
0: 그렇죠.
1: 일본인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겠는데요, 충분히.
0: 제 생각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예.
0: 예.
1: 아주 유니크한 음색이어서.
0: 네. 예. 그리고 또 아들도 유명하잖아요, 일본에서도.
1: 그렇죠. 아, 그렇군요.
0: 예.
1: 아, 겸사겸사.
0: 예, 그렇습니다.
1: 아, 예. 시간 되면 또 한번 모셔봐야겠네요. 자, 꾸러기들과 멤버들의 노래를 들어보기 전에 꾸러기들 소개를 해 주시죠. 어떤
0: 네.
1: 팀이었습니까?
0: 꾸러기들에 앞서서 태맨이라는 일종의 기획사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 태맨 기획사.
0: 네.
1: 네.
0: 태맨은 출판에서부터 연극, 영화, 음악에 이르기까지 종합문화단체였어요.
1: 아, 그래요?
0: 연극 쪽에서 활동이 가장 활발했는데요. 서대문의 말뚝이 소극장을 개관을 하면서 처음 무대에 올린 게 품바였어요.
1: 아, 그랬군요.
0: 네. 품바가 정말 대박을 치면서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됐고.
1: 그때 정승호 씨의 품바였습니까? 그 이전의 품바였어요.
0: 정승호 이전에 김시라 그리고 그
1: 원년 품바 진짜
0: 예, 원년,
1: 오리지널.
0: 예. 네. 원년 품바들의 무대가 이어졌고 음반으로도 발표가 됐어요. 여기
1: 네네네.
0: 그 품바의 실황도 나오고 삽입곡들도 음반으로 발표가 되고 했어요.
1: 예.
0: 단체 활동에 확실한 밑거름이 됐고요. 영화 쪽에서도 1982년 배창호 감독의 꼬방동네 사람들을 시작으로
1: 아, 그래요?
0: 문효성 감독의 사랑 만들기
1: 이것도 봤죠. 옛날에.
0: 네. 송영문 감독의 창밖의 잠수교가 보인다. 이렇게 잇따라 공개를 하면서
1: 예.
0: 참신한 소재와 배우는 물론 독특한 OST까지 관심을 모았어요.
1: 아, 이게 태맨이라는 데가 다 했네요. 영화까지 하고 영화 만들면서 OST 다 만들고.
0: 그렇죠.
1: 야 정말 종합 문화 예술 회사였군요.
0: 예, 그래서 태맨을 거쳐간 그런 뭐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이제 문효성 감독의 사랑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1: 예.
0: 각본이 이규형 각본이었어요.
1: 이규형 감독되기 전에
0: 예.
1: 각본으로 이름을 알렸죠.
0: 그렇죠.
1: 소설하고
0: 그 다음에 이제 소설하고 감독이 되는 거고요.
1: 미미 철수와 미미였나요? 미미와 철수.
0: 예.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
1: 청춘 스케치.
0: 예, 있었죠.
1: 맞아요.
0: 그리고 뭐 창밖의 잠수교가 보인다라 사랑 만들기랑 오준영 작곡가가 또 참여를 해가지고
1: 네.
0: 여기에 참신한 또 가수들이 많이 등용이 됐습니다.
1: 태맨이 그 철자가 태권도 할 때 태자하고
0: 예.
1: 맨이 아멘 할 때 맨이네요.
0: 예,
1: 어이.
0: 예, 그게 이제 태초에와 아멘에서 따가지고
1: 아~
0: 성경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서 따온 예, 그 이름입니다.
1: 알파와 오메가네요.
0: 그렇죠.
1: 그런 심오한 뜻이.
0: 예.
1: 그러니까 꾸러기들이란 팀은 태맨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용광로 같은 분위기가 바탕이 된 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0: 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오늘 어떤 것부터 준비하셨습니까?
0: 우선 오준영 씨의 사랑의 노래 준비했고요.
1: 예.
0: 문효성 감독의 영화 사랑 만들기의 주제가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규영 씨가 각본을 맡은 영화로 1983년에 개봉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음악을 오준영 씨가 맡고 이명훈, 최성수, 박영민, 황선영 씨 뭐 이런 젊은 가수들이 참여한 OST가 주목을 받았어요.
1: 예.
0: 특히 오준영 씨가 직접 부른 사랑의 노래는 노래도 노래지만 중간에 등장하는 길용우 씨와 이화 씨가 주고받는 대사가 마치 별들의 고향의 신성일 씨의 뭐 대사처럼 기름기가 아주 쭉쭉 떨어지죠.
1: 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름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0: 기름기가.
1: 길용우 씨의 이 내레이션 그 당시에 화제가 됐었죠.
0: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길용우 씨의 음성인 줄 몰랐어요. 예, 음반에 녹음된 좀 음성은
1: 예.
0: 좀 이펙트가 좀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요?
1: 아, 효과 같은 거가 들어가서.
0: 예, 그래서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제 음반의 크레딧을 보니까 기룡우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아예요.
1: 거긴 주연 배우였잖아요.
0: 예, 그렇습니다.
1: 사랑 만들기에 출연한 게 기룡우 씨, 뭐 선우재덕 씨, 이효정 씨도 나왔고.
0: 그렇습니다.
1: 이

0: 정화 씨는 가수였죠?
1: CM송 전문 가수였어요. 아마 스튜디오에서 거의 있던 시간이 많아가지고 예, 예. 그래서 참여를 해가지고 내레이션
0: 그 자리에 있다 눈에 띄어서 이런 예. 식으로 예.
1: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나 싶어요. 기룡 씨는 물론 주연 배우로서 그 감정선을 살려서 내레이션을 했고 상대 목소리를 이화 씨가 담당을 했습니다.
0: 자, 꾸러기들과 꾸러기 멤버들의 노래들 이어서 들어볼 곡은 뭡니까?
1: 박영민 씨의 창밖의 잠수교가 보인다 준비했고요.
0: 이 노래도 상당히 그 당시에 아주 이슈가 많았죠.
1: 네. 네. 김진아 씨와 정승우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85년에 개봉해서 86년 영화 흥행순위 4위에 올랐던 작품 창밖의 잠수교가 보인다의 주제가고요. 여기에 정승우 씨가 등장을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태맨이란 기획사 그리고 아까 그 품바라는 품바. 예. 그 연극 마당극이죠. 연관이 쭉 되는 거고요.
0: 예.
1: 19금 영화였다는 걸 생각하면은 정말 크게 성공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OST 역시 영화만큼 큰 사랑을 받았고요.
0: 김진아 씨 참 매력적이었죠.
1: 네. 이 음반 나올 때 저도 다운타운가에서 DJ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0: 아, 그러셨어요.
1: 근데 이 음반이 DJ들한테 굉장히 각광을 받는 음반이었어요.
0: 왜요?
1: OST가. 가수는 계속 달라지는데 네. 노래도 달라지고 뭐 그렇게 하니까 음반 한 장 올려놓고 나와서 뭐 라면이라도 한 그릇 먹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
0: 시간 벌기용
1: 예 시간 벌기용으로 컴필레이션으로 듣는 것 같이 노래도 다 좋은데 그렇게 그렇죠. 이어지게 나오니까요. 가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여기도 예. 이제 여성 내레이션이 이상하다 그치?
0: 요 그 누가 그러는 거예요? 김진아 씨예요?
1: 김진아 씨 아니고요.
0: 네.
1: 성우 정숙경 씨라고
0: 성우가 참여
1: 예 성우가 참여를 했어요.
0: 너를 보면 남은 참이와 이상하다 그치? 뭐 이러면서 예. 여자가 받고
1: 그렇죠. 음반의 연주는 산울림의 후기 음반에서 연주를 맡았던 김정택 씨의 운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0: 예.
1: 권진경, 신정숙, 윤설아, 김창원 꾸러기의 주축 멤버가 되는 뮤지션이 참여한 OST였어요.
0: 예, 소개해 주신 노래 두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준영의 사랑의 노래 그리고 박영민의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0: 내가 좋아요.
1: 모닥불 앞에
2: 사랑해
1: 가슴 설레

何

0: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박영민의 노래였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오준영의 노래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두 곡 다 영화 OST 주제가로 쓰인 곡들이었고 오늘 옛노래 이야기에서는 꾸러기들이란 팀과 그 멤버들의 노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뭐 노래도 그렇고 영화도 독특했지만
1: 네.
0: 그 당시에 그 서울에 살고 있지 않던 지방에 살고 있던 저 같은 경우는
1: 네.
0: 아, 서울에 정말 잠수교란 다리가 있었어? 몰랐거든요. 잠수교가 정말 다리야?
1: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창밖에 잠수함이 보인다.
0: 아 그렇게 약간 패러디입니까? 아니면 정말 실수로?
1: 잘 모르니까요. 잠수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0: 그러니까.
1: 잠수교란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0: 잠수함이겠지. 오타겠지. 이렇게 생각했나 보죠. 예. 잠수교라는 게 있어? 이렇게 의문을 가진 분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꾸러기들이란 팀은 이제 고정팀은 아니고 프로젝트성 팀이었잖아요.
1: 그렇죠. 그 당시에 그 김창완 씨가 한 음반사에 문예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0: 아.
1: 그러다가 이제 임지훈 씨를 이런 기회로 알게 되고 임지훈 씨도 그 회사에 이제 김창완 씨 밑으로 회사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0: 네.
1: 회사에서 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봐라 하는 지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이제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랑 만들기라든지 뭐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어떤 영화 음악을 통해 가지고 만난 네. 그런 음악인들이 모여서 그게 이제 꾸러기들이 된 거였었죠.
0: 아, 보면은 멤버들이 많은데
1: 네.
0: 다 그 자기만의 별칭을 붙였더라고요. 무슨 꾸러기 해가지고.
1: 그렇죠. 85년에 결성됐는데
0: 예.
1: 김창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꾸러기. 예.
0: 잘 어울려요.
1: 임지훈 씨는 익살꾸러기.
0: 역시 어울리고.
1: 최성수 씨는 장난꾸러기.
0: 좀 이미지가 아닌 거 점잖잖아요. 최성수 씨.
1: 네. 우리가 모르는 또 부분이 있나 보죠. 신정수 씨는 욕심꾸러기. 권진경 씨는 심술꾸러기. 또 이호찬 씨는 말썽꾸러기. 이렇게 6명의 멤버가 이제 1기 멤버였었고요. 1집에 예. 참여한. 2집에는 권진경 씨와 이호찬 씨 대신 윤설아 씨와 현희 씨가 가입을 했습니다.
0: 여기도 이제 기수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0: 그 당시 젊은 음악인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또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궁금해집니다.
1: 그렇죠. 그 당시에 꾸러기들이 활동하던 시절은 아니고 한참 지난 다음 2000년대 넘어와서 꾸러기들의 라이브 앨범이 한 장 나왔어요.
0: 예.
1: 그 당시에 이제 라이브를 녹음을 해놨다가 음반을 발표를 하지 않고 녹음 테이프만 묵혀놨다가 그걸 그냥 손 많이 안 보고 내보낸 라이브 앨범이었었는데
0: 오.
1: 그 앨범을 들어보면
0: 예.
1: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관객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부분을 들을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저는요.
0: 예. 자 이번에는 각자 색깔이 뚜렷했던 두 여성 보컬이네요.
1: 네. 그 꾸러기들의 멤버들이죠. 권진경 씨의 강변연가하고 신정숙 씨의 그 사랑이 울고 있어요를 준비했는데요.
0: 네.
1: 강변연가는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OST에 담겼던 곡이에요. 권진경 씨는 이 노래가 히트를 하고 꾸러기들의 이후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1집 멤버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박영민 씨, 남궁옥분 씨, 김태정 씨, 양현경 씨 많은 가수가 리메이크하기도 했었는데요.
0: 예.
1: 권진경 씨도 이제 꾸러기들 활동을 한 이후에 솔로 앨범을 발표하게 되는데 앨범 자체가 저작권 시비가 붙으면서 가수 생활에 영향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0: 아, 그랬군요.
1: 음반 이후에는 다운타운과에서 잠시 활동하긴 했지만 이후 소식은 또 들리지 않고 있어요.
0: 예. 이어서 들어볼 신정숙의 노래는 그 사랑이 울고 있어요.
1: 네. 신정숙 씨는 타임이나 약속 같은 그 라이브 카페에서 활동을 하다가 영화 역시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에 담긴 석양을 부르면서 정식 음반 데뷔를 한 가수예요.
0: 예.
1: 꾸러기들의 음반은 이듬해인 1985년에 발표가 됐죠. 꾸러기들 활동 이후에는 또 솔로 앨범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오늘 준비한 곡은 세 번째 솔로 앨범에 담긴 곡이고 그전에 신정숙 씨는 김창완 씨,
0: 네.
1: 신중현 씨의 노래를 취입을 했었는데
0: 오.
1: 실력에 비해서 히트곡이 없어서 좀 아쉬웠던 가수였어요.
0: 이분들이 픽업했다는 건 상당히 실력파라는 건데.
1: 그렇죠. 근데 이 그 사랑이 울고 있어요 이 노래의 히트로 좀 억울함을 떨쳐버릴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0: 예.
1: 이 노래는 사랑과 평화 출신으로 이후 작곡가, 편곡자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 김명곤 씨가 작곡한 노래예요.
0: 그렇군요. 자, 노래 두 곡 들어보시죠. 권진경의 강변연가 그리고 신정숙의 그 사랑이 울고 있어요.

0: 네, 신정숙의 노래였습니다. 그 사랑이 울고 있어요. 앞에 들으신 곡은 권진경의 강변연가. 네, 오늘 옛노래 이야기의 주제인 꾸러기들이란 팀에 속해 있던 멤버들의 노래였습니다. 그 시절 80년대의 감성이 잘 느껴지는 노래들이었는데 송명아 씨는 그 시절 한참 공부 열심히 하던 중이었나요?
1: 열공.
0: 저도 뭐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네. 네. 자, 이번에 만나볼 꾸러기들 어떤 분들일까요?
1: 네. 이번에는 김창완 씨의 무슨 색을 좋아해도 준비했습니다. 네. 83년에 김창완 씨가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기타가 있는 수필이라는 타이틀의 앨범이었어요. 앨범 제목처럼 어쿠스틱 기타 반주로 이루어진 담백하고 감성적인 노래가 담겨 있는데요.
0: 네.
1: 이 무슨 색을 좋아해도 이 노래는 나중에 결성되는 꾸러기들의 앨범에 다시 담기기도 했던 노래입니다.
0: 예, 이어서 준비하신 곡은요?
1: 윤설아 씨의 벙어리 바이올린 준비했어요.
0: 아, 유명한 곡이죠.
1: 네. 윤설아 씨는 그 다락방이라는 노래로 잘 알려진 논두렁 밭두렁의 여자 멤버 윤설이 씨의 동생이죠.
0: 아, 자매군요.
1: 네. 윤설아 씨 역시 음반 데뷔는 영화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의 헤이 미스터 로봇을 수록하면서부터였어요. 꾸러기들 활동 이후에 윤설아 씨는 밤무대와 소극장 무대에서 꾸준히 활동을 했는데요.
0: 예.
1: 당시에는 아침이슬이나 기지총과 같은 노래를 즐겨 불러서 운동권 가수의 이미지가 강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곡이 담긴 솔로 앨범은 1991년 발표하면서 다시 대중가수의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0: 벙어리 바이올린은 원곡이 따로 있죠?
1: 네. 원곡은 레너드 코언의 Dance Me to the End of Love를 번안한 곡이에요.
0: 예.
1: 노래 가사는 우리말 가사는 노래마을에서 민중가요로 또 민중가요 외에도 동요나 서정적인 노래 가사와 멜로디를 많이 만들었던 백창우 씨가 가사를 붙였고요.
0: 예.
1: 편곡은 앞서 신정숙 씨의 노래와 마찬가지로 김명곤 씨가 담당을 했어요. 번안곡 외에 그 창작곡들은 동물원의 유준열 씨나 논두렁 밭두렁의 김은광 씨의 노래들로 채워져 있고요.
0: 예.
1: 편곡은 김명곤 씨 외에도 조동익 씨, 이정선 씨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자, 노래 듣겠습니다. 김창완이 노래하는 무슨 색을 좋아해도 그리고 윤설아의 벙어리 바이올린.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송명아의 옛 노래 이야기 오늘 꾸러기들이란 팀의 멤버들 음악으로 함께 들어보고 있고요. 김창완의 무슨 색을 좋아해도 그리고 윤설아의 벙어리 바이올린 두 곡 듣고 왔습니다. 80년대 중반이면은 김창완 씨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을 텐데
1: 네.
0: 정말 아이디어나 뭐 기지가 번뜩이던 그런 시절이었겠네요.

0: 느낌이고, 제대로 된 음반을 발표하지 못했던 이 각자의 솔로들은 꾸러기들이 2집까지 낸 다음에 예. 이제 각자 솔로로 그 음반사에서 솔로 앨범을 발표하게 됩니다.
1: 꾸러기들이 하나의 발판이 된 거네요.
0: 그렇죠. 꾸러기들은 꾸러기들의 굴뚝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소극장에서 공연을 펼쳤고요. 네. 공연이 인기가 있어서 아예 100일 공연을 펼쳤어요.
1: 100일 연속.
0: 네. 하루도 쉬지 않고.
1: 대단하네요.
0: 그 라이브 앨범 들어보면 그런 멘트 나와요. 어제도 오셨더니 오늘 또 오셨네요. 내일 또 오실 거죠?
1: 열성 팬들. 예. 아유, 매일 오신 분도 계시겠죠. 100일 내내 오신 분도 계실까요?
0: 100일 내내 오신 분은 글쎄요. 직업이 음악회 관람인가요?
1: 관계자 아니면 좀 힘들 텐데.
0: 예. 예. 그래서 정말 그 공연을 바탕으로 실력을 키워가지고 각자 네. 솔로 앨범도 발표하게 된 거였었겠죠.
1: 예. 자, 그러면은 꾸러기들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노래죠.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0: 그러면?
1: 네,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꾸러기들의 노래였습니다. 뭐 동요 같아요, 그죠?
2: 그렇죠. 김창완 씨의 감수성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도 좀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뭐 공룡이 다니고 뭐 익룡이 날아다니고 예, 이런 예. 참 가사를 생각해냈다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1: 범상치 않은 상상력에서 만들어진 노랫말.
2: 그렇죠.
1: 네. 그리고 뭐 멜로디도 참 단순하고요.
2: 네.
1: 그런데 예. 참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많이 불려진 노래가 됐습니다. 꾸러기들의 존재를 또 알리게 됐고.
2: 그렇죠. 예. 노래 마지막에 그러면 이라고 하는 목소리 나오잖아요.
1: 맞아요.
2: 바로 임지훈 씨 목소리인데요.
1: 아, 임지훈 씨 역시 딱 이렇게 무게 잡는 역할.
2: 네. 예. 그래서 임지훈 씨의 또 대표곡이죠. 사랑의 썰물 준비했어요.
1: 오늘 마지막 곡이 되겠는데.
2: 네.
1: 그 멤버들 중에 오늘 언급은 했지만 말씀을 못 들어본 분이 많아서.
2: 네.
1: 그 최성수 씨 같은 경우도 워낙에 이제 그 솔로로 독립해서는
2: 네.
1: 남남이라든가 동행이라든가 분위기 있는 발라드 곡으로 황태자로 불리셨잖아요.
2: 그렇죠.
1: 또 워낙에 잘생기셨고.
2: 꾸러기들 출신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는 네. 김창완 씨고요. 그리고는 이제 임지훈 씨하고 최성수 씨를 들을 수가 있죠.
1: 예.
2: 서로 좀 음악 스타일은 다른데.
1: 다르죠.
2: 예. 팬층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소녀 팬들이 다 좋아했던 것 같고.
1: 중년 여성들도 많이 좋아하셨죠.
2: 당시에는 소녀 팬들이 좋아했습니다.
1: 아, 그랬군요. 예.
2: 임지훈 씨는 좀 굉장히 슬픈 음악들을 많이 불렀었죠.
1: 아, 듣고 있으면 힘이 쭉 빠지잖아요.
2: 예, 예. 그냥 뭔가 그 가사 들어보면 그렇게 슬픈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가슴이 뭉클하고

0: 하고 예. 뭔가 눈물샘 자극하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1: 맞아요.
0: 제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그 얘기했었어요. 참 그 형님 노래에 여러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1: 그 임지훈 씨의 노래를 그 들으면서 만들어진 사연들.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네. 그 노래와 얽힌 사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1: 그렇네요.
0: 예. 예. 그럴 만한 노래였었죠.
1: 사랑의 썰물은 정말 아우 대단한 곡이었죠.
0: 예, 1987년에 발표한 솔로 1집 수록곡이고요. 이 앨범에는 기다리면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댈 잊었나 내 네. 그리운 나라
1: 아,
0: 내 사랑
1: 많아요.
0: 뭐 하루 종일 동네에 비가 내리면 회상 그리고 뭐 영화의 이야기 앨범 전곡이 히트했다고 할 정도로
1: 명반.
0: 예.
1: 그랬네요.
0: 임지훈 씨의 대표적인 앨범이 됐습니다.
1: 네, 그러면은 꾸러기들 출신의 임지훈의 노래 사랑의 썰물 마지막 곡으로 전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송명아 씨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 김유지 지음, 성우 정수연 읽음. 뭐든 혼자 해결하려는 습관이 있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스스로 방법을 찾곤 한다. 작업을 시작할 땐 몰두하지만 끝난 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탓에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이제는 무리하지 않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려 노력한다. 일과 휴식의 균형을 찾는 것이 결국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 연못 바닥에는 둥근 자갈을 깔고 수초를 심으며 불의 옥잠과 물배추도 놓았다. 전기를 연결할 수 없어 EM 흑공을 넣어 자동으로 수질을 정화하게 했고 덕분에 물이 맑고 깨끗하게 유지됐다. 연못 주변의 식물들도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하며 자연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금붕어, 치어 20마리를 연못에 넣었고 1년 사이 손가락 하나만한 크기로 자라났다. 연못 가운데에는 별채로 이어지는 나무다리를 놓았다.

어지러운 마음은 밖에 두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한다. 다리를 건널 때마다 마음속의 잡념이 사라지고 잔잔한 물의 흐름 속에서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내 손으로 만든 작은 숲과 연못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의 섬세한 균형을 다시금 발견한다. 작은 정원이지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들어도 눈빛이 맑은 할머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0: TBS가 맛있는 오디오북을 완성하였습니다.
1: 밤의 해변에서 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각자 자기만의 시간을 산다. 밤바다를 걷는다. 그 길을 걸으며 느끼는 감정은 때로 고요함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폭풍처럼 몰아치는 감정으로 경험된다.

바다는 흐르는 시간을 닮았다. 그 앞에 서면 자꾸만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곤 한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은 멀게만 느껴지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물결 속에서 삶의 미묘한 진리를 찾곤 한다. 누군가는 바다를 걸으면서 그 풍경들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며 후회에 잠기기도 한다. 지나간 날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듯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만 그 안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는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떠오르는 것은 놓치고 온 것들,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이다. 그때 했던 선택들, 지나쳐버린 기회들, 모든 것이 하나의 큰 미련처럼 밀려온다. 그럴 때면 자리에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자신을 탓하며

되돌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마음속에서는 그 한 걸음에 담겨있는 후회와 갈망이 어우러져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한다. 바다가 보여주는 것은 시간을 되돌릴 마법이 아니다. 모든 것은 지나갔지만 그 순간에 머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는 듯이 말없이 그저 그 자리에 있음을 알아차리게 해준다. 다른 누군가는 바다를 걸으면서 걱정과 불안을 꺼내놓는다. 파도 소리조차 더 많은 생각을 일깨운다. 머릿속에서는 갈 길을 찾지 못한 의문들이 떠오르고 미지의 세계와 맞닿은 두려움이 이 순간만큼 크게 느껴질 때가 없을지도 모른다. 바다를 보며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자신이 지나온 길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발걸음을 내디딘다. 불확실함 속에서 내일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다는 듯이 두려움이 발밑을 무겁게 눌러온다. 그럴 때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을 따라가며 자신이 가는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려 든다. 물결은 멀리서 잔잔히 밀려오지만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며 그 안에 잠재된 불안과 두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게 만든다. 그 속에서 자신이 놓친 것들과 앞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든 불확실성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계속해서 내딛는 것이다. 또 다른 누군가는 바다를 걷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낀다. 물결이 발밑을 부드럽게 감싸고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며 마치 세상과 연결된 느낌을 준다. 그 길을 걸으며 복잡한 생각들은 점점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만이 남는다. 그저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게 된다. 그 순간 바다와 하늘, 사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세상의 일부가 된 기분이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마음을 맑게 하고 그 어떤 걱정이나 불안도 잠시 잊게 만든다.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 시간이 흐르겠지만 세상의 속도와는 상관없이 단지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만으로 충만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코끝을 스치는 바다 내음과 따뜻한 바람과 찬바람이 섞여 간지럽히는 순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파도 소리에 마음은 점차 이완되고 바람에 몸을 맡기면 고요함이 차분히 스며든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되돌아본다. 하염없이 바다를 걷는다. 끝없이 펼쳐진 길 위에서 지나간 선택들이 아련하게 떠오르고 그때의 결정들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되돌아보게 만든다. 불안 속에서 길을 찾으려 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엔 멈추고 싶어진다. 바다는 아무 말 없이 모든 이의 감정을 품는다. 시간을 따라가며 마음과 마주한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의 감정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모든 것은 순차적으로 흘러간다. 감정은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오고 사라진다. 평온한 순간이 지나면 불안이 찾아오고 슬픔이 잠시 지나면 다시 기쁨이 밀려온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때로 자신을 찾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 감정의 파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 안에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게 된다. 삶은 어떤 식이라도 결국 우리를 이끌고 나아간다. 바다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들을 마주하게 된다. 끊임없이 밀려오고 가는 감정 속에서 결국 알아차리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명상이 가르쳐준 삶의 방향. 좋은 어른을 만난다는 건 행운이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친구가 물었다. 여기서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야? 우리 주지스님.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이었다. 어느 날은 법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5시간씩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귀촌 후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스님과 가장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제주에서 보성으로 귀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공방 작업과 집 공사로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기 위해 요가원을 찾던 중 요가와 명상 수련을 하는 조계종 사찰을 알게 되어 찾아갔다. 깊은 산속을 한참 올라야 도착할 수 있는 오지의 절이었다.

차에서 내리자 멀리서 한 스님이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어떻게 오셨나요? 저 요가와 명상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수련이 시작되었다. 요가를 시작하고 그동안 몸을 얼마나 혹사해왔는지 알게 되었다. 오른쪽 팔은 어깨 위로 올라가지 않았고 치료를 했던 허리는 여전히 뻐근했다. 다른 도반들이 능숙하게 동작을 해내는 동안 나는 간단한 자세조차 따라가기 힘들었다. 몸을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실감했다. 수련 시간보다 늘 일찍 도착해 스님과 차담을 나누곤 했다. 어느 날 명상을 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조심스레 꺼냈고 마침 집중 수행이 시작되는 하안거 무렵이라 자연스럽게 한층 깊은 수련이 이어졌다. 끝날 때마다 아이고 하는 곡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힘들었지만 몸과 마음은 개운하고 가벼웠다. 기술적인 수련을 넘어 매 순간 삶을 바라보고 성찰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셨다. 힘든 수련을 자청해서 한 것이었지만 누구를 가르칠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며 수련을 이어가던 어느 날 주지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더 많이 배우게 되니 이제 안내자로 대중과 함께해 보아라. 명상을 안내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배운 수련을 새로운 시각에서 되돌아보며 그 깊이를 한층 더 탐구하는 과정이었다. 처음 안내자로 첫 걸음을 내디뎠을 때 다른 사람의 정신과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다. 명상 뇌과학이나 해외 콘퍼런스에서 배운 내용을 말씀드릴 때마다 흥미로운 표정으로 그래, 이렇게 함께 지혜를 나누며 정진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수행해 오시면서도 늘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던 스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길을 찾아갔다. 수행은 끝을 정해둔 목표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태도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여정이다. 스님은 두부 한 모라도 공양간의 음식을 아낌없이 나누셨다.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며 낡고 해진 옷은 꿰매 입으셨다. 누군가 선물을 드리면 소중히 간직하시다가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사람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가르쳐 주셨다. 한참 수행에 집중하던 시기에는 종교는 지혜를 찾아가는 방편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셨다. 함께 수련하던 도반 중 일부는 천주교 신자였는데 성당에 가서 미사를 잘 드리라고 격려하시며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셨다. 또 일에 욕심을 낼 때면 재능과 성취보다 인간으로서 자연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앞선 화두로 두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삶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계속 돌아보게 하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전라남도 지자체와 협업하여 바다와 숲을 배경으로 한 생태치유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사람을 깊이 연결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참가자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는 개인 지도뿐 아니라 교육청과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명상을 나누고 있다. 안내자는 먼저 수행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함께 길을 걷는 도반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개척하며 서로를 비추는 과정이다. 이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진정성과 깊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배우며 나아가고 있다. 서로에게 배움과 영감을 주는 시간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어떤 길을 걷든 삶의 목적지나 결과보다는 그 여정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걸어가는지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배운 것들을 깊이 이해하고 그 본질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명상을 처음 시작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겪은 변화와 배움은 매일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사람들에게 작은 온기와 울림을, 나아가 세상의 존재들을 향한 따뜻한 선의를 나누고 싶다. 명상을 통해 얻은 것은 삶의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목적지보다 중요한 것은 걸어온 과정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여러분은 지금 심리치유 에세이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를 들으셨습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을 돌보는 일을 소중히 여기며 치유 크리에이터로서 조용히 빛나는 하루의 조각들을 기록하는 현실판 리틀 포레스트 이야기. 지금까지 성우 정수연이었습니다.

0: 啊，천천히 천천히 좀 움직여봐.
1: 란주의 옷을 양손으로 붙든 효석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란주는 덤벼오는 소용 나투스에게 각목을 휘둘렀지만 물귀신처럼 자신을 붙들고 늘어진 효석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어느새 두 사람은 다른 일행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소형 한 마리, 중형 한 마리와 대치 중이었다.
2: 야! 쟤네 움직임이라도 좀 읽던가! 자꾸 방해되면 너부터 처리하는 수가 있어!
0: 아, 좀 그러지 마! 무서워 죽겠단 말이야! 야 저기! 너한테 소형 하나 온다! 아, 머리 위! 머리 위!
1: 효석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형 라투스 한 마리가 펄쩍 뛰어올랐고 란주와 효석은 동시에 머리를 감싸지고 주저앉았다가 재빨리 일어났다. 이제 효석과 란주는 소형과 중형 라투스에게 앞뒤로 둘러싸인 꼴이 되었다. 란주와 효석을 보던 현우는 시선을 돌렸다. 라투스 두 마리가 유라를 지나쳐 자신과 채령에게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채령은 들고 있던 방패를 내려놓고 각목을 두 손으로 쥐었다. 여차하면 앞으로 뛰어나갈 기세였다. 현우는 채령을 말렸다. 자신의 뒤에 있으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화살이 또 한 발 날아가 라투스의 어깨에 맞았다. 언제 올라갔는지 연희는 현우 뒤에 나무 위에서 활을 쏘고 있었다. 라투스가 어깨에서 화살을 빼려 몸부림치다 부러뜨리는 것을 본 연희가 짜증을 냈다.
2: 현우야! 어? 도련님!

0: 현우는 변신 주문을 외치듯 힘차게 도련님을 불렀다. 현우의 옆에 앉아있던 도련님은 자리를 박차고 달려나가 한 라투스의 다리에 매달렸다. 라투스가 당황해 몸을 뒤틀며 잡으려 들면 도망을 쳤고 다시 돌아와 어깨에 매달려 목을 공격했다. 도련님의 공격에 휘청이는 라투스를 보던 현우는 달려가 라투스의 꼬리를 있는 힘껏 밟았다. 쿵 소리를 내며 라투스는 뒤로 자빠지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도련님이 큰 소리로 울었고 현우 옆에 있던 다른 고양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자빠진 라투스에게 달려들었다. 일부는 목을 물어뜯고 일부는 앞발로 라투스의 뾰족한 주둥이와 얼굴을 잡고 뒷발차기를 했다. 라투스는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다가 날카로운 앞발로 고양이들을 때리고 집어던졌다.
1: 안돼! 얘들아!
0: 위험에 빠진 고양이들을 보고 현우가 당황한 사이 연희는 현우와 채령에게 달려드는 또 다른 라투스의 얼굴에 화살을 명중시켰다. 눈앞에 라투스가 사라지자 현우의 시야에 소형 라투스 두 마리를 때려눕히고 있는 유라가 들어왔다. 란주와 효석은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현우는 라투스의 앞발을 피해가며 뒷발차기로 눈을 공격해 앞을 못 보게 만드는 도련님의 싸움 기술을 경이롭게 쳐다봤다.
2: 도련님 나오라고 해!
1: 도련님! 얘들아! 이제 그만 나와!
0: 도련님과 다른 고양이들은 현우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라투스를 버리고 달려나왔지만 많은 고양이가 죽거나 다친 채 라투스 주위에 쓰러져 있었다. 라투스는 한동안 버둥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허공을 휘두르는 앞발과 끔찍한 비명, 그리고 눈에서 흐르는 피로 보아 앞을 보지 못하는 게 확실해 보였다. 연희는 활시위를 입술까지 잡아당겨 팔과 어깨, 팔꿈치가 일직선이 되게 만들었다. 연희가 시위를 놓자 화살은 일격에 라투스의 목을 맞춰 놈의 고통을 빠르게 덜어줬다. 현우는 나무 위에 서서 활을 쏘는 연희를 입을 해벌린 채 바라봤다. 포니테일로 묶은 바람에 흩날리는 긴 머리와 마음에 먹은 것은 뭐든 해내고야 말겠다는 눈빛, 그리고 앙담은 입술과 곧게 선 자세까지 판타지에 나오는 아름다운 궁수 같다고 생각했다.
3: 오빠, 입에 벌레 들어가겠어요.
0: 채령이 현우를 툭 치며 말했다. 채령을 노려보며 현우는 입을 다물었다. 유라는 남은 라투스가 더는 없어 보였는지 현우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라투스 한 마리가 유라를 향해 날아올랐다.
1: 선배! 뒤!
0: 현우의 외침과 동시에 또 한 번 연희의 화살이 날아갔다. 유라가 어찌할 새도 없이 라투스는 연희의 화살을 맞고 나뒹굴었다. 현우의 뒤에 숨어있던 채령이 잽싸게 달려가 라투스를 처리했다. 유라는 연희를 힐끗 보고 나서는 마지못해 고맙다고 말했다.
4: 그래도 위험하게 쏘지 좀 마. 선배, 제가 제대로 다 맞히잖아요. 딱 쏴야 하는 순간이 오는 걸 어떡해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치는 게 보이는데.
1: 두 사람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란주 선배랑 효석이 형이 안 보인다고요.
0: 죽어 널브러진 라투스들 너머의 어두운 숲속이 꼭 란주와 효석을 삼킨 것 같았다. 깊은 숲의 초입에 선 네 사람의 표정은 이내 달빛 없는 하늘만큼이나 어두워졌다.

연휴의 트라우마. 숲은 보이는 것보다 더 어둡고 깊었다. 안으로 들어설수록 풍겨오는 썩은 내에 연휘는 이 검고 어두운 숲 어딘가에 라투스들이 숨어있다고 생각했다. 주변은

0: 고요했다. 눅눅한 습기를 헤치고 네 사람은 말없이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기며 란주와 효석을 찾아 눈을 바쁘게 움직였다.
1: 저거 효석이 아니야?
0: 저교를 깬 것은 유라의 침착한 목소리였다. 연유의 시선은 유라의 손끝을 따라갔다. 어두운 곳에 두 사람이 있었다. 효석은 뒤로 넘어진 채 계속 뒤편으로 움직였고 란주는 그 앞에서 무언가를 찾듯 두리번대며 용감하게 강목을 휘둘러대고 있었다.
1: 라투스가 있는 걸까?
0: 연유는 다급히 활을 잡았다. 유라, 현우, 채령과 함께 란주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던 찰나였다. 갑작스레 하늘에서 떨어진 검은 형체 때문에 땅이 세게 울렸다. 그 순간 채령이 비명을 질렀고 고양이들이 씩씩거렸지만 잠깐이었다. 곧 숲은 진한 정막에 다시 둘러싸였다. 고요 속에서 검은 형체가 어깨를 펴자 시야의 일부가 까맣게 가려졌다. 당황한 연희는 뒤로 물러섰다. 유라도 마찬가지였다. 현우는 씩씩거리는 도련님을 끌어안고 연희 뒤에서 채령과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 검은 형체 위로 빛이 비쳤다. 구름이 걷히고 달이 드러난 모양이었다. 일반 라투스와 달리 튀어나오지 않은 주둥이, 길게 일자로 뻗은 발톱, 새카만 눈, 주둥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누렇고 긴 송곳니, 덥수룩하게 자란 털 때문에 놈은 주둥이가 들어간 늑대 같기도 했다. 라투스 중에서도 초대형, 변이가 일어난 놈 같았다. 그리고 놈의 왼쪽 어깨에 걸쳐진 한 학생이 모두의 눈에 띄었다. 미래여고 교복 치마를 입은 학생, 이예진인 것 같았다.
1: 드디어...
0: 연유는 눈앞에 이 괴수가 소초모들과 함께 찾던 그 초대형 라투스임을 확신했다. 긴장한 채로 연유는 내렸던 활을 조심스레 들었다. 놈은 연유의 움직임에 예진을 옆나무의 굵은 가지 위에 내던져놓고는 귀가 찢어져라 고함을 내질렀다. 연유는 숨이 가빠졌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1: 왜 어디서 본 것 같지?
0: 유라가 미간을 찌푸리며 연유에게 웅얼거렸다.
2: 저걸 본 적이 있어요?
1: 아니, 없지. 근데 기시감이 들어서.
0: 놀라는 연유에게 유라가 대꾸했다. 변이 라투스는 위협적으로 앞발을 휘두르며 연유에게 한 발 다가섰다. 잽싸게 뒤로 피한 연유는 저 멀리 있는 효석과 란주, 그리고 가까이 있는 소초모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3: 놈의 시선을 분산시켜야 해요! 뭘 공격해야 할지 몰라서 헤맬 때 제가 화살로 공격할게요. 제 아무리 저렇게 커도 화살 몇 대 맞으면 제대로 못 움직일 거고 그때 선배들이 총 공격해서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는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 어떻게 시선을 분산시키지?
0: 유라가 물었다. 그들이 말을 할 때마다 변이 라투스가 더 크게 울고 있었다. 연유는 귀가 찢어질 것만 같았다. 연유는 유라, 현우, 채령과 함께 계속 뒤로 물러서며 변이 라투스와 거리를 벌렸다.
3: 바로 도련님이나 고양이들을 투입하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우선 선배들이 한 명씩 떨어져서 유인해주세요. 란주 선배! 효석 선배! 뒤쪽에서 유인할 수 있죠? 방패나 강목을 휘두르고 두들겨서 시선을 끌어주세요. 놈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맬 때쯤 도련님과 고양이들이 들어가서 목이나 얼굴 쪽을 공격하는 거죠. 어때요? 현우야, 해줄 수 있지?
0: 현우는 연유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 없는 모습이었다. 소초모들은 연유의 말에 따라 강목과 방패를 챙기며 꼬물꼬물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운데 서 있던 연인은 활에 화살을 매기고 시위를 당겨 라투스를 조준했다. 그 순간 두 발로 서 있던 라투스가 갑자기 엎드리더니 소초물을 향해 네 발로 전력 질주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한 군데 모여있던 연희와 유라, 현우는 당황한 나머지 양옆으로 갈라지며 넘어졌다. 소초모들의 뒤에서 강목을 들고 서 있던 채령만이 라투스와 마주보고 섰다. 채령은 제 몸의 두 배나 되는 라투스를 눈앞에 두고도 라투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2: 근데 이거 진짜 라투스가 맞기는 한 거예요?
0: 겁도 없이 묻는 채령의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라투스가 채령을 향해 한 발 더 다가서며 오른쪽 앞발을 치켜들었다. 그 순간 뒤에서 란주가 뛰어올라 라투스의 오른팔을 강목으로 세게 내리쳤다. 라투스는 아픔에 인력을 줍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옆에 넘어져 있는 란주를 봤다. 라투스가 날카로운 발톱이 길게 삐져나온 발로 란주를 걷어차는 동시에 효석이 소리를 질렀다. 란주는 공중으로 잠깐 떠오르더니 나무 등치에 부딪히고는 그대로 땅으로 떨어졌다. 다들 란주의 이름을 외쳤지만 란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변이 라투스는 란주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연희는 활을 쏘려 했지만 땀으로 가득한 손 때문에 자꾸 화살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라투스를 막아선 곳은 채령이었다.
3: 채령아!
0: 유라가 외쳤지만 이미 변이 라투스는 채령을 향해 달려드는 중이었다. 채령의 코앞까지 다가간 순간 라투스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놈은 갑자기 자신의 앞발을 떨어뜨리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온몸을 떨며 괴성을 지르고 뒷걸음질을 치던 놈은 괴로운 듯 머리를 쥐어뜯기까지 했다. 괴이한 광경에 소초모들은 채령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문득 정신을 차린 연희가 채령과 라투스 사이를 막아섰다. 연희는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에 시위에 화살을 매겼다. 그러고는 라투스의 목 부분을 조준하고 화살을 날렸다. 낯선 소리에 소초모들의 표정이 변했다. 정확히 목을 조준하고 날린 자신의 화살이 어떻게 되는지 본 연희의 입이 해벌어졌다. 라투스가 날아오는 연희의 화살을 앞발로 쳐낸 것이다. 좀 전까지 이상한 행동을 하던 놈은 다시 정신을 되찾은 듯했다. 라투스는 얼빠진 채 서 있는 연희를 향해 다시 달려들었다. 그러나 모두를 쓸어버릴 듯 길고 굵은 앞발을 휘두르며 소초모들에게 달려오던 라투스는 그 자리에 또 멈춰섰다. 놈은 숨을 헐떡이며 괴로워하더니 갑자기 몸을 획 돌렸다. 그러고는 예진을 걸쳐둔 나무를 향해 도망치듯 달리기 시작했다. 황당한 기색이 역력한 소초모들과 달리 연희는 무언가에 홀린 듯 팔을 들고 라투스의 뒤를 따라 달렸다. 유라의 간절한 외침도 무시한 채 연희는 재빠르게 라투스의 뒤를 쫓았다. 화살로 맞히지 못해 자존심이 상한 채로 놈을 놓칠 수는 없었다. 라투스가 예진이 있는 곳에 멈춰서자 연희도 가까운 곳에 멈춰섰다. 숨을 고르고 활을 들어올린 뒤 팔꿈치와 어깨, 팔을 일직선으로 만들었다.
3: 서연이! 네 멋대로 해놓고 저 자신 못 맞히거나 잘못되면 전부 다 네 탓이야!
0: 유라의 고함을 들은 순간 연희가 서 있는 곳은 더는 숲속이 아니었다. 푸른 잔디가 깔린 양궁장, 단체전이 진행되던 그곳이 갑자기 연희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초인이라는 오해 때문에 뒤에서 부원들에게 한참 욕을 먹던 때였다. 단체전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고 앞에서 실수가 연발하고 있었다. 곁에 서 있던 친구가 고개를 살짝 뒤로 돌려 연희와 눈을 마주했다.
5: 연희야, 있잖아. 너 개인전은 잘했잖아. 이거 10점 못 맞히면 오늘 이 경기 너 때문에 지는 거야. 다 네 탓이라고. 알지?
0: 그 말을 들은 순간 연희는 부담감이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다. 손이 떨렸다. 시합 내내 그랬다. 평생 해본 적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마지막 화살이 맞힌 점수는 9점이었다. 그 시합 이후 연희는 초인인데 아닌 척하려고 단체전을 망친 애가 돼 있었다. 개인전은 완벽하게 잘 해냈기에 친구들의 미움은 더욱 컸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1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3일 새벽 4시 발표 어업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동해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남해동부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의 풍랑특보는 오전 6시에 해제되겠습니다. 각 해상별로 자세한 날씨입니다. 서해중부앞바다 오전 북서내지 북풍, 오후 남서내지 서풍 3에서 7m로 불겠습니다. 오전 구름 많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먼바다 오전 북서내지 북풍 4에서 9m, 오후 남내지 남서풍 4에서 8m로 불겠습니다. 오전 흐리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안쪽 먼바다 0.5 내지 1m, 바깥 먼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오전 북서 내지 북풍, 오후 남서 내지 서풍 5에서 8m로 불겠습니다. 오전 구름 많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오전 북서 내지 북풍, 오후 남서 내지 서풍 6에서 9m로 불겠습니다. 오전에는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북서 내지 북풍 7에서 11m, 오후에는 남서 내지 서풍 6에서 10m로 불겠습니다.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5m, 오후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오전 북서 내지 북풍 6에서 9m, 오후 서내지 북서풍 5에서 8m로 불겠습니다. 오전에 구름 오전에 맑겠고 오후 흐려지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m, 오후 0.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북서내지 북풍 8에서 12m로 불겠습니다. 맑은 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오전 북서내지 북풍 8에서 14m, 오후 서내지 북서풍 6에서 10m로 불겠고 맑은 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3m, 오후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 북서내지 북풍 8에서 13m로 불겠고 맑은 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3.5m, 오후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 북서내지 북풍 9에서 15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5 내지 3.5m, 오후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동내지 남동풍 3에서 11m로 불겠고 맑은 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2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북서 내지 북풍 오전 8에서 14, 오후 6에서 10m로 불겠고 맑은 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4m, 오후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북동내지 동풍 4에서 11m로 불겠고 맑은 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2.5m, 오후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 북내지 북동풍, 오후에는 북동내지 동풍 6에서 14m로 불겠고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5 내지 3.5m, 오후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 북내지 북동풍 8에서 16m로 불겠고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3.5m, 오후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동내지 남동풍 4에서 9m로 불겠고 맑은 후 흐려지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북동네 지동풍 4에서 13m로 불겠고 말구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2.5m, 오후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 오전 서 내지 북서풍, 오후 남 내지 남서풍 3에서 8m로 불겠고 그리고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m, 먼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 북동 내지 동풍 4에서 9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4m로 일겠습니다. 규슈 서해 북산의 제북풍 10에서 16m로 불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2 내지 4m로 일겠습니다. 규슈 남해 북산의 제북풍 10에서 16m로 불겠고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2 내지 4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3시 현재 각 지방의 일기 실황입니다. 먼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버로프스크 남동 2m, 1001헥토파스칼 11.5도, 대치 북서 1m, 1005헥토파스칼 8.1도, 블라디보스톡 남동 3m, 1006헥토파스칼 13.1도, 북한 지역입니다. 선봉 남동 2m, 1005헥토파스칼 16.7도, 청진 바람옥구 1005헥토파스칼 16.5도, 김책 바람옥구 1300헥토파스칼 16.2도, 신의주 북서 1m 1005헥토파스칼 18.1도, 원산 바람옥구 1200헥토파스칼 18.6도, 평양 북서 1m 1005헥토파스칼 20.1도, 해주 서풍 1m 1004헥토파스칼 21.2도.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속초 남서 1m, 1200헥토파스칼 17.6도, 백령도, 북서 3m 옅은 안개, 1300헥토파스칼 17도, 강릉, 바람옥구 1200헥토파스칼 20.4도, 동해, 남서 1m, 1300헥토파스칼 18.7도, 서울, 서풍 1m, 1300헥토파스칼 22.4도, 인천, 북서 1m, 1300헥토파스칼 21.7도, 울릉도와 독도, 북동 4m, 1300헥토파스칼 19.2도, 서산, 북동 1m, 1400헥토파스칼 18.9도, 울진, 북서 1m, 1300헥토파스칼 16.8도, 포항, 서풍 1m, 1300헥토파스칼 19.2도, 군산, 동풍 2m, 1400헥토파스칼 19.3도, 부산, 북동 1m, 1200헥토파스칼 20.3도, 통영, 북동 1m, 1200헥토파스칼 18.5도, 목포, 북서 2m, 옅은 안개, 1400헥토파스칼 19.2도, 여수, 서풍 1m, 1300헥토파스칼 20.4도, 제주, 남풍 1m, 1400헥토파스칼 20.5도, 서귀포, 남서 1m, 1400헥토파스칼 21.7도. 일본 지역입니다. 와카나이 남서 4m, 1900헥토파스칼 16.9도, 삿포로 남동 1m, 1900헥토파스칼 17.7도, 네무로 북동 2m, 1011헥토파스칼 6.2도, 아오모리 북동 1m, 1008헥토파스칼 16도, 센다이 북동 1m, 1800헥토파스칼 19.4도, 와지마 남서 3m, 1300헥토파스칼 17.6도, 도쿄 동풍 1m, 1800헥토파스칼 18.6도, 하치조 섬 남서 5m, 1300헥토파스칼 22.2도, 사이고 북동 6m, 999헥토파스칼 19.7도, 마쓰에 동풍 3m, 996헥토파스칼 20.7도, 오사카 북동 7m, 991헥토파스칼 18.9도, 시오노 미사키 곶 남풍 9m, 983헥토파스칼 23도, 이자하라 북서 3m, 1200헥토파스칼 21.1도, 후쿠오카 북서 5m, 1000헥토파스칼 21.8도, 가고시마 북서 4m, 1000헥토파스칼 22.8도, 시미즈 북서 4m, 990헥토파스칼 22.3도, 이시가카 섬 남서 5m, 1006헥토파스칼 27도, 나하 남서 5m, 1007헥토파스칼 25.3도, 지치지마 남동 3m, 1011헥토파스칼 2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KBS 기상 동보 장금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오늘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앱을 실행해야 합니다. 대부분 유권자는 7장의 투표용지를 받으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서는 8장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울에서 마지막 유세를 열고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싣는 선거라며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어제 저녁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집중유세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면 정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감옥 3인방을 역사 속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내일 안에 잔부를 제거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이 마지막 유세를 충남 천안에서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하자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장 선대위원장은 어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을 보고도 심판하지 않는다면 소중한 한 표는 언제 쓰라고 있는 것이냐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지역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관련 대화가 중단됐다는 최근 보도는 가짜뉴스라면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 소셜에서 올린 글에서 대화는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며 대화가 어떻게 귀결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합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란을 향해 47년 동안 이러고 있었는데 더 이상 계속 그렇게 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2일 이란이 핵 프로그램의 요소들에 대해 협상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연방의회 상원 청문회에서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은 이란이 불과 한 달 전, 1년 전만 해도 언급조차 거부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제 타격하지 않았을 경우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를 곧 보유하게 될 것으로 판단됐고 이는 북한과 같은 그보다 더 심각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란이 북한보다 자금이 더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현지 시간 2일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생긴 관세 공백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 등 70개가 넘는 국가를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가 몇 주 안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구조적인 과잉 생산 역량이나 강제 노동 같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발견하면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한 우리의 제안들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관세가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23살 장윤기가 애초 성범죄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검찰 보안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어제 장윤기를 성폭력처벌법상 성폭행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지난달 5일 새벽 피해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15분가량 미행한 뒤 차량으로 끌고 가려다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후부터 강원 내륙과 충북, 남부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동안 돌풍에 불거나 벼락에 치고 일부 산간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구가 32도, 대전 31도, 그리고 대부분 지방에서 30도를 웃돌며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백승주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우리 심장혈관인 관상동맥이 막히는 질환이 심근경색입니다. 피떡이라고 하는 혈전이 심장혈관을 막는데요. 갑자기 급성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급성 심근경색의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임에도 원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비만 이런 흔한 질환과 생활습관이 지적이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심근경색의 위험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방광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죠. 방광암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365 프랭키 발리 앤 더 포 시즌스의 백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근경색은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빠른 치료가 회복을 결정한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심근경색에 급성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박덕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박덕우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심장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도 불안한데요. 앞에 급성이라는 단어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위급할까 싶은데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네. 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매우 빠르게 이제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네. 평소에 큰 증상이 없는 분도 어느 순간에 혈관이 꽉 막혀서 갑자기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0: 네. 갑자기 혈관이 꽉 막히는 건데 결국 혈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혈전이 심장혈관을 막는 거잖아요. 원인으로 죽상경화증이 강조가 되는 게 그래서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상경화증이라는 게 혈관 안에 쌓여있는 기름 찌꺼기, 그거를 약간 어려운 말로 죽상경화 플라크, 혈관에 붙어있는 기름 찌꺼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갑자기 터지면서 그 위에 혈전이 이제 생기게 되고, 혈전이 혈관을 꽉 막게 되면은 이제 심장이 괴사하기 때문에 이게 죽상경화증, 그 기름 찌꺼기가 급성 심근경색의 주요 원인이 이제 되겠습니다.
0: 네. 관상동맥은 직경이 어느 정도인가요? 작은 혈관이지 않나요?
1: 네, 직경이 통상 2에서 3mm 정도니까요.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빨대보다도 작은 혈관이 심장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 이제 직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 관상동맥이 우리 심장 근육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1: 네. 이 관상동맥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 몸의 전신에 이제 피를 이렇게 딱 펌프를 해서 뽑아내는 이제 심장의 근육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심장 근육의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막히게 되면 심장 근육이 바로 이제 손상을 입게 됩니다.
0: 네. 그런데 얼마나 기름이 끼면 그렇게 혈관이 좁아지면서 막히기까지 할까 싶은데요. 근데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들이 특별한 게 아니지 않나요?
1: 그럼요.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성인진압, 성인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0: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뭐 말씀하셨는데 결국 생활습관이 주는 위험질환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특히요. 젊은 층에서도 방심할 수 없다면서요.
1: 네, 최근에는 뭐 예전보다 최근에는 이제 흡연이

0: 뭐 스트레스, 비만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 환자도 급성 심근경색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28세, 29세에 와. 심근경색, 심장마비로 실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1: 네. 그 이렇게 갑자기 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미리 심근경색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없습니까?
0: 네, 이제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 여러 검사들이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심장 초음파나 운동부와 이런 간접적인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1: 네.
0: 최근에는 이제 좀 정밀도가 높은 관상동맥 석회화 CT나 관상동맥 CT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광받고 있어서 이런 검사로도 저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 네. 관상동맥 석회화 CT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석회화 점수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다고 보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환자분 혈관을 수도 파이프라고 그러면 그리고 수도 파이프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찌꺼기가 끼어서 딱딱해지는 걸 석회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CT를 찍었을 때 CT 점수가 높을수록 즉 석회화가 많이 진행을 했을수록 동맥경화가 비례해서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이런 확률도 높아진다. 이게 이제 아주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근거입니다.
1: 네. 그렇게 해서 이런 검사 결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면 이제 막힌 혈관을 뚫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방 차원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까요?
0: 일반적으로는 이제 증상이 없고 이제 위험도만 그냥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하고 생활 습관 이제 개선하고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하지만 이제 증상이 또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동맥 경화반, 죽상 경화반 중에서 이게 터지기 쉬운 것을 취약성 갑자기 이제 터져서 막히는 그런 고위험 죽상반을 취약성 죽상반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찾아서 이제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전 세계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최근에 그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 관련해서 연구도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좀 설명해 주세요.
0: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취약성 죽산반, 이제 갑자기 터지기 쉬운 이제 관상동맥 그 이제 플라크를 미리 찾아서 스텐트를 치료하는 그룹이랑 약물 치료를 하는 그룹이랑 이렇게 나눠서 이제 저희가 국내 이제 뭐 아시아 지역 다 포함해서 다기간 연구를 했고요. 그 연구 결과가 이제 2년 전에 임상 논문 중에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인 란셋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약물 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취약성 죽상반이 있는 고위험 환자군을 찾아서 스텐트 시술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 고위험군들에게는 스텐트 이제 시술을 했을 때 좀 효과가 좋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예후라든지 만족도가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높았나요?
0: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이 연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저희 분야에서는 이제 혁신적인 그런 결론을 도출해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약물 치료 말고도 이런 고위험군 환자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치료 스텐트 치료를 했을 때 더 효과적이다. 예후가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당시 2024년도에 전 세계 이제 심장내과 분야에서 가장 그 혁신적인 임상 연구 1등에 뽑히기도 했었습니다.
1: 아, 그랬군요. 참 심근경색은요 이제 이렇게 급성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미리 자신의 상태를 좀 알아두고 조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증상은 어떨까요?
0: 증상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 여러 다양한 증상이 있지만 이제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대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가슴을 쥐어짠다는 게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해 보면 극심한 통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환자분이 이게 약간 아픈 것 같은데 이상하다가 아니라 보통 느끼는 증상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위험하다 이렇게 느껴서 저희가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가슴 위에 아주 뜨거운 인덕션을 막 올려놓은 것 같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도 계시고 심근경색으로 이제 응급실 실려 오시는 분들은 이러다가 이거 갑자기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공포감 그 정도로 통증이.

0: 아주 세게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1: 네.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공포감이 느껴질 정도면 통증이 상당하다는 건데요. 그렇게 흉통을 느끼기 전에 전조 증상은 없는 건가요?
0: 통상적으로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 환자분들이 이제 뭐 몇 주나 몇 개월 전에 이제 협심증이라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빨리 걷거나 그럴 때 뻐근하게 조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경고 증상 없이 이제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당뇨 환자에서는 무증상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첫 증상으로 막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 소화장애로 표현되는 증상들도 있던데요. 이런 증상들도 나타나는 건가요?
0: 네, 이게 이제 소화장애는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고 연세가 많은 분들, 노령의 환자분들, 한 75세, 80세 이런 분들이 이 가슴 통증이 아니라 막 배가 아프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미식거리다든지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꼭 응급실에서 심전도만 체크해도 사실은 급성 심근경색을 금방 진단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아주 전형적인 통증이 아니더라도 가슴이 답답하고 좀 이상한 증상이 있다 이러면 이제 병원을 바로 찾아 이제 가셔야 됩니다.
1: 네. 그럼 또 이런 가슴을 쥐어짜고 짓누르는 듯한 통증은 지속 시간이 긴가요? 그러니까 흉통의 원인이 워낙 다양해서 심근경색에 특징적인 의심 증상이 있는지 이걸 알면 좋겠는데요.
0: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통증 하면은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경우는 한 5분 이내에 다 사라지거든요. 근데 급성 심근경색은 뭐 10분, 20분 이게 통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죽을 것 같다고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이게 통증이 안 사라들고 10분, 20분 너무 아프다 이러면 이제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1: 그럴 땐 119 신고와 함께 되도록 빨리 응급실로 가야 하는 거죠?
0: 그럼요. 그럼 119 신고하자마자 바로 만약에 119에서 늦게 오면은 뭐 바로 그냥 주변 가족분들 동반해서라도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사실 심근경색에서는 뭐 급성의 위험, 골든타임 이렇게 뭔가 좀 급하게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혈액 공급이 중단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문제가 커지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뇌졸중도 뭐 2시간 이내가 골든타임 그러지만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딱 막히게 되면은 그때부터 심장 근육이 막 죽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심장 골든타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통상 이제 가장 저희가 길게 봤을 때 12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심장 근육이 다 괴사,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은 시술을 해도 이게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심장 근육의 손상 없이 되살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병원에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1: 빠른 시간 안에 처치를 해줘야 되는 건데요. 근데 또 막힌 혈관을 다시 뚫어준다고 해도 초기 대응이 늦으면 심장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한다고 봐야 될까요?
0: 네, 정확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골든타임, 저희가 맥시멈 길게 보는 게 1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2시간 지나서 오면은 사실은 바로 뚫어주나 뭐 며칠 있다가 시술을 해주나 이게 이미 심장 근육이 다 괴사가 되었기 때문에 기능이 이제 회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가 시술을 하려는 게 근육이 완전히 죽기 전에 이제 빨리 그 피를 가게끔 해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1: 심장 근육이 죽었다는 거는 심장 마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이제 심장 근육이 죽고 심근경색이 오면은 이제 심각한 경우는 이제 바로 이제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흔히 그 TV나 뭐 가끔 보는 뭐 식당 길거리 공동 장소에서 이제 갑자기 사람 쓰러져서 심폐소생술 하는 그런 장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뭐 99%가 다 이제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 마비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 검사가 있겠지만 관상 동맥 조영술이 이런 막힌 혈관 상태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검사로 들었는데요. 그런가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검사가 있지만 결국은 얼마나 막혔는지 또 어떻게 직접 치료하는 거는 우리가 관상 동맥 조영술이라 그래서 간은 이제 관 카세타가 그 심장 입구까지 들어가서 직접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상 동맥 조영술, 그 심장 혈관을 보는 조영술이 막힌 혈관을 직접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

0: 동맹 검사입니다.
1: 네. 그럼 어느 곳에 동맥에 도관을 넣는 건가요?
0: 저희가 주로 이제 손목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요. 아, 네. 이제 간혹 이제 시술이 어려운 환자, 큰 관이 들어가야 되는 분은 다리 동맥을 통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군데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접근 경로입니다.
1: 네. 손목을 이제 많이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손목이나 다리 동맥이 가장 수월한가 보죠?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다가 보면 혈관이 손상을 입는 경우 뭐 거의 없지만 네. 그렇게 해도 환자한테 크게 영향이 없는 그 혈관이 손목이랑 이제 다리 쪽입니다. 뭐 다른 데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심장이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손목 혈관, 이제 다리 쪽 동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검사로 이제 막힌 혈관의 위치와 상태가 확인이 되면 시술에 들어가나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힌 혈관이 있으면 이제 풍선으로 1차적으로 넓혀준 다음에 거기에 이제 스텐트를 이제 넣게 됩니다.
1: 네. 관상동맥 중재술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막힌 혈관은 넓혀져야 하잖아요.
0: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그 시술, 뭐 스텐트 시술 우리 환자분들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네. 관상동맥 중재술이 이제 용어가 약간 어렵지만 그게 이제 스텐트 시술입니다. 그래서 네. 혈관 찌꺼기가 꽉 막힌 부분을 풍선으로 1차적으로 넓힌 다음에 그 혈관이 이제 다시 짜부러지지 않게 스프링 같은 그런 이제 스텐트를 넣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풍선으로 1차적으로 넓혀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삽입된 풍선을 풀려주는 것으로는 안심할 수 없나요? 스텐트를 병행을 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스텐트가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풍선으로만 확장을 하게 되면은 그 혈관이 이제 벽이 그 버텨주질 못합니다. 다시 혈관이 짜부러들고 다시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10명 중에 풍선만 하게 되면 뭐 20% 30% 다시 막힌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넓힌 다음에 혈관이 다시 좁아지거나 짜부러들지 않게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게 그 볼펜 스프링 같은 그런 스탠트를 삽입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1: 네. 그런데요. 그럼 또 혈전 용해제로 혈전을 녹이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이건 주사 치료인 거잖아요.
0: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의술이 워낙 발전을 해서 저도 사실은 혈전 용해제를 직접 쓴 지가 한 15년, 20년 된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급성으로 저희가 심근경색 왔을 때 시술이 어려운 환경 그럴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혈전을 녹이기 위해서 이제 써야 되는데 네. 사실은 시술이 어려운 환경이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뭐 섬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곳밖에 없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급성 심근경색 시술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이제 한두 시간 이내에만 도착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곳이 뭐 작은 병원까지 전국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혈전 용해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저기 아직도 이제 좀 후진국 의료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는 이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뭐 개발 도상국 이상 선진국은 표준 치료가 이제 빨리 막힌 데를 뚫고 스텐트를 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를 쓰는 경우는 요즘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요즘은 잘 안 하는군요. 그것도 알아둬야 되겠네요. 그런데요, 또 이런 시술을 비롯해서 치료를 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재발 위험은 언제든 있을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입니다. 치료 후에도 이제 재발 가능성은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이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은 이제 의학 기술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발전한 분야라서 지금은 뭐 재발 확률이 대략적으로 한 5%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 환자분들이 약 잘 드시고 관리만 잘하면 평생 괜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네. 평소 관리 또 약물도 복용해야 하는 거죠. 일상의 생활 습관은 어떤 부분에 신경 써야 될까요?
0: 네, 약물 복용은 뭐 신장 환자에서 아주 필수이고요. 네. 생활 습관 관리는 저희가 통상 알고 있는 반드시 금연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최소 그다음에 이제 식이 조절하면서 비만 관리 꼭 하셔야 되고요. 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병 뭐 고지혈증 당뇨 혈압 이런 거를 관리를 잘해주면은 뭐 재발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박덕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 어디나 암이 생길 수 있죠? 방광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방광에 생긴 악성 종양이 방광암인데요. 재발도 잦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변을 배출하는 방광에 암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증상은 있는 걸까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혈뇨가 육안으로도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방광암의 위험도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혈뇨는 흔하고 원인도 다양하지 않나요?
1: 아, 네, 맞습니다. 혈뇨는 생각보다 흔한 증상이죠.
0: 네.
1: 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방광암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방광염, 요로결석, 심지어는 심한 운동 후에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중요한 건 혈뇨가 있느냐보다 어떤 형태의 혈뇨가 나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방광암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증 없이 갑자기 나오는 혈뇨는 방광암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따라서 소변에 피가 좀 섞였네 정도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육안적으로 혈뇨가 보였다면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비뇨의학과 전문의와의 진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0: 네. 통증 없이 갑자기 나오는 혈뇨가 있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방광암을 의심할 수 있는 혈뇨에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걸까요?
1: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0: 네.
1: 첫 번째는 통증이 없다는 점입니다.
0: 네.
1: 환자분들께 방광암의 혈뇨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면 많이들 의아해 하시거든요. 암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극심한 통증을 동반할 거다라고 오해들 하시는데
0: 네.
1: 실제로는 염증이나 결석과 동반되는 혈뇨가 통증을 많이 동반하고요. 방광암은 의외로 통증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두 번째는 색깔인데요. 혈뇨가 붉은색일 수도 있고 거무지티한 색일 수도 있거든요.
0: 네.
1: 콜레색처럼 진하게 보이면서 덩어리가 진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염증이나 결석에 의한 혈뇨보다는 다른 원인이 있겠구나라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0: 방광암을 의심하는 혈뇨는 계속 생기는 건가요?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1: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혼동을 하시는데요. 방광암에 대한 혈뇨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통증도 있을 것 같지만 암 때문에 나오는 건데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간헐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하루 이틀 혈뇨가 보여서 병원을 찾아야지 생각을 하다가 한 3, 4일 지나니까 다시 소변 색깔이 정상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초기에 병원을 찾지 못하고 이제 간헐적으로 맑아질 때는 병원을 찾지 않다가 다시 재발하는 혈뇨가 있을 때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방광암의 혈뇨는 간헐적이고 통증이 없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자꾸 생기고 잘 낫지 않는 방광염도 방광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걸까요?
1: 일반적으로 급성 방광염이 방광암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광염과 방광암은 두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두 가지 질환이 모두 다 혈뇨를 동반하기 때문에 단순히 혈뇨가 나오는 것을 내가 방광염이 재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방광염에 의한 혈뇨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밀한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최근 연구에 의하면 급성 방광염은 아니지만 만성 방광염, 재발성 방광염, 그리고 일부 화학물질이나 발암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화학적 방광염은 방광암의 위험인자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방광암의 원인으로 흡연이 지적이 되던데요. 맞나요? 또 이유도 궁금합니다.
1: 네. 방광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직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흡연은 방광암의 아주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담배 속에는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마 그 종류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이런 물질들이 몸에 들어오면 혈액을 통해 순환하다가 결국에는 소변으로 해서 배출되는 거거든요. 이런 발암 물질들이 소변에 농축되어 있다가 방광에 오랜 기간 동안 접촉 면을 늘리게 되면 거기서는 당연하게도 여러 가지 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방광암이 되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방광암 환자 중에 흡연력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30배 정도 높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0: 그럼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는 것도 방광암 예방의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1: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고요. 금연을 하면 금연을 한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방광암의 발생 또는 재발률이 비례해서 감소하게 됩니다. 이미 오래 흡연하신 분들 또 방광암이 발생했던 분들도 잘못해서는 아 나는 이미 암에 걸렸으니까 더 이상 금연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최근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방광암으로 진단받은 분이 금연을 했을 때 재발률이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따라서 금연은 방광암 치료의 가장 첫 번째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0: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그 외에도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1: 이런 위험인자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최근에 잘 접촉하지 못하는 물질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노출되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많았는데 그런 화학 일부 화학 물질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머리 염색에 쓰는 염색 도료 이런 것들도 방광암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방광암의 인자 중에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는 아쉬운 것들도 있는데 하나는 나이가 점차 들어갈수록 그런 방광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좀 더 방광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의 위험인자로 포함되어 있죠.
0: 앞서 증상으로 혈류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만져지는 혹이 있으면 많이 진행된 상태로 봐야 한다는 건 어떨까요?
1: 방광은 생각보다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광은 마치 고무 풍선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방광암은 그 바깥쪽이 아니라 대부분 안쪽으로 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혹이 만져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만약에 복부에서 혹이 만져지는데 그게 방광암이다 그러면 방광암이 내부에서부터 외부로까지 침범을 했고 그 덩어리가 커진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방광암의 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방광에서 만져지는 혹이 있다면 아쉽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방광암이 발생을 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0: 방광암도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일단 혈뇨가 있으면 방광암에 대한 확인을 해볼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습니다. 그 건강검진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 검사를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혈액검사나 엑스레이 또는 초음파나 CT 등을 시행을 할 겁니다. 건강검진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소변검사인데 방광암의 초기 증상이 유관적인 혈뇨가 나오기 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혈뇨 또는 현미경적 혈뇨라고 해서 깨끗해 보이는 소변에는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현미경으로 보면 많은 혈뇨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건강검진에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혈뇨가 발견된다 그러면 방광암에 대한 정밀 검사를 권유받는 경우가 있죠. 또 초음파를 보다 보면 방광 내부에 매끈한 모양이 아니고 마치 오돌도돌한 혹처럼 보이는 종괴가 보인다면 그 역시도 방광암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0: 그런데요, 여성들은 생리혈도 있고 방광염도 흔해서 혈뇨에 좀 무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남성과 달리 여성분들은 혈뇨와 질출혈을 감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실제로 방광암을 진단받은 환자분들 중에 일부는 실제로는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혈뇨가 아니고 질에서 출혈되는 질출혈 또는 생리혈인 줄 알고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산부인과 검진에서는 정상이고 초음파나 소변검사에서 방광암이 의심된다고 해서 비뇨기과로 전과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조금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피가 하혈이라면 이것이 생리혈인지 또는 질출혈인지 또는 방광에서 나오는 혈뇨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여성분들께는 특히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방광암이 의심되면 소변검사를 다시 하나요?
1: 건강검진에서 소변검사에서 단순히 혈뇨가 나왔다고 해서 그 많은 분들이 다 방광암은 아니잖아요. 방광암이 의심되는 특별한 소변검사를 정밀하게 다시 시행을 합니다. 일단 미세혈뇨가 보였다고 그러면 소변 검사를 다시 채취해서 그 안에 방광암 세포가 있는지 세포병리 검사라는 걸 시행을 하게 되고요. 또 소변에서 채취하는 방광종양 표지자 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방광암 환자분들께 이렇게 올라가는 수치가 있거든요. 그러한 소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좀 더 방광암에 근접해 있는지 의심이 되는지를 정밀하게 보는 재검을 시행을 하게 되죠.
0: 네. 방광 내시경 검사도 있지 않나요?
1: 방광암 검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검사가 바로 방광 내시경 검사입니다.
0: 네.
1: 우리가 내시경 하면 가장 흔히 접하는 건 아마 소화기 내시경일 거예요.
0: 네.
1: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아마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 이 위대장 내시경을 포함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실제로 방광 내시경이다 그러면 많이들 생소해하십니다. 위내시경이 위암 검사의 필수적인 검사인 것처럼 방광암 검사는 직접 내시경을 통해서 방광 안쪽을 들여다봄으로써 어떤 우리 예상하지 못했던 종괴나 혹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보다는 비교적 간단하고 통증이나 불편감이 덜하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거는 약간 여담이긴 한데 이런 의료용 내시경의 가장 원조는 바로 방광 내시경입니다. 위내시경보다 먼저 개발됐죠.
0: 네. 이런 검사 외에 또 다른 영상 검사도 진행이 되나요?
1: 초음파에서 의심되는 부분은 CT나 MRI를 통해서 정밀하게 보는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MRI는 CT보다 좀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시행이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순서적으로는 CT를 먼저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그런 영상 검사로는 뭘 확인하는 건가요?
1: 일단 종괴의 크기와 모양을 봅니다. 방광암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긴 한데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도 달라지고 중요한 건 방광암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이것을 침윤 정도라고 하는데요. 방광벽이 만약에 방광을 많이 깊숙하게 침범을 했다면 깊숙하게 침범할수록 1기부터 4기까지 그 기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방광암은 특징적으로 방광암 자체의 크기보다도 뿌리가 얼마나 깊게 방광벽에 침범하고 침윤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암이 되겠습니다.
0: 네. 방광암이 전이 위험이 높은가요?
1: 초기에는 방광 자체가 탄탄한 근육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방광벽 밖으로 잘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단 방광 근육을 뚫고 지나가면 이 골반장기 쪽에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되어 있는 혈관이라든지 인프절을 타고 뼈, 간, 폐와 같이 원격장이 인접장기로 전이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0: 네. 그래도 방광암은 비교적 초기에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다행이지 않나 싶은데 어떨까요?
1: 다른 암에 비해서 비교적 다행인 부분인데요.
0: 네.
1: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방광암은 혈뇨라고 하는 아주 눈에 보이는 초기 신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비뇨기 암이라고 하더라도 신장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그 어떠한 증상이 없어요. 신장암도 똑같이 혈뇨를 보일 수 있는데 신장암에서 혈뇨가 보이면 이미 4기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방광암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초기 증상이 혈뇨라고 하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절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수 없는 그러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혈뇨가 나왔을 때 병원을 바로 찾는다면 조기 진단이 가능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0: 네. 방광암도 병기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달라지겠죠?
1: 모든 암이 그렇듯이 초기에는 치료가 좀 더 간단하지만 병기가 높아지면 좀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방광은 탄탄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육층을 침범했느냐 또는 근육층까지는 침범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 달라지고 점막까지만 침범한 초기에는 좀 더 치료가 용이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0: 네. 표재성 방광암 또 비근 침윤성 방광암으로도 얘기가 되던데요. 그게 일기를 말하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광에 근육을 침범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방광 근육까지는 침범하지 않고 표재성 즉 겉에만 침범하고 있는 암을 표재성 방광암이라고 하고요. 근육을 침범하지 않았다 그래서 비근침윤성 방광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근육까지 침범하지 않았을 때를 1기라고 본다면 근육까지 침범한 것은 2기, 3기로 이렇게 점점 기수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0: 네. 아무래도 초기인 1기에는 치료도 좀 수월할 것 같은데요. 내시경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1: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뇨기과에서 그 방광 내시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방광 내시경은 진단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치료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내시경을 이용해서 방광암이 국한되어 있다면 그 방광암의 종양 부분만을 잘 절제를 할 수 있거든요. 이를 방광 내시경하 방광 절제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내시경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표재성 방광암이나 근육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비근육 침범 방광암의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0: 네. 근육층까지 침범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1기를 넘어선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1: 근육층까지 침범한 경우를 2기라고 하고 근육층 바깥에 있는 지방층까지 침범하면 3기라고 하거든요. 물론 그 이후를 침범하면 이제 4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근육층까지 암이 침범한 경우에는 치료가 조금 더 복잡해지고 또는 적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근육층까지 침범한 2기 방광암은 거의 대부분 방광 전체를 다 절제해야 되는 근치적 방광 적출술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 큰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2기 방광암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방광을 다 절제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 또는 복합함으로써 방광 자체를 보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1기보다는 2기 방광암부터는 좀 더 치료가 복잡해지고 좀 더 광범위해진다 이렇게 계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항암 치료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방광암의 경우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차적인 수술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이성 병변이 있거나 또는 육안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미세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항암 치료라는 것이 다른 종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방광암에서도 굉장히 환자분들께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방광암이 2기가 되기 전에 1기일 때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이런 어려움을 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뭐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방광암도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0: 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끝냈다고 해도요. 정기적으로 검진은 필요한 거죠. 이게 재발 위험이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어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재성 방광암, 즉 1기 방광암의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수술을 바로 시행할 수 있고 회복도 비교적 빠릅니다. 심지어는 내시경하 절제술을 시행하고는 수술하고 다음 날 바로 퇴원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방광암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편 얼굴은 재발률이 높은 그런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표재성 방광암으로 내시경하 절제술을 받은 환자분들의 통계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재발률이 40에서 50%까지 보고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비교적 수술이나 시술은 간단하고 어렵지 않게 시행이 되더라도 그 횟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재발률이 높은 암인 만큼 스케줄에 따라서 재발 여부를 판정하는 그런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병기가 높을수록 다학제 진료는 필수적일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비뇨의학과에서 다루고 있는 암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게 방광암일 거예요. 지금 뭐 개인적으로만 보더라도 비뇨의학과, 종양내과, 방사선 종양학과, 병리과, 신장내과까지 같이 다학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방광암 수술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적으로 신장 기능도 보존을 해야 되고 항암치료나

0: 사람을 예를 들면 예. 대장암 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분들은 정상적으로 수술 후에도 대변을 보지만 일부 환자분들은 아마 이쪽 배 쪽으로 해가지고 대변 주머니를 차야 네. 되는 네. 장루를 설치한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대부분의 비뇨기과 초기에 수술을 받은 분들은 장루와 거의 유사한 요루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1: 네.
0: 차이가 있다면 그 루를 통해서 대변이 아니라 소변이 나오는 거죠.
1: 네.
0: 하지만 요즘에는 소장을 이용한 인공 방광을 만드는 수술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1: 네.
0: 따라서 환자분들이 방광을 다 절제했다고 하더라도 소장의 일부를 절제해서 방광의 기능을 대체하는 그런 방광 대치술을 많이 시행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육안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방광을 다 절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소변을 보는 것처럼 생활할 수 있는 거죠.
1: 성기능 장애에 대한 불안감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0: 환자분들이 특히 남성 환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1: 네.
0: 가능하면은 이제 암을 최대한 절제하더라도 남성 기능을 보존하는 것을 원하시긴 할 텐데
1: 네.
0: 현실적으로는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받은 분들은 남성 기능이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초기에 수술을 하게 되는 내시경 하 절제술의 경우에는
1: 네.
0: 남성 기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광암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1: 네.
0: 남성 기능이 모두 다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1: 네. 수술은 로봇 수술이 일반적인가요?
0: 다른 분야에 비해서 로봇 수술의 시행 빈도가 아주 일반적인 수술보다 아주 높진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방광을 적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방광의 기능을 할 만한 인공방광이든 요루든 장을 이용해서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절제한 부분에서 요관을 새로 만들어 놓은 요루라든지 인공방광에 다시 이식을 해야 되는 조금은 복잡하고 정밀한 수술이 필요해서 로봇 수술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개복 수술만큼 시간이 많이 줄어들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는 개복 수술에 못지않은 만큼 짧은 수술 시간을 자랑하는 로봇 수술 기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 특히 제가 그 예전에 경험을 했던 하루 종일 수술을 해서 한 12시간 이상 수술을 했던 그런 방광암 절제술의 경험이 막 생각이 나거든요. 요즘에는 한 4, 5시간 이내로 수술이 끝날 정도로 뭐 여러 가지 수술 장비라든지 로봇 수술 기법에 발달하고 해서 로봇 수술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여전히 신장암이나 전립선암에 비해서는 방광암의 로봇 수술 시행 빈도는 아직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 네. 방광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 또 예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0: 가장 중요한 건 금연입니다.
1: 네.
0: 진단을 받았던 진단을 받기 전이든 흡연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금연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혈뇨를 절대 가볍게 넘기시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관적인 혈뇨가 보인다면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방광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데는 건강검진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방광암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뜨거운 감자의 고백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3일 오전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먼저 특보사항입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는 오전까지, 동해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는 오늘 오후까지 파도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풍랑주의보는 잠시 후 6시에 해제되겠습니다. 일기개홍입니다.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막다가 오전부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호남 내륙, 경상권 내륙에 소나기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40mm고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남부 내륙 지방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해안에 있는 교량이나 강, 호수, 골짜기 인접한 도로는 안개가 더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24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전국 대부분 지역 3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오늘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놀송 파도가 강하게 밀려온 곳이 있겠습니다. 또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사리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는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 먼바다와 서해 남부 앞바다 동해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낀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새벽부터 낮 사이 제주도에는 5에서 2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적으로 소나기 내린 곳이 많겠고 일부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60mm고 특히 경기 동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은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모레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서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도는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 강수량 5mm 안팎입니다. 토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 소나기나 비가 자주 내리면서 기온이 점차 낮아져 평년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입니다. 각 지방의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 수원 31도, 인천 28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맑은 오전부터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과 산지에서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춘천 32도, 대관령 25도, 강릉 29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대체로 막다가 오전부터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청주 32도, 충주, 대전, 세종 31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오전부터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에서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전주 30도, 군산 28도, 광주 31도, 목포 27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구름 많이 끼겠고 내륙에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대구 31도, 부산 26도, 울산 27도, 창원 28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대체로 흐리겠고 낮 최고 제주 25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은 후 구름 많이 끼겠고 낮 최고 24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대체로 흐리겠고 낮 최고견 22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저기온 20.8도, 습도 74%입니다. KBS 기상통보 장금배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제9회 지방선거 본투표가 전국 14,000여 투표소에서 시작됐습니다.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 투표소에 줄 서야 합니다.
1: 선거운동 마지막 날, 민주당은 내란 잔불 정리를 호소하며 서울에서 유세를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충남에서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외쳤습니다.
0: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내부 방화 설비는 소화기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 중단은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늦어도 다음 주엔 종전 합의가 가능할 걸로 봤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6월 3일 수요일 특집 뉴스광장입니다.
0: 전국 동시지방선거 본투표장이 조금 전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고 지정된 투표소로 가셔야 합니다.
1: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 만큼 후보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최대 승부처 서울 지역 투표소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진선민 기자, 벌써 오신 분들도 계십니까?
2: 네, 아직 이른 시간이라 투표소는 다소 한산한데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표관리관과 사무원, 참관인들도 새벽부터 나와 유권자들을 맞을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오늘 서울에선 이곳 상도 사동 투표소를 비롯해 2,200여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서울은 유권자 831만여 명이 서울시장과 교육감을 포함해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모두 581명의 지역 일꾼을 뽑게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 서울의 사전투표율은 23.8%로 전국 평균 23.5%를 웃돌았습니다. 사전투표 때와 달리 오늘은 두 차례에 나눠 투표용지 7장을 배부받는데요. 먼저 광역, 기초단체장과 교육감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고 다음으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14곳의 유권자는 투표용지 한 장을 더해 모두 8장을 받습니다. 본 투표 날인 오늘은 본인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소 위치는 집으로 배송된 안내문이나 포털 사이트,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하러 나가실 때 신분증 잊지 마시고 늦어도 오후 6시까지는 투표소에 줄을 서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이나 투표지 촬영은 모두 금지되고 투표소 건물 밖에서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도 사동 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 종료됐습니다. 어젯밤 막판 유세지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을, 국민의힘은 충남을 택했습니다. 여야 모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3: 민주당 지도부의 마지막 유세지는 승부처인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이기면 전국에서 이긴다며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4: 정원호 서울시장 원하십니까?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4: 국무회의에서 같이 있는 모습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접전지에서 작은

0: 끝까지 정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1: 언제 다시 국정농단 부정부패 내란의 불길이 다시 대한민국을 삼킬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청산해야 합니다.
0: 함께 연단에 오른 정원호 후보는 안전도, 주택공급 약속도 못 지킨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대신 자신을 선택해달라 했습니다.
2: 4년 동안 싸울 시장을 원하십니까? 손발을 척척 맞춰서 일 잘할 파트너 시장을 원하십니까?
0: 국민의힘 지도부는 격전지 충남에서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실망했더라도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하자며 투표장으로 향해달라 읍소했습니다.
3: 여러분의 한 표, 제 한 표가 부족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무도함, 오만함을 막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한 표가 부족하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0: 민주당이 이번에도 이기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는 취소될 거라 주장하며 표 결집에 나섰습니다.
3: 우리가 투표를 잘못한다면 6월 4일 헤드라인 맨 앞에 장식할 기사는 이재명의 재판이 취소됐다는 기사가 될 것입니다.
0: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청년 인구 많은 서울 신촌에서 초보 후보에게 서울을 맡겨선 안 된다며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4: 오만의 폭주 중단시켜야 되겠죠.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서울시를 지켜서 이재명 대통령 겸손 모드로 돌려놓겠습니다.
0: 선거가 임박하면서 접전지가 늘어난 만큼 양당은 선거 당일인 오늘도 투표 동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5: 네, 이번 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곳들의 선거운동 열기는 더 뜨거웠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는 경기 평택을에선 막판까지 단일화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단일화 없는 5파전 구도입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민주당 김용남 후보는 마지막 선거운동 상대 후보 견제부터 했습니다. 민주당을 참칭하는 후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7: 마치 자신이 기호 1번 후보인 것 마냥 행세를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고.
6: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는 보수 민심 결집하고 있다는 판단에 단일화를 막판 승부수로 던졌습니다.
8: 누가 하나를 뭉쳐서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이렇게 압도적으로 저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6: 조국 후보는 김용남 후보 견제를 받아치면서 분열된 민주 진영을 통합하겠다고 했습니다.
9: 평택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혁신을 위해서 누가 가장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있는지, 실천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6: 선거 전 초반부터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됐던 곳이지만 마지막까지 신경전만 이어졌습니다. 진보당 김재현 후보는 진보 진영 신경전에 끼지 않고 막판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10: 진흙탕 선거판이 이어지면서 많은 유권자들께서 판단을 보류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깨끗한 정치를 선보이기 위해서 진보당 김재현은 끝까지.
6: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도 단일화 제안이 사퇴 압박 아니냐,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11: 선결과제를 주었어요. 뭐 그건 하나도 안 하고 딴짓만 계속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나로 단일화하자 이거 아닙니까?
6: 진보 보수 진영 모두 결국 단일화는 무산됐습니다. 이대로도 해볼만하다는 계산 때문일 텐데 선택의 결과는 오늘 나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5: 대구시장 선거 역시 박빙의 승부입니다. 김부겸 후보는 힘 있는 여당을, 추경호 후보는 보수 결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백유진 기자, 그곳 역시 경합을 벌이게 될 텐데 지금 투표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2: 네, 저는 지금 대구 만촌삼동 제2투표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지 약 8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아직 이른 시각이지만 투표를 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만촌삼동 제2투표소를 포함해 대구에는 660여 개, 경북은 900여 개의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일제히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현재까지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대구는 18.65%, 경북은 22.42%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대구는 꼴찌, 경북은 다섯 번째로 낮았습니다. 다만 대구 사전투표율은 지난

0: 지선보다 4%포인트가량 높아 사전투표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보수 정당이 독식했던 대구시장 선거에서 막판까지 유례없는 격전이 펼쳐지며 유권자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대구 경북 유권자는 425만 2천여 명으로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6만여 명 줄었습니다. 일부 무투표 당선이 있는 선거구를 제외하면 광역기초단체장과 시도교육감, 광역기초의원 등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대구 달성군도 기초비례대표 무투표 당선으로 7장에 기표하게 됩니다.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며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만촌삼동 제2투표소에서 KBS 뉴스 백유진입니다.
1: 네, 이어서 광주 전남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40년 만에 행정통합을 앞두고 초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도 선출하게 되는데요. 광주 지역 투표소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세은 기자, 지난주 사전투표율이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본투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2: 네, 조금 전 이곳에서도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이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은 다음 달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행정통합을 앞두고 처음 치러지는 선거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광주시장과 광주시 교육감, 전남도지사와 전남도 교육감을 각각 따로 뽑았는데요. 이번에는 통합특별시장과 통합교육감을 뽑게 됩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투표소 1,144곳이 설치됐습니다. 유권자 수는 광주가 118만 9천여 명, 전남 155만 8천여 명입니다. 투표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투표율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에서는 전남의 투표율이 38.9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광주의 사전투표율도 27.83%로 2022년 지방선거보다 10.55%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은 440명의 일꾼을 뽑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 서구청장과 남구청장 등 72명은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집니다. 또 광주 일부 선거구에는 전국 최초로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됐는데요. 한 개 선거구에서 3, 4명을 뽑는데 각 정당이 후보를 복수공천할 수 있어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 앞에 기호가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정당과 후보 이름을 확인하고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개표는 각 시군구 27개 개표소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산수일동 제3투표소에서 KBS 뉴스 박세은입니다.
3: 네, 이어서 부산입니다. 이 부산 발전론과 정권 견제론으로 맞붙은 부산시장, 또 거물급 3파전이 펼쳐진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부산 역시 대표적인 관심 지역인데요. 현재 투표소 분위기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서영 기자, 사전투표율이 높았는데요. 오늘도 많이들 나오고 계신가요?
4: 네, 부산에서도 조금 전인 아침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한 표 한 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이른 시각이라 투표소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부산은 이곳을 포함해 모두 914곳의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9대 지방선거는 부산 지역 유권자 285만 7천여 명입니다. 이 중 21%가량인 60만 8천여 명이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에 참가했는데요. 지방선거 사상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본투표에서는 교육감과 시장, 구청장, 군수를 뽑는 투표용지 3장과 지역구 시의원, 기초단체 의원을 뽑는 4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지역 내 무투표 선거구가 있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을 경우 투표용지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에 임박해서는 투표소가 붐빌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투표소에 도착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 수영구 광안 제2동 제2투표소에서 KBS 뉴스 김서영입니다.
3: 네, 이번에는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로 도지사와 서귀포시 국회의원을 새로 뽑고 특히 초접전이 벌어지는 교육감 선거가 큰 관심을 모으는데요. 궂은 날씨 속에도 마지막 날까지 뜨거운 유세가 이어졌습니다. 투표소 분위기 어떤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면희 기자,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5: 네, 그렇습니다. 제주에서도 순조롭게 조금 전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른 시각부터 부지런히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전 6시를 조금 넘긴 시각인 만큼 아직은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번 선거 제주 유권자는 약 56만 명으로 이 가운데 12만 9천여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제주 지역 사전투표율은 22%대로 전국 평균을 다소 밑돌았는데요. 다만 역대 사전투표율을 살펴보면 이번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기도 해서 오늘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입니다.
6: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오늘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6시부터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이미 지난 주말 사전투표율이 23%를 넘어서면서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오늘 본투표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사전투표 때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었지만요. 오늘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집으로 배달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투표할 때는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일부 재보궐선거지역 유권자들은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후보자와 정당을 꼼꼼히 확인하신 뒤에 차분하게 기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증사진은 투표소 밖에서만 허용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라면서 6월 3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요.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그동안의 농정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시안의 읽는 사람 시간에는 내가 만약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지 국가 선택이란 제목의 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고민과 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1: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서 각 부처가 지난 1년의 성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도 최근 농정성과를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지난 1년 농업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1: 예, 기자님. 정부 출범 1년을 맞아서 농림축산식품부도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고요?
3: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8일 전북 순창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1년간의 농정 성과 발표했는데요. 장소를 전북 순창으로 정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처음 도입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중 한 곳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 그렇군요. 농어촌 기본소득 비롯해서 농지 전수조사, 뭐 농협 개혁 등 굵직굵직한 농업 이슈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0: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번 1년 이재명 정부의 농정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1: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정 성과 내용 살펴보면요. 긍정적인 면은 부각하면서 부족하거나 잘못한 면을 가리고 있는데요. 지난 1년의 흐름을 보면 농정의 방향 전환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업을 단순히 식량 생산을 하는 산업으로 본 게 아니라는 건데요. 국민 먹거리, 뭐 지역의 균형 발전,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산업으로 바라보는 시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라든가 먹거리 돌봄 정책 등은 이전 정부와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이 효용성 있는 농업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0: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방향키를 돌렸다는 평가군요. 정부가 내세우는 농정 분야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네, 농식품부가 자랑하는 농정 성과 1순위는요.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입니다. 뭐 K푸드는 잘 아실 텐데요. 네. K푸드 플러스라는 것은 식품 수출에 농기자재 등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지난해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136억 3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 달성했습니다. K푸드만 떼놓고 봐도 수출액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앞으로 이 농식품 수출 시장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역 협상이 몇 곳에서 이제 타결됐기 때문인데요. 중국에는 감, 싱가포르에는 한우와 돼지고기, 베트남에는 열처리 가금육 등의 검역 협상이 타결돼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은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0: 예, 일단은 농축산품에 더해서 농기자재까지 판로 확대를 했다는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이것도 손에 꼽을 것 같은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한 것도 대표 성과지 않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농정 공약 가운데 하나가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현재 10개 군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5개 군 추가 선정하는 과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중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라든가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또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귀촌하는 사례도 덜어 있다고 하고요. 제가 보기에 가장 의미 있는 건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경제활동을 시작했다는 건데요. 기본소득이 지역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된 의미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0: 어떤 군들이 추가 선정될지 또 나중에 짚어주시죠. 전 국민이 농장 변화 체감할 수 있는 게 먹거리 분야라고 생각하는데요. 먹거리 정책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예,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가 본사업이 시작됐고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뭐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도 새로 시작됐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됐던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이라든가 임산부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그 먹거리 분야 정책이 굉장히 많이 후퇴했는데 이런 것들이 정상화됐다는 게 반가운 변화고요. 이런 이제 먹거리 정책들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개선하는 의미도 있고요. 동시에 국내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꼽습니다.
0: 예, 농민들 관점에서 봤을 때 칭찬할 만한 정책이나 제도 변화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변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까요?
1: 네, 농가에 도움이 되는 법 개정상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선제적인 쌀 수급 안정을 목표로 하는 양곡법 개정됐습니다. 또 농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필수 농자재 지원법이라든가 재해보험법, 재해대책법 등이 개정됐습니다. 농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면 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재해복구비가 인상되는 근거 마련됐고요. 예. 재해가 계속 일어나서 보험료를 받게 되면 농가가 내야 되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할증되는 부담이 있었거든요. 네, 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이 문제도 다소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상기후가 일상화하면서 농민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된 게 자연재해인데요.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는 것이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0: 그렇지만 이 농민들이나 농민단체들의 평가가 썩 후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1: 네, 아무래도 농가들이 가장 바라는 게 농가 살림살이, 그러니까 농가 경제가 나아지는 걸 텐데요. 예. 특히 이제 농가 소득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농사를 지어서 버는 소득, 농업 소득이 여전히 매우 낮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부가 K푸드 플러스 수출 증가를 이재명 정부 농정의 최고 성과로 내세우지만 수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농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K푸드 수출이 늘어나는 게 사실상 뭐 라면, 과자류 이런 것들이 절대액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원료는 뭐 수입 밀가루, 수입 농산물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촌에 새로운 사업이 생겨도 당장 벼농사, 밭농사, 뭐 시설원이 농사를 하는 농민들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체감하기는 역시 어렵습니다. 농정의 본질은 농산물의 수급 안정 그리고 농가의 소득 안정이거든요. 결국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은 안정됐는지 농가 소득이 늘었는지 이런 걸 묻고 있습니다.
0: 예, 가장 중요한 본질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농민들이 보기에 농업 정책 가장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뭐 앞서 설명했듯이 농산물 가격 정책, 농업 소득 정책이 여전히 답보 상태라는 겁니다. 이번에 음식품부가 1년 농정 성과를 얘기할 때도 대농민 정책보다는 대국민 정책 관점에서 물가 안정을 중요한 성과로 내세웠거든요. 실제로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는 안정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안정 다른 문제거든요.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가격 폭등이나 폭락 걱정 없이 이 생산비가 보정되는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입니다. 하지만 올해도 양파, 마늘, 배추 뭐 주요 농산물 가격 폭락했고요. 갈아엎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전쟁이나 기후 등의 영향으로 생산비는 더 늘어난 환경인데 생산비가 더 늘었는데 농산물 가격은 더 내려갔으니까 이 도시 가정에 빗대서 얘기를 하면 생활비 지출액이 더 늘어났는데 월급 쪼그라든 상황이 된 겁니다. 뭐 이전 정부부터 이재명 정부에서도 역시 반복되고 있는 농정의 실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재명 정부 그럼 이제 임기 동안에 집중해야 할 농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1: 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에서 농업농촌 분야의 네 가지 주제 과제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제1과제 있고요. 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이라는 2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식량 자급률 목표를 높이고 뭐 쌀 수급의 안정이라든가 선제적 농산물 수급 안정, 농산물 가격 안정제, 경영비 부담 완화 같은 굉장히 중요한 농정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이런 농정 목표 달성에 농식품부가 추진 개혁을 좀 잘 세워서 전력 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2년 농정 성과표에는 지금보다 농민들이 체감하는 농정 결과물이 더 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부족한 점이 분명 있지만 이미 뭐 이제 1년 지난 거니까 이번 정부가 농민들의 마음에 쏙 드는 이 정책들을 남은 임기 동안 잘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책 속 한 줄에서 오늘을 살아갈 힌트를 찾아보는 이시한의 읽는 사람 시간입니다. 프로 지식탐험가 이시한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교수님,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3: 아, 오늘은 책 소개하기 전에 제가 예.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0: 네.
3: 혹시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다면, 그러니까 한국 제외. 한국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 예, 예. 한국을 제외하고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 어떤 나라 국적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0: 갑작스럽고 좀 어려운 질문이긴 네. 한데 그냥 러프하게 생각해 보면 저는 네. 미국.
3: 아, 미국.
0: 네. 네. 왜냐하면 영어를 사용하니까 네. 사실 저는 제 인생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못 사귀어 본 게 네. 아쉽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영어 사용하는 미국에 살면은 조금 거기는 워낙 또 인종도 다양하고 국적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3: 영어를 좀 잘하신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신 거죠?
0: 아니요. 그래서 영어를 공용어로 쓴다면 아, 네. 배워서 썼다면 네, 네, 네. 좀 더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친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3: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에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시다니 하고.
0: 아, 이렇게 몰고 가시다니.
3: 네.
0: 이시안 작가께서는 그러면 네. 어떤 국적?
3: 아, 저는 러프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디테일하게 네. 다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네, 네. 원래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일단 이 세계
0: 그렇게 한국을 떠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3: 꼭 그렇다기보다 또 이렇게 몰고 가시는군요. 네, 네. 근데 저는 원래 한 세 개 정도 생각했었어요. 네. 첫째 이제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게 뭐냐라고 하면 UAE입니다. UAE. 그러니까
0: 아랍에미리트.
3: 그렇죠. 두바이. 두바이로 네. 많이 알고 있는데 네. 거기 국적이요. 굉장히 짜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적거든요. 오. 왜냐하면 돈이 많잖아요.
0: 네.
3: 그러니까 경제적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0: 그래요.
3: 부가가치세만 한 5% 정도 있고 다른 거에 세금이 없어요.
0: 이런 혜택이 있구나.
3: 그리고 저소득 국민들에게 특히 기본수당 같은 걸 많이 주는데 네. 심지어 60세가 넘어서 저소득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530만 원 정도가 매달 나옵니다.
0: 우리나라에서 530만 원이면 중산층.
3: 그러니까 저소득이 절대 아니잖아요. 네. 대학 교육 무료고 뭐 의료 혜택 강하고 그러니까 아, 야 이제 경제적으로 여기 가면 좋을 수 있겠다. 근데 워낙 이렇다 보니까 네. 아무나 안 받아서 지금 두바이에 거주하는 사람들 있죠. 그중에 국적자는 8% 정도밖에 안 된대요.
0: 굉장히 적네요.
3: 그럼.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서울이 한 1,000만 정도 인구가 되는데 그중에 한 그 정말 8%만이 서울 사람인 거고 다 다른 데서 온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0: 와, 근데 이렇게 좋을만 하네요. 그렇죠? 정말 되고 네. 싶은 마음이 저도 네. 샘솟네요. 저도 아랍에미리트 국적 갖고 싶네요.
3: 갑자기 전도 하나 했습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주거 네. 면에서도 또 있어요.
0: 맞아요. 지금 경제적 면에서 네네. 아랍에미리트 국적이 갖고 싶다고 하셨고 이번엔 네. 주거 면에서 네. 그건 또 어디 국적을 갖고 싶으신가요?
3: 아일랜드가 되게 좋아요.
0: 아일랜드. 네.
3: 왜냐하면 주거라고 했잖아요.
0: 네.
3: 아일랜드가 EU 회원국이랑 협정이 돼 있어가지고 EU 회원국이 27개국인데 27개국 어디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가서 거주를 할 수 있어요.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여권만 있으면 29개국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냥.
0: 아 이게 사실 주거 비자 받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절차인데
3: 그러니까.
0: 그냥 아일랜드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네. 27개국에서 아무 곳이나 내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다.
3: 그렇죠.
0: 돈만 있으면.
3: EU 네. 27개국에 아일랜드, 영국까지 해서 29개국까지 가능합니다.
0: 야, 네. 여기도 매력적인데. 네.
3: 그리고 그냥
0: 그리고 하나 더.
3: 네, 심정적으로는 스위스가 아무래도
0: 스위스.
3: 아주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0: 아.
3: 예전에 헤르만헤세도 나중에 스위스로 가가지고 정원 가꾸면서 살고 그랬거든요.
0: 그러니까
3: 뭐 정원 가꾸는 것도 어울리고 뭔가 유명한 사람들의 마지막 국적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감성적으로는 스위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저는 뭐 갑자기 물어보셨으니까 생각을 네. 깊게 못했는데 네. 분석적으로 접근을 하셨네요.
3: 네.
0: 경제적으로는 이제 두바이, 네. 주거 쪽으로는 아일랜드,
3: 네.
0: 또 심정적으로는 스위스까지.
3: 네.
0: 근데 국적에 대해서 물어보신 이유가 오늘 소개하실 책과 연관이 있는 건가 봐요?
3: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책이 그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착각이었잖아요.
0: 예, 그걸 사서 읽고 있습니다.
3: 아우, 왜 역시. 뭔가 돈을 벌고 있다는 착각을 많이 하셨는지. 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도발적인 책, 도전적인 책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0: 네.
3: 오늘 책은 더 도전적입니다. 오늘 책은요. 그 우원규 작가의 국가 선택이란 책이에요.
0: 국가 선택.
3: 네, 부제가 인구 절벽 시대 국적은 어떻게 개인의 무기가 되는가거든요.
0: 이 제목과 부제만 들어도 정말 도전적이고 도발적이네요.
3: 그렇죠.
0: 와, 네. 국가를 내가 선택한다.
3: 맞아요.
0: 사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해서
3: 맞아요.
0: 기존 관념을 무너뜨리는 되게 발칙한 상상이다 싶은데
3: 맞습니다.
0: 이런 주장이라고 할까 이런 네, 상상을 네. 하시는 분은 어떤 저자이실지?
3: 네, 우원규 작가는 그 서울대학교에서 그 보건학 근데 인구 쪽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0: 예.
3: 그리고 이제 학계에 안 계시고 이걸 제3국으로 가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러니까 실무 차원에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연구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형 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신 거죠.
0: 인구 구조가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네. 내 삶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국적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3: 네.
0: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으로는 개인이 이렇게 국적을 선택하는
3: 네.
0: 뭐 여권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
3: 그렇죠. 뭐 결론적으로 보면 딱 정말 말하신 그게 이것의 주제고요.
0: 네.
3: 띠지에 이 광고 문구들이 보통 써 있잖아요. 거기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 국가는 더 이상 운명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단위가 된다라고 써 있어요.
0: 네.
3: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말도 안 되는 국가는 타고난 운명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가만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스포츠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국적을 바꾸거나 아예 그 나라 차원에서 스카우트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0: 맞아요.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지 않은 편인 것 같은데 해외 뭐 국가들 보면 이렇게 정말 특별 기회라든지 해서 국적을 바꿔서 국가 대표가 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국제 경기에서.
3: 그리고 보면 뭐 이중 국적 같은 경우에 선택할 수 있어. 어느 나라 국가 대표로 갈지. 그리고 심지어 할머니 정도가 한국인이면 한국인으로 쳐줄게.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0: 맞아요.
3: 그러니까 근데 이게 스포츠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냐? 이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아니라 개인들도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이 책의 논의가 전개되는 거예요.
0: 그럼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민족을 중시하는 우리 국민성으로는 감정적으로 공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죠. 그렇고요. 국적 바꾼다는 게 진짜 도발적인 얘기잖아요.
3: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한 저녁 12시쯤에 책이 있어서 이제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내일 봐야지 하고 서문만 보려고 12시쯤에 살짝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이래도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보다 보니까 한 2시간쯤 걸려서 다 읽었어요. 일단 책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고
0: 흡입력이 있나 보네요.
3: 그러면서 이거 소설보다 재밌는데 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의 도발적 아이디어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한국이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인력 부족이 예상되고 또 국가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 젊은 세대가 노인을 부양하는 부담은 점점 커질 것이다. 이런 예측들은 계속 있어 왔잖아요.
0: 실제로도 지금 뭐 인구 구조가 그렇게 변하고 있고요.
3: 네, 맞습니다. 그 당연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늘 나오는 말이 출산율을 늘려야 한다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시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걸 완전히 뒤집어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나라가 그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런 나라에서 살아야 해?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런 심리를 이용하면 또 다른 해법,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도 해법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긴 해요.
0: 선조들께서 이렇게 피땀 흘려서 지켜낸 대한민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뭐 저나 교수님이나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감사해하며 살고 있겠지만 뭐 작가는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망해가는 배에서 빨리 뛰어내려야 된다는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는 과정인가 봐요.
3: 맞습니다. 개인들은 자신에게 조금 더 유리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국가 차원에서 보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한국의 매력도를 높여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차원으로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국가는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개인은 선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양쪽 측면에서 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0: 그렇죠. 사실 뭐 저출산 문제나 초고령화 사회가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3: 그렇죠, 그렇죠.
0: 전 세계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와중에 국가도 경쟁력을 갖춰라 이 이야기를 작가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3: 맞습니다.
0: 그렇게 보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좀 이 전 세계인들에게 선택을 받을 만한 국가입니까? 경쟁력이 있나요?
3: 일단 지금 상황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몇십 년 후를 봐야 하는데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좀 심각합니다. 이 0.7명 수준이었다가 2025년에 0.8명 수준으로 살짝 반등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결혼해서 두 명이잖아요. 그러면 한 세대가 지나면 한 명으로 준다라는 얘기거든요. 0.8명으로 주는 거죠.
0: 네.
3: 보통 인구를 유지하는 기준 그 표준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0: 2명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3: 2.1명이라고 해요.
0: 2.1명.
3: 네.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0.1명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0.8이라고 하면 이게 38%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반도 안 돼요.
0: 예.
3: 일본도 상당한 저출산 국가잖아요. 근데 여기가 1.15명이고요. 미국은 1.6명 그리고 약간 선진국 하면은 그 선진국 병 해가지고 좀 안 좋은 이미지 그런 것까지 갖추고 있는 게 프랑스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0: 네.
3: 사람들이 좀 그 뭐 세금만 가지고 먹고 산다 뭐 이런 식의 그 프랑스도 1.62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굉장히 심각한 건데 한국은 일본에 이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두 번째 국가잖아요.
0: 네.
3: 65세 인구의 20%를 넘었고요. 이 책에서 제시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40%가 넘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모든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회 공공 서비스가 안 돌아간다라는 거죠. 상점은 문을 닫고 대중교통은 줄어들고 근데 의료기관 이런 데는 사람이 넘쳐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멀 것 같잖아요. 노인 인구가 40%가 된다. 거의 반이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적으로 보면 그 시점이 2050년입니다.
0: 너무 얼마 안 남았는데 빠르죠. 올해도 벌써 네. 6개월 그러니까요. 6월이 된 시점에.
3: 게다가 10년 있잖아요. 2036년에 30%가 된대요.
0: 네.
3: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이런 면에서는 선택받을 만한 나라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죠. 그래서 근데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고령층 인구 20%를 넘어서 25년 만에 40%를 향해 가는데
0: 네.
3: 바로 이 시기 한 25년 정도 20여 년 정도 이때가 어떤 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기다. 기회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0: 특히나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3: 네.
0: 고령화 가속도 문제를 지적하는 이야기가 네. 예전부터 쭉 이어왔잖아요.
3: 맞습니다.
0: 정말 그 심각성이 체감되네요.
3: 네.
0: 그런데 일각에서는 인구가 없어서 부족한 생산성을 이제 AI가 발달하니까
3: 네.
0: 이것들로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또 얘기하고 있던데요.
3: 이건 저도
0: 어떻습니까?
3: 그래서 그런 책을 읽다가 이 얘기 나와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장에 하지만 AI가 하면서 바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0: 예.
3: 그러니까 인구가 없어서 부족한 생산성을 AI가 그 대체해서 해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그러면 그걸 누가 써?라는 거거든요.
0: 결국은 사람이네요. 예.
3: 그러니까 이게 돈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생산을 하고 거기서 그 로봇세라고 하죠. 그런 걸 걷어서 기본소득세처럼 사람들한테 주고 그걸 다시 소비하게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데 그 소비에게 줄 사람 자체가 없어지면 그러면 아니 물건을 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인구가 준다라는 면들이 결국엔 공장과 서비스가 멈추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0: 결국은 그것들을 소비해야 하는 인구가 받쳐줘야 네. 된다. 그렇게 보면은 정말 획기적인 정책, 고령화와 네. 저출생에 대한 정책이 없으면
3: 네.
0: 50년쯤에는 경제가 대위기를 맞게 되겠네요.
3: 맞습니다. 근데 또 어떤 기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또 미래를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인구만 놓고 보자면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미래를 우리가 뭐 아무리 예측한다고 하지만 그 예측이 안 되잖아요.
0: 네.
3: 갑자기 뭐가 새로운 게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예측할 수 있는 미래가 인구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인구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인구만 보자면 그 말씀하신 그런 미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나오는 해법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민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반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민자로 떠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0: 아 그런데 애국심이 투철한 네. 전하 교수님이나 뭐 우리 네. 청취자분들은
3: 그렇죠, 그렇죠.
0: 사실 네. 한국을 떠나고 싶지는 않잖아요.
3: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게 참 네. 아쉽네요.
3: 근데 이게 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0: 예.
3: 그러니까 이게 세계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두 명이 되는 그런 선진국이 하나도 없거든요. 점점 줄고 있는 문제는 다 똑같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 이민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0: 네.
3: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게 최근 뉴질랜드 사례가 눈에 띄기도 하고요.
0: 뉴질랜드요?
3: 네.
0: 뉴질랜드는 일반적으로 저에게는 네. 살기 좋은 국가로 인식이 돼 있는데
3: 그쵸.
0: 그러면 네. 뉴질랜드로 이민을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 건가 봐요.
3: 근데 살기 좋은 국가 뉴질랜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
0: 옥초.
3: 그렇죠.
0: 네.
3: 그 막 그 소가 뛰어놀고
0: 풍경. 네.
3: 뭐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풍경 같은 것들이 쫙 있고.
0: 아,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보다. 왜냐면 뉴질랜드는 네.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3: 그렇죠.
0: 기본적으로.
3: 그 목초라는 건 결국 농장, 농업에 종사하는데
0: 예.
3: 그게 이제 유망한 직업이나 이런 건 아니고.
0: 그러네.
3: 그리고 그게 대규모로 해야지 그나마 좀 생산성이 있잖아요.
0: 네, 네.
3: 그럼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요즘엔 뭐 트랙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계들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자리 부족해요.
0: 네,
3: 그래서 뉴질랜드 인구가 530만 명인데
0: 네.
3: 전체 인구의 11%인 60만 명이 현재 호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아,
3: 심지어 진짜 웃긴 게요. 뉴질랜드 총리 출신 그 전 총리거든요.
0: 예.
3: 저신다 아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성분이요. 지금 호주로 이주해서 일하고 있어요.
0: 아, 뉴질랜드 총리를 했던 사람도?
3: 네, 우리나라 치면 전직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가서 일하고 비즈니스하고 있는 그런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언어가 같죠. 근데 호주가 벌이가 더 좋대요.
0: 일자리도 많고.
3: 일자리도 많고 그리고 뭐 그 기본적인 소득이나 이런 거 자체가
0: 네.
3: 더 많이 준다고 해요. 기회가 더 많고 비자 장벽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그쪽으로 가서 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뉴질랜드 자체가 그런 건 낮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은 낮은데 주거비가 비싸요.
0: 그래요?
3: 예.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목초지 막 그런 데서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0: 사실 뭐 인프라가 안 갖춰 있을 예. 테니까.
3: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오클랜드 정도로 이렇게 좀 한정적인데 그 오클랜드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거비가 굉장히 비싸고 그런데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를 보면서 서울도 비슷하지 않나 한국도? 아.

0: 서울에 몰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뉴질랜드 젊은이들이 호주로 떠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요, 일자리와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이민을 떠나는 게 전 세계적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해요. 뉴질랜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1: 네.
0: 그게 이제 선진국들이 이민을 받고 있기 때문인 거죠.
2: 그런데 이제 이민 얘기하면 아무래도 네. 제가 서두에 얘기한 미국으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고 실제로 이민을 떠나는 분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네. 근데 요즘 미국의 경우는 거기서도 이민을 오지 말라고 막는 분위기잖아요.
0: 네.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그 전에 이민을 먼저 받았죠. 왜냐하면 지금 전체 선진국들도 그렇고요. 처음에는 자국 국민들로만은 일자리가 부족한 현상이 생겨요.
2: 우리나라도 그렇고.
0: 네, 특히 3D나 육체 노동이 필요한 그런 곳에 그렇죠.
2: 예.
0: 그런데 자국 국민들이 거기에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민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공통적으로요. 이 책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 사례를 들면서 이민자들을 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가 일단 갈등이 먼저 있고요. 그리고 갈등이 있으면 차별이 생기고 사회적 문제가 되거든요.
2: 예.
0: 이게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들이요. 이민의 엄격한 자세를 좀 취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 이민의 엄격한데 어디 엄격하냐. 그러니까 좀 저숙련 노동 그런 거 있죠. 3D.
2: 예.
0: 그런 사람들한테는 엄격한데 그런데 이중적으로요. 선별적으로 고숙련 고학력자들한테는 굉장히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2: 그런 분위기로 정책들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0: 그렇죠. 대표적으로 미국도 최근에 이민자들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거잖아요.
2: 네.
0: 심지어 2025년엔 현대 자동차에서 일하던 한국인 기술자들까지
2: 맞아요.
0: 이민법 관련해서 체포되기까지 했잖아요.
2: 네.
0: 그런데 바로 그 미국 대통령이요 숙련 인구의 인주는 미주는 언제든 환영한다라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나니까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숙련 인구 고학력 인구는 언제든 너무 좋아 하는 식으로 급하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2: 사실 이민 가시는 분들 가운데는 뭐 예전에 아메리칸 드림처럼 뭐
0: 그렇죠.
2: 이민을 가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그랬을 네. 텐데 이제부터는 기존에 잘 나가던 사람들을 그 떠나온 국가에서도 잘 나가던 사람들만 이민을 받는다는 얘기니까 좀 씁쓸한 면이 있네요.
0: 맞습니다. 그게 이 책이 가진 정말 재미있는 인사이트인데 이민이라는 게요. 이제는 철저하게 국가와 개인의 손익이 서로 맞아야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국가는 개인을 선별해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2: 네.
0: 근데 그 선별 기준이 결국에는 그 나라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숙련자들, 전문직 고학력자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가도 환영을 받거든요.
2: 그러니까요.
0: 그래서 그런 위치에 놓인 개인들은 반대로 이거 봐라. 다들 나를 좋아하는데 어느 국가를 가줄까? 이렇게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택권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개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미래에는 국가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갖춰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 네.
0: 반면 국가한테는 그러니까 그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좀 선택하고 싶을 만한 그 매력도 특히 한국한테 더 그렇죠. 한국에게는 그런 매력도를 갖춘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2: 그러니까 개인도 국가도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0: 네네.
2: 그러면 한국은 전 세계인들에게 선택받을 만한 나라라고 저자는 보고 있는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앞서도 많이 하긴 하셨지만
0: 네, 네.
2: 그래도 뭐 매력적인 네. 건 없나요?
0: 네. 사계절이 뚜렷하다
2: 예.
0: 가 매력적일까요 아닐까요?
2: 저는 매력적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0: 네.
2: 계절마다 너무 아름다운 경치들을 볼 수 있고
0: 네.
2: 또 이런 사계절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된다면서요.
0: 네.
2: 그래서 하나의 뭔가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개성, 장점이 아닐까.
0: 그래서 힘들죠. 살아가기가. 왜냐하면 옷장만 해도요.
2: 네.
0: 겨울옷, 여름옷 다 뒤섞여 있고 정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옷도 내가 다 사야 되잖아요. 겨울옷도 있어야 되고 여름옷도 있어야 되고. 근데 여름만 계속되는 나라는 반팔티 몇 장만 있으면 그 의가 다 해결이 돼요. 의식주 중에 의가. 식도 그냥 열매 따먹으면 되고. 주도 그냥 길거리에서 자도 안 얼어죽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에어컨도 사야 되고 보일러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계절이 풍경이나 사진 뷰는 굉장히 좋은데
2: 감성적으로는 참 좋은데 네,
0: 살기에는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은퇴자들이 살 만한 나라는 아니다. 은퇴자들이 선택할 만한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보면은 지리적으로 동부가 끝에 있잖아요.
2: 네.
0: 그 비즈니스적으로 유리한 위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 요 정도의 비즈니스만 하면은 괜찮은데 근데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엔 싱가포르 같은 위치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도 그렇게 좋진 않고 주거비가 또 너무 비싸서 특히 서울 쪽은 전반적으로

0: 를 해서 그러니까 본국으로 송금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좀 사정이 안 좋아서 여기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보통은 네. 그런 분들에게는 경제적 그 매력을 제공하니까 여전히 이제 한국은 매력적이겠죠. 근데 고숙련 고학력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일단 좀 다른 접근해야 된다. 일단 한국의 K문화 같은 것들 때문에 관광을 많이 오잖아요. 그럼 관광을 오다가 체류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3박 4일 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를 지원하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여기서 한 6개월 살기에 너무 좋게 막 지원을 해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살잖아요. 살다 보면 여기서 또 네트워킹도 생기고 네. 또 하다 보면 커리어도 생기고 하니까 그 이런 걸 놓기가 아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이민까지 가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우리 방송인들 외국인들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 지금 거의 다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잖아요.
1: 그쵸?
0: 그분들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커리어가 생기고 네트워크가 생기니까 여기서 또 그 살게 되는 거니까 그런 식의 어떤 프로세스를 해야지 이민자들 받기에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 일단은 여행을 왔을 때 좋은 인식을 가져둘 만한 여러 요소들을 많이 갖추는 그쵸.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개인이 이제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선택 국가에서 이제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될지도 궁금해요.
0: 네, 일단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환영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이민자로 정말 가기에 능력도 출중하고 굉장히 이제 성격도 좋고 그렇대요.
1: 네, 성실하고.
0: 네, 성실하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언어. 그 영어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해서 일단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 능력 정도는 있어야 된다.
1: 네.
0: 그리고 지금 고학력 그 고숙련자라고 했으니까 전문적인 기술 요거 하나만큼은. 근데 이 전문적인 기술이라는 게 꼭 저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IT를 해야 된다. 의사여야 된다. 그런 것도 있지만 배관이라든가 용접이라든가 그런 것도 전문적인 기술이거든요.
1: 세계 어딜 가도 쓰일 네. 수 있는 기술들. 네네.
0: 그런 기술들, 전문적인 기술들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중 역할에 대한 포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 가서도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포용성.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차별할 수도 있지만 나도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그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인구 소멸로 치닫고 있는 한국이 점점 버거워지면 빨리 그 침몰하는 배에서 같이 빠지려고 하지 말고 그 빨리 빠져나가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날리는 겁니다. 이런 게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해서 근데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기서 정말 와. 이런 인사이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1: 네.
0: 한국이 소멸되는 과정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인구가 줄고 있고 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그때 유능한 국민이 중간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 그러네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사실 국가를 선택한다는 생각 자체를 네, 안 했으니까.
0: 네. 인구가 이렇게 줄고 있어서 몇 년도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듣는데
1: 예.
0: 근데 그 가운데 먼저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확 더 빨라질 수 있겠다. 그런 시나리오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1: 그럼 붐이 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정말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0: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건 정말 대비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몰락의 시나리오가 생각보다 빨리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네. 걱정이 듭니다.
0: 네.
1: 오늘 자칫 비관적인 이야기로 계속 흘러서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다양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책에서는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 관념,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니 한국인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게 이제는 당연한 소리는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0: 이제 한국은 분기점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떠나고 싶은 나라가 될 것인가,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은 나라가 될 것인가. 국적을 말할 때 그래도 한국인인데 같은 애국심, 뭐 민족 이런 단어로 그걸 좀 커버친다고 하죠. 그런 거는 이미 경제 논리에 저만큼 밀린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국가는 더 이상 그냥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계속 머물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시스템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1: 예.
0: 사실 그래서 제가 선거날 아침이잖아요. 오늘이. 이때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게 한국은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치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위치적으로 기후적으로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니니까.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잖아요. 선거 날 특히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뽑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1: 예.
0: 유리한 조건을 찾아서 한국을 넘어서 그 글로벌 기업에 막 취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국적도 쇼핑하듯이 고르는 사회가 꽤 빠르게 눈앞에 와 있다는 느낌입니다. 전 세계

0: 세계적으로 일할 인구가 좀 부족해지는 건 사실이니까 국가가 그 인재 유치 경쟁에 붙거든요.
1: 예.
0: 이런 시대에 우리는 국적을 고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하고 반면 우리나라는 인재들이 선택해서 오고 싶어 할 만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게 사실 오늘의 결론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어디든 갈 수 있는 한국인들. 개인들이 다 그런 능력을 장착해서 그런 한국인들이 세계 여러 나라를 다 비교해 봤더니 아유 그래도 한국이 제일 살만하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또 그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1: 예, 대한민국 국적이 자부심이 되고 또 대한민국도 세계인들에게 이렇게 평생 살아갈 만한 곳이라고 네. 평가받는 그런 곳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느껴지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국가 선택이라는 책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시한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투표 잘 하시고요. 가장 책임감 있고 열심히 일해줄 든든한 일꾼들이 당선되기를 저도 함께 기대해 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물고기를 찔러 잡는 기구를 가리켜 작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표기 형태는 같지만 뜻은 전혀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완전히 깨어지거나 부서짐이라는 뜻과 아주 결단이 남이라는 뜻을 가진 고유어 명사 작살입니다. 이와 관련된 표현으로 작살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깨어지거나 부서지다라는 뜻도 있고 아주 결단이 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에 맞은 항아리가 작살났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온 집안이 작살났다. 같이 쓸 수 있는데요. 비속어가 아닌 표준어입니다. 뜻풀이에 나왔던 결단이란 말은 두 번째 음절의 초성으로 쌍디귿을 쓰는데 어떤 일이나 물건 따위가 아주 망가져 도무지 손을 쓸 수 없게 된 상태를 뜻하기도 하고 살림이 망하여 거덜난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 역시 결단나다라는 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뭔가가 부서지거나 망가진다는 뜻으로 아작나다라든지 아작내다 같은 표현을 쓸 때가 있죠. 그런데 아작이란 말은 명사가 아니고 조금 단단한 물건을 깨물어 바스러뜨릴 때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따라서 아작나다나 아작내다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빨갛게 윤이 나는 사과를 아작 베어먹는 소리가 참 먹음직스럽게 들린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KBS 58분 날씨.
2: 오늘도 대부분 30도 이상으로 기온이 오르겠고요. 내륙 중심으로 최고체감 온도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남부 내륙에 유난히 안개가 짙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해서 지표 부근이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남쪽에 안개가 짙습니다. 항공기 운항 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또한 가시거리 200m 미만인 남부 내륙에 비해서 가시거리가 1km 정도는 확보가 돼 있지만 강원도에도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지방선거일인 오늘 막다가 오전부터 높은 구름이 좀 들어오겠습니다. 제주도는 하늘이 흐리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도와 충북 남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30mm가량 강원도에는 최대 40mm가량 오겠습니다. 이 소나기 내릴 때 천둥, 번개, 돌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기 동부와 충북, 경북에 최대 60mm의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이쪽은 시간당 30m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전주 30도, 제주 25도 등 24에서 32도 사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제9회 지방선거 본투표가 1시간 전인 오전 6시부터 전국 14,000여 곳 투표소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투표소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투표 날인 오늘은 본인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한데 신분증 지참하고 늦어도 오후 6시까지는 투표소에 줄을 서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이나 투표지 촬영은 모두 금지되고 투표소 건물 밖에서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울에서 마지막 유세를 열고

나서며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어제 저녁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집중유세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면 정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감옥 3인방을 역사 속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내란의 잔부를 제거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이 마지막 유세를 충남 천안에서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하자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장 선대위원장은 어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을 보고도 심판하지 않는다면 소중한 한 표는 언제 쓰라고 있는 것이냐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지역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을 심판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관련 대화가 중단됐다는 최근 보도는 가짜뉴스라면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화는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며 대화가 어떻게 귀결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합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란을 향해 47년 동안 이러고 있었는데 더 이상 계속 그렇게 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2일 이란이 핵 프로그램의 요소들에 대해 협상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연방의회 상원청문회에서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은 이란이 불과 한 달 전, 1년 전만 해도 언급조차 거부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제 타격하지 않았을 경우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를 곧 보유하게 될 것으로 판단됐고 이는 북한과 같은 그보다 더 심각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란이 북한보다 자금이 더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현지 시간 2일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생긴 관세 공백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 등 70개가 넘는 국가를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가 몇 주 안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구조적 과잉 생산 역량이나 강제 노동 같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발견하면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한 우리의 제안들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관세가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가 고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가 구속이 적절한지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어제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적부 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후부터 강원 내륙과 충북 남부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동안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고 일부 산간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것도 있을 전망입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오늘 0시로 종료됐습니다. 오전 6시부터는 본투표가 1만 4천여 곳 투표소에서 시작돼 오후 6시에 종료되고요.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자정쯤부터 결정되는데 박빙 지역은 내일 새벽 3, 4시쯤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이번 선거 결과는 향후 전국뿐만 아니라 여야 진영 내부에

0: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전격 시사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우뚝 유세단장, 이혜민 조국혁신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신동욱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 차례로 인터뷰해 막판 선거판세와 관전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6월 3일 수요일 전격 시사 시작합니다. 수요일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오전 6시부터 시작돼 오후 6시까지 전국 투표소 14,288곳에서 치러지는데요. 자, 여야가 지난밤 자정까지 총력전을 폈습니다. 유세전 상황 종합해 주시죠.
1: 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막판 판세를 점치기 어려운 격전지가 늘면서 여야 모두 공식 선거운동이 종료된 지난 자정까지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내란을 청산하는 선거로 규정하면서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고요.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지방 권력만큼은 야당이 견제한다며 정권 견제론을 앞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이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에 투표해달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지원 유세에 합류하면서 보수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0: 이번 선거 유세를 보면 여야 지도부가 주요 격전지 방문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여져요. 이유가 뭘까요?
1: 네, 여야 지도부 모두 중도층 표심을 자극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격전지 직접 지원 유세를 최소화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구와 부산과 같은 핵심 승부처를 사실상 찾지 않았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서울과 부산보단 충청권 지원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강성 이미지를 가진 각 당 대표들이 전면에 나설 경우에 중도층 이탈을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0: 자, 막판 선거 판세 여야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1: 예, 민주당은 경기와 인천 그리고 강원 충북 대전 세종 그리고 호남과 제주 8곳을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과 충남 전북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 7곳은 접전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최대 14곳에서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구와 경북은 수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서울과 충청권 부산 울산 경남 8곳은 경합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대 7곳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모두 충남을 대표적인 초박빙 지역으로 꼽았는데 한 표 차이로도 승부가 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접전 양상인 걸로 양당 모두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영향력과 상징성을 놓고 봤을 땐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 결과가 이번 지방선거 전체 승패를 가를 핵심 지역이 될 전망입니다.
0: 유권자 표심을 흔들었던 주요 이슈와 장면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번 선거는 정책 경쟁보다 정치 현안과 논란이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초반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전륜 논란을 겪었고요. 민주당은 전북지사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운전비 논란으로 현직 도지사가 제명이 됐고 그 공천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두고도 여야가 정면 충돌했고 선거 막판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가 여권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면서 민주당의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이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에 서소문 고가붕괴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그리고 SK하이닉스 유독가스 누출사고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여야 모두 유세를 중단하거나 축소한 것도 선거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0: 오늘 본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알 사랑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1: 네, 유권자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에 지정된 투표소를 찾아야 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대부분의 유권자는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그리고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의원을 뽑기 때문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14개 지역구 유권자들은 한 3장 더 많은 8장을 받게 됩니다. 투표는 두 차례에 나눠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단체장과 교육감 투표를 한 뒤에 지방의원과 비례대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기표를 마친 뒤에는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할 수 없고요. 투표소 안에선 투표 인증사진을 촬영할 수 없고 투표지를 공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인증사진은 투표소 밖에 마련된 표지판이나 포토존에서 할 수 있습니다.
0: 이번 선거 개표 결과를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1: 예, 개표는 투표 종료 직후인 오후 6시 이후로 시작이 되는데요. 중앙선관위는 표 차이가 크게 나는 지역은 자정전으로 윤곽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접전 지역은 내일 새벽 3, 4시쯤은 돼야 당락이 갈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부산, 충남과 같은 격전지는 이 개표 막판까지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0: 자, 다음은 대전 폭발 사고 속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1: 네, 경찰은 어제 오전부터 소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같은 관계기관과 함께 6시간 40분간 합동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유가족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을 확인을 했고 현장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탔기 때문에 맨눈으로는 확인 어려워서 발화 추정 지점에서 갖고 온 잔해물을 국과수에 보내서 정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건물 내부를 비추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건물 외부에 있는 CCTV를 확보한 상태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근로자들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동의를 다 받지 못한 상태라서 내부 CCTV 설치를 보류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0: 폭발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은 어느 정도나 진행됐을까요?
1: 네, 아직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경찰은 당시 현장 주임과 휴무 중이었던 동료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작업 과정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0: 유가족 지원과 사고 수습 상황은 어떻습니까?
1: 네, 참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사망한 5명 모두 아직 신원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어제까지 이틀간 빈소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시 폭발과 화재 피해가 워낙에 커서 이 시신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유족들조차도 육안으로는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유가족과 사망자의 DNA를 이제 국과수에 보내서 분석을 의뢰한 상태고요. 인근 장례식장에 안치됐던 시신들도 이 부검과 신원 확인 절차를 위해 다시 국과수로 옮겨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신원이 확인돼서 장례를 치를 수 있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빚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채무 조정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1: 네, 이 대통령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채무 조정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빚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파산이나 면책, 채무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채무 상담과 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구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습니다.
0: 자, 어제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한 이 대통령의 발언도 주목을 받았죠.
1: 네, 이 대통령은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을 향해서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한다.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도 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을 언급한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에선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 공소 취소 가능성을 시사한 거 아니냐면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흔드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특정 사건을 염두한 발언이 아니라 국정운영 원칙을 설명한 거라고 했습니다.
0: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또다시 3%대로 올라섰어요.
1: 네,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를 기록했습니다. 이 물가 상승률이 3%를 기록한 건 2024년 3월 이후 2년 2개월 만인데요. 가장 큰 원인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입니다. 특히 항공사들의 유류 할증료가 오르면서 국제항공료가 33.5%나 상승했는데 관련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아직 중동전쟁의 영향이 이 가공식품이나 외식 가격으로는 확산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기름값과 교통비, 여행비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품목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부담은 통계 수치보다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0: 네,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전격시사 듣고 계십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1: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선거일이라 도로 위에 차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돌발 구간들이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두 군데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천 부근과 부곡 부근입니다. 먼저 이천 부근인데요. 대형 탑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 3, 4차로가 막혀 있으니까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부곡 부근에서도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1차로에서만 소통이 가능합니다. 1km 구간에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역시 수도권 구간이고요. 서울 쪽으로 안성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2, 3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부근이 혼잡합니다. 한편 서울 시내 강남 수산도로 수서 쪽으로는 서초 터널 안에서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 3차로가 막혀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0: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수요일에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환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자, 미국 시장, 미국 증시 오늘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 예, 맞습니다. 미국 증시가 AI 관련 종목 강세에 힘입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S&P 500은 처음으로 7600선을 돌파를 했고요. 장 마감 기준으로 S&P 500은 0.1%, 나스닥은 보합, 다우지수는 0.5% 상승을 했습니다. MSCI 월드 지수도 0.3% 오르면서 전반적인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0: 역시 AI하고 반도체가 미국 증시 상승도 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예, 그렇죠. AI 투자 열풍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주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루 만에 약 6% 급등을 했고요.
0: 네.
2: AI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시장 상승을 주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 간 평화협상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0: 네. 지금 S&P 500이 처음으로 7600선을 돌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나 강한 수준일까요?
2: 네, 지난 4월 조정 이후 S&P 500이 매우 가파른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지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600선을 돌파를 하기도 했고요.
0: 네.
2: 그리고 최근 9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0: 예.
2: 이 기록이 2025년 5월 이후에 가장 긴 상승 기록을 세운 건데요. 올해 들어서 지금 투자자들이 지정학적인 우려보다는 성장과 실적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0: 네, 잠시 주춤했던 반도체 업종 왜 이렇게 다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2: 예, 역시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가 다시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매수세를 받게 됐습니다. 시장은 AI 수요가 단기 유행이 아니라 장기 투자 사이클이라는 점에 다시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0: 특히 마벨 테크놀로지하고 휴렉 파커드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2: 예, 마벨 테크놀로지가 하루 만에 33% 급등을 했습니다. 예,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마벨의 기업 가치가 향후 1조 달러 규모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는데요. 이

0: 브로커드는 AI 관련 수요 증가를 반영해서 매출 전망을,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1: 네.
0: 이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장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높여줬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지금 미국과 이란 협상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 이란 협상에 대한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0: 네, 시장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오늘도 협상이 진행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란 역시 미국에 전달할 최종 협상 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1: 지금 미국 고용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0: 예, 미국 노동시장이 예상보다는 강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4월 구인 건수가 약 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증가를 했고요. 해고 건수는 반대로 감소했습니다. 이 높은 유가랑 전쟁 영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고용 수요가 견조하다는 점이 확인이 된 겁니다.
1: 이렇게 강한 고용 시장이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예, 이 에너지 가격이 하반기에 안정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된다면요. 연준이 금리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서 기업의 실적 개선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인 시나리오입니다.
1: 예. 월스트리트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0: 네, 현재 미국 시장을 공포보다는 탐욕이 더 큰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투자자들이 경기 둔화나 인플레이션 위험보다는 기업의 수익과 성장 가능성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투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는 점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1: 회사채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기록이 있다고요?
0: 예, 미국의 투자 등급 회사채 발행 규모가 올해 들어서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2020년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인데요. AI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우량 기업들의 채권 발행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 네, 알파벳이 800억 달러 자금 조달에 나섰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0: 네, 이 알파벳이 AI 투자 확대를 위해서 8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는 버크셔 SOA와의 투자 거래도 포함이 된 건데요. AI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런가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0: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양자 컴퓨팅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이를 기반으로 2029년까지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AI 이후에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양자 컴퓨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1: 네. 자, 우리 시장으로 가보면 어제 코스피가 8,800선을 넘기면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죠?
0: 예,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8,800선 위에서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는 8,900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하루였는데요.
1: 예.
0: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무려 430포인트가 났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장마감 기준으로는 0.15% 상승한 8,801포인트를 기록했고 반면에 코스닥은 2.29% 하락한 1,02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하루 거래대금이 정규장과 넥스트트레이드를 합쳐서 153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어제 우리 증시 특징은 뭐로 봐야 될까요?
0: 예, 코스피가 강보함 마감하기는 했고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AI 반도체 대형주에만 자금이 집중됐고 코스닥 그리고 중소형 성장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수가 소폭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AI 수혜를 받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양극화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1: 네, 자, 코스피가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이유, 신고가 경신의 이유는 역시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겠죠?
0: 예, 두 기업에 대한 기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 10위권에 진입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시가총액 기준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 두 기업 모두 글로벌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수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이런 코스피의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1: 네, 그런데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세가 강해요.
0: 네. 벌써 18거래일째입니다. 연속해서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어제 하루에만 6조 3천억이 넘는 순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0: 이 6조 3천억이 넘는 순매수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최근에는 시장의 주도권이 외국인 자금에서 국내 자금으로 넘어온 모양새입니다.
1: 네. 코스피와는 반대로 코스닥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0: 예, 코스닥 대형주들을 보게 되면 AI 관련주들이 아니라 성장주나 바이오 그리고 중소형주 중심의 시장인데요. 자금이 대형 반도체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코스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어제도 2% 넘게 빠져버린 겁니다.
1: 네. 어제 기준으로 한국 증시의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도 올라갔다고요?
0: 네. 최근에 이 AI 반도체 랠리에 힘입어서 어제 6월 2일 종가 기준으로 한국 증시 전체 시가총액이 약 5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인도를 제치고 세계 6위 증시로 올라섰습니다.
1: 예. 자, 눈에 띄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목표가 전망을 12,000포인트로 상향했어요.
0: 예,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가장 강력한 이익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북아시아 시장에 우리는 주목을 한다. 코스피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하며 네. 향후 1년 안에 목표지수, 코스피의 목표지수를 12,000포인트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향한 판단 근거를 좀 보니까요.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와 더불어서 현재 진행 중인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의 지속 기간을 글로벌 금융시장이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분석을 한 겁니다.
1: 네.
0: 그리고 2028년까지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급증과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1: 예.
0: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하반기에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이끌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 네네.
0: 현재 코스피 기업의 60% 이상이 PBR 1배 미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2026년 하반기에 상속 증여세의 산정 방식 개편에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자사주 소각 이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이 저평가된 한국 기업들의 가치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았습니다.
1: 예. 자,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 전국 동시지방 선거일인데 아침에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다고요?
3: 네, 현재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습니다. 안개가 시야를 가려 전남 장흥 90, 화순이 130, 경남 진주 150m 등 이 가시거리가 200m 미만에 머물러 있는 곳이 있습니다.
1: 네.
3: 또한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도 껴있습니다. 이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선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 네.
3: 현재 사천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1: 네, 오늘 본투표일인데 평년 이맘때보다 날씨가 덥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 네.
3: 오늘 한낮에도 서울과 광주, 대구가 30일, 춘천과 청주가 32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내륙 지역은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온도도 더 올라가겠습니다.
1: 네.
3: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 너무 더운 시간대에 오랜 시간의 야외 활동은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3: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음식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는 좀 높겠습니다.
1: 예. 오늘 평년 이맘때보다 기온도 올라가는데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다고요?
3: 네, 여름 날씨의 큰 특성 중에 하나가 소나기입니다.
1: 네.
3: 오늘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전라도 내륙과 경상도 내륙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적은 곳은 5mm에서 많은 곳은 40mm로 지역별 차이가 크겠습니다. 내일은 대기가 불안정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올 때가 있겠습니다.
1: 네.
3: 특히 내일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과 북동 산지에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1: 네.
3: 오늘과 내일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1: 예.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아, 인터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현재 본투표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7시 기준이고요. 전국 투표율이 2.0%입니다. 4년 전 같은 시간과 비교했을 때 0.3%포인트 올라간 수치고요. 최고는 경북 지역으로 2.6%, 최저는 세종으로 1.4%입니다. 네, 일부 인터뷰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제가 투표율 얘기하느라고 정확하게 소개해드릴 그
1: 괜찮습니다.
0: 오뚝 유세단장.
1: 오뚝 유세.
0: 네. 네. 네, 오뚝 유세단장을 맡으시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다는 얘기 기사로 네.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지 많이 그을리셨습니다. 현장을 다니시니까.
1: 선거운동 기간 중에 대략 한 50곳 정도 방문을 했어요.
0: 50곳이요?
1: 네. 선거운동 전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80곳 가깝게 방문을 했고요.
0: 네. 목소리도 네. 좀 목도 좀 작으신
1: 가면
0: 것 같습니다.
1: 유세를 해야 되고.
0: 해야 되니까. 네. 네. 가신 곳 중에서 아 이거 참 기억에 남는다라고 생각한 현장은 어디일까요?
1: 사실 뭐 다 기억이 남는데요.
0: 예예.
1: 엊그저께 밤에 갔었던 부산 북구갑.
0: 아 밤에요?
1: 네. 부산 북구갑은 사실은 네. 두 번 갔는데 아주 초기에 한 번 그리고 그제 갔었는데 그제 갔을 때는 이제 밤에 좀 한 번 가봤어요.
0: 네.
1: 젊음의 거리라고 불리는 구역을 한번 가봤는데
0: 예예.
1: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0: 굉장히 뜨겁다는 게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에피소드나 보신 거죠.
1: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
0: 네.
1: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
0: 예.
1: 하정우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들 간에 후보가 없어도 뜨겁더라고요.
0: 후보 없이 지지자들끼리 뭐 이렇게 구호도 연호하고.
1: 구호도 외치고 신경전도 네. 하고.
0: 아 그렇습니까?
1: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제가 이제 주목했던 거는
0: 네네.
1: 토박이라고 할 수 있는 상인분들의 민심. 상인분들은 대부분.
0: 네네.
1: 우리는 하정우다라고 얘기를 했고
0: 네.
1: 그래서 심지어 어떤 상인분들은
0: 네네.
1: 여론조사 수치 믿지 마라.
0: 그런
1: 바닥은 말씀이세요? 다르다. 이런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0: 그렇군요. 흥미진진하네요. 지역별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네네.
0: 전반적인 판세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는데 당에서는 일단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서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전북 접전지다. 경북은 13건이다. 이렇게 일단 지금까지는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1: 저는 조금 다른데요.
0: 네.
1: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좀 더 긴장을 하자는 차원에서의 접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고
0: 네.
1: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자.
0: 네.
1: 저는 뭐 서울은 뭐 오히려 좀 더 좋은 흐름과 분위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0: 네.
1: 부산 같은 경우도 제가 다녀본 바로는 전재수 후보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어떤 기대와 지지 상당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좀 괜찮지 않을까
0: 네.
1: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남도
0: 네.
1: 초반에는 이제 좀 붙어있거나 이런 상황이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좀 차이가 좀 벌어지는 흐름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0: 네.
1: 뭐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긴장을 늦추자는 말씀은 아니고
0: 네, 네.
1: 그리고 제가 수치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0: 아, 네.
1: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그 열기와 반응들 네. 이런 것들 토대로 느끼는 어떤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당에서 이제 막판까지 투표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내란 심판이란 부분 또 이재명 정부가 힘있게 일을 하는데 지원을 해달라라는 말씀이셨고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현 정부가
1: 네.
0: 네, 이번으로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또 하고요. 그 의원님께서는요.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갖는 정치적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 우선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보시면은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일수록 투표율이 사전투표율이 특히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0: 네.
1: 그게 이제 기사화도 됐었는데요.
0: 네, 네, 네.
1: 그게 뭐냐면 위기의 신호예요.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제가 진짜 다녀봐도
0: 네.
1: 어느 지역이나 지방은

0: 한 지방 소멸의 위기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지금 네. 지방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흐름을 바꾸고 뭔가 좀 발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열심히 찾는 분위기였어요. 대구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든지 하는 것도 네. 중앙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흐름의 변화도 있지만 예. 대구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진 거예요.
1: 대구에서도 그걸 많이 느끼셨군요. 예.
0: 변화나 발전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방선거는 좀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전 보고 있고요. 네. 보궐선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입법 권력과 네. 중앙의 권력과의 연결성을 좀 보면서 예. 이재명 정부에게 힘을 실리냐 마냐 뭐 이런 쪽에 이제 가닥이 잡히겠죠.
1: 네. 재보궐선거는 14곳이잖아요. 네. 지금 보통 대구 달성 김상훈 후보의 지역과 했던 울산 남갑 여기는 남갑. 좀 국힘 쪽이 조금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분석들을
0: 하시죠. 울산 남갑 제가 2번 갔거든요. 예. 2번 갔는데 예. 초기에는 확실히 말씀하셨던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제 뒤로 갈수록 민주당에서 공천했던 전태진 후보가 잘 적응하면서 네. 상당히 붙어가는 양상이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울산도 사실은 단일화에 약간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마무리되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정비가 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여서 네. 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뚜껑 열어봐야 된다.
0: 그리고 달성도 제가 가봤어요. 네, 달성도 제가 그제 가봤는데 네. 이 박형룡이라는 분이 그곳 출신이면서 네. 거기서만 3번을 국회의원은 3번 다른 선거까지 포함하면 7번 도전하신 분이에요. 네. 눈물 어린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네. 보시면 네. 그 완전히 빼짝 말라서 걷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진심이 좀 통하는 분위기였고 달성도 상대적으로 좀 발전이 더 필요하고 지역 주민들이 그걸 많이 원하는 상황이어서 여당과 연결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후보를 계속 목놓아 외쳤는데 네. 제가 실제로 같이 시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거기에 반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군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대구 이대로는 안 된다. 달성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1: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보도된 또 중앙에서 일단 종합 판세로 얘기하신 거에 기대서 이 개표를 보면 안 되겠네요. 끝까지 봐야 되겠네요.
0: 최근에 어떤 뭐 여론조사 분석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나오는 수치가 과연 정상적 상황에서 잡힌 수치냐. 너무나 이제 각 진영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바닥 민심까지 반영하는 수치냐라고 말씀도 하시던데 네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실제로 다녀보면 네. 아까 북구에서도 그런 얘기, 부산 북구에서도 그런 얘기 들었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바닥은 달라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아, 네. 그렇군요. 네. 아니, 지금 사전 투표율이 사실 지금 최고치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까도 관심사인데 흥미로운 거는 예전에는 뭐 투표율이 높느냐 낮느냐를 당과 연결지어서 유불리를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보면 각 당 대표들도 다 사전 투표도 엄청 독려하시고 네. 본 투표도 끝까지 독려하시더라고요.
0: 왜냐하면 지방선거의 특징상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다른 선거에 비해서 낮습니다. 이럴 때는 본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무조건 투표를 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부정선거를 외쳤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러운 건데 이렇게 더 이상 부정선거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앞뒤가 안 맞잖아요.
1: 네. 전직 대통령들이 지원 유세에 나서서 일부 언론 보도의 제목을 보면 사실상 선거 유세 위원장이다, 선거 위원장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표현까지 쓰던데 이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0: 효과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요. 예예. 예. 진짜 정치적으로 탄핵이 됐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형사적인 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분들이 어떤 국민에게 충분히 사과나 사죄 이런 것들 없이 다시 한번 또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이 과연 그러면 그 헌법이라든지 헌법에 기반한 사법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 저는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그걸 짚었을 때 부정적이다라고 하면은 그걸 동원하면 안 되죠. 그게 정치의 상도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도가 다 깨져버린 것 같아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역별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의원님이 정원호 후보와 은평구에서 의원님 지역구에서 같이.
0: 저희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입니다. 네.
1: 현장에서 서울 유권자들 만나보시니까요. 어떻습니까?
0: 제가 이제 만나보니까 많은 분 저도 힘을 좀 내겠습니다. 죄송한데 일단 만나보니까 뭐 우리 쪽 지지자일 수도 있겠지만 안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1: 안전 문제.
0: 특히 왜 그러냐면 서울이 굉장히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는 도시이자 오래된 인프라가 많은 도시예요. 진짜로.
1: 그렇죠.
0: 제일 오래된 네. 인프라가 많은 도시예요. 네. 그렇다면 시장의 첫 번째 역할은 인프라를 유지 보수 관리하는 게 기본적인 역할이어야 되거든요. 사고나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게 좀 안 된 거 아니야 그동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막판에 네. 서울시장 선거에도 주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1: 주요 변수가 될 걸로 네. 보시는군요. 물 한 잔 드시고 네. 하시죠. 네. 사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발언에서 보도가 다 됐는데 그중에서도 또 눈에 띄었던 게 그 대전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폭발 사고 관련해서 이런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업장 추려서 따로 보고를 해달라.
0: 맞습니다.
1: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감독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사실 공교롭게도 또 안타깝게도 네. 안전 관련한 사고가 연이어 두 건이 발생을 했고 또 대전 사고까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도 많은 부분 할애를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그 아까 앞서 그 현장에서 느끼는 서울을 접전지로 선대위에서는 중앙에서는 그렇게 분류했지만 실제로 서울시장 표심에는 그게 아닌 걸로 지금 의원님은 현장에서 느끼시는 거죠.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돼서도 오세훈 시장이 곳곳에 신속하게 더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현수막을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1: 네.
0: 제가 용산 가봤거든요 어제. 네. 용산에 100군데가 넘는 재건축 재개발 구역이 지정돼 있어요. 거기 주민들 만나서 오세훈 시장 말 믿냐고 물어보세요. 몇 년 동안 속았는데 안 속는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캠페인들 아마 제가 보기에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1: 네네. 네. 자, 대구 가보셔서.
0: 네. 대구 두 번 가봤죠.
1: 네. 샤이 김부겸이라고 표현들 하시더라고요.
0: 네.
1: 이번에 근데 사전투표에서는 대구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네. 투표율이. 본투표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0: 아무래도 뭐 대구도 투표율이 안 나오는 곳은 아니니까요.
1: 네.
0: 본투표를 많이 하시겠죠.
1: 네.
0: 그리고 실제로 제가 대구에 나가서 상인분들이나 시민들 많이 만나 보면은
1: 네.
0: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본투표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긴 많았습니다.
1: 아 그런가요? 네. 그 본투표에 좀 집중하는 거는 대구 특유의 어떤 특징인가요?
0: 사전투표도 사실 익숙해지셔야 되거든요.
1: 네네.
0: 최근에 이제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선관위가 분석한 이유 중에 하나가
1: 네.
0: 사전투표에 대한 익숙해짐과 정착이에요.
1: 아, 네. 네.
0: 대구 쪽도 이제 사전투표 네. 조금 더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겠죠.
1: 네. 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번이나 추경호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가지고 김부겸 후보 측의 표심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어떠셨습니까?
0: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도 굉장히 지역 경제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리고 변화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위기감을 느끼시는 거죠.
1: 위기감을요.
0: 네.
1: 네.
0: 특히 이제 다른 지역은 좀 더 막 발전되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1: 네.
0: 왜 여기는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뭔가 그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선택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 제가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1: 그러셨군요.
0: 네.
1: 아까 박형룡 후보가 출마한 대구 달성도 얘기했는데 네. 여기는 경쟁자가 이진수 국민의힘 네. 후보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보통 중앙에서의 언론들은 달성은 국민의힘 쪽이 우세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0: 제가 재밌었던 게 달성에 네. 갔을 때 그 이진수 후보를 얘기하시는 분을 못 만났어요. 그냥
1: 네.
0: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을 찍어보셨던 거지. 국민의힘의 후보가 너무 좋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못 만났어요.
1: 네.
0: 우리 당을 반대하시더라도. 예, 박경영 후보를 안 찍겠다고 하시는 분도 아, 우리 이진수 후보가 너무 좋아요 라는 분은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예.
1: 그러면 달성도 끝까지

0: 개표 상황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1: 저도 그렇게 봅니다.
0: 네. 네. 부산은 앞서 얘기하셨는데 전재수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높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죠? 네.
1: 이 우리 당을 지지 안 하시더라도 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예. 나는 전재수다. 왜요? 그랬더니 사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다면 한다. 이렇게 딱 얘기하시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인정과 평가가 있더라고요.
0: 인정과 평가요. 네.
1: 아시다시피 해수부 이전됐고 H&M 본사 이전됐고 그다음에 회사법원 이런 쭉 스케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전재수는 한다면 한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말만 했다. 이런 흐름과 분위기가 있어요.
0: 그런 흐름과 분위기가 표로도 다 연결될 것이다. 네. 예. 부산 북구갑도 갔다 오셨잖아요. 아까 네. 잠깐 얘기하셨지만.
1: 네.
0: 여기는 진짜 3파전이라서 뭐 예를 들면 당선자, 부산 북구갑의 당선자의 득표율을 한 40% 정도로 뭐 예상들 하고 있던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께서는.
1: 뭐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워낙 서로 치열하게 하시니까.
0: 네. 네. 사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이렇게 뜨겁기가 쉽지 않은데 그만큼 여기 지역구가 갖는 의미가 많이 이렇게 커졌다 이렇게 봐야
1: 지역적
0: 되겠죠.
1: 지역적 의미도 있고 네. 정당 간의 어떤 경쟁이라는 의미도 있고
0: 네네.
1: 그래서 보니까 그다음에 후보들 몇 면도 뭐 나름 다 한 가닥씩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0: 네.
1: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0: 막판까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 지지자를 두고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했다.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 그래서 부산시당에서 1일 선관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막판 선거 표심에 영향을 줄까요?
1: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치를 믿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런 분들 중에 대부분은 또 막 그렇게 몰려다니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표시하더라고요.
0: 아.
1: 이게 남의 지역에 와서 뭐 하는 거냐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0: 아, 그렇군요.
1: 네. 근데 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0: 네. 네. 지금 이번에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청와대 AI 수석이었는데 출사표를 던졌고 하정우 후보 말고도 뭐 우상호 후보라든가 강원지사의 출마
1: 네.
0: 다 포함해서 한 6분이 광역단체장이랑 국회의원 선거에 이제 도전을 해가지고 네. 이분들의 당락이 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1: 글쎄요. 뭐 우상호 후보는 지금 접전이 아니라 우세로 지금 분석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0: 네. 강원. 네,
1: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하정우 관련된 얘기는 했었고
0: 네.
1: 나머지 분들도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남이 조금 접전이라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0: 성남시장, 성남시장 김병우 후보.
1: 김병우 후보.
0: 네. 네. 그렇군요. 아니 이분들이 거의 당선이 된다면 사실 또 이재명 정부의 큰 동력이 될
1: 큰 동력이 되죠.
0: 되죠.
1: 네.
0: 네. 자 그리고 경남이요.
1: 네.
0: 지금 경남은 어떻게 보세요? 경남.
1: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김경수 후보가 앞서가다가 많이 좀 붙었다가 저는 좀 다시 좀 차이를 벌리고 있다고 느껴져요. 저는.
0: 그러니까 김 후보가 앞서가고 김 있다.
1: 김 후보가 앞서가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건 수치에 기반하겠다기보다는 제가 경남 곳곳을 다녔거든요.
0: 네.
1: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하동이라든지 제가 이런 곳까지 다 다녔어요.
0: 하동까지요?
1: 하동 뭐 오,
0: 네. 정말
1: 진주
0: 구석구석 다니셨네요.
1: 뭐 이런 데 다 다녔는데
0: 예, 예.
1: 각 지역에서 예전보다 더 뜨거워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집합된 게 경남지사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0: 네네네.
1: 장원이나 이런 게 다 집합된 게. 그래서 저는 조금 흐름은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제 느낌상
0: 네.
1: 아무래도 이제 경남도 변화와 발전이 필요하고 예. 그러려면은 힘 있는 사람이 좀 여당
0: 예예.
1: 후보가 좀 당선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0: 힘 있는 후보, 여당 네, 후보가 돼야
1: 여당 후보가
0: 된다.
1: 돼야 된다.
0: 지금 막판에 박완숙 후보의 그 딥페이크 네. 제작 유포 의혹이 제기돼서 선관위가 네. 이제 검찰까지 수사를 의뢰한 상황인데 네. 요건이 판세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1: 그거는 좀 그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넘겼다는 거는 통상적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선관위가 선거법 관련된 최고 전문 기관이거든요.
0: 네.
1: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뭐 좀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0: 네. 유권자 표심에 대한 영향을 좀 미칠
1: 그렇죠.
0: 거라고
1: 그러, 보시고요. 그러면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0: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전북지사 선거요. 네. 어떻게 보세요?
1: 글쎄요. 아, 참.
0: 전북은 어디 어디 가보셨어요?
1: 전북은 뭐 완주, 전주. 아. 뭐 지금 막 기억나는데 전북 두 번 갔거든요.
0: 아, 나 기본 두 번씩은 가시는 것 같습니다.
1: 아니, 한 50군데 다녔으니까요.
0: 그러니까요. 예. 뭐,
1: 그러니까 두 번 갔는데 아, 이거 진짜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0: 아, 전북은요? 네. 어떠셨어요? 현장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0: 그럼 막판까지 뚜껑을
1: 열어봐야 되는데 예. 제가 이제 완주라든지 전주 좀 다니면서 물어보면은 흐름은 조금씩 이온태 후보 쪽으로 잡혀가고 있다. 뭐 군산 이런 데도 제가 쭉 다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0: 네.
1: 흐름은 이온태 후보 쪽으로 좀 잡힌다라는 얘기들은 하시더라고요.
0: 네. 네. 최근에 주승래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하네. 네. 이제 잡혀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평택은 어떻게 보십니까?
1: 평택은 지금 다섯 개 후보가 끝까지 쟁투를 벌이고 있는 곳이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리고 조사 결과를 봤더니 엎치락뒤치락인데다가 또 조사 결과 자체도 또 오차범위 내인데 그래서 여기도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0: 네.
1: 평택의 경우도 사실은 철도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중앙정부와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발전을 네. 위해서는. 그래서 평택 지역도 아마 여당 후보 쪽
0: 네.
1: 손을 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여당 후보 쪽으로 네. 몇 프로 정도의 득표율로
1: 될까요? 거기는 진짜 거의 뭐 30% 나오기도 30% 나올 거 다섯 명이 좀 쭉 서 있어가지고
0: 네. 네. 여기도 이제 끝까지 집계 현황을 봐야 되겠네요. 네. 평택을 같은 경우 충남지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후보랑 김태우
1: 거기도 진짜
0: 정합입니까?
1: 박수현 후보가 근데 저는 이길 네. 거라고 봐요.
0: 예.
1: 제가 충남도 돌았는데
0: 네.
1: 충남 그 현지에서는 네. 걱정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0: 걱정하지 말라. 네,
1: 잘 잡아가고 있다. 뭐 아산이라든지 특히 이런 데는 잘 되고 있어서.
0: 네네.
1: 저는 접전 지역으로 분류하는 매체들도 있던데 충남은
0: 네네.
1: 그래도 충남은 저희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0: 네. 울산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단일화했지 않습니까?
1: 단일화하기 네. 전에 이제 김종훈 후보가 받았던 지지율이 13%대예요.
0: 네.
1: 그리고 단일화 과정이 약간 잡음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김종훈 후보가 아주 통 크게 단일화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단일화하기 전에 저하고 김종훈 후보가 얘기까지 했어요. 얘기를 좀 나눴는데 네. 김종훈 후보는 자기는 단일화하면은 단일화해서 나온 후보가 우리 후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아마 잘 반영이 될 겁니다.
0: 단일화가 잘 반영이 될 거다.
1: 울산도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앞서 잠깐 얘기는 하셨지만 그 울산 남구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도 전태진 후보의 네. 가능성 높게 보시고요.
1: 계속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는 빠른 속도로 느낌이었고 치고 적응하는 느낌이었고
0: 네네.
1: 또 단일화가 정비된 후에는 예. 전체적으로 정비된 어떤 분위기 속에서
0: 예.
1: 치러지길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마지막 여론조사보다는 훨씬 더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네. 본 투표일이라 약간 이른감도 있지만요. 네. 사실
1: 제가 전국 다 짚어드리죠. 현장 분위기.
0: 전국 방방곡곡 네. 다 훑고 있습니다.
1: 네.
0: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서는 후보로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계속 민주당의 우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선거 과정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김용남 후보와의 그 치열한 경쟁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중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뭐 지금 뭐 합당이나 연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글쎄요. 뭐 선거 후에 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지금 전망하는 거는 무의미할 것 같고요.
0: 네.
1: 예. 그거는 선거 끝난 다음에 또 보면 될 것 같아요.
0: 선거 끝난 다음에 보면 될 것 같다.
1: 네.
0: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선거 결과를 어디서 보시는지 궁금하고.
1: 원래는 이제 저도 중앙단장이기 때문에 중앙선대위에서 보는 게 원칙이고 또 그렇게 요청도 들어왔는데 방송들이 좀 잡혀 있어서 방송에서 네. 봐야 될 것
0: 같습니다. 인기는 연사셔서. 유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1: 뭐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그래서 투표 안 하신 분들은 꼭 투표해 주시고요.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정파적인 이익이나 이해관계 다 떠나서요. 지방 소멸의 시대에 지방이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지방선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일할 수 있고 확실하게 지방을 발전 변화시킬 수 있는 후보들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힘 있는 여당 후보가 좋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오뚝 유세단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8시 전격 인터뷰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 네.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0: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헐 소신난다.
0: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처럼 여행 떠나요.
2: 안녕하세요. 가수 청아입니다. 지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볼게요. 어머니와 경남 남해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는 여행을 망설이셨는데요. 초록 여행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더니 고민 끝에 용기를 내셨어요. 푸른 바다와 빨간 지붕들이 어우러진 풍경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했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진 시간이었습니다.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0: 다운 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58분 날씨.
2: 오늘도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풍이 유입되겠습니다. 또 강한 일사로 인해 대부분 30도 이상의 낮 기온 예상돼 덥겠습니다. 서울 오늘 낮 기온 31도 등 주요 도시들 대부분 30도 넘겠습니다. 습도 반영해도 최고 체감온도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31도, 대전 대구 역시 30일, 강릉 29도, 제주 25도 등 24도에서 32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에 더 광범위한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강원 충북 남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5에서 30, 강원도엔 최대 4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거의 대부분 지역인데요. 소나기 원인은 지표 부근 상승된 지열의 하층에 기류 수렴이 더해지면서 구름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천둥, 번개, 돌풍, 또 일부 우박까지도 동반되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특히 경기 동부나 충북, 경북으로 최대 60mm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남부 내륙의 안개가 상당히 짙습니다. 운항정보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강원도에도 안개 낀 곳이 있고요. 바다 쪽은 서해동해에 안개가 짙습니다. 또한 오늘까지 천문현상에 의해서 바닷물 높이가 높아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대한민국 중심 채널 본격 인터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이혜민 조국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지금 어디 계십니까?
1: 지금은 지금 여의도에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네. 첫 번째 질문을 당대표인 네. 조국 후보가 출마한 평택을 관련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1: 네네.
0: 평택을 지역에 대해서 어제 본부장님께서 네. 승기의 기울기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네. 선거 초반부터 네. 조국 후보도 세 표 차로라도 이기겠다 이렇게 각오를 맞습니다. 단단히 하셨는데 지금 네. 이 시점에서 조 후보의 승리 확신하고 계십니까?
1: 아, 승리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뭐 승기의 기울기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요.
0: 네네.
1: 그랬었던 이유가 있어요.
0: 예.
1: 그 한 50일 정도 전에 네. 저희가 처음 그 평택에 선거사무소 열었을 때는요. 그때 저희가 거기는 지역위원회도 없었습니다. 네. 완전히 바닥 0점에서 출발을 했었거든요.
0: 예.
1: 이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다면 우상향 그래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숫자가 비슷하다고 해서 판세가 같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뭐 여론조사 뭐 등등도 있지만 그 현장에서 평택 시민들 이렇게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를 나눠보면은 저희가 뚜벅뚜벅뚜벅 이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서 분위기가

0: 가 계속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굉장히 뜨거워졌고, 근데 이게 우상향 그래프라고 할지라도 저는 어느 곳에서든 사실 선거 쉬운 곳은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오늘 투표장으로 반드시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1: 네.
0: 저희가 조국 대표, 조 후보가 지역 결정하고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평택은 결코 쉬운 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낙관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절실하게 선거에 임해왔습니다.
1: 네. 왜냐면 그 일석십삼조라는 슬로건을 걸고 평택을 해서 유세를
0: 네.
1: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0: 이제 네,
1: 조
0: 네.
1: 후보가 당선되면 13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온다 강조하셨는데 네. 지역 유권자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0: 저희 이거 내놓을 때 조금 궁금했습니다. 저희도 궁금했었는데 평택 을지역을 12명의 현역 의원들이 나눠서 담당을 했고 저는 고덕동을 맡았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었던 게 저희는 12명 전체가 비례대표 의원들이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가 없으니까 평택 을 지역을 내 지역구처럼 이제 챙기겠다. 실제로 챙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덕동에 위치한 삼성전자가 있어서 AI 관련된 공약 그리고 뭐 교육, 복지, 뭐 공정거래, 외교, 문화, 법률 전문가 이렇게 12명의 의원들이 지역과 그다음에 각 분야에서 일당백하는 12명의 전문가 의원들이 모두 내 지역구라는 생각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뜻이었고요.
1: 네.
0: 실제로 이제 만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보건복지위에 계시는 한 의원님은 약국을 다 돌면서 인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의 또 민원이랄지 아니면 정책 제안이랄지 이런 게 나오고
1: 네.
0: 저 같은 경우는 삼성 혹은 관련된 업계 분들 인사를 드리면 아 이러이러한 것을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는 참 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현장 이야기를 바로 접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1: 굉장히 이번 일석십삼조 이 선거 유세가 효과적이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0: 효과적이었다고 봅니다.
1: 네. 자. 이 시점에서 일단 좀 빠르긴 하지만 왜 네. 다른 후보가 아니고 조국 후보가 평택을에 네. 당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0: 네. 평택을 지역은 평택시의 한 70%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1: 네.
0: 굉장히 큰 지역이고. 아주 큼직큼직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큰 미군기지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여러 가지 이제 수출을 담당하는 평택항도 있고 아주 큰 재료들이 되게 많아요.
1: 네.
0: 보통 그냥 아주 쉽게 도농복합지역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현안을 들여보다 보면 매우 복잡합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지난 18년 정도를 봤을 때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숙제가 산적해 있어요.
1: 네.
0: 이거를 풀지 못했던 것은 그 지금까지의 국회의원들이 일부러 풀지 않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못 풀었던 거죠. 그 이 커다란 숙제들을 풀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큰 정치인이 필요하다. 조국 후보는 그런 큰 정치인으로서 그 숙제들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직접 가보면 평택은 경기도면서 가장 남단의 위치에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어떤 장점은 가지지 못하면서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 예산 지원 등등에서는 또 다 역차별을 받아온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일이잖아요.
1: 네.
0: 가장 큰 덕목은 무엇보다 평택의 산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큰 정치인, 그다음에 우리 지역 분들이 편리하고 잘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정치인. 그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 사전 투표율을 봤는데 평택을
0: 네.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39%였어요. 그래서 전국 네. 평균보다는 한 5.73%포인트 낮았는데
0: 네.
1: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0: 말씀하신 대로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평택 을 지역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까지 늘 평택 을 지역은 사전 투표율이 낮았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이변이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고요.
1: 네.
0: 몇 가지 이유 분석한 것들은 다 있습니다.
1: 네.
0: 유권자들의 성향도 있지만
1: 네.
0: 그리고 사전 투표 장소

0: 인구가 사실은 지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몇몇 지역에 저도 사전투표 장소가 한 곳밖에 없어서 예를 들면 고덕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지금 인구가 증가를 했는데 네. 예전 기준으로 해서 사전투표 장소 한 곳밖에 없습니다.
1: 아.
0: 그래서 그 이유까지 합쳐져서 지금까지 굉장히 낮은 투표율을 사전투표율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냥 일상으로 이변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1: 네.
0: 제가 가서 직접 만나서 악수를 하면서 여쭤봐도 그냥 체감적으로도 80%의 분들은 나는 본투표할래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 오늘 본투표가 그래서 그만큼 더 중요하겠네요.
0: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예. 다른 곳 얘기를 좀 질문한 다음에 다시 평택을 질문을 제가
0: 아,
1: 하겠습니다.
0: 네.
1: 지금 예. 평택을 말고도
0: 네.
1: 호남에서 지금 시장과 군수업으로 20분을 공천을 하셨고
0: 예.
1: 네. 지금 민주당의 독점 체제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 라고 예 의지를 보이고 네. 계시는데 현재 이 기초단체장 예 그 네. 선거는 어떻게 흐름을 보고 계십니까?
0: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남엔 20명의 이제 기초단체장 후보를 냈는데요.
1: 네.
0: 조국혁신당은 지금 2년을 간 넘긴 신생 정당이에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풀뿌리 조직이 없습니다.
1: 12명의
0: 현역 의원을 가지고 있지만 풀뿌리 조직이라고는 전무한 정당이에요. 그래서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목표를 풀뿌리 조직을 완성을 하는 것을 저희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1: 네.
0: 그래서 기초 이제 광역 의원이랄지 아니면 기초 의원 쪽에 굉장히 힘을 실었고요.
1: 네.
0: 한 광역 의원 같은 경우는 27명 그리고 기초 의원 같은 경우는 148명 전국적으로 냈는데
1: 네.
0: 저희가 그 초반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어요.
1: 네.
0: 특히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한 곳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1: 네.
0: 그거보다는 선전하는 곳이 많아져서 좀 처음보다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1: 네. 네. 네.
0: 우선 첫 번째 목표는 저희가 호남도 마찬가지이지만 전국적으로 풀뿌리 조직, 기초의원수, 광역의원수, 비례의원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론조사 이제 깜깜이 기간 전에
1: 네.
0: 혹은 그 이후에라도 내부 여론조사를 보면은 흐름 자체는 조직이 굉장히 탄탄한 호남에서 민주당과의 치열한 초접점 벌이는 그런 흐름이 보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평택도 마찬가지지만
1: 네.
0: 호남 쪽에서도 오늘의 본투표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예. 자, 평택을 얘기로 다시 좀 넘어가 보면요. 선거운동이
0: 네.
1: 굉장히 치열했어요. 근데 눈에 띄는 거는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의 경쟁이 오히려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라든가 또
0: 네.
1: 황교안 후보와의 경쟁보다 더 치열하다는 게 대체적인 얘기들이거든요.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네. 생각하십니까?
0: 검증 부분에서 저희가
1: 네.
0: 예상하지 못했던 중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간 것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떤 공방이라기보다는 중간에 튀어나온 여러 가지 후보 선정할 때 각 당에서 했어야 되는 개인 인물에 대한 검증이
1: 네.
0: 중간에 튀어나온 이슈가 가장 컸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이제 지금 후보 검증이라고 의원님
0: 네.
1: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는
0: 네.
1: 네거티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 그러게요. 그 후보 저도 이제 당에서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고 공간위에서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공천 심사라는 것이 얼마나 당에서 짊어져야 되는 책임이 큰가를 많이 느꼈는데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우선 1차적으로는 공천 심사가 제대로 됐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게 바깥에서 지금 검증 절차를 거쳐가는 상황이었다고 보는데 그렇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혹은 민주 진영 시민들의 눈높이에서의 검증을 네거티브로 규정을 좀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무엇을 맡게 되냐면은 네. 유권자들의 알 거리를 맡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거티브라고 규정을 한 것은 좀 편협한 흑백 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지금 가장 최근에는 보면은 김용남 후보가 길거리에서 네. 그 임태희 경기교육감 후보 선거운동과 사진을 촬영한 걸 또 이제 문제를 삼으셨는데
0: 네.
1: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말씀하신 네. 일반 시민이자 유권자를 적으로 규정하는 아. 흑백 논리다라고 민주당에서도 이런 얘기를 또 하셨거든요.
0: 네. 네. 이게 제가 어젠가 그젠가도 그 한 밴드 공연이 있는 평택에서 유희동 후보도 만났습니다. 인사했어요. 수고하십니다.
1: 네.
0: 조국 후보도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후보 유세차에서 유세원들하고 이렇게 막 인사 나누고 뭐 서로 엄지 올리면서 막 응원하고 서로 응원을 해줍니다.
1: 네.
0: 그런데 그러한 응원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적의 맥락을 봐야 되는데요.
1: 네.
0: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 공문이 하나 나옵니다. 초반에 타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면 해당 행위로 규정을 하고 징계하겠다 공문을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진짜 가짜 후보 날선 비판하셨거든요.
1: 예.
0: 이제 그러한 공문을 내림으로써 평택 시민들이 보기에는 민주당 후보는 오히려 전혀 민주당 후보답지 않은데 그냥 다른 당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는 민주당이 평택에 공천한 후보가 그동안 걸어온 행적을 보았을 때 민주진영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그 차원에서 지적을 한 거죠. 좀 더 큰 맥락에서.
1: 아, 그런 맥락에서 지적을 하신 거다.
0: 예.
1: 예. 그 지금 근데 막판에 가면 갈수록
0: 네.
1: 그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반응은 제가 보기엔 좀 날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승래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 이후에 이제 기자들이 뭐
0: 네.
1: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0: 네.
1: 이게 뭐 조국 대표의 조국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과 통합 논의가 하던 관계없다.
0: 네.
1: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있고요. 또
0: 네.
1: 후보에 대해서도 뭐 가짜 후보다, 가짜 민주당 후보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0: 네.
1: 예, 예.
0: 예.
1: 그래서 예, 이런 부분까지 이제 같이 다 놓고 봤을 때
0: 네.
1: 이게 지금 그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어떤 그런 후보 검증 차원 또는 뭐 경쟁의 건전한 경쟁 차원을 좀 넘어섰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0: 제가 지난주에 조승래 사무총장님을 만났어요.
1: 네.
0: 왜 만나가지고 어떤 약속을 서로 했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원들이 날선 말씀을 하시는 거를 뭐 당에서 중앙당에서 다 하나씩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총장 간에는 험한 소리 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 한 이틀 전에 계속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을 하시길래 저는 그 전까지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1: 네.
0: 개인적인 의견은 있을지언정 사무총장이고 둘 다 서로 각 당에서 총괄 선대 본부장이었으니까. 근데 네. 그런 험한 말씀들을 갑자기 하시길래 그런 약속을 서로 했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나 싶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었던가요? 그때 여론조사가 조국 후보가 1등 뭐 오차범위 아니지만 1등하는 게 막 나오니까 갑자기 다시 격해지셨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내를 그렇게 하다가 그거를 반박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에 저도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요.
1: 예.
0: 그러다 보니 이제는 국민분들이 판단을 하셨을 때 공방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맥락은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1: 예.
0: 아직도 저는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도 오늘도 선거 다음에도 우리의 가장 확실한 우당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한번 이렇게 쫙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을 향해서는 제가 단 한 번도 다 당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한 김용남 후보에 대한 발언만 해왔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나누어서 맥락을 좀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가 연대와 협력, 전국에서 지금 단일화를 이뤄냈거든요. 12곳이 조국혁신당의 전국에서 12명의 지자체장 후보들이 민주당으로 단일화 선언을 해드렸어요.
1: 예.
0: 이유는 내란 청산을 하기 위해서고 국힘 제로를 하기 위해서고 한데, 이게 다만 협력한다고 해서 경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진보 가치를 공유하는 진영 안에서도 서로 여러 가지 정책과 비전, 도덕성과 책임감 이거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서로 검증할 수 있어야지 정치가 건강해지고, 정치가 건강해져야지 결국에는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이게 진보의 가치를 먼저 봐달라, 이게 전반적인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 조국 후보의 당선 확신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일단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조국 후보가 이제 평택을에 네? 당선이 되고 원내에 입성을 하시고 그런
0: 네.
1: 다음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 논의 빨라지게 될까요? 어떨까요?
0: 저는 더 빨라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란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을 해오셨냐면, 절대 단일화도 안 한다, 합당 없다, 이거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1: 네.
0: 근데,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승부를 하겠다, 자력으로 3표 차이로 이기겠다, 자력으로 3,333표 차이로 이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서는 평택 시민이 먼저 이뤄내는 단일화, 혹은 그 이전에라도 시간이 있었다라면 거기서 이게 오픈돼 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절대로 안 해 하신 분이 지금 여당 후보셔서 이 선거 이후에라도 그 연대와 통합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조국 후보가 이제 원내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평택의뢰 후보 5분 중에는요.
1: 네. 그렇군요. 근데 반대로요. 지금 뭐 네. 본투표 날에 이런 질문을 드려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당선이 네? 되지 못한다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또 궁금증도 생깁니다.
0: 그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사무총장으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패배에 대해서는 1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오히려 무엇에 더 집중을 했냐면
1: 예, 예.
0: 이번 조국혁신당의 평택의뢰에서의 승리는 그 의원수 하나 늘리는, 배지 하나 늘리는 의미가 아니라
1: 네.
0: 민주개혁 진영을 위해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게 뭐 의미를 평택을 제대로 키울 인물이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의 상징적인 인물이 복귀를 하면서 지금까지 밀려 있었던 개혁 과제들이 많습니다.
1: 네.
0: 검찰개혁 모두가 알고 계시고요. 사법개혁 다 잊으셨지만 조국혁신당 계속해서 끌고 오고 있었던 개혁 있고, 언론개혁 마찬가지입니다.
1: 네네.
0: 그러한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초강력 개혁 엔진을 국회가 장착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민주진영 굉장히 갈등의 씨앗이 많이 보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시끄럽고요. 그 사이에서 연대와 통합, 그 교두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 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 지금 혁신당에서 처음부터 선거 목표 중에 하나로 국힘 제로를 이제 네.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평택을에서 네. 후보 검증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치열하게 네. 네, 비판을 하시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에게 예, 도움이 된 거 아니냐, 이게 국힘 제로 구호냐 대로 한 거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0: 네. 저희가 뭐 부족한 점이 있었겠지만, 그 저희가 내놓는 여러 가지 비판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논평들을 보았을 때 김용남 후보에 대한 검증 말고도 위동 후보, 그다음에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저희 조국 혁신당이 사실 할 말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비판, 오히려 비판들은 뾰족하게 다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언론이나 아니면 받아들이시기에는 1번에 대한 검증만 픽업을 하시는데 그게 아 이게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마음인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저희는 전국 선거 이번에 치르면서 제일 처음에 국힘제로 부패제로를 내세웠습니다. 그 가치에 반하는 일은 한 적은 없고 평택을의 경우에 저희가 그 평택을 처음에 선택하는 기자회견을 했을 때 네. 현장에서 저도 보고를 받잖아요. 네네. 굉장히 독특한 예상치 못했던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다. 평택을에서 네. 가장 당황한 사람이 유이동 후보다. 그래서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 가만히 있었으면 주국 후보가 등판하지 않았으면 네네. 정말 조용하게 지난번에 3선을 했었던 유이동 후보가 무난하게 당선이었을 텐데 그 판이 흔들려버리니까 국민의힘에서 가장 당황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을 정도로 저희가 네. 가서 이제 유이동 후보나 아니면은 황교안 후보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네. 뚜벅이 유세를 계속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를 점점점 내리는 역할을 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평택을에서 그 두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초반에 비해서 아주 줄었어요. 물론 단일화 불씨를 가지고 어제까지 늦도록 유이동 후보, 황교안 후보가 서로 공방을 하면서 단일화 불씨를 살렸지만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고요.
1: 예. 아,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자, 지금 그 평택을 얘기를 굉장히 질문을 많이 또 다양하게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네. 여기에 누가 당선이 되냐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네. 그 선거 과정 중에서도 이런 보도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0: 네.
1: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예, 네. 조국 후보에 올린 SNS에 좋아요를 누른 것도 기사화가 될 정도로 관심을 많이 받았고
0: 네.
1: 또 이호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네, 이호철 네. 전 수석도
0: 아, 오셔서
1: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셨고
0: 네, 네.
1: 요거에 이제 뭐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는 포인트긴 해요. 예, 그렇지
0: 네,
1: 않습니까?
0: 맞습니다. 네.
1: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네. 또 이제 민주당 내 어떤 역학구도와 연결지어서도 분석도 하시고 아, 얘기들도 네. 하시던데 이건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0: 우선 민주당 안에서의 그런 말씀들이 나온다는 것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전에 듣죠. 언론을 보고 알고.
1: 네.
0: 왜냐하면 저희는 조국 혁신당이니까. 그 네. 안에서 어떤 맥락으로 그런 이유가 나온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김영남 후보께서 SNS에다 두 번인가 이런 글을 올립니다. 민주진영, 민주당에서 내놓은 어떤 대통령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언급을 하시면서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빼고 말씀을 하세요.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일부러 하셨는지 뭐 실수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문재인 전 대통령님에 대해서 김용남 후보가 빼고 이야기하고 혹은 아 조국 후보에게만 뭐 좋아요를 눌렀어요 한 걸 가지고 이슈화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범민주 진영에 대한 갈라치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범민주 진영은 통합이 돼야 되는 각자의 대상들이지 이렇게 그 하나하나 가지고 이렇게 가르고 저렇게 가르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정치권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지? 의미가 있나? 이걸 왜 이렇게 이슈화를 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1: 네.
0: 우리가 키워낸 민주 진영의 대통령들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쭉 이어온 진보 진영에 배출한 정권들이고요.
1: 네.
0: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하나 빼가지고 갈라치기 한 것이 아니라
1: 예.
0: 범민주 진영이 배출한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아, 그 전체적인 이제 네. 선거 결과에 대해서 당에서는
0: 네.
1: 어느 정도나 이번 선거에서 네. 예 의석 네. 그 기초 단체장도 그렇고요. 광역 의원도 그렇고요. 대략 어느 정도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0: 저희 기초 단체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국 교수는 한석 있거든요.
1: 네, 담양군수이시죠. 예.
0: 예, 예. 그래서 한석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저희는 정말 큰 선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 이외에 이제는 비례

0: 후보 그다음에 기초 의원들이 최대한 특히 3인 선거구 지역에서는 예. 가능하면 당선시킬 수 있는 그런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오늘 선거 이제 개표가 진행될 때 본부장님은 어디서 개표 결과 쭉 지켜보시게 되나요?
0: 저는 아무래도 전국 총괄을 해야 돼서요. 여의도에서 개표 상황실 오늘 오후부터 차려지고 거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1: 네. 그러면 조국 후보께서는 이제 평택을.
0: 평택에. 네. 네. 평택을에서도 개표 상황실이 평택을 선거 사무소에 이제는 꾸려지게 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네. 유권자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0: 네. 지금 조국혁신당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열심히 뛰고 있고요. 전국에서 국힘 제로, 그다음에 부패 제로를 위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 지지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투표장으로 나서주십시오. 투표장으로 나서야 권리도 행사를 하고 나의 권리로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다. 그게 행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투표장으로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1: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0: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이혜민 조국혁신당 선대위 총괄본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3: 날씨 정보입니다. 지방선거일인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소나기 오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강원도와 충북 남부 내륙에 5에서 30, 강원도에는 최대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청량감을 주는 지역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천둥, 번개, 돌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대부분 30도 이상으로 기온이 치솟으면서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 31도 등 전국적으로 24도에서 32도 분포고요. 습기머금은 남풍이 유입되면서 이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최고체감 온도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 21도, 낮 최고 기온 27도 정도가 되겠고요. 내일은 날이 흐려지면서 상당 지역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충북, 경북으로는 최대 60mm의 강한 소나기, 역시 천둥, 번개, 돌풍, 일부 지역은 우박까지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남부 내륙에 안개가 상당히 짙습니다. 강원도 쪽도 안개 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정치,
4: 전격시사,
1: 뉴스,
4: 전격시사,
1: 인터뷰,
4: 전격시사,
1: 주식,
4: 전격시사,
1: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4: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0: 본격 인터뷰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선대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중앙당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동국 최고위원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신동국입니다. 네.

0: 어제 장동혁 대표가 충남 공주 당진 거쳐서 서울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하셨더라고요.
1: 예예.
0: 예. 예, 장 대표의 그 행선지를 보니까 이번 선거에서 충청과 서울에 제일 힘을 많이 쏟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예, 예. 실제로도 당에서는 서울과 충청이 경합인 것으로 보고 계신 거죠?
1: 예, 지금도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먼저 저도 지금 목소리가 좀 시원치 않아서 먼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예.
1: 서울은 가장 중요한 승부처라는 것은 다들 아시는 것이고, 충청도도 정통적으로 충청도에서 이기는 것이 이제 선거에 이기는 것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0: 예.
1: 특히 이제 장동혁 대표는 충청도를 고향으로 하고 있는 정치인이기도 하고 해서,
0: 네.
1: 서울 충청도를 중심으로 선거 운동을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 예. 예. 전체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16개 광역단체장 결과 어떻게 지금 점치고 계십니까?
1: 예, 언론에서는 수치 예측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정말로 저희로서는 막판 투표장에 누가 어떤 쪽이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많이 바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은 저희가 우세한 것으로 저희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영남 지역 그리고 충청 남도 대전 강원도 서울까지도 다 초경합지로 저희는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숫자로 예상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두 곳 우세에 나머지는 선거 결과를 봐야 하지 않은 그런 지역으로 저희는 물론 호남 제주 열세로 저희가 분류합니다만, 나머지는 경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0: 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곳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사실 거의 승부가 결정 돼 있는 곳은 그렇다고 보더라도, 이제 제가 가장 큰 관심사가 부산 북갑하고 평택인데,
0: 네.
1: 이것도 혼전 양상으로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 민주당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 처음부터 거의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는 곳은 거의 큰 차이는 없을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앞서서 본투표에 누가 어느 쪽에서 투표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막판까지 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1: 예.
0: 지금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본투표도 사전투표만큼 투표 참여도가 높을 걸로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이제 지난 선거율이 사전투표는 높았지만 이제 본투표는 50%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엔 그것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0: 예.
1: 투표율이 그것보다 좀 높게 나오면 아무래도 그동안 투표를 안 하겠다고 생각했던 저희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이 좀 많이 나오시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50% 중반까지 사전투표율이 가면 전통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 진보 진영 그러니까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이번에는 오히려 투표율이 높아지면 저희 당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0: 예. 그 선거 유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지원 유세가 효과적이었다라고 예. 보고 계십니까?
1: 저희는 당연히 여러 가지 점에서 두 분이 나온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저희 당의 그 내부 결속이라든지 또는 진영의 투표 참여도를 높이는 쪽으로 영향을 많이 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일각에서 이제 중도층 표심에 대해 반작용이 있을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글쎄요. 중도층 표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과연 반발하는 표심만 있을 것인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서울시 선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부산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은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가졌던 대통령이고, 특히 서울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성과를 냈던 분입니다. 청계천도 그렇고 중앙차로도 그렇고,
0: 네.
1: 지금 정은호 구청장이 본인의 업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서울숲이라든지 성수동 개발의 큰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도층도 아마 일 잘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억해서 저는 오히려 더 저희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예.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유세에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셨는데 그 예. 과정에서 지금 측근인 유영하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을 단종에 비유하시면서 제자리로 이제 이건 단종의 경우이지만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1: 글쎄요. 뭐 그 부분은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비유가 어디에 비유하는 것인지 뭐 그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도 그런 생각 이를테면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여권이 가한 인격살인적 이를테면 뭐 수사라든지 또는 인격살인적 탄핵 과정들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니었던가라는 데 대한 어쨌든 국민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가능성 뭐 이런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여권이 반발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지금은 다 잊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가했던 그 당시 민주당 진영의 인격살인적 행태들이 그만큼 심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뭐 그 본인들도 약간 두려운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예. 예. 예. 지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선거인데 예. 지금 오세훈 후보와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에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여론조사 나오고 있지 않은데 당에서는요. 지금 현재 서울 유권자들의 표심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글쎄요. 저희는 거의 반반으로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출발을 했던 것은 사실이죠. 서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전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결국 정원호 후보라는 분의 어떤 그 소위 이제 실체를 우리 서울 시민들이 많이 파악을 하게 됐고 또 그래도 그동안 서울시를 큰 무리 없이 끌어온 오세훈 시장의 안정감 또 부동산 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뭐 꼭 정원호 후보 개인에 대한 문제도 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또는 내 재산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면서 정말로 반반에 거의 수렴해 있다고 보고 오늘 선거 투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0: 예. 선거 막판에 그 GTX-A 철거한 누락권이라든가 서소문 고가 붕괴권 이 부분은 선거 표심에 영향을 얼마나 줬다고 생각하세요?
1: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원론적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또 희생자분들께는 위로 저 명복들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이 크게 뭐 후보들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뭐 선거 결과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 당락에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예. 예.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도 지금 혼전 양상이라고 말씀하셨던 부산 북과 평택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1: 예, 예.
0: 예, 부산 북구갑은 지금 3파전으로 끝까지 예, 치열하게 예. 이제 경쟁을 펼쳤는데 예,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산 북구갑을 보시면요.
1: 이게 이제 가장 좀 어려운 것은 저도 현장을 가봤더니 저는 뭐 당연히 저희 당 후보인 박민식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서 같이 유세도 좀 하고 했는데 현장 분위기만 보면 여론조사 공표기간 전에 나타났던 여론조사들이 과연 저 정도일까라는 뭐 생각을 가지게 했고 또 하나는 평택이나 부산에 여론조사가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여론조사 자체가 조금 샘플이 오염됐을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전문가들도 많고 해서 워낙 좁은 지역에서 혼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글쎄 투표 결과가 어떨지는 정말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0: 아, 지금 시점에서는 결과 예측은 아주 힘들다.
1: 예,
0: 네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보셔야 되는, 봐야 되는 예, 그런 예. 지역으로.
1: 특히 네. 평택 같은 경우에도 네. 관심은 조국 후보하고 김용남 민주당 후보 사이에 난타전 쪽으로 많이 쏠려서 상대적으로
0: 네.
1: 관심은 주목은 덜 받았습니다만 그 가운데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저희 당 유희동 후보가 차분하게 저는 선거운동을 잘했다라고 보고
0: 네.
1: 이것이 표로 연결되는 측면들이 또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0: 네, 네.
1: 수치와는 무관하게 저희는 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예. 네. 유희동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가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네. 이루지 못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1: 글쎄 뭐 단일화가 되는 것이 좋죠. 좋았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단일화를 하기에는 생각의 간격이 너무 큰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서
0: 네네.
1: 저는 뭐 유권자들이 이제는 그동안에 집계에 잡히던 분들도 본인들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유권자들의 단일화를 오늘 기대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0: 예. 예. 자, 부산 북구갑의 이제 결과는 끝까지 봐야 되는 것으로 예. 생각이 예. 되는데 어제 예. 저희 전격시사에 출연을 하셔서 인터뷰하신 신주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예.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예. 장동혁 대표가 사퇴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뭐 이번 그 지역 선거를 두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의 문제를 벌써부터 거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가정이고 실제로 당이라는 것이 그렇게 허약하지 않습니다. 뭐 한두 명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물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강도가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 이런 부분들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전 대표가 당선이 안 된다고 해서 압박이 없겠습니까? 저는 어떤 쪽이든 어쨌든 당은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지키려는 사람과 흔들려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냐가 리더십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떤 상황이 생길지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0: 네.
1: 가정으로 그런 평론을 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0: 자, 지금 경남지사 선거요. 네, 예, 현직 예. 박완수 후보와 김경수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앞서 예. 저희 전격시사에 출연하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1: 예.
0: 지금 김경수 후보가 앞서가는 걸로 그렇게 현장에서는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막판에 딥페이크 페이크 의혹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이 경남지사 예. 선거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글쎄요. 뭐 딥페이크 부분은 당사자가 박완수 캠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길게 논평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뭐 박주민 의원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경남 선거도 저희는 저희가 이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심스럽습니다만 사실은 민정 내부에서도 제가 전에 듣기로는 김경수 후보의 경쟁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좀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다고 들었고 실제로 지역 여론도 박완수 후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동안 경남 도정을 해왔고
0: 네.
1: 김경수 후보가 뭐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물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드루킹 사건 때문에 본인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 받고 감옥 다녀오신 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는 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0: 네.
1: 뭐 조금 전에 말한 딥페이크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김경수 후보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조금 어색스럽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0: 예. 울산시장 선거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1: 그렇죠. 울산시장 선거는 저희가 끝까지 어려운 선거로 지금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0: 예.
1: 민주당하고 정의당인가요? 하여튼
0: 예. 그 진보당에서 단일화했죠. 예예.
1: 예예.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지금까지 치르고 있고 그러나 울산도 상당히 보수 표심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0: 네.
1: 오늘 선거로 많이 나와주시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부울경 중 마지막인 부산시장 선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부산도 뭐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어쨌든 뭐 경합지로 저희는 보고 있고 역시 오늘 초심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예. 대구시장 선거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

0: 보세요?
1: 대구시장은 뭐 처음에 저희가 이제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여러분들이 나왔고 또 이 중에 일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구 시민들의 실망감이 상당히 커서 조금 저희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반 지나면서 특히 주경호 후보로 후보가 결정되면서부터는 서서히 뭐 저희 쪽으로 여론이 쏠려서 지금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경 후보가 예. 이길 것이다.
1: 예, 예.
0: 예. 충남지사 선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우 후보와
1: 충남지사도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선전을 해서 김태우 지사와 박수현 민주당 후보의 인물 경쟁력 측면에서 김태우 후보가 훨씬 낫다라는 여론이 충남에서 상당히 중반 이후로 많이 퍼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0: 네네.
1: 그래서 충남도 기대해 볼 만한 곳 충남 대전도 저희가 이제 인물 경쟁력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한 곳으로 저희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충남 그 대전도 그렇게 보십니까?
1: 예예 예, 대전도 저도 뭐 며칠 전에 대전을 다녀왔는데
0: 예, 예.
1: 이장우 시장 전 시장이죠 이제는 후보에 대한 대전 시민들의 어떤 뭐 호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괜찮게 파악을 하고 있고 물론 이 선거가 전제는 처음에 굉장히 기울어진 상태에서 뭐 어느 선거구를 막론하고
0: 예, 예.
1: 뭐 상당히 기울어진 상태로 구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0: 예, 예.
1: 그 고비를 저희가 지금 넘어갈 것인가 못 넘을 것인가의 경계선 정도에 다다라 있기 때문에
0: 네.
1: 막판에 유권자들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론 심판론 이대로 갔을 경우에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지겠는가 시장경제가 지켜지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초심이 유권자분들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면 뭐 대전도 역시 저희는 해볼 만한 곳으로 다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대구시장 선거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진숙 후보가 나선 대구 달성 보궐선거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그 4당의 후보인 박형룡 후보가 생각보다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예, 뭐 거기도 저희는 뭐 당연히 이진숙 후보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진숙 후보가 갑자기 공천 받아서 간 후보이기도 하고
0: 예.
1: 달성이라는 곳이 이제 대구로 치면 공단이 밀집해 있는 그 신도시 비슷한 곳이어서 그동안 추경호 후보님이 오랫동안 거기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킨 그 발전을 시켜왔기 때문에
0: 네네.
1: 물론 추경호 후보가 지난 총선에서 뭐 75% 정도 득표를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뭐 저희 이진숙 후보가 당선됐는데 저는 그런 문제가 없고 박형룡 후보는 아마 거기에서 네 번 출마했기 때문에
0: 예예.
1: 나름대로 뭐 여야를 떠나서라도 상당한 부분 뭐 인지도를 지역에서는 가지고 있는 후보로 저는 알고 있어서 뭐 그런 점에서 추경호 후보님 선거 때보다는 아무래도 좀 어렵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신인 아닙니까 이진숙 후보를 그 지역에서만 보면
0: 네.
1: 그런 것이지 뭐 민주당이 뭐

0: 하고 대통령의 인식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유권자분들이 많이 저는 인지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탱크데이라는 행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상위의 자유로 지금 자유로 지금 뭐 두고 우리도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데
1: 네.
0: 대통령이 급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연일 말하자면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를 에 대해 반하는 표현을 집중적으로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진영을 결집시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헌법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제는 또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도
1: 네.
0: 직접적인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1: 네네.
0: 그래서 언론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권력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무슨 도덕적 그 잣대를 들이대는 것,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것도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특정 방송이 대단히 공정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1: 네.
0: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공정하지 않은 방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 충남 지사 선거 과정에서 두 명이 토론을 하는데 한 명의 모두 발언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이런 사고도 있었고
1: 예.
0: 이런 부분들은 정파적으로는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그렇다고 본질적인 언론의 자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1: 예.
0: 정말로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1: 예.
0: 그것이 진영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저런 발언들을 한다 그러면 정말로 저는 나쁜 행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예.
0: 평소에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선거 앞두고 진영을 결집하기 위해서 저런 발언들을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큰 반감으로 저는 분명히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사실 두 가지 질문이 좀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국무회의에서 어제 대검찰청 국정성과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누구나 잘못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다. 이 발언을 한 것 같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을 향한 공개적 메시지를 보십니까?
0: 뭘 네. 취소하라는 거죠?
1: 네.
0: 공소 취소하라는 거죠. 취소할 게 대검찰청이 지금 취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1: 예.
0: 우리 앵커님이 생각하시기에.
1: 네,
0: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1: 네.
0: 공소 취소를 물론 뭐 제 해석의 영역입니다만
1: 네.
0: 검찰총장을 불러놓고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어떤 국민이 다른 취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본인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1: 네네.
0: 이미 갑자기 한 얘기가 아니고 이 선거 전에 국정조사를 했고 그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그리고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이 이미 특검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1: 예.
0: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도 역시 공소 취소 특검으로 바로 들어갔을 때 대비한 일종의 뭐 사전 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1: 네.
0: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반드시 민주당이 공소 취소 특검을 가동을 시켜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밀어붙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예예.
0: 유권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번 지방선거의 표심으로 그걸 100%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견제하고 경고하는 목소리는 내주셔야지 대통령이 저런 무리한 얘기를 함부로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꼭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그 행사를 계기로 해서 부산도 두 번인가 연속으로 가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문제 제기를 여러 번 하셨지 않습니까?
0: 예, 예.
1: 네. 요거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또 그 앞서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전직 대통령들의 선거 유세에 나선 것과 연결 지어 가지고 또 반박하는 입장도 내놓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0: 전직 대통령들이 다니는 것과 현직 대통령들이 다니는 것을 구분을 못하면 그거는 정당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은 공직자 신분이고 엄격하게 정치 중립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 여러 대통령들이 선거운동 논란이 있었고 그걸로 탄핵이 언급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현직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부산에서도 시장을 가고 뭐 울산에서 어디 가고 이렇게 하고 그 자리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언급하고 한 것은 명백한 선거 중립 위반인 것이고요. 전직 대통령들이 시장을 가든 어딜 가든 이건 그냥 선거 지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0: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말씀들을 민주당에서 자꾸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 지방을 다니면서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고 선거중립법의 위반인 것이죠.
1: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신동욱 최고위원이었습니다. 6월 3일 수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선거일인 오늘 30도 이상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더운 지역이 많겠습니다. 습기 머금은 남풍의 성질을 감안할 때 무덥겠습니다. 최고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곳이 많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짙은 남부 내륙에 가시거리가 많이 좁혀져 있는데요. 강원도에도 안개 낀 곳이 있어서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전에 높은 구름이 좀 들어오겠습니다. 제주는 흐린 날씨 종일 유지하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북과 남부 지역에 한해서 내리고 강원도에는 최대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역시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특히 경기 동부와 충북, 경북에는 최대 60mm, 시간당 30mm의 강한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우박도 일부 지역에서 예보돼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31도, 전주 30도 등 24도에서 32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바다 쪽은 서해와 동해의 안개가 자욱하겠고요. 또 오늘까지는 천문연 상해에서 바닷물 높이가 높아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오전 8시 기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이 4.5%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 14,288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투표에서 오전 8시까지 201만 7,995명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대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각 투표율 3.8%보다 0.7%포인트 높습니다. 강원 5.7%, 대구 5.6%, 경북 5.5%로 투표율이 높았고 광주 2.9%, 세종 3.5%, 전북 3.6%로 낮았습니다. 서울의 투표율은 4.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23.51%로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중 가장 높았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로 숨진 5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원의 유전자 감정 결과 사망자 5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